그러면은 가에는 나보다 남고북자형이다라고 하면은 좋겠죠. 남고북자형.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치? 이게 더 맞는 설명이지. 가에는요, 라보다 평균 상대 습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대 습도 하면 그냥 우리는 습도를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여름의 습도가 높아, 봄의 습도가 높아, 이러면은 우리가 체감하기엔 당연히 여름의 습도가 높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름철엔 어떤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죠. 기온은 높고 습도도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평균 상대 습도는 여름철에 가장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정답은 5번이죠. 봄철에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계절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건조한 쪽에 속해요. 우리나라는 여름철에만 비가 많이 오잖아. 그래서 가을에도 건조하고, 겨울에도 건조하고, 봄에도 건조하다라고 한다면 봄철에 가장 건조하겠죠. 기온도 높아지는데. 그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3번의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는요, 두 지역의 축제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역시 또 축제 문제예요. 앞에서 문제와 크게 다를 건 없는 그런 문제인데요. 가나의 기후 특징으로 오른 것을 고르면 된대요. 단, 가, 나는 각각의 겨울과 여름 딱두 개만 주어졌네요. 바로 정답 나오죠. 보령, 머드 축제, 여름입니다. 대관령, 평창에 눈 축제가 열려요. 그치, 평창. 그래서 평창, 대관령 같이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창은 사실 문제 낼게 굉장히 좀 많아. 뭐 동계올림픽도 열렸었고, 그치, 대관령도 위치하고. 겨울입니다. 위치까지 좀 같이 꼭 기억을 해달라고 했어요. 자, 1번입니다. 가에는요, 여름에는요, 서고동저형의 기압 배치가 나타난다 이러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죠. 이래서 기출이 중요한가 봐. 근데 뭐 기출 내용이 아니더라도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죠. 서쪽의 고기압은 무슨 고기압이에요? 요거는 시베리아 고기압이야. 그럼 시베리아 고기압이니까 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뭐에 대한 설명이 되어야 돼? 나에 대한 설명이 되어야지, 그치? 나. 겨울에는요, 장마와 열대저기압, 가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가가 되겠죠. 되게 기본적인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마하고 저기압성 강수는 열대저기압 같은 경우는요, 자연재해 할때더 중요하긴 하죠, 그치? 장마에 의해 가지고 보통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그리고 열대저기압, 태풍에 의한 피해 이러면서 집중호우가 먼저 발생해요, 태풍이 먼저 발생해요 라고 한다면은 장마가 더 일찍 오니까 앞에 부분, 여름 같은 여름철이라도 좀 앞부분에 위치한 자연재해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 집중호우다 라는 거 이해할 수 있었고요. 뭐 뒷내용이긴 합니다. 그리고 좀 늦여름부터 초가을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태풍이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되게 기본적인 내용인데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번 살펴봤어요. 3번입니다. 가는 여름은요, 나, 겨울보다 상대 습도가 높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상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습도입니다. 습도. 그치? 기단만 봐도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으니까 당연히 고온 다습하죠. 4번입니다. 가는 나보다 평균 풍속이 빠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평균 풍속은 겨울이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느리다라고 해야 되겠지? 특히 이 풍속 같은 경우는요. 풍속이 빠르다라는 거는요, 결국 기압 차이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치?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거니까 기압 차이가 발생하면 더큰 고기압과 더 작은 고기압이 있으면은 작은 고기압과 이제 상대적으로 좀큰 저기압을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돼? 우리 전자가 훨씬 더 바람의 세기가 세겠죠. 큰 고기압, 작은 저기압, 공기가 더 많이 이동을 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기압 차이에 따라서 풍속이 발생하는데 이 기압 차이는요, 결국 온도 차이에요, 온도 차이. 그래서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더 눌러 주거든. 차가운 공기는 하강하려는 성질 때문에 더 눌러줘. 그러니까 되게 밀도 있는 고기압이 된 거야, 쉽게 말하면은. 그러면서 더 빠르게 공기를 이동시키겠죠. 그런 압력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겨울철에 풍속이 센 거야. 북태평양 고기압과 시베리아 고기압, 같은 고기압이라도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이 더센 거지, 바람 풍속에는. 그치? 어쨌든 아니고요. 5번입니다. 나는 겨울은요, 가, 여름보다 남북 간의 기온 차이가 작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앞에서

어떤 내용이죠? 남북 간의 기온 차이든 동서 간의 기온 차이든 어디가 더 컸어? 결이 더 컸지. 그러니까 크다라고 해야지. 그치? 되게 별거 아닌 내용이지만 좀 알아갈 게 굉장히 좀 많은 내용이죠.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앞뒤, 이 단원에 있는 앞뒤 단원 다 이렇게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기출은 풀고 끝내는 게 아니야. 여기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할수 있어야지, 그리고 해야지 그 기출을 분석하는 의미가 있잖아. 그렇지 않니? 자, 34번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뭐 정답 찾는 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또 여름과 겨울을 비교했던 문제입니다. 자, 35번입니다. 2023학년도 3월 학력평가 문제고요. 다음 자료에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단, 가에서 다는요, 각각의 모레, 겨울, 장마철, 한여름 나왔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비교했었는데, 여기는 또 장마철이 나왔네요. 그치? 보통 이제 이렇게 봤을 때, 겨울과 장마철과 한여름이 주어지면은 약간 기압 대치도를 좀 줄만도 하거든요. 이 기압 대치도가 옛날에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요새는 좀잘 언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치? 근데 어쨌든 또 글로써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기압 대치도 여러분들 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기압 대치 읽는 방법도 되게 쉽습니다. 장마 때는요, 못 찾으면 돼. 그냥 장마 전선 찾으면 돼요. 되게 쉽죠? 그리고 여름하고 겨울 같은 경우는 고기압의 위치만 찾으면 돼. 바다 쪽의 고기압이야? 북태평양 고기압이에요. 대륙 쪽의 고기압이야? 시베리아 고기압이에요. 그럼 그게 겨울인 거야. 그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절별 냉난방기 사용 안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황사와 미세먼지가 잦은 봄, 가을에는요, 공기청정 기능을 이용해 깨끗하고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유지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황사 되게 문제 많이 나오는데 여기선 언급이 안 되었습니다. 자, 잦은 비로 여기까지만 읽어도 사실 뭐예요? 잦은 비로 습기가 많아요. 가가. 한여름이구나, 장마철이거나, 뭐, 둘중 하나가 될수 있겠죠?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뽀송뽀송한 실내를 만들 수 있어요. 그치? 근데, 잦은 비니까, 한여름보다는 좀 장마철에 가깝지 않을까? 일단 이런 생각을 하고, 일단 넘어가 봐요. 무더운 모에는 초강력 냉방기능. 아, 나가 한여름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확실시가 되죠? 그럼 이제, 그때 체크를 하는 거야. 나는요, 한여름이고, 나는 한여름이고, 한여름. 가 같은 경우가 장마철이구나. 사실 뭐 앞부분은 또 장마철이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밑에까지 읽어보는 거지. 한파가 이어지는 여기까지만 읽어도 딱세개 중에는 겨울밖에 들어갈 게 없습니다. 네. 이렇게 찾을 수 있었어요. 난방 기능을 하래. 추우니까. 너무 당연하죠. 그치?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는요, 서고동저형 기압 배치가 자주 나타난다 이러는데요. 서고, 고기압, 서쪽에 있대요. 남고북저형을 안 물어보고 항상 계속 서고동저형을 물어보는 것 같아. 그치? 어쨌든 시베리아 고기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는요, 시베리아 고기압이죠. 시베리아 고기압과 관련한 설명입니다. 근데 장마철하고 시베리아 고기압은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가가 아닌 거야. 다라고 해야지, 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장마철에는 대체 어떤 기압 배치가 나타나요? 기압 배치를 이렇게 한글로써 배우진 않습니다. 다만, 장마 전선이 나타나지. 그치? 양쪽, 위, 아래쪽, 남북쪽으로 두 고기압이 부딪히니까. 그쵸? 그래서, 장마 전선을 물어봤으면은, 이 장마철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치? 2번입니다. 나의 무더위. 한여름의 무더위에 대비한 전동 가혹 시설에는요, 정주간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너무 좀 기본적인 내용이죠. 정주간이 아니라 대청마루구나, 대청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대청. 그치? 정주간 같은 경우는요, 겨울철에 대비하기 위한, 추위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전동 가혹 시설이 되겠죠. 관북형입니다. 관북형. 3번, 다해는요, 겨울에는 강한 일사이한 대류성 강수? 아니죠. 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나라고 해야지, 다. 대류성 강수는 강한 일사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니까 당연히 한여름이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죠? 대류성 강수. 우리 강수 말로 한번 해볼까? 말로 한번. 우리 앞에서 했었잖아요. 말로 한번. 지형성 강수, 대류성 강수, 전선성 강수, 저기압성 강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두 강수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장마철이 전선성 강수고 대류성 강수는 한여름에 내리는 소나기구나라고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다 공기의 상승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4번입니다. 장마철은요, 겨울보다 평균 기온이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장마철은 사실상 여름이죠, 여름. 그치, 여름에 가깝지. 근데 단은 겨울이잖아요. 어디가 더 평균 기온이 낮아야 돼? 겨울이 더 낮아야지. 그치? 그러니까 높다라고 바꿔야 됩니다. 높다라고. 5번. 단은 나보다 설이 일수가 많다라고 되는데, 이게 바로 정답이죠. 설이 일수. 그래서 설이라는 게요, 좀 정확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설이, 아유, 추울 때 나타나는 거지. 이게 아니야. 설이는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땅이 어는 거예요. 땅이 어는 거. 그럼 땅이 얼려면은 기온이 어떻게 돼야 돼? 0도 밑으로 떨어져야 돼. 크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0도 밑으로 떨어지는 날이 생각보다 좀 많거든. 365일 중에서. 그래서 설의 일수는 생각보다 좀 많아요. 막 몇십일이 나타나, 몇십일이. 그렇지? 그런 것들. 왜냐면은 뒤에 나오는 자연재해에서 막 결빙 일수, 설의 일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결빙 일수는 물이 어는 거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일수가 작아. 적어요. 근데 설의 일수는 대체적으로 좀 많단 말이야. 일수가 되게. 그치? 그렇게, 아, 설의 일수는 되게 그래서 0도 밑으로 떨어져서 땅이 어는 거니까 땅은 또 쉽게 얼잖아. 그치? 대륙의 영향. 우리 이거 수력분포 때 배웠잖아요. 땅은 쉽게 얼고, 물은 좀 쉽게 잘안 오니까 결빙 일수는 당연히 좀 적을 거고, 설의 수는 되게 많을 거구나. 약간 이런 이해를 기반으로 여러분들 문제에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치? 단순히 겨울, 이게 아니야. 알겠죠? 좀 정확하게 할 때. 어쨌든 정답은요, 5번이었습니다.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무상일 수가 있었어요. 365일 중에서 설의 일수를 뺀 값이 바로 무상일 수인 거야. 그치? 설의가 내리거나 설의가 내리지 않거나 하니까. 그쵸?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가에 대한 나의 상대적 특성으로 오른 것을 골라보면 되는데요. 단, 가, 나는요, 각각의 모레, 겨울과 여름 중에 하나래요. 또 겨울과 여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쉽게 비교하니까 그러지. 가끔 뭐 봄철이 나오기도 하고 장마철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더위와 추위에 대비하여서 대청마루와 온돌과 같은, 대청마루는 여름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고, 온돌 같은 경우는 겨울철을 대비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통 가옥 시설이 발달하였다라고 하는데요. 대청마루는 바람을 잘 통하게 하여서 모를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설치했을까? 너무 대놓고 문제가 나오지, 사실은. 그치?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가. 여름이죠, 여름. 그럼 나는 자연스럽게 겨울이 되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뭐, 시간 얼마 걸리는 거 아니니까. 온돌은 아궁의 열을 방으로 전달하여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설치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청마루는 중부와 남부 지역에 주로 발달했겠지. 북부 같은 경우는, 북부는 우리 북한 지역이라고 했잖아. 근데 중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얘들아. 그냥 중부 중간에 있구나. 남부 남쪽에 있구나. 이게 아니야. 정확히 하세요. 정확하게. 이건 공부상 정확하게 해야 돼. 그치? 중부 하면은, 뭐야, 이거. 중부 하면은, 어디? 수도권. 그리고 강원권, 충청권 이렇게 가지고 남부 하면은 호남권, 영남권 그리고 제주권까지구나. 북부는 북한이구나. 이렇게 좀 정확하게 하자, 정확하게. 알겠지? 애매하게 하면은 항상 애매하게 문제 틀려요, 여러분들 결국에. 할때 그냥 정확하게 하는 거야. 알겠지? 어쨌든 중부 지방과 남부 지방은 북한에 비해서 따뜻하다 보니까 남부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대청마루가 점점 커지게 되겠죠. 반면 온돌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의 지역에 발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춥기 때문에. 단, 여기 대부분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뒤에 가서 한번 언급하긴 하겠지만요. 어디에서 좀 발달이 잘안돼 있냐면은 제주는요. 제주는 좀 발달이 안 됐어, 잘. 제주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제주는 위도가 가장 낮고 해안 그 자체다 보니까. 남해안 그 자체잖아, 어떻게 보면은. 남해안에 둘러싸여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겨울철에 따뜻합니다. 그래서 온돌 문화가 굳이 발달할 필요가 없었어. 이 온돌이 아예 발달 안 했다 이게 아니라 온돌이 이제 거의 발달하지 않은 거예요. 제주도 같은 게 전통적으로 되게 소규모로 발달하거나.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나의 상대적 특성을 찾는 거니까요. 겨울의 상대적 특성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는 연습을 하시면 절대 틀릴 일이 없어요.
1번, 상대 습도가 높다. 그럴 리가 없지. 습도는 남고 북저형 기압 배치가 나타나는 북태평양 고기압인 여름철에 상대 습도가 당연히 높습니다. 여름철,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런 습도, 체감하는 그 습도가 상대 습도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라고 했었어요. 정오. 가장 태양이 높이 뜰 때에 태양 고도가 높다. 각도가 높다. 여름철에 당연히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높이 떠 있다라는 거니까. 겨울은 좀 낮게 떠 있어. 뉘엿뉘엿 떠 있어. 그치? 그래서 각도가 좀 낮죠. 고도가 낮습니다. 3번. 한파의 발생 일수가 많다. 이게 바로 정답이죠. 정답 3번이죠. 정답 찾는 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어. 대류성 강수가 자주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류성 강수는 여름철에 강한 일사이에 가지고 영향을 받아서 공기 상승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것을 대류성 강수라고 합니다. 자, 열대 저기압 같은 경우는요. 태풍이죠. 열대 해상에서 만들어지는 저기압이니까 태풍이 되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적도 기단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쉽게 말하면은 언제 통과해요? 주로 여름철에. 그치? 늦여름에서 초가을 이때 좀 많이 통과하죠. 우리나라에.

언급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꼭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대충 하면은 점수도 대충 된다라고 했어. 알겠지? 자, 정답 3번이었고요.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네요.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지리탐구 보고서 일부라고 합니다. 나 계절과 비교한 다 계절의 상대적 특성이니까 우리는 어디에 동그라미? 가에다 동그라미. 가 나는요, 각각에 또 뭐래요? 똘과 또름이네, 그치? 겨울과 여름 중 하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고전 문학이 나왔다고 하길래 이거 읽고서 내가 해석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다행히 국어 문제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현대어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지 말고 밑에 거 보시면 됩니다. 가, 하늘과 땅이 추위에 얼어붙어, 그치? 흰 눈으로 온통 덮여 있다. 아, 너무 뻔한 내용이죠. 꽃이 지고 새잎이 나니 푸른 잎, 우거진 숲, 풀, 땅이 무성, 여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가는요, 겨울이고요. 나는 여름이 됩니다. 막 크게 어렵진 않았어. 그치?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역시 앞에 문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문제인데요. 낮의 길이가 길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는 겨울의 상대적 특성을 찾는 거니까 낮의 길이가 짧다라고 해야지. 낮의 길이를 묻는 거하고 태양의 고도를 묻는 문제는 똑같은 문제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여름일수록 해가 많이 떠 있고 오랫동안 떠 있고 해가 높이 떠 있어요. 그래서 고도도 높은 거야. 각도도 높은 겁니다. 어쨌든 아니고요. 평균 상대 습도가 높다. 이것도 여름과 관련한 특성이 되겠죠. 그렇지? 겨울철에는 시베리아 고기압, 한랭건조한 그런 기단의 영향을 받잖아. 3번, 한파의 발생 일수가 많다. 이거는 이제 겨울과 관련한 내용이죠.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겨울과 관련된 거, 뭐 한파, 결빙, 서리 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겠죠. 다 같은 문제를 내는 겁니다. 물론 자연재해 파트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좀 세부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지만요. 그치? 상대적 특성을 비교하는 거니까. 열대야 발생 일수가 많다. 열대야도 최근에 진짜 많이 나오지. 그치? 열대야. 여름철에 많습니다. 근데 단순히 여름철에 많다 이게 아니라 우리 두 가지로 정리했었잖아. 열대야면은 어떻게 정리했었어? 중요하니까 한번 언급합시다. 또 6월 학력평가니까. 열대야는요, 주로 여러분들이 주로 했을 때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야 돼. 밤에도 25도 이상은 되어야 돼. 그러니까 밤에도 기온이 안 떨어지려면 일단 습도가 높아야 돼. 여름철이어야 돼. 자, 여름철에 습도가 높은 지역은 위도가 낮으면서 저위도이면서 해안가인 지역이지. 그렇지? 그래서 위도가 낮으면서 해안과 관련한 지역이야. 그래야지 습도가 높기 때문에 기온이 떨어지지 않겠죠. 근데 이건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래서 제주도에 열대야가 제일 많이 발생하거든요. 제주도 쪽에. 위도가 제일 낮고 해안 그 자체니까. 근데 최근에는 또 촐락하고 도시를 이렇게 비교하게 됐었잖아요. 대도시 같은 경우는 열섬 현상의 영향 때문에, 그치? 열이 많이 발생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은. 아, 여름에도 여러분들 막 밤에 에어컨 계속해서 가동하니까 그 열이 어디로, 인공 열이 어디로 배출되겠어? 바깥으로 배출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도시가 뜨거워지는 거지, 온도가 내려가지 않고. 그래서 대도시 지역을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열대야가 은근 높은 지역이라고 하면은 서울. 이 대표적으로 좀 많이 물어봤던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치? 폭염과는 조금 다른 성향이 있어요. 이거는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어쨌든 중요하니까 한번 언급해 봤습니다. 단순히 여름 이게 아니라. 북서풍에 비해서 남서풍이 주로 분다. 자, 북풍, 남풍 중에서 어떤 풍이 불어야 돼? 겨울철에는 북풍이 불어야죠.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38번 문제네요. 다음 자료에 가, 나 시기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뭐 이것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여름, 겨울이 주어지든 여기는 뭐가 주어졌어? 1월과 8월이 주어졌네요. 그치? 뭐 1월과 7월이 주어지든 1월과 8월이 주어지든 여름과 겨울이 주어지든 다 같은 걸 물어보고 있는 거지. 볼까요? 끝없이 펼쳐진 설, 경이 아름다. 모자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어요. 가는 겨울과 관련된 거지. 겨울이니까. 아, 저기 나온 대로 합시다. 겨울이라고 하지 말고 1월이라고 하자. 정확하게 1월. 1월.
자, 나 같은 경우는요, 이제 8월 얘기죠, 8월.

그치? 뭐, 빨리빨리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가해 추위에 대비한 전통 가혹 시설에는 온돌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온돌 맞는 설명이죠. 겨울과 관련된 설명. 아, 되게 기본적인 내용을 묻고 있어요. 니은입니다. 나에는 남고북저형 기압 배치가 주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남고북저형. 맞는 설명이죠. 남쪽의 고기압. 오랜만에 나왔네요. 북태평양 고기압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디귿입니다. 가는 나보다 낮의 길이가 길다. 낮의 길이는 여름철에 더 길어야지. 그래서 낮의 길이 또 태양의 고도 같은 걸 물어보는 거라고 했었어요. 디귿도 당연히 이제 아닌 설명이 되겠지. 그치? 자, 리을입니다. 나는 가보다 결빙 일수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8월 여름이죠. 1월 겨울이죠. 당연히 겨울에 결빙 일수가 더 많아야지. 이 결빙이라는 게요. 물이 여는 거야, 물이 여는 거. 그치? 그래서 좀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은 뭐 서리 일수 이런 게 있다라고 했었어. 서리 일수, 결빙 일수 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라고 했었어요. 잘 생각해봐. 서리는 땅이 여는 거라고 했잖아. 그치? 그냥 맷 땅이 여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근데 결빙 일수는 물이 얼어야 돼. 한강의 결빙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막 강이 여는 것처럼 물이 얼어야 돼요. 물이 여는 게더 쉽겠어? 땅이 여는 게더 쉽겠어? 당연히 땅이 어는 게더 쉽잖아. 그럼 서리 일수가 당연히 많겠어? 결빙 일수가 많겠어? 당연히 서리 일수가 많겠죠. 그치? 서리 일수가 은근 많다라는 거는요, 이 뒤에 가서 자연재해에 대해 은근 도움이 됩니다. 정말로요. 그치? 막 몇십 일이 넘어가거든. 근데 황사는 막 몇십 일이 넘어가지도 않아. 막 10일 다 미만이야, 웬만하면은. 그치? 뭐 그런 걸 비교하면은 황사, 뭐 서리 일수 이렇게 비교했을 때 서리 일수가 당연히 더 많으니까 서리 일수겠구나 이렇게 찾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치? 뭐한 번도 나오진 않았지만 결빙 일수, 서리 일수 이렇게 비교했을 때 당연히 결빙 일수가 당연히 더 적겠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했다면은 그렇게 풀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알겠지? 뭐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자,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었고요. 그래서 나뭐한 번만 한번더 언급하면은 바닷길 열리는 축제 같은 경우는 진도에서 나타납니다. 진도. 진도와 관련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번입니다.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가 되겠네요. 자, 다음 자료에 가 지역에 대한 나 지역의 상대적 특성을 고르면 되는 문제네요. 그럼 우리 어디다 동그라미? 나에다 동그라미. 그치? 그럼 우리는 나의 특성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알겠지? 자, 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가는요. 취사할 때 발생하는 열을 난방에 활용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온돌 문화가 발달했다는 걸잘 발달하지 않았다는 거야. 온돌 문화가 잘 발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온돌 문화라는 게 취사할 때 발생하는 열이 이방 밑으로 통과하게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서 굴뚝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는 굴뚝도 잘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온돌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화덕이 아예 방의 반대편에 있어. 아예 방과 멀어지는 거야. 그치? 그래야지 좀덜 뜨거우니까 그런 거겠죠. 덜 뜨거우니까. 얼마나 더우면 그럴까? 여기가 어디냐면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제주형이야. 제주형. 쉽게 말하면은 제주형. 그래서 원래는 제주형이 좀잘 나오진 않는데요. 이렇게 좀 언급이 됐네요. 그래서 제주가 전통 가옥으로 언급이 됐다라고 하면은 아, 온돌 문화가 잘 발달하지 않았구나라는 거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외울 것까지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자, 나입니다. 여기는요, 부엌에서 발생하는 열을 난방에 직접 활용한대요. 그치? 심지어, 붓도막을 길게 연장해서 만든 거실과 같은 생활 공간인 정주간이 발달했대. 원래는 부엌은 밖에 나가서 부엌으로 가야 돼.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아예 방과 부엌이 연결이 된 거야. 현대처럼, 쉽게 말하면은. 그치? 밖에 추우니까 못 나가는 거가 되겠죠. 나 같은 경우는 관북형이 되겠습니다. 관북형. 관북형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관북형은 진짜 많이 나오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관북형, 울릉도형, 남부형 이렇게 세 개를 가장 많이 비교하잖아. 제주형은 되게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요. 상대적 특성. 우리는 나의 상대적 특성을 고르면 됩니다. 관북형. 추운 지방의 상대적 특성을 고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봤을 때요. 단풍의 절정 시기야. 단풍이 절정 시기라고 한다면요. 이르다, 늦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단풍이 빨리 오려면 추워야 돼, 더워야 돼, 지역이. 추워야지. 겨울이 빨리 찾아와야지. 그치? 그럼 위도가 높아야지. 관북형이 위도가 높죠. 그러니까 이르다라고 해야 되겠지. D하고 E는 지워도 될것 같습니다. 연평

평균 기온 같은 경우는요, 연평균 기온 같은 경우는 당연히 관복형이 더 낮겠죠. 그러니까 시하고 비도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하나만 맞네. A가 정답이 됐다. 그치? 그래도 하나 더 살펴볼까요? 서리 일수. 어디가 더 많아야 돼? 관복형이 당연히 서리 일수가 많아야지. 그치? 서리 일수가 많다라는 거는 춥다라는 거고요. 겨울이 길다라는 거예요. 위도가 높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서리 일수, 관복형. 이렇게 문제 풀수 있었습니다. 정답 A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한 가지 추가로 좀 기억을 하면 제주형 같은 경우는 난방, 온돌 문화가 잘 발달하지 않았다. 왜냐면 기온이 겨울철에도 이미 따뜻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미 따뜻하기 때문에. 발달 아예 안 했다. 이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좀덜 발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상대적인 비교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알겠죠? 그러면서 관북형도 정주간. 이거 진짜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울릉도가 좀안 나와서 아쉽습니다. 우대기 이렇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치? 그리고 남부형 나오면 대청마루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아니,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어. 그치? 근데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자세, 뭐예요? 그냥 단순히 쉽다고, 에이, 뭐야, 나 정답 맞췄네. 넘어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내용과 거기에 대한 나온 내용 중에서 다른 것과 연계할 만한 내용도 있네. 아, 이 내용은 기출에서 계속해서 언급했던 건데, 다른 파트에서. 그치? 이 내용 좀 정확하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그냥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치?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계속해서 제대로 개념을 이해하고 또 적용을 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기후 파트에서는 절대, 절대 암기를 기반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했었어요. 암기를 하되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기호 파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

만점해놓고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반갑습니다. EBS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의 저는 김민정이고요. 오늘은 19번째 시간입니다. 어느덧 저와 함께하는 기출의 미래 강의가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있죠? 네. 기출의 미래 강의는 문제풀이가 중심이 되는 강의이다 보니까 개념 강의처럼 정말 꼼꼼하게 개념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네. 물리적으로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강의는 이미 기출이 어느 정도 그 개념이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에서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계획에 맞춰서 문제를 잘 풀어오는 게 중요하고 발췌해서 듣는 것도 사실 좀 시간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어떠한 문항을 발췌해서 들어야 하냐 할 때는 일단 뭐 틀린 문제 듣겠지. 근데 그것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아직 연습하는 단계이니까 제시문이 분석이 잘 안 돼.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 뭐 내지는 내가 정답을 맞추긴 했는데 사실 1번, 3번 고민을 하다가 1번 골랐는데 우연히 맞았을 뿐이거든. 뭐 이런 식으로 정답에 100%의 확신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즉 정답과 오답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다면 해당 문항 반드시 여러분들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문제 분석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문제 분석을 하실 때 크게 도움될 수 있는 강의가 바로 이 강좌에 해당을 합니다. 예.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 문제 조금 남았어요. 문화 이해 태도에서 세 가지 오락모락모, 문화 사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그리고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까지

요거 늘상 한 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문항이 우리 3개 남았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풀고 새로운 중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96쪽에 48번 문제고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갑과 을의 문화 이해 태도래.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는 문화 이해 태도를 고르시면 되겠죠. 갑은요. 외국에서 유학을 온 일부 학생들이 종교를 참석하기 위해서 특정 요일의 수업에 결석하는 모습을 보고 자국의 생활 양식에 비해 뒤떨어진 문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문화 양식에 비해서는 이게 좀 별론 것 같은데? 라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공통적으로 찾는 게 아니라 갑과 을을 각각 찾는 거였네요. 어쨌든 갑의 이해 태도에서 찾을 수 있는 건 자문화 중심주의적인 태도가 되겠죠. 자, 이어서 이주민인 신입사원이 자신이 속한 문화권에서는 술을 마시거나 접촉하는 것을 금기시한다며 술 판매 업무를 할수 없다고 하자 관리자 을은요, 그 금기가 해당 문화권에서 매우 중요한 것임을 인정했대요. 그러니까 여기 갑처럼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아, 너네 나라 문화권에서는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점. 그래서 그냥 업무를 다른 데로 배정을 한 거예요. 그럼 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을에게서 나타났기 때문에 을은요,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라고 볼수 있겠죠. 자, 갑의 태도는 자문화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자문화인데요. 자문화를 중심에다 두고 타문화를 완전히 이제 배타적으로 배척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럴 리가. 오히려 1번에 나와 있는 태도는 문화 사대주의적인 태도고, 2번. 을의 태도는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 자, 요거 나왔네요. 국수주의, 문화 제국주의. 제가 계속 강조했었던 태도. 자, 이거는, 아이고, 자문화 중심주의랑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갑의 태도는 을의 태도와 달리 각 사회의 문화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야,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어. 라는 태도,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 오히려 을의 태도고요. 4번. 을의 태도는 갑과 달리 문화의 다양성 확보에 유리하다. 아, 정답. 4번. 네,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문화의 다양성 확보에 이러한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건왜 이런 문화가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회의 조건과 환경적인 맥락에 따라 이해하고 존중을 하는 거잖아요. 고로, 네, 문화 상대주의가 맞고요. 마지막 5번입니다. 갑을의 태도는 모두 특정 사회의 문화를 기준으로 타문화를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자, 이렇게 평가한다라고 하는 건 문화를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우열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우등하고 열등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태도.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지? 문화 절대주의적인 태도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문화 절대주의적인 태도는 자문화 중심주의, 즉 갑에게만 나타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을의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로서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4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9번. 동그라미족의 세모축제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합시다. 근데 이렇게 교사와 학생의 대화가 나오면 사실 이렇게 학생 대화하면서 최근에는 여기 마지막에 이제 교사 해놓고 문제 형태를 조금 꼬기 위해서 뭐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고 뭐두 명은 옳고 누구는 틀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요거는 문제가 그냥 무난하게 나왔어요. 마지막 마무리 발언이 없다는 얘기는 이 친구들이 모두 다 옳게 얘기했다라는 걸 가정하고 가는 거예요. 과도하게 증가한 돼지 개체수가 동그라미족의 생존 기반이 되는 경작지를 위협하기 때문에 돼지를 대규모로 도축을 하는 거다. 아, 왜 이러한 문화가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요. 이 축제는 부족의 생존에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경작지를 확보하기 위한 그들만의 방법이기 때문에 존중해야겠다. 그 사회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거죠.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를. 동그라미족의 축제를 위해서 돼지 전체 개체수의 4분의 3을 도축하는 것은 아주 야만적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거 너무 미개한데? 또한 그 고기를 먹기 위해 요리하는 과정도 우리나라의 위생관념에 비추어봤을 때 불결해. 여기 지금 불결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우리나라

세계 위생관념이야. 우리나라의 위생관념을 중심에다 두고 탐문화를 불결하다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럼 의례에서 나타난 태도는 뭐예요? 자문화 중심주의. 자, 병. 동그라미족의 축제가 고단백질을 얻기 위한 그들만의 방법임을 인정하자. 오, 인정 나왔네? 존중하는 거네? 그러면 이거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겠다. 끝까지 봐야지. 하지만 그 축제가 대다수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 존중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지. 자, 여기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아이고, 인류 보편의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류 보편의 가치. 우리가 개념 공부할 때이 문화 상대주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도 한편 이렇게 이해하고 존중을 하기는 하는데 혹시라도 어떠한 문화가 인류 보편의 가치, 뭐 인권이라든지 생명 이런 것들을 침해한다면 그러한 형태의 문화까지 인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는 경계하자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걸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갑의 태도는 문화를 이해가 아닌 평가의 대상으로 본다. 갑은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이해하는 태도로 보겠고요. 그래서 틀렸네. 2번. 을의 태도는 문화 다양성 보존에 기여한다. 그럴 리가. 문화 상대주의에 해당을 하고요. 3번.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적인 게 드러나냐? 근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게 생명 존중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지. 이거는 지켜야 되는 건데,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3번은 틀렸고, 4번. 갑과 병의 태도는 을의 태도와 달리 문화를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바라본다. 이게 바로 뭐예요? 문화 상대주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태도잖아요. 마지막. 을병의 태도는 갑과 달리 타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서 이제 비롯이 된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을병의 태도가. 근데 을은요, 자문화 중심주의인데? 자문화 중심주의는, 야, 우리나라 거에 비춰봤을 때 너네 거는 불결해. 너네 거 야만적이고 촌스럽고 별로야. 열등해. 그럼 타문화에 대해서 완전히 을의 태도는 부정적이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얘는 틀린 선지입니다. 그래서 49번의 정답은요, 4번이었습니다. 아, 이 문제가 좀 재밌었던 건, 이 중간에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개념이 짜잔! 하고 등장했어서 좀 재밌었어요. 자, 이제, 이 주제, 이번 중단원의 가장 마지막 문제, 50번 문항입니다. 자, 문화의 태도를 구분하기 위한 질문 답변에 해당을 하고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러한 태도 중에 하나의 태도에 일관되게 응답한 학생을 찾아요. 자, 첫 번째. 문화 간의 우열이 존재한다고 보는가? 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문화 사대주의, 그리고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을 하겠고요. 자, 두 번째.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가능성? 자, 여기도 한번 밑줄. 문화 제국주의에다 밑줄. 자, 요거 뭐랑 같이 나온다고요? 국수주의랑 같이 나온다고요. 자, 국수주의, 문화 제국주의, 울트라 내셔널리즘인 거야. 우리나라가 완전 짱인 거야. 이거 뭐야? 자문화 중심주의. 자, 세 번째. 문화를 평가가 아니라 이해의 대상으로 본다. 평가하는 관점은 문화 사대주의 자문화였다면 이해하는 관점은 뭐예요?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 네 번째. 자신의 문화가 상대적으로 열등하다고 보는가? 야, 우리나라 거좀 열등하다. 대신에 너네 거는 괜찮아. 지금 상대적으로 열등하다라고 하는 건타 문화에 대해서는 야, 상대적으로 너네는 되게 우등하구나. 문화 간에 지금 우열이 있다라고 보는 평가의 관점이 나타나고요. 특히 이러한 관점을 우리는 그치, 문화 사대주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질문에 해당하는 관점을 연결을 했으면 일관되게 응답하는 걸 찾아야 돼. 봐봐. 만약에 자문화 중심주의라면, 요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OO, XX가 나타나야 되죠? OO, XX가 있나요? OO, XX 바로 찾았네? 뭐야, 을. 바로 정답.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얘를 이번에는 문화 사대주의였다고 가정을 해봐. 문화 사대주의 여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요 마지막에도 문화 사대주의 들어가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5XX5의 조합이 있냐라고 봤을 때 없어요. 근데 선생님, 이게 만약에 문화 상대주의일 수도 있잖아요. 문화 상대주의로 가볼까? 문화 상대주의에 해당하는 건요세 번째만 해당을 하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그럼 XX5X의 관점? XX5X도 없어요. 그래서 문제 정답은 자문화중심주의로 일관되게 응답을 한 바로 을이 되는 겁니다. 을의 경우에는 자문화중심주의. 요것도 문제의 형식 패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까지 함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 문화 이해 태도 부분까지 끝났어요. 이번 중단원에서는 이거 말고도 앞에 전반부에 우리 뭐 나왔었어요? 문화의 속성이라고 해서 학공전축변. 학습성, 공유성, 전체성, 이 전체성을 총체성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축적성, 변동성까지 앞에 나와 있는 전반부의 문제들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 새로운 중단원입니다. 02 중단원이고요. 03, 문화 변동의 이해 파트부터는 윤복쌤이랑 여러분들 차근차근 풀이 이어갈 거고요. 저와 함께하는 마지막 중단원이 되겠습니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화 양상. 그러니까 이제 기출까지 왔으면 이 대제목만 보고도, 아, 여기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었지라고 바로 백지인출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되는 상태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1번 주제를 보고 문화 의미 속성, 문화 이해 태도 완전 키워드잖아요. 좁은 의미, 넓은 의미의 문화, 학공전축변, 세 가지 태도 우리 계속 했었던 거. 2번 주제로 가게 되면 다양한 문화 양상이라고 해서 어떤 거 나와요? 주류 문화. 이거를 전체 문화라고도 얘기하고요. 부분 문화, 내지는 하위 문화. 그리고 이러한 하위 문화를 우리는 두 가지로 구분을 했었죠. 주류 문화랑 잘 일치하는 거. 이걸 우리는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전체 문화, 주류 문화에 대해서 대립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저항하는 문화. 그걸 우리는 반문화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각각 문화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거랑 플러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금 더 빈출이 되는 주제라면 함께 나오는 주제가 바로 대중매체, 대중문화 파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도 문제를 통해 보겠지만 이건 문제가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요 대중매체, 대중문화 파트는 사실 등장을 하더라도 출제가 되더라도 크게 어렵지 않게 나올 거니까, 네,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 분석 팁을 가면 방금 했었던 그 얘기 그냥 나와 있어요. 사회적 변화, 경향 등을 반영해서 하위 문화에 대한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다양성이 증대가 되면서 다양한 일부 구성원들만이 공유하는 문화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걸 문제 제시문을 통해서 엄청 소개합니다. 소재로 쓰입니다. 하위 문화와 반문화의 특징 구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둘 간의 관계성을 짚어야죠. 하위 문화라고 하는 걸 반문화인 하위 문화와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모든 반문화는 하위 문화에 해당해요. 그런데 모든 하위 문화가 반문화인 것은 아니죠. 요거 되게 자주 나오는 선지. 주류 문화와의 관련성, 그 관계성을 중심으로 문제 출제가 되고 하단에 나와 있는 건 대중문화와 대중매체에 대한 내용으로 이 대중매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가 일방향 매체. 일방향이 있으면 또 하나는 양방향, 내지는 쌍방향이라고 얘기했었고 이러한 양방향 매체를 우리는 뉴미디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각각의 매체의 특성을 중심으로도 출제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새로운 중단원 들어갔으니까 우리 늘상 하던 대로 네, 기출엔 플러스를 통해 빈칸 채우고 OX 판단을 하면서 어떠한 내용 나왔었는지 살펴볼게요. 자, 14번입니다. 한 사회에서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는 문화, 집단 영역과 상관없이 사회 구성원들이 뭐래요? 전반적으로 공유를 한다. 그러니까 구성원 대다수가 공유를 하면서 이 문화 자체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를 하니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럼 14번의 문화의 종류는 바로 주류 문화에 해당하겠죠. 자, 15번.
한 사회 내에서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 또는 특정 영역의 사람들만, 그러니까 누구만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누리는 문화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5번을 우리는 하위 문화라고 얘기했었고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하위 문화의 사례로 크게 두 가지 소개했어요. 세대 문화라고 해서 세대별로 공유하는 문화가 달라요. 또 지역 문화. 특정 지역의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문화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하위 문화의 케이스였고, 자, 16번. 전체 사회의 범주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하위 문화의 범주는 상대적으로, 네,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주류 문화고, 이거는 무조건 언제나 고정불변하게 하위 문화고,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영역을 어떤 식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전체 문화, 주류 문화에다가 어떤 때는 하위 문화가 될수 있다는 거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 김치 문화 생각해 봐. 선생님, 우리 밥 먹을 때 김치 없으면 특히 한국 사람들 안 되잖아요. 그럼 이 한국 사회 식문화에서 이러한 김치 문화는 주류 문화가 되겠네요? 근데 이 김치 문화를 아시아의 문화 또는 세계의 식문화라는 관점에서 이두 가지를 비교를 할 때는 김치 문화는 세계의 식문화의 일부일 뿐인 거예요. 그럼 이때 이 김치 문화는 세계 문화에 비해서는 하위 문화의 영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근데 또 다른 관계성. 여러분 김치도 되게 종류가 많은데 혹시 실비김치라고 알아요? 이게 되게 매운 김치거든. 실비김치 문화를 한번 볼게요. 되게 매운 김치 문화. 김치 문화와 실비김치 문화의 요두 가지의 관계성에서는 김치 문화가 전체 문화가 되면서 주류 문화가 되면서 실비김치 문화는 하위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17번. 하위 문화는요, 특정 집단의 무엇을 형성함으로써 구성원의 소속감 고취에 기여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내용. 정체성 형성. 그러니까 우리 집단의 구성원들끼리 향유하고 있는 문화가 있어. 그럼 그게 하나의 공감대가 되어서 그들끼리 으쌰으쌰 하면서 정체성 형성과 소속감 고취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학교에 그 학교에만 존재하는 문화 있어요? 선생님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그 1분 전 종소리라고 해서 이거를 매번 학기 초마다 선생님들 돌아가면서 방송반 애들이 멘트를 주면은 방송실에 가서 이렇게 녹음하고 하는데 수업 종이 뭐 예를 들면 9시 10분에 쳐요. 학생들이 이제 10분에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10분부터 수업을 시작하잖아. 근데 이거를 미리 좀 준비를 할수 있게 1분 전에 9시 9분이 되면 매 교시마다 달라요. 여러 선생님들의 목소리로 빨리 우리 수업에 들어가자라고 하는 멘트가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학교에서만 존재하는 문화거든요. 그러면 우리끼리는 제가 다니는 학교에 근무하는 친구들 뭐 내지는 동료 선생님들끼리는 그게 하나의 공감대가 되어서 아,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1분 전 종소리 문화가 있어. 라는 정체성을 형성을 하겠죠. 그리고 이게 일종의 소속감 고취에도 또 기여할 수가 있고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18번입니다. 하위 문화는, 아, 반문화는 모의 한 유형. 자, 요거 빈칸 바로 하위 문화죠. 요두 가지의 관계성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반문화는 하위 문화 중에 하나이다. 전체 문화, 주류 문화에 대해서 저항하고 대립하는 성격을 지니죠. 한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에 저항하고 반발하는 문화다, 도전하는 문화다라고 볼수 있어요. 기존의 주류 문화를 대체하면서 사회 변동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반문화를 긍정적으로 해석했을 때 대체 문화 또는 대안 문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사람들이 이렇게 향유를 하던 문화가 있는데 반문화는 이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잖아요.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기존 문화가 갖고 있었던 전통성이나 보수성에 대해서 한번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자, 19번. 모모모는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뭐 계급, 계층, 뭐 아니면 뭐 상관없어요. 부 이런 거 상관없이 대다수 사회 구성원 대중 공유하면서 향유하는 문화다. 자, 19번은 대중문화에 해당을 하겠죠. 우리 대다수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문화들. 자, 20번. 대중을 대상으로 정보 전달의 매개 역할을 하는 수단. 이걸 우리는 매스미디어 내지는 대중 매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빈칸 찾아봤고요. 자, 이어서 21번부터는 OX 판단입니다.
자, 21번. 사회가 다원화되고 민주화되고

민주화될수록 하위 문화의 다양성은 강화된다. 다원화된다라는 말 자체가 이 사회가 여러 개로 세분화되고 분절적으로 쪼개진다. 이렇게 세분화된다는 것 자체가 다양해진다라는 말이지. 그럼 이거는 맞네. 자, 22번. 시대와 사회에 따라 반문화에 대한 규정은 달라진다. 자, 요 반문화에 대한 규정은 상대적이죠. 예전에는 반문화였었던 게 지금은 전체 문화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시절에는 괜찮았었던 게 이제 와서는 도전하고 저항의 의미, 정신을 담았다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문화에 대한 규정 자체는 되게 상대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언제 이게 전체 문화였다고 주류 문화였다고 이게 또 언제는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였다고 무조건 언제나 늘 고정불변하게 그러한 성격을 지니는 건 아니라는 거. 자, 23번. 한 사회의 모든 하위 문화의 합은 그 사회의 주류 문화다. 아, 이거 진짜 자주 나오는 선지인데. 별표시 빠방. 그냥 우리가 이거를 그냥 대충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요. 다양한 문화의 유형을 우리는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와 그리고 뭐 반문화, 하위 문화의 또한 유형으로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그럼 왠지 이 주류 문화라고 하는 건 하위 문화와 반문화의 합 또는 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과 요소를 이루는 하위 문화의 단순한 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단순하게 그렇게 산술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죠. 네. 자, 24번.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하위 문화는 주류 문화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인다. 주류 문화로 수렴된다라는 건 일부 구성원들 많이 누리던 문화를 이제 전체 대다수 구성원이 공유를 하는 주류 문화로 간다라는 건데 다원화 자체가 사회가 다양하고 세분화된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문화의 획일화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24번 선지는 옳지 않죠. 네. 자, 25번. 반문화와 지역문화, 세대문화는 모두 하위문화에 해당한다. 맞아요? 맞죠? 반문화라고 하는 거는 하위 문화 중에 하나였고요. 지역 문화와 세대 문화도 하위 문화의 하나죠. 서울 지역의 문화, 경상도 지역의 문화, 이런 식으로. 일부 구성원들끼리 공유를 하고 있을 거고, 세대 문화 하면 2030 세대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 5060 세대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 다를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부만 공유하는 거. 하위 문화에 해당하겠죠. 26번. 한 사회에서 하위 문화와 주류 문화는 공존이 불가능할까요? 네, 공존 가능합니다. 함께 병존할 수가 있어요. 부분만 내가 일부 구성원들만 향유하고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주류 문화를 함께 영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27번. 하위 문화는 주류 문화와 대립해서 사회 안정을 저해하기도 한다. 요 27번에서 얘기하는 이 하위 문화가 바로 뭘까요? 그래요. 이게 바로 반문화가 되는 거겠죠. 전체 문화, 주류 문화에 저항하고 도전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거. 도전을 하기 때문에 이 사회의 근간을 흐트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맞는 내용. 자, 28번. 반문화에 해당하지 않는 하위 문화와 반문화는 우리 하위 문화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기로 했었죠. 한 사회 내에서 공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거는 서로서로 공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틀린 선지.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OX, 그리고 XOX, XOX, OX, 맞죠? 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음 장으로 넘기면, 네, 세개 문제 남아있고요. 요거는 대중매체 대중문화 파트입니다. 대량 생산 체제의 확산, 보통선거제도와 의무교육제도의 도입은 대중문화를 형성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 대중문화의 형성 배경하면서 개념 공부했었던 내용. 대량 생산 체제의 확산이라는 거 산업화와 맞물려서 대량 생산과 소비가 가능해지고 보통선거제도나 아니면 의무교육제도의 도입으로 사람들의 정치사회적 권리가 신장이 되고 대중들의 어떤 지적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서 대중문화 자체가 형성이 되고요. 30번.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시청각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사회의 새로운 매체를 말 그대로 뉴. 이 뉴가 뭐예요? 새로운 미디어. 맞죠? 이러한 뉴미디어의 대표적인 거. 우리 지금 인터넷 공간을 통해 만나는 것도 뉴미디어죠. 자, 31번. 대중매체 유형 중 일방향 매체는, 자, 이러한 일방향 매체의 대표적인 게 인쇄 매체로서 신문, 책 같은 거, 음성 매체로서 라디오, 그리고 영상 매체로서 TV.

이때 이 TV는 인터넷 TV 아니고 옛날 TV예요, 옛날 TV.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가 뚜렷하게 구별된다. 그러니까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은요, 명확하게 구분지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 신문 생각해봐. 신문사가요, 정보를 생산합니다. 대중들은요, 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뿐이에요. 구별되죠? 소비자는요,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 요거 맞는 내용. 그래서 555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화 양상 파트, 네, 개념까지 아주 빠르게, 스피디하게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우리 문제로 돌아와서 97쪽에 51번부터 네, 차근차근 가보겠습니다. 자, 밑줄 친 기역에서 미음까지 바로 직전 연도 수능 출제 문항이고요. 토착어의 숨결을 이어가다. 갑국은 다양한 토착어 사용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공용어를 지정을 했다. 그러니까 이 토착어라고 하는 건 일부 토착민들만이 같이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 문화가 되겠죠. 이후 갑국의 토착민들의 다양한 언어는 급속도로 사라진다. 그러니까 공용어를 쓰다 보니까 토착어 자체가 발전을 할수 없지. 이에 일부 지역의 토착민들은 국가 공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지역의 고유한 토착어. 아, 이 토착어는 역시 지역의 고유한 지역 사람들만 누리는 토착민들만의 언어이구나. 그럼 이때 이 토착어를 우리는 부분문화, 예, 라고 볼수 있죠. 하위 문화. 자, 후손들에게 토착어를 교육을 하고 있다. 네, 이쯤에서 우리 바로 1번 갈까요? 자, 기역은 비물질 문화이자 언어라고 하는 거 대표적인 비물질 문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갑국의 지역 문화다. 지역에 고유한 지역 문화다. 지역 사람들 일부만이 공유를 하고 있는 문화. 그럼 정답은 나왔네. 1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니은의 니은 국가 공용어 지정. 갑국이 문화 지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자, 여러분. 문화 지체라고 하는 거, 뭐 기술 지체, 문화 지체 나오는데 문화 지체 부분이 훨씬 더잘 나오죠? 이 문화 지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물질 문화의 속도를 비물질 문화의 속도가 그 변동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게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인데 지금 요게 문화 지체 현상 해결하기 위한 걸로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요 부분 후손들에게 토착어를 교육인데 이게 지배 집단에 저항하는 반문화인가요? 요 반문화는 아니죠. 어떠한 전체 사회에 대한 도전과 반기, 뭐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요. 한편, 토착어 소멸을 우려한 국제기구 A는요, 각국의 토착어를 포함한 토착어 보존 10년 프로젝트를 전 세계에 공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 다양성의 관점에서는 이게 공용어를 지정해서 토착어가 사라지는 게안 좋으니까 이거를 보존하는 프로젝트를 했다는 거야. 근데 4번에 문화의 획일화가 나타날 우려, 그럴 리가. 오히려 문화 다양성 증진에 기여를 하겠죠. 마지막, 소수언어 사전을 발간하는 등 토착어 문화 보존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거. 갑국이 하위 문화를 주류 문화로 바꾸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만 누리던 걸 전체가 공유하도록 하기 위한 거는 아니잖아요. 토착어 자체를 다양한 문화 안에서 공존할 수 있게끔 보존을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51번의 정답은요, 1번이 되겠어요. 자, 이어서 52번이요. 대중 문화 나왔습니다. 그림이 나왔습니다. 예. 말랑말랑하게. 대중문화, 대중매체 어렵지 않다. 그림을 잘 보면 이 안에서 강조된 게 뭐냐? 사실은 만들면 된다. 분명한 진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러한 사실 자체도 결국에는 조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타이틀에서 하네요. 예, 만평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나왔어요. 예. 막 미확인 루머. 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거. 낚시성 키워드. 우리도 인터넷 딱그 틀면 제목만 보고 뭐야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클릭을 해보면 뭐야 완전 낚시성 제목이었잖아 하는 거 되게 많죠. 선정적인 사진 막 선정적인 거일 때 대중들이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폭력적이고 선정적으로 흐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누군가는 아유 이 재미없는 게 아직도 남아있냐 하면서 막다 버리고 있어요. 팩트체크 안 합니다.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그 진위 여부를 해야 돼요. 어쨌든 정보를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니까
이런 거 제대로 안 하고 실제 통계, 인터뷰, 원본 이런 것들 전부 다 재미없다고 폐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돈이 되는 것들만 남기고 있다. 라는 현 대중문화의 어떤 세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1번. 개인의 독창성과 개성을 약화시킨다? 전혀 무관한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러한 대중문화를 통해서 전부 다뭐 하나 유행한다 치면 전부 다 그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획일화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1번 자체 대중문화의 문제점이 될 수는 있지만 요 만평에서 강조된 건 아닙니다. 자, 2번도 무관하네. 3번. 정부에 의한 문화 통제를 가는 이것도 좀 무관해 보이는데. 4번. 그 상류층의 문화적 취향을 일반 대중에게 강요한다. 이것도 뭐 무관한데 마지막 5번 가면 객관적인 사실을 외면하고 객관적인 사실이 바로 팩트체크, 인터뷰 원본, 실제 통계. 이걸 외면을 하면서 자극적인 문화, 뭐야, 낚시성 키워드, 선정적인 사진 이런 것들을 양산한다라는 거. 정답은 뭐? 5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문제는 사실은 그냥 그림 딱 보고 이거겠냐고 5번 딱 찍고 금방 넘어가는 문제여야 돼. 자, 이어서 53번이요. 스케이트보드 문화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갑국의 스케이트보드 문화는 파도 타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서핑을 할수 없을 때 육지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바퀴 달린 보드를 고안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1950년대 일부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일부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다라는 건, 아, 이 문화는요, 하위 문화였다. 일정한 젊은 세대들만 향유를 하는 하위 문화였다. 1970년대에는 공격적인 스케이트보딩을 선보이는 팀이 등장을 하고, 펑크락 음악과 결합을 해서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는 스케이트보드 문화가 형성됐다. 기존에 존재했었던 문화에 대해서 저항감이 나타나니까, 여기서는 약간 반문화적인 성격도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스케이트보더들은 공공장소에서 스케이트보딩을 금지하는 정부의 규제와 위험하고 난폭하다는 기성세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속합니다. 90년대 이후가 되면서 스케이트보드는 대중 매체에 의해서 소개가 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막 TV라든지 신문 이런 것들에 보도가 되면서 원래는 일부 사람들만 향유하던 문화였었죠. 그런데 이게 유행이 되는 거예요. 스케이트보드 패션의 유행, 관련 TV 프로그램의 선풍적인 인기,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면서 자, 이제 뭐래요? 자, 모든 세대가 즐기는 문화가 되었다. 예전에는 누구만 일부 누리던 문화였다면, 이제는 주류 문화가 되었다라는 거 살펴볼 수 있죠. 그러면, 기억. 1950년에, 이거는 반문화였다. 50년까지는 아직 반문화, 도전하고 반기, 뭐 이런 거 살펴볼 수 없어요. 반문화인 거는 요 70년대 들어서죠. 근데 70년에 하위 문화였다. 여러분, 요거 맞죠? 왜요? 이 하위 문화 안에 뭐가 들어가? 반문화가 들어가니까. 모든 반문화는 하위 문화에 해당하잖아. 그래서 니은 선지 맞아요. 자, 요거 의미 있는 선지였다. 자, 디귿. 1990년대. 요 이후가 되죠? 대중문화의 상업성을 비판하는 상징? 뭐 상업성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체에 의해서 소개가 돼서 전반적으로 유행을 하면서 주류 문화가 된 거죠.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로 변화한 거 맞습니다. 하위 문화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모두가 즐기는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니은과 니을로 이루어진 문제의 정답은 네,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54번입니다. 자, 테니스. 과거 갑국의 상류층만이 즐기던 스포츠였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부 계층만이 향유를 하던 문화였대요. 그럼 여기 상류층만이 즐기던 이 부분의 밑줄. 당시의 상류층은 넓은 정원을 갖고 있었고, 그곳에서 테니스를 즐기면서 코트가 자연스럽게 테니스 코트의 표준이 됐다. 그 상류층들은 그냥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정원이 딸려져 있는 집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테니스가 발전했나 봐요. 오늘날 테니스는 갑국에서는 뭐래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성별 상관없어요. 연령 상관없습니다. 누구나가 즐긴다라는 표현은, 아, 이거 이제 주류 문화가 되었다. 즉, 예전에는 하위 문화였었던 것이, 자, 이제는 주류 문화가 되었다. 라는 거볼수 있죠. 자, 잔디 코트 외에도 하드 코트, 클레이 코트 등 다양한 코트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표준이 이 상류층에 맞춰져 있었다면, 근데 이에 반면 을국은요, 테니스 을국에 들어온 갑국 선교사에 의해 소개되었다. 아, 이거 단원간 융합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을국의 경우 테니스는 을국에 들어온 갑국 선교사에 의해, 아, 갑국의 선교사에 의해서 소개가 되었다. 직접적으로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이러한 테니스 문화가 소개가 된 거죠. 그럼 요 내용, 이게 뭐예요? 바로 우리 문화 전파의 유형 중에서도 직접 전파에 해당을 하겠죠. 직접 전파. 오늘날 을국에서 테니스는 상류층에서 유행하는 스포츠가 되었다. 을국에서는 직접 전파의 결과, 이 테니스 문화 자체가 하위 문화로서 작동을 한다라는 얘기가 네, 되겠습니다. 자, 기억에 갑국에서 테니스는 하위 문화에서 주류 문화로 변동을 했다. 그렇죠? 이제는 남녀노소 누구나가 즐기니까요. 자, 니은 을국에서는 문화 동화 현상이 나타난다. 자, 여러분, 문화 동화 현상이라고 하는 거, 문화 접변의 양상, 그 결과물로서 우리 세 가지 공부를 했었어요. 문화, 여기 나와 있는 거, 동화 있고요. 문화, 그리고 융합이 있고요. 그리고 문화, 공존, 병존,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를 했었죠. 여기서 이 문화 동화라는 건 A, B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났어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하나의 문화 쪽으로 흡수되는 걸 얘기해. 근데 여기서 하나의 문화로 흡수돼서 뭐 정체성이 사라지고 이런 거 나타나지 않죠. 문화 융합이라는 건 A, B의 문화가 만났을 때 C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 문화 공존 내지는 병존이라고 하는 건 함께 나란히 공존한다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여기서는 동화 현상은 없고요. 디귿에 을국에서는 직접 전파를 통한 갑국의 선교사가 직접 가서 전달했다, 소개를 했다라는 거니까 디귿 맞고 리을. 오늘날 갑국과 을국에서 모두 테니스는 주류 문화에 해당한다. 갑국에서는 주류 문화가 맞아요. 그런데 을국 같은 경우는 뭐야? 하위 문화. 여전히 상류층에서만 유행을 하기 때문에 을국은 주류 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으로 이루어진 문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니은 디귿 선지에 나와 있는 거, 우리 요거 익숙하셔야 됩니다. 문화 동화와 그다음 직접 전파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요. 이러한 문화 동화라는 건 문화 접변의 양상으로 공부를 했었던 거고, 이러한 직접 전파라고 하는 것도 전파의 한 유형으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어떠한 문화 변동을 일으키는 요인, 원인이라고 해서 내재적인 요인으로 발명과 발견을 공부를 했었고요. 외재적인 것으로서 전파해서 전파의 유형을 직접 전파와 매체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 거, 간접 전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극 전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했었고요. 요 부분은 사실 03 단원에서 네, 윤복쌤이랑 여러분들 더 진하게 공부를 했을 겁니다. 어쨌든 최근의 포인트는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단원의 내용 요소가 그 안에서만 그냥 배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원을 넘나들면서, 막 대단원을 넘나들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출제되고 있다. 그 포인트를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55번으로 가시죠. 자, 1990년대 갑국에서는 기존의 지배적인 대중문화에 저항하고 대립하는 성격을 지닌 음악 장르 A가 등장을 했고, 그럼 여기 기어, 대중문화. 문화는 넓은 의미로 사용됐다. 오! 우리 문화의 의미를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었어. 넓은 의미라는 건 사회 구성원들이 누리는 전반적인 생활 양식을 지칭을 해. 이에 반면 좁은 의미는 문화를 고상하고 세련된 거. 그래서 어떠한 문화인이라든지 아니면 문화 상품권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문화를 좁은 의미에서 쓴 거죠. 여러분들 문화인이라고 하면 너네가 기대하는 행동 양식들이 있잖아. 고상하고 세련되게 막 행동하는 사람들을 문화인이라고 하지. 막 갑자기 막 그냥 뭐막 말도 안 되는 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막 우가우가 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진짜 문화인이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미개하다, 야만적이다 이런 부분에 좀 반대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좁은 의미의 문화의 경우에는 다소 평가적인 의미를 내포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대중문화래. 대중들이 함께 전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생활 양식이지. 이거는 넓은 의미가

맞겠네요. 그리고 이러한 문화에 저항하고 대립하는 성격을 지닌대요. 저항과 대립, 반기의 정신, 뭐 이런 것들을 딱 보자마자 이 음악 장르는 반문하겠다. 반문화였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맞는데? 갑북 정부는 A를 규제해서 확산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A를 누리려는 사람과 정부 간의 갈등이 발생을 했다. 그러나 오늘날 A는요, 그 자체의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갑국내 일부 세대에서 자유롭게 즐기는 문화가 됐다. 그러면 이제는 인정을 받았다라는 건 전체 문화, 주류 문화의 어떤 저항 대립의 성격을 갖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위 문화 안에서도 반문화적인 성격을 지니다가 오늘날 A의 경우에는 그냥 일부 세대에서 자유롭게 누리는 하위 문화,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가 되었다라는 거지. 근데 병에 이 니은이 오늘날 갑북의 주류 문화가 되었다. 주류 문화가 되기 위한 전체는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공유를 해야 돼요. 여기서 뭐래요? 일부 구성원들만이 누린대잖아. 일부 세대만이 누린대잖아. 여전히 이거는 그냥 하위 문화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디귿 틀렸고. 자, 리을. 디귿은요, 요거.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 간의 변동 속도의 차이. 자, 요거를 우리 문화지체 내지는 기술지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갈등 자체를 문화 요소 간의 어떠한 부조화 현상이라고 해석할 순 없겠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으로 이루어진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6번입니다. 자, 갑국에서는 손을 씻으면 영혼이 오염돼서 목숨이 위험해진다는 전통적인 믿음 때문에 손을 잘 씻지 않는데, 사실 위생적으로는 손 씻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믿음 때문에 이러한 관습이 있었대요.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감염병으로 목숨을 잃었다. 한 의사가 손 씻기로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갑국의 A 지역에서는 손을 잘 씻는 문화가 형성. 근데 잘 봐. 이 A 지역은 갑국의 A 지역인 거야. 그럼 갑국의 특정한 지역에서는 이제는 손을 잘 씻게 되었다는 거지. 이러한 문화가 조금씩 퍼져나가니까 대다수의 갑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 야, 손 씻으면 영혼이 오염되는데 너 지금 이렇게 목숨 위험해지는 행동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비난하는 모습이 보여요.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 저항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저항이라는 글자를 준 이유는 여러분들은 혼돈하게 하기 위해서. 저항 등장하면 우리가 그냥 딱 자동적으로 뭐야 이거 반문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갑국에서 감염병이 유행했을 때 A 지역의 사망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았대요. 오? 감염병 하나 유행을 하는데 손잘 씻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A 지역을 보니까 사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완전히 낮은 거야. 사람들이 이러한 실제 통계 데이터를 보고 느끼는 바가 있겠죠. 손 씻는 간단한 행위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갑국에서는 손을 잘 씻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생활 습관이 보편화되었다. 자, 1번부터 갑니다. 기역은 요 전통적인 믿음과 그 관습인데요. 지배 세력에 반발해서 사회 통합이 이루어진 사례? 뭐 이거 자체가 이 관습이 지배 세력에 반발, 사회 통합이 이걸로 볼 수는 없죠.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이러한 믿음 때문에 그냥 이러한 관습이 발전을 했는데 형성됐는데 라는 거. 2번 니은. 니은은 주류 문화가 허위 문화로 변한 사례다. 요 2번 선지가 틀린 이유는 뭘까? 이손잘 씻는 문화가 원래는 갑국의 A 지역에서만 공유가 되다가 이제는 뭐래요? 예, 이러한 습관이 보편화가 된 거지. 이렇게 보편화되었다라는 건 하위 문화로 향유되던 것이 이제 주류 문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지. 근데 2번에서는 반대로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틀린 거야. 3번. 디귿은 문화 변동이 빠르게 진행되어 나타난 문화 지체의 사례이다. 자, 문화 지체에 대한 얘기 계속 나왔네요. 변동 속도가 다른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기술의 발전, 즉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는 엄청 가파릅니다. 되게 빨라요. 그런데 이를 뒷받침하는 사람들의 어떤 의식 수준, 비물질 문화의 발전 수준은 느려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 격차, 이 괴리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문화 지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문화 지체라고 해석할 수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요거 선식 2번이랑 조금 더 보완해서 보충 설명을 하면, 아까 선식 2번에서 니은 부분에 밑줄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골프, 구급문화. 근데 이제는 누구나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 3, 4, 5번은 무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59번 갑니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 중요한 결승 경기라서 그런지 화면이 온통 광고투성이야. 경기에 집중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이 경기에 막 이렇게 몰입하려고 하면 자꾸 광고도 나오고, 광고 현판도 뜨고, 심지어 선수들이 입고 있는 옷들도 보면은 다 전부 다 광고예요, 광고. 이 뒤에 다 광고예요.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 드라마 볼 때도 좀 그러지 않아요? 예. 네. 간접 광고 노출. 뭐 엄청 많잖아요. 뭔가 이거 내가 집중해서 보려고 하면은 순간적으로 팍 이렇게 그 집중의 선이 딱 이렇게 끊겨버리는 순간들이 있다. 이거는 이 대중문화가 지니고 있는 지나친 상업성이라는 걸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돈이 돼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지나쳐버리면 이 자체가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타날 수 있죠. 뭐 요즘 드라마에도 뜬금없이 상품을 노출해서 집중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뭐 뜬금없이 뭐 주인공이 뭐 이렇게 뭐눈 밑에 뭔가를 바른다든지 갑자기 어떠한 음료수를 먹는다든지 음료수에 대해서 설명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럼 가에 뭐가 들어갈까? 계층간 무관한데? 이 간은 상업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선지 2번 가면 지나치게 상업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정답 2번 나왔습니다. 아까 58번 문제랑 마찬가지로 뭐, 여기 대중문화가 지니고 있는 특성으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거, 라든지. 뭐 아니면 3번에 나와 있는 거, 개인의 독창성과 개성 약화시키고 뭐 하나 유행하면 사람들 전부 다 똑같이 그것만 하고 있는 거. 문화의 획일화,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맞는 내용이긴 한데, 그러니까 대중문화의 어떠한 특징으로 제기를 할 수가 있기는 한데, 요 안에서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정답선지 2번으로 바로 가셔야 돼요. 자, 이어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60번 갈게요. 자, 요 각각의 문화의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묻는 문제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A, B, C에 대해서 배워보자. 아래 자료에서 기역은 A, 그리고 니은은 B, C는 나타나지 않는데요. 자,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다수의 유럽계 이민자들이 각국의 동그라미 지역으로 이주. 이들은 주로 동그라미 지역의 부두 주변에 정착해서 빈민촌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민자들이 고된 노동을 입고 고향을 그리워하며 뒷골목에서 추던 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대중화되었고 이것은 오늘날 각국 국민들 뭐래요? 누구나가, 아이고, 형광펜 하려고 했는데 누구나가 즐기는 춤으로 네, 바뀌었다라는 얘기. 여기 기역에서의 춤은 바로 이주민들 일부만이 누리는 하위 문화의 성격을 지니겠죠. 근데 이런 하위 문화가 이제 주류 문화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서 A가 바로 하위 문화, 그리고 B가 주류 문화, C가 반문화에 해당을 하겠네요. 자, 1번부터 가면 A는 하위 문화죠. 전체 사회 문화적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죠.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하위 문화도 점점 더 세분화되고요. 자, 2번. B는, 즉, 주류 문화는 하위 문화와 반문화의 합이 아니다. 산술적으로 가지 말자. 3번. 하위 문화와 달리 주류 문화는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들의 유대감 형성에 기여한다. 이거는 하위 문화든 주류 문화든 모두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하위 문화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죠. 자, 4번. 주류 문화와 달리 하위 문화는 한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에 저항하거나 대립하는 문화다. 4번에서 얘기하는 건 C, 즉, 반문화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5번입니다. 기역에서 니은으로의 변화는 주류 문화가 하위 문화? 띠용, 틀렸어. 왜? 하위 문화가 오히려 주류 문화가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방향이 이제 반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60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라고 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문화 이해 태도 3가지, 그거를 이제 세 문제를 통해서 마무리를 했었고요. 기출엔 플러스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 양상에 대해서 개념 정리 스피디하게 했고, 오늘은 전반부 10개 정도 문항을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1번부터 우리 쭉 끝까지, 중단은 끝까지 문제 이어갈 거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문제 풀어 오시고요.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와 문화의 권유복입니다. 단 한 권의 교재와 강의로 완성하는 사회와 문화 베이직원. 이번 시간 또 지난 시간 정리한 내용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문항 연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리했었던 개념들 조금 덜 이해가 됐다, 덜 숙지가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 충분히 복습해 주시고요. 또 이번 시간에 단순히 그냥 뭐 맞고 틀리고 몇 개 맞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문항 한 문항 정확히 왜 틀렸고 왜 맞았고 이 선택지는 뭐 때문에 틀렸고라고 하는 것들을 잘 분석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미진했던 부분들을 잘 보완해 줄 수 있는 시간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관료제와 탈관료제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개념을 잡았고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개념 체크 문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OX 확인하고 이제 순차적으로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61쪽입니다. 자, 먼저 볼게요. 1번에 자, 일반적으로 사회 조직은 공식 조직을 의미한다. 선생님이 또 사회 조직할 때 땡땡 하고서 공식 조직이다라고 하는 거 같이 적어드렸죠? 회사, 학교와 같은 네, 공식 조직. 이번에 사회 집단은 모두 사회 조직에 포함된다라고 말했는데 사회 집단은 모두 사회 조직에 포함됩니까? 맞아요? 아니죠. 여러분들 잘못된 거죠? 대표적으로 가족이라고 하는 거 사회 집단으로 정리했었죠. 그렇죠? 근데 가족은 사회 조직에 해당돼요? 공식 조직에 해당해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X가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개념적으로 비공식 조직은 여러분 개념적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벤다이어그램 같이 했잖아요. 개념적으로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에 포함된다. 자, 틀렸죠. 잘못된 설명이죠. 오히려 정확한 표현은 모든 비공식 조직은 다 어디에 포함된다? 이 자발적 결사체에 포함된다 라고 하는 걸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개념적으로는 모든 비공식 조직은 다 자발적 결사체에 포함이 되어진다.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모든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에 포함된다. 바로 나오네요. 그렇죠? 4번이 동그라미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적절한 말 한번 같이 골라볼게요. 5번에 자발적 결사체는 공동사회 본질 의지에 따라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공동사회가 아니라 선택 의지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이익사회다. 이익사회는 세 글자로 결사체다 라고 정리했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번에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사회 집단은요? 뭐다? 자발적 결사체이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7번에 관료제는 어떤 맥락에서? 그렇죠.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산업화 맥락에서 산업사회 맥락에서 조직의 규모가 커져서 많은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대규모 조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가 되겠어요. 8번에 관료제는 탈관료제에 비해서 어떤 보상체계를 중시한다? 뭐 나이가 어려도, 그쵸? 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도 경력이 적어도 더 많이 성과를 내고 더 많은 결과를 내면은 인정해주는 형태, 성과, 이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전제로 해서 업무의 숙련도, 경력, 경험적인 부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연공서열, 바로 이거죠.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체계를 중시한다. 그래서 연공서열주의라고 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자,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9번에 목적과 수단의 가치가 바뀌어 목적보다 수단이 더 중시되는 현상을 표준화된 규범과 절차가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매뉴얼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현상. 뭐였어요? 목적 전치 현상이죠? 목적 전치 현상. 10번에 관료제에서는 인간이 조직과 업무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커다란 조직에 부속품이나 수단으로 전락하는 커다란 조직에서 한정된 부서 안에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만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따라올 수 있다 했어요? 그렇죠. 인간 소외가. 인간
소외 혹은 인간 소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자, 11번에 팀제 조직, 네트워크형 조직이라고 하는 걸 제가 지난 시간에 이름 간단하게 적어드렸죠. 우리 교재에도 자료 탐구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팀제 조직, 네트워크형 조직은 어떤 조직의 사례다? 바로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 재량성을 강조하고 유연하고 또 민주적인 어떤 조직 운영 원리를 강조하는 관료제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형태로서 등장한 조직 운영 원리였던 탈관료제. 탈관료제 조직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한번 골라볼게요. 기억은 업무의 표준화 정도, 니은은 조직 운영의 유연성 정도, 디귿은 중간관리층의 비중 정도, 리을은 구성원의 재량권 및 자율성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12번에 관료제가 탈관료제보다 크거나 강하다. 이게 더 큰 쪽을 골라주시면 되죠. 바로 업무의 표준화 정도, 표준화된 규범과 절차를 강조하는 거, 관료제가 더 부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관리층의 비중 정도라고 하는 부분도요, 더 관료제에서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에 탈관료제가 관료제보다 크거나 강하다. 오히려 이쪽이 더 강한 거 뭐예요? 조직 운영의 유연성 정도라고 하는 것과 구성원의 재량권, 자율성, 이 창의성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은 탈관료제에서 더 부각이 되는 특징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나와 있는 문제들을 같이 보면서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은 사회 집단으로 나와 있죠? 자, 이 사회 집단으로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수 콘서트에 모인 관객들,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자, 요 가라는 점에서 사회 집단으로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 가수 콘서트에 모인 관객들이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사회 집단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자, 1번에 기억은 사회 조직에 포함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맞아요, 틀려요? 자, 틀리죠.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 말은 결국에 사실은 사회 집단 중에서 목표와 경계가 명확하고 과업 수행을 위해서 조직 구성원들의 지위와 역할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렇죠? 규범과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가 사회 조직이라고 했잖아요. 집단들 중에서 조직이라고 하는 개념이 형성되고 잡히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집단이 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봐줘야 되는 건데, 만약에 기억은 사회 조직에 포함된다라고 말해버리면은요, 이게 맞는 개념이 돼버리면은요, 오히려 사회 집단보다 사회 조직이 더 넓은 개념으로 읽힐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잘못된 설명이잖아. 그렇죠? 따라서 1번 선지 오답입니다. 사회 조직은 사회 집단에 포함되어지는 개념으로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2번에 기억은요, 결합 의지를 기준으로 사회 집단을 나눠보려고 했더니만 내 집단과 외 집단으로 구분이 되냐? 맞아요? 기준 중요하다고 그랬죠? 결합 의지가 아니라 뭐가 와야 돼요? 소속감. 소속감 유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3번의 기억은 접촉 방식을 기준으로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공동체와 결사체로 구분된다? 접촉 방식 아니죠? 뭐예요? 결합 의지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4번의 가해는요, 여기에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없다가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가수 콘서트에 모인 관객들과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비교적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양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사회 집단으로 볼수 없는 것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의 가해는요, 구성원 간 위계질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들어갈 수 있다. 구성원 간 위계질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 집단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사회 집단의 성립 요건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두명 이상의 사람이 소속감과 공동체의식, 결속력을 가지고 비교적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회적인 집합체다 라고 했었죠? 요 조건이 사회집단의 성립 요건이기 때문에 이 5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케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갈게요. 자, 표는요, 질문에 대한 학생의 응답을 나타낸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 대해 옳게 응답한 학생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소속 집단은 모두 내 집단인가? 맞아요? 아니죠. 소속 집단은 모두 내 집단이야? 소속된다고 하면은 무조건 다 소속감과 공동체의식을 다 가지고 있는 멤버가 되는 거야? 아닐 수 있겠죠, 그쵸? 그 말은 결국에 내 집단이라고 하는 개념이 소속 집단과 달리 소속되어져 있으면서 동시에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소속감, 결속력, 애정, 공동체의식이라고 하는 부분, 즉, 내 집단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성립되는 개념이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X라고 반응해야지 옳게 응답하는 거야. 두 번째, 원초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2차 집단을 의미하는 거야? 아니지. 원초 집단은요, 1차 접촉 방식에 따라서 친밀감을 바탕으로 하는 전인격적 관계가 지배적인 양상, 가족으로 대표되어지는 1차 집단. 해당하는 것이죠? 따라서 XX다. 세 번째, 접촉 방식은 1차 집단과 2차 집단의 구분 기준이다. 네, 맞죠? 따라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 다음에 네 번째, 내 집단과 외 집단을 구분하는 경계와 범위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가? 이것도 선생님이 사회 집단, 내 집단, 외 집단 설명하면서 그 체육대회, 학교 내에서 반대항으로 이루어지는 체육대회를 하다가 학교와 다른 학교 간의 어떤 또 뭔가 중요한 운동 경기 시합을 하게 되는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유동적이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동그라미. 그래서 을.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3번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에서 C는 각각 공동사회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 중 하나이다. 자, 가에는요, 가이면서 비인 사회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합니다. 자, 얘를 어떻게 읽을 거야? C이면서 A가 아닌 사회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거꾸로 표현하면서요, 결국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주어진 단서 조항을 가지고, 여기 요두 번째 사례에서 뭔가 느껴지는 거뭐 없니? 느껴지는 거 없어? 힌트를 주자면은, 공동사회 말고, 얘와 얘의 관계에서. 있죠? 뭐였어요? 모든 비공식 조직은, 모든 비공식 조직은 다 어디에 포함된다? 네, 자발적 결사체에 포함된다라고 정리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C이면서 A가 아닌 사회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 C, 비공식 조직은 결국에 A, 자발적 결사체에 모두 다 포함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모든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반대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A, B, C라고 할때 A다가 자발적 결사체 적고요. C다가 비공식 조직이고요. B는요, 공동사회. 이렇게 A, B, C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B는요, 여기는 공동사회니까 가이면서 공동사회인 사회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읽어서 선택지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1번 선택지 볼게요. A는요, 자발적 결사체죠? 자발적 결사체는 가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자발적 결사체, 대표적으로 뭐, 친목 집단, 동호회, 시민단체, 이익 집단, 이런 것들. 자, 그런 자발적 결사체

이면서 공동사회인 사회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없다가 아니죠. 왜냐하면 공동사회 대표적인 예시, 가족과 같은 경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발적 결사체이면서 가족과 같은 공동사회인 사회 집단은 존재하지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A는 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2번에 B는요,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라 공동사회인 거죠. 따라서 오답이고요. 3번에 C는 비공식 조직이죠. 비공식 조직은 결합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 결합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공동사회의 특징을 말하는 거죠. 네, B가 되겠습니다. 4번의 시민단체는 A가 아닌 B의 사례다. 시민단체는 대표적인 자발적 결사체의 유형이었죠. 바로 공익을 추구하는. 그래서 A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잘못된 설명이고요. 5번에 회사 내 등산 동호회. 공식 조직 내에서, 공식 조직 멤버에 의해서 공통의 관심사나 취미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비공식 조직 있죠? 따라서 비공식 조직은 C, 그리고 모든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에 포함되니까는 A, C 모두의 사례라고 말하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 내신에서 정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갈게요. 자, 밑줄 친이 집단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제시문 같이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이 옳은지 판단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집단이 있다. 기준으로 삼는 집단. 자, 이 집단은 개인의 가치관, 신념, 태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서, 높은 학업 성취를 중시하는 집단에 속하고 싶어 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게 될때 그는 소속 집단의 규범에 따르는 것을 꺼리게 되며 집단에 대한 만족감도 낮아질 수 있다. 결국에 뭘 말하는 거야? 소속 집단과 본인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집단이 일치한다라는 거야? 불일치한다라는 거야? 불일치하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꺼리게 되고 만족감이 낮아지는 거죠. 자, 이러한 불일치는 개인이 현재의 소속 집단을 떠나 새로운 집단으로 이동하려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집단이다? 준거 집단을 말하는 거죠. 준거 집단. 개인의 생각과 행동의 판단의 기준이자 근거로 작용하는 집단이고요. 그럼 결국에 이 내용은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불일치할 때 나타나는 맥락이 되는 거죠. 기억에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질 수 있다라고 정리했었죠? 바로 준거 집단은 반드시 하나여야만 한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 개가 될수 있다. 그 다음에 소속 집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제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니은 선택지도 옳은 내용이고요. 디귿에 개인이 속해 있으면서 소속되어져 있으면서 강한 일체감을 느끼는 사회 집단을 의미한다. 결국에 소속되어져 있으면서 강한 일체감 느끼는 것은요. 내 집단에 해당하는 개념이죠. 내 집단. 따라서 오답이고요. 리을에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적이고 단편적인 접촉이 중심이 되는 사회 집단을 의미한다. 접촉 방식에 따라 몇차 집단 말하는 거니 얘들아? 회사로 대표되어지는 2차 집단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리을 선택지도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답은 기역 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5번에 그림의 가나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옳은 것은 가나는 각각 관료제, 탈관료제 중 하나이다. 자, 가는요, 핵심 영역을 바탕으로 해서 수평적으로 쫙 나뉘어진 형태이고요. 나 같은 경우는요, 수직적으로 위계서열화되어져 있는 형태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네요. 따라서 나와 같은 경우는요, 네, 관료제에 해당하는 네,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나는 가와 같은 경우는 탈관료제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기역선지 가에는요,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과 신분 보장을 중시하는 거, 자, 이것은 관료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연결시켜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오답입니다. 오히려 탈관료제는 개인의 어떤 성과, 능력, 업적, 그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했었어요. 니은에, 나는 정보사회로의 빠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정보사회와 과학기술의 맥락 강조하는 것은 탈관료제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오히려 관료제는 산업사회,
맥락에서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 운영 원리였습니다. 따라서

기준도 잘못된 설명. 디귿의 간은 나에 비해 유연한 조직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그렇죠? 옳은 내용이고요. 리을의 나는 가에 비해 규약과 절차, 표준화된 규약과 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을 강조한다. 그렇죠? 관료제가 가지는 특징이었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부각이 됨으로 인해서 목적 전치 현상 같은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한 특징도 또 여기와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정답은 디귿, 리을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체크해 주시고요.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갑 에서 정의 소속 집단을 나타낸 거예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 제시된 이외의 사회 집단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실선으로 연결됐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설명되어져 있는 것처럼 실선은 갑에서 정의 해당 집단에 소속되어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보고 있죠. 자, 그러면은 1번 선지 볼게요. 갑은 을과 달리 1차 집단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말해요. 근데 갑을 봤더니만은요, 가족에 지금 속해 있잖아요. 가족은 접촉 방식에 따라서 대표적인 1차 집단에 해당하는 사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갑은 1차 집단에 속해 있지 않다가 잘못된 서술인 것을 알수 있어요. 을은 당연히 시민단체와 고등학교 다 접촉 방식에 따라 2차 집단에 해당하는 사례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을은 병과 달리 2차적 사회화 기관에 전문적이고 심화된 수준의 사회화가 나타나는 2차적 사회화 기관에 속해 있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을과 같은 경우는요, 을은 고등학교와 네모네모 시민단체 모두 다 2차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병은요, 병은 가족은 1차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하지만은 별별 기업은 2차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달리가 아니라 모두로 연결시켜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을 볼게요. 3번에 병은 정과 달리 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병을 볼까요? 병을 봤더니만은 가족, 별별 기업, 설립 목적에 따라 모두 다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정은 어때요? 정도 어때요? 시민단체, 별별 기업이에요. 정도 마찬가지로 설립 목적에 따라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속해 있기 때문에 3번 같은 경우도 병과 정 모두 다 공식적인 사회화 기관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정리해야지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보면은요, 정은 갑과 달리 공동사회에 속해 있다. 정은요, 시민단체, 별별 기업, 다 선택 의지에 따라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이익 사회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갑은요, 지금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사회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은 갑과 달리 공동사회에 속해 있다. 잘못된 선택지죠. 오히려 갑이 속해 있기 때문에 4번 오답입니다. 5번에 을과 정이 각각 속해 있는 이익 사회의 개수는 같다. 을은요, 고등학교도 이익사회, 시민단체도 이익사회. 을을 지금 2개. 정은요, 시민단체, 별별 기업. 여기도 모두 다 이익사회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럼 결국에 을과 정이 각각 속해 있는 이익사회 개수는요, 2개로 같다.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5번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7번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관료제, 탈관료제 중 하나이다. 자, A는요, 근대 산업화 이후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등장하였다라고 서술되어져 있죠? 따라서 A는 뭐다? 관료제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A가 관료제면은 B는 자연스럽게 단서 조항에 따라서 탈관료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A는 B에 비해, 관료제는 탈관료제에 비해 목적 전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는 부분, 높다라고 하는 그 진수는 기억에 뭐가 와야 될까요? 바로 참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목적 전치 현상은 표준화된 규약과 절차를 강조하는 관료제에서 따라 나올 수 있는 역기능이었죠. 자, 그 다음에 요 가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가라는 진술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걸로 연결시켜 주셔야 합니다. 1번의 기억은요, 거짓이 아니라 예, 참이다. 2번에 A는 B에 비해 구성원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기 용이하다. 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 발휘 용이를 강조하는 것은 탈관료제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따라서 B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B로. 그 다음에 3번에 B는 A에 비해 외부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곤란하다. 바로 안정성을 강조하는, 안정성, 지속성을 강조하는 관료제가 가지는 문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A에 비해가 아니라 A로 연결시켜줘야 되는 설명이에요. 4번에 가에는요. 가에는 A는 B에 비해, 관료제는 탈관료제에 비해 업무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가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서술어가 거짓이에요. 그런데 업무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업무의 전문화와 또 세분화라고 하는 특징. 이 특징이 반영되어지는 관료제에서 또 권한과 책임에 따라서 위계서열화 된다라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관료제가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도 관료제, 내용도 관료제, 근데 여기는 거짓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는 들어갈 수 없다가 되겠네요. 5번에 가에는요, B는 A에 비해,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 업무의 전문화 및 세분화를 중시한다. 업무의 전문화 및 세분화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인 분업 체계를 강조하는 관료제가 가지는 특징인 거죠. 주어는 탈관료제, 내용은 관료제,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에 들어갈 수가 있는 설명이 되는 거죠. 오케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게요. 자, 그림은 질문을 통해 A에서 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A에서 C는 각각 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 이익 사회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회사가 사례인가라고 하는 질문과 회사 내 야구 동호회가 사례인가 물어보는 내용이 있죠. 그럼 일단 회사가 사례인가? 회사가 아니래요. 회사가 지금 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 이익 사회 중 회사가 아닐 수 있는 거. 일단 회사는 공식 조직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이익 사회 맞죠? 하지만은 자발적 결사체는 아니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A가 뭐가 들어간다? 여기 자발적 결사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사 내 야구 동호회라고 하는 것은 비공식 조직인데 모든 비공식 조직은 다 자발적 결사체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또 C를 먼저 볼까요? 여기 아니오라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 C를 봤더니만은 회사의 사례인가? 네, 맞대요. 그런데 회사 내 야구 동호회의 사례인가? 그거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남아있는 자발적 결사체를 빼고 지금 공식 조직과 이익 사회 중에서 뭐가 올수 있는 거야? 회사의 조건을 충족하지만은 회사 내 야구 동호회를 충족하지 못하는 거. 뭔데요? 개념적으로 공식 조직이지, 공식 조직. 회사는 공식 조직 맞죠? 하지만은 회사 내 동호회는 비공식 조직이기 때문에 아니오가 오는 것이죠. 그리고요, 회사의 사례와 회사 내 야구 동호회가 모두 충족되는 비는 바로 여기는 뭐가 된다? 지금 이익사회. 단서 조항에 따라서 이익사회가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선택지 볼게요. 1번에 A와 B 모두 본질 의지에 의해 형성된 집단이다. 본질 의지 강조하는 것은 어떤 사회 집단이었어요? 맞습니다. 공동사회죠.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 결사체 이익사회 모두 공동사회에 해당하지 않죠. 1번 오답이고요. 2번에 B에 해당하는 사회 집단 중 이익사회에 해당하는 사회 집단 중 A에 즉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하지 않는 사회 집단은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아니죠, 여러분들. 이익사회에 해당하는 사회 집단들 중에서 A에 해당한,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하지 않는 사회 집단, 뭔데요? 바로 일반적인 회사, 일반적인 학교 같은 경우는 이익사회는 맞지만은 자발적 결사체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없다라고 하는 거 잘못된 서술인 걸알수 있습니다. 오케이, 요 선택지, 2번 선택지 별표해 두시고요. 내신 출제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와 학교 같은 경우는 이익사회는 맞지만 자발적 결사체는 아니다. 자발적 결사체는 친목 집단, 이익 집단, 시민단체. 요세 가지 유형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C에 해당하는 모든 사회 집단, 공식 조직에 해당하는 모든 사회 집단은 B에도 해당한다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렇죠. 공식 조직, 회사, 학교, 뭐 시민단체, 정당, 이런 것들. 또 이익 집단 이런 것들 모두 다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선택 의지에 따라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이익 사회에 다 포함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에 학교는 A, B에 모두 해당하지만 학교는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익 사회는 해당하지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서술이고요. C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조직의 학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4번 오답이고요. 5번에 동네 조기 축구회라고 하는 거. 이거 자발적 결사체로서 친목 집단이죠. 자, 이것은 B, C에 모두 해당한다. 이익 사회인 B는 맞지만은 동네 조기 축구회가 회사와 같은 공식 조직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라고 하는 부분이 잘못된 서술이고요. A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동네 조기 축구회 친목 집단으로서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이 되잖아요. 않는다라고 하는 서술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아, 8번 문제 같은 경우 내신에서 출제되기 너무 좋은 변별력 있는 문항으로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해당되어지는 공식 자발적 결사체 이익사회 혹은 비공식 조직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너무 좋은 문항입니다. 꼭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서답형 문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서답형 1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사회 집단은 자, 쿨리에 따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A와 B로 구분된다라고 말하죠? 바로 기억은 뭐가 들어갈까요? 기억? 쿨리라고 막 힌트를 주고 있죠? 바로 접촉 방식입니다. 접촉 방식. 접촉 방식에 따라 몇차 집단, 몇차 집단? 1차 집단과 2차 집단이죠? 그래서 A는 원초 집단이래요. 원초 집단. 무슨 집단을 다르게 부르는 표현이죠? 그렇죠. 1차 집단이죠. 그래서 A가 1차 집단이고, 그러면은 B가 뭐가 된다? B가 2차 집단이 되겠죠. 오케이, 여기 1차, 여기가 2차 집단이 되겠네요. 그래서 1차 집단은 원초 집단이라고도 불리며, 가족과 같이 직접적인 대면 접촉, 인간관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전인격적인 접촉. 인간관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거, 전인격 접촉이라고 하는 키워드 있었죠. 전인격적 접촉, 친밀감을 바탕으로 하는 전인격적 접촉과 포괄적인 접촉이 중심이 되는 집단을 의미한다. 오케이. 그럼 다 해결됐어요. 뒷부분에. 자, 이번에 AB 구성원에 대한 통제 방식의 차이를 한번 서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빈칸에는 1차 집단이죠. 1차 집단인 A는 도덕, 윤리, 관습 등의 비공식적 규범을 통한 통제 방식이 일반적인데 비해 B는 2차 집단이죠? 2차 집단인 B는 법률이나 규칙 등 공식적 규범을 통해 공식적 규범을 통한 통제 방식이 일반적인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서답형 문제 2번 볼게요. 다음 글에 나타난 관료제의 역기능을 본문의 내용을 인용하여 서술해 보도록 합시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시청은 직원들에게 절차와 규칙 준수를 강조한다. 표준화된 규범과 절차를 강조하네요. 이런 분위기에서 직원들은 자신이 조직의 작은 부품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일한다. 아, 인간 소외현상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담당 업무만 무난하게 처리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약간 무사안일주의 느낌을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때로는 규칙 준수 자체가 업무의 목적이 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절차와 규칙을 강조하게 되면서 따라 나오는 목적 전치 현상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도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시 답안 보겠습니다. 직원들은 자신이 조직의 작은 부품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무엇이 인간 소외 현상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담당 업무만 무난하게 처리하려는 태도에서는 무사 안일주의라고 하는 문제점을 도출할 수가 있고요. 또 규칙 준수 자체가 업무의 목적이 되는 모습에서는 바로 지나치게 오히려 규범과 절차를 강조함에 따라서 오히려 본질적인 부분이 이제 수단보다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수단이 반대로 더 중요해지는 그런 양상으로서 나타나는 목적 전치 현상. 이라고 하는 문제점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답형 3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 정권은 국민들 사이의 분열을

우리라는 집단적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유대인과 같은 소수 집단을 타자 집단으로 설정하여 배척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사의 설명을 보시면은요, 소속감 유무를 기준으로 구분되는 사회 집단 A, B 중에서 기역은 A라고 볼수 있으며, 니은은 B라고 볼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기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라는 집단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기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 기역에 해당하는 것은 A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A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집단이죠, 내 집단. A는 내 집단이다. 그 다음에 니은은 B라고 보고 있대요. 타자 집단, 뭐 그들 집단이라고 보던 타자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외 집단에 해당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죠. 소속감에 따라서 내 집단, 외 집단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디귿의 이유를 AB를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이렇게. 나치 정권은 외 집단에 대한 경쟁 의식이나 적대감을 조성함으로써 내가 지금 소속되어져 있으면서 강한 결속력과 소속감과 애정과 공동체 의식, 바로 그내 집단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당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답형 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 조직 유형 중 A는 그 목표와 경계가 명확하고 과업 수행, 업무 수행, 일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지위와 역할 구분, 규범과 절차가 체계화되어져 있는 사회 집단이다. 사회 집단들 중에서 목표 경계, 과업 수행을 위한 지위와 역할 구분, 규범과 절차 체계화되어져 있는 거 무슨 조직이라고 한다? 바로 A 사회 조직인 거죠. 사회 조직. 사회 조직 중에서도 공식 조직이죠. 공식 조직. 네, 사회 조직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자, B는요. 하나의 A 안에서 하나의 공식 조직 안에서 공통의 관심사나 취미 등에 따라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회 집단. 그래서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B는 비공식 조직이 되겠습니다. 비공식 조직이다. 제가 지금 제시문에서 벌써 답을 써버렸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빈칸에다가 차례대로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A는 공식 조직, 여기다 공식 조직 적어주시면 되고요. 요 B에다가는 비공식 조직을 잘 연결해서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번에서 A와 관련한 B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각각 서술하시오. 자, 요것도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바로 이렇게 잘 적어주시면 되겠죠? 바로 비공식 조직은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공식 조직의 사기 증진, 공식 조직 내에서 긴장감 완화, 뭐 스트레스 해소, 그쵸? 이런 부분 등을 통해서 공식 조직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지만, 비공식 조직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또 친밀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친목 도모하면서 스트레스 날려버리고, 다시 한번 공식 조직이 추구하는 그 목표에 맞게, 쉽게 말해, 열일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런데 비공식 조직의 목표 또는 비공식 조직 내에서의 친밀감을 바탕으로 하는 사적인 인간관계를 우선시하거나 비공식 조직 내에서 어떤 끼리끼리 문화라고 하는 파벌 같은 것들을 형성할 경우 오히려 공식적인 규범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어져야만 하는 공식 조직의 다양한 일들이 잘못 운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친밀한 인간관계를 악용하는 거죠. 사적인 인간관계를 악용하고 파벌이라고 하는 인간관계를 악용해가지고 공정성을 저해시키는 방향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비공식 조직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이제 1등급 도전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서 C는 각각 공식 이익사회 자발적 결사체, 공식 조직 이익사회 자발적 결사체 중 하나고요. 그림은 대학교, 사내 동호회, 시민 단체가 A에서 C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나타낸 것인데, 위치에 있는 칸이 이렇게 색깔이 안 칠해져 있는 네모 칸이면은 해당함을 위치에 있는 칸이 색깔이 칠해져 있으면은 해당하지 않음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A에 해당하지 않음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대학교는
결국에 공식 조직

익사회, 자발적 결사체 중 뭐에 해당하지 않는 걸까? 대학교는 공식 조직이죠. 대학교는 선택 의지에 따라 인위적으로 형성된 이익사회죠. 하지만 대학교, 학교라고 하는 것은 회사와 마찬가지로 자발적 결사체는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A가 뭐가 되는 거야? 자발적 결사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 C를 먼저 보시면은요. C, 여기 들어가는 여기도 지금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지금 와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 같은 경우를 보세요. 시민단체는 자발적 결사체 하나 빠졌죠, 지금 A로. 그럼 시민단체는 공식 조직도 되죠. 왜냐하면 시민단체는 공부해서 알잖아. 자발적 결사체이면서 2차 집단의 성격이 부각되는 공식 조직이라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는 공식 조직도 맞아. 게다가 선택 의지에 따라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이익 사회도 맞아. 그럼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은 얘둘다 해당돼. 그러면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시민단체가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디에 와야 돼요? 여기에 와야 되는 거야. 여기에. 여기에 시민단체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럼 나머지 여기에 뭐가 와야 되는 거야? 사내 동호회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역으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뭐가 와야 되냐? 요 B에. B에는 뭐가 온다? B에는 이익사회가 온다. 이익사회에 해당하는 거. 그쵸? 이게 올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C는 뭐가 온다? C는 공식 조직이 와야 되는 거죠? 왜요? 사내 동호회라고 하는 것은 비공식 조직이잖아. 해당하지 않는 거란 말이야. 색깔이 칠해져 있어가지고. 색깔이 칠해져 있으면 해당하지 않음을 의미한다며. 그러니까 여기 뭐가 와야 돼? C가 공식 조직이 와야지 해당하지 않는 걸로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요걸 찾는 게 여러분들 조금 변별력이 있었어요. 자, 1번에, 자, 기역은 시민단체, 니은은 사내 동호회다. 정답은 여러분 1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A인, 자발적 결사체인 사회 집단은 모두 공식 조직에 해당한다? C 공식 조직에 해당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자발적 결사체 중에서 단순한 친목 집단은요, 공식 조직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3번에 B인 사회 집단, 이익 사회인 사회 집단은 모두 다 자발적 결사체에 속한다? 아니죠. 이익 사회 중에 회사와 학교 같은 경우는 자발적 결사체에 속하지 않죠? 오답입니다. 4번에 회사는 B에 속하지만, 회사는 이익사회에 속하는 거 맞죠? 하지만은 C, 공식 조직에 속하지 않는다? 아니죠. 속하죠. 5번에 C는요, 공식 조직은요, A, B와 달리 결합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 그럼 공식 조직이 공동사회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당연히 오답인 걸알수 있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밑줄 친 기역에서 시옷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요. 같이 보면은요. 자, 일단은 1번에 니은은 갑의 내집단이자 준거집단이다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니은이 어디 나와 있냐? 여기 나와 있죠. 여기 한번 읽어보면은 지금 이 별별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현재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별별 대학교에 소속이 되어져 있으면서 강한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느끼는 이 별별 대학교가 현재 갑의 내집단인 거예요? 아니잖아. 이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라고 서술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니은은 갑의 내집단이다라고 하는 거가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에 기억은요. 기읍과 달리 1차적 사회화 기간이다? 기역, 고등학교, 대표적으로 전문적이고 심화된 수준의 2차적 사회화 기간이잖아요? 따라서 오답입니다. 기읍 같은 경우도 세모세모 대학교도 2차적 사회화 기간이죠. 달리가 아니라 모두 2차적 사회화 기간. 3번에, 디귿은 시옷과 달리 갑의 외집단이다. 디귿은요, 동그라미 병원에서 라고 말하고 있고요. 시옷은요, 지금 가족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동그라미 병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소속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이 병원에 대해서 적대감이나 이질감이나 경쟁의식이나 배타적 감정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의 외집단이다라고 하는 거 잘못된 설명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니은은요. 리을 미음과 달리 공식 조직이다. 자, 니은은요. 별별 대학교 공식 조직 맞죠? 그 다음에 리을 미음은요. 리을은 지금 세모세모 대학교에 간호학과라고 하는 경우

경우도 얘도 공식 조직이죠. 그다음에 미음은요, 대학교 동아리. 그쵸? 그럼 결국에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리을, 미음과 달리 할 때, 요 리을 같은 경우도 니은과 더불어서 같이 공식 조직으로 봐줘야 되기 때문에 4번 잘못된 설명인 걸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에 디귿, 콤마, 미음은요, 시옷과 달리 이익사회다. 디귿은요, 지금 동그라미 병원. 미음은요, 대학교 동아리. 얘네 둘다 선택 의지가 반영된 인위적으로 형성된 이익사회죠? 하지만 시옷은요, 가족, 본질 의지에 따라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공동사회이기 때문에요, 정답은 어디에 있다? 정답은 5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3번 문제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가, 다에 들어갈 수 있는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단, A콤마B는 각각 관료제와 탈관료제 중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갑콤마을은 카드를 번갈아 뽑아 참인 진술이 적힌 카드를 먼저 뽑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한다. 이기는 조건이 뭐라고요? 참인 진술이 적힌 카드를 먼저 뽑는 사람이 이긴대요. 그래서 먼저 갑이 카드 1을 뽑았는데 승부가 나지 않아서 승부가 나지 않았대요. 그럼 카드 1을 뽑았을 때 결국에 이 진술이 참인 진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승부가 나지 않은 거지. 그쵸? 그럼 결국에 거짓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카드 1을 연결시켜 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을이 나머지 카드 중 카드 2를 뽑았는데 갑의 승리가 확정됐대. 을이 뽑았는데 결국 결론적으로는 갑의 승리가 확정됐다라고 하는 것은 을이 카드 2를 뽑았을 때도 해당하는 내용이 참으로 연결되는 진술이 아니라 뭐로 연결됐기 때문에 거짓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을에게 을이 게임을 이긴 것이 아니라 결국에 그 다음 턴에 해당하는 갑에서 승리가 결정됐다. 그 다음 턴에 나오는 갑에 해당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가 되게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결국에 둘다 거짓이기 때문에 결국 계속 읽어보면은 표는 총 4장의 카드가 적힌 내용인데 이중 2장의 내용은 참이고 나머지 2장의 내용은 거짓이래. 이미 2장을 써버렸어. 거짓으로. 그럼 나머지 2장은 다 뭐라는 거야? 둘다 참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갑의 순서에서 요거 다음에 을이 카드 1을 뽑아서 거짓으로 이기지 못한 다음에 그 다음 갑의 순서에서는 갑이 3을 뽑든 4를 뽑든 둘다 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갑의 승리가 확정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결국에 첫 번째 요 진술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A, B를 찾을 수가 있죠. A는 B와 달리 산업사회에 등장했다. 산업사회 맥락에서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등장했다. 사실은 관료제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그런데 이게 거짓이라고 하니까는 A가 탈관료제고 B가 관료제다.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겠네요. 자, 기억선지입니다. 기억에 A는 B에 비해 유연한 조직 구조를 갖는다. 유연한 조직 구조 강조하는 것은요, 탈관료제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가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근데 가는요, 지금 거짓으로 연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탈관료제는 유연한 조직 구조, 이 설명 자체는 맞는 건데, 가에는 지금 거짓으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가에 이 내용이 올수 있다.

0: 결국에는 업무의 예측 가능성이 표준화된 규약화 절차를 강조해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인 내용으로 해석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낮다라고 해서 잘못된 설명이 와서 결국에 디귿선지도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알수 있어요. 오케이?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니은 2번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 집단, 사회 조직, 관료제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는 문항들로 충분히 연습하고 복습했습니다. 여러분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일탈 행동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 잘 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사회 문화는 럭키보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얘들아, 오늘도 같이 보고 싶은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 오늘 준비한 그림은 바리수 작가님 그림 중에 하나예요. 나는 이런 둥글둥글한 그림 좋아해. 좀 물렁물렁해 보이고 둥글둥글한 그림이 기분을 좋게 하더라고. 유난히 함께 있으면 물렁해지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래도 좋고 조금 바보 같아진다. 그러니까 함께한 시간이 길지 않더라도 좀 유독 마음이 좀 가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다음 사진 보면 힘을 꽉 주고 지내다 가도 이 각박한 세상 속에 그런 이들과 함께하면 다음 그림 보면 물렁이로 존재하게 해주는 공간과 사람들이 좋다. 그래서 아까까지는 막 잔뜩 긴장해서 주먹 꽉 쥐고 있다가 저렇게 물렁물렁 마음이 놓여 하고 있지? 뭔가 마음이 한없이 편안해진다. 다음 그림 보면 이 내용이었어. 그래서 내가 우리 이제 어느덧 3강이잖아. 내가 이 내용을 왜 준비했냐면 우리 강의가 50강이나 되는데 작심 3일이란 말 들어봤지? 그 어렵다는 세 번째 강의를 너희들이 시작한 거야. 그리고 수학이라는 그런 과목에 주는 느낌이 좀 따뜻하고 물렁물렁하기보다는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이 많이 들 텐데 내가 조금이나마 물렁물렁한 수학처럼 느낄 수 있게 해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내가 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한 사진이었어. 그래서 우리 오늘도 물렁한 수학을 한번 만나보자. 나 우리 여기서 등장하는 첫 번째 개념이 지수의 확장이야.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내가 앞에서는 단어들 설명할 때 그냥 뿌리튼튼 하고 옆에 정의만 썼는데 저 윗줄 보이지? 외워라, 제발 외워. 여기는 모르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부분이야. 그래서 특히나 더 우리 이번 강의는 눈 반짝이면서 들어야 돼. 나 주인공은 지수의 확장이야. 지수를 가지고 열심히 확장을 시킬 거야. 그래서 우리 지수가 등장하는 식 하나 먼저 가지고 오자. A의 n제곱. 저게 기본 모양이지? 저 A라는 애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밑에 있다 그래서 밑이라고 불렀었고 우리 여기서 N이라는 애를 뭐라고 불렀냐면 지수라고 불렀어. 그래서 몇번 곱했는지 횟수를 뜻하는 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듭제곱에서의 지수였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수의 범위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나 우리 O라는 애가 있었는데 제곱이었어. 이거 할수 있어? O의 제곱? 그치, 요거 25인 거 우리 할수 있지? 즉, 2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수 표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근데 5의 마이너스 1제곱, 아니면 5의 3분의 1제곱, 우리 이런 거 알아, 몰라? 그치, 모르지.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지수는 어떤 범위였냐면, 오로지 자연수였어. 자연수. 그 이번에는 우리 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밑. 나 우리가 제곱하고 세제곱하고 네제곱했던 밑을 좀 생각을 해보면 너희들 루트 3 같은 거 제곱할 줄 알아? 우리 이거 제곱

제곱할 줄 알지? 이거 몇이 되냐면? 그치, 3이 되지. 나 우리 마이너스 2 같은 거 제곱할 수 있지? 얘 뭐가 되냐면? 4가 되는 거고. 우리 3분의 4 같은 거 제곱할 수 있지? 이거 뭐가 되냐면? 9분의 16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들은 전부 다 제곱, 3제곱, 4제곱 해낼 수 있었어. 즉, 미세범위는 뭐였었냐면? 실수였지, 실수. 첫 시작은 여기야. 우리 지수는 자연수였고 미세라는 애는 실수였어. 근데 주인공은 누구냐면 지금 지수. 나 그 지수를 가지고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늘려볼 거다. 그럼 우리 자연수에서 한 단계씩 좀 늘려볼 건데 자연수에서 한 단계 커지는 거 뭐였지? 지난 시간 내용 빨리 기억해야 돼. 자연수보다 조금 더 큰 거 두 글자? 그치, 정수였지. 그럼 자연수에서 정수로 넘어가면서 뭔가가 추가됐을 텐데 우리 뭐가 추가됐냐면 0인 지수가 추가가 됐고 또 뭐가 추가됐냐면 그치 음의 정수들. 그래서 나 뭐 해볼 거냐면 지수를 가지고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시킬 거야. 그럼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되면서 어떤 애들이 생각이 나냐면 이런 0인 지수가 생겨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약속이야. 우리 A의 0제곱을 가지고 뭐라고 정의하냐면 1로 정의한다. 근데 0만 생긴 게 아니라 누구도 생겼어? 음의 정수. 우리 A의 마이너스 N제곱 이런 뜻이지? 우리 이런 애들은 뭘로 정의하냐면 AN제곱 분의 1로 정의를 해. 즉 뭐가 된 거야? 그치, 역수된 거야. 그래서 미세 상관없이 지수가 0일 때에는 항상 값이 1인 거고 우리 지수가 음수였어. 즉 마이너스 n의 형태일 때는 역수 처리해주는 거야. 근데 왜 저렇게 되는지 우리 한번 증명을 좀 해보자. 우리 수학자들은 공평해서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 이런 거 싫어한다 그랬지. 그래서 제곱근인 루트도 만든 거고 그래서 허수도 만든 거였잖아.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우리 수학자들은 한번 만들어 놓은 법칙이 그대로 성립하는 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어떤 걸 우리가 했었냐면 AM제곱 곱하기 AN제곱 이런 걸 좀 해봤어. 나 미시 같은 애들을 가지고 곱했다? 그럴 때에는 지수끼리 뭐 하기로 했지? 더해주기로 했지. 요 내용 생각해야 돼. 나 우리 AN제곱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A0제곱을 좀 곱해볼 거야. A0제곱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미시 같은 애들을 가지고 곱했어. 지수끼리 뭐 해야 되는 거야? 더해야 되지. 그럼 N 더하기 0이 된다? 근데 우리 숫자 0은 어떤 역할을 해? 더하나 많아지.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AN제곱이야. 그럼 이제 시작하고 끝만 보자. 나 AN제곱에다가 뭘 곱했냐면 A0제곱을 곱했어. 근데 뭐가 되냐면 그냥 AN제곱이야. 나 AN제곱에다가 A0제곱을 곱했는데 그대로 그냥 자기 자신이야. 우리 이렇게 곱했을 때 의미 없는 숫자 하나 있어. 그거 누구냐면 1이잖아. 그래서 A0제곱을 1로 정의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들이 성립할 수 있도록. 그럼 이제 요 개념을 이용해주면 나 음의 정수인 그런 지수도 정의하는 게 가능하다? 한번 해보자. 나 이번에는 뭐를 좀 정의해볼 거냐면 A의 마이너스 N제곱이야. 나 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얘에다가 A의 N제곱을 좀 곱해볼까? 나 지금 뭐가 똑같아? 미시 똑같아. 나 우리 미시 똑같을 때는 지수끼리 따닥 더하기로 했지. 즉 마이너스 n에다가 n을 좀 더할 건데 나 마이너스 n에다가 n 더했으니까 지수 0인 거야. 근데 우리 지수가 0일 때는 항상 몇이었냐면 1이었지. 이제 다시 보는 거야. 나 a의 마이너스 n제곱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an제곱에다가 그걸 곱했더니 1이 된대. 나 우리 5에다가 뭘 곱해야지만 1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거? 5분의 1이지. 다시 나 3분의 1에다가 뭘 곱해야지 1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거 3이지. 나 2분의 3에다가 뭘 곱해야지 1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거 그치 3분의 2인 거지. 즉 내가 곱했을 때 1이 되는 그런 수가 뭐였었냐면 역수였어. 그래서 A의 마이너스 N제곱에다가 AN제곱을 곱했더니 1이 됐다는 그 얘기는 A의 마이너스 N제곱이 결국 AN제곱분의 1, 즉 역수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을 성립해주기 위해서 나 요런 특별한 지수들을 정의해준 거야. 그래서 나 어디까지 확장시켰어? 지금? 그치, 정수까지 확장을 시켰어. 대신에 나 정수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음의 정수기 때문에 어디로 내려가? 그치, 분모로 내려갔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 우리 분모는 뭐일 수 없어? 그치, 0일 수 없지. 그래서 그전에는 모든 실수가 가능했다면 이젠 누구 빼야 돼? 0 빼줘야 돼. 그래서 0은 분모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어서 제외시켜줘야 된다. 이제 다시 한번 또 확장을 시켜보자. 나 정수보다 한 단계 큰 거 누구? 세 글자?

유리수. 그러니까 우리 정수에서 유리수로 넘어가면서 뭐가 추가되냐면, 그치, 분수 형태가 추가되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또 뭐가 생기냐면, 분수 형태의 지수가 생겨. 우리 그거 한번 정의를 해보자. 그래서 어떤 형태의 지수가 생기냐면, A의 n분의 1제곱, 그리고 A의 n분의 m제곱, 이런 지수를 좀 만들어 볼 거야. 근데 우리 분수 지수는 무슨 뜻이냐면, 루트야. 나 이거 n제곱 근 A가 되고, 얘는 n제곱 근 A의 m제곱이 돼. 나 마찬가지로 얘도 왜 저렇게 되는지를 한번 증명을 좀 해보자. 나 우리 수학자들은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성질을 그대로 쓰고 싶어 한다 그랬지. 나 요 A의 n분의 1제곱 좀 갖고 와볼게. 내가 누군지는 모르거든. 근데 나는 얘를 가지고 전체 m제곱하고 싶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중에 어떤 성질이 있냐면 지수에서. 나 a m제곱에다가 a n제곱이야. 이럴 때는 안에 거 밖에 거 따닥 곱해서 a의 mn제곱으로 쓰는 거지. 나 지금 요 특징을 활용해 볼 거야. 나 a의 n분의 1제곱 전체의 n제곱이야. 둘 따닥 곱했어.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a의 1제곱, 즉 A인 거지. 그럼 이제 모양으로 크게 보자. 나 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얘를 가지고 N번 곱했더니 A가 됐어. 우리 그런 애를 뭐라고 불러? A의 N제곱근. 다시 한번 정의 봐야 돼. 얘를 가지고 N번 곱했더니 A가 됐어. 그러니까 나 저 네모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N제곱근 A라고 부르기로 했잖아. 우리 이거 1강에서 배웠던 처음 개념. 근데 그 네모가 지금 누구냐면 A의 N분의 1제곱이었어. 그래서 A의 n분의 1제곱이 n제곱근 A인 거야. 정이라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듭제곱근을 이용해서 이렇게 분수지수로 표현하는 게 가능해. 나 아래식도 마찬가지야. A에다가 n분의 m제곱이 있었어. 나 그 분모에 있는 거 거듭제곱근으로 바뀌는 거고 분자에 있던 m 그대로 따라오는 거야. 이 형태 중요하다. 그럼 저식도 마찬가지로 우리 증명 한번 해볼까? 진짜 저렇게 되는지. A의 n분의 m제곱이 있었어. 나 얘를 가지고 뭐 할 거냐면 전체 n제곱 할 거야. 그럼 안에 거 밖에 거 따닥 곱하니까 둘 사라지지. 남은 거 뭐밖에 없냐면 A의 m제곱밖에 없다. 그럼 나 얘가 지금 A의 m제곱이 됐어. 나 얘를 가지고 n번 곱하면 A의 m제곱이 된대.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네모의 n제곱이 A의 m제곱이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네모를 뭐라고 쓸 수 있는 거냐면 m제곱 끈 A의 m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그 네모가 누구였던 거야? A의 n분의 m제곱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 쓰는 표현이 가능해. 그래서 분모에 있는 걸 루트에, 분자에 있는 걸 루트 안에 쏙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지수를 만들었냐면 분수 형태의 지수를 만들었고 우리 분수 형태의 지수가 바로 루트였어. 잘 생각해야 돼. 그럼 이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내가 방금 전에 정수에서 유리수로 넘어가면서 분수가 추가됐거든? 근데 우리 루트가 생겨났지. 근데 우리 루트 안에는 실수일 땐 뭐가 못 들어가? 그치, 음수 못 들어간다라고 배웠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 양수만 들어가야지. 그래서 A라는 애 범위가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지수의 범위가 점점 커질수록 반대로 나 미세 범위는 점점 좁아진다? 조건이 생기면서 점점 줄어들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확장시켜볼까? 우리 유리수보다 더 큰 거 누구? 두 글자? 실수지. 나 유리수에서 실수로 넘어갈 때 누가 추가됐어? 유리수하고 완전 대비되는 개념? 그치, 무리수. 나 여기서는 무리수인 지수를 정의를 한다? 근데 여기서는 뭔가 특별하게 우리가 마치 앞에서 다시 한번 보자면 미세 상관없이 지수가 0이면 값이 항상 1이었고 나 이렇게 음수인 지수는 역수였고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특징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무리수인 지수 그 자체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나 3의 루트 2제곱이 있었어. 나 3의 루트 2제곱은 그냥 3의 루트 2제곱이라는 하나의 숫자야. 그럼 이런 애는 3의 누구보단 크냐면 3의 1제곱보다는 크겠지. 루트 2는 1점 몇몇몇이니까. 그리고 3의 제곱보다는 어떨 거야? 작겠지. 그냥 요렇게 생긴 그런 하나의 숫자인 것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3의 루트 2제곱에다가 3의 마이너스 루트 2제곱을 곱해볼까? 나 이런 건 어떻게 계산해? 지금 뭐가 똑같아? 밑이 똑같아. 나 우리 밑이 같을 때는 한 번만 쓰지. 그리고 지수끼리 뭐 하기로 했냐면 더하기로 했어. 나 둘을 가지고 따닥 더했더니 0이 됐는데 나 지수가 0일 때 값은 1이었지. 그래서 이런 애들을 1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가능해. 그래서 무리수인 지수는 내가 특별히 정의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미세 범위도 어떻게 되냐면 변화가 없이 그대로 유지돼서 양

변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애들이 선생님 어려워요, 못 외우겠어요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세 개밖에 없다. 영인 지수, 그리고 음해 정수인 지수, 그리고 분수 지수. 나 요렇게 딱세 가지야.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말로 외우자. 나 영인 지수야. 나 지수가 0이 됐을 땐 값이 항상 1인 거고. 나 음수는 무슨 뜻이었어? 역수인 거지, 역수. 그리고 이제 분수 보러 가자. 분수. 우리 분수지수는 무슨 뜻인 거야? 그치, 루트야, 루트. 그래서 분모가 껍데기로 와. 분모가 껍데기로 와. 분자는 안으로 쏙 들어가. 근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지수는 확장됐어. 근데 미세범위는 어떻게 됐어? 점점 줄어들었어. 그래서 결국엔 뭐가 되냐면 양수에서 끝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제는 3제곱, 4제곱, 5제곱 그렇게 자연수인 지수만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루트 3제곱도 할수 있고 마이너스 3분의 1제곱도 할수 있고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는 숫자에 대한 범위가 늘어난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그 지수의 확장을 가지고 연습을 좀 한번 해보자. 잘안 돼. 처음에는 버벅버벅하게 될 거야. 근데 이런 계산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되는 게 문제 풀때 계산해서 자신이 없으면 정작 어려운 문제에서 고민할 시간이 줄어들어. 그래서 계산 연습이 중요한 거야. 연산 연습이. 나 지금 이 값을 좀 계산해 달라 그랬어. 근데 보자마자 뭐가 막 되게 많지. 식 봤더니 6에 마이너스 2제곱이 있고 4에 마이너스 2제곱, 2에 마이너스 3제곱, 저런 애들이 들어있어. 우리 한 단계씩 정리 한번 해보자. 일단 12가 있었고, 6에 마이너스 2제곱이래. 나 6에 마이너스 2제곱, 즉, 음수지. 한 번에 못해도 괜찮아? 우리 음수지수 무슨 뜻이었어? 그치, 역수였다? 즉, 이거 6의 제곱분의 1이지. 여기까지 계산해서 쓸까? 그럼 12 곱하기 36분의 1 여기까지가 앞에 거야. 우리 계산할 때는 항상 곱하기 먼저, 나누기 괄호 먼저, 그리고 그 각각을 계산한 걸 지금 더하는 중이야. 나 여기다가 앞에 거두개 먼저 계산했고 이제 뒤에 거 계산할 거야. 근데 뒤에 식이 지금 뭐가 되냐면 아래쪽에 쓸게. 4의 마이너스 2제곱. 에다가 2의 마이너스 3제곱. 요거 한번 먼저 해볼까? 나 우리 4라는 거 누구였냐면 2의 제곱이었어. 2의 제곱에 마이너스 2제곱이야. 그걸 가지고 지금 뭐로 나누냐면 2의 마이너스 3제곱으로 나눠. 괄호 안에 거, 밖에 거 있었을 때뭐 하기로 했냐면 따닥 곱하기로 했고 지금 뭐 나오냐면 나누기거든? 나 우리 곱하기일 때는 지수끼리 더하지. 나누기일 때는 지수끼리 빼겠지. 나 마이너스 3을 뺐으니까 더하기 3이 됐어. 즉,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됐지. 괜찮아. 나 여기 괄호만 먼저 계산한 거야. 그럼 뭐가 되냐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전체의 바깥쪽에 뭐 있냐면 제곱 하나 더 있어. 그럼 나 얘만 지금 계산해주면 된다. 조금 더 해보자. 나 12하고 36하고 약분시켰으니까 3만 남았네. 즉, 3분의 1에다가. 나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야. 말로 외우자 그랬어. 음수 무슨 뜻? 역수. 그래서 우리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 그거의 전체 제곱. 그러니까 3분의 1에다가 4분의 1 더해주면 되지? 나 우리 분수끼리 더하기 하기 위해선 뭐부터 해줘야 돼? 통분부터. 12였고, 나 얘한테 4 곱했고, 얘한테는 3 곱했지. 그래서 얘는 12분의 7이었겠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저 값을 계산해달라 그랬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12분의 7인 거지. 근데 우리가 배웠던 성질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나하고 계산 과정이 다를 수 있어. 너희들이 어떤 부분에서 뭘 먼저 썼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연산을 하는데 앞에가 곱하기, 뒤에가 나누기이면서 괄호야. 당연히 괄호 먼저. 그리고 곱하기 계산, 나누기 계산 그 각각을 크게 더해주는 거야. 근데 그 과정에서 주로 뭐가 등장했냐면 음수지수가 등장했어. 그래서 a의 마이너스 n제곱 음수지수 무슨 뜻? 역수. 그래서 얘는 a의 n제곱분의 1인 거야. 그래서 음수지수는 역수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게 유형 3번이었고 이번에는 우리 유제 3번 한번 해보자. 아, 이게 모양이 보였으면 좋겠다. 이 둘이 어떻게 생겼어? 그치, 좀 비슷하지. 지금 알맹이 형태를 봤더니 안에가 루트 13 플러스 2였고, 루트 13 마이너스 2야. 그리고 바깥쪽을 좀 봤더니 세제곱근이고 세제곱근이야. 지금 껍데기 종류가 같아. 나 우리 n제곱근 a에다가 n제곱근 b를 곱해. 껍데기 종류가 같을 때에는 한 번만 쓰지. n제곱근 그리고 안에 거는 알맹이끼리 곱하는 거고. 나 얘를 가지고 껍데기 같은

쓰니까 한 번만 쓰자. 그럼 이제 알맹이 쓸 건데 봐야 돼. 나 앞에 있던 알맹이는 루트 13 플러스 2. 뒤에 있던 알맹이는 루트 13 마이너스 2. 나 여기까지 썼으면 이제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지.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하고 어떻게 생겼어? 그치? 각각의 항은 똑같아.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 똑같아. 뭐만 다르냐면 가운데 부호만 달라. 우리 이럴 때 쓰는 공식이 뭐였었냐면, 그치, 합차 공식이었지. 혹시 합차 공식 기억 안 나면 지금 봐야 된다. 나 우리 똑같이 생겼는데 더하기 하나, 빼기 하나가 등장할 때가 있어. 이럴 때 어떻게 풀었냐면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었지. 나 얘를 가지고 제곱 제곱 형태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을 가지고 인수분해 형태로도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에서 세제곱근에다가 모양 봤더니 똑같이 생겼는데 가운데 부호만 달라. 합차 공식 쓸 거야. 앞에 거 제곱하니까 루트 벗겨져서 13. 뒤에 거 제곱하니까 4. 둘 빼야 되는 거지. 그럼 남은 거 봤더니 세제곱근에다가 13 빼기 4니까 누구? 9가 돼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세제곱근 9가 요 문제의 정답인 거지. 그래서 지금 나 같은 경우는 굳이 분수지수로 먼저 안 고치고 그 상태로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했어. 근데 나하고 풀이가 다를 수 있다. 우리 지수의 확장도 배웠고 이제 거듭제곱근도 배웠기 때문에 풀이가 훨씬 더 다양해져. 그래서 여기서는 혹시라도 까먹었으면 합차 공식 잘 정리를 해놔야 돼. 얘가 유제 3번이었고. 우리 이번에는 지수 법칙을 다시 한번 좀 보자. 근데 이 지수 법칙 1번부터 5번까지 봐봐. 어떻게 생겼어?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다 배웠던 지수 법칙이야. 근데 무슨 특징이 있냐면 A하고 B의 조건이 좀 생겼지. 나 A하고 B가 둘다 양수래. 그냥 우리가 지수를 확장시키면서 미세범위는 점점점 줄어들었거든. 그리고 X하고 Y는 뭐가 되냐면 이제는 그치, 실수래, 실수. 그래서 모양을 좀 봤더니 A하고 B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 그치, 미세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미세 범위가 양수인 거야. 나 X하고 Y는 어디 있는지 봤더니 식에서 어디 들어있어? 그치, 지수에 들어있어. 그래서 지수를 실수까지 확장시킨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자연수 지수에서 실수까지 확장을 시키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들이 그대로 성립해. 기억나는지 볼게. 나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이야. 우리 미시 같은 두 수를 곱하게 되면 지수끼리 뭐 하기로 했냐면 더하기로 했지. 근데 저거를 왜 더하냐면, 나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네제곱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2의 세제곱은 뭐한 거야? 2를 몇번 곱해? 그치, 3번 곱해. 그럼 나 2의 네제곱은 2를 몇번 곱해? 그치, 4번 곱해. 그래서 나2몇번 곱했어? 총? 7번 곱했어. 3번 곱했고 4번 곱했잖아. 그래서 2를 7번 곱했거든. 그래서 3하고 4라는 걸 어떻게 준 거냐면 더해줘서 2의 7제곱인 거야. 그래서 2를 3번 곱했고 2를 4번 곱했어. 전체적으로 7개 곱한 거지. 그래서 밑이 이렇게 같을 때에는 지수끼리 더해주면 돼. 그래서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은 A의 X 더하기 Y제곱. 근데 우리 2번 봐야 돼.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이야. 우리 이런 거 중학교 때 어떻게 풀었는지 알아? 중학교 때? 그치, 케이스 나눴다? 왜냐면 그때는 우리가 빼기로 정의할 수가 없었던 게0 나오면 안 되거든. 음수 나오면 안 됐었거든. 그래서 앞에 게클 때, 두 개가 같을 때, 뒤에 게클 때, 그렇게 나눠서 풀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어때? 얼마든지 빼도 돼. 나 미시 같은 애들을 곱했을 때는 지수끼리 더했어. 나 미시 같은 애들을 나눴으니까 지수끼리 뭐 하는 거냐면 빼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2의 5제곱 나누기 2의 3제곱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2의 3제곱 분의 2의 5제곱. 그래서 2의 제곱으로 계산을 했거든. 근데 이제는 나 나누기 때는 뭐 해줘야 돼? 지수끼리 빼버리면 돼. 즉 2의 5 빼기 3. 그래서 뭐가 되냐면 2의 제곱. 이제는 이렇게 편리하게 계산하는 게 가능해진 거야. 그리고 이제 3번. 나 과로했어. 저럴 땐 안에 밖에 거 따다 곱해버릴 수 있지. 하나만 더 기억해놓자. 나 이렇게 곱하기만 가능한 게 아니라 뭐도 할수 있냐면 자리도 바꿀 수 있다. 우리 XY하고 YX하고는 어차피 똑같지? 곱하기는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그래서 둘 가지고 자리 바꾸는 것도 가능해. 그리고 이제 4번 보면 나 전체에 X제곱 있어. 저 X 어떻게 해?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근데 얘를 가지고 우리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뭐할 수도 있어? 그치? 다시 한번 묶어낼 수도 있다는 뜻이다. 나 전체에 있는 지수를 가지고 풀어낼 수도 있고, 지수가 같을 때에는 꺼내서 묶어줄 수도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나저 X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분모에도 하나, 분자에도 하나 뿌려줄 수도 있고, 분자하고 분모의 지수가 같다면 그 값을 가지고 다시 한번 꺼내서 묶어줄 수도 있는 거야. 자유롭겠고 왔다 갔다 할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수 법칙들이 전부 다 그대로 성립해. 근데 무슨 변화가 생기냐면 범위의 변화가 생겼어. 미세 범위는 뭘로 바뀌었고? 양수로 바뀌었고. 지수의 범위는 뭘로 바뀐 거야? 지금? 그치, 실수로 바뀐 거야. 그래서 저렇게 범위가 바뀌더라도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들은 성립해. 그럼 이번에는 저 지수 법칙을 써서 우리 조금 더 문제를 좀 풀어보자. 유형 3번 지수의 확장이지. 봤더니 나누기도 잔뜩 있고 마이너스도 잔뜩 들어있어. 나 뭐부터 정리하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너희하고 내 풀이가 다를 수 있다. 우리 규칙 먼저 정하자. 우리 수학에서 계산할 때는 항상 어디부터야? 괄호 먼저야. 나요 괄호 계산할 거야. 그 다음에 앞에 거하고 뒤에 거를 나눌 거야. 그럼 나 이제 괄호만 먼저 갖고 올게. 나 괄호를 가지고 올 건데 8의 마이너스 3제곱. 거기에 4의 마이너스 4제곱. 그거의 제곱이었어. 좀더 예쁘게 쓸까? 우리 8은 누구의 얼마? 그치, 2의 3제곱이지. 다시. 우리 4는 누구의 얼마? 그치, 2의 제곱이지. 2의 제곱에 마이너스 4제곱. 거기에 2인 거야. 그럼 나요 괄호 안에 것좀 먼저 볼게. 나 우리 괄호 안에 거밖에 거 따다 곱하니까 2의 마이너스 9제곱이고. 나 나누기였으니까 지수끼리 뺄 거고. 나 2하고 2의 마이너스 4제곱이야. 둘 따다 곱하니까 마이너스 8. 나 마이너스 8을 뺐으니까 더하기로 바뀌었고. 거기 바깥쪽에 뭐 있어? 제곱까지 있어. 그럼 안에 거 봤더니 2의 마이너스 1제곱, 거기에 제곱, 즉 2의 마이너스 2제곱인 거지. 나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써도 괜찮고, 아니면 아예 숫자식으로 정리했어도 괜찮아. 너희들이 편한 방법 쓰면 돼. 그럼 나 이제는 괄호 부분 계산했으니까 한 덩어리로 합쳐볼게. 지금 16의 마이너스 2제곱이고, 가운데 연산 나누기였고, 그리고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었어. 요 상태야. 그 우리 16이라는 건 2의 4제곱이지? 2의 4제곱에 마이너스 2제곱. 거기에서 2의 마이너스 2제곱. 괄호 안에 거 밖에 거 따다 곱하니까 마이너스 8. 4하고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8. 거기다가 이제 나누기다. 우리 나누기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치, 빼야 되지. 근데 누굴 빼냐면 마이너스 1을 빼. 그러니까 더하기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몇 제곱이 되냐면 2의 마이너스 6제곱. 끝까지 정리하자. 나 2의 마이너스 6제곱인데 음수지수 무슨 뜻? 그치, 역수지.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풀어서 써보면 2의 6제곱 분의 1이네. 2의 6제곱은 얼마야? 그치, 64. 즉, 64분의 1이었겠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저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64분의 1인 거지.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요 알맹이 따로 빼서 계산했고, 거기다가 16의 마이너스 2제곱 하고, 그치, 나눴어. 요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아예 한꺼번에 계산했어도 괜찮아. 나 여기서 바로 16이라는 건 2의 몇 제곱이야? 4제곱이지. 즉 2의 마이너스 8제곱. 거기다가 뭘 나누는 중이냐면 2의 몇 제곱이야? 3제곱에 마이너스 3제곱. 즉 마이너스 9제곱. 나 2의 제곱에 마이너스 4제곱, 마이너스 8제곱. 그러니까 더하기 8제곱에 제곱. 그러니까 조금 계산이 익숙해지고 나면 굳이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막 괄호 먼저 떼와서 계산하지 않고도 나중에는 한 줄로 좀더 자연스럽게 계산할 수 있어. 충분히 연습해야 돼. 자꾸자꾸 친해질 때까지. 얘가 8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9번 한번 보자. 지금 영위하는 실수 A에 대해서 저 값을 만족시키는 모든 A를 다 구해서 곱해달라 그랬어. 식 한번 좀 정리해볼까? 일단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그치, A가 너무 많이 나와. 우리 저거 좀 풀러내자. 나 앞쪽에 A 3제곱 있었어. 거기다가 A 제곱에 마이너스 3제곱이야. 안에 거 밖에 거 따닥 뭐 해야 돼? 곱해야 되지. 즉 A에
마이너스 6제곱. 거기다가 이번엔 나누기 a의 마이너스 1제곱이야. 나 이번에는 몽땅 다 미시 a지? 한 번만 쓸게. 나 곱하기였으니까 지수끼리 더할 거고 나누기였으니까 뺄 건데 빼기라서 더하기

바뀌었어. 그래서 뭐가 되냐면 a에다가 나 4에다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 됐고 그 전체 값이 뭐인 거야 지금? 2인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제 저 다음 줄 정리해보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2야. 나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a 값이야. 나 a 값을 구해서 전부 다 곱해줘야 돼. 그럼 나이 식으로 뭐 해줘야 돼? 방정식 푸는 중이지? A값 구할 거니까 내가 알고 있는 식부터 정리 한 번에 안 돼도 괜찮아. 우리 음수 무슨 뜻이라 그랬어? 역수였지. 그럼 내가 좌변을 가지고 정리해보면 A제곱분의 1인 건데 그게 지금 2인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A제곱이 누구냐면 지금 2분의 1이지. 여기까지. 나 우리 제곱했을 때 2분의 1이 되는 그런 값몇개 나와? 그치, 두개 나오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그두 개의 값을 지금 곱해달라 그랬어. 그러니까 마무리해보면 루트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을 곱하는 중이야. 나 우리 루트는 같은 거 곱했으니까 벗겨질 거고 마이너스는 살아있겠지. 즉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에서 루트가 벗겨져. 마이너스 남아있고 그리고 2분의 1이었겠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곱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요 풀이가 이제 우리 뒤에 해설지에 나오는 좀 정석적인 풀이야. 문제에서는 a 값들 전부 다 구해서 곱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제곱했을 때 2분의 1이 되는 그런 a 값을 진짜 구했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곱했지.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나한 번만 더 풀자. 나 우리 중간 과정 여기서 사실 답이 바로 나온다? 지금 a제곱이 몇이냐면 2분의 1이 된대. 저쪽으로 넘겨보자. 우리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은 0이라는 몇차 방정식이 됐어? 2차 방정식이 됐어. 나 뭐가 궁금해? 저 2차 방정식의 근의 곱이 궁금해. 나 지난 시간에도 한번더 다른 풀이라고 적어줬었는데, 뭐 쓰는 거야, 지금? 그치, 근각에서의 관계 쓰는 거야. 우리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AX제곱, BX 플러스 C가 있었고, 근이 알파, 베타였어. 그때 계수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할 수 있었지. 요렇게 두 가지. 우리 합은 지금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A분의 B였고, 곱은 뭐가 되냐면, 앞에 있는 최고차, 뒤에 있는 상수항. 이게 공식이었어. 꼭 기억해야 돼. 요런 문제 풀 때도 너희들의 계산 과정을 줄여주는 식이야.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은 0이고, 나는 곱이 궁금해. 나 이거 A에 관한 몇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야. 나는 곱이 궁금해. 공식에 뭐라 그랬냐면, a분의 c였어. 나 a는 지금 1, c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곱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야. 그래서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해주면 여기서 답이 바로 나와. 그래서 저 관계식을 꼭 저거에 관련된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답을 구해내는 과정에서 중간 단계에서 활용해줄 수 있어. 그럼 굳이 내가 이만큼의 계산을 하지 않고도 뭐 하는 게 가능한 거야? 곱을 읽어내는 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지수법칙을 활용해서 식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A 값을 구해서 그 곱을 구해주는 문제였고, 직접 방정식을 풀어서 A 값을 구하지 않더라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주면 A 값의 곱을 읽어내는 게 가능한 문제가 요 유형 3번에서의 9번 문제였어.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10번 한번 보자. 지금 요만큼의 식을 만족할 때, p 더하기 q의 값을 좀 구해달라 그랬지. 앞에 식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 지금 어떤 형태가 나오고 있냐면, 4분의 9에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정리 덜 됐지. 우리 9분의 4에 2분의 1제곱, 정리 덜 됐지. 그 전체 값이 지금 p분의 q가 될 거고, 나 p하고 q를 구해서 좀 더해달라 그랬어. 하나씩 쪼개보자. 나 앞쪽에서 뭐가 나오냐면 4분의 9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 나와. 일단 4분의 9부터. 나 4분의 9는 누구의 얼마야? 그치? 2분의 3의 제곱이지. 나 2분의 3의 제곱인데 지금 그거의 얼마인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야. 그럼 내가 식 요렇게 계산했을 때 괄호 안에 거 밖에 거뭐 하기로 했어? 따다? 곱하기로 했지. 그럼 두 개를 곱하는 순간 분모에 있던 2는 사라지고 누구만 남냐면 2분의 3의 마이너스 3제곱만 남았겠다. 그럼 나 여기서 마이너스인데 음수지수인데 우리 음수지수 무슨 뜻? 역수였어. 이거 다시 한번 봐야 돼. 나 2분의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누구? 역수니까.
그치, 3분의 2인 거지.

그럼 나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3제곱이야. 한 번에 안 되면 단계 거쳐서 가. 우리 마이너스 3제곱이라는 건 2분의 3의 마이너스 1제곱의 세제곱인 거지. 요렇게. 그럼 내가 알맹이 부분, 즉 마이너스 1제곱을 계산하려고 봤더니 역수라서 3분의 2제곱이고 거기에 세제곱인 거야. 그럼 나 이제 각각에 대한 세제곱 해주면 되니까 27분의 8인 거지. 등호 쓸게. 나 요게 뭐였어? 그치, 요거 계산한 거야. 앞에 있는 항. 그럼 나 이번에는 똑같은 과정으로 뒤에 있는 항 한번 계산을 해보자. 우리 뒤에 있는 항은 9분의 4에다가 2분의 1제곱이야. 나 얘를 가지고 계산할 건데, 9분의 4는 누구의 얼마? 그치, 3분의 2의 전체 제곱. 근데 그거의 다시 한번 2분의 1제곱. 나 우리 괄호 안에 거 밖에 거뭐 하기로 했냐면, 따닥 곱하면서 사라지기로 했어. 자, 남은 게 뭐냐면 3분의 2인 거지. 근데 내가 계산한 그 1번하고 2번, 즉 앞에 있는 항하고 뒤에 있는 항, 요두 개를 뭐 해야 되냐면 굳이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앞에 있던 거 27분의 8, 뒤에 있던 거 3분의 2, 이번에는 그거 두개 더해보자. 그래서 앞에 있던 게 27분의 8, 뒤에 있던 건 3분의 2였어. 나 요거 두 개를 가지고 더할 건데, 우리 더하기 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그치, 통분 먼저. 즉, 27분의. 나 27이었으니까 그대로 8. 나9 곱했어. 9이 18인 거고. 결국 27분의 26이 나오는 거지.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P하고 Q가 서로 소인 자연수래. 나 서로서 무슨 뜻? 나눠 떨어지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공약수가 뭐밖에 없는 거. 그치, 1밖에 없는 거. 더 이상의 약수는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얘 26이고 얘 27이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소인 자연수 조건 만족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그대로 P분의 Q였던 거네. 근데 우리 그 P하고 Q를 더해달라 그랬으니까 26 더하기 27인 거고. 즉, 정답은 53인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합을 구해달라 그래서 53이 나와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 문제에서는 뭐가 중요하게 쓰였냐면 마찬가지로 음수인 지수야. 우리 음수인 지수 무슨 뜻이라 그랬냐면 역수였지. 근데 우리 여기서 내가 2분의 1제곱 같은 걸 그냥 지수 형태가 편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 근데 저걸 어떻게도 쓸수 있냐면 저 오른쪽 것만 한번더 볼게. 항이 9분의 4에 2분의 1제곱이었어. 나 2분의 1제곱이야. 2분의 1제곱 무슨 식? 그지, 분수지. 분수지수야, 지금. 우리 분수지수란 얘기는 a의 n분의 1제곱. 분수지수 무슨 뜻? 루트. 이거 n제곱근 a였었고. 우리 분자가 항상 1일 순 없잖아. n분의 m이었다면. 껍데기는 그대로 남아있고, n 앞으로 넣어주고. 우리 요런 식이었었지. 그럼 그 얘기대로라면 2분의 1이었어. 분수지수는 루트. 특히 그 루트는 뭐야? 제곱근이지. 그러니까 얘를 뭘로 쓸수 있냐면, 루트 9분의 4다. 우리 이 앞에 있는 2는 생략해서 쓰기로 했잖아. 우리 수학에서는 많이 나오는 숫자는 생략하지? 그럼 우리 여기서 결국 루트 9분의 4인데, 우리 9분의 4는 누구의 제곱이냐면 3분의 2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루트를 벗고 나와서 뭐가 되는 거냐면 3분의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계산해도 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확장으로 계산을 했어도 괜찮고, 아니면 우리가 제곱근 루트 벗길 줄 알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루트 안에 집어넣어서 루트를 벗고 나오는 느낌으로 계산했어도 돼. 나 이렇게 풀어도 3분의 2가 나오고, 아까처럼 지수 형태로 바꿔서 지수 법칙을 쓰더라도 같은 형태인 3분의 2가 나와. 그래서 문제마다 앞으로는 특히나 더 풀이법이 다양해질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10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11번 한번 보자. 아, 요거 잘했어. 요거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나 우리 수능에서도 이런 지수 형태를 가지고 자연수 만드는 거 또는 정수 만드는 문제들 많이 나와. 자꾸 보고 연습해야 돼. 나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거잘 봐야 되지? 지금 n이라는 애가 누구였냐면 자연수였어. 개수 세기 위한 숫자. 즉, 1, 2, 3, 요런 자연수. 근데 그 자연수 n에 대해서 n분의 12, 2분의 1제곱. 얘가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대. n분의 12의 전체 2분의 1제곱도 자연수가 되단대. 지금 그거 만족하는 뭐 구해달래? 모든 n의 값에 합을 좀 구해달래. 한 단계씩 해보자. 나 n도 일단은 자연수야. 그리고 n분의 12의 전체 2분의 1제곱도

자연수야. 나 n분의 10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를 가지고 2분의 1 제곱을 했거든.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대. 여기까지야. 근데 우리 2분의 1 제곱이 없어져야지 자연수가 될수 있잖아. 우리 누군가의 2분의 3 제곱, 누군가의 마이너스 5 제곱, 우리 그런 형태가 자연수가 되는 건? 아니었지. 물론 형태에 따라서 달라. 뭐 5의 마이너스 1제곱인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3제곱하면 5의 3제곱이 돼서 자연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n도 뭐였어? 자연수고. 12도? 그치,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지. 그럼 그거에 2분의 1제곱을 한게 누가 됐으면 좋겠냐면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대. 그럼 나저 2분의 1좀 없애야 되는데 저 2분의 1을 없애는 방법은 n분의 12가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야? 누군가의 제곱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지? 물론 4제곱도 괜찮고 6제곱도 괜찮아. 2분의 1을 없앨 수만 있다면. 근데 우리 여기서 12라는 숫자가 결국 어떤 숫자를 몇개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나 여기에서 얘는 결국 분모는 n이었고 12라는 건4 곱하기 3이지. n분의 1. 우리 4였으니까 뭐가 되냐면 2의 제곱인 거고. 그리고 3 하나 더 있었다? 나 지금 그거에 뭘 구하는 거냐면 2분의 1제곱. 나 오른쪽에 쓸게. 결국 이 식은 있잖아. 얘 2분의 1제곱. 결국 이 식은 있잖아. 얘 2분의 1제곱인데 그게 뭐가 됐으면 좋겠다고?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대. 자연수. 나 얘를 가지고 어떻게 자연수를 만들 수 있을까? 나이 알맹이의 값이 누군가의 제곱의 형태가 나와줘야 된댔지. 뭐 4제곱도 괜찮고 6제곱도 괜찮지만 적어도 이 분모에 있는 1을 없애줄 수 있는 숫자가 돼야 된다? 근데 우리 n이라는 애가 어딨어 지금? 분모에 있어. 근데 n 자체도 뭐인 거냐면 자연수인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의 6제곱, 누군가의 8제곱의 형태를 만드는 건 어렵지. 분모에 있으면서 얘네를 약분시킬 테니까. 그럼 이제 제곱의 형태가 나올 수 있도록 2의 제곱은 사실 이미 제곱 형태를 갖고 있다? 근데 누가 문제야? 그치? 3이 문제지. 나이 3은 갖고 있으면 2분의 1을 없앨 수가 없는 애지. 그러니까 그 3을 어떻게 해야 돼? 분모가 없애야 되지. 즉, n이라는 애가 뭘 갖고 있으면 되는 거냐면 3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 그럼 나 n이라는 애가 3 있었어. 3 없어지지. 2의 제곱에다가 2분의 1 제곱. 그러면서 자연수 만드는 거 가능. 근데 이 케이스밖엔 없을까? 또 n이 뭐할 수도 있을까? 이번에는. 그치? 3은 일단 무조건 가져야 돼. 없애줘야 되니까. 그리고 뭐도 있어도 돼? 그치? 2의 제곱의 형태가 있어도 되지. 나이 n이라는 애가 만약에 2의 제곱도 가져. 결국 뭐가 된다는 얘기야? 12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몇 분의 몇이 돼? 12분의 10이라서 1이 된다? 즉, 1에 대한 2분의 1 제곱이야. 결국 그대로 1, 자연수 나오네. 그래서 가능한 n의 형태가 지금 n이 3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고, 3에다가 뭔가 다른 걸더 가져서 2분의 1을 없앨 수 있는 그런 형태는 2의 제곱까지 가질 때지. 그래서 4하고 3 곱했으니까 12였고, 우리 문제에서는 가능한 모든 n의 값을 다 더해달라 그랬네. 하나는 3이었고, 다른 하나는 12라서 둘 더해주면 10. 5였겠다. 근데 우리 요렇게도 풀수 있고, 아니면 조금 더식 정리해서 풀어볼까? 나이식 같은 경우는 얘가 2분의 1제곱인데 그게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대. 그래서 내가 식을 만족시켜주는 n의 값을 쪼갠 다음에 생각해봤어. 일단 3이 없어져야 되니까 3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그럼 3이 들어있는 상황에서 3만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3에다가 뭐 다른 거 하나 더 갖고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조건에 만족하는 형태를 하나씩 직접 찾아봤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식 정리해서 풀어보자. 우리 여기서 한 번만 더 볼게. 자연수 n에 대해서 n분의 12의 2분의 1제곱.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냐면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어. 자연수. 나 n분의 12제곱에 2분의 1. 그게 자연수래. 쓴다. n분의 12제곱에 2분의 1. 얘가 자연수였으면 좋겠대. 그 우리 자연수 누군지 모르니까 잠깐 K라고 놓을까? 저 K 뭐야? 자연수야. 나 여기서 n도 뭐야? 조건이? 자연수야.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지금 뭐냐면 n이잖아. 나 n 구하고 싶거든? 그래서 이 식을 n에 관한 식으로 정리 한번 해보자. 나 2분의 1 없애기 위해서는 양변을 제곱했어. 양변을 제곱하니까 n분의 12가 남았고, 양변을 제곱하니까 k 제곱 됐지. 나이 상태에서 한번더 내가 원하는 건 n이거든? 그럼 n을 만들기 위해서는 k 제곱으로만 나눠주면 되네. 즉, k 제곱분의 12였고.
여기까지 괜찮아? 다시 한번. 나 n분의 12의 2분의 1제곱이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대. 그래서 내가 그 자연수를 잠깐 k라고 잡은 거야. 그럼 여기에 이 식이 등식이란 얘기는 양변은 내가 같은 제곱을 해줘도 식의값이 유지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2분의 1하고 2가 없어지면서 n분의 10이 남았고 오른쪽은 제곱 됐으니까 k제곱. 내가 원하는 건 n의 값이기 때문에 n의 형태로 정리했어. 그럼 이제 봐야 돼. 나 n도 지금 자연수고 k도 자연수야. 특히 분모가 지금 누구야? K의 제곱, 자연수의 제곱이지. 나 자연수의 제곱으로 12를 나눠서 다시 자연수가 될수 있는 케이스 생각해볼까? 우리 제일 작은 자연수는 누구? 1이지. 즉, 우리 1이었을 때니까 1분의 12, 12 나오네. 자연수 나오는 거 맞지. 그러니까 n12가 가능한 거야. 그럼 나 이번에는 k가 2였어. 그땐 뭐가 되냐면 4분의 12가 된다? 약분시켰으니까 3. 자연수 맞네. 3도 괜찮겠다. 나그 다음 자연수는 3이지. 제곱하니까 9, 분자 10. 2. 나 약분시켰는데 뭐 나오냐면 3분의 4 나와. 이거 뭐야? 자연수? 아닌 거지. 나그 다음 자연수 누구야? 16. 16까지는 할게. 나 16분의 12가 됐어. 약분시켰더니 뭐가 되냐면 4분의 3이 되고 당연히 자연수? 아니지. 근데 이미 분자보다 어때? 분모가 커졌잖아. 이 다음에 들어가는 자연수들은 당연히 다 그치, 12보다 크지, 제곱하게 되면. 그래서 더 이상의 자연수는 불가능한 거야. 그럼 우리 n의 값으로 가능한 거두개 찾았는데, 요렇게. 누구누구였냐면, 하나는 12였던 거고, 다른 하나는 3. 그래서 둘 더하니까 15인 거야. 요렇게 식으로도 풀어줄 수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보면 된다. 다시 한번 보자. 지금 자연수 n이었고 이 전체값이 다시 한번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대. 그래서 모양만 잘 만들어서 가능한 숫자를 떠올려도 되고 아니면 방금 전에 내가 해준 것처럼 그치 식정리를 해봤어도 괜찮아. 얘가 11번 문제였고 이번에 12번 한번 보자. 얘는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 지금? 루트가 잔뜩 들어있지. 나 얘를 가지고 거듭제곱근으로 풀어도 되는데, 우리 지수의 확장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지수 형태로 바꿔서 풀어보자. 나 거듭제곱근 나와. n제곱근 a 나와. 우리 루트는 무슨 지수? 분수지수 a의 n분의 1. 다시 한번. 나 m제곱근 a의 m제곱이야. 거듭제곱근은 항상 분모로 나머지 분자로 올려줘야 돼. 요두 가지 특징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다. 그럼 앞에서부터 2의 얼마가 되냐면 4분의 1제곱이지. 다시 한번. 나한 번에 안 되면 정리하고 다시 분수로 고쳐. 4하고 4였으니까 16. 4, 4, 16. 안에 거 4. 나누기 8에다가 우리 8이었으니까 2의 얼마인 거냐면 3제곱인 거지. 그럼 나 여기서 얘만 좀 먼저 볼까? 우리 요식에서 4였는데 우리 16에다가 4였으니까 2의 제곱인 거고 우리 요렇게 약분됐던 거 기억나? 즉 8제곱근 2인 거지. 그럼 이제 전부 다 분수로 고쳐보자. 나 앞에서부터 2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몇 분의 몇이냐면 8분의 1인 거고 거기다가 나누기 지금 몇인 거냐면 2의 8분의 3인 거지. 잘 봐야 돼. 나 우리 요런 거 고칠 땐 거듭제곱근은 항상 분모야. 나 여기는 분모, 얘는 그대로 분자. 나 이렇게 미시 같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딱한 번만 쓸 거야. 그리고 이제 지수끼리만 계산. 나 앞에 거는 4분의 1인데 거기다가 곱했어. 미시 같은 애들끼리 곱했으니까 나는 더할 거지, 지수를. 근데 이번에는 나누기다? 우리 나누기 할 때는 뭐 하기로 했냐면 빼기 하기로 했어. 지금 요식이야. 즉, 2분의. 나 4분의 1에다가 8분의 1을 더했다? 8분의 2에다가 8분의 1을 더했으니까 8분의 3인 거고. 거기서 8분의 3뺄 거야. 그러니까 지수 뭐가 됐어? 0이 됐어. 나 우리 0인 지수는 무슨 뜻이냐면? 그치. 1이었지. 그래서 우리 문제는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이 되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 지수의 확장에서 우리 거듭제곱근을 고쳐본 문제가 오늘의 마지막 문제였고, 오늘 뭐 했나 같이 정리 한번 좀 해볼게. 첫 번째로 지수의 확장 너무 중요해. 나이 부분이 막 공식이 엄청 많은 게 아니야. 몇개 없어. 세 개야. 0인 지수는 1, 음수 지수는 역수, 분수 지수는 루트. 말로 기억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수 법칙. 나 새롭게 배운 지수 법칙 없었어. 우리 어떻게 생겼었어?
중학교 때 거랑 똑같아. 근데 무슨 차이가 생겼냐면 범위의 차이가 생겼지. 이제는 미세 범위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양수였고, 지수는 어디까지 확장했냐면 우리가 실수까지 확장을 좀 시켜봤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수도 확장시켜보고 계산해보고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혁파나 역청중령입니다. 우리 올림포스 미적분원에서는 크게 6개의 단원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원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함수의 극한입니다. 함수의 극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이 세 번째 계엄정리 마지막 계엄정리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3시간 동안 계엄정리 끝을 낼 거고요. 다음 시간에 있는 서술형 고난도 문항,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고난도 기출 문제들까지 해서 우리 5시간 동안 첫 번째 대단원을 끝을 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개념정리 마지막 시간이고요.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다룰 거냐?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사실 용어 자체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느낌이 딱 안 올 수 있어. 함수의 극한. 근데 여기에 대소관계,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에 대한 이야기. 사실 문제는 굉장히 단순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개념을 그냥 샌드위치 정리라는 보다 직관적인 용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평소에 이제 많이 주고받고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라는 거 우선 정확한 개념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제조건이 있어요. 전제조건. limit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얘가 이제 fx와 gx 두 개의 함수가 등장을 하고요. x는 a에서 fx도 gx도 각각 수렴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전제조건이 수렴하는 두 함수에 대해서야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 x는 a에서 함수 fx와 gx 수렴하는 두 함수 fx와 gx에 대하여 근데 x는 a에서 수렴한다 라고 했지만 저의 극한값인 이상 x는 a가 아니다 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a에 가까운 모든 x에 대하여 가깝다 라는 게 사실은 되게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그치? 뭐 얼만큼 있어야 가깝다고 할 거냐. 근데 a에 굉장히 가까운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a에 바로 양옆 정도로만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x는 a에 가까운 모든 x에 대하여 라고 하니까 x가 우선 a는 아니야 라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첫 번째 모양 한번 봅니다. fx보다 gx가 항상 크거나 같으면 그러니까 x는 a에 가까운 주변의 모든 x에 대한 이야기예요. fx보다 gx 항상 크거나 같아요. 이건 그래프를 그려보면 fx는 아래에 있고 gx는 위에 있다는 거죠. 물론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극한값도 x는 a에서의 극한값

같이 fx의 극한값과 gx의 극한값을 보면 당연히 오른쪽이 크거나 같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x에 대입을 할 때마다 오른쪽이 더 크거나 같으니까 이거 극한값도 당연히 오른쪽이 크거나 같겠죠.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두 번째 모양, fx보다 gx가 항상 커요. 그럼 이때 극한값은 어떨까? x는 a에서 fx의 극한값과 x는 a에서 gx의 극한값. 선생님, 오른쪽이 당연히 크겠죠? 근데 여기에 등호가 생깁니다. 등호가 있어요. 무슨 말이야? 같을 수도 있다는 거야. x가 a에 가까워질 때 a에서의 극한값은 같은 경우도 있다는 거야. 인 경우가 있다. 같을 수도 있다라고 할까요? 같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여기에 갑자기 없는 등호가 나타나는 게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선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 두기에는 극한, limit, 극한, 일치하면 등호가 생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둡시다. 극한을 치하면 등호가 생긴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x가 a에 가까운 모든 x에 대해 x가 a는 아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x가 0이 아닐 때. 이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써볼까요? 함수 fx가 만약에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그리고 gx는 그냥 x 제곱입니다. 2차 함수잖아요.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 제곱 어떻게 생겼습니까? 꼭지점이 원점이고요. 위로 볼록 얘가 fx죠. 그럼 gx는 얘는 꼭지점이 원점이고요. 아래로 볼록 얘가 gx입니다. x가 0이 아닐 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x가 0이 아니면 fx, x야 어떤 걸 넣어도요, fx는 항상 음수입니다. 근데 gx는 항상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x가 0만 아니면 어떻다고요? fx보다 gx가 항상 큽니다. 그렇지만 x는 0에서 극한값을 따져보면 어때요?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극한값은 0이야. 어? GX도 극한값은 0인데? 그치. 극한값은 같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보니까 너무 당연하죠. X가 0만 아니라면 FX는 항상 음수고요. GX는 항상 양수예요. 근데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X가 0은 아니라는 거잖아. 근데 X는 0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F도 G도 둘다 극한값이 0이야. 이런 거지. 근데 이건 x가 a 한없이 가까워질 때뿐만 아니라 x가 a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에도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때에도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에도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에도 마찬가지로 모두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더 이번에는 fx가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그리고 gx는 그냥 x제곱분의 1입니다. 다시 x분의 1라고 합시다. x분의 1. x분의 1. 그러니까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만 한번 그려볼게요. x가 0보다 클때 양수 x에 대하여 fx 유리함수예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 x분의 1입니다. x축보다 아래 있겠죠? 얘가 fx는 마이너스 x분의 1이야. 자, gx. x축보다 위에 있습니다. 얘가 x분의 1이에요. x가 양수라고 했잖아요. x가 양수일 때 어때요? x가 0보다 크면 fx는 무슨 수? 음수. 0보다 작고요. gx는 무슨 수? 양수입니다. 근데 극한, limit. x가 한없이 커질 때 fx도 limit. x가 한없이 커질 때 gx도 둘다 0이야. 맞지? 이렇게 되는 거야. 둘다 0이야. 그런데

그래프를 놓고 보면 어떻게 생긴 거야? F랑 H 사이에 G가 끼어 있는 모양이에요. 아, 물론 여기에 등호가 있더라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극한을 제하면 등호가 생길 테니까요. 그지? 그러면 얘가 이 상황에 어떻다는 거야? 얘를 이런 케이스는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도,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HX도, 얘가 둘다 L입니다. 이랬어요. 뭐라고요? 작은 애도 큰 애도 극한값이 L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애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 끼어 있는 GX도 극한값이 L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끼어 있는 모양이, 어? 샌드위치 같은데? 아니면 둘 사이에 있는 게 조임. 딱 조이는 모양. 그래서 이걸 샌드위치 정리 혹은 조임 정리라고 하고요. 우리가 교과서 안에, 교육 과정 안에서는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라는 건 뭐냐? 우선 두 함수 사이에서의 이야기였어요. 그 극한을 취하면 얘들 극한값 같아질 수 있어. 없던 등호도 생기는 거야. 근데 이게 세 개의 함수의 사이로 오면, 관계로 오면 양쪽에 있는 두 함수가 어느 한 점에서 얘가 극한값이 일치해.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거죠. 수렴하면 가운데 끼어 있는 애도 그 값을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럼 선생님,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가 사용을 합니까? 각각의 어떤 함수 하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x제곱 분의 x 곱하기 사인 x가 있어요. 이 극한값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프를 그려낸다면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근데 그래프를 못 그립니다. 그럼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극한값을 구할 수 있나? 대입해 볼까? 그런 구조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수 있습니까? 아, 이 sin x라는 애가 범위가 있어요. 얘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이 플러스 1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x가 0보다 클 때, x분의 sin x, 얘 x분의 sin x라고 하면 되겠네요. x분의 sin x. 그러니까 x분의 sin x라는 그래프를 그리지는 못하지만, 여기 sin x의 범위가 이러하니까 x가 0보다 클 때, 여기 각변을 x로 나눠버려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럼 x분의 sin x, x분의 1. 와우! 세팅이 끝났습니다. 나는 x분의 sin x, 얘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래프는 모르지만,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마이너스 x분의 1도 극한값이 0이고, 그리고 x분의 1도 극한값이 0이니까, 무엇에 의해서?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해서,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해서 한번 써볼까요?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하여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x분의 sin x 얘 극한값도 0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프 못 그려요. 극한값을 대입해서 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양쪽에 땅 우리가 극한값을 잘 알고 있는 함수를 세팅함으로써 여기 사이에 끼인 함수, 조인 함수의 극한값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함께 할첫 번째 주제 개념 정리가 끝이 났고요. 문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문제 풀어보러 갈까요? 유형 5로 갑니다. 지금 함수 fx가 있어요. x는 1에서 극한값을 구하래. 선생님, fx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치? fx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근데 한번 그려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그냥 느낌만. 자, x-1라는 애는 여기 y절편이 마이너스이고요. 기울기가 1인 얘가 y는 x-2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2차 함수가 있어요. 이순해도 안 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 있는 x-2랑 x제곱 마이너스 x-1이랑 얘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생각해봐. x-2랑 x제곱 마이너스 x-1이랑 언제 같아지니? 넘어가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니까 오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잖아. 여기 x는 1에서 접하는 r을 블록한 2차 함수입니다.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접하는 2차 함수가 너무 이상한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오는 이런 2차 함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가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나는 y는 fx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하지만 이 사이에 항상 끼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이 사이에 있다는 거야. 뭐 여기에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지만 여기를 지나는 순간만큼은 여기를 끼인 채로 지나가야 하니 결국에 1에서의 극한값이 5 얼마야?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나는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되잖아. 어떻게 된다는 거야? 리미트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 마이너스 2. 왼쪽 마이너스 여기 1 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리미트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도 넣어보니 마이너스 1라는 거야. 그러니까 왼쪽도 오른쪽도 둘다 마이너스 1로 가니까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하여 fx도 극한값이 1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지. 되겠죠? 근데 fx가 유일하게 결정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fx가 유일하게 결정되지 않지만 사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fx가 얘랑 사이에 있다고? 그럼 이게 만약에 그냥 객관식이야. 그럼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지. 왜? fx를 그냥 x-2라고 해버리면 되니까. 여기 사이에 항상 끼어있는 어떤 fx를 가지고 오더라도 극한값은 항상 일정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만약에 내가 답만 찾는 게 목적이야 라고 하면 그냥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 둘 중에 쉬운 함수 가지고 와서 답 찾으면 끝납니다.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유죄 5번으로 갑니다. fx가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라고 했잖아요. 이 객관식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fx 그냥 등호 성립하는 애, 간단한 애 x라고 하자. 이 경우에도 조건 만족하지 극한값 같게 나올 거야. 정답 1 이렇게 된다고. 이러면 10초 컷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우리가 차근차근 서술형을 쓴다. 수행평가를 임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얘들 논리적으로 써봐.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오.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x.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없는데? 그럼 이러면 얘는 왼쪽, 오른쪽 그냥 그대로 생각을 하면 안 되네. 맞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모양을 만들어야 돼. 이 모양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서술형이다라고 하면 x가 양수입니다. 그러니 각 변을 x로 나누면 부도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누가? x분의 fx가. 얘는 x분의 x 더하기 1보다는 작거나 같죠. 이렇게. 이거 성립하는 거 맞지?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에이, 좌변을 생각할 필요도 없는데. 우변만 생각하면 되겠죠? 우변만.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x분의 x 플러스 1, 극한값이 1이므로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하여 x분의 fx의 극한값 얼마? 1입니다.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지. 자, 이제 유형 확인 10으로 갑니다. 느낌 오죠? 선생님, 이 모양을 만들까요? 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오, 객관식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객관식이면, 뭐야, 이거 만족하면 되니까 그냥 fx 마이너스 4x 잡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 끝! 나겠죠? 그러면 얘,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오, 뭐야,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잖아. 그럼 절대값 x 마이너스 2랑,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 한없이 가까워질 때 마이너스 4x랑 계산합니다. 4 곱하기 8은 정답 32가 되죠.

근데 이게 서술형이라면 또 어떻게 와야 된다고요? 저렇게 fx를 하나 특정해서 찾은 경우는 당연히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답변인 거야. 그치? 객관식 딱한 가지 경우만 생각해 놓고 어떻게 모든 fx에 대해서 다 그감없이 유일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시험에 나오는 문제라는 것을 그냥 역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가져갔을 뿐이고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풀어보면 마이너스 2에서 그감 찾는 거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질 때 마이너스 4x. 좌변의 극한값이 8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x가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질 때 x제곱 더하기 4. 얘도 극한값이 8이니까 무엇에 의해서?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해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값도 8입니다. 그러면 수렴하고 수렴하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2의 절대값 얘랑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값과 얘들을 계산을 해주면 정답 32가 됩니다. 서술형은 이렇게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유형하기 10번 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유형으로 갑니다. 자, 이번 유형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했던 그 많은 과정들이 사실은 지금 이 유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할건 뭐냐? 그래서 앞선 과정에서 우리 부정형, 특히나 이 0분의 0꼴 혹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두 가지 꼴을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느냐? 이게 앞에서 했던 유형이고요. 맞지? 0분의 0꼴 계산할 수 있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계산할 수 있나? 예스! 그러면 이제 자, 극한값을 보고 다항함수를 추론하는 일을 할 겁니다. 다항함수의 추론. 근데 이 문제는 단독적으로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나중에 뒤에서 미분, 적분 넘어가더라도 이 미적분 1 과목에서 그냥 어려운 문제들의 중간 단계로 이 다항함수를 숨겨서 주는 가장 좋은 장치예요. 그래서 중간 단계로도 계속 쓰이기 때문에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fx분의 gx가 있어요. 근데 얘가 극한값이 있대.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이야기예요. 극한값이 있다. 라고 한 거예요. 선생님, 극한값이 있어요. 이때 f도 g도 둘다 뭐야? 그럼 다항함수야. 다항함수 fx, gx입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조건은 x가 한없이 커질 때라는 표현으로부터 아, 얘는 무엇을 알려주느냐? 최고 차항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최고 차항이 몇 차인지, 차수와 최고 차항의 계수가 무엇인지 이걸 알려주는 거야. 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생각해봐. 그러니까 여기 분자가 있어요. 얘가 GX야. 그리고 분모가 있어요. FX입니다. 앞에서 했던 우리 부정형의 극한 계산, 이게 먼저 되어야 해요. 이 수렴 여부, 극한 값은 누가 결정을 하느냐? 그럼 최고 차항이 결정을 합니다. 최고 차항의 차수가 우선적으로 먼저 영향을 미치죠. 만약에 분자의 차수가 더 큽니다. 두 번째, 분모의 차수가 더 큽니다. 자, 세 번째, 분자와 분모의 차수와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자, 분자가 더 커요. 어디에 수렴합니까? 발산하나요? 분자가 더 크면 발산합니다. 플러스 무한대나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해버리죠. 근데 분모가 더 크면 어때요? 그럼 얘는 0에 수렴합니다. 분모 분자의 차수와 같으면 어때? 얘는 최고 차항의 계수비에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 극한값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만약에 극한값이 0이야. f분의 g, x가 한없이 커질 때 극한값이 0이야. 그럼 무슨 말할 수 있어요? 분모. 의 차수보다, 분모의 차수보다, 분자의 차수가 어떻다? 더 작다. 이런 거야. 그럼 그 값이 0이 되겠지. 만약에 분모가 3차야, 그럼 분자는 2차이야. 분모가 2차야, 그럼 분자는 1차이야. 근데 자주 보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알파가 0이 아닌 경우를 주로 보게 되는데, 극한값이 0이 아니야. 0이 아닌 값에 수렴합니다. 라고 하면 땡큐!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어떻다? 서로 같습니다.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서로 같습니다. 이때 최고차항 개수의 비가 바로 누구다? 알파입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fx분의 6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얘가 극한값이 3이야. 이랬어. 분자가 2차야. 분모도 2차여야 해. 다함수 이야기예요. 그럼 얘가 2차여야 해. 근데 극한값이 최고차항 개수비인데 얘가 3이라고? 그럼 f(x)는 누구라는 거야? e(x)의 제곱 뒤에 있는 1차항 상수항. 얘를 몰라? 그럼 이렇게 쓰면 된다고. 한번더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2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fx가 이번에는 얘가 뭐 마이너스 2라고 할까요? 마이너스 2야. 분모가 2차야. 분자 몇 차? 2차. 근데 2차항 개수의 비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4x의 제곱 뒤에 몰라? 마찬가지로 ax 더하기 b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괜찮나요? 자, 우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은 극한값 보면 뭘알수 있다? 최고차항의 차수와 개수를 알수 있다. 최고차항이 몇 차인지 최고차항의 개수가 무엇인지를 알면 다함수에선 정말 강력한 조건이거든.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갑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분의 gx예요. 얘가 극한값이 알파야. 그랬어.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라는 표현은 우선 한번 x 자리에 a를 대입하고 나서 생각을 하겠지만, 대입해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얘가 이제 0분의 0 꼴의 극한으로 주어졌을 때에는 무엇에 대한 조건이냐? 그러면 공통인수 x-a에 대한 조건입니다. 괜찮죠? 이건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x-a로 나누었을 때 최저차항, 사실 차수가 제일 낮은 애에 대한 조건이기도 한데요. 우선 우리는 이렇게 x-a라는 공통인수에 대한 이야기다 정도로만 먼저 생각을 하고 있읍시다. 그럼 봐봐. 여기 x자리에 a를 넣었는데 분모랑 분자들을 한번 생각을 하잖아요. 분모가 0으로 가더래. 아니면 분모가 0이 아닌 값으로 가더래. p라고 할까요? p가 0이 아니다. 넣었는데 얘가 분자가 0으로 가더래. 혹은 얘가 분자가 0이 아닌 값으로 가더래.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땅 대입을 했어요. 대입을 하고 봤는데 분모도 0으로 하고 분자도 0으로 가더래. 그럼 얘는 이제 0분의 0 꼴이니까 우리가 아는 이제 부정형인 거죠. 수렴하는 거 나올 수 있습니다. 그치? 근데 만약에 분모는 p야. 분자는 0이야. 그럼 p분의 0이니까 얘는 그냥 0에 수렴하는 거거든요. 0에 수렴. 근데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가 0이 아닌 값으로 간다? 분모는 0으로 가는데 분자는 0이 아닌 값으로 간다? 얘는 이제 그런 극한값 자체가 없는 거고요. 근데 분모가 p로 가는데 분자가 q로 간다? 그럼 얘는 p분의 q에 수렴을 하겠죠. 뭐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어느 하나가 0으로 갈때 수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분노가 만약에 0으로 갑니다. 근데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수렴해야 되잖아.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분자도 0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럼 분모가 0으로 가. 극한값이 있어. 그럼 분자도 0으로 가. 야만 0분의 0꼴 내면서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맞지? 근데 이 반면에 분자가 0으로 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요. 분자가 0으로 가요. 그럼 분자가 0으로 가? 그러면 두 가지 다 수렴할 수 있잖아. 근데 이 알파가 0이 아니면 그러면 0이 아닌 값에 수렴하는 경우는 얘밖에 없다는 거지. 결국에 얘를 찾겠다는 거죠. 분자가 0으로 가는데 0이 아닌 값에 수렴해요. 그럼 0분의 0꼴밖에 안 된다는 거지. 분모도 0으로 가야 된다는 거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이야기냐. 만약에 알파가 0이 아니야. 0이 아닌 극한값이 있습니다. 0이 아닌 극한값에 수렴합니다. 라고 하면 알파는 0이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면 분모든 분자든 어느 하나가 0으로 가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도 0으로 가야만 됩니다. 이런 이야기야. 분모든 분자든 어느 하나가 0으로 가요? 그럼 나머지 하나도 0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이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들을 할수 있다는 거죠.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fx 분의 6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얘가 만약에 3이에요. 뭐 2라고 할까요? 2예요. 근데 리미트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가 얘가 5야 이랬다고 치자. 그럼 나는 이제 다항함수 fx를 추론하는 거라고요. 다항함수 fx를 찾아가는 거라고. 다항함수 fx는 어떻게 생겼을까? 위에 있는 거 최고차항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 맞죠? 최고차항에 대해서 알려준다. 2차분의 2차. 2차항의 계수비. fx는 몇 x제곱? 3x제곱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첫 번째. 최고차항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2차라는 것. 2차항의 계수까지 아는 거지. 근데 두 번째. 일로 와봐. 분모가 0으로 가잖아. 근데 극한값이 존재해. 수렴하잖아. 0이 아닌 값으로. 오, 그렇지.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f1이 0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됐나요? f1이 0입니다. 아하. 그럼 fx 안에는 x-1라는 인수가 있어야 하는군요. 근데 x-1을 만들고 나면 3x 플러스 k 요렇게 하고 이 k만 찾아주면 fx가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뿅 다시 넣어요. 리미트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1분의 x-1 3x 더하기 k 와우! 짠, 짠, 약분하면 3 더하기 K가 5구나. 그러니 K가 2구나. FX가 완성! 이 이야기예요. 자, 처음에 우리가 부정형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것 했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0분의 0꼴 연습을 했습니다. 그 극한값을 구한 경험치들이 쌓여야 이제는 뭘할수 있다? 극한값을 보고 다시 다항함수를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라는 조건은 무엇을 알려주는 조건이다? 최고차항의 차수와 계수를 알려주는 조건이다.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차수와 계수를 알면 이제 뒤에 있는 부분을 미정계수 놓고 계산하면 되잖아요. 리미트 x가 a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극한값이 있네? 근데 어느 하나가 0으로 가. 얘가 0이 아닌 극한값이 있는데 어느 하나가 0으로 가. 그럼 나머지 하나도 0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야. 공통인수가 있다는 거죠. 공통인수를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미정계수를 줄이고 계산하면 끝납니다. 이런 연습들을 이번 시간 남은 시간 동안 계속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쉽고요. 자, 유형 6으로 가볼까요? 리미텍스가 1회 한없이 가까워질 때 굉장히 쉬운 이야기 시작. 극한값이 있대. 수렴한다는 거죠. x 일로 와봐. 분모 0으로 가지. 극한값이 있는데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만 합니다. x에 1을 딱 넣는 순간 분자는 불러보세요. 1 더하기 2 더하기 a가 0이 되면서 a는 얼마? 마이너스 3입니다. 찾았어요. 리밋.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1분의 x제곱 플러스 2x. a가 누구야? 마이너스 3이야. 0분의 0꼴 맞지? 분모에도 분자에도 누가 있으니까? 공통인수 x-1이 있으니까. 자, 약분하고 대입하면 b는 얼마? 3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과 4를 더하면 정답 1 되겠습니다. 유형 6. 똑같이 유제 6으로 갑니다. 지우지도 말걸 그랬다. x-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분모가 어디로 가? 0으로 가. 그러면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왜?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분자 살펴보세요. x에 얼마를?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루트 1 빼기 a가 0입니다. a 얼마? a가 1이에요. 리밋. x가 마이너스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 플러스 1분의 루트 x 더하기 2 빼기 1입니다. 분모를 루트 루트 둘을 곱으로 합차 찢어주시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게 잘안돼 하면 얘를 차근차근 또 합차. 앞에 거 제곱 루트 날아가고요. 뒤에 거 제곱 빼. 분모에 x 플러스 1 있었죠? 루트 x 더하기 2 플러스 1입니다. 자, x 더하기 1, x 더하기 1 약분해 주시고요. 이제 대입 문제 없죠? 2분의 1이 정답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a가 1, b가 2분의 1, 정답 2분의 3입니다. 자, 유형 확인. 얘는, 한번 써볼까요? 봐봐. 우선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맞지?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이렇게 했잖아. 그래도 분자를 보니까,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교과서적인 방법입니다. 교과서적인 방법. 분자 x에 마이너스 1 넣어봐요. 1 빼기 a 플러스 b가 0이야. 그래서 b가 누구랑 같아요? 1 빼기 a랑, a 빼기 1랑 같죠. 이렇게 했어. 그럼 주어진 식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 더하기 1분의 x제곱 플러스 ax b 자리에 a 빼기 1이 이렇게 들어갔어. 이게 0분의 0꼴로 맞잖아요.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분모도 0, 분자도 0, 0분의 0꼴로 맞잖아. 근데 분모에 있는 x 더하기 1처럼 분자에도 x 더하기 1이 숨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인수분해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 2차항, 1차항, 상수항 이렇게 보면 조금 안 보일 수 있죠, 처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A가 있는 애랑 A가 없는 애랑 얘를 따로따로 인수분해를 해봐요. 그러면 X 더하기 1, X 빼기 1, 플러스 A 묶어내고 X 더하기 1. X 더하기 1라는 인수가 있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잖아? 짠, 짠, 짠! 날리고 나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때 누구 남아요? x-1 플러스 a 남아요. 그러니까 a-2야? 얘가 2래. a는 얼마? a가 4네요. b는 얼마? b는 3이네요. 따라서 a 곱하기 b는 정답 10입니다. 이렇게. 교과서적인 풀입니다. 선생님, 저는 이렇게 풀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인수분해 하기가 귀찮거든요. 2차인데도 이런데 이게 3차가 됐다 더 귀찮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위에 있는 분자 얘를

fx라고 하면 f-1이 0이잖아요. fx 안에는 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이차함수니까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limit x가 마이너스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 플러스 1이 분모에 있는 것처럼 분자에도 x 플러스 1이 무조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약분을 하고 마이너스 1을 넣었어. 얼마라고요? 얘가 2라고. 그러니까 k는 얼마? k가 3입니다. 얘가 3이야.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되니까 a가 4야, b가 3이야. 이렇게 가자는 거지. 이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가 줄고요. 빨리 할수 있어요. 그럼 빠르게 계산하고 실수 없이 계산하고 계산 과정들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 자, 이제 유형 확인 12입니다. 리밋 x가 2 한없이 가까워질 때, 분자가 0으로 가네요. 근데 극한값은 0이 아니에요. 0이 아닌 값에 수렴하면서 분자가 0으로 가니 분모도 0으로 가야만 합니다. 분모 누구야? 루트 2 더하기 a 빼기 b. 얘가 0이야. 그러니 b가 루트 a 더하기 2랑 같습니다. 리밋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루트 x 더하기 a, b 자리에 루트 a 플러스 2 이렇게 넣어줘요. 합쳐 쓰는 거죠. 보이죠? 리미트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합차 루트 날리고 분자에 있던 x 마이너스 2잘 모셔두고요. 가운데 부호만 반대로 바꾸어 줍니다. 빙고. x-2와 x-1을 약분하고 대입. 두 배의 루트 a 플러스 2가 얘가 8입니다. 그러니까 a는 얼마여야 돼요? 여기 루트 a 플러스 2가 4여야 되니까. 루트 안에 16 되려면 a는 14죠? 그럼 b는 4입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 정답 18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형 확인 12까지 하면 우리 교재에 있는 유형 확인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기출 플러스 갑니다. 자, 이런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들을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문항들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어떤 다항함수를 숨겨줄 때 그냥 중간 단계로도 계속 쓰인다고 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다항함수 fx. 리밋 x가 한없이 커질 때 분모 몇 차? 2차. 분자 몇 차여야 돼? 2차여야 돼. 그러니까 fx는 2x의 제곱, 뒤는 몰라요. 근데 분모가 0으로 갑니다. 분자도 0으로 가야 하니까 f1이 0이야. fx 안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x-1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 2x 더하기 k 이렇게 만들어주면 퍼펙트. 좋습니다. 자, 리밋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분모에 x-1이 있는 것처럼 분자에도 x-1이 있어야 해요. 자, 만들었습니다. 약분하고 나서 대입하니까 2 플러스 k가 3이야. k는 얼마야? 1이야. 따라서 F3은 3 넣었더니 2 곱하기 7 되고요. 정답 14네요. 되겠어요? 그대로 2020년 4월 학력 평가 수학 나형 문제 똑같이 가보자. 자,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분모 몇 차? 2차. 분자 몇 차? 2차여야 돼. 3X의 제곱. 분모가 0으로 갑니다.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F2가 0입니다. fx 안에는 누가 있어야만 돼요? 분모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인수분해가 되어서 x 마이너스 2가 있는 것처럼 분자에도 x 마이너스 2 만들어 놓고 3 플러스 k, 3x 플러스 k죠. 이렇게 했어요. x 마이너스 2.

플러스 2 와우 얘들을 약분하고 나면 이제는 깔끔하네요. 3분의 6 플러스 K. 와, 얘가 6이야? 6K가 18, K는 얼마? K는 10입니다. 따라서 F0은 0. 너무 얘가 마이너스 2K죠? 정답 마이너스 24 되겠습니다. 한번 더. 한번 더. 똑같은 형태인데 조금 더 어렵나? 자, 다음 함수 fx가 이번에는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분모 2차입니다. 근데 분자 복잡해요. x 곱하기 fx 빼기 2x의 세제곱 플러스 1. 얘가 5x의 제곱 뒤는 몰라. 이렇게 지금 몰라. 그러면 x 곱하기 fx는 누구야? 이거 넘어가면 몇 차라는 거예요? 2x의 세제곱 플러스 5x의 제곱 뒤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얘를 ax 더하기 b라고 하자. 얘가 스텝 1입니다. 이제 단계들을 나누어서 사고를 차근차근 해 나갈 텐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이 똑같다는 거예요. 항등식. 모든 x에 대해서 x의 어떤 값을 대입해서 항상 확립한다는 거야. 근데 x에 누굴 넣고 싶어요? 당연히 0을 넣고 싶지. x에 0을 넣으면 좌변이 0이 되잖아요? 0, 0, 0. 아니, 그러니까 b가 0인 거야. 아, 좋아. 이제는 스텝 2. 모르는 게 하나 남았습니다. x 곱하기 fx는 말이야. 2x의 세제곱 플러스 5x제곱 플러스 ax입니다. 근데 fx가 무슨 함수? 다항 함수예요. 1차랑 몇 차를 곱해야 상수항이 없는 3차가 나올까요?에 대한 이야기고요. 당연히 얘는 x를 하나 묶어주고 나면 2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a가 되지 않겠습니까? fx는 찾았다. 짜잔, 얘구나. 쟤네요. 근데 F0이 1입니다. X에 다시 0을 넣어요. X에 0을 넣으면 F0이 얘가 A야. 1이라고? 그러면 FX 완성됐네요. 따라서 FX는 2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 되고요. F1의 값을 구하세요. 정답. 8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혹은 0분의 0꼴을 보고 이제 다항 함수를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에서는 함수의 대소, 다시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때 샌드위치 정리, 조임 정리에 대한 설명. 그 다음은 함수의 극한값, 이 부정형의 극한값을 보고 함수를 추론하는 일, 다항 함수를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그리고 0분의 0꼴에 대한 이 이해가 되려고 하면 사실 부정형의 극한값 계산이 먼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무엇을 알려주는 거다? 최고차항의 차수와 무슨 수를? 개수를 알려주는 조건이고, 0분의 0꼴의 극한에서는 무엇을 알려주는 거다? 공통 인수를 알려주는 거다. 그럼 이두 가지로부터 다항 함수를 추론해 나가는 과정은 이 미적분 1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계속 마주하게 될 조건이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서술형 문항 그리고 고난도 문항 함께 풀면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전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경영급 한 항, 정종영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 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달려볼 차례예요. 이제 여러분들 개념 체크하는 파트가 거의 끝났고요. 거의라고 했어요. 다 끝내진 않았죠. 아, 왜냐면 이항계수까지 가야 되고 많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근데 요렇게만 하고 개념이 끝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개념 여러 번 소개를 하면서 풀려고 요렇게 두 번은 미리 한번 쓱 읽는 시간으로 본 거고요. 본격적으로 또 유형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제가 개념들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만, 특히나 이 얘기 왜 하냐면 중복조합과 이항정리 파트는 막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이었을 거야. 근데 이게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데, 슬쩍 한번 맛보고 또 제대로 보고 또 제대로 보고 또 제대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한 번에 제대로 완벽하게 알아야지가 어차피 잘 안 되거든. 원래 그래. 그냥 인생 최초로 만나니까 그 자체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반복적으로 좀 보이다 보면 알아서 좀, 아, 이런 뜻이었구나. 아, 숨은 의미가 이거구나. 이런 게 좀 보이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일부러 미리 한번 그냥 읽는 시간처럼 쭉 한번 본 거예요. 사실 개념을 제가 수능 개념 수업을 하더라도 뭐 중복 조합만 해도 두 타임에 걸쳐서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 파트야. 근데 이항정리도 한두 타임에 걸쳐서. 근데 그것을 내가 한꺼번에 해서 지난 시간에 다 못해요. 한번 쓱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어떡하지 선생님, 저는 아직은 다 잘 모르는데요. 다 잘 모르는 게 당연해요. 이제 이 뒤에 유형이 우와 계속 있어. 그때 여러분들 계속 반복을 할 거고요. 유형 끝나고 나면 나중에 또 마무리하는 종합문제 한번 더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도 한번 더 가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아요. 알았죠? 지금은 제목을 아 들어봤는데 이 정도 하고 있으면 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에 앞서서 이 말과 굉장히 관계없이 느낌이 다르게 분명히 그냥 대충 알면 된다고 했는데 뒤에 뜨는 내용들은 그렇지가 않은 느낌을 느낄 겁니다만 아니야. 자, 이항계수의 활용 파트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항계수 뭐 성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막 파스칼의 삼각형 이런 거 보게 될 거예요. 내신에서는 출제 빈도가 당연히 높은 파트고요. 수능 문제로는 지금까지 기출이 별로 없어요. 왜? 이항정리와 이항계수의 성질, 활용 파트 다 포함해서 문제를 낸다면 이항정리 파트를 내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여기가 생각보다 수능 출제 빈도가 낮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오히려 되게 정형화되어 있어서 새로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문제로 내기가 되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선생님이 느끼는 난이도랑 여러분이 느끼는 난이도는 항상 다르잖아요. 출제하는 선생님 입장에서 얘는 너무 드러난 내용 같아 보여.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야? 바꿔 얘기하잖아? 개념을 알면 문제가 다 쉬워요. 어렵게 낼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좀 이렇게 모양을 바꿔서 낼 방법이 없다니까요. 되게 쉬워요. 진짜야.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읽는 산만 좀 잘 지나가 주세요. 알았죠? 자, 이항계수의 성질입니다. 이항계수가 뭔데? 에? 이항계수가 뭔데 했을 때 이러면 이거는 안 되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이항정리가 뭔데? A 더하기 B의 N제곱 형태를 전개해서 전개해서 나타낸 식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이항정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걸 전개했을 때 나오는 일반항을 하나 적어볼까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적었죠? N개 중에서 R개를 뽑을 거예요. 이 R개를 나는 기준을 누구로 한다고요? A를 기준으로 할게요. 그럼 A를 뽑을 주머니가 R개라.

라고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B를 뽑게 되겠구나. N-알게. 요렇게 썼었어요. 그죠? 이게 일반항이었어. 그때 이들을 다 뭐라고 한다고요? 이항 계수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항 정리에서 쓰이는 계수들이 전부 다 이항 계수겠네요. Yes. 자, 오늘은요. 얘네들 중에서도 좀 특별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누구냐면 오늘 중요한 식은 딱 하나예요. 1 더하기 x의 n제곱을 좀 전개해봐요. 제가요? 네, 전개해봐요. 일반항 말고 전개해보는데, 자, 전개의 기준은 x를 기준으로 할 거고, 오름차순으로 정리해봐요. 내림차순 아니야? 오름차순으로 할 거야. 왜냐면 얘네가 목표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나는 x 뽑을 주머니가 0개거나, x 뽑을 주머니가 1개면 x가 1개지. 선생님, 왜 1의 거듭제곱은 안 써요? 뭐 알았어? 1인데. 귀찮은 건딱 싫어요. 그쵸?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NCE. X가 2개. 마지막은 NCN, X가 N개. 이렇게 쓰겠습니다. 요거 가지고 오늘 내용 볼 거라서 같이 보셔야 돼. 어렵지 않죠? 그냥 이항 정리로 다 나열을 했어요. 여기서 이 계수들 보이시죠? 얘네를 좀 특징을 파악하고 싶어. 첫 번째로 한 일이 1번이에요. 요 식에서 X에다가 1을 대입해봐. 해서 읽어요. 2의 n제곱이죠? 1 더하기, 1 더하기 1이잖아. 나 지금 어려운 거 하고 있지 않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보잖아요. 난 되게 쉬운 거 하고 있어. 1 더하기 1의 n제곱, 2의 n제곱이죠? 2의 n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야? nc0 더하기 1 대입해봐. nc1 더하기 nc2 더하기 nc 주르륵 nc n까지입니다. 뭐야? 이항 계수들을 싹다 더하면 2의 n제곱이 됩니다. NC0부터 시작해서 NCN까지를 싹다 더하면 2의 n제곱이라고요. 외워야 되냐고 물어보신다면, 근데 외우는 거긴 한데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무슨 갑자기 단어 암기가 아니고 상황을 이해하고 가는 거잖아.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유도가 가능한 암기예요. 그냥 암기랑은 차원이 달라, 여러분들. 그치? 자, 요렇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NC0부터 꼭 시작해서 NCN까지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요게 빠져나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치? 자, 두 번째 식은 뭐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봐요. 여기는 1 빼기 1이니까 0이죠? 0은 NC0 빼기 NC1 더하기 NC2 빼기 NC3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뿔마뿔마가 반복되는데 여기가 홀수일 때 마이너스야. 홀수일 때 마이너스야. 자, 2번은 사실 문제로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2번이 왜 필요하냐? 1, 2번을 더해봐요. 그러면 NC1 더하고 빼고 NC3 더하고 빼면서 사라지죠. 1, 2번씩을 더하면 두 개씩 나와요. 누가? NC0, NC2, NC4 요런 아이들이 두 개씩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변은 2의 n제곱 더하기 0이니까 2의 n제곱이겠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거 2로 나눠봐. 2의 n-1제곱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기 봐봐. NC0, NC2, NC4 이런 식으로 쭈루룩 가는 것들의 합입니다. N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로 나누어 놓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홀수면 얘가 짝수로 끝나는 거고, 얘가 짝수면 NCN으로 끝나는 거여서 그런데, 그래서 제가 3번 밑에 이렇게 적었으면 좋겠어. NC 0 또는 짝수의 합은 2의 N-1제곱이다. N의 값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 끝점은. 어쨌든 NC0부터 시작해서 가는 모든 짝수들의 합은 어떻게 된다고요? 2의 n-1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짝수들만 뽑아냈을 때, 자, 위의 식에서 봐봐요. 짝수들만 뽑아냈을 때 2의 n-1제곱이니까 NC 홀수들만 뽑아냈을 때다 더하면 나머지 2의 n-1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아이고, 그것이 여기 있잖아. 그것이 여기 있잖아.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지. 이해되지? 그치? 요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해돼요? 밑에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세요. 못 발견했어. 밑에 있는 걸. NC 홀수들의 합.
2의 나머지 2의 n-1 제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등호예요. 됐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3번을 유도하기 위해 1, 2번이 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유도하는 과정도 다 보여드렸어요. 알겠죠? 이거 모르면은 문제 못 풀어. 그래서 알아놔야 돼. 출제 빈도가 낮은데, 내신에는 무조건 등장을 당연히 하고요. 그리고 나오면 쉽게 나와. 모르면은 너무 손해인 거지. 그지? 자, 파스칼의 삼각형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희한하게 생겼어요? 아, 근데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진짜 별거 아니에요. 자,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건 a 더하기 b의 n제곱에서 전기를 쭈르륵 해나갈 때의 그 계수들을 삼각형 모양으로 배열을 한 거예요. 보이는 그대로. 1, 1. 계수, 이거 배열해봐.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니까 1, 2, 1 이거잖아. 이 숫자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숫자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쓰자는 거지. n, 여기 4면. 4c0, 4c1, 4c2, 4c3, 4c4 이런 식으로 계수들이 배열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계수들을, 이항 계수들을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괜찮지? 그랬을 때 발견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중요해. 사실 우리한테 파스칼의 삼각형을 그리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지는 않거든. 자,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어때? 가운데 선을 못 그으면 안 되잖아. 그지? 잠깐만 기다려봐.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가 어때요? 대칭이야. 4C0이랑 4C4 같죠? 4C1이랑 4C3 같죠? 그쵸? 좌우 대칭이에요. 이 좌우 대칭을 통해서 알수 있는 조합의 중요한 식, NCR과 NCN-R이 서로 같다, 이런 거 있잖아. 10C3과 10C7이 같고, 요런 것들, 요런 것들, 그치? 그런 것들 알아놔야 됩니다. 요게 기본이고요. 두 번째에 등장을 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뭐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얘가 재밌어. 2 더하기 1 하면 3이죠. 우연인가 싶어서, 6 더하기 4 하니까 여기가 진짜 10인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봐요. 얘네 둘이 더하면 얘가 돼. 얘네 둘이 더하면 얘가 돼. 이걸 일반화 시켜볼게요. n-1층. n-1제곱이 있는, n-1층에 있는 r-1, n-1c, r. 연속된 두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둘을 더하면 뭐가 돼? 밑에 층으로 내려왔으니까 nc, r이 된대. 요렇게 둘을 더하면 얘가 된대요. 이건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원래 파스칼의 삼각형 하면 나오는 다른 것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산타클로스 양말 공식 막 이렇게 부르는 이렇게를 더하면은 얘가 나오고 뭐 요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양한 것들을 암기할 생각 자체가 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력도 없고 뭐 하러 외워. 여러분 뇌공간이 그렇게 막 여유가 있지 않잖아, 우리가. 그치? 그잖아. 내가 어제 뭐 했는지도 생각해야 되고 바쁜데. 그 필요 없는 거를 외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얘네를 외우는 거는 싫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만 알아두면 만능 해결이에요. 그래서 요건 하나 알아두셔야 돼. 어렵지 않아. 연속되는, 자, 연속되는 두 개입니다. 위층에서 연속되는 도수일 때 그들의 합은 아래층으로 내려옵니다. 대신에 뒤에 있는 숫자가 그대로 쓰여요. 예시로 해봐. 7C3 더하기 7C4 하면 어떻게 되겠어? 7이야. 7. 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3, 4 연속되죠? 7이니까 아래층으로 내려옵니다. 8, C, 그리고 2 숫자가 그대로 쓰인다고. 요렇게 예시를 하나 써놓으시고, 요 규칙을 잘 이해를 하도록 하세요. 증명은 따로 안할 거예요. 증명 어떻게 하냐고? 조합 계산해봐. 난안할 거지. 네. 그래서 요렇게 하는, 어차피 파스칼의 삼각형의 특징으로서 우리가 발견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념 자체가 되게 낯설잖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뭐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던가 이항 정리라던가 이런 단어를, 이항 계수라던가 이런 걸 말할 일이 없다 보니까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실은 문제는 굉장히 쉽다는 거지. 그게 이제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안 쉬워 보여? 아니야, 쉬워. 11쪽 봐봐요. 되게 쉬워, 여러분들. 나도 잠깐 넘어갈게요, 11쪽으로. 되게 쉬워. 왜 쉽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자, 일단 특징을 보자. 25C, 1, 3, 5 이렇게 가는 거였어. 뭐였더라?
NC 0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든 이항계수의 총합은 2의 n제곱이고요. 그 중에서 n씨 홀수들만 뽑아내게 되면 n씨 홀수들의 합은 그것의 절반이었어요. 그래서 얼마였지? 2의 n-1제곱입니다. 라는 개념을 계속 떠올리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위에 분자는? 2의 25제곱의 절반이야. 절반이야. 2의 24제곱이에요, 여러분. 2의 24제곱이야. 그치? 이런 얘기 왜할것 같아? 지수를 2로 나누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말라는. 그리고 중요한 건 항상 1부터 시작해서 모든 홀수들이 다 나왔는지까지 체크를 하세요. 자, 두 번째 밑에 있는 분모로 갑니다. 0부터 시작해서 모든 짝수들이 다 등장을 했죠? 그러면 2의 12제곱의 절반입니다. 2의 11제곱이 되겠죠? 끝. 정답이에요. 답은 4번이 되어주는. 어디가 어려워? 어디가 어려워?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내용만 알면 그 내용이 그대로 갖다 쓰이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이득이지. 내용을 알기만 하면 100% 맞출 수 있다는 거잖아. 실수만 안 하면. 항상 시작부터 끝까지 다잘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만 잘 체크를 하시면 돼요. 하나 더 봐봐. 이제 6번도 보세요. 딱 봤더니 어때? 30, 10, 1, 3, 5, 7, 29까지니까 어때? 홀수들의 합입니다. NC 홀수들의 합이라는 것은 2의 30제곱의 절반이라는 뜻이니까 2의 29제곱이겠구나. 이게 누구예요? A예요. 라지 A예요. 끝났어. 끝났어. 난 읽기만 했는데 답이 그냥 나와버렸어. 자, B로 갑니다. B는 어때요? 30C 짝수들의 합 같아.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0 또는 짝수들의 합인데 뭐 하나가 빠졌잖아. 누가 빠졌지? 30C 0이 빠졌어. 그러면 B는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2의 29제곱, 그죠? 왜냐하면 2의 30제곱의 절반이니까 2의 29제곱이어야 돼. 2의 29제곱에서 누가 빠져나간 거야? 30C 0이 빠져나간 거야. 30C 0은 그래봐야 얼마예요? 1이에요. 대단하지 않아. 자, 정리. 나한테 이런 거 구하래. 그 B가 좀 수상하게 생겼거든. B는 그러니까 A는 그러니까 2의 29제곱이고 B는 2의 29제곱 빼기 1이야. 이대로 대입하기에는 너무 억울하죠?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A로 묶어. 됐네. 1 더하기 B가 2의 29제곱이잖아. 그죠? 그니까 2의 29제곱 곱하기 2의 29제곱입니다. 유후네, 유후. 얼마예요? 2의 58제곱. n은 얼마야? 58. 이렇게 끝나는 귀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많이 꼬여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렵게 된 거야. 왜냐하면 30씨 0 같은 거를 빼먹었잖아요. 이게 최선이냐고. 왜? 이렇게밖에 못 내요. 그러니까 해놓을 만하다는 거지. 그죠? 내가 내용만 알았는데 그냥 답이 술술 나오는 거구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오히려 여러분 뭐 중복 순열, 뭐 가디순, 중복 조합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쉬워. 그래서 오히려 출제 빈도가 낮았던 거예요. 쉬워서 출제 빈도가 낮았던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우리 다 이제 쭉 해봤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유형으로 넘어올 거고요. 여기서는 제가 요렇게 한 번씩 소개를 하고 갈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개념은 한번 본다고 끝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중복순열 문제를 풀 거지만, 중복순열에서 여러분들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었잖아. 그걸 자꾸 써보세요. 그래서 앞에서는 개념을 읽어봤다면,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직접 쓰면서 따라오셔야지 머릿속에 좀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중복순열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당황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 알았죠? 자, 중복순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자꾸 써봐요. 이게 있잖아, 내가 알아, 문제도 풀수 있어. 근데 말을 못 하잖아요,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 파트가 계속해서 찜찜하게 돼요, 어렵게 느껴지고. 여러분이 직접 써봐요. 어떻게 내야 돼?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 가능하게 허락하여. 알개를 나열할 거예요. 알개를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찾으시면 돼요. 후보군, 선택, 뭐다 좋은 표현입니다. 그렇죠? 각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를 따져주세요. 그래 볼까요? 맨 앞에 누가 갈수 있어? N가지. 두 번째는? N가지. 세 번째도, 네 번째도 N가지. 왜요?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이 가능하다라는 워딩 대신에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냐면, 뭐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가 충분히 많아. 그러면 여기서 1번 카드를 사용해도 여기서 또 1번 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중복 가능하다는 표현을 바꿔서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너무 요 멘트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 중복이 가능하다는 말의 의미 자체를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것 같아. 됐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얘네 알려고 이거야, 이거, 이거. 우리가 써볼 수가 있어지는 거죠. 그죠? 사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고배 법칙이라고. 결국은 각각에 해당하는 자리에 가능한 선택권들을 생각을 하시고 선택권이 몇 가지인지를 고르신 다음에 몇 가지를 물음표랑 같이 쓰면 안 되잖아. 물음표 가지로 써야지. 고르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각 자리가 배열이 되어야지 한 경우를 완성하죠. 그럴 때뭐 한다 그랬죠? 곱하라고 했습니다. 맞지? 요 곱의 법칙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가는 방법은 곱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파이라는 계산도 할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게 다예요. 다예요. 너무 쉽죠? 그죠? 너무 쉽죠? 그래서 제가 손바닥만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정도면 얼추 손바닥만큼 써지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1번 하나는 풀고, 그리고서는 또좀 쉬었다가 나머지 풀고 할게요. 문제 풀면서 문제 안에 쓰인 개념들 다 소개해 주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죠? 자, 이렇게도 나와요. 언제? 고3 3월 모의고사에만. 그때를 제외하고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내신 때는 등장할 수 있죠. 쉬운 문제로. 그쵸. 그래서 파이는 파이대로, 피는 피대로 알아는 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기호는 여기서는 파이랑 피 나왔죠? 순열 계산 어떻게 해? NPR 계산 어떻게 해요? 복습 차원에서 해봐. 그냥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곱하는 거예요. 몇 개를? 알개를.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요. 이게 더 쉬워. 그러니까 4P이면 어때요? 4, 3까지겠네. 왜두 개만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10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계산해요? 2의 4제곱이요. 그래서 12 곱하기 10, 12 더하기면, 곱하기라고 했어 내가? 더하기. 12 더하기 16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래서 28이 되어주는 거예요. 엄청 간단하죠. 근데 하실 수는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n파이r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n의 r제곱입니다. 너무 쉽죠? 같이 등장할 수 있는 거 뭐겠어? c, h도 같이 등장할 수 있죠. h 갔을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반복해봐요. ncr은 어떻게 계산해? 뺀팩, 뒤팩, 분의 앞팩이고요. 그죠? nhr은 어떻게 계산해? 같이 나올 수 있어요. 보통은 누가 많이 나오냐면 파이랑 h랑 같이 나오기도 해요. 이런 숫자 계산만 할 때는, 그치? 이때는 어떻게 된다고? 둘이 더해서 1 빼고 CR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러니까 기호는 기호대로 계산은 할수 있어야지. 남들 할수 있는 건다할수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맞죠, 그죠? 이런 것들은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죠? 자, 뒤에 있는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이때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복 순열은 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지 지금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의 내용들은 다 쉬워요. 자, 오늘도 잔소리 메뉴판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네. 저의 걱정은 유료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서는 사실 반에서 몇 등이냐는 물어보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보통 모의고사 몇 등급 나오니 이런 질문들을 많이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잔소리로도 쓰이지만 대체적으로 뭐 상담을 하거나 할 때에도 여러분들의 등급으로 사실 나에 대한 것들이 평가가 매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재밌는

한 가지는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모의고사 등급이 실제 여러분들의 등급이 아닌 거 알죠? 아이,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보통 뭐 내가 2등급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 친구가 받아본 최고의 등급이거나 아니면 내가 실수를 하지 않았을 때 2등급을 받았을 거야.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4등급을 받아도 모의고사 성적이 내가 요거 요거 요거는 너무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했거든. 이걸 맞으면 2등급이잖아. 그럼 난 2등급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얘는 잔소리에 대한 개념도 있지만 스스로가 속이고 있는 개념도 섞여요. 그런 게 약간 같이 있더라고. 내가 항상 생각을 할 때. 그래서 두 가지 버전으로 같이 마음속에 준비를 해놓으면 좋아요. 남들이 물어볼 때 내가 대답하고자 하는 나의 지향점의 등급 얘기해도 돼? 못 돼? 물어본 사람이 나쁘지? 그죠? 몇 등급이니? 1등급이 될 거예요. 얘기하세요. 못 돼? 1등급이 될 거예요. 1등급이까지만 제대로 얘기하고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들리잖아. 그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스스로를 속이는 버전이 아닌 것도 같이 스스로한테는 준비를 해두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질문에 대한 화가 나는 이유가 나의 지향점이랑 내가 받은 점수 등급의 차이가 많이 커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두 가지를 다 같이 잘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 내가 여기로 나아갈 거긴 한데, 현재의 나의 위치는 2등급이야, 요 등급이야라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어차피 낮으면 오히려 좋아하거든? 올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사실은 4등급, 5등급, 6등급 받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나는 3등급일 거야. 그래서 난 3등급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하면 그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잔소리 메뉴판 버전을 준비를 하신 거랑 내가 스스로 적나라한 내 등급이랑 두 가지는 다 같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못하면 오히려 좋아요. 그리고 잔소리 메뉴판을 벗어나는 되게 좋은 방법은 이 밑에 있는 성적을 끄집어내서 말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뭐, 왜? 약간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할 건데?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잖아. 못하는 성적일수록 오히려 주변이 나한테 기대를 하지 않게 되는 것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진짜야. 주변이 나한테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게 처음에는 되게 슬펐거든요. 저도 여러분 나이 때. 근데 아무도 나한테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순간 엄청난 자신감이 생기던데? 난뭘 해도 이거보다 잘할 수 있는 거잖아. 뭘 해도 약간 칭찬을 받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잔소리를 듣지 않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여러분의 지향점을 크게 외치시거나 아니면 못하는 성적을 끄집어내세요. 그러면 오히려 말고 너뭐 제가 알아서 할게요를 할수 있어지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물어보는 것 자체가 예의가 아니에요. 근데 주변의 친구들이랑도 여러분들 공유는 하지 마세요. 기분만 상하는 것 같아요. 잘하든 못하든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성적을 공유하는 일은 안 하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고 굳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더라고요. 성적은 나를 채찍질하는 용도와 내가 부족한 걸 찾기 위한 용도를 제외하고 특히나 모의고사 성적은 잊어버리시는 게더 좋아요. 나의 앞으로 나아갈 곳. 내가 현재 이 위치. 오케이,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계획을 세우고 나면 이제 뽕 버리는 거지.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모의고사 성적은 앞뒤가 막뭐 5등급, 그다음 2등급 이렇게 나올 수 있고 2등급 받고도 4등급 떨어질 수 있고 이런 거잖아. 그치?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제를 열심히 풀어야 되거든요. 가볼까요? 짠! 그죠? 2번 보세요. 자, 2번부터 해가지고는 제가 원하는 바는 하나예요. 유형을 읽지 않고 풀기를 원합니다. 보통 모든 문제집은 유형 확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유형들이 다 소개가 되잖아요. 근데 유형이 소개가 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게 되면 누가 봐도 이거는 중복순열이구나 하고 문제를 풀게 돼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에는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문제의 상황만 읽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세요. 중복순열이라는 말은 지금은 잊어버리는 거야. 자, 2번 봐봐요. 서로 다른 볼펜 네 자루를 새 학생 ABC한테 나누어 줄 거예요. 볼펜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대요. 자,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이런 멘트를 읽었을 때 중복조합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제가 중복조합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연계를 받을 수도 있어. 이것 또한 중복조합의 힌트야. 라는 말을 했다 보니까 이런 걸 보고, 우와, 중복조합인가 봐. 라고 하더라고. 아니요, 아니요. 그런 게 힌트가 될수 있다는 말이지, 이런 말 자체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한번 읽어봐봐. 그리고 예시를 들어봐야 돼. 서로 다른 볼펜 네 자루가 있는데 ABC한테 어떤 식으로 나누어 줄 거야? 예시를 들어봐요. 볼펜이 네 자루라잖아. 근데 다 다르다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볼펜이 1, 볼펜 2, 볼펜 3, 볼펜 4가 있네. 이거를 세 학생 ABC한테 나누어 줄 거거든. 자, 방향이 중요한데요. 선택을 누가 할수 있느냐? 늘 가진 자를 생각하셔야 돼요. 선택권을 가진 자가 누군가요? 볼펜 1을 A한테 줄까? B한테 줄까? C한테 줄까? 입니다. 그러니까 볼펜 1이 A한테 갈까? B한테 갈까? C한테 갈까를 선택해요. 얘네가 선택권을 가진 자예요. 그러면 저는 A한테 가겠습니다. 그죠? 자, 몇 가지의 선택권을 갖고 있었는데? 세 가지요. 볼펜 2도 어때? 세 가지요. 3도 어때? 세 가지요. 4도 어때? 세 가지예요. 얘네들이 각각 세 가지씩의 선택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즉, 3의 4제곱입니다. 정답 81이에요. 자,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파이를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3명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나열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실제로 쓰이고 있나요? 문제 안에? 안 쓰인다니까? 서로 다른 세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네 개를 나열한다라는 표현이 쓰이냐고. 안 쓰여 있어요. 안 쓰여 있어. 그래서 파이라고 접근을 하시게 되면 서로 다른 네 자루가 눈에 띄어. 4파이 3인가 보다. 이렇게 푼다고. 그래서 안 좋다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가지 마시고 무엇을? 선택권을 생각을 하세요. 볼펜을 A한테 줄까? B한테 줄까? C한테 줄까?입니다. 그죠? A가 볼펜을 선택하고 있지 않고요. 볼펜을 나누어 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받지 못하는 학생 생길 수 있죠. 이러면 A가 전부 다 가져가게 되는 거니까. 볼펜이 선택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달라요. 그죠? 요런 거야. 볼펜 네 자루를 ABC한테 남김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랑은 상황이 달라. 얘랑은 비교해 봐. 헷갈리게 할게요. 쉬운 문제일 때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나아. 볼펜이 이건 뭐야? A야, 너 어떤 볼펜 가져갈래? 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볼펜 네 자루가 있는데 ABC가 각각 하나씩 가져가고 싶대. 근데 볼펜은 충분히 많아.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A가 볼펜을 선택하고요. B가 볼펜을 선택하는 거죠. 상황 자체가 다릅니다. 이거는 ABC가 각각 한 자루씩 가져갈 거야. 각각 한 자루씩 가져간대. 근데 종류는 볼펜이 1, 2, 3, 4가 있어. 그리고 그 종류마다 볼펜은 세 자루 이상씩 있단다? 이게 중복이 가능한 거고요. 상황 자체가 달라요. 근데 이걸 그냥 내가 워딩을 본다고 해서 눈에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려보는 거고,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선택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일 때 오히려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내 눈에는 4도 보이고 3도 보여. 중복 순열이래. 4파이 3일까? 3파이 4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순간 절대 이런 문제 못 풀어요. 뭐라고? 선택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 이 생각을 계속 하세요. 알았죠? 자, 그럼 한번더 봐봐. 1, 2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한대. 너무 대놓고 워딩 그대로는 사용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풀 거라 그랬죠? 그죠? 자, 5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냥 뭐만 하면 돼요? 5자리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1, 2 중에서 중복이 가능하네라고 하는 순간 어때? 여기 1 또는 2네. 아,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겠구나. 그래서 어때? 2의 5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정답은 32가지죠. 이걸 서로 다른 두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다섯 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한다를 보고 2 파이 5라고 푸는 친구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풀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 그럼 아까처럼 선택하는 형태의 선택권으로 써줄 수도 있나요? 네. 1, 10, 100, 1000, 만이죠. 만의 자리, 천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각각 누구를? 1 또는 2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권을 누가 가져? 얘네가 가져. 자리가 1, 2 중에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뭐가 되는 거야? 11122가 되는 것이네. 이런 거잖아. 각각이 선택권을 몇 가지씩 갖고 있어요? 두 가지씩. 오히려 있잖아요. 단순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뜯어보기 시작할 때더 헷갈려요. 단순한 문제 2번, 3번을 가지고 제가 뜯어보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돼. 괜찮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자리를 만들어 놓고 가라는 거야. 다섯 자리, 아야, 다섯 자리 자연수레잖아. 그럼 다섯 자리를 만들어 놓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시를 들어요. 아, 그러네. 여기 1 또는 2가 올수 있네. 아, 여기도 1 또는 2가 올수 있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풀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냥 곱하기다 보니까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했을 뿐이지 얘를 굳이 내가 파이를 이용해서 풀었다? 그렇게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새로운 내용이 없어. 그냥 곱의 법칙이야. 계속해서. 그죠? 자, 4번 가봅니다. 뭐라고? 4번 가봅니다. 그죠? 자, 서로 다른 5개의 공이 있어요. 상자 A, B, C한테 나누어서 담을 거예요. 상자 A에 넣은 공의 개수가 정확히 2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공을 넣지 않은 상자가 있어도 된대요. 예? 네? 전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사실 그림을 많이 그려요. 잘 그린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림을 그려요. 상자가 A가 있고. 아니,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될거 아니야. B가 있고, C가 있는데. A에 두 개를 넣고 싶대. 공은 다 달라. 다섯 개야. A에 정확히 두 개를 넣어야 돼. 말해봐요. 어떤 두 개를 넣을 거야? 그렇잖아.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넣을 건데, 어떤 두 개를 넣을지를 먼저 골라봐요. 뭐라고 할까요?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고르세요. 곱하기야. 왜? A에다가 공을 넣는 방법의 수입니다. A에 공 넣기 하는 방법의 수입니다. 자, 그럼 공은 몇 개가 남았어요? 세 개가 남았어요. 0, 1, 02, 03입니다. 그 공들을 B 또는 C에다가 넣을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하고 있을까요? 상자가 공을 선택하는 것 같아? 상자가 01이랑 01을 가져가는 것 같아? 상자가 두 개를 선택하고 있지 않아요. 선택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 함수 생각하세요. 제가 다음 시간에 함수는 더 이야기할 거지만, 결국 어때요? 01이 02, 03이가 B와 C 중에 선택을 하는 거고요. 선택을 하는 친구는 선택권은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 여기 01이랑 02가 들어와 있으면 상자가 01이랑 02두 개를 뿅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함수할 때 봤잖아. 정의역에 해당하는 원소들은 무조건 한 개를 써야 됩니다. 그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면 공들이 어떻게 선택을 한 거야? B에 들어갔다면 01이는 B를 선택하고 02는 B를 선택하고 032는 C를 선택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 말은 뭐야? 01아, 너 B에 갈래? C에 갈래? 두 가지. 02야, 너 B에 갈래? C에 갈래? 두 가지. 두 가지.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괄호 안 해도 되는데 극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돼? 자, 공 다섯 개가 전부 다 상자에 들어가야만 내가 한 경우로 완성하는 거예요. A에 들어갈 공을 고르신 다음에 나머지 공까지 배열을 해줘야지 한 경우로 완성하는 거죠. 그럴 땐 곱하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여긴 얼마냐면, 54, 아, 542로 나누니까, 시옷은 발음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부어오르고 있어요. 54를 2로 나누면 10이죠? 그 다음에 222니까 8이죠? 그러면 80. 그렇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어주겠죠. 그죠? 요렇게 푸는 거.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거 있어. 서로 다른 공, 이런 멘트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서로 다른 공이기 때문에 A에 넣는 두 개를 뽑는 거예요. 만약에 서로 같은 공이었으면 애시당초 그냥 아무 두 개나 A한테 넣어놓으면 돼. 뽑지 않잖아.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뭐 이런 한글로 적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문제 푸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가 있죠? 5번 볼까요? 앞이 쉬워. 그지? 그럼 이제 중복 순열은 영원히 쉽다고 생각하실까 봐. 그렇지 않아요? 자,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세 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한다. 근데 조건이 붙죠. 이런 식으로 세 자리 자연수 중 홀수.

0: 세 자리 자연수래. 그럼 뭐 할까요? 무조건 이거 깔아. 그리고 홀수라고 했어? 그러면 1 또는 3이어야만 해요. 나머지는 자유예요, 여러분. 그니까 어때? 여기 두 가지고, 여기는 1, 2, 3, 4가 다 가능하지? 네 가지. 네 가지, 두 가지. 끝.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4, 파이, 2로 쓰고, 곱하기 두 가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누가 이렇게 쓰겠냐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파이는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한 번씩 봐두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괜찮죠? 이게 다야. 그럼 선생님, 얘도 선택권을 갖는 그런 문제인가요? 네. 근데 봐봐요. 얘는 이렇게 갖는 거야.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선택권을 갖는 거고, 1, 2, 3, 4 중에 선택을 하는데, 1의 자리는 어때요?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무조건 홀수 중에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1의 자리만 선택권이 두 가지가 된 거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네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복 순열과 관련해서 문제를 풀 때, 함수 그림이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알겠죠? 자, 6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페이지 한번 끝내보도록 할게요. 그냥 실제로, 요 유형 제가 얘기했지만, 뭐, 3000 이하, 뭐, 3000 이상 이런 거 나왔던 것도 그렇지만, 요런 유형의 문제가 수능 출제 빈도도 꽤나 높았었어요. 쉬운 문제잖아. 네. 쉬운 문제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어려운 문제만 열심히 한다 아니야. 중요한 문제들을 해야 되고 중요한 문제들 중에는 쉬운 문제도 많아요, 여러분. 이 문제 그리고 실수 진짜 많이 해요. 보세요. 0, 1, 2, 3 중에서 중복 가능합니다. 이런 멘트들은 다 중요하고 네 개를 택해서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조건상 0은 여기 올수 없죠? 천의 자리는? 뭐,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 근데, 2000 이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너무 쉽지 않아? 왜? 천의 자리한테 조건이 붙어요. 뭐지? 이보다 작아야 돼. 맞지? 그죠? 1밖에 없어요. 0은 못 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천의 자리가 1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엔 어때요? 여기들은 다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천의 자리는 이미 1로 결정을 지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들은 다 자유로워요. 0, 1, 2, 3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인 거야? 서로 다른 네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세 개를 뽑아 나열을 한 거죠. 근데 누가 이렇게 쓰냐고.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64로 쓰는 일이 진짜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런 조건들 때문이야. 이하가 뭐요? 하고 얘기하는데 0이 있잖아요. 맨 앞에 2도 가능해요. 케이스를 나눠야 돼, 이 문제. 이거 빼뜨려요. 실제예요, 실제. 실제로 얘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 여기서 몇 가지? 한 가지가 더 나와요. 정답은 그래서 몇이에요? 65여야 돼. 근데 이거 64로 쓸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여기 객관식 보기에 64가 없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내신 출제를 한다, 여러분들. 64 당연히 놓지 않을까? 그지? 너무 그러고 싶지. 그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0은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고 뭐네 자리 이하의 자연수가 되는 경우라면은 당연하지만 맨 앞이 이제 그런 거 있잖아. 디지털 시계인데 막 이런 말을 쓰거나 디지털 어쩌고 이렇게 해서 맨 앞에 0이 오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건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겠지만 맨 앞에 0이 오는 것은 실제로 그냥 자연수를 만들어낼 때네 자리 자연수라는 말을 만들어낼 때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내기 너무 좋은 유형이 되는 거죠. 됐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택권 토크로 당연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의 자리부터 시작하죠. 천, 백, 십, 일이에요. 항상 선택권을 갖는 누군가가 있고 그들이 각각 몇 가지의 선택권을 갖는지가 우리가 갖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가 되는데 이 문제에선 좀 재밌어지는 게 천의 자리가 2000 이하가 되다 보니까 무조건 1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1번 케이스만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건 2000이라는 거 알겠지? 근데 얘는 뭐 그냥 실수만 안 하면 돼. 더 이상 언급할 내용은 사실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할게요. 천의 자리는 이미 선택을 끝낸 거예요. 천의 자리는 1로 선택을 끝냈어. 그럼 나머지는 어때요? 4개씩 선택이 다 가능해지는 거죠. 4. 여기도 4가지, 여기도 4가지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64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자, 중복 순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권을 갖는 자가 누구인가인데, 누가 갖는가.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고요. 그들이 각각 몇 가지의 선택권을 갖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선택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표현을 제가 들어봤어요. 뭐,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선택권을 갖는다, 막 이런 표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항상 힘들어져요. 예시를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선택권을 갖는 자는 무조건 한 개만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상자가 있고, 뭐 상자에다가 인형을 넣을 거야.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러면 인형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선택권을 갖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위험하거든. 상자가 예를 들어 A, B, C가 있고요. 인형이 1번 인형이, 3번 인형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괜찮아? 아, 1, 2, 3, 4번의 인형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형을 상자에다가 집어넣는 형태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시를 나타냈을 때 상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서 몰아주는 형태로 해서 인형을 예를 들어 인형 1, 2, 3이 A에 있고 인형 4가 B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생각해봐. A라는 상자가 인형 1, 2, 3을 같이 동시에 선택하는 그림이 그려졌겠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랬지? 그러면 지금 어때요? 인형 1이 상자 A를 선택한 거고, 인형 2가 상자 A를, 인형 3이 상자 A를 선택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럼 선택권은 누가 가져요? 얘네가 선택권을 갖는 거예요. 항상 예시를 생각을 하시고, 예시를 생각한 다음에 상황을 나타내는 게 가장 좋아. 하나는 덜 썼으니까 4도 인형 B 이렇게 할까? 그죠? 그래서 우리 미리 보기로 하자면 우리 함수할 때 정의역에 해당하는 원소는 무조건 한 개를 선택하고 하나는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시를 드는 게 항상 중요하거든. 예시를 들어둔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상자 A가 얘네를 각각 선택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A가 화살을 세 개를 보낼 순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택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야? 인형이 갖고 있구나.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보시면 숫자들이 움직일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움직이는 카드들이 천의 자리, 백의 자리, 십의 자리 이렇게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게 아니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천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1, 뭐 백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0, 1, 2, 3 중에 하나 이런 식이구나. 예시를 들은 다음에 선택권을 누가 갖는지를 생각하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괜찮죠, 그죠? 그래서 6번까지는 오히려 여러분들 좀 편해요. 물론 7번도 비슷한 유형으로는 가지만, 그래도 6번까지가 여러분들 중복 순열에서 가장 좀 편안한 파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뒤로 넘어가면서부터 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서, 그때 제가 함수에 대한 것들 조금씩 더 소개를 할 겁니다. 중복 순열도 사실은 모의고사나 이런 파트를 생각했을 때는 난이도 높은 문제로도 많이 등장을 했었어요. 근데 혼자 어려워지기는 힘든 파트 같아. 그래서 그냥 숨 쉬듯이 조용히 혼자서 여기저기에 다 껴들어가가지고 중복 순열은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형태로도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때 곱하는지, 왜 이때 선택권을 생각하는지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고 가게 될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6번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7번부터 다음 시간에 해서 중복순열과 관련된 재밌는 문제들을 또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아마 뒤쪽으로 갈수록 여러분들 또 새로운 유형들이 등장을 하도록 할 거니까요. 오늘 거는 쉬웠어요. 복습 철저히 하시고 그 앞에 했던 이항 계수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봐두도록 하세요. 알았죠? 자,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즐겁게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 개념 생명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두둥, 우리는 드디어 30강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살아남아 있나요? 소리 질러, 세이호. 자, 많이 많이 살아남아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 강의를 선생님이랑 끝까지 함께 하고 있기를 바라면서, 나중에 지금 꼭 이 겨울방 시점이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이 강의까지 도달을 했기를 바라면서 선생님 오늘의 강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완강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마지막 이 완벽을 위한 필수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사람의 유전병입니다. 사실 이 유전병 파트가 작년까지는 한 두 강 정도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부득이하게 강수를 줄이면서 선생님이 많은 고민을 했는데, 어찌 됐든 우리는 사람의 유전까지, 가계도 분석까지의 이 바탕이 탄탄히 다져져 있어야만 사람의 유전병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능 특강에서도 그 앞부분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해야만 어차피 이 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람의 유전병에 대한 어떤 간략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문제를 출제하는지 그런 감을 여러분들이 익히고 끝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 조성은 이렇게, 구성은 이렇게 돼 있죠. 유전자 이상과 염색체 이상으로 나눠서 공부를 할 텐데, 일단 주로 이 유전병 파트에서는 비분리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분리로 인해서 나타나는 염색체 수 이상이 주로 출제가 되는 편이고요. 그런데 가끔 유전자 수준의 이상, 돌연변이로도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유전자 이상을 굳이 뭐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그냥 유전자 이상이 무엇인지 정도만 간단히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전자 이상은 가계도를 다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 우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다 분석해서 이 가계도의 유전자형을 다 올려본단 말이죠. 근데 도저히 이 부모 밑에서는 얘가 태어날 수가 없는데, 그런 유전자형을 가진 애가 태어났어. 그러면 뭔가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났겠죠. 그런 식으로 분석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딱히 요 내용 개념을 통해서 연습할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그 개념을 그냥 간단히 유전자 이상이 무엇인가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염색체 구조 이상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오늘의 주 내용은 염색체 수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유전병 한 문항 정도 나옵니다. 한 문항이 꼭 출제되는 편이죠. 그리고 그 한 문항에서 변별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20문항 세트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보통 사람의 유전병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염색체와 유전자, 유전자와 염색체의 그 감수 분열, 그것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계도 분석도 잘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여기에서 그러면 나올 수 없는 조합, 얘가 나왔는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을까요? 를 물어보는 문항으로 출제가 된다.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유전병은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는데, 우리가 고득점을 원한다면, 정말 1등급 만점을 원하는 친구라면 여기도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 기본기를 잘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전자 이상부터 달려나가 보겠습니다. 일단 유전자 이상은 DNA 염기 서열이 변화한 거예요. 그래서 유전 정보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거예요. 그냥 DNA 염기 서열의 변화다. 그래서 특징은 어떤 책에 써 있는 글자 중에 한두 글자의 오타가 생긴 것 같은 그런 변화이기 때문에 염색체의 외형을 분석하는 핵형 분석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핵형 분석은 책의 겉모습을 보고 검수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검사했을 때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의 오탈자를 알아낼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유전자 수준의 이상은 염색체의 외형을 관찰하는 핵형 분석으로는 알 수가 없다. 요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유전자 분석을 따로 하거나 선천적 대사 이상 검사 같은 것들을 하거나 그런 구체적인 검사를 했을 때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전자 이상의 예시로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우리가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두 가지를 공부를 하냐면 8종 교과서에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예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된다. 근데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3단원 방어작용에서 얘네들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이것들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유전병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감염성 질병이 아니다. 감염이 되는 질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감염성 질병이라고 분류되죠. 그래서 원인이 병원체가 아닌 경우, 생활 습관이나 환경이나 유전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비감염성 질병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거의 대표적인 예시로서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출제가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기억을 하는 거고요. 이 남모양 자폐오구 빈혈 중에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거냐, 증상이 어떠냐, 이런 거는 묻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생명과학을 배우고 있으니까 간단하게는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뭔가 적혈구 모양이 나처럼 변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적혈구는 이렇게 해가지고 도넛 방석 모양으로 이렇게 그래도 통실통실하게 생겼는데 얘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적혈구의 주요 역할이 산소 운반인데요. 산소 운반을 잘할수 없어서 극심한 빈혈에 시달리게 되는 그런 질병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얘는 뭐에 유전자에, 어떤 유전자 이상이 생긴 것이냐? 이 적혈구에 많이 들어있는 그런 단백질 종류 중에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있습니다. 헤모글로빈 단백질이라는 단백질 중에 좀 유명한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그 단백질이 사실은 산소 운반을 담당하는 단백질이에요. 이 헤모글로빈을 암호화하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산소 농도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는 모양 자체가 다르게 결합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어야 되는데 이런 모양으로 바뀐다는 그런 차이가 생깁니다.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좀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딱 염기 한 개. 이렇게 길고 긴 염기 서열 중에 딱한 자리에 돌연변이가 생겼는데도 이렇게 우리 눈에 잘 띄는, 잘 드러나는 그런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점에서 좀 독특한 점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헌팅턴 무도병은 얘가 우리 몸에는 헌팅턴이란 이름을 가진 단백질이 있습니다. 사실 이걸 발견한 그 의사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그 이름을 붙인 단백질인 건데 헌팅턴 단백질의 설계도에 해당되는 그런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헌팅턴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 헌팅턴 단백질이라는 애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신경세포를 안정화시키고 신경세포의 여러 기능에 필수적인 그런 단백질인데 그게 제대로 못 만들어지다 보니까 신경세포가 사멸하는 일이 생겨요. 신경세포가 막 파괴되고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병이 좀 나이가 지난 다음에 발현이 되거든요. 30, 40대 정도에 많이 발현이 되는데 그러면 그때는 이미 생식을 끝낸 자손을 본 이후라서 그것들이 이제 자손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좀 생긴다. 그리고 이 헌팅턴 무도병 유전의 특징은 요게 우성 형질이라는 겁니다. 이런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나 기타 많은 유전병들은 그게 열성 형질이어가지고 부모로부터 동시에 물려받아야만 발현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얘는 우성 형질이에요. 하나의 유전자만 전달돼도 바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헌팅턴 무도병은 30, 40대 정도 늦은 나이에 발현되지만 발현되면 거의 사망에 도달하는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무도병이라는 거는 신경세포가 파괴되니까 내 몸이 내 의지대로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내 맘대로 움직이고 있어. 춤을 추는 것처럼 휘청휘청하고. 그래서 그런 명칭을 따서 지은 이름인데, 우린 여기서 유전자 수준의 이상의 예시다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바로 염색체 이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염색체 이상에서 종류가 나눠져요. 지금 염색체 이상에 대해서 배우는 첫 번째 종류는 구조 이상입니다. 구조 이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 인형이 있어요. 곰인형이 있는데 곰인형이 팔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고 칩시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뜯겨 나갔다. 그러면 우리는 걔를 곰인형 몇 개라고 불러요? 여전히 곰인형 하나지만 팔이 하나 없는 곰인형이다 이렇게 치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염색체 구조 이상은 만약에 요 구조 이상 하나만 일어난 상황이라면 염색체 수는 정상이다. 염색체 수는 정상인데 그 일부 염색체의 모양이 그냥 조금 비정상적인 그런 경우를 구조 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곰인형 팔 떨어져도 그냥 한 개의 인형이라고 치는 것처럼 뭐 인형 0.8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수는 그대로인데 일부 구조가 조금 더 짧거나 길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결실, 중복, 여귀, 전좌. 네 가지. 근데 어렵지 않아요. 결실은
뭔가 잃어버린 느낌이 나잖아요. 이름 자체에서. 결실. 잃어버렸어. 그래서 결손된 느낌. 이 염색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 되는 건데 뭐 중간이 떨어져도 끝에가 떨어져도 아무튼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조금 더 짧아진다. 그러면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염색체 구조 이상에서 외워야 되는 예시는 결실 예시 한 개밖에 없는데 5번 염색체의 결실이 일어나면요.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라는 게 나타나요. 고양이 울음 증후군. 그래서 5번 염색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 아이가 발달하는 단계에서 정상적인 발달이 일어나지 못하고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것들을 낸다. 뭐 요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5번 염색체 결실 예시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복은 염색체 일부가 반복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B가 두 번 반복된 걸로 나왔는데 뭐 D, E, F 자체가 뭐 한 번 더 있어도 되고요. 어디든 상관없고 원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예를 들면 복제하다가 이만큼 복제했는데 내가 복제한 걸 까먹고 똑같은데 또 복제한 일이 가끔 생기거든요. 그런 이유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역위는 위치가 역전된다는 거예요. 위치가 역전돼서 반대로 거꾸로 붙는다. 그래서 원래 이 구성 안에서 거꾸로 붙으면 역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색체 일부가 잘린 후에 반대 방향으로 붙는 것이다. 요런 조성으로 되어 있었는데 B와 C가 반대로 가서 붙었을 때 우리가 역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전좌입니다. 전좌가 조금 많이 그 용어가 등장하는 편인데요. 전좌는 전자가 뭐냐면 전학할 때. 전학 간다 하면 학교를 옮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옮겨가는 겁니다. 자리 자체가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상동이 아닌 다른 종류의 염색체로 일부가 가서 붙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염색체끼리 옮겨가는 게 아니고 상동 염색체가 아닌 예를 들면 1번이 3번 염색체, 4번이 뭐 17번 염색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른 종류의 염색체에 가서 붙는 것을 우리가 전좌라고 한다. 그럼 이거는 이 그림처럼 상호 다른 염색체끼리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도 전좌고요. 당연히 여기서 그냥 한 종류가 다른 종류에 그냥 일방적으로 가서 붙는 것도 전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염색체로 옮겨가는 것은 전좌라고 합니다. 결실, 잃어버리는 거, 중복, 더 길어지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거꾸로 붙는 거, 전좌는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구조 이상 종류가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고요. 이제 본론으로 가볼까요? 염색체 수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염색체 구조 이상은 별다른 언급이 없을 때 염색체 수는 정상인 것으로 본다. 그럼 우리 사람의 2N짜리 체세포에서 염색체는 총 몇 개인 게 정상이에요? 46개인 게 정상입니다.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44개의 상염색체에다가 성염색체 2개의 조합인 거죠. 그래서 뭐 남자는 XY 조성일 거고 여자는 XX 조성일 거고 이렇게 이 조성은 좀 다를 수 있으나 아무튼 개수는 44개의 상염색체에 성염색체 2개로 조성이 완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구조 이상은 이 개수는 46개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일부가 더 짧거나 길거나 어디 딴 데 붙어 있거나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염색체 수 이상은 요 숫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한 개가 더 많거나 한 개가 더 적거나 이런 느낌이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근데 원인이 무엇이냐? 요거는 원래 정상적으로는 분열할 때 반씩 잘 나눠 가져야 돼. 근데 잘못 나눠 가진 거예요. 그래서 무슨 현상? 염색체 비분리 현상 때문이다. 비분리. 분리가 돼야 되는데 안 됐어. 그럼 한쪽엔 더 많고 한쪽엔 더 적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발생한다. 근데 앞에 붙은 게 뭐냐면 감수 분열 과정에서 일어나는 염색체 비분리 현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체세포 분열할 때도 이 염색 분체가 잘 나눠줘야 되잖아요. 반반씩. 체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도 비분리가 일어날 때가 가끔 있어요. 종종. 근데 그럴 때는 예를 들어 선생님의 이 상피세포 하나가 피부세포 하나가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분리가 잘 안 된 상태로 체세포 분열을 마무리했다. 그러면 그 마무리된 결과로 만들어진 딸세포들은 염색체 수가 비정상일 겁니다. 걔네들도 염색체 수가 이상이 있을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가진 대부분의 세포는 정상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세포 일부만 이상이 있을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 개체 전체가 염색체 수가 비정상일 때. 그거는 감수 분열 과정에서 잘못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고 그 생식세포가 수정이 된다면
수정돼서 만들어진 수정

수정란 자체가 염색체 수가 이상이 있는 거야. 만약에 이 수정란 하나가 만들어졌을 때 난자 하나랑 정자 하나랑 수정이 된 거잖아요. 난자에 23개의 염색체가 있어야 되고 정자에도 23개의 염색체가 있어서 수정되고 나면 46개의 염색체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난자가 24개의 염색체가 있었던 거야. 왜? 감수 분열하는 과정에서 염색체가 비분리돼가지고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로 만들어진 자손은 47개의 염색체를 갖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수정란이 세포 분열하잖아요. 세포 분열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세포들은 다 47개 가져요. 그래서 어떤 개체의 수준에서 염색체 수 이상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럴 때는 감수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생식 세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분리에 의해서 그래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 염색체 수 이상의 종류를 이수성 돌연변이와 배수성 돌연변이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는 배수성 돌연변이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배수성은 무슨 얘기냐면요. 1번부터 22번까지 플러스 성염색체까지 싹다 비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2N이어야 되는데, 수정된 결과가 2N이어야 되는데, 뭐 3N이라든지 뭐 4N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동물세포에서는 그런 일은 없다고 보면 되고, 이거는 이제 식물 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우리는 주로 한 개, 두개 정도 수준에서 수가 다르다 하는 이수성 돌연변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로 공부해야 되는 이수성 돌연변이는 요세 가지가 답니다. 그래서 평가원에서도 얘네들에 대해서는 이름과 함께 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일단 세 가지. 다운 증후군,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의 팁 중에 하나인데, 유전자에 이상이 생긴 유전병이 있고, 염색체 수준의 이상으로 생기는 유전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전자 수준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질병 뒤에다가 뭐뭐증, 뭐뭐병 요런 표현들을 써요. 여기서는 뭐 예를 들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그죠? 헌팅턴 무도병 요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염색체 수준의 이상에서는 증후군이 붙어요. 아까 5번 염색체 결실, 고양이 울음 증후군, 다운 증후군,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이렇게 붙는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염색체 수준의 이상이 생기면 그 염색체에 여러 유전자가 같이 있잖아요. 여러 유전자가 함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하나의 유전자가 이상이 생긴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변화, 어떤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표현할 때 우리는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염색체 이상에는 증후군이란 말이 붙어 있다라는 내용이고, 자, 그럼 다운 증후군은 뭔지 볼게요.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 원래는 몇 개여야 돼? 체세포에는 각 종류의 염색체가 다두 개여야만 합니다. 근데 21번 염색체가 세개 있는 경우,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럼 이때에 이 사람의 체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염색체 구성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우리 정상인 경우를 먼저, 정상적인 체세포는 2N일 때, 2N이면서 46개의 염색체를 가지는 게 정상적인 상태죠. 그리고 46개는 더 정리를 해보자면 44개의 상염색체에 성염색체 2개 가지는 게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 다운 증후군은 하나가 더 많잖아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EN 플러스 1이다. EN보다 하나 더 많다. 그리고 염색체 수는 몇 개예요? 원래 46개여야 되는데 하나 더 많잖아요? 47개입니다. 이걸 조금 더 펼쳐서 살펴보면 상염색체가 44개여야 되는데 21번이면 상이죠. 번호 붙은 건 상염색체예요. 그게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염색체가 45개가 되면서 성염색체 2개랑 합쳐져서 47개가 됩니다. 이 다운 증후군은 성염색체 수 이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 다운 증후군은 여자에게서도 남자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21번 염색체라는 상염색체 숫자가 다르기만 하면 우리가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남자도 여자도 발현이 되는 것이 다운 증후군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터너 증후군은 성염색체를 하나만 가집니다. X염색체로 하나만 가집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숫자보다 하나가 적겠죠. 그쵸? 원래 두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EN-1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럼 전체 총합은

45개가 되겠죠. 근데 요거를 조금 더 펼쳐보면 상염색체 수는 정상일 거예요. 상염색체는 44개 정상. 그런데 여기에 X염색체 1개 더해서 총합 45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남자일까, 여자일까? 여자입니다. 그래서 가계도에서도 동그라미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Y염색체가 없으면 여자로서 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한다. 그 다음에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세 개의 성염색체를 가집니다.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한데요. 세 개의 성염색체를 아무렇게나 세 개를 가지면 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으로 보는 게 아니고 X 두 개에 Y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Y가 하나여야 돼. 세개 중에 하나가 Y. 나머지 두 개는 X염색체. 이렇게 될때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하고 뭐 X가 세 개라든지 X 하나에 Y가 두 개라든지 이런 거는 클라인펠터 증후군 말고 다른 명칭이 있습니다. 그럼 Y염색체 세 개는 있을까요? 없어요. Y염색체로만 세개 가지면 태어날 수 없습니다. X염색체라는 큰 염색체에 많은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다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드물게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명칭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으로 되진 않는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X염색체 두 개에 Y염색체 한 개입니다. 일단 성별은 어떻게 될까요? Y염색체가 있으니까 남자예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 편입니다. 요 구성으로 문제를 많이 만들어요. 자, 그리고 얘는 하나가 더 있지. 그러면 EN 플러스 1이겠죠. 전체 총합은 47개겠죠? 원래가 46개인데. 얘를 좀 펼쳐보면 상염색체 수는 정상입니다. 44개로. 그리고 성염색체 조성이 XXY일 때 우리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요렇게. 해서 요런 요세 가지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름도 알아야 되고 뭐가 몇 개인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터너 증후군보다 성염색체 이상인 이 둘을 좀 비교 많이 하는데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더 성염색체 수가 많으니까 글자 수더 많은 애. 얘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글자 수가 적은 애. 요렇게 해서 처음에는 좀 구분해서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그런 핵형 분석 문제도 간단하게 좀 나올 수 있지만 주로 우리가 출제를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비분리가 도대체 어디서 일어났는가를 물어보는 문항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결과를 주고, 자, 여기선 비분리가 일어났는데, 난자 형성 과정에서 일어났을까? 정자 형성 과정에서 일어났을까? 그리고 1분열 과정에서 일어났을까? 2분열 과정에서 일어났을까? 이런 거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병 파트 부분에서 물어보는 거는 그 비분리 시점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 부분을 주로 물어보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일단은 정상 분리일 때를 먼저 그림을 좀 그리고, 그 다음에 비분리랑 어떻게 다른지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는 23쌍의 염색체가 있지만, 그 중에서 딱한 쌍만 그릴 겁니다. 한 쌍을 그리고, 요렇게 상동 염색체가 있는 상태. 그리고 유전자형을 하나 얹어서, 라지 A, 스몰 A의 이형 접합의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개체라고 가정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이 그림에 생략된 22쌍도 다 분리가 되고 있다. 이 그림에서는 한 쌍만 그렸지만 22쌍도 숨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로 갈 때는 복제가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두 가닥씩으로 염색 분체가 늘어나면서. 그러면 라지 A는 두 개가 있는 거고, 스몰 A는 역시나 두 개로 늘어난 거죠. 복제가 되면서. 자, 정상 분리가 될 때는 일단 상동 염색체가 먼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아예 염색체 한 개, 이쪽으로 또한 개. 그러면 이쪽 세포에는 라지 A만 복제된 상태로 두개 갖게 되는 거고요. 이쪽 세포는 스몰 A로 두 개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이어지죠. 염색 분체까지 분리가 끝나면 각각 한 가닥씩만 갖게 됩니다. 요렇게. 그리고 여기는 라지 A. 하나씩 나눠가는 거니까. 여기도 라지 A. 그 다음에 여기는 스몰 A, 그 다음에 여기도 스몰 A.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분리가 된다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생식 세포에는 라지 A나 스몰 A 중에 하나씩만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하나씩 빠짐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염색체 있는 거 기준으로. 자, 그러면 1분열 비분리는 어떻게 다른지 봅시다.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에 갈 때는 분열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냥 복제만. 그러면 첫 번째 분열에서 비분리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로 넘어갈 때. 그리고 대체로 많은 문제들은 요 전체 과정에서 비분리는 한 번만 일어났다. 이런 조건들을 달거든요. 그러면 1분열만 비분리가 일어나고 2분열은 다 정상 분리되는 것으로

그림으로 지금 가정해서 한번 볼게요. 요 그림은 두 번째 줄까지는 정상분리랑 다를 바가 없겠고요. 그래서 라지 A 하나, 스몰 A 하나 있었는데 그게 복제돼서 라지 A 두개 되고 그냥 이렇게 쓸게요. 스몰 A 두개 되었다. 이렇게. 자, 원래대로라면 이게 분리가 돼서 각각 다른 세포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1분열 비분리는 상동 염색체의 비분리입니다.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어야 될 것이 되지 않는다. 얘네 둘이 예를 들면 이쪽으로 한꺼번에 몰려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좁으니까 유전자형은 그냥 위에다가 적었을 때 그냥 요거 그대로 가는 거죠. 라지 A도 복제된 상태로 그대로 가고 스몰 A도 복제된 상태로 두 개가 가는 겁니다. 대신에 이쪽으로는 라지 A도 스몰 A도 안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는 게이한 쌍만 비분리된 거고 나머지 22쌍은 정상적으로 잘 분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염색체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거 빼고 22개는 잘 받았어. 요거 한 종류 빼고는.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2분열은 제대로 분리가 된 것으로 보통 가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라지 A 가지고 있는 두 가닥이 각각 염색 분체가 한 가닥씩 나눠져요. 지금 라지 A 가지고 있는 이두 가닥이 염색 분체 분리는 잘 되는 겁니다. 라지 A 하나. 이렇게 나눠 가진 거고. 그 다음에 스몰 A를 갖고 있는 이 가닥도 한 가닥씩 2분열에서는 제대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몰 A 두개 있었는데 여기 하나 가고 여기 하나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는 애초에 없었으니까 그 밑에도 없겠죠. 이게 1분열 비분리의 결과입니다. 1분열 비분리의 결과를 정리를 해보자면 4개가 만들어졌는데 하나도 정상인 게 없어요. 2개는 하나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생식세포. 2개는 하나 덜 가지고 있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근데 얘네들 빼고 나머지 22개는 정상적으로 다 나눠졌어요. 그럼 얘네 22개에 원래 하나 더 해서 23개 가져야 되는데 하나를 더 받아와서 24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23개를 가지고 있는 게 정상적인 생식세포지만 하나 더 가져서 24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2개의 생식세포. 그 다음에 얘네들은 한 개를 뺏긴 거죠. 그래서 N-1. 총 22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 이게 1분열 비분리의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분열 비분리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림 똑같죠? 그래서 라지 A, 스몰 A였는데, 복제됐으니까 라지 A 두 개, 스몰 A 두개 됐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금 2분열에서만 비분리가 일어날 거라서 첫 번째 분열은 정상 분리처럼 잘된 겁니다.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예쁘게 잘 나눠진 걸로 그려보고요. 그러면 이쪽에 라지 A 두 개. 복제돼서 이쪽에 스몰 A 두개 갖고 있겠죠? 얘랑 얘랑 똑같은데 사실 이거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비분리는 한 번만 일어난 걸로 보통 언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번에 요거를 비분리된 걸로 한번 해볼게요. 얘를 비분리돼서 이쪽으로 한꺼번에 몰아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림을 요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가봤자 염색 분체끼리 나중에는 결국엔 헤어집니다. 이거 분열 다 끝나면 어차피 다 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엔 각각이 분리가 될 거고, 그래서 그냥 따로따로 있는 것으로 보통 표현을 해요. 요렇게. 그러면 여기에는 라지 A가 두 개. 여기는 라지 A도 스몰 A도 없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잘 분리가 됐다고 하면 여기에 한 가닥씩 나눠져서 스몰 A 각각 하나씩. 자, 그러면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 결과는 어때요? 이렇게 절반 딱 나눴을 때 이쪽 두 개는 숫자가 정상이잖아요. 스몰 A에 하나씩 정상적으로 잘 들어갔어. 이쪽은 N짜리. 그리고 염색체 수도 23개로 정상인 생식세포가 절반 만들어집니다. 그게 1분열 비분리와의 차이점이에요.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죄다, 몽땅 다 비정상인데 두 번째 단추 한쪽만 잘못 낀 경우에는 이쪽은 정상적으로 분리가 된 거니까 절반은 정상. 그 다음에 만들어진 애들 중에서 네개 중에 하나는 하나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하나 뺏겨서 하나 덜 가지고 있는 비정상. 얘네 둘이 비정상인 거는 동일한데 상태가 다르죠. 하나 더 가지네, 하나 덜 가지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게 된다. 일단 1분열 비분리랑 2분열 비분리를 구분하는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정상적인 생식세포가 그래도 만들어지는가? 안 만들어지는가? 일단 그게 큰 차이고요. 그 다음에 둘다 하나 더 많은 걸, 하나 더 많은 염색체를 갖는 생식세포 둘다 만들어지고, 하나 덜 갖는 생식세포도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더 갖는

두 개 갖거나, 만약에 이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난다고 해도 스몰 a로 두 개 갖거나, 복제본의 비분리가 일어나는 게 이분열 비분리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언제나 두 개를 가져도 똑같은 걸로 가져야 돼. 그럼 종류별로 하나씩 골고루 가질 수 있는 것은 1분열 비분리일 때만 가능하고요. 2분열 비분리라면 항상 같은 종류로 두 개를 갖는 것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1분열 비분리와 2분열 비분리를 구분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걸로 구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와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만약에 어떤 정자가 만들어졌어. 정자가 만들어졌는데 원래 그 개체의 유전자형이 EN일 때 라지 A, 스몰 A가 다 있는 그런 유전자형이었다고 칩시다. 정자가 만들어졌는데 그 정자에 라지 A 한 개만 들어있다. 얘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다. 원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면 그 둘 중에 한 종류만 하나 들어있어야 돼요. 정상입니다. 23개의 염색체 가질 거예요. 그러면 이 정자에 스몰 A 하나만 있는 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N이면서 23개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정자가 만들어졌는데 라지 A이고 두 개를 가졌어. 일단 비정상이죠?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얘는 일단 N 플러스 1일 거예요. 그리고 전체 염색체수 24개일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그려보자면 스몰 A로 두 개 가지고 있어. 비정상이죠? 비정상입니다. 얘도 N 플러스 1입니다.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24개. 하나 더 그려볼게요. 라지 A, 스몰 A로 두 개 갔습니다. 비정상이죠? 그죠? N 플러스 1입니다. 24개를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자, 하나 더 그렸을 때 조금 좁은데 여기에는 라지 A도 스몰 A도 없어. 이것도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얘는 하나 덜 가지고 있어. 이 그림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나머지 22개는 제대로 받은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N 플러스 1인 얘네 셋을 비교해보자. 원래 라지 A, 스몰 A로 2형 접합이었다. 근데 라지 A도 받고 스몰 A도 받고 골고루 하나씩 받았어. 그럼 이건 몇 분열 비분리? 1분열 비분리. 1분열 비분리는 앞부분에 그냥 이렇게 간단히 쓸 거예요. 1분열 비분리다. 그런데 똑같은 걸로 원래 라지 A 하나고 스몰 A 하나였는데 어떻게 라지 A 두 개지? 복제된 게 안 나눠져가지고. 그래서 얘네 둘 다 2분열 비분리예요. 똑같은 거 두 개로 가지면 그건 2분열 비분리 결과다. 해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하는 문항을 묻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2형 접합으로 줘야 1분열 비분리인지 2분열 비분리인지 구분이 될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출제를 하고 그렇게 주기 싫을 때 뭘 내느냐. 정자 형성 과정의 성염색체 비분리로 냅니다. 이게 아주 빈번히 많이 나와요. 이걸 왜 내느냐. 얘네들은 X염색체, Y염색체가 그냥 형태적으로 구분이 돼버리기 때문에 비분리 일어나면 몇 분열 비분리인지 그냥 보여요. 자, 볼게요. 이건 정상 분열입니다. 그래서 X염색체 하나, Y염색체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복제됐을 뿐, 그 다음에 상동염색체 분리될 때 X, Y 분리되죠? 그 다음에 염색분체 나눠 가져서 잘 나눠 가졌죠? 그럼 정상적으로 나눠진다면 X염색체로 한 개씩 갖거나 Y염색체로 한 개씩 갖는 게 정자의 기본적인 정상 구성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분리가 일어났어. 감수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나서 상동염색체가 비분리가 된 겁니다. 이쪽으로 몰려갔어. 그러면 이쪽에는 성염색체 두 개 다 갔고 이쪽에는 안 갔죠. 하지만 상염색체는 있어요.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2분열은 제대로 분리가 되니까 염색분체 하나씩 나눠가져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씩 나눠가져요. 만들어진 세포 중에 N 플러스 1짜리는 X도 갔고 Y도 갔습니다. 얘도죠. X도 갔고 Y도 가져요. 상동염색체를 골고루 종류별로 다 가지고 있는 거는 1분열 비분리일 때만 가능해요. 어떤 정자가 있는데 X, Y가 다 있다? 그거는 1분열 비분리다 라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칩시다. X, Y 복제된 거 있었는데 1분열은 잘 분리가 됐어. 상동염색체 분리 잘 됐어. 근데 만약에 X염색체의 염색분체가 안 나눠진다면 얘는 X염색체만 두 개 가지고 있는 정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Y염색체 염색분체가 안 나눠졌어? 그러면 Y염색체로 똑같은 걸로 두 개 갖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1분열 비분리 결과는 X 하나, Y 하나 골고루 있었는데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난다면 똑같은 종류로만 두 개 갖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럼 그 결과만 보고 몇 분열 비분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비분리 문제의 포인트가 된다. 자, OX 문제를 풀면서 한번 이거를 우리가 이해했는지 점검을 해봅시다.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경우, 그럼 상동염색체 비분리죠? 그죠?

그런 경우 모든 생식세포에 염색체수 이상이 있다. 어때요? 첫 단추를 잘못 꼈을 때는 다 비정상이라고 했죠. 절반은 하나 더 많고 절반은 하나 더 적은.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정상적인 애가 하나도 안 만들어진다. 감소일부녀 비불리는. 그 다음에 유전자형이 라지에이 스몰A인 개체에서 라지에이 스몰A를 모두 갖는 생식세포는 감수 1분열 비분리 결과이냐? 그럼 지금 생식세포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 정제를 만들었는데, 거기 라지에이도 있고 스몰A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비정상이죠. 라지에이 한 개를 갖거나, 스몰A 한 개만 갖는 게 정상인데, 두 개를 다 갖고 있어. 이렇게 종류별로 하나씩 다 골고루 가지려면,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상동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만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내용이다. 그다음에 정자인데 정자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X염색체가 두개 들어있대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원래 정자라면 X염색체 한 개가 들어있거나 Y염색체 한 개가 들어있는 게 정상인데 물론 생략된 상염색체의 존재 잊으면 안 되고요. 그게 정상인데 X염색체 두 개라면 일단 비정상이야. N 플러스 1이야. 근데 똑같은 걸로 두 개야. X 하나, Y 하나 아니고. 그럼 이거는 복제본의 비분리. 감수 2분열 비분리일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맞는 내용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개다 맞다.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무리 없이 따라왔다면 비분리에 감이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좀 풀어보면서 요거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예제 1번 119쪽에 있죠. 여기서부터 연습을 좀 해봅시다. 그림 가나다가 제시가 돼 있고, 요거는 핵형이 원래는 정상인 어떤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EN일 때 유전 염색체 숫자는 정상이었다는 얘기죠. 시작점은 정상이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생식세포 형성을 할때 성염색체 비분리가 각각 한 번씩만 일어났다고 합니다. 성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났대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추가의 단서를 좀 드리자면, 이렇게 생식세포 만든 결과물이 꼬리 달린 정자다. 이 사람은 남자였다는 거고요. 꼬리 달린 거네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에 몰아줬다. 이거는 여자예요. 여자의 감수분열 과정이다. 이렇게. 난자는 네개 중에 하나만 이렇게 몰아줘서 걔가 하나만 난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자 형성 과정이랑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가에서 나머지 두 개는 가려놓고 두 개만 핵상을 알려줬어요. 이거 1분열 비분리일까요? 2분열 비분리일까요? 선생님은 이것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이거 1분열 비분리예요. 어떻게? 절반 나눠봐요. 절반 나눴는데 얘도 비정상이고 얘도 비정상이잖아요. 그럼 다 비정상이란 얘기야. 첫 단추를 잘못 꼈단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n 플러스 1이었고 여기서부터 n 마이너스 1이었단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아무리 염색 분체 잘 나눠 가져도 둘다 n 플러스 1, 둘다 n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 다 비정상인 걸 보고 아 이거 1분열 비분리구나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X 염색체가 지금 이게 4단 그림에서 두 번째부터 이제 그려져 있는 거죠. X 염색체 각각이 지금 복제된 상태로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나눠져야 되는데 안 나눠진 거죠. 두 개의 X 염색체가. 그리고 그 다음에 염색 분체는 각각 하나씩 잘 나눠 갖는 거고, 얘도 염색 분체 하나씩 잘 나눠 갖는 겁니다. 그러면 요 기억이라는 난자에는 X 염색체가 두 개나 들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여자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절반 나눠 봤더니 어때? 뭐가 보여요? 정상적인 애가 보이죠? 정상적인 애가 하나라도 만들어진다. 그거는 2분열 비분리입니다. 1분열 비분리로는 정상이 안 만들어지니까. 자, 그래서 이 여자도 원래 X염색체 두 개인데 지금 이게 이제 복제된 이후의 그림이니까 각각이 두 가닥씩으로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건 2분열 비분리인 거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분열은 잘 일어난 겁니다. 잘 나눠졌어, 상동염색체. 근데 그 다음에 분열이 일어날 때 여기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된 거죠. 얘는 N이겠지.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죠. 여기에서 얘가 하나 더 갖는다는 얘기는 X염색체 두 가닥, 염색분체가 나눠지지 않고 이쪽으로 다 갔다는 얘기예요. 여기 X염색체 두개 들어갔고, 여기는 안 들어갔다, 성염색체가. 얘는 N-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남자는 X랑 Y를 하나씩 갖고 있었을 텐데, 걔네들 각각 복제된 상태. 근데 지금 얘를 결과물을 반을 나눠봤더니, 어때요? 정상이 보이죠? 그럼 몇 분열 비분리? 2분열 비분리입니다. 정상이 있다? 그럼 2분열 비분리. 그래서 원래 XY가 따로 있었을 텐데, 지금 여기서는

2분열 비분리니까 1분열은 제대로 분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X염 색체, Y염 색체가 1분열에서 나눠진 건 맞는데 X가 어느 쪽으로 갔는지까지는 모르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적어볼게요. 둘 중에 하나의 경우로. 그 다음에 이쪽이 정상이죠. 그러면 만약에 Y염 색체가 일로 갔다면 각각 하나씩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N-1이라는 얘기는 얘가 하나를 더 받은 상태다. 디귿이. 그래서 X염 색체가 이쪽으로 두 개. 여기는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보기 기억에 가와 나에서 모두 상동염 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났다. 상동염 색체의 비분리, 다른 말로 1분열 비분리입니다. 근데 가는 맞지만 나는 2분열 비분리잖아요. 나는 뭐의 비분리냐면 염색 분체의 비분리. 염색 분체의 비분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은, 성염 색채수 분의 상염 색채수를 기역과 디귿에서 비교합니다. 그러면 기역은 성염 색채가 몇 개야? 원래 한개 있는 게 정상인데 두 개가 있죠? 그럼 2분의. 상염 색채는 1번부터 22번까지 정상적으로 자 분리가 돼서 22개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여기에도 성염 색채 두 개죠. 물론 Y염 색채가 두개 있을 수도 있어요. 뭔지 몰라요. 아무튼 성염 색채가 똑같은 게두개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상염 색체는 정상 분리됐으니까 역시나 1번부터 22번까지 정상적으로. 그래서 숫자는 같죠. 그러면 니은을 만약에 물어본다면, 니은은 정상 세포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염 색체 딱한 개, 정상적으로. 나머지 22개의 상염 색체도 정상적으로 있을 거예요. 이렇게 숫자가 좀 다르다. 그래서 니은은 일단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니은과 디귿이 수정돼서 아이가 태어난답니다. 그럼 니은에는 뭐 있어요? X염 색체 있어요. 디귿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X염 색체 두 개가 합쳐질 거고, 아니면 Y염 색체가 이쪽으로 갔다면 Y가 두개 오겠죠. 이런 조성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냐고 물어봤습니다. 클라인펠터는 X, Y일 때만 가능하다. 그러면 아니죠. 둘 중에 뭐도 아닙니다. 그래서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니은만 맞는 보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예제 2번이 사실상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요거를 푸는데 앞서서 뭐 가계도 분석이니 뭐니 많이 붙어 있겠지만, 암튼 물어보는 건 이거다. 자, 지금 여기서 요런 부모 사이에서 여기서 제시된 아들이 태어날 겁니다. 부모 둘중한 명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비분리가 한번 일어날 건데, 그게 어디서 몇 번째에서 일어났는지 그걸 찾으라는 그런 문제 유형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적어볼게요. 어머니가 보인자야. 지금 이건 정록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머니가 보인자. 보인자라는 거는 정상 표현형이라서 겉으로 봤을 땐 멀쩡한데, 근데 이런 정록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을 보인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정상이에요. 정상 유전자 하나 딱 갖고 있어서 그게 발현됐어요. 근데 그 밑에서 누가 태어났냐면, 클라인펠터 증후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XXY. 근데 이 사람이 정록 생명이어야 돼. 클라인펠터 증후군인데. 그런데 이렇게 X염 수치 두 개인데, 정록 생명이려면, 그두 개의 X염 색체에 다 열성 유전자로만 있어야 열성 표현형인 정록 생명이 발현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일단 문제 상황은 이렇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받은 것인가? 일단 Y염 색체는 아빠가 줄 수밖에 없죠. 아빠가 줬을 거예요. 근데 X염 색체 두 개나 받았는데 둘다 정록 생명 유전자가 있는 걸 받아야만 이 표현형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록 생명 유전자는 엄마만 갖고 있어요. 아빠는 줄래야 줄 수도 없어. 그럼 이거는 일단 출처는 엄마야. 엄마로부터 지금 두 개를 똑같은 걸 받은 거죠. 종류별로 하나씩 받은 게 아니고 똑같은 걸두 개를 받았으니까. 이거는 복제본의 비분리, 2분열 비분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난자 형성 과정에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났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밑에 거. 어머니가 정록 생명이었어요. 열성 동양접합. 그리고 아버지는 정상 유전자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렇게. 근데 그 밑에서 또 클라인펠터 증후군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근데 얘는 표현형이 정상이래. 표현형이 정상이려면 정상 유전자, 우성 유전자를 적어도 하나는 가져야 돼요. 생각해봅시다. 일단 Y염 색체는 아빠로부터 받을 거예요. 정상 유전자를 적어도 하나는 받아야 이 표현형을 만족할 수 있는데, 정상 유전자를 엄마는 줄 수가 없어. 엄마는 안 갖고 있어. 그러면 아빠가 줘야 돼요. 그럼 아빠한테 Y도 받고 X염 색체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엄마로부터는 정상적으로 생명 유전자 있는 거 하나 받았을 텐데, 아빠로부터 정상 유전자 있는 X염 색체랑 Y염 색체를 둘다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X도 주고 Y도 주려면 정자 형성 과정에서 몇 분열 비분리? X도 Y도 골고루 들어갈 때는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났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으면 우리가 문제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문제. 지금 보면 다섯 명으로 구성된 가족입니다. 근데 지금 5번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 문제의 독특한 점은 모든 사람의 핵형이 정상이다. 핵형이 정상이라는 얘기는 여기 등장인물들이 다 EN이면서 염색체수 46개를 정상적으로 갖고 있다. 상염색체 44개에 성염색체도 정상적으로 2개 조성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단 뭐가 있냐면 여기서 5번만 비분리 결과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1, 2, 3, 4는 정상적으로 다 태어난 사람이고 1, 2, 3, 4의 자료는 믿어도 돼요. 그럼 1, 2, 3, 4를 통해서 우열 관계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거 파악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표현이 있냐? 1과 2는 각각 A와 A별 중한 종류만 갖고 있대요. 뭐야? 냄새가 나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가계도 분석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냄새가 납니다. 그럼 확인해야지. 어떻게 확인해? 아들과 딸의 표현형이 다른 걸로 확인합니다. 그럼 뭐가 확인돼? 이거 X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구나를 알수 있고요. 거기서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점은 딸이 보여주는 표현형이 우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뭐 별개의 어떤, A와 A별로 표현했으니까 A와 A별 유전자 있는데 4번은 유전자형이 이형접합일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앞서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문제에서 A가 A별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이렇게 표기에 우열 관계를 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4번의 표현형이 우성이기 때문에 정상 유전자가 A, 그 다음에 유전병 유전자가, A별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럼 1번은 A별, A별. 유전병 유전자로만 동형접합. 3번은 A별, Y. 그 다음에 2번이 A, 정상 유전자 Y.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여기서 5번이 비분리의 결과인데 핵형이 정상이라 그랬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지금 양쪽에서 비분리가 일어났고 한쪽은 N-1, 한쪽은 N+1로 각각 하나 모자라고 하나 더 있는 생식세포를 우연히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연히 얘네 둘이 기적적으로 수정이 돼가지고 그러면 합치면 얼마예요? EN이잖아요. 요런 일이 발생한 게 5번인 거예요. 자,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럼 5번은 X염색체 하나, Y염색체 하나 가지고 있는 건 정상이죠. 핵형이 정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 X염색체에 무슨 유전자가 있어야 돼? 정상 표현형을 만드는 정상 유전자가 있어줘야 돼요. 그럼 지금 A라는 요 유전자는 엄마는 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아빠로부터 X염색체랑 Y염색체를 모두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N 플러스짜리인 게 정자 동그라미 B인 거고 X도 받고 Y도 받았으니까 요거는 1분열 비분리의 결과다. 그러면 N-1 하나 덜준 거, 아예 이제 X염색체를 안준 거죠. 그게 동그라미 A의 난자고, 요렇게 하나 덜 가진 경우에는 비분리 시점을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냥 비분리가 일어났다 정도 알수 있다. 요렇게. 그래서 보기 기억에 1번은 A를 가지느냐? 안 가지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A, 요 난자에는 A와 A별이 모두 없다. 아예 그냥 X염색체를 안 줬기 때문에 둘다안 들어있는 그런 난자였다.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B가 형성될 때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났다. 요렇게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는 보기로 골라주면 되겠고요. 아, 니은, A와 A별이 모두 없었죠? 착각, 착각,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해치워 봤습니다. 일단 박수, 박수. 자, 선생님이랑 두 개의 상자를 한번 열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상자 한번 열어볼까요? 얘를. 우리가 수능 커리큘럼의 첫 번째 이 강의를 완강했습니다. 너무너무 축하하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끝낼 건 아니죠. 그럼 두 번째 상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보면 우리는 이제 다음 수능 특강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1월 말에 우리가 첫 번째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이 오픈이 되니까 이것도 꼭 열심히 공부를 해서 레벨업을 잘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공부하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수능 특강에서도 만나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들 우리 이제 30강 우주단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냈던 숙제 있었죠? 자, 지난 시간 문제부터 보면서 단원 마무리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제 지구력 테스트 두 문제를 숙제로 냈었는데 같이 볼게요. 자, 표는 표준 우주 모양에 따라 팽창하는 우주에서 어느 두 시기에 우주의 크기와 우주 구성 요소의 밀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T1은 T2보다 과거 시기며. 아, 너가 과거구나. 그리고 너가 상대적으로 최근이구나. 요 정보를 준 거고. 그 다음에 T2의 우주 구성 요소의 총 밀도는 1이다. 아, 다 더하면 밀도라고 했으니까 다 더하면 1이구나. 이렇게 준 거고. A, B, C는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발문 조건을 보면, 밑줄 꼭 그으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크기는 은하 간 거리를 나타내는 척도이다라고 되어 있죠. 즉, 여기 우주의 크기를, 현재를 1로 놓고, 과거 시기의 우주의 크기를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이 크기가 뭐냐면, 은하 간 거리를 나타내는 척도다라고 되어 있어. 무슨 얘기냐면, 자, 보자고요. 여기 우주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은하가 있고, 여기에 은하가 있다고 칠게요. 양 끝에 우주가 있다고. 은하가 있다고 치면 이 상태에서 이 거리를 우주의 크기로 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두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하겠습니다. R. 시간이 지나요? 그러면 우주의 크기가 커지겠지? 그러면 이 R과 이 R 사이의 거리가 커져서 2R이 될 수가 있겠죠. 처음엔 R이었는데 이제 2R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 우주의 부피는 이제 밀도를 우리가 표현해야 되니까 부피는 얼마가 되느냐? V라고 한다면 이때의 부피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반지름이 두 배가 커졌다. 또는 뭐 지름이 두 배가 커졌다고 해도 좋아요. 그러면 부피라고 하는 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니까 또는 뭐 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하니까 부피는 8V가 된다. 이렇게 아셨죠? 아, 은하 간 거리를 크기로 표현하기 때문에 거리가 두 배가 되면 우주의 부피는 아 8배가 되는구나. 이런 관점을 갖고 있어야 돼. 아셨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자료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얘가 과거고 얘가 최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가는 거야. 시간이 간다라고 했을 때 C 같은 경우는 시간이 흘러갔더니 줄어들었네. 밀도가 줄어들었네. 밀도가 줄어들었으면 물질이라는 거지. 얘는 무조건 물질이에요. 물질. 물질이 되는 건데 자, 지금 T2 시기에 우주 구성 요소의 밀도의 합이 1이라고 했으니까 2를 더했더니 0.33이네요. 그럼 아 너가 0.67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 됐죠? 그러면 T2 시기에 볼게요. 얘는 0.1인데 얘는 0.21인데 얘는 0.67이야? ABC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지? 제일 쉽게 판단하는 방법 자 암흑물질은 보통물질의 5배에서 6배라고 그러면 지금 얘는 얘의 2배도 안 되는데 아 그런데 얘를 따져보니까 5배에서 6배 범위에 딱 들어가네 아 너가 암흑물질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는 그럼 무슨 물질이야? 아, 너 보통 물질이구나. 보통 물질. 그럼 넌 누구니? 아, 너는 암흑에너지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어떻게 바뀌어요?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하다고.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하다고. 물질의 밀도는 감소한다고. 그러니까 아, 너는 0.21이 그대로 가는구나. 이렇게 됐죠? 그런 상태에서 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통 물질인 C가 0.96에서 0.21이 됐어. 밀도가. 그러긴 뭐예요? 물질의 양은 일정한데. 양은 일정한데 밀도가 지금 몇 배가 줄어든 거야? 0.96에서 0.12니까 8배가 줄어든 거야. 밀도가 8배 줄어들었어. 그러면 부피가 8배 커졌네. 이런 거지. 밀도가 8배 줄어들었어. 부피가 8배 커졌네. 왜냐하면 양은 일정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아, 거리 척도가, 즉, 은하 간 거리 또는 크기 척도가 두 배 커졌네. 아, 그러면 너는 0.25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보는 거고, 8배 커져서 밀도가 8배 줄어들었어. 그러면 암흑물질 역시 8배 줄어들었고, 8배 줄어든 게 0.67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T1 시기 암흑물질의 밀도는 이때보다 8배 커져야 되겠지. 여기다가 8을 해줘야 되겠지. 곱하기 8. 그러면 87에 56, 그 다음에 86, 48, 5.36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렇게 해서 이 빈칸들을 다 채우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중성자는 C에 포함된다. 중성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잖아요. 알고 있는 입자는 보통 물질이라고. 그러니까 보통 물질, C에 포함된다 맞고요. 자, 전체

가지 구성 요소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분의 A가 차지하는 비율은 T1이 T2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런 게 나오면요, 우리가 분자나 분모 하나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일단은. 자, A가 차지하는 비율,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비율이 감소한다. B가 차지하는 비율, 암흑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다, 비율이. 그러면 분수식에서 얘가 감소, 얘가 증가잖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값은 감소하는 거지. 그러니까 T1C가 더큰 거지. 그러니까 T1이 T2보다 크다. 맞는 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T1의 전체 우주 구성 요소 중 C가 차지하는 비율은 15%보다 작다. 자, 이 디귿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빠져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건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단원에서는 제법 시간을 쓰는 계산 문제도 나온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산을 해보면, 볼게요. 전체 비율을 따지면 전체 중에 제가 차지하고 있는 걸 해보면 되니까. 자, T1 시기에 5.36 플러스 0.21 플러스 0.96 분의 C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니까 C는요 0.96 곱하기 100을 해야 되겠지. 그럼 얘가 얼마가 나올 것이냐? 이거 계산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아셨죠? 얘가 계산을 해서 곱하기 100을 했을 때 15%를 넘느냐 안 넘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걸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14.7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15%보다 작다. 어쩔 수가 없어요. 시간을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억력 이거 다 맞는 거. 이렇게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숙제로 냈던 거, 지구력 테스트 3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도 같은 맥락이에요. 자, 그림은 우주 구성 요소 ABC의 상대적 비율을, 비율입니다. 비율을 따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 그러면 물질은 줄어든다고, 비율이니까. 암흑에너지는 증가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물질, 얘는 물질. 근데 물질 중에 많은 거, 너 암흑물질이야. 암흑물질이야. 그럼 너 보통물질이야. 보통물질. 증가하는 거, 너 암흑에너지야. 암흑에너지. 됐죠?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ABC의 밀도는 우주의 크기에 대한 각 구성 요소의 총량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겠습니다. 자, A는 지구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구, 행성, 별, 이런 것들 다 포통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거의 다. 아셨죠? 우리는 지구를 이루고 있는 물질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요. 보통물질. 하기 때문에 A가 뭔데? A는 암흑물질? 틀렸네. A는 은하 또는 은하의 집단 정도 돼야지 얘기를 할수 있다. 아셨죠? 자, T 시기부터 현재까지 C의 총량은 일정하다. 지금 C, 보통물질, 보통물질의 양은 일정하다고. 양은 일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비율이 감소하는 거지, 부피가 커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총량은 일정한 거 맞아요. 그 다음에 C의 밀도분의 A 밀도 플러스 B의 밀도는 T 시기가 현재보다 크다라고 되었는데, 자, 요 분수식이 나왔는데, 요거, 요렇게 계산하기 조금 헷갈릴 수가 있죠. 요거는요, 잘 보세요. 잘 보면, 요 분수식은 사실 요거 더하기 요거거든. 그죠?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야. 그걸 한꺼번에 표현한 거지. 근데 잘 보면 C의 밀도분의 A의 밀도는, C는 보통 물질이고 A는 암흑 물질이에요. 유의 밀도랑 얘의 밀도, 얘와 얘의 밀도 B는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고. 5배에서 6배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 값은 일정이야.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안 와. 그런데 C의 밀도분의 B의 밀도는, C의 밀도분의 B의 밀도는 시간이 지나면 C의 밀도가 감소하는 대신에 얘의 밀도는 일정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둘의 값은, 얘분의 얘의 값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그럼 전체적으로 이 분수식에서의 값은 시간이 지나면 증가한다는 거야. 아셨죠? 그러면 T 시기가 현재보다, T 시기가 현재보다 작아야겠지. 현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값이 커지는 거니까 T 시기가 현재보다 작다. 그쪽은 것도, 틀렸네. 그럼 니은만 맞는 거. 요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숙제로 냈던 거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단원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력 업 퀴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칼슘 이온의 흡수선은요, 분광형이 G2형인 별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G2형은 태양인데, 태양에서는 칼슘 이온의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나는 건 맞지만, 얘의 흡수선 자체가 제일 강하게 나타나는 건 K형. 그러니까 틀린 거. 자, 플랑크 곡선에서 람다맥스가 긴 별일수록, 람다맥스가 긴 별이라는 얘기는 온도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별일수록 색지수는 큰 거죠. 색지수가 작은 건 뜨거운 별이니까. 별까지의 거리가 2.5배 멀어지면 등급은 2등급 커진다. 약 2.5배 멀어져요. 2.5배 멀어지면 밝기는 2.5의 제곱배 어두워집니다. 2.5의 제곱배 어두워져요. 밝기 2.5배가 1등급.
그럼 2.5의 제곱 빼는 2등급. 2등급 커지는 거지. 어두워지는 거니까. 맞는 거. 자, 두 별의 등급 차가 2.5이면 밝기 배율은 10배. 자, 0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있다고 하겠습니다. 0에서 5. 둘의 5등급 차일 때 밝기가 100배야. 5등급 차이가. 맞죠? 그러면 0에서 2.5까지 이 2.5 등급 차이의 밝기 배율은 얼마인가? 여기에 밝기 배율을 X라고 하면 2.5에서 5. 역시나 여기도 2.5 등급이죠, 차이가. 여기도 밝기 배율이 X야. 즉, X의 제곱이 100배야. 그러니까 X의 10배. 이렇게 되겠지. 2.5배 차이면, 등급이 2.5 등급 차이면 밝기는 10배. 그래야지 10배, 10배, 100배가 된다. 맞는 거. 이렇게. 그 다음, 밀도는 광도 계급이 3인 별이 7인 별보다 크다. 3인 별은 거성이고요. 7인 별은 100세 외성이야. 100세 외성은 반지름이 작지. 작을수록 밀도가 크다고요. 그러니까 밀도는 얘가 더큰 거지. 얘가 작은 거지. 그 다음에, 태양의 내부에선 철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 태양의 내부. 태양은 질량이 작은 별이죠. 질량이 작은 별은 태양 같은 경우는 탄소, 뭐 일부 산소까지 만들어질 수 없다. 철까지 만들어지려면요. 태양 질량의 적어도 8배 넘어가는 그런 별. 됐죠? 이렇게 확인했고요.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색 개성의 주된 에너지원은 핵융합 에너지다. 아니죠. 백색 개성이 지금 중력 수축을 서서히 멈춰가고 있는 거니까. 에너지를 낼수 있는 에너지원이 있다고 하면 중력 수축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식어가고 있는 별. 자, 태양의 중심부에서는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난다. 이거 많이 틀리는데, 태양의 중심부에서 주된 수소핵융합 반응은 PP 반응이에요. 그죠? PP 반응인데, CNO 순환 반응도 일어나긴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하면 일어나는 건 맞아요. 주된 반응은 PP지만. 자, 중심별의 시선속도 변화는 공전속도가 클수록, 공전속도가 커야지 시선속도 크기 변화도 크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맞는 거. 중심별의 밝기 감소율은 행성 단면적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것도 많이 틀릴 수가 있는데요. 단면적에 비례하는 겁니다. 또는 반지름의 제곱에. 아셨죠? 단면적 제곱 비례? 아니에요. 단면적에 비례. 아셨죠? A0에 5. 이건 태양보다 생명가능지대 폭이 좁다. 즉, 주기열성인데 A0형 별이야. 그럼 굉장히 광도가 큰 별이지, 태양보다. 그러면 광도가 크다, 폭이 넓다라고 얘기했지. 태양의 광도가 커지면 생명가능지대 멀어진다. 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폭도 넓어진다. 맞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계속 갑니다. 자, 그 다음. 자, 별의 평균 색지수는 타워 누나가 불규칙 은하보다 작다라고 됐죠? 평균 색지수는 온도가 높은 별이 많을수록 작은 건데, 타워 누나는 나이가 많은, 질량이 작은, 온도가 낮은 별이 많아요. 온도가 낮은 별이 많아요. 색지수가 커요. 그러니까 타워 누나가 불규칙 은하보다 크다라고 봐야 돼. 허블 법칙에 의하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거리 분의 후퇴 속도가 크다. 거리 분의 후퇴 속도가 뭘까요? 거리 분의 후퇴 속도. 자, V는 HR에서 R분의 V가 거리 분의 후퇴 속도죠. 얘가 누구? H. H는 뭐? 허블 상수기 때문에 얘는 일정. 아셨죠? 일정이에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큰 거지. 거리분의 후퇴 속도가 큰게 아니야. 아셨죠? 자, 급팽창 이전에 우주의 크기와 우주 지평선 크기 중에 누가 더큰 거야? 우주 지평선이 더큰 거지. 그러니까 우주 지평선 안에 있었던 우주 안은 이미 다 에너지의 교환이 있었던 거고, 교환이 된 다음에 급팽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볼수 있는 우주 안은 이미 교환이 된 상태. 그래서 지평선 문제를 해결한다. 아셨죠? 그러니까 너 틀린 거야. 너가 더큰 거야. 아셨죠? 자, 현재 관측되는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3000K다. 아니죠. 현재 관측되는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약 2.7K. 3000K는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어질 당시. 열린 우주는 곡률이 양인 게 아니라 음. 자, 표준 우주 모형에서 암흑에너지의 양은 계속 일정하다가 아니라 암흑에너지의 양은 계속 증가한다고요. 밀도가 일정한 거지. 그러니까 너 틀렸다. 됐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 우주 단원 마무리 문제, 지구력 업 문제들 다 확인해 봤고요. 그럼 이제 레벨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가지고 온 문제 첫 번째. 자, 그림은 별 A와 B에서 단위 시간당 동일한 양의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면적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 A의 광도는 B의 40배. 그다음에 단 AB는 흑체로 가정한다라고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요 1제곱미터를 단위 면적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여기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얼마냐면 시그마 T B의 4제곱이 된 겁니다. 여기를 B라고 하면요. 아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단위 면적에서 방출된 에너지 양은 얼마냐면 이 A라고 하면 시그마 T A의 4제곱이야. 왜냐하면 우리 흑체 복사를 생각해 보면 단위 면적에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 양은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 거니까. 아셨죠?

그런데 요 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량과 요 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량이 같대. 그러니까 이제 이걸 여기다가 식으로 표현해주면 625 곱하기 시그마 TA의 4제곱은 시그마 TB의 4제곱과 같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 625는 25 곱하기 25거든. 그러니까 5의 제곱에 5의 제곱이거든. 그러니까 아, 결국에 이걸 정리하면 OTA는 TB가 되는 거지. 그럼 아, 얘가 얘보다 5배 뜨겁구나.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A별과 B별의 물리량을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표면 온도를 따지면 지금 얘가 5고 얘가 1이야. 아셨죠? 그런 상태에서 조건에 뭐가 나와 있냐면 A의 광도는 B의 40배래. 그러면 광도를 따지면 얘가 40이고 얘가 1이야. 상대적으로 따지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광도 나왔고 표면 온도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반지름을 비교할 수 있지. 지금 A는 지금 B보다 A는 B보다 표면 온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광도가 크잖아. 그러니까 반지름을 따지면 A가 압도적으로 크겠지. 얼마큼 클 것이냐? 비율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반지름의 제곱은 표면 온도의 4제곱 분의 L이 되는 거고, 반지름은 표면 온도의 제곱 루트 L, 이렇게 표면 온도의 제곱 분의 루트 L. 됐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표현을 해주면 1일 때 루트 40이니까. 아, 루트 40이구나. 1분의 루트 40. 됐죠? 얘는요. 25분의 1이 되겠지. 이렇게. 됐죠? 근데 식이 좀 복잡하니까 얘를 분수식을 정수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25씩 곱해줄게요. 25씩 곱해주면 얘는 1이 되는 거고, 얘는 25 루트 40인데, 루트 40은 2 루트 10이니까, 아, 50 루트 10이 되겠구나. 그쵸? 얘가 지금 2 루트 10인데, 25를 곱해준 거야. 됐죠? 그러면, 아, 반지름의 B는 이렇게. 문제 보겠습니다. 표면 온도는 B가 A보다 5배 높다. 표면 온도는 B가 A보다 5배 높다. 반지름은 A가 B보다 150배 이상이다. 자, B를 비교하면 얘는 50 루트 10, 얘는 1. 그러면 루트 10은 3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150배보다 더 크다. 이상. 자,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B가 A보다 길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더 뜨겁죠? 뜨거우면 람다 맥스가 더 짧다. 그러니까 B가 A보다 짧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기억, 니은만 맞는 거. 됐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레벨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보면, 그림은 별, 기역과 니은의 표면 온도 및 절대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밑줄. A는 태양과 반지름이 같은 별의 표면 온도와 절대 등급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밑줄 그었죠?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지금 A가 지금 태양이랑, 반지름이 같은, 이렇게 할까요? 여기 동그라미 점 찍으면, 태양 기준입니다. 태양이랑 반지름이 같은 별의 물리량을 표시한 선이야. 아셨죠? 선이라고 했을 때, 요 자료에서 기역과 니은의 절대 등급과 표면 온도 B가 나와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사실 요 기역, 니은, 디귿을 다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어떤 연습을 했으면 좋겠냐면, 자, 보자고요. 여기다가 이걸 HID로 좀 바꿔서, 바꿔주는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표면 온도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은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 광도는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야. 그런 상태에서 A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었죠. A는 태양과 반지름이 같은 별의 표면 온도와 절대 등급 관계.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지. 얘가 지금 누구냐면 태양과 반지름이 같은 별의 물리량을 표시한. 태양과 반지름이 같은 별의 물리량이 표시되는 선이야. 즉, 얘는 등 반지름 선이야. 여기다가 이렇게 할까요? 여기다 이렇게 하자. 등 반지름 선이야. 등 반지름 선인데 얼마큼 태양과 반지름이 같은 등 반지름 선. 됐죠? 이 상태에서 자 표면 온도가 1이래. 절대 등급이 4.8. 아 표면 온도가 1이야. 태양이랑 똑같아. 그럼 여기에 태양이 놓이는 거지. 태양이 여기 딱 놓이는 거야. 아셨죠? 그리고 얘 절대 등급은 얼마라고 했냐면 지금 플러스 4.8. 4.8. 됐죠? 그런 상태에서 기역은 어디 있냐면 태양 표면 온도의 3배.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2.7이니까. 아, 여기 1, 2, 3, 4라고 하면 여기가 3이니까 기역은 쭉 올라가서, 쭉 올라가서 여기 어딘가에 있겠네요? 여기 어딘가에죠. 이렇게죠. 이렇게. 여기에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2.7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여기에 지금 기역이 있어.
그리고 나서 니은은 어디 있는 거냐면 태양 표면 온도의 4배. 그리고 절대 등급이 7.3이니까 2, 3, 4. 여기에다가 이쯤 어딘가에 있겠네. 니은이 여기 찍힐 거야. 그리고 절대 등급은 7.3. 이렇게 하고 봤더니 뭐가 보이냐면 등급 2.5등급은 광도로 따지면 10배인데? 아, 이렇게 되는구나. 얘가 지금 광도가 1이라고 하면 얘는 광도가 지금 둘이 2.5등급 차이잖아. 10L이 되는 거야. 아셨죠? 그리고 얘와 얘를 비교하면 지금 4.8과, 얘랑 얘기할까요? 7.3이랑 2.7이잖아. 7.3이랑 2.7은 10등급이에요. 10등급이면 5등급의 100배니까 10등급이면 10,000배라는 거지. 아, 얘는 그럼 뭐야? 여기다 할까요? 10,000L이구나.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놓고선 이제 문제를 풀면 좀 문제가 수월하다. 보겠습니다. 자, 기역부터 볼까요? 기역의 반지름은 태양 반지름의 3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기역의 반지름, 보면 기역은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3배야. L은 R제곱 곱하기 T의 4제곱이니까 표면 온도가 3배야. 3배야. 그 다음에 광도로 따지면 태양의 몇 배? 1000배야. 1000배. 3배고 1000배. 그럼 반지름은 몇 배야? 계산할 수가 있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도 한번 볼수 있어요. 잘 보면. 지금 여기에 요 녀석을 X라고 놓으면 이 X의 절대 등급이 대략 마이너스 0.2거든? 그럼 요 X를 여기다 찍으면 어디에 찍히냐면 여기에 찍혀요. 여기가 X야. 등 반지름 선에 있으니까. 태양의 표면 온도의 3배. 그죠? 얘가 지금 대략적으로, 얼마냐면 마이너스 0.2라고. 그죠? 그러면 얘의 광도가 얼마가 되냐면 둘의 등급을 따지면 5등급 차이니까 얘보다 지금 5등급이니까 100배 많아. 1000회. 했죠. 그러면 둘의 광도를 따지면 10배거든. 10배. 표면은 똑같은데 광도가 10배야. 그러면 반지름은 3배보단 더 커야 되겠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뭐 이렇게 태양과 직접 비교를 해도 좋고 이 X의 대략적인 값을 찍고 나서 비교를 해도 좋다. 아셨죠? 요런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니은의 밀도는 태양보다 크다. 등 반지름선을 그리고 났더니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등 반지름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왼쪽 아래로 놓여요. 그러면 반지름이 작아요. 반지름이 작으면 별의 밀도가 커요. 오른쪽 위로 놓입니다. 반지름이 커요. 반지름이 크면 별의 밀도가 작아요. 요거 아셨죠? 반지름 작으면 밀도 커요. 반지름 크면 밀도 작아요. 요거. 그럼 얘는 태양보다 밀도가 크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의 겉보기 등급이 같을 때 지구로부터 기역과 니은, 기역이 니은의 100배이다. 거리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얘와 얘는요, 지금 보면 등급차가 얼마냐면 등급차가 얘와 얘는 무려 10등급입니다. 10등급차라고 한다면 광도차는 얼마냐면 또는 뭐 절대 실제 밝기차는 얼마냐면 10,000배야, 10,000배.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10,000배가 어두워야 되는데 10,000배가 어두워야 되는데 겉보기 등급이 같대. 겉보기 등급이 같다는 얘기는 얘가 굉장히 멀리 있는 거지. 얼마나? 100배 멀리 있어야 되지. 100배 멀리 있어야 10,000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지금 니은과 같은 밝기로 보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100배 다 받는 거.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다 받는 거. 됐죠? 요건 약간 계산이 필요하고 HID로 변환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 봤고요. 이제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별의 진화와 관련된 문제죠. 자, 우리 보면 지금 그림 가는 태양이 A0에서 A2까지 진화하는 경로를 HID에 나타낸 것이고 나는 A0, A1, A2 중 하나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선생님이 여기다 한번 이렇게 표시해 볼게. 여기가 A0죠. 여기에 AX를 표시해 볼게. 그리고 여기에 AY를 표시해 볼게.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AZ를 표시해 볼게. 아셨죠? 요렇게. 그 다음에 지금 A0라고 하는 건 주결성이니까 중심부에 수소핵융합 반응하고 있고 그 주변에 수소핵융합 반응 안 하고 있는 수소, 그 다음에 원래부터 있었던 헬륨. 그런 상태에서, 자, A0에서 AX로 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A0에서 AX로 가면, 자, 여기다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야 되겠지. 자, 중심에 헬륨이 충분히 쌓여서 이 헬륨은 어떻게 된다? 헬륨은 수축을 하고 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수소 껍질에서 연소가 일어난다. 그리고 여기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별의 크기는 커진다. 이게 지금 A0에서 AX야. 아셨죠? 우리 연습했던 거. 그 다음에 A1에서 AY가 된다라고 한다면, 자, A1에서 AY가

Y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지금 일로 가는 과정에서, 일로 가는 과정에서 중심부 계속 수축하고 있습니다. 수소껍질 연소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별의 크기는 계속 커지고, 표면 온도는 계속 내려가면서 오른쪽 위로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가 제일 밝아진 시점, 제일 밝아진 시점, 제일 차가워진 시점이 되면 중심부의 온도가 1억 도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중심부의 온도가 1억 도가 되면 여기서 드디어 중심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된다. 아셨죠? 그리고 주변에 뭐가 있어요? 수소껍질 연소가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 반응하지 않았던 수소와 헬륨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 A1에서 AY가 이 과정이 지금 이 과정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AY에서 AZ로 갑니다. AY에서 AZ로 간다라고 하면 이제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여기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거의 종료가 됩니다. 중심부. 그러면 여기는 지금 탄소가 남아있고 탄소가 수축을 한다고. 탄소가 수축을 하게 되고 그 주변에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는 헬륨 껍질. 그리고 그 주변에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수소 껍질. 맞죠? 그리고 그 주변에 반응하지 않은 수소와 헬륨 남아있는 거고 별의 크기는 다시 커지는 거. 별의 크기는 다시 커지는 거. 팽창하면서 크기 커지고요. 온도 내려가고요. 광도 커지고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죠. 됐죠?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A2가 되면 뭐야? A2는 지금 이제 백색 개성이 되는 거니까 중심부에 탄소 또는 일부 산소가 남아서 수축을 서서히 서서히 지금 멈추고 있는 상태. 이렇게 해놓고 문제 볼게요. 자, 나는 A0의 내부 구조다. 지금 나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중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 헬륨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지, 여기, 여기. 그러니까 지금 A1. A1에서부터 헬륨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여기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진행되면, 중심에서 진행이 되면, 요렇게까지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또 틀렸구나. 자, 수소의 총 질량은 A2가 A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죠? 반응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내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수소를 계속 쓸 테니까, 줄어들 것이다. 맞고요. A0에서 A1으로 진화하는 동안, A0에서 A1으로 진화하는 동안, 중심핵은 정력각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없지. 왜냐면 지금 여기서 일로 가는 동안 중심핵은 수축하고 있거든. 수축. 수축하고 있거든. 됐죠? 그러니까 니은만 맞는 거. 요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봤고요. 자, 이제 이어서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 자, 4번. 자, 4번도 이제 별의 내부 구조와 관련된 문제인데. 자, 그림과는 주결성 A와 B의 중심으로부터의 누적 질량비에 따른 수소 질량비를 나타낸 것이고, 누적 질량비에 따른 수소의 질량비를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별의 중심 온도에 따른 PP 반응과 CNO 순환 반응의 상대적 에너지 생성량을 기역과 니은으로 순서표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 밑줄, 그 다음 밑줄 하세요. A와 B의 질량은 각각 태양 질량의 1배와 5배. 자, A와 B 중에 하나가 1배고 하나가 5배인데, 1배라고 하면 중심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복사층, 그리고 가장 외곽에 대류층. 근데 5배라고 하면 대류핵이 있지. 그리고 나서 복사층이지. 대류핵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소핵융합 반응을 해서 만들어낸 헬륨이 잘 섞일 수 있는 아이가 중심에 있다는 거야. 5배라고 한다면. 그런데 여기서 봤더니 수소의 질량을 봅니다. 수소의 질량이 적어요. 수소의 질량이 적다는 얘기는 헬륨의 질량이 많다는 거야. 갈수록 수소의 질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다? 그럼 헬륨의 질량이 적어진다는 건데 B는요. 수소의 질량이 일정해. 수소의 질량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건 뭐죠? 헬륨의 질량도 일정해. 아, 그럼 여긴 지금 뭔가 섞이면서 물질이 좀 균질하게 분포하고 있는 상태야. 아, 너가 지금 태양 질량의 5배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대류핵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야. 아셨죠? 그러면 너는 태양 질량과 똑같은 녀석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온도가 높을수록 에너지 생성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거, 너가 CNO 순환 반응이야. 상대적으로 적은 거, 너가 PP 반응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요 중심 온도. 누가 더 주된 반응으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느냐의 기준이 되는 건약 1800만 개. 이렇게 되는 거. 됐죠? 자, 보겠습니다. A는 태양과 질량이 같다. A는 태양과 질량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수소핵융합 반응이 더 많이 진행이 되고 그에 따라서 헬륨의 분포도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많은 거야. 아셨죠? 자, B의 중심핵에서는 기역이 니은보다 많다라고 되어있죠. B의 중심핵은 누군데? 대류핵을 가지고 있는데. 대류핵을 가지고 있어. 태양 질량이 5배인데. 그럼 너의 중심부 온도는 적어도 1800만 K보다 훨씬 더 높겠지. 그럼 너의 주된 반응은 누구? CNO 순환 반응이겠지. 그러니까 기역이 니은보다 많다가 맞는 거예요. 아셨죠? 자, 얘는 태양 질량의 두 배만 넘어도, 태양 질량의 두 배만 넘어도 얘가 주된 반응이 된다고. 근데 얘는 5배라고. 아셨죠? 자, 표면에서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 분해 중력은 A가

B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에요. 중력은요,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힘이라는 거지. 그랬을 때 A와 B는 모두 다 주결성이라고. 주결성이라고 한다면 정역학평형이라는 거지. 정역학평형은 두 힘의 크기가 같다고. 아셨죠? 질량과 무관하게 둘다 정역학평형이야? 그럼 각각의 내부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과 각각의 중력에 의한 힘은 각각 어떤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정역학평형이니까 같은 거야. 아셨죠? 틀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역, 니은만 맞는 거.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번 문제까지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보면, 이제 외계행성 탐사 문제고요. 보면은 19번. 보통 이제 외계행성 탐사 문제는 4페이지. 가장 고난도 문항이 많이 집중되는 4페이지에 나오고, 문항 번호도 굉장히 높아요, 보통.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자,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외계행성계에서 중심별과 행성이 공통질량 중심에 대하여 원궤도로 공전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고 있는 일반 조건이에요, 지금 현재까지는, 원궤도. 그리고 식현상을 일으키는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상대적 밝기 변화를 밑줄? 일정한 시간 간격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일정한 시간 간격. 거의 밑줄 그으시고요. 그 다음에 밝은 조건도 밑줄 그으세요. 지금은 일반 조건이야. 그렇지만 앞으로 이 조건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밑줄. 자, 단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는 행성과의 공통 질량 중심에 대한 공전에 의해서만 나타나며 행성의 공전 궤도면은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하. 이게 일반 조건. 이 그림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다 그려볼게요. 지금 얘가 뭐냐면 중심별이에요. 중심별. 중심별이고 시선 방향과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나란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공전 방향을 그렸을 때이 공전 방향, 이 공전 궤도면이 중심별의 중심을 지나야 돼. 중심별의 중심을 지나면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나란한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심을 지나야지 나란한 거야. 아셨죠? 만약에 이렇게 지난다, 그럼 나란하지 않는 거야. 나란하다라고 하면 무조건 중심을 지나야 된다. 자, 그런 상태에서 행성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식현상 안 일어나겠지. 행성이 여기 있어요? 식현상이 안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안으로 들어오면 식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쏙 들어오면 중심별은 최소 밝기를 갖게 된다. 그리고 쭉 진행을 하다가 여기까지 오면 최소 밝기가 유지가 되고 이 시점부터 다시 얘가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중심별은 밝기가 증가. 이걸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여기 있는 요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프로 표시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렇게 표시하면 중심별의 밝기는 일정하다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어두워진다. 그랬다가 최소 밝기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쵸? 그랬다가 빠져나오면서 다시 밝아진다. 그리고 다시 일정.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석해야 될 부분은 이런 거죠. 일정 시간 간격이라 했으니까. 저기다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요 시간이 지금 몇, 얼마가 되냐면 4t가 돼요. 4t. 그리고 요 시간이 5t가 돼요. 그리고 요 시간이 15t가 되는 거고 요 시간이 16t가 됩니다. 그러면 딱 중심에 놓을 때가 얼마가 되냐면 10t가 되겠네. 딱 가운데니까 이렇게 놓는 거고 여기서 요 시간 간격이 갖고 있는 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요 시간 간격. 얘가 요 안으로 들어오면서 밝기 감소가 된다라는 거지. 요 시간은 이 행성이 여기 이 앞을 일정한 속도로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요 시간과 관련 있는 건 누구? 행성의 반지름과 관련 있다라는 거지. 행성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요 시간이 길어요. 또는 행성 지름이 크면 클수록 요 시간이 길다고. 아셨죠? 아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얘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두워집니다. 그랬을 때 다시 밝아지기 시작하기 직전까지의 시간. 요 시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요 시간은 누구랑 관련이 있어요? 중심별 반지름 또는 중심별 지름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지. 아셨죠? 그래서 요 시간의 길이는 행성 반지름과 비례. 요 시간의 길이는 중심별 반지름과 비례라고 하고 봤더니 이런 겁니다. 지금 4t랑 5t. 요 시간은 한 칸인데. 여긴 4t부터 15t. 요 시간은 11칸이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봤을 때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중심별 반지름 분에 행성 반지름을 하면 얘는 11분의 1이 된다는 의미예요. 11칸, 한 칸이니까. 아셨죠? 그럼 이걸 가지고 제곱을 하면요. 뭐가 나오냐면, 요것 분에 요것을 해서 제곱을 합니다. 얘가 누구야? 밝기 감소율이 되는 거지. 밝기 감소율이 되는 거고, 이 밝기 감소율은 얘를 제곱하니까 121분의 1이 된다라고. 그러면 여기서
원래 밝기에 대해서 얼마큼 밝기가 줄어들었냐, 이 밝기 감소율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됐죠? 이제 요거 가지고 문제 푸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기억은 0.990이다. 얘가 만약에 0.990이라고 하면 원래 1000으로 보여야 되는 녀석이 990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밝기 감소율이라고 하는 건 1000분의 10이니까 1000분의 10이니까 100분의 1이 돼야 된다고, 밝기 감소율이.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시간을 가지고 계산한 밝기 감소율은 121분의 1이 돼야 된다고, 100분의 1이 아니라. 틀렸네. 됐죠? 그 다음에 중심별의 수용도는 1T가 10T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자, 10T는요, 딱 가운데 있을 텐데, 행성이 중심별 딱 가운데 있을 텐데, 중심에? 그때는 중심별도 시선속도가 없지. 그러니까 얘는요, 시선속도, V 시선속도가 0이에요. 얘는요, 지금 행성이 중심별 앞으로 오고 있는 건데, 그럼 중심별은 멀어지는 건데, 얘는 적색편이지. 그럼 얘는 적색편이가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시선속도는 1t가 10t보다 크겠지. 얘는 일단 0이야. 얘는 적색편이. 자, 기준 파장이 같은 중심별의 흡손에 대해서 1t의 관측 파장은 19t의 관측 파장보다 짧다라고 됐는데, 1t의 관측 파장은 적색편이라고. 얘는 적색편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9t라고 하는 것은요, 보세요. 여기가 10t야. 그러면 행성은 앞으로 오고 있는 거고 중심은 멀어지고 있으니까 적색편이. 그러다가 10t가 되면 중심별과 행성이 일직선. 그리고 나서 지나가면 중심별이 오고 행성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 행성은 멀어지고 중심별이 가까워지니까 여기는 뭐죠? 얘는 청색편이라는 거지. 얘는 청색편이야. 청색편이. 그러면 지금 1t일 때는 적색편이고 얘는 청색편이야. 그럼 관측 파장은 얘가 더 길겠지. 그러니까 이때가 더 길어야 되니까 관측 파장은 1t일 때가 19t일 때보다 짧다가 아니라 길다라고 얘기했지. 틀린 거. 니은만 맞는 거네. 됐죠? 이렇게 해서 요 문제를 풀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19번에 갔다? 고난도 문제가 계속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5번 문제 봤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할게요. 6번. 자, 6번은. 자, 이제 생명 가능지대 문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표는 중심별 ABC의 생명 가능지대 안쪽 경계와 바깥쪽 경계까지의 중심별로부터 생명 가능지대의 안쪽 경계와 바깥쪽 경계가 중심별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이 밑줄이에요. ABC는 주기열성. 아, 얘네 전부 다 주기열성이래. 주기열이래, 주기열. 주기열성, 주기열성.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Y는 X보다 크다. 아, 얘가 지금 X보다 크대.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자, 여기다 그려볼게요. 여기에 지금 A가 있대. 그럼 생명가능지대는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여기 B가 있대. 생명가능지대 어딘가에 있겠지. 여기 C가 있대. 생명가능지대 어디에 있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거. 지금 Y가 X보다 커요. Y가 X보다 크다고. 그러니까 A의 생명가능지대가 이쯤 어딘가에 있다라고 합니다. 2.1이고 여기가 X야. 그러면 C의 생명가능지대는 적어도 그거보다 더먼 곳에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Y가 되는 거고, 여기가 5.5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요 폭보다 요 폭이 더 크겠지. 생명가능지대가 더먼 곳에 있다? 얘의 광도가 더 크다? 더 넓은 폭으로 생명가능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B는요, 바깥쪽 경계가 1.8이야. 그럼 얘는 여기에 있는 거고. 생명가능지대 폭이 굉장히 좁게 형성이 되겠지. 얘보다도 더 좁아야 되는 거야. 아셨죠? 그럼 광도로 따지면 제일 큰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렇게. 그러면 수명으로 따지면 수명은 제일 긴 거, 수명은 얘가 제일 짧은 거, 진화 속도가 제일 빠른 거. 자, 생명가능지대 폭은 A가 B보다 좁다. A가 B보다, 지금 A가 더 넓죠? 그러니까 틀린 거고. 자, 주기열 단계에 머무는 기간은 A가 C보다 길다. 둘을 비교하면 얘가 더 광도가 크니까, 광도가 더 크니까 수명이 더 짧아요. 얘가 더 길어요. 그러니까 맞고요. X 플러스 Y는 7.6이다. 계산식이 나왔는데, 간단합니다. 지금 여기서의 생명가능지대 폭은 X 마이너스 2.1이야. 그리고 여기서의 생명가능지대 폭은 5.5 마이너스 Y야. 그런데 이 중에서 누가 더큰 거야? 얘가 더큰 거야. 그쵸? 그럼 얘를 넘겨주면 X 플러스 Y. 얘를 넘겨주면 7.6이 되겠죠. 그럼 너, 맞네.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니은, 디귿 이렇게 답을 골라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6번 문제 봤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허블 법칙 관련된 문제고요. 7번 문제도 굉장히 좀 좋은 문제고 생각해 볼 소스가 좀 많이 있는 문제입니다. 좀 볼게요. 그림은 빅뱅 우주론에 따라 팽창하는 우주에서 T1 시기와 T2 시기의

여기에서의 거리 b는 후퇴속도 b가 여기에서 적용. 즉 여기에서의 거리 b와 여기에서의 거리 b 같이 쓸 수는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요 시기의 거리 b는 요 시기의 후퇴속도의 b로 설명을 하는 거고, 요 시기의 거리 b는 요 시기의 후퇴속도의 b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왜냐하면 둘은 허블 상수가 달라요. 아셨죠? 서로 다른 식이기 때문에. 아셨죠? 자, 그런 관점으로 자 보겠습니다. 자, T2의 허블 상수는 70km/s MPa이다.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지. 자, 지금 T2 시기 요 시기고요. 허블 상수를 계산하려면 거리와 후퇴속도, 거리와 후퇴속도 알면 되겠죠? 자, 그러면 허블 상수 R분의 V니까 R분의 V를 하면 R은 240. 그다음에 V를 하면 16800. 됐죠? 킬로미터 퍼 세크. 여기는 메가 파세. 이거 계산하면요, 지우면 얼마가 되죠? 70 킬로미터 퍼 세크 퍼 메가 파세이 된다. 이건 계산을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너 맞는 거. 그다음 A에서 관측한 C의 후퇴 속도는 T1이 T2보다 빠르다.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거. 둘 사이의 거리는 120. 둘 사이의 거리는 180. 거리가 크잖아. 그럼 후퇴 속도도 더 커야지. 이렇게 단순 적용하면 틀릴 수가 있다고. 왜 그러냐면 얘와 얘의 허블 상수가 달라요. 여기서의 허블 상수는 240분의 16800이잖아요. 여기서의 허블 상수는 120분의 11100이야. 계산해 보세요. 달라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후퇴 속도는 계산을 해봐야 돼. 지금 T1일 때 A에서 C의 후퇴 속도는 요거잖아요. 그러면 요 시기에 얘의 후퇴 속도는 얼마냐? 볼게요. 자, 후퇴 속도라고 하는 것은 자,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라는 거지. 맞죠? 근데 얘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h 곱하기 r이랑 똑같은 거지. 맞죠? 요렇게.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지금 뭐가 나와 있느냐? 자, t2. 아, 요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아, 요렇게 할 필요 없겠다. 지금 보니까 지금 c의 후퇴 속도를 알아야 되는데 요기 시기 h 알잖아. h 얼마라고 했어? 아까 70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후퇴 속도라고 하는 것은 v의 후퇴 속도는 자, 70. 단위 생략하겠습니다. 곱하기 거리 180. 하면 180에다가 70이니까요. 000, 0, 56, 7 하면은 1, 2, 아, 1, 2, 6, 00. 그러니까 너보다 더 크네. 이렇게. 그래서 T1보다 T2가 더 크네. 너 틀렸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셨죠? 거리가 더 커? 그러니까 더 빨라? 이렇게 만든다고. 허블 상수가 달라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T1이 T2보다 빠르다가 아니라 T2가 더 빠르다. 됐죠?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D급 보겠습니다. D급. 자, T2에 B에서 C를 관측하면 기준 파장이 500나노미터인 흡수선은 540나노미터보다 길게 관측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지금 B에서 C를 관측한 거야. B에서 C를 본 거나 C에서 B를 본 거나 똑같습니다. 거리 B는 파장 변화로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 지금 A와 C는 세 칸. A와 B는 네 칸이야. 3대 4. 직각삼각형인데? 3대 4대 5. 지금 3일 때 180. 4일 때240. 그럼 5일 때는 얼마야? 300이 되겠지. 아, 둘 사이의 거리는 300이야. 됐죠? 그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람다 제로의 델타 람다를 알고 싶은 건데, 람다 제로의 델타 람다는 C분의 V거든? 그럼 이거는 C분의 V인데, V라고 하는 건 HR이거든? H라고 하는 건 70.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건 300. 그 다음에 분모 광속은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니까 단위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지금 기준 파장은 얼마예요? 500이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다시 정리하면 넌 500이야. 그리고 얘의 델타 람다야.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개를 지우고요. 지워요. 그 다음에 두 개를 지우고요. 두 개를 지워요. 그 다음에 남는 거 지우고. 아, 했더니 델타 람다는 35네.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35? 됐죠? 그러면 500나노미터인 녀석이 535로 관측이 되는 거지. 델타 람다가 35니까. 됐죠? 그러니까 기억만 맞는 거. 이렇게 해서 요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7번 문제. 됐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자, 8번 문제 보시면 자, 이제 우주 구성 요소,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 급팽창 이론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요소를 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급팽창 우주론에 따른 우주 크기 변화를, 그 다음에 나는 가의 기역 시기의 우주의 크기와 우주의 지평선을 A와 B로 순서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에 우주의

지평선은 우주가 광속으로 팽창한다고 가정할 때 우주의 크기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여기에 어떤 지평선이 있다고 할게요. 지평선이 있다라고 한다면 관측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이 지평선은 광속으로 커지는 우주의 크기래. 그 얘기는 이 지평선 바깥에 있는 우주 영역은 이 사람이 인지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빛보다 빠른 건 우리가 인지할 수가 없으니까. 즉, 지평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관측 한계를 의미한다. 아셨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기역시기, 니은시기, 디귿시기가 있는데 우주의 크기가 갑자기 확 커졌어. 여기 이제 급팽창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 급팽창이라고 설명하는 거고. 급팽창 이전이라고 한다면 급팽창 이전의 우주는 지평선보다 작았다고. 그래서 지평선 안에 우주가 있기 때문에 지평선 안에 있는 영역은 혼합이 된다고, 섞일 수가 있다고, 상호작용을 할수 있다고, 정보 교환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지. 아, 너가 지평선이구나. 그 다음에 너가 우주 크기구나. 그렇기 때문에 기역 시기에는 우주 크기가 지평선 안에 있기 때문에, 우주 크기가 생각보다 작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정보 교환이 있었고, 물질 교환이 있었고, 에너지 교환이 있었고, 상호작용이 있었고. 물론 급팽창 이전에는 이제 우리가 물질 교환 얘기하기 어렵지만 에너지 교환이 있었고 상호작용이 있었고 아시죠?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주의 크기가 확 커졌다는 거지. 확 커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다 그려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평선의 크기는 요만큼인데 지평선은 요만큼인데 생각보다 우주의 크기가 확 커져서 우리는 이 전체 우주의 크기를 인지할 수는 없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수는 요 정도다. 근데 요 정도의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는 건 이미 다 균질한 상태로 에너지의 교환, 정보 교환이 있는 상태. 됐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A는 우주의 지평선이다. 맞는 얘기고요. 니은 시기에 우주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한 적이 있다. 급팽창 시기,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지할 수 없는 수준이 생긴 거예요. 맞는 거. 우주의 온도는 니은 시기가 디귿 시기보다 높다. 우주의 온도는 가면 갈수록 계속 내려간다. 그러니까 니은 시기가 디귿 시기보다 높다. 맞는 거.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맞는 거.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단원 마무리 문제까지 다 풀었고요. 이렇게 해서 수능 개념 강의 전체 강의를 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 우리는 계속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고 수강 후기에서 만나면서 계속 질문을 해결해야 된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 권으로 끝내는 지구과학 1 개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울림과 떨림 있는 지구과학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적응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수능 특강 영어 독해하면서 공부 함께하는 저는 김세환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자, 오늘도 긍정 주문 함께합니다. 오늘의 긍정 주문은 잘 먹고 잘 자자.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긍정 주문입니다. 선생님이 진짜 아이들한테 맨날 걸어주는 주문이에요. 아, 이 밥과 잠은요. 하루를 건강하게 그리고 또 즐겁게 보낼 수 있는 힘. 원천이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머릿속에 잘안 들어와. 계속 책상에 앉아 있는데, 아, 뭔가 효율이 안 나는 것 같아. 아니면은 내가 별

별거 아닌 일로 부모님한테, 친구한테 짜증을 부리고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아. 그 모든 원인은 내가 밥을 거르거나 대충 먹었거나 잠을 조금밖에 못 자서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밥과 잠은요, 하루를 건강하게, 그리고 또 즐겁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힘이에요. 밥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점심, 급식, 그리고 저녁까지도 잘 챙겨 드시고요. 잠도 막 엄청나게 줄여가면서까지 공부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장기전입니다. 결국에는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 잠이 부족해지면은 이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내 건강에도 그리고 내 공부의 효율과 기분에도 모든 것들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부탁합니다. 밥잘 챙겨 드시고요. 잠도 푹잘 주무시고요. 잘 먹고, 잘 자자, 기억하고, 약속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미니 테스트 3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16번부터 20번까지, 와, 오늘은 별이 되게 많이 떠 있어요. 그쵸? 빈칸 두 문제에 순서, 가뜩이나요? 순서가 엄청나지 않았으니까. 특히, 이 36번 순서, 아, 어마어마했습니다. 여기에 오늘은 좀 공을 들여볼 거예요. 다 풀고 오셨죠? 그쵸?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16번에 해당하는 빈칸입니다. 교재 217쪽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앞에서 중요한 내용 많이 많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치? 이 내용의 핵심을 쫙 잡으셔서 이거에 결과에 해당하는 빈칸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었는데, 자, 핵심 잡으러 가봅니다. The impact of traditional media? 전통 매체의 영향입니다. 자, 뭐를 포함한? 아, 예를 들어, TV가 있구나. TV와 같은 전통 매체가 뭐에 미치는 영향입니까? Cultures,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has been phenomenal? 경이적이었습니다. 자, 경이적이다라고 하는 건 정말 놀랄 만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엄청나다 뭐 이런 거겠죠. 그치? 자, 무슨 이야기합니까? TV와 같은 전통 매체가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 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나 내용의 전환 이끌면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뒷부분에 나오겠지요. 자, 전통 매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capital intensive, 자본 집약적입니다. 얘들아, 자본 집약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쵸? 좋습니다. 자본 집약적입니다. 자, 그리고요, 흔히 subject는 무언 무엇을 받는이라는 뜻이니까 뭐를 받냐면 strict government control, 엄격한 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아하, 지금 전통 매체라고 하는 것은 자본 집약적이면서 정부의 통제를 받기도 하는구나. 그 결과, 전통 매체라고 하는 것은요, either strictly monitored or controlled, 자, 엄격하게 감시를 받 거나 통제를 받는답니다. 누구에 의해서? Those in power,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죠. 권위적인 정부 하에서 권력을 지닌 사람들의 감시를 받거나 통제를 받아요. 자,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정부의 통제, 감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TV가 예시로 나왔으니까요. 뭔가 정부의 비판적인 뉴스? 아니면 정부의 반기를 드는 시위와 관련된 뉴스 이런 것들은 안 내보내거나 적게 내보낸다. 뉴스의 검열 같은 게 존재할 수 있다. 뭐이 정도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일단 큼지막하게 무슨 얘기하고 있다고요? TV와 같은 전통 매체가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통 매체가 뭐를 받는답니까? 정부의 통제를 받는답니다. 일단 여기까지 내용 이해 잘할수 있으시죠? 넘어갑니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즉,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더 해줄 거예요. 자, 반면에, in democratic societies, 민주사회에서는 traditional media, 전통 매체라고 하는 것이 under the control, 누구의 통제 하에 있을 수도 있냐면, 누구의 통제 하에 있을 수도 있냐면, a handful of 소수의 wealthy businessmen, 부유한 사업가들. 이번에는 소수의 부유한, 즉 돈이 많은 사업가들의 통제를 받을 수도 있다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디어 프로덕션, 이 미디어의 생산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딜리버리, 전달이라고 하는 것이
are costly businesses. 자, costly라고 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드는 이란 뜻이거든. 즉, 이 미디어의 생산과 전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 많은 소수의 사업가들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정부의 통제도 받아요. 그리고 또 무엇의 통제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돈이 많은 이런 사업가들, 우리 그냥 기업들이라고 해볼까? 돈이 많은 기업들. 이 기업들의 통제를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쵸? 정부의 통제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민주사회에서는 돈 많은 기업들의 통제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기업 중에서도 광고를 진짜 많이 주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돈을 진짜 많이 주는 거니까 이 기업에 대한 비판적인 뉴스를 내겠니? 안 낼 겁니다. 그치? 그리고 일반적인 기사 뉴스인 척하면서 그 기업을 긍정적으로 홍보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미디어의 생산과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스튜디오도 있어야 되고요. 카메라나 조명 같은 비싼 장비도 있어야 되고요. 인력도 필요하고요. 송출하는 데에도 비용이 필요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다음에 빈칸 문장 나오죠. Therefore, 따라서. 자, 따라서 빈칸입니다. 뭡니까? 앞에 이야기 쫙 나왔어요. 걔네들이 원인이 되면서 이것의 결과가 무엇이냐. 결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화살표를 뻗어 나가서 결국 이것의 결과가 무엇인가 얘가 빈칸되는 건데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근거는 뒤에 들어가 있겠군요. 잘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볼게요. 많은 TV와 라디오 채널, 신문, 그리고 전기 간행물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Under the pressure of ratings, 여기서 ratings는 시청률이겠죠. 시청률의 압박을 받으면서 deliver, 전달을 합니다. 자, 전달해요. 결과입니다. 무엇을 전달을 하냐면 What is sensational? 선정적인 거. 선정적인 게 뭐예요? 자극적인 것이에요. 그렇죠? 자, 이 선정적인 거. 그리고 What makes money? 돈이 되는 거. 선정적이고 돈이 되는 것을 전달합니다. 이게 결과 아니겠습니까? 단서예요. 그렇죠? 뭐 한다고요? 결국에는 선정적인 거. 돈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구나가 되는 거라고.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As a result, 그 결과. 이러한 종류의 매체는요, does not cover, 뭐는 다루지 않습니까? Lives and experiences of large masses. 결국, 대중의 삶. 다수 대중의 삶은 다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이러한 것들만 전달을 하고요. 대중의 삶, 대중의 경험, 이런 것들은 전달하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는군요. 그치? 만약 뭐 하다면 이러한 대중의 삶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하지 않는다면 선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즉,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어떤 선정적인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대중들의 삶에 대해서는 이 매체가 다루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This is where, 이것이 바로 어떠한 지점입니까?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take over, take over는 뭐 하는 거예요? 인계받는 거고요. 자리를 이어받는 겁니다. 자, 자리를 이어받는답니다. TV와 같은 전통 매체의 자리를 이제 누가 이어받았습니까?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이어받았습니다. Every life and story, 모든 삶과 이야기는요, finds a place in cyberspace,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 find a place, 장소를 찾아요. 즉,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즉, 자리를 이어받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얘네들은 뭘 다룬다고요? 모든 삶과 이야기, 대중의 삶을 다루게 되는 것이구나. 그치? 그래서 우리 왜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SNS 같은 매체에서 뭐 일상적인 브이로그도 볼 수 있고요. 직장인의 하루라든지 아니면 스터디미미처럼 학생들이 공부하는 영상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이제 이 자리를 누가 이어받았어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이어받아서 얘네들은 대중의 삶을 다루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마무리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찾아야 하는 빈칸은 요거죠. 뭐를 전달하는 겁니까? 정부의 통제, 돈 많은 기업들의 통제를 받으면서 선정적인 거, 돈이 되는 거, 대중의 삶이 아닌 뭔가 자극적인,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만 전달을 하는구나. 이 내용을 잘 다루고 있는 선택지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네요. 자, 1번 가겠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매체는 만듭니다. 상당한 투자를 한다고요? 지금 정부가 운영하는 매체가 상당한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니었죠, 그렇죠? 2번 갈게요. 흔히

What is presented? 제시되는 것은. 제시되는 것은 is not 뭐가 아닙니까? 중요하거나 실제적이거나 useful. 유용한 것이 아닙니다. 어때요? 선정적인 것, 돈이 되는 것만 전달한다 그랬습니다. 뭔가 자극적인 뉴스, 아니면 연예 뉴스 이런 것만 전달하다 보니까 중요한 거, 실제적인 거, 유용한 거 이런 게 아니겠지, 그치? 그래서 몇 번? 2번으로 골라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3번 갑니다. 마스미디아, 대중매체는 prioritizes, 우선시한답니다. 무엇을요? 소외된 사회 집단의 요구를 우선시합니까? 이런 얘기 아니었죠. 4번 갈게요. 자, 새로운 관객 집단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집단? 인쇄 매체에 주로 의존하는? 아유, 절대 아니고요. 5번, 언론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보장한답니다. 문화적 경험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지금 언론의 자유. 문화적 경험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보장한다. 이런 얘기도 아니었으니까 답은 2번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어서 17번 마지막 빈칸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막 엄청나게 못 풀 만큼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 이러한 문제들을 풀면서 계속 단서 잡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읽을 만한 글, 뭔가 읽히는 글에 있어서는 단서 잡는 연습, 글의 전체적인 생긴 모양을 보는 연습 이런 것도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만 이 문제에서 한번 꼰 부분이 있죠. 어느 부분을 꼬았습니까? 빈칸 문장 잠깐 보고 오시면은 여기에 There is no reason for assuming that no reason.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부정 표현의 등장. 이거 잘 챙겨서 선택지 분석해 주셨어야 합니다. 이게 또 어려운 포인트였습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봅시다. Some of the best known instinct, 가장 잘 알려진 본능들 중에 일부입니다. 아, 본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네요. 자, 예를 들어서 먹이 찾기, 짝짓기 하기, 아니면 사냥하기, 위험으로부터 도망치기, were the hibernation of frogs, 개구리의 동면, 이런 것들처럼 가장 잘 알려진 본능들 중에 일부는 are so essential, 너무나 필수적입니다. 그 개체의 생존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세대의 번식에 있어서 너무나 필수적이에요. So that 구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냐면 All instinctive behavior, 모든 본능적인 행동이 has survival value, 생존 가치를 가지고 있다. 자, 이때 생존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무엇을 위한 가치이냐면 그 개체나 the race, 종의 생존을 위한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능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더라. 가정이죠? 뭐라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모든 본능적인 행동은 생존 가치를 가지고 있어. 즉, 생존을 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어. 일단 정리 한번 해볼까요? 모든 본능적인 행동은 생존 가치를 가지고 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까지 등장했어요. 그쵸? 좋습니다. 자, 이어서 버스로 바로 뒤집네. 그치? 자, 버스로 바로 뒤집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This is an assumption. 이거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정이랍니다. 아하, 이것은 가정이야. 가정일 뿐이라고요. 그치? 자, 그리고요. It seems not to be borne out. 자, 이 표현 알았으면 좋은데. bear out이라고 해서 아마 우리 배웠던 적 있는 것 같아요. 입증하다라는 뜻입니다. 나온 김에 알아가시면 좋겠죠. 여기에서는 수동태로 쓰인 거고, 그치? 자, 뭐처럼 보입니까? 입증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에 의해서? Actual observations of instinctive behavior, 본능적인 행동의 실제 관찰에 의해서 입증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쵸? 좋습니다. 왜냐하면 along with, 뭐뭐 함께, 분명히 유용한 반응들과 함께 다른 반응들은 일어나는데 어떤 반응들이 일어난다라고 합니까? It seemed to have no survival value. 생존 가치가 없어 보이는 다른 반응들도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입증이 되는가? 모든 본능적 행동은 생존 가치가 있는가? 모르겠다고. 이거는 단순한 가정일 뿐이라고요. 그렇죠? 좋습니다. 다시 이거는 가정이야, 가정.
가정이고

입증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 다시 말해서 생존 가치가 없어 보이는. 반응도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좋습니다. 자, perhaps, 아마도라고 하면서 예시 나오죠. The crowing of the rooster at dawn. 새벽에 수탉이 우는 소리는, 꼭기오하고 우는 소리는 would be a case in point. 중요한 예시가 될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아니면 어떤 또 적절한 예시도 있냐면, the elaborate bowing. 정교한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입니다. 이거는 누구한테서 관찰이 되냐면 몇몇 종류의 새한테서 관찰이 된답니다. 자, 닭이 새벽에 꼭기오하고 우는 행위나 새가 정교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행위, 이것이 과연 생존을 위한 행동인가, 생존 가치가 있는 행동인가? 아, 이거 잘 모르겠다. 이런 예시 아니겠습니까? 그쵸? 좋습니다. 자, 이제 빈칸 문장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And, 그리고요. There are the less definite, 덜 확실한, rather random, 다소 무작위적인 움직임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예시가 쭉 나오는데, 이 예시 중요합니까? 사실 이 지문에서 예시는 중요하지 않죠. 그치? 뭐에 대한 예시니까. 생존 가치가 없어 보이는 반응, 행동에 대한 예시이기 때문에 안 중요했어요. 강약 조절해 주셨어야 되겠습니다. 뭐가 있답니까? 꿈틀거림. 발차기를 하는 거. 그 다음 발버둥을 치는 거죠. running about, 뛰어다니는 거. Wrinkling up the face, 얼굴을 찌푸리는 것. 이러한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린 동물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런 것들도 생존 가치가 없어 보이는 행동의 예시가 될수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치? 좋습니다. We may well. 자, may well은 아마 뭐뭐일 것이다 라는 뜻이죠. 뒤에 동사 원형 나옵니다. 아마 뭐일 것이냐면 hesitate. 망설일 것입니다. Before, 뭐 하기 전에. 자, definitely asserting that. 분명하게 주장하는 거죠. These movements, 이러한 움직임들이 are of no use for survival. 생존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 라고 주장하기 전에 아마 망설일 것이랍니다. 자, 아마 망설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러한 움직임들이 생존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를 갖다가 단정하기는 힘들 거야. 단정하기는 힘들 거야 라는 이야기지, 그치? 다시. 지금 이러한 움직임들이 생존에 전혀 쓸모가 없어 라고 단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단정하지는 못할 수도 있어. 자, 그러나 at least, 적어도 their use, 그것들의 유용성이라고 하는 건 it's not obvious, 명백하지 않아.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유용성은 분명하지 않답니다. 다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유용성은 명백하지 않다란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드디어 빈칸 들어옵니다. And there's no reason for assuming that 빈칸. 빈칸이라고 가정할 이유는 없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이 부정어예요. 자, no reason이라고 하는 부정어 굉장히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정어를 눈치채냐에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그치? 자, 무슨 내용 나왔습니까?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유용성은 명백하지 않고 빈칸이라고 가정할 이유는 없다. 자, 빈칸이라고 가정할 이유는 없다. 뭐라고 가정할 이유는 없는 거니? 결국에 몇몇 행동들은 생존 가치가 없어 보여. 유용하지 않아 보인다고. 그러니까 결국엔 처음에 말했던 거, 모든 본능적 행동이 생존 가치를 가진다. 이렇게 가정할 이유는 없는 거죠. 생존 가치가 없어 보이는 행동도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모든 본능적 행동이 생존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가정할 이유는 없다. 자, 부정어의 쓰임에 주의를 해 주시면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찾아줄 겁니다. 자, 좋아요. 지금 예찾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본능적 행동은 생존 가치를 지닌다. 요거 찾아서 1번부터 분석 한번 가봅니다. All instinctive behavior, 모든 본능적인 행동은 must necessarily be useful, 반드시 유용해야만 합니다. 어때요? 1번이라고 그냥 쓱 지나치지 마시고, 모든 본능적인 행동은 반드시 유용해야만 합니다.

얘들아, 반드시 유용해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생존 가치를 지닙니다. 아니겠어요? 모든 본능적 행동은 반드시 생존 가치를 지닙니다. 이렇게 가정할 이유는 없는 거죠. 생존 가치가 없어 보이는 행동도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no reason. 부정어 다시 한번 챙겨주시면서 답은 1번으로 골라주는 겁니다. 한번 꼬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2, 3, 4, 5번은 왜 안 됩니까? Observations, 관찰은 분명히 설명합니다. 모든 동물의 움직임을 설명합니까? 관찰이 다 설명한다. 이런 거 아니었죠. 2번, 생존 본능은 존재합니다. 인간과 동물 둘 다에 존재합니다. 이런 얘기 아니었고. 3번, 동물의 행동은 달라집니다. 환경에 따라서 동물의 행동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5번 갑니다. Behaviors related to survival. 생존과 관련된 행동은 진화적 변화를 촉진합니다. 지금 진화적인 변화를 촉진한다 이런 얘기도 아니었으니까 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닭이 새벽에 꼬끼오하고 우는 예시가 나왔잖아요. 그치? 그게 생존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생체 시계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해 뜨기 전에 새벽을 알아채고 우는 거지, 그치? 아니면 뭐 영역을 표시하는 기능도 있다라고 해요. 우리 인간의 경우에는 어떤 행동이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하품하는 거. 하품하는 거는 우리가 피곤할 때 나오는 피로 상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치? 근데 하품을 하는 것이 본능이에요. 물론 한다고 해서 우리 몸에 좋을 수도 있지만 안 한다고 죽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치? 그런 느낌인 거지. 모든 본능적인 행동이 생존 가치를 지니는가?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이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이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어서 무관한 문장 갑니다. 빈칸과 순서 사이에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지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Synchronous communication, 동시적인, 동시에 발생하는 의사소통은 is defined as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그럼 소재가 뭡니까? 얘가 소재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정의를 갖다가 첫 번째 문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동시적 의사소통은 무엇이라고 정의가 되냐면 이때 that은 의사소통을 받는 거죠. 어떤 의사소통? 필요로 하는 의사소통. 무엇을 필요로 하는? The simultaneous. 동시적인이라는 뜻이야, 그치? 즉 동시에 존재해야 된대. 누구랑 누가? The sender, 발신자랑 the receiver, 받는 수신자가 동시에 존재해야 함을 요구를 한답니다. 즉, 동시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소통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정의 등장했습니다. 정리하고 가야지요. 동시적인 의사소통이란 발신자와 수신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소통을 가리킨다. 아, 여기까지 깔끔합니다. 그리고 바로 1번 동그라미 등장하거든요. 가볼게요. A completely synchronous online course. 완전히 동시적인 온라인 수업은. Therefore. 따라서. 자, therefore로 연결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시적인 소통은 맞아요. 근데 소재가 구체화된 거지. 얘들아, 갑자기 딴소리 하냐고 1번이 아니라 소재의 구체화입니다. 지금 동시적 의사소통을 어떤 상황에 적용하고 있어요? 온라인 수업이지요. 그치? 온라인 수업 상황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완전히 동시적인 온라인 수업은 따라서 would operate, 작동할 건데 비슷하게. 뭐랑 비슷하게 작동을 할 거냐면 전통적인 수업이랑 비슷하게 작동을 할 겁니다. In that, 뭐라는 점에서. 자, 뭐라는 점에서 students would be expected to, 학생들이 기대될 거예요. 뭐 하도록 기대가 될 거냐면 attend class regularly scheduled times,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수업에 참석하도록 기대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intertwist은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 시간에 동료들이랑 상호작용하도록 기대된다라는 점에서 실제 교실 수업이 수요로 하잖아요. 그렇죠? 정해진 시간, 1교시, 2교시, 3교시, 종이치면 자리에 앉아있어야 되고 그 시간대에 같이 수업 있는 친구들이랑 상호작용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전통적인 수업이랑 매우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그럼 다시 앞선 내용을 온라인 수업 상황에 적용을 하면서 학생들이 뭘 해야 된다고요? 정해진 시간에 참석하고 그 시간에 또래들과 상호작용도 해야 된다고요. 그치? 좋습니다. 온라인 수업에 적용했어요. 그래서 학생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에 참석하고 또래들과 상호작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어색함 없이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갈게요. This type of communication, 이러한 종류의 의사소통은 뭐겠습니까? 동시적 의사소통 되겠습니다. 그쵸? 자, 이러한 동시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제공합니다. A more familiar format to students. 학생들한테 더 익숙한 형태를 제공을 한답니다. 그치? 자, 그리고 이것은요, can be beneficial, 유익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 New to online learning, 온라인 학습에 처음인 학생들한테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요. 무슨 소리니? 이런 종류의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 동시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통적인, 즉 교실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랑 비슷하게 작동한다라고 했어요. 그치?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익숙한 형태인 것이고, 따라서 온라인 학습이 처음인 친구들도 내가 교실 수업에서 겪어봤던 거랑 비슷하니까 괜찮을 수 있겠다고요.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치? 좋습니다. 따라서 이 동시적 의사소통이 온라인 수업에 적용되었을 때 학생들한테 무슨 이점이 있는가? 무슨 이점이 있어요? 익숙한 형태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쵸? 좋아요. 지금 2번 문장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3번 갈게요. 또 한 내용 추가될 건가 봅니다. 동시적인 의사소통은 offers, 제공합니다. 학생들한테 뭐를 제공하냐면 immediate feedback,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누구로부터? 강사와 그 동료, 학급 친구들로부터의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을 하는데 글쎄 이것은 비슷하답니다. 뭐랑 비슷하냐면 what occurs in a face-to-face setting, 대면 상황. 즉, 교실 수업 상황이죠. 이 대면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과 비슷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겠다고요. 이것도 뭡니까? 동시적 의사소통이 온라인 수업에 적용되었을 때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이점이죠. 뭐 받을 수 있어요?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치? 여기까지도 완전 좋습니다. 자, 답은 4번이나 5번 중에 있겠습니다. 4번 한번 가볼까요? 자, students, 학생들은요, build rapport with instructors, 교수, 그 강사랑 rapport는 친밀감이에요. 친밀감을 쌓는답니다. 학생들은 강사랑 친밀감을 쌓아요. 그리고 develop, 발달시키는데요. mutual trust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상호 신뢰도 발달시킨답니다. 근데 뭐 할 때?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혹하죠? 학생들이 강사랑 친밀감도 쌓고 상호 신뢰도 발달시킨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이점 굉장히 같은 흐름의 이야기 같다고요. 근데 뭐 봐야겠니? 조건이죠. 뭐 할 때? They meet? 그들이 만나요. Physically. 어떻게 만납니까? 물리적으로 실제로 만나는 거예요. 대면으로 만나는 거죠. 어디에서? In the real classroom, 진짜 교실에서 physically, 대면으로 만날 때의 상황인 겁니다. 우리 지금 무슨 상황이었습니까? 동시적 의사소통이 온라인 수업에서 발생하는 상황이었죠. 대면에서 만날 때, 즉 대면 교실 수업에서의 이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조건까지 잘 확인했을 때 답은 4번이 된다, 요겁니다. 그쵸? 좋습니다. 그럼 4번 문장 지우고 5번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5번 문장은 지금 뭐에 이어져야 되겠습니까? 동시적 의사소통이 온라인 수업에서 이루어졌을 때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이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Research also, 연구는 또한 보여줍니다. 이점이 추가됐는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연구는 뭐를 보여주냐면 Synchronous discussions, 동시에 발생하는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are often more productive, 더 생산적이에요. 아하, 뭐보다. Asynchronous라고 해서 앞에 A가 붙으면 반대말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비동시적인. 그러니까 비동시적인 토론보다 더 생산적이야. 이점 맞네. 그치?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Are ideal, 이상적이랍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이상적이냐면 making decisions, 결정을 하고요. planning project, 프로젝트를 기획하고요. and building community among students, 학생들 사이에서 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럼 이거다 결정을 내리고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요. 공동체를 조성하고 이런 거 뭐 하는 겁니까? 협업하는 거죠. 협업에 있어서도 동시적인 의사소통은 이상적이구나. 그러면

플러스 이점이 추가가 된 거니까 비동시적인 의사소통보다 생산적이고요. 협업에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치? 좋습니다. 4번 빼고 2점을 추가하는 흐름까지 잘 챙겨주셨어요. 항상 우리가 의심하는 그 문장을 뺀 다음에 그 앞뒤 문장의 연결까지 살피는 것이 완벽하게 푸는 방법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동시적인 의사소통이 온라인 수업에서 일어난다. 발신자와 수신자가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업하는 선생님이 계셔요. 학생들도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질문이 생기면 바로바로 질문하고 선생님이 그때그때 대답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게 교실 수업 상황이랑 똑같은 거죠. 학생들이랑 의견을 나눌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학생들끼리 같이 뭐 채팅을 하거나 음성 메시지로 의견을 그때그때 바로 실시간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온라인 수업도 수업인데 동시적 의사소통이 아닌 경우, 비동시적 의사소통, 예를 들어서 녹화 영상을 틀어주는 경우에는 어떠합니까? 질문이 생겼을 때 바로 질문하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Q&A 게시판 같은 데에 질문을 남기며 답변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겠지요. 아이들끼리 서로 의견을 나눠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뭔가 게시판에 서로 댓글이 남기거나 하는 형태로 시간차를 두고 의견을 공유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에 해당하는 글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순서로 넘어오셨어요. 지금 요 19번. 첫 번째 순서 문제. 요게 진짜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보통 앞에 있는 순서는 더 쉽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그 편견을 깨주는, 실제로 우리 순서가 모의고사에서는 36번과 37번이잖아요. 36번이 3점, 37번이 2점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즉 36번은 무조건 37번보다 더 쉬울 거야 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정말 당황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어려워지면. 그렇죠? 이게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제 배치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자, 얘가 어려웠던 이유는 뭘까요? 내용, 해석. 정말 내용, 해석만을 근거로 순서를 잡아줘야 했기 때문에 어려웠던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볼게요. 주어진 글 분석갑니다. Reaching certain ages and phases of life development, such as childhood, adolescence and adulthood. 여기까지가 주어 되겠습니다. 자, 뭐 하는 겁니까? 특정 연령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 발달 단계에 도달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동기,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에 도달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도달하는 것은 is typically 일반적으로 accompanied by 뭐가 같이 따라오냐면 substantial changes, 상당한 변화가 같이 따라오는데 embodied image and self-concept, 신체 이미지와 자아 개념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같이 따라온다라고 합니다. 뭔가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인 듯한, 쉽지 않을 듯한 느낌이 팍팍 들어요. 그치? 그러니까 특정 연령에 도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라고 하는 어떤 인생의 발달 단계에 도달을 하는 거야. 그랬을 때 뭐가 따라온다고? 상당한 변화가 따라온다고. 신체 이미지, 그리고 자아 개념에 있어서의 변화가 따라온다고요. 그러니까 뭐 쉽게는 이런 거죠. 청소년기 때는 나 마음에 안 들어, 내 모습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다가 나중에 성인기가 되면 이게 나지, 이게 난데? 하고 만족스러워지네? 뭐 그러한 대충 느낌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주어진 글의 내용 크게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발달 단계에 도달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것에는 뭐가 따라온다고? 변화. 구체적으로 자아 개념의 변화가 따라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이 내용 받아서 A, B, C 순서대로 읽어볼 건데요. 일단 A 단락이 진짜 매력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A라서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단락이 만약에 C로 갔으면 여러분 답 찾기 정말 더 어려워졌을 겁니다. 뭔 소리냐면 일단 한번 읽어보세요. Transitions like this. 이와 같은 transitions, 전환을. 일단 단서 먼저 나왔죠? 이와 같은 전환은 also, 또한, include, 포함한답니다. 변화를 포함하는데 무엇의 변화를 포함하냐면 feelings, 느낌, values, 가치.

같이 opinions, 의견의 변화를 포함한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화는 또한 느낌의 변화를 포함한다. 이렇게 한번 크게 잡아볼까요? 정리 갑니다. 전환이요. 이와 같은 전환은 또한 포함을 하는데 어떤 느낌, 우리 감정이라고 할까? 감정의 변화. 감정의 변화를 또한 포함한다라고 합니다. 일단 봤을 때 A 단락이 안 될 이유는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주어진 글에서 인생의 발달 단계에 도달하면 자아 개념이 변화한다라고 했어요. 인생의 발달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 전환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게 자아 개념의 변화를 포함하는데 또한 감정의 변화도 포함한다. 이렇게 봐도 안 될 거는 사실 없다고요. 그치? 하나 걸리는 점은 이와 같은 전환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점, 또한 포함한다라고 해놓고 감정의 변화를 포함한다라고 했다는 점.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 추론이고 내용적인 단서를 잡아내는 과정일 뿐이지 이것만으로 A 단락은 안 돼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다행인 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얘가 C가 아니라 A에 있는 게 다행이다라고 했습니다. A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세모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X 아니다 얘들아. 우리 A로 시작하는 ACB 1번이 답으로 나온 모의평가 있었어요. 아예 배제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세모입니다. A니까 세모. 가능성이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낮으니까 세모인 겁니다. 혹시나 B나 C가 더 적절하지 않은지를 판단해야 된다 요거예요. 자, 그럼 B랑 C 한번 판단하러 가겠습니다. B 단락이에요. Also, 내용 추가되면서 Key passages in life, 삶에 있어서의 주요한 passage. passage가 뭐냐면 지나감, 흐름, 통과. 해서 이렇게 샥샥 지나가는 전환점이거든요. 전환점. 아, 이것도 알았으면 좋은데 사실 사전에도 얘가 전환점이다 막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삶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통과하는 지점이니까 전환점이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한 거지. 이걸 봤을 때 전환점. 얘가 A보다 먼저 나와야 돼. 요 판단이 가능한 친구들은 사실상 없었을 거라고요. 그렇죠? 자, 일단 한번 가봅시다. 자, 주요한 삶의 통과 부분. 전환점이에요. 예시의 도움 받으셔야죠. 예를 들어서 getting married or divorced, 결혼하거나 이혼하는 거, having children, 자녀를 갖는 거, being promoted, 승진되는 거, living through a critical illness, 중병,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병을 갖다가 견뎌내는 거, 기타 등등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쵸? 어쨌든 결혼하는 거, 뭐 승진하는 거, 이러한 삶의 주요 전환점들은요. Regularly bring about, 자주 bring about, 가져옵니다. 이끌어냅니다. So bring about,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이끌어내냐면 alterations or adjustments in the self, 자아의 alterations, 변화나 조정을 이끌어낸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있는 그대로 정리 한번 가볼게요. 비단락이에요. also라고 내용이 추가되면서 인생의 주요 전환점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든지 승진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을 이끌어낸다? 우리 자아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자, 그럼요. A랑 B 중에 뭐가 더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싸움 단계입니다. 순서 문제는 항상 뭐가 더 적절한지를 계속 끊임없이 판단하는 과정이에요. 보세요. 지금 also라고 추가합니다. 추가하면서 인생의 주요 전환점들, 결혼, 승진과 같은 것들도 자아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라고 하는 인생의 발달 단계에도 자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또한 결혼과 승진 같은 전환점도 자아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라고 해서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포함 플러스 also 결혼 승진 같은 전환점 얘네들도 자아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그래서 also라고 이어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가 더 적절한가의 싸움이라고요. 뭐가 더 적절한가? B가 더 적절하다 요겁니다. 그쵸? 그럼 C까지 보고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sometimes 때때로 the emotional freight. Freight는 짐입니다. 감정적 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짐입니다. 컴마 잠깐 빼고 갈게요.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감정적 짐이라고 하는 것은 may create,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in altered dress, 갑자기.

그게 어려워지네. 아하, inertia, 관성적인 드래그의 항력이에요. 항력은 반대쪽으로 끄는 힘입니다. 근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뒤에 설명해주잖아요. 그쵸? 자, 이 항력은 무슨 힘입니까? Inhibit change, inhibit은 알았어야죠. 변화를 방해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다니는, 지니고 다니는 감정적 짐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를 방해하기도 하는구나. 요게 씨달락의 앞부분이에요. 어허.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감정적 짐이 변화를 방해하기도 하는구나. 자, 여기서는 어쨌든 감정적인 짐이 변화를 방해하는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순서로는 완전히 X인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1순위로 추측했던 비단락으로 가서 요 꼬리 부분이 다른 단락의 머리랑 또 연결이 되는가 요거까지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끝까지 긴장을 놓치시면은 안 되는 순서 문제였어요. 다시 비단락으로 가셔서 결혼이나 승진과 같은 삶의 주요 전환점들은 머리 이끌어낸다. 자아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요. This is not simply reflective intelligence at work here.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성찰적인 지능이 작동해서 rationally changing, 이성적으로 변화하는 건 아니랍니다. 뭐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이야기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펼쳐지면서, unfold는 펼쳐지는 거거든. 자, 우리의 삶이 펼쳐지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에 따라 결국 성찰적 지능이 작동해서 이성적으로 변화하는 것만은 아니랍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이거예요. 성찰적 지능이 작동해서 이성적으로 변화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플러스 다른 것도 변화합니다. 다른 것의 변화도 포함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니? 지금 변화를 방해합니다. 라는 단락으로 갈 때가 아니라 also 또한 이러한 전환은 감정의 변화도 포함합니다로 가야 되는 것이구나. 지금 비단락의 꼬리가 A단락의 머리랑 찰떡같이 연결이 되죠. 여기에서 확신을 갖는 겁니다. 아, A가 아니라 B로 시작하는 것이 맞는 거였구나. 만약에 A단락이 A가 아니라 C단락이었어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치? 다시. 이성적으로만 변화하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전환은 또한 감정의 변화도 포함합니다.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순서는 정해졌네? B, A, C로 강력하게 추측하고 A단락 두 번째 순서로 가봅니다. 자, 이성적인 변화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전환은 또한 감정의 변화도 포함을 합니다. 감정, 가치관, 의견의 변화도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들 중에 상당수는 are hard won, 힘들게 얻어낸 것입니다. 뭐에 맞서서 우리가 굳게 지니고 있는 태도와 감정적인 몰입에 맞서서 힘들게 얻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the process of change, 변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struggle, 투쟁이에요. 투쟁. 힘들게 얻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련의 파괴적인 작은 위기들의 연속이랍니다. 뭐라기보다는 원활하고 평탄한 발달이라기보다는 정말 힘들게 얻어낸 투쟁이랍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로 끝났어? 변화는 투쟁이다. 힘들게 얻어낸 것이다. 변화는 투쟁이다. 때로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감정적 짐이 변화를 방해하기도 한다. 변화는 투쟁이야. 변화를 방해하는 것도 있어. 어때요? A단락의 꼬리와 C단락의 머리가 또 찰떡같이 연결이 되죠? 우리가 예측한 순서가 이제서야 맞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진짜 어려운 순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내용상의 해석만으로, 내용상의 논리로만 답을 찾아야 하는, 연습하기 진짜 좋은 문제였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와,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야 하는 거였구나. 이런 식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가 등장할 수 있는 것이구나. 좀 깊은 이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C단락 갑니다. 때때로는 무엇이 감정적인 짐이죠. 우리가 우리와 함께 가지고 다니는, 자, 그리고 아까 건너뛰었던 부분입니다. encoded는 암호화된 거거든요. 암호화된, 즉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우리의 기억에 암호화된,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지니고 있던

그 감정적 짐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를 방해하는 관성적인 학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the ballast feeling. 자, 이것은 ballast라고 해서 뭐 열기구 이야기 나오는데 어쨌든 중심을 잡기 위한 것이랍니다. 그러면 이 감정의 중심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더 중요한 것은 감정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삶의 경험들을 통해 얻어낸 감정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방해만 하는 것이 아니야. 방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아의 변화의 방향을 갖다가 알려주기도 하고 영향을 미치기도 한답니다. 방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경험을 통해 얻어낸 그 감정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가 변화해야 하는 방향을 알려주고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답 찾으면은 BAC였으니까 2번 가시는 거고요. 뭐 예시를 들어주면 대충 이런 겁니다. 아까 삶의 전환점 중 하나로 결혼 나왔어요. 그쵸? 자, 결혼을 하면 생각이 바뀌어요. 이성적으로. 나 이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성적인 변화를 하는 거죠. 근데 이성적으로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책임감이 생기고, 진중함이 생기고, 변화를 하게 된다고. 근데 내가 계속 갖고 살아온 태도, 감정은 무엇이냐면, 나는 먹고 노는 게 제일 좋아. 나는 진짜 놀기만 할 거야. 사람은 놀려고 사는 거지, 여행 가려고 사는 거지. 이게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감정적 짐이자 태도였어. 난 놀고 먹고 싶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것이 이제 변화를 방해를 할 겁니다. 난 결혼을 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거야를 방해하기도 할 테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 자아의 변화 방향을 결정하기도 해요. 영향을 주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나 열심히 일할 거야.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거지만, 그럼에도 퇴근하고 나서는 나 혼자만의 시간, 나 혼자 게임하며 스트레스 푸는 시간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 가족이랑 다 같이 여행 가는 것도 필요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삶은 즐겨야지. 때마다 여행 가야지. 라고 하는 그 감정적인 무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나의 자아의 변화 방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이죠. 그쵸? 대강 이러한 느낌으로 그림을 한번 잡아 가시고요. 자, 마지막 20번 순서는 방금 읽은 것보다는 훨씬 할 만할 겁니다. 주어진 글 먼저 한번 가볼게요. Habits, 습관은 defined, 정의가 됩니다. 발생한다고 어디에서? 안정적인 맥락에서 발생한다고요. 아하. 습관은 안정적인 맥락에서 발생하는 것이구나. 그러나 what is the context? 맥락이 뭐야? 자, 맥락의 정의를 내려줍니다. 자, 습관의 연구 문헌 내에서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흔히 다루어지는데 특정 장소, 상황적인 요소, 선행하는 행동으로 다루어집니다. 좋습니다. 주어진 글의 내용. 습관은 안정적인 맥락 속에서 발생하는데, 이때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장소, 상황적인 요소, 그리고 선행 행동으로 흔히 다루어진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특정 장소와 상황적인 요소와 선행 행동이 있는 맥락 속에서 습관이 발생한다. 저녁을 먹었어요? 그러면 화장실에 가서 이를 닦는 게 습관입니다. 자, 이를 닦았어요? 그러면 소파에 앉아서 물한잔 마시는 게내 습관입니다. 그것이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습관 아니겠습니까? 그쵸? 좋습니다. 자, A 단락부터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A 단락도 for example, B 단락도 for instance, 둘다 예시죠. 얘네가 무엇의 예시인가를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거든요. 가봅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 notification panel on a smartphone. 스마트폰에 있는 알림 패널. 알림 창입니다. 자, 알림 창은요, 작동할 거예요. As a context, 맥락으로 작동할 겁니다. 뭐에 대한 맥락으로? Interface habits, 인터페이스 습관에 대한 맥락으로 작동을 할 겁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알림 창이 인터페이스 습관의 맥락으로 작동을 할 거래. 요게 예시래요. A 달라. 예시입니다. 인터페이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스마트폰에 있는 알림창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발생한다라는 예시가 등장했거든요. 자, 근데 우리 아까 주어진 글에서의 맥락은 특정 장소와 선행 행동이 갖춰진 것이었는데,

확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단서가 생겨납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습관은 뭡니까? 휴대전화를 자동으로 확인하려 하는 거. 그게 습관 되겠어요. 그치? 그리고 이러한 습관이 발생하는 맥락은 뭐였습니까? 이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지루함이라는 정신 상태였죠. 그쵸? 다시. 삐달락도 예시입니다. 습관은 폰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습관이고요. 이게 발생하는 맥락은 지루함이라는 정신 상태였어요. 그쵸? 그럼 얘도 지금 맥락이라고 하는 게 특정 장소, 상황적 요소, 어떤 선행 행동을 가진 것이 아니라 지루함이라고 하는 정신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고 나서 C달락을 봤더니 속이 확 풀리지. Tech habits, however. 그러나 tech habits. 기술 습관. 아, 그렇지. 얘가 찐 소재구나. 얘가 등장해야지만 아까 봤었던 A, B의 예시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구나. 속이 풀렸어야 된다고요. 자, 그러나 tech habits, 기술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are noteworthy, 주목할 만하답니다. 뭐 때문에? They're anytime, anywhere, nature. 언제, 어디서나 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자, 얘네들은 얘들아, 언제, 어디서나 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대. 그러면은 아까 주어진 글에서 봤었던 특정 장소라는 맥락? 아니네. 이 기술 습관에 대해서는 맥락의 정의가 달라지는 거네. 그치? 좋습니다. C달락. 그러나 이 기술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찐 소재로 해서 A든 B든 예시로 이동을 하는 걸 거야. 그쵸? 얘가 첫 번째 순서. 자, 가봅시다. 자, portability,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휴대성입니다. 휴대성은 만들어낼 겁니다. 어느 정도의 뭐처럼 보이는 거, 맥락 독립성처럼 보이는 거, 맥락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맥락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거니까 가지고 다닐 수 있어. 그러면 특정한 장소라고 하는 게 필요 없는 거니까. 그치? 좋습니다. 조금 더 가볼게요.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서 it may be that 뭐일 수도 있냐면 기술 자체 아니면 내장된 가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맥락일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기술 자체가 맥락일 수 있대. 아니면 거기에 내장된 가상 환경이 맥락일 수 있답니다. 자, 기술 그 자체. 거기에 내장된 환경 뭡니까? 휴대전화에 있는 알림창이지. 그게 기술 자체이자 내장된 가상 환경 아니겠습니까? 지금 휴대전화의 알림창이 맥락이 되는 예시가 어디 있었더라? A달락이죠. 그럼 얘가 두 번째 순서 되는 거고 마지막 B가 세 번째 순서겠구나. 또 확인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쵸? 가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의 알림창이 맥락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습관. 알림창이 뜨면은 자동으로 클릭해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이번에는 in other cases, 다른 경우에서는. 자, 이제 B의 예시로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 나올 거야. 다른 경우에서는 또 뭐일 수도 있냐면, 이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정신 상태 아니면 마음의 틀일 수도 있습니다. 선행하는 행동 상태와 일치하는 뭐와는 달리 어떤 장소라든지 상황과는 다른 정신 상태가 맥락일 수 있습니다. 정신 상태가 맥락인 예시? 삐달락이었죠. 그렇죠? 우리의 예측이 맞았습니다. 자, 다시 마지막 삐달락이요. 예를 들어서 지루함이라고 하는 정신 상태는 맥락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휴대전화를 자동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단서가 만들어지는 맥락이요. 그치? 무슨 소리야? 지루함이라고 하는 정신 상태. 자, 일단, 우리가 뭐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 아니면 친구를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때, 아, 지루해. 이런 정신 상태가 들면은 어떤 습관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떤 습관이 발동하는 거예요? 휴대전화를 자동으로 확인. 우리 맨날 하는 거 아니에요? 버스 기다릴 때, 지하철 기다릴 때 맨날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치? 이 지루함이라고 하는 정신 상태가 맥락이 되어서 휴대전화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구나. 좋습니다.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some tech habits, 몇몇 기술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더 비슷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랑? To mental habits or attention habits, 정신적인 습관이라든지 주의 습관이랑 더 비슷할 수 있습니다. 뭐보다는 physical routines, 우리의 신체적인 루틴보다는 어떤 정신적인 습관이랑 더 비슷할 수 있어요.

0: 기술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그 습관이라고 하는 소재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이 시대랑 잘 맞아떨어지는 즉 진정성을 갖춘 소재, 기술 습관으로 구체화시켜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소재 자체도 굉장히 유의미했고요. 연결사가 다 등장하긴 했으나 이것이 무엇의 예시인가? 무엇을 뒤집는 것인가 또 챙겨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어진 글에서 습관은 맥락 속에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큰 틀을 줘놓고 씨달락에서 그러나라고 해서 내용을 전환하며 기술 습관이라고 하는 찐 소재를 등장시키는 요 방식도 최근에 순서 문제, 삽입 문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전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뒤집어서 찐 소재 나오고요. 각각이 무엇의 예시인가를 살피는 데 있어서는 또 각 단락의 꼬리를 잘 살피는 연습도 상당히 중요했었죠. 그치? 우리가 오늘 푼 두 개의 순서 문제는 앞선 19번은 정말 내용적 해석만으로 답을 찾아야 했다라고 한다면은 20번 같은 경우에는 연결사의 쓰임도 잘 살펴야 하는 문제 되겠습니다. 두 문제가 정말 좋은 연습을 제공해줬을 거기 때문에 물론 풀 때는 굉장히 힘들고 짜증이 났겠지만 이 해설을 들으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지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순서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더 깊이 있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우리 답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C, A, B의 순서였으니까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44강 함께 하셨어요. 와, 이제 진짜 한강 남았습니다. 이 길고 긴 강의의 끝이 보여요. 그렇죠? 너무 고생하셨어요. 자, 오늘의 긍정 주문 기억하십니까? 잘 먹고 잘 자자.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오늘 밥 거른 친구 내일부터 잘 챙겨 드시고요. 오늘 밤 잠도 꿀잠 자야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찾은 포인트 어휘까지 게시판에 잘 정리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삽입, 요양문의 장문까지 정말 완벽한 마무리 함께하러 갑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세상에 있어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9강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영포자 탈출 전문가 승익쌤이고요. 공부하러 오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너무 고맙고요. 오늘도 열공 시작하겠습니다. 마인드 또 한번 쓱 보면서 한번 해석되나 볼게요. Effort, ignore today. 예, 지금 과거분사거든요. ignored가 무시되는 거죠. 오늘 무시되는 그 노력이 becomes 뭐가 됩니까? regress tomorrow. 내일에 후회가 된다라는 거. 이게 참 잔인한 현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열심히 안 할 수 있죠. 예, 저도 뭐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사실, 예, 좀 후회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반대로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오늘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이건 절대 후회하지 않을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정말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이제 4강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이제 한 시간에 6문제씩 쯔르륵 나가니까요. 미리 문제 풀어보고 오셔야 되고요. 저랑 뭘 해야 되냐면은 지문에서 중요한 걸 잘 잡아내면서 아주 깔끔하게 정답이 보이는 그런 걸 찾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어 공부는 이제 보너스로 우리 같이 하는 거죠. Exemplar, 전형, 전형적인 예시 이런 뜻이거든요. Prime Exemplar, 주된, 전형되고요. Classify, classify, 분류하답니다. classify data, 데이터를 분류하다. observable, observable, 관찰 가능한 거겠죠. observable fact, 관찰 가능한 사실.

사실들, feature, 특징입니다. Key feature, key니까 핵심 특징, correspond, 일치하다, 상응한다 뜻이 많거든요. correspond closely, 아주 밀접하게 일치하더라. 자, 핵심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It is plausible that, 그럽니다. 전형적인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요. 주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대디아의 주어를 뒤로 보낸 겁니다. 무언가라고 해석하고요. 무언가가 plausible, 그럴듯하다. 그리고 대신 왔기 때문에 문장이 쭉 나올 텐데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무능력입니다. 할수 없는 겁니다. 투부정사가 수식하죠. 걔네들을 쉽게 분류할 수 없는 우리의 그 능력, 무능력이요. 그러지 못하는 것이 correspond to, 뭐뭐와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과요. 근데 이 뜻은 뭐냐면은, it affect에서 냄새가 나죠. 그런 사실이요. 동격 뜻입니다. 뒤에 문장이 나오면서, bat가 이제 박쥐잖아요. 박쥐들이 종종 feared, 두려워진다라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박쥐 좀 무섭습니다. 물론 뭐 모든 동물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 조금 무섭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박쥐라는 것이 종종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라는 그 완전한 문장, 이 완전한 문장의 내용이 여기에 쏙 들어가면서 그런 사실과 일치하더라. 그런 것이 plausible,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크게 본다면은 가주어 대시 이 끝까지 가는 거고요. 그 안에 동격 대시 들어있는 구문입니다. 이따 한번 더 볼게요. 이 글의 주제입니다. link, 연결 고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연관성, 뭐랑 뭐 사이? difficulty,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in categorization, 범주를 나누는 겁니다. 얘는 어디 속하는 거지? 우리 카테고리라고 하잖아요. 범주 나누기가 어려워. 그런 것과 fear toward atypical members, 두려움이라는 거죠. 어떤 두려움? 누구를 향한 두려움? Atypical은요, typical이 전형적인 거고요. 이건 굉장히 좀 전형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 어떤 구성원, 비전형적인 구성원들, 그 사이에서의 연관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엄청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시작하면서 이제 probabilistic view라고 하면서 확률론적 관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으나 아시겠지만, 뭐 오늘 뭐 의무론도 나올 거고요. 뭐 인식론도 있고요. 확률론도 있고 되게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시원하게 알아야지만이 문제 풀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런 문제 없습니다. 그냥, 아, 이런 관점이 하나 있는데, 중요한 건 얘죠. The typical exemplars or category members. 아주 전형적인, 얘 뭐였습니까? 예시였습니다. 전형적인 예시라던가,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이제 멤버들, 구성원이라고 할까요? 그것은요, recognized more quickly, 더 빠르게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왜 그렇습니까? 걔네들은요, share, 공유하거든요. 더 많은 특징들을 공유하거든요. 다른 카테고리 멤버들이랑요.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의문의 대상을 범주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얘랑 똑같은 애들이 엄청 많아. 예를 들어서 뭐 개미라고 할까요? 개미다. 그러면은 개미 친구들이랑 얘네가요. 굉장히 많은 특징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아, 너는 그냥 개미다라고 금방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얘네가 누굽니까? 굉장히 전형적인 예시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요. 이런 면에서요. A typical category member, 전형적인, 얘가 중요하거든요. 전형적인. 이 구성원은요. closer, 가깝습니다. 무엇에 가깝습니까? 그 카테고리의 center, 중심에 조금 더 가깝다라는 거죠. 이게 개미라는 범주가 있다면, 얘를 카테고리라고 한다면은, 얘를 바로 넣을 수 있다면은, 이 카테고리의 중심에 이 개미가 가까이 있다. 이 전형적인 예시가 가까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야기는 어디로 갑니까? similar effect, 비슷한 효과가요. might be observed, 관찰됩니다. 누구랑 관련해서요? 말이 바뀌었죠. 중요한 거 얘입니다. exceptional, 예외적인이거든요. 아까는 typical이었습니다. 얘는 전형적인 아이가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예외적인 비전형적인 어떤 개체를 볼 겁니다. 예외적인 카테고리 멤버가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의 구성원이 있는데 이들과 관련해서도요. 비슷한 어떤 효과가 관찰된대요. 무슨 소리냐? atypical입니다. typical에 a가 붙으면서 반대말이 됐거든요. 비전형적인, 굉장히 비전형적인 이 카테고리의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좀 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요, 박쥐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박쥐. 박쥐는 우리가 아주 그 옛날

부터 비유적으로도 여기에도 저기에도 속하지 않는 좀 분류가 애매한 그런 동물로만 인식하고 있잖아요. 얘는 비전형적인 포유류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even as atypical birds, 새들의 분류로 가더라도 얘는 비전형적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카테고리, 새에 대한 카테고리가 뭘 기반으로 했을 때 관찰 가능한 특징들, 그쵸? 관찰 가능한 게뭐 비둘기라던가 까치라던가 이런 식으로 관찰 가능하게, 아, 새라면 저렇게 생겨야 되는구나 라고 했을 때 박쥐 딱 보면 극적극적 좀 다르죠. 그러니까 박쥐는 포유류로 분류하기에도 새로 분류하기에도 뭐다? Atypical, 비전형적인 겁니다. 이 박쥐를 그냥 적어버릴게요. 예시로 박쥐가 나온다면은 얘는 포유류의 카테고리가 있고 새의 카테고리가 있을 때 속하긴 속하죠. 근데 그 안에서도 굉장히 비전형적인 녀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얘네들은 실제 문장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실제로 outlier래요. outlier. 여기서는 되게 예외적 존재 정도의 뜻이고요. 아, 실제로 얘는요, 이게 데이디아가 사실이라는 게요. 박쥐는 라우스의 멤버다. 되게 형편없는 멤버라는 거거든요. 포유류 카테고리에서. 여기서 이제 라우스가 뭐겠습니까? 전형적이지 않은 것을 표현했겠죠. 아, 포유류라고 하면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딱 생각하는 게 있는데 박쥐? 좀 이상한데? 약간 이런 식으로 형편없네. 거기에 끼기에는 전형적이지 않은 멤버가 되는 거고요. 그래 왔대요. It looks like bird. 새처럼 생겼죠. 새처럼 행동하죠. 그리고 cannot see very well. 잘 보지도 못해. 굉장히 좀 전형적이지 않은 그런 특징을 가진 것이 박쥐이다. 그래서 분류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박쥐 같다라는 표현이 옛날부터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빈칸으로 왔어요. 우리가 이제 그 어떻게 보니까는 또 보다 보니까는 또 박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는 공감 가능한 이야기까지 왔는데 다시 한번 이 확률론적인 categorization 분류 시스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요, we assume that 이라고 생각하거나 가정합니다. 박쥐는요. misclassified 될 거래요. 분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present 뭘 제시합니까? 좀 어려움을 제시할 거다라는 거죠. 박쥐 확실하게 포유류야 새야?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분류하려는 우리가 되게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요. It is plausible that 그럴듯한이거든요. 그럴듯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까 봤던 겁니다. 이것은 가주어예요. 대디아의 사실이 그럴듯하다라는 겁니다. 뭐가 그럴듯한데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inability, 능력이 없어. 무슨 능력이 없습니까? 그 박쥐들을 갖다가 readily 뭐 했어요? 쉽게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애매하단 말입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이것이요, 뭐랑 correspond to 일치하느냐? 이런 사실과요. 아, 얘 뭐야? 분류를 잘 못하겠어. 박쥐 뭐야? 이런 식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은 뭐랑 일치하나요? 이런 사실과요. 동격된 나오면서 박쥐는 종종 feared.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Fear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고요. Are feared 하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의 논리를 지금 빈칸 바로 앞에서 펼쳤거든요. 얘가 지금 분류가 잘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뭘 느껴요? 두려움을 느껴, 박쥐한테. 그래서 그 옛날부터 그 박쥐 이름을 딴그 초능력자도 있고요. 실제로는 초능력이 없죠, 영화를 보면은. 그게 이제 그 악당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니까, bat. 게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으로 박쥐했을 때막 친근하고 다정하고 이런 느낌은 없어요. 좀 두려움의 대상, 무섭고 그런 걸 느꼈는데 그거를 이렇게 풀어낸 거죠. 분류를 우리가 못하다 보니까, classify를 readily 하게 못하다 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정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요, 아니 이게 지금 뭐야? 아마도 우리는 두려워한다. 박쥐를 이거 앞문장을 그대로 거의 그대로 다시 썼습니다. 영어로는 paraphrase라고 합니다. 재진술. 같은 말을 다르게 지금 구조 바꿔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두려워한대요. 왜요? 이거 그대로 와야지. 박쥐는 우리 왜 두려워한다고요? 이거 집어넣어야죠. 분류를 잘 못하니까요. 뭐 이야기를 다 끌어온다면 박쥐라는 것이 되게 비전형적이기 때문에 분류가 쉽지 않다 보니까는 야 이거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가 이 본문 내용 바탕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성립하느냐 이런 어떤 분류의 개념 딱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은 박쥐가 두려운 이유가 백만 22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딱 보기 집어넣으면 다 말이 돼. 게다가 보기가 길어. 그러니까 많은 수험생들이 아무거나 답하는 겁니다. 자, 1번 볼까요?
걔네가요, 종종 야기하죠. 해를 가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집단에게 몰폼해가지고요, 포유류나 새들에게 박쥐가 막 습격해서 해를 가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전혀 상관없죠. 2번, 그 박쥐들은요, tend to match our observable predictions accurately. 정확하게 일치한다의 매치거든요. 우리의 관찰 가능한 예측과 정확하게 일치하더라. 우리의 관찰 가능한 예측은 뭔데요? 이런 것들도 말이 좀 애매하고, 걔랑 지금 일치한다 이런 말들도 지금 전혀 맥락과 맞지 않기도 하고 좀 어긋나 있죠. 박쥐의 이 여기서 필요한 특징은 분류가 잘안 된답니다. 이게 뭐야? 포유류야? 새야? 뭐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3번, we observe, 우리는 관찰합니다. 오직 그 박쥐들이 포유류랑 공유하는 그런 포유류적인 특징들만은 관찰하더라. 전혀 상관없어요. They do not fit into a simple basic category very easily. 걔네들은요, 딱 적합하게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간단한 기본적인 분류에 매우 쉽게 딱 맞지가 않는다. 이게 맞죠? 얘네들은요, rarely act like they belong to a different group. 얘네들은요, 얘네가 어떤 다른 집단에 속하다에 belong to거든요. 속하는 것처럼, 좀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집단 같은 거 가지고 장난친 거거든요. 필요했던 말은요, 분류가 쉽지 않다. 그래서 기본적인 단순한 카테고리에는 쉽게 맞아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얘네가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좀 두려워할 수 있다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앞 문장과 똑같은 이야기였거든요.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근거를 잡아서, 그걸 꽉 잡아서 풀어야 돼요. 다음 2번 갈게요. Notion, 개념. Abstract, 모르면 안 되죠. 추상적인 개념. Authenticity,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진정성이거든요. Verify, 그것을 확인하는 거. Premise, 전제, 여러 맥락에서 쓰거든요. Basic premise, 기본 전제 되겠죠? 기본 전제. Consistent, 일관된. Consistent pattern, 일관된 pattern. Integrity, 진실성. Moral, 도덕적인 진실성. 자, 문장 길어요. 요거는 잠깐 보셔야 되는 게, less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뭐 more이냐, less냐 할 때, 더 많으냐, 더 적으냐, 그 less라기보다는, 이런 맥락에서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라기보다는 이거답니다. 그러니까 less라는 게더 적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거보다 이제 b라는 게더 적다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 있을 때 그거는 이제 b라기보다는 a다. 그러니까 이거라기보다는 아니고 이거다로 가거든요. 가보면은 empathy 공감 이야기예요. 공감은 lesson means to an end 하면은요. 이 lesson은 이거 아니라고 가야 됩니다. 더 적은 거니까 이거라기보다는 뭐가 아닌데요?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그 목적이 이익을 내는 거라면은 그런 돈 버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이거야. 오히려 뭐야? Consistent with 일관되고 일치한데요. 뭐랑요? 칸트의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Character이라고 하는 성격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뭐 도덕적 인격도 되는데 그거랑 일치한데요. 얘는요 뭘 강조합니까? Truthfulness, 굉장한 이제 진실성을 강조하는 거죠. 뭐로써? 미덕의 핵심 요소로서요. 자, 봐야 될 개념은 less라는 것은 더 적다라기보다는 어떤 개념이 그거는 좀 아닌 거야. 그거라기보다는 뒤에 것이다.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자, 키워드는 너무 당연합니다. 공감이거든요. Empathy, 공감, 묵직하죠? 만둣국의 왕만두가 되는 겁니다. 공감은 뭐로서의 공감입니까? Value in itself,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의 공감입니다. 그것이 관계가 있거든요. 무엇이랑요? 아주 탁월한, 훌륭한 리더십에서의 진정성과 관계가 있거든요. 내용은 우리가 상식으로도 따라갈 수 있는 내용인데 바로 가볼게요. Central to the notion of brilliant leadership. 이거는 일종의 도치 구문입니다. 중앙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얘는 위치 나타내는 거고 필요한 것은요. 아주 훌륭한 리더십. 너 리더니? 리더 되고 싶니? 그러면은 또 리더십 이야기가 되게 많죠. 훌륭한 리더십이라는 그 개념의 중앙이라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거든요. 아주 중요한 연결 또는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뭐랑 뭐 사이에 키워드 다 나왔죠. 공감이랑 authenticity, 진정성 사이에요. 너 리더 되고 싶어? 훌륭한 리더십의 중심에는요, 공감이랑 진정성이랑 이두 개가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두개딱 연결하면 진정성 있게 공감해야 되겠죠. 그런 얘기할 겁니다. While, 뭐 하지만서도요, 이 while 조심해야죠. 이 while은 동안이라기보다는 반면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요, 주제는 아닐 겁니다. 리더들은요,
행동할 수 있어. 뭘 바탕으로? Premise, 전제입니다. 요 대신 또 동격이네요. 전제라는 것도 개념이 쏙 들어갈 수가 있죠. 동격

뜻이 나오면서 완전한 문장. sensitivity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무엇이요? 직원들이 어떤 concern, 관심사예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더라 뭐 하는데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게 완전한 문장.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죠. 리더라면은 직원들이 지금 어떤 관심사가 있어. 거기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해 주는 거. 아, 요즘 그런 거 좋아해? 요즘 그런 거 걱정해? 이런 식으로 그들의 관심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직의 목표 달성에 도움될 것이다. 그런 전제를 바탕으로 행동할 수 있으나, while에 걸렸기 때문에 이건 중심 내용이 아닌 겁니다. 딱 자연스럽게 여기를 봐야죠. 그 다음에 진짜 주절. 훌륭한 리더들은요, believe that, that 야를 믿어요. 왕만두 나오죠. 공감은 has value, 가치 있다, 끝났죠. In it's alright, 그 자체로 써거든요. 공감이라는 것이 리더라면은 직원들에게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 그게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냄새를 맡았잖아요. 진정성인 거지, 그게. 공감 그 자체로서 내가 리더라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뭐다 떠나서 공감하는 거야. 그랬어라고 하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랬을 때 그게 진정성 있는 공감되는 거잖아요. In this regard 이런 면에서요. Empathy 다시 한번 왕만두 나와주면서 공감은 리더에 관련해서 아예 그냥 이게 중심 소재죠. 계속 나와요. 한 10번 나올 겁니다. 공감은 Less 아까 뭐였습니까? 이런 건좀 아닌 겁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Means는 수단입니다. And가요, 이게 목적, 목표라는 뜻이 됩니다. 끝에 있는 거니까 목표일 수 있는 거잖아요. 목표를 향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목표 뭐가 있을까요? 돈 버는 거, 조직에 돈을 많이 버는 거, 회사의 이윤을 높이는 거, 그런 걸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요, 오히려 뭐가 되는 겁니까? 일관되더라. 칸트가 말했던 개념이 있습니다. 칸트라는 분이 사실 이렇게 독일의 철학자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지켜야 될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캐릭터라는 개념을 말했는데, 이거 몰라도 괜찮아요. 뭐, 칸트가 뭐, 기질과 성격을 나누고 이런 거 몰라도 아무 상관없는 게 설명해주거든요. 콤마 위치로. 이거 뭔데요? 이 캐릭터라는 개념은 underscore, 강조하다. 단어 체크하시고요. 진실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뭐로써요? 그것이 바로 virtue, 미덕의 core, 핵심적인 요소로서 진실돼야 된다. 이게 진정성이랑 연결되겠죠. 진실성, 진정성. 지금 다 비슷한 말로 쓰이고 있을 겁니다.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서 공감이 아니라 내가 공감해줘서 직원들 많이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어야지가 아니고 칸트가 말했던 캐릭터라는 것은요, 진실성을 강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된다. 스테이크홀더 단어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해 관계자란 뜻이거든요. 이해 관계자의 관점으로부터 보면은요, 특히나 이때 이해 관계자는 직원들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자, 직원들이 바라보는 우리 리더, 나 직원이에요. 바라보면은, 훌륭한, 탁월한 리더들은요, 어디를 쓰임해서 뭐라고 여겨질까요? behaving, 행동하더라. 어떤 방식으로? reveal, 드러내더라. genuineness, 같은 말 계속 반복하죠, 이렇게. 이것도 진정성, 진실됨이거든요. genuine이 진짜인 걸 말하거든요. fake의 반대 개념이에요. 어떤 동기라는 게요, 우리 사장님이, 우리 리더분이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지? 왜 이렇게 공감하지? 그 동기가 진실되는 것이 보이는, reveal, 그런 걸 드러내는 방식으로, 예, 그렇게 이제 보일 거라는 겁니다. guided by, 이끌어지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입니까? 봤더니, deontologically, 이게 의무론인데, 갑자기 의무론이 뭐냐, 역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기반으로 한 어떤 철학적인 안내해주는 그런 이정표 같은 게 지금 있다라는 건데, 그런 거에 따라서 보게 되면은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의무론 이런 거예요. We should do.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해야 돼. 우리의 의무를 for no other reason than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이런 것 때문에. It's the right thing to do. 해야 될 옳은 것이다. 그게 의무론이 되는 거죠. 그럼 뭘 따라가라는 겁니까? 목적, 수단 이런 거에 대비되는 개념이죠. 해야 될 옳은 거야. 공감이 옳은 거야. 그럼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게 의무론적인 관점이 될 테고요. 그런 거에 이끌려 훌륭한 리더들의 중요한 건 뭡니까? 리더의 키워드 받아오고 공감적인 컨덕트 행위는 derived, 비롯됩니다. 비롯됩니다. less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이거보다는 이건 아닌 거야. 뭐로부터 오면 안 되는 겁니까? strategic 전략적이야. 벌써 틀렸죠. 전략적이고

그리고 택틱컬 하다라는 것도요. 이것도 이제 어떤 책략적인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어떤 관심사에서부터 나면 안 되는 거이고요. 여기서부터 나와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personal sense of integrity, 얘도 진실성이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개인적인 감정으로부터 공감이 나와야 되는 것이다. 자, 다시 말해서 이것은요, defining feature 아주 결정적인 특징이 됩니다. 무엇의? 진정성의 결정적인 특징이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것이 frames empathy,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frame 하더라. 얘가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공감이 뭐로써 지금 공감을 만드는 거냐? 이 글에서 결국에는 공감이 뭐냐를 빈칸에다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 글에서의 공감, 이 as는 진짜 뭐뭐로서기 때문에 이 글에서의 공감이 뭐냐 그거 찾아내라는 겁니다. 1번, being less important than sensitivity. 이거 아까 뭐그 처음에 그 직원들의 관심사에 sensitive 해야 된다, 뭐 민감성, 예민성 이런 뜻이거든요. 그거보다 덜 중요하대. 완전 틀렸죠. 핵심이다. 무엇에 직원들이 도덕적으로 성장한대. 직원들이 갑자기 왜 성장을 합니까? 그거 핵심이래요. value driven rather than outcome driven. 이거 답인데, 이 말이 어렵잖아요. 본문도 까다롭지만서도 driven이라는 것은요, 이끌어지는 겁니다. 뭔가 원동력 같은 걸 말하는 건데, 가치에 의해서 이끌리는 것이다. 뭐보다는 결과에 의해서 이끌리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결과는 뭐 말하는 겁니까? 아까 뭐 profit, 돈 같은 거, 목적 같은 거였잖아요. 공감을 목적 때문에, 결과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이끌려야 된다가 3번 정답되는 거고요. 4번이 개별적인 성공입니다. 뭐보다는요, 집단의 목표보다는요, 나만 잘 돼야지 뭐 개별 성공 전혀 상관없고요. consistent 아까 그런 말이 있었죠. 일관되는 겁니다. 칸트의 어떤 그 이야기가 일관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랑요? 뭐야? 리더의 교육적 배경과 일관되더라. 리더가 뭐 대학을 어디까지 나왔느냐, 뭐 대학을 어디 나왔느냐, 이런 교육적 배경이잖아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그냥 단어 가지고 장난쳤다. 자, 우리 3번 갑니다. Construct, 구성하더라. Socially constructed, 사회적으로 구성된. Collective, 이거는 집단의 이런 뜻 되면서 collective effort, 집단적인 노력. Imply, 암시하다죠. Imply a meaning, 의미를 암시하더라. Parallel 뜻이 많아요. 평행한, 그리고 본문에서는 뭐 유사하다, 이런 뜻도 되고요. Parallel lines, 평행선 됩니다. Context 얘는요 맥락 되고요. Historical context 역사적인 맥락. 자, 핵심 문장 보겠습니다. 좀 길어요, 그쵸? 근데 얘는 참딱 봐도 중요한 언어, 뭐 감정 이런 단어들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존재입니다. 고유한 감정 관련된 단어가 하나의 문화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does not imply 이런 것들을 암시하거나 의미하지 않는다. 어떤 고유한 신경회로 같은 것들이라던가 고유한 현상학 같은 것들이 그 특별한 감정에 대해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얘만 보면 되거든요. 문장 구조는 요 found가 과거 분사로서 앞에 걸 수식해 주는 겁니다. 오직 그 문화에서만 발견되어지는 하면서 과거 분사가 앞에 있는 이 특별한 감정을 수식하고 있다. 처음에 보면 헷갈려요. 과거 분사가 동사 과거처럼 생겨가지고요. 이 found가 헷갈리는데 잘 보면 동사는 여기 있기 때문에 얘네가 이거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고 얘는 앞에 있는 것을 수식하는 기능하더라. 자, 이 이야기는요. 처음 볼 때는 추상적인 말이라서 어렵지만 금방 할수 있습니다. 도와드릴 거고요. Distinct construction. 별개의 구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independent relationship. 독립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뭐랑 뭐가? 언어랑 감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시작하면서 바로 왕만두 나오죠. Language, 언어. 그리고 중요한 말다 했어요. 언어는 뭐라고요? Socially constructed. 사회적으로 구성된대요. 이 말은 듣자마자 뭔지 알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을 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언어가 사회적으로 구성됐는데 우리가 다 사회화를 통해서 익혀버린 거 아니겠어요? 시간 지나면서 우리의 문화적인 collective, 여기서는 명사군요. 공동체는 우리 다 지금 같은 문화적 공동체잖아요. agreed upon, 동의했죠. 뭐에 대해서요? 다양한 어떤 추상적인 상징이라든가 소리들에 대해서요. 자, 그런 걸 이용해서 나타내자. 사물이든 사람이든 장소든 아니면 경험이든 그렇게 나타내자. 이거 뭐예요? 무슨 색입니까, 이거? 노란색이죠. 이렇게 우리가 동의를 했잖아요. 이거를 랑노라고 하자. 그럼 나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언어라는 거는 이거 노랑이 되는 이유는 집단적으로 거기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그게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사실 반대로 하면서 왕만두 하나를 더 있습니다. 언어 다음에 basic emotion, 기본적인 감정 이야기랍니다. 그냥 감정보다는 뭐 슬픔이나 뭐 기쁨 같은 거는 기본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얘네들은요, 생물학적으로 구성되더라. 오호! 생물학적. 사회적과 대비되는 게 맞죠. 약간 우리 몸에서 타고나기를 나오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시간 지나면서 진화는 반복적으로 crafted, 만들었어. 중요한 삶의 상황에 대한 반응을 만들었어. 무슨 얘기겠습니까? 기본적인 감정 뭐가 있을까요? 슬픔 한번 볼까요? 그 옛날부터 가족이 돌아가셨을 거잖아요. 슬펐겠죠. 어떤 삶의 상황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는 생물학적 반응을 했을 겁니다. 그게 바로 기본적인 감정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생물학적이다. Which we later, 자, 나중에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연결시켰죠. 상징과 단어와 어떤 구절 같은 것들. 아, 이거는 슬픔이다. 뭐 영어로 하면 sadness다. 또는 grief다. 이렇게 연결시켰겠지만, 발단, 시작을 본다면은 이런 감정은 생물학적인 게 맞죠. 아, 되게 막 배부르고 기분 좋아. 그거 옛날에도 그랬겠죠. 그런 감정 같은 것들은, 만족감 같은 것들, 슬픔 같은 것들은 원래 생물학적으로 있었을 것이다. 자, 근데 이제 이 글은 재밌는 이야기랍니다. 여기까지는 금방 공감되는데요. 요건 무슨 얘기냐? 하나의 문화에서요. 아, 좀 독특하냐? 독특한 감정 관련된 단어가 존재한대요. 자, 그것이 의미하지 않습니다. 뭐의 존재입니까? 고유한 circuitry, 이 어떤 신경 회로 같은 거, 얘는 약간 생물학적 이야기죠. 라던가 고유한 phenomenology 하면 현상학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뭐냐면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러니까 뭔가 기분 좋은 것을 기분 좋다고 인식하는 게 현상학인데, 그런 게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데요. 특정 감정이고, 그것이 그 문화에서만 발견되는 그 특별한 감정에 대해서 이 문장이 무슨 말이냐? 한 방에 해결해 드릴게요. 자, 찾아보니까 어떤 문화에는요, 상대방의 뭐였더라? 불행을, 그래, 불행을. 내가 적어왔어. 상대방의 불행에 대해서 기뻐하는 마음이라는 이런 어떤 단어가 있대요. 근데 이 감정, 참 뭐랄까요. 있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도 느끼거든요. 상대방이 너무 잘 되면, 아, 배 아프다. 이런 거.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이런 거 있고요. 또 상대방이 뭔가 좀 안타까운 일을 겪을 때그 상대방이 또 되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아, 뭔가. 아, 잘 됐다. 뭐 이런 감정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단어가 어떤 문화에는 있대요. 자, 근데 그런 문화에 이런 아주 독특한 감정 관련된 단어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특별한 신경회로가 우리와는 다르게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사하게요. 또 무슨 말 합니까? Absence는 없는 겁니다. 뭐가 없어요? 특정한 기본적인 감정 관련된 단어가 그 문화에는 없다. 자, 슬픔 없어, 거기. 기쁨 없어. 그게요. 이런 거 의미하진 않죠. 그들이 analogous, 유사한 기본적인 감정 관련된 신경회로가 없을까? 그 나라에는 슬픔이라는 말이 없어. 그럼 이 사람들은 그 머릿속에 신경회로가 슬픔을 못 느껴서 다 계속 웃고 있을까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단어가 없다고 해도 그 나라의 사람들은요, 그 문화 사람들은 신경회로는 우리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universal 하다라고 하죠. 보편적으로 다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 설명하는 겁니까? 여튼 단어와 이 감정을 둘러싼 신경회로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감정과 언어, 왕만두 두알딱 나왔죠. 얘네들은요, parallel 하다. 단어 체크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게 원래 평행한다는 뜻도 있고요. 동시에 일어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과정이고요. 얘네들은 인폼 정보를 주고요. 맥락을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서로에 대해서요. 자, 그러나 궁극적으로 얘네 빈칸이다 그럽니다. 빈칸이다 그래요. 앞서 했던 이야기도 약간 좀 도움이 되는 거고요. 밑에 것들도 엄청난 예시가 되는 겁니다. 이 둘의 관계 결국 뭐냐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완벽한 예시겠죠? 이것의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께서는요, 되게 아주 선구자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타이티에서요. 자, 그곳에서 그는 뭘 발견했습니까? 아니, 타이티 사람들은요, 단어가 없다. 단어가 없어요. 무슨 단어 없습니까? 슬픔에 해당하는 grief, 슬픔이라던가. 아, 이 슬픔 뭐, 비슷한 말인데, grief, 비슷한.

미스 슬픔 이런 거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히티 사람들은요 경험을 했죠. 아좀 뭔가 아프고도 뭔가 좀 낯선 이 감정 뭐겠습니까? 슬픔의 감정을 사실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단어는 없지만 이 사람들 그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언어적으로는 없으나 그 감정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뭐할 때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실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거치게 됐을 때 그런 것들을 프로세싱 처리할 때 분명히 슬퍼한다라는 겁니다. 말은 없지만 슬퍼하더라. 그럼 이 예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느냐? 하나가 없어도 하나가 있다. 그죠? 단어 없어도 슬퍼한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없는 문화에서도요, 기뻐할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어와 감정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하나 없어도 나머지는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 말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멋있게. 1번, cannot guarantee. 보장하다죠. 보장할 수가 없어요. exist 존재입니다. 서로의 존재를 보장할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서로의 존재를 보장한다라는 거는 내가 있니? 그럼 너도 있는 거야. 나 없어? 그럼 너도 없어. 이게 서로의 존재를 guarantee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없어도, 언어 없어도 감정은 있거든요. 이거는 서로 간에 좀 독립적으로 존재를 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나머지 답한 친구들 봐봐요. 1번,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그럴 수 있어. 근데 intensify는요, 강화하거든요. 서로를요. 특정 상황에서 서로서로 intensify 막 강화하는 시너지를 낸다? 전혀 아닌데요? cannot be fully understood. 완전히 이해가 안 된대요. 뭐가 없으면은, 보편적인 맥락이 없으면은요, 이런 말한 적이 없는데요? effortlessly, 노력 없이 대체가 된다라는 거죠. substitute, 대체하고 교체하는 거거든요. 서로서로요. 표현해서요. 이 무슨 말입니까? 감정과 언어를 어떻게 대체합니까? 단어끼리 뭐 대처하고 이러겠지. 이두 개를 대처할 수가 없어요. are shaped, 형성됩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입니다. 유년 시절인데요. 어린 유년 시절 때. 이거 완전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인데. 어렵다. 전형적인 수능 영어에서 어려운 빈칸 문제의 특징입니다. 글이 어렵기 때문에요. 나머지 보기들이 얼토당토안한 소리를 해도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1번 진술이 워낙에 고급지게 표현됐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해 딱 하셔야 돼요. 아, 타이티 사람들, 슬픔이란 단어가 없는데, 그레이프가 없는데, 슬퍼하고 있는 거야. 으으 하고 있는 거야. 뭐요? 언어가 없어도 감정은 있구나. 그러니까 서로의 존재를 서로 보장해주면서 얘 있으면 얘 있고, 없으면 없고, 이 관계가 아니구나. 정답은 1번. 어렵죠. 자, 4번 갑니다. drastic, 과감한입니다. 그래서 drastic changes 많이 쓰죠. 과감한 변화들. inadequate, 불충분해요. 그래서 inadequate resources, 불충분한 자원. intake, 섭취하는 겁니다. 뭐 섭취할까요? daily, 맨날 맨날에 이제 섭취가 될 거고요. lose, 느슨합니다. 아, come loose, 느슨해지는 거. venture, 좀 모험적 투자를 말하죠. venture, joint venture, joint 합작, 공동의 이런 뜻이거든요. 합작 투자. 아, 문장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요거 보이시죠? 세미콜론. 얘는 의미가 되게 많아요. 의미가 많은데, 문장 두 개를 연결하는 기능하고요. 여기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너가 고기라던가 아니면은 유제품의 섭취를 약간 줄이는 것은, 일단 이 reducing은 동명사 주어다, 그쵸? 이게 주어 되면서 동사 나왔고, 더 낫대. not doing so 해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뒤에 역시 문장 나열하는 게 맞죠? 문장이 이어지는데 되게 긴밀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고 하면서 바로 이어지면서 너가 과일 사고요, 채소 사고요, 곡물 같은 것들을 이제 루스하게 사더라. 이게 이제 포장 안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야. 평소 의미는 느슨한 건데 이제 꽉 죄매지 않고 포장 없이 막 이런 것들을 사는 것은요, 너가 할수 있을 때 그거 더 낫습니다. 뭐보다도요, 항상 그런 것들을 이제 비닐봉지에다가 싸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더 낫더라. 이두 개가 굉장히 두 문장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의미적으로 그럴 때는 세미콜론으로 연결을 한 것이다. 동명사 주어들이 나열되고 있고요. 자, 이 글은 어렵지 않습니다. importance, 중요성. 뭐가 중요해? 작고도 불완전하게 내가 행동하는 겁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서 그것도 중요하다. 내가 요거 뭐 종이 하나 요거 뭐 재활용한다고 뭐갠뭐 환경에 도움이 될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갈게요. 자, 시작하면서 어렵지 않거든요. There are, 무엇이 있대요? Some pretty big lifestyle changes you can choose to make. 까지가 납니다. 뭐가 있어요? 꽤나 큰
생활 양식의 변화입니다. 수식 받으면서 너가 하기로, 그렇게 변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핵심은 뭐다? 크고, 그것도 꽤나 커. Pretty big. 그런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뭐 하고 싶을 때요? 핵심은 너가 지구를 돕고 싶을 때요. 그리고 바로 예시가 붙었기 때문에 이어지는 건데, 왜 분홍색 중요한 내용 안 나왔느냐? 이거는 그냥 깔아주는 큰 변화 이야기거든요. 너 큰 변화 막 지구 보호를 위해서 하고 싶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깔아준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크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너는 이제 식물 기반의 식단들을 따라갈 수가 있고요. 뚜니 플래시 하더라? 약속하다, 맹세하다거든요. 지로 웨이스트 뭐겠습니까? 쓰레기 배출 안 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네가 할 수가 있고요. 너는 둘러쌀 수도 있어. 어떤 사람들 이런 어떤 drastic changes 큰 거랑 좀 연결되죠. 급격한 그런 급진적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로 너 주변을 둘러쌀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너는 아마 느낄 거다. 아, 압박을 느껴. pressured. 뭐 해야 되는? follow suit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suit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카드 같은 것에서의 문양 같은 걸 말하기도 하고요. 모양, 패턴으로 본다면은 그 남들의 패턴을 쫓아가서 follow suit는 남들 따라 하거든요. 지금 내 주변에 누구 있어요? 급격하고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뭐 가령 뭐 채식주의자 분들이 계시겠죠. 큰 변화 맞잖아요. 그런 분들로 가득하다면은 아 따라야 된다라는 압박이 느껴질 거다라는 겁니다. 너는 압박을 느껴. 그럼 너는 어떤 느낌 드는 겁니까? If you don't make these changes, 이런 변화 안 일으키면은 이 변화 뭐예요? 되게 큰 변화들, 급진적 변화 안 하면은 your effort to save the planet, 지구를 내가 구하려는 그 노력은 inadequate. adequate은 충분한, inadequate, 아, 이걸로는 불충분하다. 내가 이런 거대한 어떤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아, 내가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느낌 받을 수 있더라. despite, 뭐임에도 불구하고요. what you might hear, 네가 들을 수 있는 것들, 들을지도 모르겠는 것들, 그거에도 불구하고요. plant-based diet or zero waste living. 식물 기반의 그런 식단이라던가 아무래도 고기 안 먹으면 환경에는 많이 도움이 되는 편이죠. 그리고 쓰레기를 안 만들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활 양식은요. 뭐래요? 이거래요. 빈칸이래요. 자, 이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게다가 환경 얘기는 우리가 꽉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수능에 출제하면 다 맞출까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근거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방금 말했던 이런 식의 환경보호 운동들은 뭐다? 바로 밑에 근거 나오거든요. 리듀싱 줄이잖아요. 너의 고기라던가 그 유제품의 섭취를 약간만. 이거 놓치면 절대 안 돼요. 위에 거랑 엄청 대비되잖아요. 위에 거는 크고도 급격한 변화였고요. drastic and pretty big. 이거는 a little입니다. 약간만 줄여도요. 더 나아요. 뭐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도.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과일 같은 거 사죠. 채소 사죠. 베지터블스 줄인 거고요. 곡물 같은 거를 갖다가 루시하게 포장하지 않은 걸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너가 할 수 있을 때 포장 안 한 채로 그냥 이렇게 막 들고 다녀. 그럼 비닐봉지 안 쓰는 거잖아요. 이게 더 낫습니다. 뭐보다 항상 그런 것들을 갖다가 플라스틱 비닐에다가 싼 채로 사는 것보다도 낫더라. 아주 작은 변화이지만 이거 뭐다? 더 나아요. 배럴이에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작은 변화도, 작은 변화를 위한 실천도 괜찮다. 불충분할 수도 있겠으나 괜찮다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자, 사실은요. You don't have to. 너 그럴 필요가 없어요. Follow a vegan. vegan 뭡니까? 채식주의자분들을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막 쓰레기 안 만들겠다. 쓰레기 만들어줬는데 어떻게 그런 거를 안 만들겠다라는 그런 걸 완벽하게 따라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To make a difference,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Making little changes, 정리하잖아요. Little이 중요한 말이잖아요. 작은 변화를 갖다가 where you can, 네가 있는 곳에서 and how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what truly counts. Count는 동사로 중요하다, 중요한 일입니다. 와, 오랜만에 정말 교훈적인, 어떻게 보면 주제로는 중학교스러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너 환경 보호하고 싶어? 너 내일부터 채식해. 이거 아닌 겁니다. 작은 변화도 괜찮다죠. 자,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큰 변화가 아니라 얘들아 작은 변화도 괜찮아를 당연하게도 좀 매콤한 맛으로 지금 포장해 놨겠죠. 봤더니 반드시 All or nothing. All은 100을 말하는 거고요. Nothing은 0이잖아요. 그런 venture, 모험적인 어떤 일,
시도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죠. 여기서 백은 뭘 말하는 겁니까?

채식하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채식해라. 비건 되라.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요. 아닌데요. 나 아무것도 안할 건데요.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극단적이지 않다는 거죠. 약간만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막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거나 그런 식의 시도가 환경보호는 아니다. 10이든 20이든 조금만 해도 괜찮다가 2번이잖아요. 1번 뭐라 그래요? Less가 계속 나오죠? Less get any 해가지고요. 이거보다는 이거라는 거예요. Personal choice. 개별적인 어떤 선택이라는 겁니다. 뭐보다는요? 공유된 목표라기보다는 개인의 선택이다. 이런 얘기고요. 얘는요? 증가적으로 사람들이 따르기에 일반적이 된다라는 소리고요. 얘는 항상 최고의 방법이 아니래요. 지구를 돕는. 얘는 Practice for society rather than the individual. 개인보다는 오히려 사회를 위해서 이게 실천되는 것이다. 그럽니다. 필요했던 얘기 뭡니까? 조금만 해도 괜찮아는 all or nothing의 venture가 아니다라고 멋지게 표현이 될 수가 있다. 그것이 이 문제의 핵심. 자, 5번 갑니다. quantity, 양이죠. 양. large quantity, 양 많은 거. 많은 양. demand, 수요. meet the demand, 수요를 이때 meet 만나다보다는 충족시키다로 갑니다. meet이 그렇게 돼요. utility, 효용, 쓸모 있음. 그래서 marginal utility가 바로 한계 효용. 이 글의 핵심입니다. 나중에 볼게요. contradict, 모순되더라. 그래서 contradict a statement, 진술, 진술. 그 말에 모순되더라. expansion, 확장입니다. rapid, 빨라요. 빠른 확장, 급격한 확장. 자, 이거는요, 핵심 문장인데요. 이거 동격된 냄새 많이 납니까? 컨셉이라는 게 개념이잖아요. 이 보니까는 한계 효용이 뭐지? 이럴 수 있거든요. 물론 뭐 경제를 좀 아는 친구들은 금방 알겠으나 이 한계 효용인 the concept 개념인데 대신 나왔습니다. 이 개념은 오른쪽에 있는 완전한 문장의 내용이 쏙 들어가기에 너무 좋죠. 이런 개념이다. 동격 대시 맞고요. 그럴 때는 오른쪽 문장이 완전할 거예요. 각각의 어떤 제품과 서비스의 단위가 조금 덜 유용하게 되는 겁니다. 당신에게요. 첫 번째 것보다도요. 뒷문장이 완전합니다. 그런 개념이다. 그럴 때이 that은 앞에 있는 명사나 뒤에 있는 문장이 같은 말이다. 그래서 동격 that이라고 하고 문법 문제 많이 나와요. 왼쪽에는 명사가 있고 오른쪽이 완전한 거는 동격 that이거든요. 그래서 what 같은 거랑 비교 많이 합니다. 핵심은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exception. 누가요? 프로 그 스포츠 팀이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요, 무엇의 예외냐? 2가 지금 앞에 있는 예외랑 붙으면서 marginal utility라고 하는 한계 효용이라는 법칙이 있는데 그것에 예외가 있더라. 이렇게 갑니다. 자, 이 길은 아주 심플합니다. 한계 효용을 설명하고요. 뒤로 가서는 스포츠는 다르다. 이런 얘기 딱 하거든요. 시작하면서 income, 경제 쪽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수입이 rises 올라갑니다. 돈을 많이 번다는 거죠. 자, 그러면 so will은 반복이거든요. 높아져요. 뭐가요? 요구되어지는 양도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수요량도 늘어납니다. 자, 그리고 수입이 줄어들면은요, 수요도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의 수입이 더블, 두 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you do not always buy twice as much of a particular good or service. 특정 여러분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꼭두 배를 항상 사는 거는 아니다. 그래요. 일단은 돈을 내가 10만 원 벌다가 20만 원 벌면은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사고 싶어지죠. 그게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아, 다시 돈을 못 벌어. 그럼 좀덜 사고 싶죠. 근데 두 배를 너가 더 번다 그래서 두배더 많은 수요를 원하는 건 아닐 거래요. 예를 들어 볼까요? There are only so many types of ice cream you'd want to eat, no matter how wealthy you are. 그렇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no matter how는 however이랑 같은 말이고요. 이렇게 wealthy가 부유한이기 때문에 붙으면은 아무리 네가 부유해도 네가 뭐 재산이 뭐 몰라 1조라고 하자. 너 1조 돈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100만 원보다 몇배더 많은 겁니까? 100만 원대 아이스크림 한통 먹었어 하루에. 그럼 1조 벌면 곱하기 이거 몇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루에 많이 먹을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부유해도요, 그냥 오직 딱 정해진 아이스크림 터브가 통을 말하거든요. 너가 먹기를 원하는 아이스크림 통은 딱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이것이 바로 무슨 예시입니까? Marginal utility. utility는 기본적으로 쓸모 있음, 효용을 말하고요. marginal은 여기서는 어떤 단위가 추가되는 걸 말하거든요. 추가될 때의 쓸모 있음의 예시가 되는 건데, 자, 이제 설명해야죠. 한계 효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경제에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개념인데, 기본적으로

그래프로는 이런 거예요. 한계형은요, 이제 점점 내가 추가적으로 개를 사면 살수록 만족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더 사면 더 살수록 만족감은 점점 떨어지더라. 얘는 어떤 개념이냐? 동격 대시 나오면서 유닛이 단위죠. 어떤 네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각각의 단위를 삽니다. 얘는요, little less useful, 덜 유용합니다. 뭐보다도요, 첫 번째 것보다도 너에게는 덜 유용하더라. 제게 아주 거칠게 비하면 이런 거예요. 피자 8쪽을 혼자 먹는다. 피자는 언제 제일 맛있죠? 첫입이 제일 맛있죠. 딱 왔어. 배고파. 뜨끈뜨끈한 피자 처음 먹을 때 같은 한 조각인데 만족감이 거의 100%죠? 너무 맛있어. 대박이야. 근데 그 다음 쪽 먹을 때 약간 뭐 만족감 떨어집니다. 이제 한 3쪽, 4쪽, 5쪽, 6쪽, 7쪽, 8쪽 먹고 나면 뭔지 알죠? 먹기 싫어져요. 아, 뭐 대식가다 뭐 그런 분들 제외하고 나면은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많이 시키면은 서로 먹으라 그러죠. 너 먹어. 그럼 뭐 친구들 가위바위보하고 벌칙도 해요. 아, 너 먹어서 막진 사람 먹기 이런 겁니다. 똑같은 한쪽이야. 똑같은 한쪽인데 만족감은 갈수록 똑같은 단위별로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만족감이 경제에서는 효용으로 간다면 그 효용은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어떤 지점 되잖아요. You will not want it anymore. 더 이상 원하지 않아요. 아, 피자 그만 먹을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계 효용은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0 포인트까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0까지 떨어지죠. 더 이상은 아무도 피자를 안 먹고 싶어 하는 그 상황이 바로 한계 효용 0까지 왔다라고 거친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we can see that 우리가 대대를 볼수 있대. 이 글은요, 여기까지 한계 효용의 개념 설명한 다음에 딴 얘기합니다. 이 법칙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예요. 팬들이 나오죠. 팬들이 지금 이 입장에서는 consumer, 소비자가 되는 건데, 원해. 더 많은 볼 게임들을 원하더라. 이걸 느끼셔야 됩니다. 피자를 계속 원하는 거야. 이 분야가 뭡니까? We've seen this example. 자, 우리는요, 봤습니다. 이런 사례가 play out 전개가 돼요. 최근에 몇년 동안에 뭐 관련해가지고요? 스포츠 이벤트 이야기입니다. 스포츠 경기들이요. 이런 경기들이 라이브 텔레비전에서요, 계속해서 그 수가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뭘 통해서 보게 됩니까? Advent, 출연하는 거고요. 뭐가 출연하게 됐나요? 새로운 어떤 경쟁사라던가, 아니면은, 아, 뭐, 새로운 대회계 쪽에서는 새로운 대회라던가, 게임의 어떤 막 포맷 같은 것들이 계속 막 생겨납니다. 뭐, 20 크리켓이라는 그런 것들이 뭐겠습니까? 새로운 어떤 스포츠의 게임의 형태겠죠. 그런 게막 생겨나. 그리고 expansion이 중요한 말이네요. 지금 보니까는 수가 증가하고요. 새로운 게막 생겨나고요. 익스펜션 확장되는 거거든요. 리그의 리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리폼은 개혁을 말하는 건데 리그가 지금 막 개편되는 게막 확장됩니다. 뭐 하려고요? 필인 더 집어넣으려고요. 추가적인 이 픽셔를 좀 어려운데 스포츠 경기를 말하거든요. 방송이 예정되고 이제 예정된 그런 어떤 경기를 픽셔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 핵심은 뭐다? 지금 요만큼을 본다면 비슷한 말을 계속합니다. 딱 이거잖아요. 팬들은 스포츠 팬들이겠고요. 원합니다. 볼 경기가 더더더더 늘어나기를 원하더라. 그게 축구든 야구든 한계 효용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축구 경기가 늘어나. 그럼 아 이제 그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더 많이 이렇게 원한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좋아하는 선수들의 경기가 늘어나고 늘어나면 더 좋죠. 야구 팬들은 야구 시즌 끝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요. 농구 팬들도 농구 결승전 끝나고 나면은 되게 재미없어요. 그런 식으로 더 많이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회가 계속 막 늘어나죠. 이거는 뭐야? 한계 효용의 법칙을 벗어난 사례가 되는 거죠. 한계 효용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 이제 더 이상의 효용성, 쓸모 있음, 나의 어떤 만족감 떨어져야 되는데 아니다. 이들은 계속 원한다. 이 얘기를 줄여보겠습니다. 정답부터 좀 가겠습니다. 프로 팀 스포츠는요, contradict 모순됩니다. 이러한 assumption 가정, 이 한계 효용이라는 가정에 모순돼서 계속 늘어나도 좋아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일본은요, 스포츠 팬덤은요, 단지 게임에 대한 게 아니고요, 또한 뭐에 대한 거다? 이 선수들의 기술에 대한 거다. 전혀 상관없는 얘기합니다. 수입은 determine 결정합니다. 얘 가지고 장난쳤는데요. 제품이라던가 서비스의 한계 효용을 결정하더라. 아니요, 한계 효용은 수입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얘는 그냥 단어 가지고 장난친 거에 불과하다. 근데 이번은 단어가 많이 보이니까 답했을 것 같아. Demand for many sports event. 그 스포츠, 많은 스포츠 이벤트들에 대한 수요는 varies가 뭡니까?

그래서 ethical standard 윤리적인 기준 되고요. distribution 이거 이제 시장에서는 유통이거든요. distribution 원래 분배도 되죠. 그래서 distribution channel 유통 채널 유통 경로 되고요. intimate 얘는 밀접한 친밀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밀접한 관계 detach 분리하는 거 become detached 분리가 되는 거. 자, 좀 길어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눈에 딱 들어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망이거든요. 요런 거 나오면은 이거 주어가 아니에요. 뭐뭐들 사이에서 이런 뜻이잖아요. 도치 구문입니다. 뭐들 사이에서요. 이런 시도가 있는 겁니다. 무슨 시도? 저항하려고 해. 패스트 패션에. 그리고 이게 동사죠. 그러면은 주어는 어디 있습니까? 얘가 주어죠. 소비자의 운동들. 소비자의 운동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movement는 사회적인 운동을 말하는 거고요. 요것만 보셔도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무슨 운동이냐? 투부정사가 수식을 할 테고요. 핵심은 뭐다? 어망에서 느껴야 돼. 이거 뭐야? 주어 아닌데?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뭘로 나오냐면은 문법 문제로 나옵니다. 여기다가 너 is 쓸래? are 쓸래? 싹 물어봐요. 도치 구문에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교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내시고 수능에도 언제든지 나온다. 그럼 뭘 봐야 됩니까? 동사가요. 왜 are입니까? 얘 때문입니다. movement. 주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주어를 보면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만 한다. 이따 본문에서 한번더 볼게요. 이 글의 핵심 주제는요. Quiet activism이라는 밑줄진 표현이 있습니다. 조용한 행동주의 정도가 될 텐데요. 얘는 뭘 통해서 하는 겁니까? Making, 만들어, 그리고 수리합니다. 옷을요. 뭐 하기 위해서?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죠. 언제부턴가 생겨난 옷이 굉장히 많이 값싸게 만들어지고 우리가 그걸 빠르게 사서 입고 버리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저항하는 거래. 여러분들 뭐 옷들 다 좋아하시니까요. 금방 이해될 겁니다. 어망 바로 나와요. 주어 아니네. 뭐 사이에서요? 어쨌든 시도를 해. 저항하려고. 핵심은 뭐다? 패스트 패션이네요. 옷을 우리가 값싸게 사서 입고 빨리빨리 또 버리고 이러죠. 여기에 지금 저항하려고 하는 겁니다. resist. 그런 시도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소비자들이 이런 운동합니다. 무슨 운동하는데요? make 만들어. 뭐를 아니죠. 이렇게 연결되는 깜짝 놀랐네. 근데 실제로 뒤에 만들기도 하죠. make decision. 의사결정 내리는 거잖아요. 좀더 정보를 많이 갖추고 more informed, ethical. 윤리적으로 결정 내리는 겁니다. 뭐할때 구매하다 purchase 사용하고 자신들의 옷을 수선하고 막 이럴 때요. 자, 그러면서 연결된 이야기 slow fashion movement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fast fashion에 반대되는 개념인 거잖아요. 영어가 더 편할 것 같아요. slow fashion의 단어 체크 movement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운동을 많이 뜻하거든요. 인문사회 쪽에서는. 예를 들면은요, 슬로우 패션 운동은 뭐 하는 겁니까? 장려합니다. 뭘 장려합니까? 더 적게 옷을 좀 사자. 고퀄리티 옷을. 그리고 걔네들을 더 오래 입자. 그리고 이런 옷 사자라는 겁니다. produced, 만들어졌습니다. 적어도 판매됩니다. 지역에서요. 그리고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노동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적인 조건에 대해서요. 그 옷들의 생산과 유통에 그런 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게 뭐 공정무역 뭐 이런 거랑도 연결되죠. 아주 좀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가 그런 조건까지를 따져가지고 우리가 좀 옷을 제대로 알고 비판적으로 사서 더 오래 좀 입자, 빨리빨리 쓰고 버리지 말자라고 하는 슬로우 패션 무브먼트가 있고, 자 몇몇 소비자들은요 더 액티브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게 되는 겁니다. 뭐 하는데요? 이 뭐야? 만들고요. 쇼는 바느질하는 거고요. 니트는 뜨개질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만드는 행위죠. 자기 자신들의 옷을 또 수선하기도 해. 자, 그러면서 디자인 역사가인 이분께서는 quiet activism이라고 하는 것을 일상적인 만들기에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거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건데 벌써 위에서 보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아예 그냥 만들자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그녀는요, argues for 하면은 뭐뭐에 대해서 찬성 주장하는 건데 Emergence, 출현했습니다. 단어 체크, 뭐가 출현했나요? 새롭고도 역사적으로 의식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engaged, 참여하는 그런 아마추어적인 어떤 관행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이 관행이 뭐냐? 밑에 근거가 확실하게 나옵니다. Quiet activism 뭐냐면은 이 관행은요, 뭘 나타냅니까?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갈까요? Intimate connection, 아주 친밀한 연결 관계를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밀접한 관계를 돌아가자. 뭐랑 뭐랑 밀접한데요. 만들기에 해당하는 생산과 소비,
사용하고 옷 입는 거, 이거요. 원래는 밀접한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뭐 하기 전에요. 산업화 시

시대 이전에는요, 산업화 때 이제 섬유라든가 직물이라든가 옷 같은 것들을 막 찍어야 됐는데, 원래는 뭐였다라는 겁니까? 내가 만들어서 내가 입었다에 해당했던 거죠. 원래 생산과 그 옷의 소비는요, 밀접했었어. 어디, 언제 이전에? 산업화 이전에. 여기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더 적극적이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quiet activism에 해당한다면 옷을 그냥 만들어 입자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산업화는 바꾸었습니다. 이 생산과 소비의 다이나믹 역학 자체를 바꾸었죠. 적어도 한두 가지 방식으로요. 자, 산업화 뭡니까? 공장에서 만들어. 그리고 가게에서 산 옷들은 더 분리가 돼버렸죠. 이거는 밀접한 관계인데 분리가 돼버렸잖아요. 뭘로부터요? 소비자가 만든 걸로부터요. 그러면서 그것들은요. Also tended to be less expensive. 값도 싸졌다. 이게 바로 뭐다? 패스트 패션으로 이어진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흐름 정리. 자, 그러면서 이제 prior to industrialization, 산업화 이전에는요, 오직 부유한 사람들만이, first에는 무슨 무슨 여유가 됐어. 어떤 많은 garment가 의복인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클로즈의 옷장이거든요. 좀살수 있는, 그래서 옷장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됐대요. 노동자 계층들 사이에서는요, 공식적인 옷들은요, 종종 굉장히 소중한 possession, 소유물들이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Wills가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에 포함될 정도로 굉장히 귀한 거였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가 덧붙여져 있다. 아무래도 밑줄 친 거랑은 살짝 멀어졌지만, 저 quiet activism은 이거 말하는 거죠. 만들어 입자. 아예 그냥 만들어서 입자. 이 얘기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정답부터 가죠. engaging인 참여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참여인데요. 뭘 통해서요? 크래프팅, 만들다거든요. 뭘 만들어요? 개인의 옷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만이 정답. 자, 나머지 보기 보겠습니다. 1번은요, 실천하는 건데요. 경제적이면서도 관습적인 패션을 의식적으로 실천을 하는 거. 2번은 연관 짓는 겁니다. 윤리적인 어떤 성격 또는 특성을 개인의 패션 스타일의 윤리 이야기고요. 얘는 뭘 장려하는 겁니까? 공정한 생산입니다. 뭐에 도전하기 위해서? 뭐요? First Industrial. 탈산업적인, 거기서 비롯되는 불공정함, 이런 것들에 도전하기 위해서입니다. 5번은 핸드메이드 생산을 손으로 만드는 것을 가치 있게 여겨. 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소비와는 분리하더라. 필요한 얘기는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입는 것이 참 좋다. 이런 얘기 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4번에서만 하고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복습 잘하시고 퀴즈가 나갑니다. 수강 후기에 정답 올려주시고요. 우리는 요거 수강 후기로 또 소통하고 다음 시간에 문제 풀고 또 만날 겁니다. 끝까지 함께해야죠. 쉬는 날까지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복습 잘하고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명과학의 남자 왕중입니다. 3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유전과 유전병에 대한 얘기죠. 유전병에 대한 문제는 이제 뒤에 좀 나올 거고요. 지금 계속 이제 가계도와 관련된 문제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아, 오늘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있고 오늘은 이제 문장형 문제라고 하죠. 네, 그 다인자 유전을 중심으로 하는 문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이어서 이제 112번부터 볼 텐데 얘도 한번 쓸게요. 기억, 니은, 기억. 자, 아, 남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니은, 기억 되겠습니다. 3번과 4번 사이에서 이제 6번이 태어난 걸 가지고 정상이 나에 대해서 우성이다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아, 기호는 이제 AB 썼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얘가 나은 거죠. 그죠? 정상. 요거 가지고 확인했습니다. 얘가 나왔는데 얘가 안 나왔죠. 그럼 열성 반성 유전이 아니니까 얘가 상유전이죠. 그럼 나머지 하나 남는 게 뭐예요? 이게 성유전이죠. 하나는 성, 하나는 성이라 그랬으니까. 그죠? 반성 유전. X염색체 유전.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유전, 반성 유전.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됐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 볼 수 있느냐? 반성 유전인데 얘가 나왔잖아요, 기억이. 근데 안 나왔죠. 우성 반성이 아니구나. 우성 반성이 아니다. 우성 반성이 아니다. 그럼 열성 유전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얘가 정상, 얘가 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났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B에 대해서 또 이제 X 염색체 A에 대해서 다 이제 유전장을 써주시면 됩니다. 뭐더 특별한 건 없어요. 뭐 조건도 없고 DNA 뭐 상대량 표 같은 것도 없으니까 그냥 바로바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만 좀 보시면은 얘는 기역련이 발현됐으니까 지금 기역이 반성 유전이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니은이 열성이니까 얘는 스몰비 스몰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됐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뭐 기역 Y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요거 하나 받아야 되니까 라지비 스몰비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 예, 2번 같은 경우에도 예, 기역 하나 받지만 네, 정상이잖아요, 정상. 정상 기역 같겠죠. X염색체 정상 하나, 가열 유전자 하나. 이런 식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 하나 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8번 좀 볼까요? 8번은 기역이 나왔습니다. 자, 8번이 기역이 나왔죠. 기역은 열성. 그러면 얘는 기역 2개 가지고 있을 테니까 얘 기역 하나 가지고 있는 녀석이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죠? 네, 그렇게 하나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가 니은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스몰비 스몰비죠. 그럼 얘는 라지비 스몰비 되겠죠. 됐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스몰비가 있으니까 얘도 확정할 수 있겠죠. 라지비 스몰비. 이제 얘만 확정하면 돼요. 뭐에 대해서? 기억에 대해서 얘만 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확정이 어렵진 않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뭘알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은 얘가 지금 얘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정상이니까, 이렇게, 라지비 스몰비 갖는다. 라는 거알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정상 Y. 정상 Y. 이렇게 갖고 있겠죠? 됐고. 얘는 Y가 있는데, 정상이니까, 정상 Y. 뭐 이렇게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의 유전자는 상염색체 있다. 나는 상. 됐죠? 자, 기역에게서 가가 발현되었다. 예, 기역에게서 가가 발현되었다. 예, 됐고. 8의 동생이 태어날 때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이 4분의 1이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미 이제 요런 거 찾아놨으니까, 요걸 가지고 확률 계산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죠. 요것도 2분의 1이도, 요것도 2분의 1이니까 확률은 4분의 1. 자,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는 설명이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이건 비교적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 중에서는 좀 쉬웠던 그런 유형의 문제다. 라고 볼수 있고요. 113번 가겠습니다.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는 H, 나는 R. 자, H 이게 가예요, 가. 좀 써보고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얘는 R. 그다음에 다죠. 다도 있죠. 다는 T.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유전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장에 두 개는 X염색체 하나는 상염색체 있다고 했어요. 두 개는 X염색체인가? 앞서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는 풀어봤기 때문에 처음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에서는 2와 7에서 다가 발현됐다. 2와 7에서 다가 발현됐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여자니까 얘는 남자겠지요? 네, 이렇게 됐고요. 2와 7 발현됐다. 4, 5, 8에서는 다가 발현되지 않았다. 뭐 4와 5와 8에서는 발현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몰라요. 나머지는 뭐 발현되는지 안 되는지는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니은, 기역, 그 다음에 없고, 여기 니은, 예, 기역, 여기 좋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볼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3과 4 하나 보이는 게 있죠? 3과 4 정상인데 6번에서 니은 나왔으니까, 네, 여기 정상, 여기 나, 이런 거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열성인데, 얘가 나왔는데 얘가 안 나왔죠? 그죠? 열성 반성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얘가 뭐란 얘기야? 상유전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가하고 다가 XMC 연관이다라는 건 우리가 쉽게 끌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R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쓸 수가 있어요. R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우성과 열성도 확인했고, 상유체 유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유전자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빠르게 한번 R과 관련된 것만 써볼게. 자, 여러분들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자, 5번은 라지알 스몰알. 여기 스몰알 있으니까 하나 받아야 되겠지, 그지? 3번은 라지알 스몰알. 왜냐면 여기 있으니까. 스몰알 스몰알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R 고르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도 이거 하나 있으니까 확정.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는 라지 알 스몰 알. 이거 하나 받아야 되니까.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받아야 되겠죠? 예. 네. A, 네, 스몰 알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 정도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왜냐면 이게, 근데 여기서도 확정할 수 있겠네. 여기 R이 와야 되잖아, 라지 R이. 여기 없잖아. 아, 여기도 라지 알 스몰 알.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그지? 정상이겠네요. A는 나에 대해서 정상이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R에 대한 건 썼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한 게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7번이 보시면은, 아, 7번. 7번이 지금 기억이 발현됐잖아요. 7번. 그리고 3번, 3번. 3번은 지금 정상이잖아. 어쨌든 3번이 지금 정상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정상 유전자를 7번한테 줄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7번이 기억이 나왔으니까 7번은 기억, 가발현 유전자도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정리할 수 있는 게 얘가 우성이네요. 그죠? 얘가 열성이네요. 어차피 이제 여자는 2개 있으니까. 네. 이렇게 확정할 수 있겠습니다. 얘는 이제 XM 색채에 정상 유전자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가해 유전자에 대한 우성과 열성을 확인했습니다. 남는 건 이제 하나. 다만 확인해 주시면 이제 보기를 찰 수가 있는 거예요. 그치?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정의, 우리 가정을 좀 해보셔야 돼요. 라지티와 스몰티 사이에 오형관계를 먼저 얘가 다라고 해볼게. 자, 아닌 걸 한번 증명해 보셔야 되니까. 자, 선생님, 먼저 한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모순이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실제는 이제 다가 열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들어갔을 때, 열성을 먼저 잡고 했을 때 모순이 안 나오면 그걸로 풀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모순이 있는 걸 확인해야 되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 넘어가 보자. 1번, 2번, 5번, 6번 이 정도를 한번 보시면 가계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2번, 5번, 그다음에 6번, 예, 8번 이런 식으로 한번 볼게요. 자, 요 조건을 가지고 한번 써볼게. 한번 쭉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쓸수 있어요. 스몰 H, 스몰, 자, 이렇게. 썼어요. 1번 써볼게. 1번, 2번, 5번, A. 지금 뭘 쓰는지 보여줘야지. 6번, 8번.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쭉 정리해 보시면 5번이 이제 스몰 H, 스몰 T, 스몰 H, 스몰 T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야. 네, XM 색채 연관. 얘하고 얘가 연관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그 얘기고.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관되어 있어야 되고, 8번 같은 경우가 얘가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스몰 H, 스몰 T 이렇게 와야 돼. 됐죠? 그 다음에 이쪽이 스몰 H, 라지 T고, 6번. 그 다음에 스몰 H, 스몰 T. 이렇게 있어야 되고. 네. 그럼 일단 어쨌든 요거 하나 받아야 되잖아. 라지 H, 스몰 T. 받고 얘는 똑같으니까 스몰 H, 스몰 T 이렇게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쵸? 그럼 얘가 이제 정상이에요. 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얘가 H가 우성이니까 가고 정상인 거야.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가는 나온 거 맞아. 근데 다에 대해서는 정상이 아니라 다가 표현된다고 그랬단 말이야. 2번과 7번은 다가 표현된다라고 지금 문제 줬어요. 근데 정상에 나왔으니까 모순이죠. 될까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얘가 정상이고요. 얘가 다, 열성이다라는 걸 확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됐죠? 그럼 보기하겠습니다. 기억 번. 나의 유전자는 XM 색채에 있습니다. 나의 유전자는 상염 색채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4의 가다의 유전자는 모두 이형 접합입니다. 라고 했는데 4번을 써보시면 4번이 지금 안 나왔어요. 4번이 안 나왔죠? 7번이 나왔어요. 그럼 7번이 나왔다는 얘기는 7번이 요거란 얘기잖아. 요거란 얘기잖아. 그지? 그럼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얘가 지금 안 나와야 되니까 정상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네. 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보시면 얘가 이제 가가 나왔어요. 라지 H가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 이제 없는 게 정상이 있잖아, 정상. 정상이 있으니까 여기 스몰 H, 스몰 H지. 그럼 여기도 스몰 H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라지 H, 스몰 H 있다는 얘기지. 여기도 이형 접합, 여기도 이형 접합, 여기도 이형 접합. 다 이형 접합. 맞죠? 4번은 다 이형 접합이고. 그다음에 8의 동생이 태어날 때라고 했습니다. 여기 유전자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얘 같은 경우를 정리해 보면 우리 이 조건으로 네. 요 조건과 요 조건에 따라 쓰는 거야. 그치? 이렇게 썼을 때.

네, A를 정리해 주시면은 얘는 large h small t y가 되는 것이고, 6번을 정리해 주시면은 small h large t small h small t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요거랑 요거, 요거랑 요거랑 확인하셔가지고 확률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가만이라 그랬어요. 가만 발음 대학. 가가 뭔데요? large h가 있을 확률만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 안 나올 확률 2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가 나오면서 정상해야 되잖아. 정상은 요게 나와야 되겠지. 요게 나오면서 정상이니까 요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요 조건. 네, 요 조건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요게 이제 4분의 1이 나오죠. 곱하시면 이제 4분의 1이 아니라 8분의 1의 확률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2번 골라주시면 되겠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 이제 114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14번.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연관 문제죠. 보시면은 가와 나의 유전자가 X형 색채에 있다 그랬으니까, X형 색채 연관이니까 조금 유전자형을 쓰시기는 여러분이 좀 수월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힌트 중에는 여기 이제 이거는 여자겠죠? 요건 남자겠죠? 자, A와 B가 있는데, 한 사람은, AB 중에 한 사람은 가와 나가 다 발현되고, 한 사람은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되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적용해서 쓰셔야 됩니다. 네.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써주시면 좋고요. 기역, 니은, 기역, 니은.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뭐 우열 관계를 뭐 있고 없고 이걸 가지고 따지긴 지금 어렵고, 어차피 X형 수치 연관이라고 그랬으니까 조금 수월하게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는 게, 예를 들면 얘가 이제 정상, 정상 이렇게 한글로 써보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4번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상, 정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니은이 나왔잖아요. 그럼 니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뭘할수 있어요? 니은이 우성이라는 거죠. 자, 니은 유전자 뭐 썼어요, 여기? H와 스몰 H가 가에 대한 유전자고요. 나에 대한 유전자는 네, R과 스몰 R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뭘 찾았다고요? 얘가 나. 아, 이게 나고, 이게 정상이다, 요 얘기예요. 이런 것들로 이제 한번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볼수 있는 게, 얘 한번 볼까요? 얘 어차피 정정이잖아, 정정. 정정. 얘한테 주자. 정정. 그죠? 그 다음에, 얘 주면 안 되죠. 니은 나오는데 안 나오잖아. 그럼 얘 줬단 얘기지. 그럼 얘가 정정이네. 정정. 얘한테 정정 주겠죠. 근데 얘 니은 나왔으니까 니은 있겠죠. 그죠? 얘한테 이거 받았으니까 이건 누구한테 받았어? B한테 받았겠죠. 그럼 얘가 니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 문제 조건에 중요한 거 있었죠. A와 B 중에 하나는 기역 니은이 다 나와야 돼요. 니은 나왔다. 그럼 기역도 나와야 되겠지. 이렇게 확정해 버릴 수 있는 거야. B는 기역 니은이 다 나왔다.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얘는 누가 준 거예요? 얘는 2번에 줬겠죠? 기역, 니은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거예요. 네, 뭐 이렇게 한번 좀 보시고 하나씩 좀 살펴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1번을 좀 볼까? 1번? 1번 한번 볼까? 1번이 기역이 나왔잖아. 그럼 기역이랑 정상. 뭐 이렇게 이제 하나씩 맞춰보시면 돼요. 얘는 XMC 연관이기 때문에 좀 수월하죠. 남자 같은 경우를 이렇게 확정할 수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기역이랑 정상. 이렇게 있다. 얘는 이제 기역류는 다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됐고. 그럼 얘는, 자, 봐요. 얘. 얘가 이거 갖고 있잖아. 기역이랑 정상이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나머지 이쪽에 기역이 오면 돼, 안 돼? 그러면 발현돼 버리잖아. 얘는 다안 나와야 돼. 얘는 정상이 와야 되는 얘기지. 그러면 또알수 있는 게 뭐야? 얘가 정상이야. 그지? 얘가 가야.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니은 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니은 오면 니은이 우성이니까 발현된단 말이야. 여기도 이제 정정 와버려야 돼. A와 B도 확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뭐 이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정정. 얘가 기역정이 여기서 와버리면 기역이 발현되니까 안 되잖아. 여긴 정정일 것이다. 자, 보기 갈까요? 기역번. A에게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됩니다. A가 아니라
B에서 모두 발현돼 되겠죠? 자, 2의 가에 대한 유전자형 이형적합이다. 그렇죠. 이형적합 확정했고. 그 다음 디귿번. 8의 동생이 태어날 때 우리가 이제 우리 B와 6을 확정했잖아. 그치? 아, 8이라고 했으니까 8이죠? 여기 이쪽 봐야 되겠네. 이쪽. 5번과 A를 확정했잖아. 그치? 예,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최대 네 가지냐?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가나 나올 수 있고 정상 나 나올 수 있고 가 정상 나올 수 있고 정상 정상 나올 수 있고 네 가지 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다. 자, 115번 갑니다. 자, 얘는 이제 또 이런 조건이 나오면 조금 복잡해지죠. 그죠? 이런 조건이 나오면 조금 복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여기는 봐야 될 게 좀 많습니다. 가는 대립전자 라지알과 스몰알에 결정됩니다. 일단 합시다. 네, 이게 가랍니다.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염색체 있는 한 쌍의 대립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EFG. 아, 이거 복대립이네, 그지? 예, 근데 이제 나의 표현형이 네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우여곡절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ABC 혈형처럼, 그죠? 그래서 이제 EG인 사람과 E인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E가 G에 대해서 우성이고, 그 다음에 FG인 사람과 FF인 사람 같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EF는 이제 우여곡절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표현이 나온다. 뭐 이 정도 얘기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 이게 기역이고 이게 기역이고 이게 기역이고 이게 기역이다. 이건 뭐 가발음밖에 안 되니까 사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의미가 별로 없네. 그지? 두 가지 이상 형질이 돼야 이제 눈에 잘 보이게 기역니은을 쓴 건데 이건 쓸 필요가 없습니다. 뭐 굉장히 심플한 문제일 수도 있겠으나 이런 조건들이 있는 거 보니 뭔가 이런 조건들을 활용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자, 1, 2, 5, 6 각각의 체세포 한 개당 2의 DNA 상대량과 3, 4, 7, 8 스몰알의 DNA 상대량이 2분의 3이다. 2분의 3이라고 해서 개수 자체가 2, 9, 3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죠. 이게 4, 6이 될 수 있겠고 6, 9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근데 4개잖아요. 4개. 네 사람인데 한 사람당 최대 가질 수 있는 DNA 상대량이 2란 말이야. 2. 예, 숫자 2. 근데 9가 될 수는 없잖아. 이건 이제 탈락이죠. 후보에서 탈락.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탈락시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3, 4, 7, 8의 스몰알. 스몰알이 이제 뭐 열성이라고 한다면 얘가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지? 열성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게 만약에 반성 유전이라고 해도 최소 3개 이상이야. 근데 지금 2개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탈락. 그러니까 확정이 4분의 1이라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어보지 않으시면 굉장히 까다롭죠. 2분의 3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2분의 3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6분의 9가 왜 안 되는지. 왜 4분의 6밖에 안 되는지. 더 나갈 수도 있지만 안 되죠. 더 숫자가 커지면 안 되는 거니까. 9도 안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4분의 6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정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정도 봐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 2, 5, 6이 2가 있는데 이게 6개가 돼야 된답니다. 얘네들이 6개가 돼야 돼. 여기 어쨌든 2가 있다는 얘기죠. 네, 얘네들이 6개가 돼야 되니까 이가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1, 2, 3, 4 나의 표현형은 모두 다르다. 얘네들이 일단 지우고 나에 대한 표현형 이거 이거와 관련된 표현형이 다르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는 이 표현형이 나왔으니까 얘네들은 이 표현형이 아닌 표현형들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3과 8의 나의 유전장이 이염적합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 2, 3, 4부터 좀 정리하고 가시면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나의 유전자형을 먼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여기에 이제 GG 왜냐하면 얘하고 얘가 지금 이형 접합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또 이형 접합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3번이 GG가 올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됐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조건이 또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뭐 1, 2, 3, 4의 나의 표현이 모두 다른 거는 아까 했고. 2, 6, 7, 9의 나의 표현형이 모두 다르다라는 조건도 우리가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와 얘와 얘와 얘도 다르고 얘와 얘와 얘와 얘의 표현형도 나의 표현형이 서로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올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FG가 올 수도 있고 뭐 GG가 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2, 6, 7, 9의 표현형이 다르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한번 맞춰볼 수 있겠죠. 9번을 여러분들이 좀 결정하고 가시는 게 좋은데 9번을 좀 결정하고 가시는 게 좋은데

얘를 이제 FG로 한번 놔보시면 자동적으로 얘는 FG가 될 수가 없죠. 이렇게 이제 와줘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 1, 2, 5, 6번만 2의 유전장을 틀어버리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얘가 2이고, 얘가 이제 2F라고 해봅시다. 네. 그런 다음에 여기를 2F 놓고, EF는 E 표현형이 아닙니다. 얘는 우영이가 불분명하다 그랬어. 그죠? 이렇게 이제 놔주시면, 우리가 이제 5번 같은 경우가 이제 2, 2.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1, 2, 5, 6번 이렇게 봤고요. 1, 2, 5, 6번은 여기 이제 표현형이 다르다고 한건 없고요. 여기는 요 개수만 6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죠?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표현형은 상관없어요. 1, 2, 3, 4의 표현형 모두 다르고, 이건 표현형 다르죠. 얘랑 얘랑 다르고, 얘네들 다 다른 거 맞춰줬고. 그 다음에 2, 6, 7, 9번 표현형 다른 거. 자, 얘와 얘는 표현형 다르다고 했고, 표현형 다르게 우리가 조합을 맞춰줄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 문제는 요나 표현형을 가지고 조합을 어떻게 이제,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빨리 우리가 맞춰줄 수 있느냐. 요게 이 문제의 핵심 풀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 2, 5, 6번 가지고 2를 맞춰줬고요. 그 다음에 2, 6, 7, 9번 가지고 또 표현형이 다른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줬습니다.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우리 3, 4, 7, 8번. 요거, 요거. 3, 4, 7, 8번에 이제 스물 알의 개수를 4로 여러분들이 이제 맞춰주는 거. 요거를 좀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상염색체라고 한번 해봅시다. 상염색체. 아직 얘가 상인지 성인지 몰라. 상인지 성인지 몰라요. 어쨌든 열성 조건으로 한번 상이라고 맞춰보시면, 얘가 스몰알 스몰알, 얘가 라지알 스몰알, 얘가 라지알 스몰알, 뭐 스몰알 스몰알 같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래 버리면은 몇 개예요? 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네 개인데, 네 개를 딱 봐도 넘죠. 예, 그러면 얘가 뭐란 얘기예요? 상염색체 유전이 아닌가 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반성 유전인가 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상염색체 유전이 아니라 반성 유전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얘가 지금 가가 나왔죠. 가, y. 이렇게 얘는 정상, y. 됐어요? 그럼 이쪽에 가가 하나 온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 정상이 하나 온 거죠. 맞죠? 네, 여기 가, y, 가 발음됐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정상, 그 다음에 정상,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여기 가가 나왔고, 여기에 정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만약에 정상이 오면, 네, 여기에 정상이 오겠죠? 정상과 가가 있는데, 가가 발현되었죠? 그럼 가가 뭐란 얘기예요? 네, 우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죠? 얘가 가고요. 얘가 정상이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우열관계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끝났죠. 자, 기억번. 가의 유전자는 X염색체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걸 찾았고. 그 다음, 니은번. 7의 나의 유전자형은 동형접합이다. 7의 나의 유전자형은 우리가 GG 동형접합 찾았고요. 그 다음에 9의 동생이 태어날 때이 아이의 가와 나의 표현형이 8과 같은 확률. 8은 얘입니다. 8은 얘고요.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는 EF와 GG가 나와 있는 것이고, 얘가 지금 여기는 정상 Y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지금 정상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기억이 나왔으니까 정상 하나, 가 유전자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그죠? 정상 가랑 정상 Y 사이에서 우리가 가가 표현될 확률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계산 쉽죠? 자, 가가 나올 확률 얼마? 네,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EF와 GG 사이에서, 네, FG 나올 확률. 이거 얼마예요? F가 나와야 돼, F가. F 갖고 있으면 돼, F. F가 G에 대해서 우성이니까. 그러면 이것도 2분의 1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다. 라는 값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6번.

6번부터가 제가 아까 이제 얘기했던 다인자유전 문장을 길게 주고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유전장을 직접 그려보면서 풀어내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이제 어떤 친구들은 가계도 문제보다는 조금 쉬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가계도 문제보다 그림이 없다 보니까 더 복잡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여러 가지 유형들이 또 기출문제 있으니까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가다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색체 있습니다. 독립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가는 대립 유전자 A고요. 완전 우성이니까 표현형 두 가지입니다. A 표현형, small a 표현형. 라지 A 표현형, small a 표현형 두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 우성. 그다음 나는 대립 유전자 라지 B와 small B인데 유전장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자, 불완전 우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표현형이랑 이 표현형이 서로 다른 표현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건 세 가지 표현형. 얘는 세 가지 표현형, 얘는 두 가지 표현형.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어. 단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결정되며 대립 유전자 DEF인데 D는 E와 F에 대해서, E는 F에 대해서 완전 우성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해 놨습니다. 네, 답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복대립 유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간단하게 이것도 정리하시면 D, E, F 뭐 이런 관계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마지막 문장. 유전장이 다음과 같은 남자와 P와 다음과 같은 여자 Q 사이에서 A 태어날 때 가다의 표현형은 최대 3가, 9가지라고 그랬으니까 요거는 이제 3가지 곱하기 3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 중에 요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요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3, 3 조건에 맞을 수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려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그릴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첫 번째 가정은 얘네들이 연관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어차피 이제 A는 독립되어 있을 수 없잖아. 두 가지 표현이니까. 3 곱하기 3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연관되어 있는데, 얘랑 가 유전자랑 다 유전자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요런 게 만들어져야 되니까, 요런 조건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이런 얘기예요. 네. 한번 그림을 한번 만들어보면, AF 연관되어 있고, 또 이제 스몰 a, 라지 d. 여기는 이제 bb.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도 AF.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쪽은 예, 이거예요. 이렇게 됐는지 한번 가정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연관되는지 모르니까. 네, 이렇게 가정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쭉 써보시면 돼요. 만나는 걸 써보시면 돼. AA, FF. 그죠? 그 다음에 A, small a, EF. 그 다음에 A, small a, DF. 그 다음에 small a, small a, 예, DE. 예, 이걸 정리한 거예요. 요거를 한번 쭉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현형을 써보시면 얘는 AF 표현형. 얘는 이제 완전 우성이라고 했으니까 네. 지금 E가 F에 대해서 우성이니까, 그죠? 이거 다 보시면서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A 표현형.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네, D가 또 우성이니까, AD 표현형. 그 다음에 얘는 small AD 표현형. 네, small A, large D 표현형.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럼 표현형이 몇 가지가 나오냐? 네 가지가 나와버려요. 네 가지. 그죠? 네 가지. 여기서 표현형 몇 가지 나와요? 하나, 둘, 세 가지 나오잖아. 불완전 우성이니까. 그지? 세 가지 나오니까 곱하기 3 해버리시면 몇 가지가 나온다? 12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몇 가지를 찾아야 되는 거야? 이게 9가지 나오는 걸 찾아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연관되어 있는 게 틀렸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다르게 연관되어 있는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 자, 다르게 연관되어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관되어 있는 걸 그려보시면 되겠죠. DIF. 이건 뭐, 어디서 상관없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그리시고, 그 다음에 얘도 이런 식으로. 이게 나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된다. E, F. 네. 이렇게 네. 구분해서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 똑같습니다. A, A, B, B. A, small a, large B, small b. large A, small a, large B, small b. 그 다음에 small a, small a. 스몰 b, 스몰 b. 자, 뭐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요 표현형이죠? 그쵸? 그 다음에
얘네 둘이가 하나의 표현형이죠. 라지 A의 라지 B 스몰 B 표현형. 그죠? 얘가 스몰 A 스몰 B 표현형입니다. 그지? 몇 가지예요? 몇 가지입니까? 예. 네, 여러분들 세 가지. 이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세 가지 나오면 되는 거죠? 자, DE, DF, 그다음에 EF, 그다음에 FF. 자, 뭔가 보이시죠? 요게 D 표현형. 요게 E 표현형. 요게 F 표현형. 몇 가지? 세 가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아홉 가지 나오자. 나온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으로 확정할 수가 있겠죠. 자, 보기 볼까요? 자, A의 가부터 다의 표현형 중 가와 다만 Q와 같을 확률이에요. Q 어디 있어요? Q. 여기 있죠. 이게 가죠. 이게 다죠. 그러니까 요런 A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E 표현형이다 이런 얘기예요. A가 있고 E 표현형. 그러니까 요 조합에서 A가 있고 E 표현형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요걸 계산하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요거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확률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16분의 1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해결해 나가는지 그런 과정에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7번입니다. 자, 117번. 가는 두쌍 대립 유전자라고 했고요. A와 B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표현형은 대문자로 표시된, 요거 이제 많이 쓸 거예요. 대립전수가 결정됩니다라고 했어요. 이 대립전수가 다르면 표현이 다르다. 우리 다인자 유전이죠? 피부색 유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가고요. 나는 한 쌍의 대립 유전이 결정되면 대립 유전자는 이건 복대립입니다. EFG. 나의 표현형은 네 가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하나가 확실하게 우성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의 유전자형이 2주인 사람과 2인 사람 표현형 같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이제 이렇게 성립이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FG인 사람과 FF인 사람 표현형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요거고요. EF가 이제 하나의 별도의 표현이다 라는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넣을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서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 겁니다. 조합을. 어떤 걸 집어넣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만들어지느냐, 라는 건데, 요거죠. 요런 조건. 가와 나의 표현형을 가는 이제 우리 A와 B죠. 가와 나는 가는 A와 B 대문자 수고 나는 EFG. 이 표현형이 최대 10가지라고 했으니까 뭐5 곱하기 2라든지 아니면 뭐2 곱하기 5라든지 이런 조합으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먼저 하나 이제 예를 들면 그다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시간 관계상 한번 예를 들어서 기역번에다가 우리가 이제 F를 넣고요. 니은번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보자. 자, 똑같이 이렇게 기역번에다가 F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한번 조합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이렇게 한번 만나 보시면 A의 FF죠, 그죠? 일단은 이런 경우에는 요 EFG, 일단 단일인자 유전, 다인자 유전보다는 다인자 유전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FF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FF는 누구랑 묶여요? 이렇게 묶이죠. 그죠? FF가 묶여버리면은, 라지 A가 지금 두개 나와버리죠. 요런 것들을 이제 써보시면 되는 거예요. 라지 A가 두개 나와버릴 수도 있겠고요. 또, 이것도 되잖아. 요렇게 묶여버려요. 자, 단일인자 유전을 중심으로 본다고 그랬어. 요렇게 묶여버리면, 라지 A가 하나만 나오죠? 요렇게. 하나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B와 관련된 거는 몇개 나올 수 있어요? 하나도 안 나올 수 있고요. 그냥 바로 쓸까요? B와 관련해서는 하나도 안 나올 수 있고요. 하나 나올 수 있고요. 두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조합을 해보면 여기 두 개, 세 개, 네 개도 대문자 수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랑 만나면 하나, 여기랑 만나면 둘, 여기랑 만나면 셋.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럼 표현형이 몇 가지예요? 1, 대문자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가지 표현형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또할수 있겠죠? FF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럼 또 뭐가 있어? EF가 나올 수 있죠, EF가. 만약에 지금 F와 E를 넣었을 때 해보면 EF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라지 하나짜리 하나도 없는 거 나올 수가 있겠고, 요거 조합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 둘, 셋, 네, 0, 1, 2 나와요. 그러면 0부터 1, 2, 3까지 나오니까 몇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거 뭐 해주는 거야? 이거 더 해주시는 거야. 그럼 몇 가지가 나온다? 8가지가 나온다. 우리가 원하는 몇 가지? 10가지. 그쵸?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조합을 이뤄서 한번 그려보는 이러한 연습들을 지금 해보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일단 넣어보면 여기다가 2를 넣으시고 여기다가 한번 G를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기역이 2고 니은이 G다. 이렇게 가지고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식으로 한번 표를 정리해보자. 아, 먼저 EF 요거하고 EF. 자, 그럼 A가 두 개죠. 그죠? 그 다음에 B는 똑같죠? 0, 1, 2라고 보시면 되겠어. 그럼 두 개, 세 개, 네 개니까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죠. 세 가지. 됐고. 그 다음에 FG. 자, FG 볼까요? FG는 A가 하나죠. 대문자 A 하나죠. 그럼 여기 나올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여기 세 가지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좀잘 보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2, 2가 나오고, 2G가 나오는데 이건 같죠? 이건 같죠? 그죠? 2가 우성이니까 같단 말이야. 그랬을 때 얘가 1이고 얘가 0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이제 개수를 세어 보시면 여기는 1, 2, 3, 여기는 0, 1, 2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대문자 개수가 몇개 나오는 거야? 0, 1, 2, 3, 네 가지가 나오는 거야. 이걸 따로 보시면 안 돼. 이걸 따로 보시면 안 되지, 그지? 이건 같은 2 표현형이니까. 그럼 이걸 더해준다 그랬지. 이걸 더하면 몇 가지가 나와? 10가지가 나온다. 이 10가지를 찾는 거야, 결국은. 10가지를 찾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게 들어가는지, 복대립 유전에 해당하는 이게 뭐가 들어가는지 그걸 찾는 문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로 가시면 A가 유전자형이, 자, AA, 우리 BB, FF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FF니까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여기에다가 대문자 몇 개? 두 개. 대문자 두 개. 요거지. 대문자 두 개. 그럼 요게 얼마야? 확률이. 네개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이고. 요거는 2분의 1이겠지. 그럼 곱하시면 우리가 8분의 1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118번 갈게요. 자, 118번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 같은데요. 가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용식의 셋상 대립유전자 A, B, D 좋습니다. 다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 예. 우리 다인자 유전입니다. 결정되고, 그 다음에 나는 한쌍 대립유전자 결정되는데 똑같습니다. 그죠? EFG, 표현형 세 가지. 이거 표현형 세 가지라고 했으니까 이건 확실한 거죠. 우여 관계가. 네. 나의 유전자는 가의 유전자와 서로 다른 상용식체. 예, 독립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독립. 독립되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P 유전자형은 다음과 같고, Q 유전자형은 이렇게 빈칸을 줬습니다. 자, 기역은 요거 중에 하나고, 뭐 당연한 거죠, 그죠? 그 다음 니은은 요거 중에 하나다라는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또 활용해야 될게 뭐야? 10가지. 요거를 우리가 맞춰줘야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있죠. 요런 게 나온다는 거죠. 요런 게 사람과 가하나의 표현이 같을 확률이 16분의 1이니까, 요것도 이제 우리가 확률상 계산했을 때뭐 4분의 1, 4분의 1 뭐 요런 식으로 우리 계산해 볼수 있겠죠. 이것도 이제 뭐5 곱하기 2 또는 뭐2 곱하기 5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건 뭐냐면 요게 나온다는 얘기야. 2가 나온다는 얘기야. 2가 나온다는 얘기다 라는 걸 가지고 한번 좀 정리를 해 보시면, 우리 여기 보시면은 EF가 있죠. EF가 이거 줬어요. FG가 있습니다. 이거 정리하시면 EF, EG, FF, FG인데 뭐가 나온다? 요게 나온다. 이 표현형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 표현형이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표현형이 나오면서 우여관계가 분명한 그러한 조합을 만드셔야 돼. 자, 어떻게 하면 이 표현이 나오면서 우리 E와 F와 G 사이에 우회관계가 분명한

부합을 만들 수가 있느냐, 그런 것들만 연습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가 2지만 좀 보시면, 여기가 이제 E 표현형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F 표현형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자, 그럼 이제 F가 E에 대해서 우성인 거고, E가 G에 대해서 우성인 거죠. 그럼 정리하시면, F가 제일 우성이고,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G로 한번 놔보세요. 그럼 얘는 F 표현형. 얘도 당연히 F 표현형. 얘, E 표현형. 그럼 몇 가지가 되는 거죠? 표현형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에서 우리가 뭘 맞춰주면 돼요? 다섯 가지 표현형이 나오는 것을 맞춰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표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P 같은 경우가 요거죠. 대문자 수가 세 개입니다. 대문자 수세 개면 대문자 수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 하나 나오는 경우, 두개 나오는 경우, 세개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여기에서. 그죠? 독립 조건입니다. 그러면서 얘랑 이제 만나는 것 중에 얘의 조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 이제 아닌 걸 한번 연습해 볼게요. 대문자가 한번 두 개인 걸 해볼게요. Large A, Small A, Small B, Small B. 그죠? 예, 여기다가 Small A, Small B 넣었어요. 그 다음에 Large D, Small D 이렇게 넣을게요. 그럼 대문자 지금 몇 개예요? 대문자 두 개죠?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를 보시면 대문자 하나도 없는 경우 가능하죠? 하나 있는 경우 가능하죠? 최대 두 개죠? 그죠? Large A와 Large D. 그죠?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요런 식으로 한번 대문자의 개수를 한번 표현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0, 1, 2. 그러면 대문자 수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겠고요. 최대로 나오면 다섯 개 나오겠죠? 그러면 0, 1, 2, 3, 4, 5. 여섯 가지 표현이 나오죠. 우린 지금 몇 가지 맞춰야 된다? 다섯 가지 표현을 맞춰야 된다. 이런 게안 된다라는 걸볼수 있어요. 될까요? 자, 그럼 이제 가능한 것 조합을 한번 해보시면, 이걸 여러 가지 해보시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다 해볼 수가 없다. 이런 정도로 생각해 보시고, 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대문자 수가 세 개인데, 요런 조합. 자, 한번 보세요. Large A, Large A, Small B, Small B. 그 다음에, Large D, Small D.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대문자 수가 지금 3개입니다. 3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올수 있는 대문자의 개수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하나 내지는 2개죠. 그죠? 최소 하나. 그죠? 최대 2개죠.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우리 나올 수 있는 게 1이고요.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5죠. 그럼 1, 2, 3, 4, 5, 5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가지고 이제 Q의 유전자형을 확정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A의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Q와 같은 확률이라고 했는데, Q를 보시면은 대문자 수가 몇 개? 세 개입니다. 대문자 수가 세 개. 그럼 대문자 수가 세개 나오는 게 어딨어요? 여기 세 개죠. 그죠? 예. 좀 자세히 써보면. 얘하고 얘가 만나면 세 개죠. 그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만나면 세 개죠. 또세개 남은 게 있나요? 없죠. 그럼 이제 얘네들의 확률을 아셔야 되는데, 얘가 나올 확률이 8분의 1이고, 얘가 8분의 3, 얘가 8분의 3, 얘도 8분의 1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2분의 1씩이니까, 얘네들은 2분의 1씩이니까 곱하시면 돼요. 자, 얘랑 얘랑 곱하시면, 8분의 3 곱하기 2분의 1 하시고, 그 다음에 얘랑 또 곱하시면 되겠죠? 네, 8분의 3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16분의 3, 16분의 6이죠. 그럼 이게 8분의 3이다라고 하는 확률이 나오죠. 요것만 한 거예요. 요것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될게 있죠. 자, 뭐예요? 자, Q, 다시 한번 보시면은 Q의 유전자형은 요거죠. FG. 자, 즉, F 표현형이란 얘기예요. 여기에서 F 표현형은 하나, 둘, 세 개죠. 그럼 얼마예요? 4분의 3이죠. 자, 그럼 확률 계산하시면 32분의 9다라고 하는 확률을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이 4번 골라주시면 되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9번 갑니다. 세쌍이고요. 대문자 수의 표현이 결정된다라고 했고, 우리가 봤던 거죠. EFG 복드립 유전자 표현형 네 가지인데, 자, 역시 이제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야. F가 G에 대하여 라고 했어요. 이제 이 문제의 관건은

얘가 이제 11번 염색체냐, 9번 염색체냐, 어디에 연관되어 있냐 이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요거예요. P와 Q 사이에서 태어날 때 표형이 P. 자, P는 얘거든? 그럼 대문자 몇 개니? 대문자 3개. 그 다음에 E 표형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게 16분의 1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11번 연관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그림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11번 연관일 때. 그쵸? 그럼 이제 얘를 한번 조합해가지고 썼어. 그런 다음에 같이 연관되어 있는 대문자 딸려오는 걸 썼단 말이에요. 숫자로.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대문자의 수가 이렇게 나오죠. 됐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얘죠. 얘이면서 대문자가 3개인 애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요게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고, 요게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면 얼마야? 8분의 1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값은 얼마야? 16분의 1이죠. 모순이란 얘기야. 그러면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야. 9번 연관이란 얘기야. 자, 9번 연관이면 이제 요런 그림으로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는데, 그랬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2G. 이건 똑같이 4분의 1이야. 그리고 3개인 애가 요렇게 만나면 3개잖아. 자, 요건, 요 확률이 얼마입니까? 여기에서 요 대문자 2개인 확률, 4분의 1이잖아. 그지? 여기가 4분의 1, 여기가 4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럼 16분의 1이라는 확률을 우리가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확인해 보셔야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자, 지금 보기 가시면은, 그래서 기역번은 9번에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고, 니은번에 가의 표현형이라고 그랬는데, 가의 표현형은 여기를 보시면 조합이 최대 5개. 그쵸? 네, 5개부터 몇 개까지? 1개까지. 1개까지. 5가지 표현형이 나온다라는 거알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디귿번 보기에, G 표현형 대문자 2개. 네, G 표현형의 대문자 2개니까, 대문자 2개는 어떻게 볼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 여기 대문자 2개잖아. 그지? 얘하고 얘가 만났으면 대문자 2개니까,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요거 4분의 1. 요거 2분의 1이잖아. 그지? 그럼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8분의 1이라는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우리가 119번은 좀 간단하게 핵심만 여러분이 전달해 드렸는데 한번 그림으로 직접 그려보면서 확인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실력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20번부터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2027 수능 특강 정치화법의 저는 박민아입니다. 이제 우리 22번째 강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은 내용 요소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21강, 22강, 뭐 23강은 약간 그래도 덜 유기적이지만 21강과 22강까지 배우는 내용들은요, 앞에 강의 내용이 머릿속에 있어야지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수 있는 게 바로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이랑 관련된 있는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내용 요소가 많은 거에 그두 번째 강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도 적어도 이번 22강까지는 쭉 이어서 따라오셔야지 같은 호흡으로 힘든 거 알지만 따라오셔야지 유기적인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계속 22강까지는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형사 재판의 일련의 절차들, 지난 강에서 선생님이랑 형사 절차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머리, 가슴, 배처럼 수사, 공판, 집행으로 나뉜다. 그래서 수사, 공판, 집행이랑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하나하나 다 떨어뜨려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는요, 형사 절차와 인권보호제도라는 거를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형사 절차와 인권보호제도 역시 시점과 주체가 정말 정말 중요해집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시점과 주체가 중요한데요? 라고 하는 게 이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질 것 같기도 해요. 아니, 시점과 주체는 왜 매번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강의 마지막쯤에 문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기출선지도 정리하고 문제도 풀어보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왜 잘못된 거고, 어째서 잘못된 거니까 문제를 읽을 때

회사에서의 인권보장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여백에다가 살짝 정리해 주시면은 우리가 전체 형사재판 절차 전체를 수사, 공판, 집행으로 나누었을 때 일반적으로 수사와 공판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될수 있는 내용들이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내용들입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뭐라고? 수사와 공판 단계로 나누었을 때 수사 단계뿐만이 아니라 공판 단계까지 쭉 적용이 될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바로 지금 보이는 화면에 나와 있는 인권보호 원칙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제일 첫 번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법 절차의 원리입니다. 적법 절차의 원리는 공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근거해야 된다. 적법 절차의 원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 어디선가 한번 봤는데, 자, 우리 이번 강부터는 예전에 배웠던 내용 막 연결시킬 겁니다. 어디서 봤냐면요, 우리가 12단원 형법의 이해에서 형벌과 보완 처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형벌과 보완 처분은 모두 적법 절차의 원리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또한 적법 절차의 원리가 어디에서 등장했었냐면요, 무려, 야, 진짜 예전이다. 2단원. 헌법의 기본 원리. 선생님, 갑자기 헌법의 기본 원리가 왜 튀어나오나요? 라고 묻는다면요, 헌법의 기본 원리 중 6개 중 이것의 실현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적법 절차의 원리가 없다면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거잖아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그렇죠.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는 우리 나올 게 거의 다 많이 나왔어. 그럼 단원과 단원을 넘나들 수 있다라는 걸 고민을 해보면요, 단원과 단원을 진짜 많이 넘나들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나와 있는 적법 절차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적법 절차의 원리, 대표적으로 형벌과 보완 처분에서 모두 적용되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이다라는 내용까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진술 거부권도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선생님, 약간 높아지면 설명드립니다. 이 내용들을 먼저 제목을 불러드린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제목을 보고 그냥 무죄 추정의 원칙, 오케이, 무죄로 추정해. 진술 거부권, 오케이, 진술 거부할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오케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돼. 이러고 끝납니다. 근데 이러고 끝나면 안 되는 내용들이 무죄 추정의 원칙, 진술 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요, 피의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주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시점이 등장합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포인트 두 가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요거예요.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다. 그 말은 수사 절차뿐만이 아니라 형사재판 공판 절차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다. 일단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올해 왜 이렇게 확정이라는 단어가 끌리지? 선고와 확정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죠. 선고한 대로 그대로 바로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따라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예요. 선고랑 여러분들이 떨어뜨려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게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합니까? 우리 수사와 공판 절차에서 수사뿐만 아니라 공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술 거부권입니다. 진술 거부권도 그냥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차근차근.

각은 하나씩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진술 거부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수사기관과 재판장은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사전에 미리 고지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도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술 거부권 역시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 즉,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공판 단계에서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시험이 이렇게 나와. 진술 거부권은 형사 재판과 달리 수사 과정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적용이 되는 거니까 수사기관과 재판장은 사전에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지난 강에서 배웠던 내용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은요,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됩니다. 이거 어디서 나왔냐면은 모두 진술의 제일 첫 번째였어요. 모두 진술은 글이나 말에 앞머리를 의미하는 거겠지? 그래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합니다. 만약에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은 증거로서의 법적인 능력이 없다. 요거 지금까지 시험에 안 나왔는데 이제 나올 때가 됐어. 요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국가기관과 대등한 관계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아니, 생각해봐. 내가 아무리 죄가 없다라는 거를 나 스스로 안다 하더라도 막상 수사 단계나 공판 단계에서 국가기관과 대등한 단계에서 나 혼자는 방어를 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즉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공판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파생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선 변호인 제도예요. 자, 우리 국선 변호인 제도 같은 경우에는 형사 재판 절차에서 변호인을 피고인이 선임할 수 없거나 혹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 이제 나와 곧볼 거야. 자, 우리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에서 변호인이 없을 경우에는 나라에서 선임한 변호인과 함께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걸 국선 변호인 제도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여기까지는 일단 얘들아 다시 한번 큰 흐름으로 살펴보자.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공판 단계 모두 다 적용이 되는 게 바로 지금 내가 보여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마지막 정리할 내용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적법 절차의 원리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실현 방안이다. 또뭐 있었지? 그치?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형벌과 보완 처분 모두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 뭐 그런 내용도 있었어. 자, 이제부터는요. 이네 가지 내용들을 다 종합할게요. 앞에서 한번 나왔었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 뒤에 가서 언급 꼭 해줄게 라고 얘기했어. 그 뒤가 바로 지금이에요. 그 앞은 뭐였냐면요.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입니다.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중에서 자유권에서 등장했습니다. 자유권 중에서 신체의 자유에서 등장했습니다.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감이 오십니까? 자, 혹시 이게 왜 갑자기 튀어나오지? 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빠르게 설명드리면요. 자, 우리 예전에 배웠던 자유권 중에서 신체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신체의 자유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신체의 자유에 들어가요. 그래서 신체 활동의 임의성뿐만이 아니라 불법적인 체포와 감금으로부터 나의 안전을 국가 권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거를 바로 신체의 자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적법 절차의 원리. 기본권을 제한할 때 함부로 하면 안 돼. 법률과 적법한 절차. 무죄 추정의 원칙.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어. 아, 진술 거부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어. 무죄 추정의 원칙. 유죄 판결이 진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돼.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국가기관과 대등한 관계에서 나를 방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모두 다 어디에 들어간다? 바로 자유권, 신체의 자유에 들어간다라는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자. 그래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수사의 원칙이 뭐였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었다. 자, 또한 공판 단계에서는 유죄 입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검사가 유죄가 있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우리 요 내용까지를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정말 내용만 읽어보면은 무죄 주장의 원칙, 진술 거부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니었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되셨나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형사 절차 단계에서의 인권보호 원칙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수사 절차에서의 인권보장제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지금 제목 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 수사 절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을 때 이번에는 수사와 공판으로 나누어 보게 된다면 어느 단계에 해당이 되는 수사 단계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수사 단계에 적용이 되는 내용들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영장제도입니다. 영장제도는 피의자에 대해서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바로 영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바로 영장제도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개념 또 하나씩 들어가 보자. 이때 영장은, 우리 이거는 지난 강의에서 공부를 했던 거야. 누가 청구한다? 검사가 청구한다. 그리고 영장 발부의 주체는 누구다?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다라는 내용까지 일단 주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어디에서? 수사에서. 수사의 원칙은 불구속 수사. 예외적으로 구속 수사 가능. 단, 영장이 있어야 함. 영장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다. 이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한 단계씩 더 들어가 보자. 우리는 뭐한 거냐면요. 여기서 한 단계 더한 거예요. 구속뿐만 아니라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시엔 영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한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한번 체크해 보자. 체포. 얘들아, 체포의 경우에는요, 영장이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있어야 돼. 그런데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도 가능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긴급 체포라든지 혹은 현행 범인의 체포 같은 경우에는요,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결국에 영장제도라고 하는 거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시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체포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도 가능하다. 그래서 어느 경우다? 예외적인 케이스. 긴급 체포나 혹은 현행 범인의 체포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해. 일단 체포했어. 어느 상황이냐면은 긴급 체포. 영장을 발부받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현행 범인의 체포. 아니, 현행범.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막 저지른 것처럼 딱 보이는 그 사람이야. 기다려. 영장 발부받고 올게. 우리 내일 만나. 내일 여기서 잠시 만나면은 내가 여기 와서 영장 들고 올게. 그때 내가 너를 체포하겠어. 안 맞잖아. 그러니까 긴급 체포나 현행 범인의 체포 같은 경우에는요,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일단 체포합니다. 근데 체포한 이후에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돼요. 만약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다면은 풀어줘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체포, 구속 따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체포, 영장은 예외적인 케이스가 존재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나와 있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 구속적부 심사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이 내용은 밑에다가 선생님이랑 도식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도식할 거냐면요.

줄을 쭉 그어주세요. 줄을 쭉 그어주시고요. 가운데 선 하나만 쭉 그어주세요. 자, 우리 가운데 있는 시점을 무엇이라고 볼 거냐면은 구속이라고 하는 시점으로 볼 겁니다. 얘들아, 그러면은 왼쪽은 지금 어느 상황이야? 구속 전이고, 오른쪽은 구속된 이후의 상황이겠지? 즉, 구속을 기점으로 전과 후를 나누어서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 구속되기 전의 상황이에요.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는 위에서 배웠던 내용과 연결된다. 무엇이 필요하다? 영장이 필요하다. 자, 우리 영장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얘들아, 아직은 쓰지 말아줘. 선생님이 다본 다음에 이제 써봐 라고 하는 시간 줄게.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얘들아, 여기 한줄 정도 이렇게 남겨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우리가 여기서 봤던 거, 요거 다시 쓰는 거야. 근데 요거를 가운데를 조금 이렇게 띄워놓는 거야.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은, 법관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거겠죠. 아니, 근데 생각해봐. 아니, 무슨, 내 영장을 이렇게, 막 국가 권력을 이렇게 비유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무슨, 뭐, 붕어빵 찍듯이 막 이렇게 빡빡빡 찍어서 빡빡빡 이렇게 주는 게 아니잖아. 아니, 하다못해, 우리가 학교에서 잠깐 외출하려고 할 때에도 외출증을 내가 외출증, 이렇게. 네, 외출증 주세요. 외출증 나왔습니다. 외출증 주세요. 네, 주문하신 외출증 나왔습니다. 이렇게 발부하는 게 아니잖아. 니네 얘기 들어보잖아요. 왜 외출해? 아, 준비물? 아, 뭐. 점심시간에 갔다 올수 있어? 아, 빨리 갔다 와. 늦으면 안 돼. 이렇게 듣고 나서 줘야 될것 같으면 그때 주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물며 영장은 더 그렇겠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럼 법관이 나왔습니다. 빡빡빡 주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법관이 피의자를 대면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 하면은요, 구속하기 전에 피의자를 심문하는 제도다라고 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라고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구속 영장이 실제로 필요한가?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여기까지? 자, 우리 여기까지 흐름 잡았으면은요, 그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영장이 발부되어서 구속되었다라고 가정해봅시다. 구속된 이후의 상황이에요. 구속된 피의자는요, 오, 구속에 대해서 인정할 수도 있지. 그래, 뭐 나는 구속돼야지 라고 인정될 수도 있지만, 아니, 그래도 나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받고 싶어. 불구속 수사가 나는 받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요, 구속된 피의자는 법원에 저를 석방시켜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법원은요, 법원은 그 청구를 받아들인 다음에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구속된 피의자는요,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주세요. 즉, 뭐라고 하는 거야? 법원에 석방을 청구하는 겁니다. 저좀 석방시켜주세요 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름 봐봐. 구속이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해서 저를 조금 석방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우리 이 상황에서 이거 좀 지우고 한번 해볼게. 좀 줄여볼게. 자,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여부를 심사해서 저를 석방시켜주세요 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거예요. 도셨죠? 자, 이제부터 들어갑니다. 법원에 청구했을 때 법원 입장에서는 그래, 이게 청구의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 목적은 뭐야? 저를 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석방시켜주세요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석방시켜주세요라고 요청한 거에 이유가 다 있네라고 생각이 들면은 석방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를 좀 석방시켜주세요라고 했는데 그거에 뭐야 이유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속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만약에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했는데 피의자가 이유가 있어. 석방됐어. 유죄야, 무죄야? 다시 한번 내가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구속된 피의자가 저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서 저를 좀 석방시켜주세요 라고 요청했어. 법원에 청구했어. 그래, 법원이 이유가 있군. 석방! 이라고 했어. 유죄야, 무죄야? 알수 없지. 왜? 이젠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것뿐이야.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수사기관과 뭐 일정한 시간에 나와서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는 거야. 유죄인지 무죄인지 알수 없음이야.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제 우리 그 다음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점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앞에서 어느 단계라고 했어? 수사 단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시점상 어디 전이어야 하는 거냐면은 기소 이전의 상황이어야 되는 겁니다. 기소 이후에는 구속적부 심사를 활용할 수 있다? 없다. 다시 한번 더. 구속 전 피해자 신문제도와 구속적부 심사제도는 원칙적으로 어디 전까지다? 기소 이전까지다. 그 말은 수사 단계에서 적용이 되는 거다. 그래서 시점상 기소 이후에는 이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 또뭐 있습니까? 지금 화면에 나온 내용 역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거다. 왜? 영장제도 한번 생각해봐. 영장제도 역시 만약에 영장 없이 아무 때나 막 체포구속 앞서 수색받는다면 나의 신체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겠죠. 구속 전 피해자 신문제도 없다면 아니 그냥 법관이 빵빵빵 영장 발부할 수도 있는 거고 구속적부 심사제도 없다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지금 수사 단계에서 구속될 게 아닌데 이거에 대한 재심사의 기회조차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다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과 연결된다라는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제목이 바뀝니다. 3번의 제목 보이십니까? 형사 재판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제도입니다. 이제 어느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냐면요, 우리가 두 번째 공판 단계라고 떠올려 주시면 되는 겁니다. 가봅시다. 자, 우리 제일 첫 번째는 보석 제도입니다. 보석 제도는요, 누가 하는 건지 먼저 체크. 구속된 피고인이 하는 겁니다. 구속된 피고인이 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저를 석방시켜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바로 보석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봐봐. 일단 제일 첫 번째, 누가 하는 거야? 이제는 피고인이 되는 이유 알겠어? 재판 절차로 넘어가는 거니까. 구속된 피고인이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저를 석방시켜주세요라고 하는 거니까 보석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한다? 구속된 피고인이 하는 거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증거재판주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서 한다.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집한 증거에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겁니다. 자, 우리 증거 능력이 없는 케이스 앞에서 하나 공부했습니다.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건 어느 케이스였다? 그렇지. 만약에 사전에 재판장이 진술 거부권을 모두 절차에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라는 내용까지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다음 상소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상소제도는 소송을 위로 올리는 거야. 즉,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 또는 상고 할수 있었던 거였죠.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봐봐. 판결에 불복하는 거니까 항소 또는 상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항소는 언제? 1심 판결에 불복해서 2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우리는 바로 상고라고 부르는 거였죠. 자, 우리 여기서는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사재판의 당사자 누구입니까? 검사와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징역 1년이라고 하는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입니다. 검사는 항소할 수 있습니까? 그쵸? 검사 항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항소할 수 있습니까? 네, 피고인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어떤 논리로? 아니, 지금 유죄가 선고됐어. 근데 징역 1년이었어. 검사 입장에서는 뭐라고 항소할까? 너무 형이 낮아요. 제가 구형, 형 선고를 요구했던 것보다 너무 낮아요. 라는 논리로 항소할 수 있겠죠. 피고인은 어떤 논리로 할수 있을까? 저 무죄인데요? 라는 논리도 가능. 또 뭐도 가능해? 저거 지금 1년 징역은 너무 센데요? 라는 논리도 가능해. 어쨌거나 검사와 피고인 모두 다 유죄 선고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항소 상고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무죄 선고에 대해서는요, 일반적으로 피고인은 안 하겠죠. 아니, 왜냐면 피고인이 무죄 선고에 대해서 항소 상고한다는 건 뭐야? 제가 무죄라뇨? 저는 죄가 많은 죄인입니다. 뭐 이런 건데 이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 일단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유죄 선고에 대해서는 검사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항소 상고할 수 있다라는 내용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재판 절차에서의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심 제도입니다. 재심 제도에서 너무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여기예요. 확정된 판결이더라도 기준이 뭐냐면 바로 확정 판결입니다. 확정 판결이더라도 재판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재판하여 그래서 재심이야.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 판결의 부당함을 시행하도록 하는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재심 제도를 다른 말로 맞춰보면은요. 확정 판결에 대한 구제 수단이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확정된 판결에 대한, 우리는 지금 확정 판결이면 다 끝났다고 생각했잖아. 근데 확정 판결에 대한 구제 수단인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재심 제도는 항소 상고와 같은 거다. 다른 개념이다.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재심 제도는 확정이 된 판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중에 법의 이념 중 무엇을 위한 걸까요? 바로 정의를 위한 거겠죠. 왜요? 정의라고 하는 거는 그의 몫을 주는 거야. 만약에 죄가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억울하게 증거가 조작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살고 있어. 그럼 그 사람에게 다시 그 사람의 몫을 주는 게 정의잖아. 확정된 판결이더라도 다시 재판을 하는 게. 그래서 바로 다시 잡는 게 정의를 위한 거잖아. 그래서 바로 재심제도는 법의 이념 중에서 정의를 위한 거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재판 절차에서의 인권보장제도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내용으로 형사 피해자 등의 인권보장제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형사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인권보장제도인데 제일 첫 번째는 형사 절차에 참여할 권리입니다. 형사 피해자가 수사 진행 상황이라든지 혹은 판결 내용을 제공받고 공판 절차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봐봐. 수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공판 절차에 출석해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 형사 피해자는, 요거 맞나 틀리나 봐봐. 형사 재판의 당사자이다. OX.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지? 마치 형사 재판의 당사자는 당연히 피해자도 들어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피해자는요, 형사 재판의 당사자 아닙니다. 그 형사 재판의 당사자는 누군데요? 바로 검사와 피고인이다. 얘들아, 이거 내가 어떻게 기억하자 그랬지? 형사 재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봐. 형사 재판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고 죄가 있다면은 그에 해당하는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게 형사 재판이야. 그러니까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고 피고인은 그 나름대로 반박을 하기 위한 거지. 그래서 형사 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지 형사 피해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래도 참여는 할 권리가 있다. 라는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는 내가 두 줄에 걸쳐서 정리해 줄 건데 밑에 줄에다가 먼저 적어보자. 뭐라고 적을 거냐면은 국가가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자, 우리 차근차근 해보자. 첫 번째 포인트는 누가 범죄 피해자를 구조해주기 위해서 국가가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요, 지금까지는 누가 주는 건데 요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국가가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주는 겁니다. 이제 여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느 상황에서 주는 건데 바로 생명, 신체의 피해를 입었으나 범죄 행위로 인해서 무엇으로 인해?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의 전부나 일부를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 그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가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거를 우리는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말 다시 이어보자.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에 국한됩니다. 여기가 시험에 나왔었어. 재산상의 피해 안 됩니다. 생명, 신체의 피해에 국한됩니다. 범죄 행위로 인해서 생명, 신체의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의 전부나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바로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라고 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는 요 두 가지 케이스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셨죠?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형사보상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보상제도는 나처럼 이렇게 넘버링 한번 해볼래? 제일 첫 번째, 피의자로서 미결 구금됐다 블라블라 나오고, 두 번째, 피고인으로서 미결 구금됐다, 세 번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세 번째,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각 하나씩 1, 2, 3 넘버링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형사보상제도 옆에다가 아주 크게 적어보자. 요것만 기억해. 형사보상제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는요, 이 공식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구속된 적이 있어야 되고요, 무죄여야 합니다. 요 두 가지를 기억해주세요. 공식이에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공식, 구속된 적이 있어야 되고 무죄여야 합니다. 이거 기억하면 다 풀 수 있어요. 내가 왜 다 풀 수 있는지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피의자로서 미결 구금된 사람이, 얘들아, 미결 구금이 뭐냐면은 쉽게 결론이 안 났는데 갇혀 있었던 거야. 미결 구금되었던 사람이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무죄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우, 얘들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수사 종결 한번 떠올려봐. 수사가 종결되는데 사법경찰관에 의해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근데 그 불송치 결정이 무죄이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검사에 의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 근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유가 무죄이기 때문에 받아. 그 케이스에서는요, 뭐 하는 거냐면은 구금에 대한 정신적, 재산상의, 신체적 등의 보상을 요청하는 겁니다. 됐어요? 생각해봐. 가둬져 있었잖아. 그 기간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보고 무죄래. 그 기간 동안 나 일 못했잖아. 나 그 기간 동안 스트레스 받았어. 보상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바로 형사보상제도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뭐라고요?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거다라고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피고인이에요. 피고인으로서 미결 구금, 이제 뭔지 알겠죠? 결론이 안 났는데 구금되었던 사람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얘들아, 나 올해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촉이 오지? 확정이라는 단어. 그냥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게 아니라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다시 한 번 더.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게 아니라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경우에 쓸 수 있어요. 그냥 선고 아니다.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 이 경우에도 바로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우리 그 다음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판결이 확정되어서 형의 집행을 받거나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무죄 판결이 다시 확정되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우리 앞에서 봤잖아. 바로 재심 제도를 통해 재심이 뭐였는데 확정된 판결에 대한 구제 수단이었죠. 재심 제도를 통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어떻게 된다? 바로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구금에 대해서 다시 보상해줘라고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얘들아, 이 형사 보상 제도도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다. 어디서 공부했었냐면요. 기본권 중에서 공부했었어. 얘는 대표적으로 청구권에서 나왔었어. 얘들아, 청구권의 의미가 뭐였어?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거겠지. 침해된 기본권. 나 잘못이 없는데 나를 구금에 놨었어. 침해된 기본권에 대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형사보상 청구제도가 청구권의 내용 중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뭘 갖고 있어야 된다? 공식, 구속, 무죄 두개다 갖고 있어야 된다. 자, 이제부터 너무 중요한 내용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 얘들아, 우리 피해자의 경우, 즉 수사 단계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어. 근데 이 사람이 구속 수사 받았어. 자, 이 사람 형사보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 형사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두 가지 다 만족해야 돼. 구속됐네. 근데 기소유예는 얘들아, 내가 이래서 기억하라 그랬어. 기소유예는 기소를 미루는 거야. 왜 미루는 거야? 피해 사실이 인정돼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동기, 연령 등등을 정상 참작하는 거겠지. 이거 무죄 취지였어요?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 아니었죠. 그러니까 형사보상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요 공식 하나면 다 끝나. 물론 기소유예가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이 아니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는 거고.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그 판결이, 그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된 사람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거나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형사보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형사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 받았잖아요. 일단 제일 첫 번째 구속은 됐습니다. 이거는 일단 성립한 거야. 그런데 얘들아, 집행유예는 무죄야? 아니야. 유죄 카테고리였잖아. 그러니까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된 경우를 하더라도 요게 안 돼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 공식 하나, 그리고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케이스를 같이 기억해 주시면서 문제 풀어주시고요. 나 올해 진짜 요다 지워볼게. 여기 나와 있는 확정이라는 단어 자꾸 내 마음에 걸려. 여기. 확정. 그냥 선고 아니고 확정되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배상명령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만약에 내가 범죄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어. 그럼 원칙적으로는 이 손해에 대해서 배상받기 위해서는 민사재판을 따로 열어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이 범죄가 성립하고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형사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 즉, 원칙적으로는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 별개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상해죄 등 일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형사재판 과정에서 민사적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얘들아, 다시 우리 불법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민법 한번 떠올려봐. 민법과 형법은 달랐어. 그리고 내가 이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민사소송을 따로 열어야 돼. 근데 그렇지 않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민사적 손해배상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걸로 배상명령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 이제 시험에 나올까 싶은데 요 디테일도 하나만 짚어두자. 모든 범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상해죄 등 일정한 사건에 국한된다.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형사재판 과정에서 민사적 손해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라는 내용까지. 그래서 도식화해 본다면은 형사재판 과정에

그래서 민사적 손해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다라는 내용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명예회복 제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형사보상 청구 제도는 나의 구금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돈으로 쉽게 청구하는 거지만 이것만으로는 회복이 안될수 있죠. 이럴 때 무죄 판결을 받아서 여기 또 나왔어. 나 올해 이 확정 단어 너무 끌려. 확정된 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널리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명예회복제도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확정이라는 단어. 무죄 재판의 확정의 케이스다. 그냥 선고로 끝난 게 아니라 확정되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얘들아, 우리 21강과 22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배웠습니다. 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구속영장 실질 심사와 달리 구속적부 심사는 검사의 권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니, 구속적부 심사는 어디에 청구하는 거였어요? 법원에 청구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또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누가 하는 거였어? 법관이, 즉 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였죠.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적부 심사는 피의자의 가석방을 결정하는 제도가 아니죠. 가석방은 뭐 하는데, 이미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집행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잘 죄를 뉘우치고 모범적으로 그 안에서 생활한 경우에 가석방 시켜주는 거죠. 조건부로 석방시켜주는 제도가 가석방이었는데, 피의자의 가석방을 결정하는 절차라는 거는 시점이 맞지 않죠? 이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그다음 봐봐. 기소 이전의 갑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다? 틀렸죠? 왜? 시점이 잘못됐지. 기소 이전이라면은 어느 단계야? 수사 단계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공판 단계에서도 적용되는 거였죠? 그래서 시점상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갑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경우에 갑은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얘들아, 일단 형사보상이라는 말이 나오면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공식 써봐. 구속된 적이 있어야 되고, 무죄여야 돼. 얘들아,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갑이 뭐 구속 재판을 받았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자. 그럼 뭐 요거는 충족한다라고 가정을 해봐. 그리고 이 선고가 만약에 확정됐다라고도 가정을 해봐. 무죄야? 아니죠. 우리 연습했던 거. 집행유예는 유죄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시점과 주체 어떻게 봐주셔야 되는 건지 조금 감이 아직 안 오실까 봐 마지막으로 한번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내용과 연결시켜 볼게. A가 기소되었는데 구속 기소되었대. 기소된 후에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법원에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왜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차근차근 구속이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어느 단계? 기소 이전의 단계에 하는 거였어. 근데 이미 기소되었잖아. 그럼 구속적부 심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한 단계 더 물어볼게. A가 구속이 이미 되었어. 기소가 되었어. 이 상황에서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하면 돼? 보석제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B랑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원심 판결이 확정됐대. 그러면은 2심 법원은 B에게 집행유예 판결, 즉 일정한 요거 외웠는지 보려고 그래.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은 형 선고에 집행유예니까 효력이 상실되는 판결을 선고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C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역 1년 판결에 대해서 항소한대. 뺑소니 운전자 C가. 그래서 아유, C가 항소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항소한대. 검사가 쉽게 항소를 한대. 근데 C가 항소를 포기한다면은 검사에 의해서 2심 재판이 열릴 거야. 당해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에 무죄 추정의 원칙 적용 된다. 왜 적용된다? 얘들아, 이것도 시점으로 기억해. 무죄 추정의 원칙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야.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은 적용되는 거겠죠.
자, 우리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A, D 모두 얘들아 내가 이렇게 말 넣어볼게. 검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청구로 법관의 심문을 거쳐서 구속되었을 것이다. 얘들아 이렇게 만약에 쓴다면 맞는 표현이야 잘못된 표현이야? 얘들아 A 구속 기소됐대. D도 지금 구속됐대.

0: 그러면은 지금 검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청구로 법관의 신문을 거쳐서 구속됐겠네. 옳은 표현이네라고 생각할 텐데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나오는 거야. 잘 봐.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만 끊어봐. 이거는요, 당연히 열리는 거예요. 검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관의 신문을 거치는 겁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그냥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면 당연히 열리는 거예요. 누군가의 청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검사가 청구하는 거 뭐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야. 실질심사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이래서 틀린 겁니다. 요 정도 디테일. 자, 우리 마지막 B랑 E는 모두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면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B는요 판결이 확정되었대 유죄 판결이 안 되네 E는요 불기소 처분인데 혐의 없음이래 그러면은 가능하겠죠. 이렇게 우리가 형사 보상과 관련된 내용 무죄와 구속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모든 문제 쭉다 한번 풀어보았는데요. 나머지 문제들은 다음 강으로 넘겨볼 거고요. 숙제랑 퀴즈까지 여러분들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화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자, 오늘은 분자의 구조와 성질 첫 번째 시간이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화학 결합과 결합의 극성 마무리 짓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 어떤 내용 배웠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자, 결합의 극성은 세 번째 시간이에요. 이미 첫 번째 시간에 루이스 전자점식 구조식 그리는 거 열심히 연습하고 무극성 공유 결합과 극성 공유 결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여러 번 문제를 여러 개 풀면서 분자식이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이거 연습하자 라고 해서 연습 충분히 했었고 오늘은 그 연습을 같이 하면서 마지막 금속 결합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분자의 구조와 성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유니크 프리뷰 가보도록 합니다. 자주 출제된 분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저랑 연습하면서 빠르게 떠올리는 연습 오늘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금속결합에 대한 두 가지 특징 제가 써놨습니다. 전기전도성 정말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별표 중요합니다. 이온결합 물질, 고온결합 물질, 금속결합 물질 이 세 가지를 구분할 때요. 액체 상태이니 고체 상태이니 그럼 충분히 구분이 가능합니다. 고체에서 유일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구분이 가능하기로 유명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이건 딱 봐도 누가 봐도 금속결합 물질이야 라는 거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세 번째, 금속결합은요.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뽑힌성, 퍼짐성 이런 성질이 있거든요. 같이 보면서 자유전자로 인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구나.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전기전도성, 뽑힌성, 퍼짐성이구나 라는 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문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같이 풀어볼 문제는요. X2, XY2, Y2, Z2 이런 식으로 가려져 있을 때 이젠 보입니다. 아, 혹시 O2? 자, 그럼 여기서 CO2? 아, 그럼 얘는 O2, F2?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같이 감 익히는 연습 다시 한번 더 해보도록 할 건데요. 힌트로 공유전자성과 비공유전자성이 주어져요. 그러면 2주기 원소 중 5태 규칙 만족하는 거 그럼 4, 3, 2, 1 가능한 공유 결합수 써주고 자 전자쌍 수가 지금 몇인지 옆에다 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비공유 전자쌍 수 빠르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활용하여서 문제 푸는 연습해 보도록 할 거고요. 같은 주기입니다. 원자 번호 커질수록 전기음성도 커지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양전하 띠니 음전하 띠니까지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볼까요? 다음은 2주기

원소 X에서 Z로 구성된 분자 가이사타에 대한 자료입니다. 분자식이 X2, YX2, Y2Z4인데요. 모든 원자 5대 규칙 만족하니까 가능한 거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입니다. 그런데 모두 이중결합 가능해야 돼요. 공유 전자쌍 수 4, 3, 2, 1. 그럼 이중결합 가능한 애가 누구다? 바로 산소다. 그래서 O2 좋아요. 자, 그러면 그대로 O2. 그 Y라는 거 산소가 양쪽에 올수 있도록 그리고 이중결합 있도록 가운데 탄소. 자, 그럼 여기가 탄소 두 개에다가 탄소 나왔어요. 근데 이중결합이 있도록 자, 그러면 나머지는요. 단일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누가 와주면 된다? 바로 플로린 4개가 와주면 된다. 이렇게 완성이 가능하겠죠. 기억합니다. 전기음성도는요. Z다라고 하는 거 플로린, X다라고 하는 거는 산소, Y다 탄소. 그렇기 때문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전기음성도 커진다. 맞고요. 니은 비공유 전자쌍 수는요, 나대다를 묻고 있습니다. 나에서는요, 산소가 하나당 두 개씩 있죠. 그럼 지금 두개 있으니까 4. 다에서는요, 플로린이 네개 있는데 하나당 세개 있다. 그래서 몇 대면 1대 3이 맞습니다. 디귿. 가이사다 중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분자는 여기 지금 탄소 보이나요? 오, 같은 원자가 공유결합을 형성할 때 무극성 공유결합이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어디 있어요? 산소산소요. 산소산소. 그래서 총몇 가지? 두 가지. X2와 Y2Z4. 가와 다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죠. 그럼 기억니은 디귿이니까 답몇 번? 5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비공유 전자쌍 수, 공유 전자쌍 수 빠르게 쓰는 연습해 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가에서 다에 대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힌트 무엇이 주어졌나 발문 보도록 할게요. 표는 이중이 원소 X에서 Z로 구성된 분자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인데요. 5대 규칙 만족해요.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입니다. 그럼 공유 전자쌍 수가 이래요. 그럼 빠르게 떠올릴 수 있도록 탄소 4, 질소 3, 산소 2, 플로린 1. 그래서 가능한 공유 전자쌍 수가 2야. 그러면 생각하기에 산소가 가운데 있고 양쪽에 Y가 단일결합 가능한 플로린이 오면 되겠네. 그래서 O, F2 찾아냈습니다. 그럼 나머지도 이제 XO, Y 플로린, 그럼 O2, F2, O, O, F, F. 그러면 공유 전자쌍 수 몇이에요? 하나, 둘, 셋, 3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3만 넣어주면 이 값은 5. 그럼 여기 Y가 똑같이 Y니까 F2죠? 그럼 여기 완성시켜 볼게요. Z가 있어요. 그때 양쪽에 F가 있는데 공유 전자쌍 수가 5이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여기가 3개 돼줘야 된다. 삼중결합. 그럼 가능한 애 누구예요? 공유 전자쌍 수 4개 가능하다. 탄소구나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기억, X는 산소다. 네, 맞습니다. 니은, A는 3 맞고요. 디귿, 비공유 전자쌍 수는 나와 다에 대한 비를 물어봤거든요. 나에서는요. 플로린 양쪽에 있어요. 3이 6에다가 산소는 두 개씩이죠. 총 10입니다. 다에서는요. 여기 탄소는 없어요. 플로린만 있죠. 그럼 양쪽에 3, 3, 6이죠. 3 더하기 3 그러면 5대 4인데요. 일단은 가와 나에 대해서 힌트가 뭐냐면 가에서는 산소가 있고 나에선 질소 있고 여기 플로린은 모두 다 있어라고 준 거예요. 그때 가와 나에서 모든 원자는 5대 규칙 만족하고 A와 C는 1돈 2고 비공유 전자쌍 수는 가와 나가 같다. 그러면 플로린이 지금 비공유 전자쌍 수는 3과 3으로 같아요. 개수만 같다면 산소는 두 개, 질소는 하나거든요. 그럼 얘네가 같아지려면 질소가 하나도 와줘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질소 하나 더 와줬어요? 그럼 같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산소와 플로린은 하나씩 와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가능한 건 뭐예요? 아, 플로린이 두개 와주면 돼요. 그럼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 그럼 딱 비공유 전자쌍 수가 맞고, 그리고 구성 원자 수가 나에서는요, 하나, 둘, 셋, 네 개고요. 가에서는 세 개. 그래서 나가 큰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춰줘야지. 산소에서 양쪽에 플로린, 나에서는 질소, 양쪽에 플로린. 그럼 이 가운데 공유 전자쌍 수는 질소가 세개 가능하니까 이중결합 와줘야겠죠? 기억 갑니다. 자, A라는 거 산소가 하나 왔거든요. 그래서 1입니다. 틀렸고요. 니은.
나에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질소, 질소 있잖아요. 같은 원자 사이에 공유결합을 형성하면 돼요. 그래서 맞다. 디귿. 가에서 공유 전자 쌍수 두 개, 비공유는 플로린 세 개, 세 개, 여섯에다가 산소가 두 개 있으니까 8이요. 그래서 4다. 그럼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니은 디귿이 답이니까 답은 4번 가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개형은 줬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비공유 전자 쌍수가 힌트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저 힌트를 활용하면 좋을까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눈으로 잘 보이도록 일부 얘는 두 개고 하나고 하나 더 추가해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잘 보이도록 이렇게 펼쳐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도요. 구성 원소 주어졌고 원자수 주어졌고 가능한 애들이 이제 한번 조합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럼 발문 읽어볼까요? 표는 원소 W에서 Z로 구성된 분자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인데요. WZ 누구냐면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여기에서 W는 가에서 부분적인 양전하를 띈대요. W가 부분적인 양전하를 띄고요. 그 다음에 나와 다에서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띈대요. 여기선 부분적인 음전하구나. 그럼 가에서 부분적인 양전하라는 건 전기음 성도가 W보다 X가 크다라는 거고요. 나에서는 음전하 띈다라는 건 Y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에서는요. W랑 Z 그리고 W랑 X가 있는데 X랑 결합하게 되면 얘는 여기처럼 무조건 양전하를 띌 건데 음전하래요. 그래서 가능한 건 Z가 있고 옆에 W, 옆에 X가 있기 때문에 얘가 음전하 띄었어. 다시 말해서 Z보다도 전기음성도 클 거예요. 그럼 여기 주어진 후보를 보면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전기음성도 커집니다. 하나보단 작고 두 개보단 커야 돼요. 그래서 위치에 있는 누구? 산소가 가능하다. 그럼 산소가 W, 산소가 W. 그럼 산소보다 큰 애니까 얘 누구예요? 플로린. 그럼 구성 원자 수가 4예요. 가능한 애가 산소, 산소, 플로린, 플로린이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누군진 모르겠고 여기 힌트 가볼게요. 얘 Z다. 모르겠고 X라는 건 확실히 누구예요? 플로린. 그럼 여기가 산소? 아, 그럼 여기가 만약에 산소, 여기가 플로린이라면 이중결합, 단일결합 가능한 거 질소구나. 그래서 구성원자수 3개 딱 맞아떨어지고 나머지 하나 누구예요? 탄소구나. 구성원자수 3개죠? 그래서 탄소에다가 바로 산소가 양옆에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기억갑니다. W 질소인가요? 아니요, 산소였죠. 그래서 틀렸다. 니은. 가에서 다중, 다중결합이 있는 것은 두 가지다. 다중결합이다 라고 하는 건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있어야 되는데 이중결합인 게 나와 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가에서는 모두 단일결합. 디귿. 다에서는 Z라고 하는 건 질소예요. 부분적인 양전하를 가진다? 그렇죠. 왜냐하면 산소랑 플로린 모두 다 질소보다 전기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니엔디가 답이니까 답은 4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가 분자식을 찾아내는 문제는 다 풀어봤습니다. 그럼 안 배웠던 내용 하나 더 배워야 되는 뭘까요? 바로 금속결합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금속결합이다 라고 하는 건 하단의 이 그림을 보시면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로 이루어졌는데 금속 양이온 사이를 자유전자가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이 금속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할까요? 금속결합이다 라고 하는 건 금속 양이온과 그리고 자유롭게 돌아다니 이 전자 보이죠? 금속 원자에서 내놓은 이 원자가 전자입니다. 그래서 자유전자 사이에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형성된 거를 금속 결합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금속 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금속 결합은 네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뭐 때문에 있냐? 자유전자 때문에 일어나는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특징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정말 중요한 건데요. 앞에서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을 구분하도록 전기전도성 특징을 구분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고체 상태일 때 이온결합도 NaCl도 그리고 설탕도 모두 다 고체 상태일 땐 흐르지 않아 라고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금속 결합의 특징이 뭐냐면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고체 상태에서도 전기전도성

전독성이 어떨까요? 자유전자가 있으니까 에너지를 받으면 인접한 전자와 금속 양이온한테 전달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 번째, 뽑힘성과 펴짐성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외부에서 힘을 가하게 되면 NaCl 같은 경우에는 부서진다, 쪼개진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금속 결합의 특징은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전자가 이동을 해요. 그러면서 금속 결합은 유지해줍니다. 그래서 모양이 변형되지 부서지거나 쪼개지지 않아요. 그래서 뽑힘성 바로 연성이라고 하고요. 펴짐성 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뽑힘성과 펴짐성이 있다. 바로 금속 결합이다라고 가주면 되고요. 자유전자와 금속 양이온의 정전기적 효력이 엄청 세요. 그렇기 때문에 녹는 점과 끄는 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개념 체크 한번 이네 가지를 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금속 결합에서는 무엇은 금속 양이온 사이를 자유롭게 움직인다? 바로 자유전자겠죠.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금속은 외부 힘에 의해 변형되어도 자유전자가 이동하여 금속 결합을 유지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쭉쭉 뽑아낸다. 그래서 뽑힘성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펼칠 수 있다. 뭐라고 했어요? 펴짐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뽑힘성과 펴짐성, 바로 이거는 연성. 펴짐성은 전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3번. 금속은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물론 고체도 있고요. 4번. 금속을 가열하면 열 에너지를 잘 전달해요. 그래서 열 전도성이 큽니다. 맞아요. 여기까지 해서 금속 결합에 대한 특징이에요. 어렵지 않았죠? 그럼 잘 정리했으면 이번에 이온 결합 물질과 그리고 공유 결합 물질과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온 결합 물질은 나트륨 양이온과 그리고 염화이온, 음이온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끄는 점과 녹는 점이 높은 편이에요라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 금속 결합 물질은 당연히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녹는 점과 끄는 점이 높다라고 표현했고, 세 번째, 공유 결합 물질은 두 가지로 있었는데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사이의 공유 결합은 아주아주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다 그러면 탄소랑 산소 사이의 결합 굉장히 강해요. 하지만 분자 사이 인력은 약해요.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다른 이산화탄소 그 사이 인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쉽게 끊어낼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이온 결합 물질보다는 녹는 점과 끊는 점이 낮은 편이에요. 다만 사실 공유 결합 물질에는요 분자 결정도 있지만 공유 결정 원자 결정도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흑연 같은 이 공유 결정을 이루는 물질은 굉장히 녹는 점과 끄는 점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를 두고 특징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이 특징들을 가지고 정리해 볼까요? 1번, 이온 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강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결합이 되어 있고요. 2번, 대부분의 공유 결합 물질에서는 원자 사이의 결합은 굉장히 강하지만 분자 사이 인력은 약하기 때문에 끄는 점과 녹는 점이 낮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두 문항이에요. 갑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한테 철과 얼음이 주어졌습니다. 여기 얼음 집게고요. 얼음을 구성하는 물질을 가와 나로 나타냈다. 일단 기어, 가에서 자유전자가 있다. 철이에요. 금속 결합이기 때문에 자유전자와 금속 양이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니은, 나에는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라고 할 때는요. 여기 산소, 양쪽에 수소예요. 산소와 수소는 서로 다른 원자의 공유 결합을 형성했기 때문에 극성 공유 결합이에요. 무극성 공유 결합은 같은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틀렸다. 디귿,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은 금속 결합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면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가져야겠네.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그래서 기억만 맞으니까요. 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배운 거 이제 잘 활용해서 마지막 금속 결합과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금속 결합과 공유 결합, 이온 결합 물질에 대해서 후보로 주고 우리한테 이 상태를 보고 결정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질 가에서 다에 대한 건 나타내 볼게요. 나트륨. 그리고 물, 산화나트륨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가나다 중에서 확실하게 전성 표진성이 고체 상태에 있다. 동그라미 있는 거 누구여야 돼요? 당연히 금속 결합 물질이니까.

아트륨이겠죠. 그럼 여기 결정. 고체 상태 전류 흐르고, 그 전기 전도성이 액체 상태에도 좋겠죠. 그럼 이제 가와 나를 구분하려고 봤더니, 액체일 때 단은 별로 안 좋대요. 없대요. 그럼 누구예요? 바로 공유결합 물질, 물이구나. 그럼 가에서는 누구예요? 산화마그네슘이구나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럼 기억, 다에는 공유결합이 있다? 이온결합 물질인가? 이거는 공유결합 물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결합이 있습니다. 디귿, 기억에서 디귿에서 모두 오다. 여기서 맞춰볼까요?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고체는 없지만 액체는 있다. 그래서 오, 오, 여기는 고체일 때 없죠. 바로 우린 금속만 있다라고 생각, 없다. 그래서 모두가 아니고요. 기억과 니은만 있다. 디귿, 나에는 자유전자가 있나요? 금속결합이니까 금속양이온과 자유전자의 정전계 인력으로 결합을 형성하였다. 그래서 있습니다. 답은 기억과 디귿이니까 3번 가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여러분들과 공유결합과 결합의 극성이 끝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더 루이스 점자점씩 그리는 거. 구조식도 상관이 없어요. 결합선을 나타내셔도 되고요. 다만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분자식 연습하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를 한번더 연습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분자의 구조와 성질을 정리할 거라서요. 자, 그럼 앞에서는요. 사실 이산화탄소다, 물이다라고 하는 걸 그냥 대략적으로 산소 있고 양 옆에 수소가 있어요. 이렇게 나타내도 무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근슬쩍 어떻게 했었냐면요. 자꾸 산소 밑으로 수소를 끌어내렸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 이제 살펴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유니크 프립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분자식을 나타내면 좋을지, 분자 구조 나타내면 좋을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전자상 반발 이론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여기 직선형이야, 평면삼각형이야, 정사면체형이야, 또는 사면체형이야, 삼각불형이야, 구분형이야 이렇게 나타낼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어떠한 분자가 주어졌다? 이렇게 분자 구조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오늘 배운 것 중에는요. 정확하게 결합각이 정해져 있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결합각이 확실히 얘는 이거야, 저거야, 라는 거를 나타내기 어려운 애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기준이 된 애들. 얘는 직선형 180도야. 얘보다 클까, 작을까? 작겠지. 이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요. 오늘은 명확한 애들은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다음 시간에는 명확하지 않은 애들을 할 거고,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시간에는요. 무극성 분자, 극성 분자 결정 지었어요? 얘네들 성질 어떻게? 라는 것을 배우는 게 마지막 시간 될 거라서요. 총 3시간 동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자상 반발 이론이 무엇일까? 우리는 분자의 구조를 나타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중심원자 주위에 전자쌍이 있어요. 근데 모두 음자 하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반발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 반발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전자쌍 반발 이론이에요. 그래서 서로 반발하여 가능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멀리 떨어뜨릴 수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심원자가 있어요. 그때 양옆에 결합된 두 원자가 있는데요.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줘야 돼요. 어떻게 멀리 떨어뜨릴 수 있을까? 그럼 이게 가능하죠? 이것보다는 이게 멀리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멀리 떨어뜨릴 수 있는 건 바로 180도가 되도록 멀리 떨어뜨리는 방법. 우리가 이제 이것만 딱 나타내주면 직선형이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베릴륨 있고 양옆에 플로린 얘네들 직선형. 이것이 바로 여기가 180도야라는 거예요. 그럼 또 이번에는요, 중심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원자 수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그럼 여기 중심원자 하나 있고, 결합되는 거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세 개를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야 돼. 그래서 여기가 360도인데, 하나당, 이한 칸당 우리가 몇 도지라고 한 360도에서 3을 나눠주면 120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120도야. 자, 그런데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구조로 표현하면,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면삼각형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붕소 있고 여기에서 플로린, 플로린, 플로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세 번째는요. 중심원자에 결합된 원자 수가 4개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탄소가 있고 수소 있고 수소 있고 수소 있고 그럼 여기가 90도 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평면으로만 지금 생각을 했는데,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정사면체 구조를 그려주세요. 그러면 가운데 중심원자가 있고 꼭지점에 연결을 해주면 90도보다 더 멀리, 다시 한번 더 109.5도로 멀리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쌍수가 사이다라고 할땐 정사면체형이 나오게 돼요. 자, 다시 한번 더 정리해볼까? 전자쌍수다라고 하는 건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 모두 포함했을 때 표현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눈에 잘 보이도록 정확하게 원자로 표현을 한 거고요. 만약에 비공유전자쌍수가 포함이 되어서 4개라면 구조로 나타낼 때는 얘네들의 실제 분자 구조로 나타낼 때는 비공유전자쌍 제외하고 나머지로만 나타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이 전자쌍 배열을 가지고 얘네가 일단 비공유 2개, 공유 2개야. 일단 4개니까 정사면체형에서 시작할 거야. 근데 나머지 여기가 비공유, 비공유야? 그럼 요것만 생각하면 돼. 이런 식으로 우리는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게 기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소가 이중결합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이중결합하고 나머지 단일결합이다? 그러면 우리는 요. 바로 전자쌍수가 3인 거. 왜냐면 같이 여기 영역이 묶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면 삼각형으로부터 시작을 해주면 돼요. 자, 이해되셨으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번. 중심원자 주위에 전자쌍들이 모두 음전하를 띠고 있어 서로 반발하여 가능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것을 무슨 이론이라고 했더라?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2번 가보도록 할까요? 중심원자 주위의 전자쌍의 수에 따라 전자쌍의 배열이 달라졌습니다. 이에 분자의 무엇이 결정된다? 바로 구조, 모양이 결정된다라고 했어요. 3번. 중심원자 주위에 전자쌍 수가 2일 때, 예를 들어서 베릴륨이 있어요. 양쪽에 공유 전자쌍이 있는 겁니다. 그때 두 개의 전자쌍이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하니까 무슨 구조로 배열이 되었어요? 직선형으로 배열이 되었습니다. 그럼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최소화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해됐으면 우리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자쌍이다라고 하는 건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 반발력은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비공유 전자쌍이다.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한번 산소와 그리고 수소로 결합되어 있는 물을 가져와 볼게요. 산소는 비공유 전자쌍 몇개 있나요? 두 개. 자, 그럼 이두 개가 있는데 이 비공유 전자쌍이다라고 하는 건 사실 하나의 원자핵에 이렇게 지금 퍼져 있는 거야. 하나의 원자핵에만 속해 있어서 퍼져 있어요. 아주 납작하게 넓게. 반면에 이렇게 공유 전자쌍은요, 두 원자핵에 의해서 끌려져 있기 때문에요, 좁게 지금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 사이 반발력은요, 공유 전자쌍 사이 반발력보다 커요.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 사이 반발력, 여긴 공유 전자쌍 사이 반발력이에요. 자, 또 어떤 게 있냐면, 질소는 비공유 전자쌍 하나죠? 그러면 이때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사이 반발력도 크겠죠? 공유 전자쌍 사이 반발력보다 여기 반발력이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비공유 전자쌍 두 개, 공유 전자쌍 두 개, 비공유 하나에 공유 전자쌍 세 개. 그럼 얘네 모두 다 전자쌍 배열은 정사면체에서 우리가 시작을 할 텐데, 여기에서 중심원자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비공유? 비공유예요. 나머지 여기만 고려해줘요. 근데 여기들의 반발이 커져요. 그럼 정사면체에서 말했던 109.5도보다 여기 어떻게 될까요? 이 사이의 각은 좁아진다란 뜻이에요. 그 사이 각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비공유 전자쌍, 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 공유 전자쌍 사이 반발력 순이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서 무엇을 결정해야 된다? 바로 결합각을 결정해줘야 됩니다. 자, 결합각이란 바로 이 가운데 중심원자가 있어요. 중심원자의 원자핵, 그리고 중심원자와 결합되어 있는 두 원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자핵을 연결해주세요. 그때 내각을 결합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지금 물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산소, 수소, 수소라고 봐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있어요? 바로 비공유 전자쌍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반발이 더 커. 그렇기 때문에 결합각은 좁아진다. 자, 우리 여기 비공유 전자쌍 두 개, 공유 전자쌍 두 개. 그럼 전자쌍은 사실 사이기 때문에 전자쌍 배열 구조는 정사면체였지만 거기에 있는 정사면체 그 결합보다 점점점 좁아진다라는 거 이해됐죠?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분자 구조들 한번 우리가 나타내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게요. 이원자 분자, 원자가 두 개로 이루어진

이루어진 거. 그리고 두 번째는요, 3개 이상 이내들, 원자가 3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분자들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자가 모두 다두 개씩이에요. 그럼 최대한 얘네가 멀리 떨어지면 되잖아요. 비교 원자상 있든 없든 간에 일단 멀리 떨어지면 돼. 그래서 모두 다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직선형입니다. 그래서 이원자 분자의 경우에는요, 동일선상으로 쭉쭉쭉 뻗어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게 단일결합이든, 여기에서 이중결합이든 상중결합이든 모두 다 쭉쭉쭉 뻗어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항상 루이스 점자점식으로 그려주세요. 자, 수소, 수소. 그리고서 분자 모형. 그리고 나서 여기 수소, 플로린, 수소, 플로린. 자, 여기에서 산소죠? 산소, 산소. 여기 결합선은 두개 나타내줘야 된다. 질소, 질소. 예, 결합선은 세개 나타내준다. 이렇게 나타내주면 돼요. 뭘 잘해야 돼요? 루이스 점자점식, 루이스 구조식을 잘 그려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다시 한번더 연습하고 오셔야 됩니다라고 했었죠. 자, 이제는 원자가 3개 이상인 경우를 볼 건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중심원자에 공유전자상만 있어요. 비공유전자상 없어요. 그 다음에는 중심원자에 비공유전자상이 하나 있는 경우, 두개 있는 경우, 이렇게 한번 나눠서 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는요, 중심원자에 공유전자상만 가질 거예요. 그럼 중심원자의 두 개의 원자가 결합된 경우입니다. 자, 어떤 애가 중심원자예요? 양쪽에 딱두 개만 결합되어 있어요. 근데 중심원자에 비공유전자상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전자상 배열 구조에서 직선형이구나라는 게 빠르게 떠올라야겠죠? 그래서 직선형이에요. 한번 볼까요? 베릴륨은 오택 규칙 만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딱두 원자랑 결합하면 끝이었죠? 그래서 플로린, 플로린, 직선형. 자, 여기 탄소입니다. 양쪽에 산소, 산소 왔죠? 이중결합이에요. 자, 여기에도 지금 비공유전자상 없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면 돼요. 그래서 직선형이다. 자, 여기 볼까요? 탄소. 자, 여기 질소. 여기 지금 수소. 여기도 지금 공유전자상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쭉 멀어져야 돼. 라고 해서 여기도 직선형. 그래서 직선형 모두 다, 얘몇 도개예요? 결합각이 180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해 볼까요? 이번에는 중심 원자에 결합한 원자가 총 3개. 하나, 둘, 셋. 자, 그런데 중심 원자는 공유 전자상만 있는 거예요. 그럼 전자상 배열 구조에서 바로 평면 삼각형이죠. 그래서 평면 삼각형 봅니다. 여기 지금 봉소 있어요. 봉소도 오택 규칙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원자 3개만 딱 결합하면 끝. 그래서 염소가 하나, 둘, 세 개. 자, 지금 여기 결합각이 동등해야겠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360도를 3으로 나눠서 각각 120도. 근데 우린 이거를 평면 삼각형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평면 삼각형 잘 보이도록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봤고요. 자, 이번에 오른쪽. 자, 여기서 보니까요. 여기 탄소 맞아요? 산소 이중결합. 여기 수소가 각각의 단일결합. 그럼 얘도 똑같이 전자상 배열 구조에서 평면 삼각형인데 중요한 거는 중심원자에 결합된 원자가 다릅니다. 여기선 같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전자상이 단일결합보다 사실은 많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반발력이 더 커져서 120도였던 게 122도. 여기가 커지면 당이 사이는 좁아질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122도, 116도를 외워야 하는가? 그건 아니다. 외울 필요는 없다. 우리한테 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20도보다 커졌니, 작았니, 요 정도로 구분하도록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보자마자, 얘, 그렇게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얘보다 커졌을까, 작아졌을까? 커졌겠지.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얘도 무슨 모양이다? 평면 삼각형이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는 중심원자에 3개 결합된 거 봤고요. 이제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추가할 건데 여기서도 또 나눌 거예요. 어떻게 나눌 거냐면 중심원자에 결합된 원자가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자, 중심원자에는 공유전자상만 있기 때문에 전자상 배열에서 바로 정사면체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우리는 평면이 아니라 입체 구조, 바로 정사면체로 나타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중심원자에 결합된 원자의 종류가 같은 경우는 정사면체. 다른 경우는 당연히 결합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면체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사면체부터 볼까요? 탄소에다가 수소, 수소, 수소 모두 같고요. 그래서 정사면체 구조 109.5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탄소에다 플로린, 플로린, 플로린, 플로린이

그래서 여기도 정사면치 구조. 자, 근데 여기서 딱 하나만. 여기 수소하나를 염소로 치환할게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면체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결합각이 서로 여기 둘은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얘네가 사면체형인 건 알겠어라는 걸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1번 비공유전자상 사이의 반발력은요. 공유전자상 사이의 반발력보다 크고요. 그래서 맞다. 2번. 중심원자에 비공유전자상이 없고 중심원자에 결합된 원자 수가 3인 분자의 모양입니다. 한번더 나타내 볼까? 중심원자에 결합된 거 하나, 둘, 셋. 그래서 얘네들 무슨 모양이다? 평면삼각형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평면삼각형이요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무엇이 있을지 한번 나타내 볼까요? 붕소 있고요. 여기에서 염소, 염소, 염소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다. 그럼 3번 결합각은 붕소에다가 염소 이렇게 세 개가 온 거와 그리고 베릴륨에다가 양쪽에서 플로린 있는 경우가 있죠. 자, 누가 더 클까요?라고 했을 때, 당 여기는 직선형 180도, 여기는 120도. 그래서 당연히 직선이 더클 것이다. 그래서 이건 틀렸다라고 봐주셔야겠죠. 4번. 탄소에다가 여기 지금 이중결합 있고요. 양옆에 수소, 수소 있는 구조에서는 세 개의 전자상 있다?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공유전자상 4였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 중심원자에 비공유전자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심원자 결합한 원자가 4개입니다. 자, 그때 모두 같은 경우예요. 그럼 가운데 탄소 있고, 수소, 수소, 수소, 수소. 제가 일부러 어떤 모습처럼 그린 거예요? 입체적으로 정사면체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자, 싸이 하나 수소 있고요. 그리고는 결합각 순서니까 나타내면서 해볼게요. 수소, 탄소, 질소. 이번에 붕소. 그리고 플로린, 플로린, 플로린. 이거는 평면삼각형. 그래서 누가 더 크다? 직선형 여기가 180도, 여기는 120도요. 자, 이제 그다음 메테인이에요. 탄소 있고 여기 있네. 수소, 수소, 수소. 여기 결합감 몇이다? 109.5도다. 요거는 꼭 외워둬라라고 했습니다. 180, 120, 109.5. 이건 외워야 돼요. 자, 그래서 결합각이 큰 순서대로는 딱이 순서대로 나타내주면 되겠죠. 3번 사야마탄소입니다. 결합각은요, 여기도 사야마탄소야? 그럼 수소 대신에 염소로만 바꿔주면 돼요. 그럼 결합각이 몇이다? 정사면체죠? 109.5도가 맞습니다. 그다음 4번이에요.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3염화붕소의 중심원자는 모두 비운 전자상이 없다. 그렇죠. 여기 중심원자 탄소, 중심원자 붕소 모두 다 없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됐나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분자의 구조에는요, 중심원자에 비공유전자상이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럴 때 볼게요. 질소 있고요. 하나 추가되었네. 수소, 수소, 수소. 자, 그런데 공유전자상 3, 비공유가 하나. 그럼 전자상 배열 구조는 당연히 정사면체형으로부터 시작을 할 건데, 그럼 중심원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비공유야. 그러면 나머지 공유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모습이 갖춰지지만, 여기 반발이 더 크기 때문에 결합각은 좁아져서 107도가 됩니다. 자, 모두 다 107도는 아니고요. 암모니아 한에서 107도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이거를 우리가 부릴 때는 삼각불형이라고 하고요. 어려운 친구는 펜을요, 가지고 이렇게 세개 연결하면 삼각불형 느낌이 올 거예요. 그다음. 자, 이번에도 똑같아요. 질소가요, 비공유전자상 하나가 있죠. 플로린 있다, 삼각불형. 이번엔 질소와 같은 종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공유 하나 있다, 염소, 염소, 염소, 삼각불형이 될 거예요. 자, 비공유 하나 더 추가해볼까요? 자, 그럼 중심원자가 두 개의 원자 결합하고 중심원자의 비공유전자상 수가요, 바로 두 개인 경우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비공유 전자상 두 개, 공유전자상 두 개.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정사면체에서 시작. 그럼 시작. 여기 중심원자. 여기에서 비공유 하나, 비공유 하나 더. 두개 있죠? 나머지 공유전자상 연결했더니 여기에 반발이 커서 이 결합각은 좁아질 거예요. 어떤 모습 같아요? 구분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심원자 산소, 양옆에 수소, 수소, 하지만 비공유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104.5도로 더 좁아졌다. 아까 암모니아 107도였죠? 그것보다 더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물에 대한 구분형, 이 결합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바꿔서 OF2. 여기도요, 지금 비공유전자상 두개 있죠? 그럼 여기가 좁아질 거다. 그래서 보통은 구분형을 직선형과 비교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좁아졌구나. 자, 이번에는요, 여기 산소 대신에 같은

왼쪽인 바로 황이 왔어요. 그럼 여기도 바로 직선형이 아니라 비공을 투개했으니까 구분형을 나타낼 거야 라고 가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배웠던 내용 가지고 문제 한번 푸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문제를 풀기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암모니아와 메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니까 앞에서 꼭 기억하라고 했던 거 써주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바로 여기서 보는 것 같이 암모니아, 그리고 메텐, 그리고 안 나오면 안 되는 물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가장 결합각이 큰 애 누가 있냐면 여기에서 CO2 같은 애들 있겠죠. 얜 직선형이니까 180도고요. 얘네 지금 정사면체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몇 도다라고 했어요. 여기 탄소, 수소, 수소, 수소. 이기 때문에 얘는 109.5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암모니아예요. 질소 있죠? 여기 수소, 수소, 수소니까 여기는 107도다라고 했고요. 여기 7이란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산소 있고 양옆에 수소, 수소 있다. 그럼 얘는 지금 여기 몇 도예요? 104.5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네 가지는 빠르게 기억을 하셔야지 이 문제를 잘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정을 했고요. 자, 그럼 한번 같이 발문 읽어보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비교하면 좋을지 보도록 할게요. 암모니아와 그리고 메텐의 결합각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암모니아, 메텐에 대해서 결합각 알고 있니? 네. 왜냐하면 암모니아는 몇이에요? 우리한테 107도. 메텐은요, 109.5도요. 근데 혹시나 너무 긴장해서 제가 이 결합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하는 친구들은요, 모르셔도 돼요. 그럼 어떻게 비교하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전자쌍 배열 구조를 설명해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걸 이용해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전자쌍 배열 구조는요, 여러분들한테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을 모두 포함해 줘야 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테인이다, 여기서 암모니아죠? 암모니아다, 메테인이다 라고 했을 때, 일단은 여기에서 비공유 하나 있어. 나머지가 공유야. 그럼 이걸 나타내면 질소 있고, 여기 비공유 있고, 나머지 수소야 라고 나타내 주고, 우리가 얘네들에 대한 분자의 구조를 나타낼 때는 정사면체다가 아니라 비공유는 제외하고, 나머지 얘네들이 삼각불형이에요 라고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이미 여기 비공유 때문에 이 결합값이 좁아졌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시면 되고요. 메테인이라는 건 여기 탄소 있고 나머지 수소, 수소, 탄소에 지금 결합되어 있는 원자의 종류가 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결합값이 모두 동등하니까 109.5도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정사면체형이 삼각불형보다 크다 라고 하는 정도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결합각이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이 정도면. 그래서 우리는 정사면체보다는 삼각불형이 어떻다? 작다라고도 접근하셔도 돼요. 자, 이미 외운 친구들은요, 이걸 쉽게 풀어 나가겠지만, 혹시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아, 여기에서 전자쌍 배열 구조로도 접근해도 돼? 걱정하지 마.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암모니아에 대해서는 메테인과 비교했을 때, 당연히 메테인이 더클 것이고요. 이는 왜 그런가 봤더니 비공유 전자쌍,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요. 바로 여기에 대한 반발력이 공유 전자쌍, 공유 전자쌍의 반발력보다 어떻다? 지금 여기보다는 더 크기 때문에 이 결합각이 좁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더 넓어질 거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다? 크다가 들어가 줘야겠다. 크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크기 때문이다. 그럼 몇 번? 여기에서 화살표는 오른쪽을 향해서 그도록, 그리고 크기 때문이다. 답은 4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다음 문제는요, 여러분들한테 결합각을 명확하게 알고 있니? 라고 이제 문제가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풀기 앞서서 혹시나 내가 정확한 결합각을 안다면 활용해서 푸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대략적으로 얘가 이것보단 작아질 거고 이것보단 커지겠지라는 정도로 한번 풀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1번은 그림은 세 가지 분자의 구조식과 결합각 알파에서 감마를 나타냈고요. 알파에서 감마의 크기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누구를 가지고 기준점을 잡으면 좋냐면 바로 직선형이에요. 직선형이다라고 하는 거 무조건 얘네가 베릴륨에서 양쪽에 플로린 플로리니까 180도입니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얘가 가장 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꼭꼭꼭 기억하라는 거 아까 메텐 있었고

그리고 나서 암모니아 있었고, 그리고 나서 물이 있었죠. 그럼 이 사이에 하나 더 기억하면 좋은 게 뭐냐면, 아까 180도보단 작지만 이 정사면체 구조인 109.5도보단 큰 바로 평면삼각형입니다. 그래서 평면삼각형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평면삼각형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붕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염소, 염소, 염소 똑같은 원자가 결합했을 때 여기가 120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에 대한 결합각은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우리 한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일단 내가 명확하게 아는 건 여기는 비공유 전자상이 없어요. 공유 전자상만 존재하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줘야 돼서 직선형입니다. 그럼 얘가 직선형이야? 그럼 얘가 지금 몇 도예요? 바로 180도가 될 거다. 가장 클 거야. 라는 거 확정. 그 다음. 자, 여기에서 보니까 이 산소라는 건 비공유 전자상 하나,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비공유 전자상 사이 반발력 때문에 결합각이 좁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다시 나타내면 수소가 아래로 처진 모습. 그럼 알파라는 곳은 여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104.5도가 돼요. 다시 한번 더. 여기는 딱 공유 전자상만 있었고 비공유 전자상이 추가됐더니 좁아졌어요. 자, 그럼 여기는 어때요? 비공유 전자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직선형과 그리고 여기 비공유 전자상 두개 있는 거를 비교했을 때 얘는 그 사이에 껴있겠지, 결합각이요. 자, 그래서 한번 여기 나타내 볼게요. 자, 근데 이렇게 나타내면 우리 좀 어색하죠? 그래서 제가 좀 뒤집어 볼게요. 질소 있고, 비공유 전자상 있어요. 그럼 여기 수소가 있겠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우리는, 아, 적어도 직선형보단 작을 거지만, 구분형보단 클 거야. 하지만 우리는 암모니아가 몇 도다? 107도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베타가 가장 크고, 그 다음 감마가 크고, 그 다음 알파다. 이 순서대로 우린 크다라는 걸 알아서 4번 가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아까 제가 유니크 프리뷰에서 꼭 기억하라고 했던 거, 여기 직선형 180도. 여기서 평면삼각형은요, 120도고요. 여기에서 정사면체 구조다라고 하는 거 109.5도입니다. 그리고 암모니아다라고 하는 거 107도가 될 거고요. 여기에서 물이다라고 하는 거 104.5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요, 기억하실 때 암기다라는 것보다는요, 우리는 비교를 해주면 돼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직선형과 평면삼각형까지는 중심원자에서 두 개의 전자상, 여긴 세 개의 전자상, 근데 여기서부터는 전자상 배열 구조는 처음 시작점은 같았고, 중심원자에서 공유 전자상이 많은가, 아니면 비공유 전자상이 비슷하게 많은가, 이걸 비교해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딱 공유 전자상만 있는 탄소, 여기에선 비공유 전자상 하나 있는 경우, 여기선 지금 두 개가 있는 경우였기 때문에 점점 결합각이 좁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됐어요. 자,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자, 여러분들 평면삼각형에는요, 사실은 명칭 자체는 여기 붕소에다가 염소, 염소, 염소. 그래서 이렇게 평면삼각형이다라고 부르는 건데, 평면삼각형이라서 모두 다 120도는 아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하실 때는요, 탄소에서 이중결합이 있는 바로 양쪽에 수소가 있었던 이 구조 떠오르시죠? 그때 여기에서는, 아, 바로 전자쌍이 양쪽에 얘네보다 많았기 때문에 결합각이 커져라고 했어요. 하지만 얘도 우리가 명칭 뭐라고 해요? 평면삼각형이요. 그래서 평면삼각형이다라고 했을 때 모두 다 120도 아니다라는 거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제가 말한 이 평면삼각형은요, 지금 중심원자에 결합된 원자의 종류가 같을 때 120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서 같이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더 써드린 이유는 오늘의 유니크 킥 때문이겠죠? 자, 그럼 오늘의 유니크 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정리한 내용처럼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서 해보셔야 되는 건 분자의 모양, 그거에 대한 결합각을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직선형인가요? 혹시 아니면 평면삼각형인가요? 아니면 얘가 정사면체형인가요? 중심원자에 비공유 하나 생기면 삼각불일 수도 있고요. 두 개가 있으면 구분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자의 모양에 따른 결합각. 제가 아까 유니크 프리뷰에서 이거는 무조건 결합각 기억해야 돼요. 라고 했던 거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시고요. 오늘 사실은 마지막 공유결합 단원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금속결합도 정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기전도성 특징 정리

정리해 보시고요. 뽑힘성 그리고 표준성도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세요. 자, 마지막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유니크 킥은요, 결합각 비교학인데요. FCN, 탄소라는 건 중심원자 있을 때 비혼전자성 없어요. 플로린, 그리고 여기 N, 질소가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지금 직선형이에요. 자, 이번에는요, OF2, 산소 있고, 비공유 2개 있고, 그리고 나 플로린 여기 붙어 있어요. 직선형 아니에요. 구분형입니다. 그럼 둘을 비교하셔서 결합각 누가 더 큰지 한번 맞춰보시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OX 답 올려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한문의 김재호입니다. 어우, 옆에 있는 친구들은 별로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우연히도 시험을 잘 보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런 문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우연이란 축적된 필연의 결과. 오늘도 우리 반드시 수능 잘될 거라는 그 필연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2강이고요. 더 알아보기 45쪽부터 또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끝부분에서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한자의 짜임 두 가지를 배우고 왔습니다. 하나는 한자를 보이는 모양 그대로 본떠서 만드는 원리, 바로 상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일들, 그걸 가리켜서 점과 선 등으로 만든 원리, 그것이 지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사의 예로 윗상자, 아래 하자, 근본 본자 이런 것들을 보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상형 지사의 이어서 한자를 만드는 원리 세 번째와 네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와 그냥 넘겨볼게요. 요네 번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 앞으로 갑니다. 뿅뿅 회의이고요. 회의. 그리고 네 번째는 뒤로 갑니다. 뿅뿅 형성입니다. 회의와 형성에는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두 글자 이상이 결합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글자 이상이 결합이 되었다. 다시 말해, 좌우로 글자를 쪼갤 수 있거나 위아래로 글자를 쪼갤 수 있다면, 아, 이건 회의나 형성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두 개로 위아래로 좌우로 쪼갤 수 있는데, 회의와 형성으로 나눠놨으니까 차이가 있겠죠. 다시 앞으로 갈게요. 회의 한자를 볼까요? 회자는 모이다, 모으다의 뜻을 가진 회자입니다. 우리 동아리 이번에 공연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으니까 오늘 저녁은 다 같이 모여서 먹자. 모여서 먹는 게 모일 회자에 먹을 식자를 써서 회식 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의 회자입니다. 뭐를 모았냐 하면 의, 뜻, 의자죠. 뜻을 모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자의 3요소 형, 음, 의 했을 때 선생님이 살짝 언급을 했었죠. 형, 음, 의에서의 의는 누구나 고개를 끄덕끄덕 가는 올바른 뜻, 국어사전적인 뜻이다. 그런데 요 의자는

는 밑에 요렇게 마음심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회의에 왜 옳다의 뜻을 가진 그 뜻의 자가 들어가지 않고 요 의자가 들어가느냐 하면 글자를 만든 사람의 의도를 모았기 때문에 아, 그 오를 의자, 그 뜻의 자를 쓰는 게 아니라 요 의자를 쓴다.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로 같은 또는 다른 한자가 결합이 됐는데 여기서도 뜻을 가지고 오고 여기서도 뜻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회의의 원리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한자의 3요소 중에는 음도 있었잖아요. 두 글자 이상이 결합했는데 음하고는 상관없이 뜻만 가지고 와서 결합을 시켰다 그러면 회의입니다. 일단 회의의 정의를 보시면 이미 만들어진 글자 결합,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거. 그런데 그 글자들이 지닌 뜻만을 합쳐서 새로운 뜻의 한자를 만드는 방법이다. 아, 그런데 이렇게 우리말로 쫙 풀어놓으니까 읽고도 이게 무슨 말이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괜찮습니다. 뒤에 예를 보시면 금방금방 이해가 됩니다. 회의에 해당하는 글자들이 나오는데 일단 뒤에 보고 형성으로 갈게요. 회의도 두 글자 이상 글자가 합쳐진 건데 뜻만 가지고 왔다. 뜻끼리만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형성은 한쪽은 뜻을 나타내는 모양의 한자. 뜻을 나타내는 모양의 한자가 한쪽에 있고, 한쪽에서는 소리를 가지고 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두 글자 이상이 결합이 됐는데, 뜻끼리만 결합되면, 모일회, 뜻의, 회의. 한쪽에서 음을, 소리를 가지고 오면, 소리, 성자가 들어가는 형성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정리. 두 글자 이상이 결합이 됐는데, 뜻끼리만 결합되면, 회의. 한쪽이 음을 나타내면, 소리를 나타내면, 소리, 성자가 들어가는 형성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 선생님, 또 하나 의심나는 게 생겼어요. 한자의 3요소 할 때, 형, 음의, 요거 음자, 얘도 소리라는 뜻의 음자이잖아요. 여기는 왜 성인가요? 얘는 왜 성인가요? 성과, 요 소리 성과, 요 소리 음의 차이는 뭔가요? 라고 묻는다면, 소리 성자에는 밑에 귀이 자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귀로 들려오는 소리들입니다. 다시 말해, 바람 소리, 물결 소리, 떠드는 소리, 귀로 들리는 모든 소리를 나타내는 한자이고, 이 소리 음자는, 이거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애매모호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일컫는 거고, 이거는 딱 부러지는 말소리, 딱그 음. 이해가 되시나요? 아, 그러니까 얘는 무슨 소리인지는 헷갈리지만 귓속에 들려오는 것. 그 소리를 일컫는 거고, 이거는 누구나 알아듣는 소리. 입 밖으로 나온 누구나 다 알아듣는 완성된 소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너무 멀리 갔네요. 다시 돌아와서 회의와 형성의 차이는 이제 구분이 됐을 거라고 믿고요. 예를 볼게요. 자, 요 글자입니다. 믿을 신자죠? 믿을 신자는 이렇게 좌우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누어 놓고 보니 왼쪽에는 사람, 인자입니다. 그쵸? 사람, 인자. 그리고 오른쪽은 말씀, 언자. 그런데 이 글자는 믿을 신자죠? 신자죠? 신입니다. 여기서도 음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여기서도 음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한자의 뜻끼리만 모인 거구나. 모일회, 뜻의.
회의의 원리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고 보니까 여기 사랑

사람이라는 뜻과 말씀이라는 뜻, 사람의 말에는 믿음이 있어야 돼. 사람과 말씀이라는 뜻끼리만 결합이 된 거구나. 더 쉽게 한쪽에서 음을 취하여 오지 않으면, 아, 이거는 회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글자를 볼까요? 만약 나무, 목, 나무, 목. 결합이 되어서 이 글자가 음이 목이었다면, 목이라는 소리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니까 소리 성자가 들어가는 형성의 원리가 되겠지만, 얘는 목자가 아니네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풀 림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글자가 결합이 됐는데 소리를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까, 아하, 뜻끼리만 결합이 된 거구나. 그러면 모일회 뜻의 회의의 원리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나무가, 나무가 주르르륵 모여 있으니 수풀이 되겠죠. 수풀 림자. 요 위에 나무가 또 있는 게 있어요. 그쵸? 빽빽하겠죠. 빽빽할 삼자가 됩니다. 다음 한자도 볼까요? 다음 한자는 이렇게 위아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누고 보니까 위에 있는 한자는 언덕이라는 뜻의 구자이고, 아래 있는 한자는 산이라는 뜻의 산이에요. 만약 이 전체적인 한자의 음이 구가 됐거나 산이 됐으면 소리를 가지고 온 형성의 원리가 되겠지만, 구도 아니고 산도 아니고 악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하, 이거는 음하고는 관련이 없구나. 소리하고는 관련이 없구나. 뜻끼리 모여서 만들어진 회의의 원리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믿을 신자 하니까 요 문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배웠던 요 문장.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장은 신상필벌을 강조하던 그런 문장이었거든요. 일단 신상필벌, 신자 밑다의 뜻도 있지만 확실히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상을 주고 반드시 벌을 준다라고 풀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상과 벌을 아주 엄중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문장이 신상필벌을 강조한 문장이 되겠죠. 한번 볼까요? 복습 삼아서 상이 그 공로에 합당하면 공이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물러가고 그리고 벌이 그 죄에 합당하다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경계하고 두려워한다. 이니까 신상필벌을 확실히 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믿으신 자가 나와서 우리가 본문 속에서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번에는 형성의 예를 볼게요. 형성도 한자가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습니다. 회의와 마찬가지로. 요 글자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나눌 수가 있겠죠? 나누고 보니까 아래에는 마음, 심. 그렇죠? 그리고 위에는 서로 상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두 개를 합친 요 글자는 음이 뭐가 되느냐? 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서로의 뜻을 가진 상에서 음을 그대로 가지고 왔잖아요. 한쪽에서 소리를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소리, 성, 자가 들어가는 형성의 원리가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생각하다 상자가 되겠죠. 생각하다의 뜻을 가진 한자도 굉장히 많은데 요거 마음심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관련이 깊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없는 것을 마음속으로 그려서 생각한다거나 이미지화 한다거나 할 때는 요 상자를 쓴다라는 거지요. 그 다음 한자를 볼까요? 그 다음 한자는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누고 보니까 왼쪽은 말씀, 언이라는 한자이고, 오른쪽은 풀을 청이라는 한자입니다.

두 글자가 결합이 됐을 때 언청의 음이 아니라면 형성의 원리가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두 개를 합치면 요청하다 할 때에 청할 청자가 됩니다. 다시 말해 풀을 청에서 소리를 가지고 왔네요. 그러니까 형성의 원리가 된다라는 거지요. 또 하나 볼까요? 토하다, 토자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눌 수가 있죠. 왼쪽은 입구라는 한자이고 오른쪽은 흑토라는 한자인데 두 글자가 결합이 되면 토하다라는 뜻의 토자가 됩니다. 흑토에서 토라는 소리를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토라는 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형성의 원리가 되겠죠. 토할 토자의 반대 의미를 가진 한자는 토하는 게 아니라 입속에 머금는 게 되겠죠. 머금을 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에 가보면 불국사 석굴암이 있는 산, 토함산 들어보셨나요? 선생님은 이 산의 이름이 너무나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토함산이라는 건 토에다가 머금는다란 얘긴데, 아, 그 토함산의 안개가 바다를, 저쪽 바다에서, 바다 때문에 안개가 그렇게 많이 낀다고 하는데, 그 안개 낀 산의 모습을, 산이 안개를 뿜어냈다가, 산이 안개를 머금는다. 얼마나 멋있나요? 멋있지 않나요? 예, 엉뚱한 얘기였고요. 생각하다 상자, 생각하다의 뜻을 가진 여러 가지 한자 함께 머릿속에 익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양이 비슷한 한자들 이렇게 쭈루룩 나오는데 헷갈리지 않게 부수를 보고 잘 외워 두셔야 되겠죠? 얘는 풀을 청, 얘는 지금 삼수변, 물수자의 변형이 붓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물이 푸를 때는 맑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맑을 청자가 되고 여기는 지금 말씀언자, 말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요청할 청자가 됩니다. 해일자가 보이죠? 해가 떴나 봐요. 날이 갠 거예요. 날이 개다 청자가 되겠고요. 얘는 지금 마음심의 변형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이나 감정과 관련이 있겠죠. 마음, 사랑, 뜻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자가 됩니다. 요거는 쌀 밑자, 쌀을 아주 곱게 빻은 정밀하다 그럴 때의 정자가 됩니다. 고요할 정자 이런 글자들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양이 비슷한 한자 볼게요. 모양이 비슷한 한자 참 헷갈리죠. 모양이 너무너무 비슷해서 헷갈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 시간에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림도자와 둥글 원자가 나오네요. 한자를 조금 알고 있다면 외우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둥글 원자 안에 있는 한자 글자가 너무 조그만데 요 글자를 알면 뭐 금방 헷갈리지 않게 외울 수가 있겠죠. 요 글자는 인원이 몇 명이다 할 때의 인원 원자. 아, 이 글자 때문에 얘도 음이 원이 되는구나. 아, 바깥에 둥그렇게 되어 있네. 한자는 동그라미는 없죠. 아, 그래서 이거 둥글 원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도자가 나왔으니까 잠깐 볼게요. 도모하다, 꾀하다, 계획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요. 화살 시자, 이를 실자도 보이네요. 그렇죠? 화살 시자, 이를 실자. 이것도 헷갈리지 않게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는데 화살, 퓨 날아간다.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올라가면 이를 실자가 되지요. 이날 인자와 곤란할 곤자인데 곤란할 곤자 잠깐 볼까요? 지금 나무 목자가 보이죠? 나무가 가지를 뻗으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나무를 그냥 둘러쳐져 놨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가지를 뻗지 못하고 곤궁해지고 곤란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칠이자와 무둘매자는 눈 동그랗게 뜨면 절대로 헷갈리지 않을 글자입니다. 왜냐? 부수를 보시면 얘는 흑토자가 보이죠?

그러니까 흙에다가 묻는 거구나. 매장시킨다 할 때의 매자입니다. 묻을 매자. 덜다 감자와 멸망할 멸자도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너무 헷갈리지만, 자,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물 숫자, 물로 공격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댐으로 물을 가둬놨다가 한꺼번에 물을 흘려보내면 난리가 나겠죠. 물로도 공격하고 조그맣게 멸망할 멸자, 불화자 보이시나요? 화공, 적벽대전 생각이 나네요. 화공. 으로도 멸망을 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공, 화공, 멸망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쓰다구자와 같을 약자도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기초적으로 요 쓸고자 아래에 있는 한자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헷갈릴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얘는 옛 고자이니까 이 글자 때문에 음이 고. 가 되면서 풀이 오래되면 맛이 써지는구나 이렇게 외워도 좋고요. 쓸고자 괴롭다의 뜻도 있죠. 이름 명자와 각각 각자인데 이름 명자 보면 이렇게 전역 석자가 보입니다. 요거 전역 석자죠. 그리고 입구자가 보입니다. 선생님도 어렸을 때 개구쟁이 마냥 동네방네 마구 뛰어다니면서 딱지치기하고 팽이치기 놀이하고 막 놀았단 말이죠.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그러면 어머니께서 저녁 때제 이름을 입을 벌려 부르세요. 채호야, 밥 먹어야지. 채호야, 저녁만 되면 어머니께서 입을 벌려 저의 이름을 부르셨답니다. 자, 이렇게 외우자는 거고요. 바다의 자와 뉘우칠 횟자도 정말 눈만 조금 크게 뜨면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얘는 지금 삼수변이죠? 물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바다해로 가는 거고, 얘는 지금 부수가 마음심의 변형이에요. 마음과 관련이 있는 거니까, 뉘우칠 회자구나. 바다해가 아니구나라는 걸 금방 눈치 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 사자가 나왔네요. 생각 사자. 일단 외우기 쉽게 밭전자 밑에 마음심자가 있죠? 옛날은 당연히 농경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밭을 생각하는 거구나라고 외워도 좋습니다만, 원래는 정수리, 머릿골의 모양을 본뜬 거예요, 위에는. 그래서 앞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생긴 상자 잠깐 언급을 했었죠. 마음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이런 것과 관련 있는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얘는 지금 머리, 정수리의 모양을 본뜬 것이 위에 부분이거든요. 밭전자처럼 생긴. 그래서 요 사자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진짜 머릿속 깊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더거나, 누군가를 머릿속 깊이 그리워하고 생각할 때 쓰는 한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다의 뜻을 가진 한자가 맞나요, 선생님? 그러면 처음에 한자를 만들 때의 그 생각의 의미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굳이 그걸 구분할 필요는 없고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다 통용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왜 이렇게 많아요? 같은 뜻을 가진 한자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 은자도 요 글자, 인하여 인자라는 걸 알면 외우기가 쉽겠죠? 상대방으로 인하여 생긴 고마운 마음. 그게 바로 은혜가 되겠죠. 일천천자와 어조사 우자. 헷갈리지 않아야 되겠죠? 이거 너무 쉬운 한자고 기본적인 한자니까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자가 나왔네요. 김제, 호, 어우, 호, 어우, 호, 어우, 에. 기억나시나요? 어디어디에, 어디어디에서 누구누구에게 비교를 나타내는 뭐뭐보다의 뜻으로 쓰이는 어조사, 우자, 일천천자와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이제금자와 명령할 령자, 요 명령할 령자

하면 더 좋겠습니다. 뿌리근 자와 원망할 한자도 한자를 한 2, 3초만 봐도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 뿌리근 자의 부수는 왼쪽에 있는 나무 목자. 그러니까 이 글자는 나무와 관련이 있는 뿌리의 뜻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지금 왼쪽에 마음심의 변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음심이 부수로 들어가면 그 한자는 감정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 했죠. 원망하다라는 감정의 뜻. 그러니까 이렇게 부수를 보고 뜻을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같은 뜻을 지닌 한자입니다. 수능에서 같은 뜻을 지닌 한자끼리 묶인 것을 골라라. 내지는 뜻이 서로 반대인 것끼리 묶인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매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1800자 한자의 음과 뜻, 모양을 쉬는 시간, 짬나는 시간, 점심 시간, 이럴 때마다 반복적으로 계속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뜻을 지닌 한자를 볼게요. 노래라는 뜻을 가진 가자와 요자가 있습니다. 그래도 궁금해할까봐 몇개 선생님이 언급을 하고 지나가는데 크게 신경은 쓰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사실 요자는 말씀 언자가 붙어 있죠. 그래서 말로 그냥 혼자 중얼거리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가는 가락에 맞춰서, 악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 이런 차이가 있기는 한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서로 그 의미가 통용되기 때문에 노래가 노래요. 아, 같은 뜻이구나. 이렇게 보셔도 좋다라는 거지요. 두 개가 다 차다의 뜻인데, 차갑다가 아닙니다. FULL. 꽉 차다의 뜻이죠. 충자는 채워져 가는 과정에 좀 집중을 한 그런 글자고요. 만자는 넘치기 직전에 정말 꽉차 있는 모양에 초점을 둔 그런 한자인데 그런 쓰임을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 가득 차다의 뜻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알다의 뜻을 가진 한자 지자와 식자네요. 지자는 오 그거 나 알아 이런 거죠. 번뜩이는 어떤 센스와 관련 있는 그 암이고, 식자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굳이 차이를 알아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능을 위해서는. 획득 두 개가 다 얻다의 뜻이죠. 그래도 왜 획도 있고 득도 있을까요? 얻다의 뜻을 가진 글자가 이런 의구심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획자는 왼쪽에 개, 견자의 변형이 들어가 있죠. 사냥개를 푸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얻는 거냐 하면 노력해서 얻는 겁니다. 사냥개를 풀어서 노력해서 얻는 거죠. 그런데 이 득자의 의미는 누구에게로 받았거나 또 샀거나 길을 가다 우연히 얻거나 이런 의미의 차이가 있었지만 지금은 통용돼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치다의 뜻을 가진 공자와 격자가 나왔네요. 공은 목표물을 향해서 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격자는 밑에 손수자 보이시나요? 손으로 그냥 확 내려치는 거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공은 목표를 향해서 쳐들어가는 겁니다. 치는 거고 이 격은 순간적으로 그냥 확 내려치는 거 그런 의미의 차이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 통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로다의 뜻을 가진 성자와 취자가 나왔습니다. 성은 성공을 한그 목표물에 포인트가 가 있다면 취자는 나아가다의 뜻도 있죠. 그 성공,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루고 나아가는데 초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굳이 뭐 구별해서 알아두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삼가다의 뜻을 가진 근자와 신자가 보이네요. 근신도 그 차이가 뭔가요? 라고 묻는다면 한자의 모양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근자의 부수는 왼쪽에 있는 말씀 언자죠. 그러니까 말을 삼가고 말을 조심하는 것이

근입니다. 그런데 신자의 부수는 뭐냐 하면 마음 심자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삼가고 내 마음을 조심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죠. 다시 말해 외부적으로 조심하고 삼가는 건 근, 내부적으로 삼가고 조심하는 건 신. 이런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차례라는 뜻을 가진 질자와 서자가 보이네요. 질은 이미 잘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차례, 그런 질이고요. 서는 앞뒤의 단순한 그런 차이, 차례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다 통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다투다의 뜻을 가진 두 글자가 보이네요. 경자와 쟁자인데 경은 일정한 규칙 아래에서 싸울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는 축구의 룰, 야구의 룰다 있잖아요. 그룰 하에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쟁기라고 안 하고 경기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얘는 무력적으로 다투는 겁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총 쏘고 폭탄 던지고 이러면서 싸우는 게 바로 요 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일타의 뜻으로 쓰이는 손자와 실자네요. 손은 가치가 깎여 나가는 그런 이름이고 실자는 진짜 무언가를 잃은 그런 느낌의 실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얻을득자가 나와서 가능득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득, 뭐뭐 할수 있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죠. 이번에는 모으다의 뜻을 가진 글자, 모자와 집자가 나왔습니다. 모자 아랫부분을 보시면 너무 조그매서 보이지 않겠지만 눈 크게 뜨고 보시면 힘력, 자가 보입니다. 모자는 힘을 써서 모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 우리 동아리 와, 우리 동아리가 최고야. 동아리 후배들, 이제 모으는 거. 이럴 때는 요 글자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얘기죠. 힘을 써서 모으는 거고, 집자는 한 군데에 모이는 겁니다. 위에 있는 게 이제 새, 추자이고요. 밑에는 나무 목자입니다. 물론 새가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모여 있는 것에서 한자가 변하고 변해서 하나가 되었지만 한 군데로 모일 때, 한 군데로 모여들 때는 요 집자를 썼는데 굳이 구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옷의 뜻을 가진 의자와 복자가 보입니다. 의자는 원래는 웃옷 을 본떠 만든 한자인데 요즘은 그냥 옷, 그냥 통상적인 우리가 입는 옷을 뜻하는 말로 쓰이고요. 복자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입는 옷, 유니폼 같은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입는 옷을 교의라고 얘기 안 하죠. 학교에서 제정한 룰에 따라 입는 유니폼이기 때문에 교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의와 복의 차이는 그 정도가 있는데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의 뜻을 가진 상자와 호자도 볼까요? 상은 상대하는 그 상대하는 사람 이게 포인트입니다. 서로 서로가 상대하는 그 사람이 포인트라면 호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관계가 포인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지만 뭐 지금은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겠죠. 빌리다의 뜻을 가진 가짜와 차짜도 보이네요. 가짜는 그냥 임의로 빌리는 거, 차짜는 돌려줄 것을 전제로 빌리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차용증을 쓴다라고 이야기하지, 가용증을 쓴다라고 얘기 안 하죠. 그런 차이가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말하다의 뜻을 가진, 말씀의 뜻을 가진 언짜와 어짜가 나왔습니다. 언짜는 입 밖으로 나가는 말, 그냥 입 밖으로 나가는 말, 우리가 그냥 보통 말이다 할 때는 요 언짜를 쓰고, 어짜는 서로 주고받는 말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뭐 서로 통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죠. 굽다, 굽히다의 뜻을 가진 굴자와 곡자가 나왔네요. 차이는 굴은 상대방의 힘에 의해서 굽혀지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곡은 올곧지 않고 구불구불 굽어 있다가

포인트. 그런데 이 굴곡도 서로 의미가 통하여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몸의 뜻을 가진 신자와 체자가 보입니다. 요 몸신자에는 자신의 뜻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영혼이 담겨 있는 나의 몸, 내 자신이라는 그런 느낌이고, 체자는 근육, 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body, 그 몸의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굳이 계속 강조하지만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이왕 나온 거니까 처음에 한자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런 의미 차이로 만들어졌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으면 한문을 풀이할 때 맛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달라져요. 예, 그 다음은 근심의 뜻을 가진 우환이네요. 우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마음속으로 하는 걱정이에요. 그리고 환은 위에 보면 닭꼬치 같은 게 보이죠? 꼬치가 보여요. 그렇죠? 줄줄이 뭔가 이어져 가고 있죠. 어떤 일이 실제로 빵 터진 거예요. 그 일들이 엮이면서 드는 걱정,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우, 벌어지고 난 다음엔 환. 뭐 그럴 일 없겠지만, 나이 대학 떨어지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건 우고, 대학 떨어졌네. 아씨, 앞으로 어떡하지? 이건 환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굳이 구분할 필요 없이, 지금은 상통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뜻을 지닌 한자로 갑니다. 요거는 별표, 별표, 별표. 수능에서도 엄청나게 잘 출제가 되는 한자들입니다. 여러 가지 음과 뜻을 가진 한자가 딱 나오면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은 나도 모르게 그냥 손길 딱 멈춰요. 이거 내볼까? 하는 강한 욕구를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을 가진 한자는 반드시 꼭, 꼭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자, 우리 길다의 뜻으로 많이 알고 있죠. 길게 산 사람이 어른이고, 그 어른이 그 마을에서 옛날에는 우두머리 역할을 했고, 마을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시는 분은 그 동네 사람들이 잘 자라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라도 외우자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잘하다와 장점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런 뜻도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면 더 좋겠죠. 물지 생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만물이 나고 자란다라고 풀이가 되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어떤 문장에서 나왔냐면, 만물이 나서 자라는 것은 갑자기 이루어지거나 갑자기 시작되는 것은 없다. 모두가 차츰 차츰 나아감이 있을 뿐이다. 이런 문장에서 물지생장이 나왔습니다. 그 밑에 밑줄 쳐져 있는 장은 장점으로 풀이를 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는 제각각 그 장점을 취해야 한다라고 풀이를 했었죠. 장자, 문맥에 따라서 길다, 어른, 잘하다, 우두머리, 장점,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은 겉자입니다. 우리 요 겉자도 본문 배우면서 여러 차례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가다의 뜻, 우엿고, 우엿거. 앞에는 말이 가는 곳에는 이라는 말이 나오고, 소 또한 간다. 남이 하는 일 나도 할수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글인데, 여기서는 겉자가 가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제거하다 라고 쓰이면 밑줄이 그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제거하다의 뜻도 있죠. 올바른 이치, 의리에 의심이 들거든 탁거 구견하고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낡은 옛 견해를 씻어서 버리고 제거하고 그리고 새로운 뜻을 받아들여라 라는 문장이었죠. 여기서의 겉자는
오래된 견해, 낡은 견해를 씻어서 없애라, 제거하라.

라고 풀이가 되지요. 그래서 가다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자는 우리가 지사에서 아래 하자와 함께 다시 한번 보고 왔는데 그때도 언급을 했었죠. 위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다. 윗사람의 뜻도 있고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의 뜻도 있다. 여러 가지 뜻을 한꺼번에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상첨화 그러면 비단 위에 꽃이 더해졌다라는 거죠. 비단만으로도 너무 곱고 아름다운데 그 위에 더 예쁘고 아름다운 꽃까지 더해져 있더라. 좋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날 때,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금상첨화라는 말을 쓰지요. 오르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렇죠? 배움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물을 거슬러 오르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하게 되어 있다라는 문장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의 상자는 오르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죠. 자자, 요 글자가 뭐뭐로 붙어로 풀이될 때 선생님이 별표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스스로의 뜻도 있고 저절로의 뜻도 있고 자기의 뜻도 있지만 하지도 못하는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from, from의 뜻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뭐뭐로 부터로도 쓰인다. 볼까요? 무공자 자퇴. 상이 그 공로에 합당하면 공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물러난다. 스스로의 뜻으로 쓰였죠. 뭐뭐로 부터 읽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읽을까요? 그렇죠. 자초지종. 초자가 처음 초자이니까 처음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정도가 됩니다. 자초지종에서의 자자는 스스로의 뜻이 아니라 뭐뭐로부터의 뜻으로 쓰였죠. 이럴 경우에는 밑줄이 그어질 가능성이 높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반된 뜻을 지닌 한자를 볼게요. 서로 반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설마 상반이라는 말을 모르진 않겠죠? 서로 반대가 되는 뜻을 지닌 한자.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수능에서는 같은 뜻을 지닌 한자끼리 묶인 것을 골라라. 상반되는 뜻을 지닌 한자끼리 묶인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매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문제이기는 하죠. 한자의 뜻을 잘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니까요. 계속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1800자 한자의 음과 뜻, 모양 반복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선과 악은 서로 반대죠. 선은 착하다, 악은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의 뜻이니까 서로 반대입니다. 선자 나왔으니까 한번 볼게요. 착하다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하다의 뜻도 있고 좋다의 뜻도 있다. 배운 기억 나시죠? 선생님이 잘하다의 뜻으로 쓰일 때 선방하다 예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골키퍼 선수가 상대방의 슛을 잘 막았다. 잘 막았다 할때 선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착하게 막았다란 뜻이 아니라 막기를 잘했다. 잘 막았다. 잘하다의 뜻으로도 쓰인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악자도 악한 거, 나쁜 거, 오, 미워, 오, 싫어. 어찌 그런 일을 기억하시죠? 요것도 악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오로 읽을 때는 미워하다, 싫어하다의 뜻으로 또 의문사 어찌의 뜻으로도 쓰일 때 오로 읽기 때문에 언제든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맑을 청자, 흐릴 탁자, 청탁. 그렇죠. 맑을 청자, 흐릴 탁자도 서로 반대. 찬반 투표를 한다. 찬반도 당연히 서로 반대의 뜻을 가진 그런 한자가 되겠죠. 반대하다, 반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되돌리다, 돌아오다, 돌아가다. 부사로는 도리어.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락을 같이 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고는 괴로움. 락은 즐거움을 일컫는 말이 되죠. 고자는 물론 쓰다라는 뜻도 있고 괴롭다의 뜻까지 확장이 되죠. 괴로울 고, 즐거울

즐거울 낙자도 나왔으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즐거운 락 음악 좋아요. 요, 요. 기억나시나요? 즐거운 락 음악 좋아요. 요, 요. 한 가지 음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 락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할 한자 중에 하나다라는 거지요. 다음 볼게요. 삶의 애환을 노래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애환.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요즘 선생님이 학교만 그런지는 몰라도 친구들에게 애환의 뜻이 뭔지 아니라고 물어보면 절반 이상은 잘 모르더라고요. 애자는 슬플 애자입니다. 비애를 느끼다 그럴 때의 슬플 애자, 환자는 기쁠 환자입니다. 환영합니다. 환영이 무슨 뜻이냐? 기쁘게 맞이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애환은 서로 반대의 뜻을 가진 한자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방. 스포츠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죠. 90분간의 공방 속에서도 무승부를 기록했다. 뭐 이렇게 많이 쓰죠. 공은 공격하다 할 때의 공자, 방은 방어하다 할 때의 방자. 그러니까 치다 공자, 막을 방자이니까 서로 반대의 뜻을 가진 한자가 됩니다. 따뜻할 온자, 찰 냉자. 당연히 서로 반대겠죠. 여기 이수변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선생님이 부수 얘기할 때 삼수변은 물의 변형이고 이수변은 얼음빙의 변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따라서 이 글자는 이수변이니까 얼거나 차거나 시리거나 이런 뜻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아니나 다를까 차다. 라고 뜻이 적혀져 있네요. 이거 FULL 꽉 차다가 아니라 차갑다, 콜드의 의미입니다. 찰냉자, 냉면이 갑자기 먹고 싶네요. 서로 반대가 되겠죠. 그늘 음자와 볕양자,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런 말들은 워낙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다음은 왜 그렇게 컨디션에 기복이 심하냐 할 때의 기복입니다. 기자는 일어나는 거, 복자는 엎드리는 거. 엎드릴 복자도 눈여겨보면 재밌지 않나요? 사람 인자 옆에 개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옆에 편안히 엎드려 있는 개의 모습을 생각하면 한자의 음뜻이 더 쉽게 외워질 것 같습니다. 일어날 기자, 엎드릴 복자도 당연히 서로 반대의 뜻을 가진 한자가 되겠죠. 다음 볼까요? 원근법 할 때의 원근입니다. 원은 멀다. 근은 가깝다의 뜻을 가진 글자가 되겠죠. 당연히 서로 반대의 뜻을 지니고 있고요. 흥망. 흥은 일어나는 겁니다. 흥하는 거죠. 망은 폭망했다 할 때의 망. 망할 망자입니다. 망자도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나라가 망하면 나라를 잃은 것이죠. 많은 사람이 죽고 없어지고 도망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망자의 여러 가지 뜻도 1번모, 2번모, 3번모 이렇게 외우지 말자라는 얘기죠. 나라가 망하면 나라를 잃은 거고 도망가고 많은 사람 죽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 뜻이 나다다다다 머릿속에 잘 기억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한자이네요. 오늘의 참진자와 거짓 위자. 거짓 위자도 좀 재밌습니다. 사람 인자의 할 위자죠? 사람이 하는 일에는 자연에 비해 거짓이 많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진위를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역시 서로 반대의 뜻을 가진 한자가 됩니다. 요런 것들이, 3번과 같은 유형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지요. 2026학년도 3번 문제 상반되는 뜻을 지닌 한자끼리 연결한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쉬운 문제죠. 기억은 앞뒤 한자 모두 병사의 뜻을 가진 병졸이고, 니은도 앞뒤 뜻이 모두 살다의 뜻을 가진 주거입니다.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디귿은 앞. 뒤의 뜻을 가진 선, 후이니까 서로 반대의 뜻. 리을도 처음, 끝, 반대의 뜻을 가진 시종이므로 정답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따라서 3번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오늘 더 알아보기 두 번째 22강은 여기까지였고요. 23

0: 함께 달리는 도끼로 정혜영 쌤의 수능 특강
1: Liebe Schülerinnen Schüler, einen wunderschönen guten Tag und herzlich willkommen zu unserem Deutschunterricht.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특강 독일어의 정혜영입니다. 오늘도 혜영 쌤과 함께 열심히 독일어 공부해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보면서요, 우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레안칠 학습 목표는요, 일단 초대의 표현을 이해해 볼 거고요, 또 약속을 정하는 표현을 해볼 거고, 문법은 삼격지배, 그리고 사격지배 전치사, 전치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일단 갈게요. 자, 길다, 그치? 이제 좀 어려워져서요, 본문이 좀 길어졌어요. 잘 보세요.
2: Hallo, 안녕. In der Stadt läuft gerade ein gutes Theaterstück in Stadttheater.
1: 안녕, 시내에서, 뭐, 여기 도시 중심에서 저기 시내에 나가면 läuft 한데, laufen이란 동사는요, 기본적으로 달리다. 영어의 run의 뜻이 있지만, 영어의 run이 그렇듯이, 이 laufen 동사는요, 진행되다. 또는 어떤 영화나 연극 같은 게 상연되고 공연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Theaterstück이니까, 뭐겠어요, 이거. 연극 작품이죠? 연극 공연이, 하나의 좋은 연극 공연이 지금 라우펜 하고 있대. 지금 막 상연 중이래, 공연 중이래. 어디에서?
2: Im Stadttheater.
1: 시립극장에서. 시립극장에, 저기 시내에 있는 시립극장에서 엄청 좋은 공연 하나 하고 있대.
2: Darf ich dich ins Theater einladen?
1: 내가 너를 테아터로 초대해도 될까? 라고 하면서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초대를 하는 거죠. 여기는 어디로 초대하는 거니까 in 다음에 사격을 써서 das Theater가 ins Theater가 된 거고요. 내가 너를 초대해도 될까라는 건 내가 공연을 좀 보여주겠다라는 말이죠. 그랬더니 oh, da bin ich dabei. 나 거기에 나 함께 할게. dabei라는 표현 잘 알아두세요. dabei 하시면요. 원래는 by라는 게 원래 옆이란 뜻이니까 그거 옆에 있어. 즉, 나 그거에 함께 할게. 나도 조인할게. 이런 뜻이겠죠?
2: Was spielen sie denn?
1: 그 사람들이 뭘 하는데? 여기서 sie는요, 막연한 복수 주어예요. 위에서 뭘 가리키는지 정확히 고를 수는 없지만 의미상으로 당연히 극장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 극장 관련된 사람들이 뭘 spielen, 뭘 공연하는데? 라고 하니까
2: Ich hab gehört.
1: 내가 들은 바, 내가 듣기로
2: Das ist ein berühmtes Stück ist.
1: 그거 하나의 유명한 작품이래. Stück은요, 방금도 했었지만 조각이란 뜻도 있고 구간, 어떤 이렇게 구역이란 뜻도 있고요. 작품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거 유명한 작품이라던데 Es heißt, 그거 이름이 The Physical, 그 Physical의 물리학자들이래. 누구이?
2: Von Friedrich Dürrenmatt.
1: 듀렌마트 아시죠? 스위스의 극작가. 그 듀렌마트의 물리학자들이라는 그런 이름이래.
2: Das klingt interessant.
1: 야, 그거 되게 interessant하게 들린다. 되게 재밌어 보인다.
2: Wann beginnt es denn?
1: 그거 근데 언제 시작하는데?
2: Am Samstag um 19 Uhr.
1: 토요일 19시에.
2: Hast du Zeit?
1: 너 시간 있니?
2: Ja, das passt gut.
1: Passen 동사 이럴 때 쓰는 거죠. 옷이 맞는 것도 passen이지만 그 시간, 그 날짜와 시간이 나한테 잘 맞아.
2: Ich komme gern mit.
1: 나 같이 가는 거 기꺼이 같이 갈게.
2: Vielen Dank für die Einladung.
1: 초대해줘서 고마워 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초대라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그 연극을 같이 보러 가는 거, 내가 티켓을 사겠다라는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랬더니
2: Prima, 너무 좋다. Wo treffen wir uns?
1: 우리 어디에서 만날까?
2: Am besten, 제일 좋은 건
1: 이제 7시에 시작이니까 6시 반에 18:30
2: vor

dem Theater, 그 극장 앞에서 보자. 야, 기안, ich freue mich darauf. 나 기대돼. 나 너무 그거 기다려져. Bis Samstag, 토요일 날 보자. Bis dann, 그때 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대화는 마무리되었어요. 표현 연구 봐야겠죠? 여기 gerade라는 부사가 나왔거든. gerade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의 straight처럼 이렇게 똑바로, 곧은이란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시간 부사여서요. 방금, 바로 지금 막 뭐뭐 하는 중인 이런 뜻으로 마치 영어의 right now처럼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요. Ich lerne gerade Deutsch. 나 지금은, 그러니까 요즘 막 지금 막 독일어 공부하고 있어 라는 뜻이고요. Der Film läuft gerade im Kino. 그 영화는 지금 막 극장에서, 영화관에서 laufen 하고 있어, 상영 중이야. 이 laufen 동사가 왜 상영 중이라고 했어? 그 옛날에는 영화를 필름 릴에 감아서 이렇게 필름을 풀어가면서 영화를 보여줬잖아요. 물론 지금은 다 디지털 영화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laufen이라는 동사가 그 필름 릴이 돌아가는 거에서 나와서 지금 상영 중이다라는 뜻이라고 했어. 어쨌든 여기서 gerade는요, 시간 부사로서 지금이란 뜻이에요. Wir sprechen gerade über das Theaterstück. 우리는 지금 막 뭐에 대해 이야기 중이냐면 그 연극 작품에 대해 이야기 중이야. 위버는요, 뭐뭐에 대해 이야기하다 라는 뜻으로 유시프레신 동사랑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게가데가 이런 뜻이 있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아인나든 요거 잘 보세요. 요거는요, 문법 문제에도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잘 보십시오. 아인나데는요, 분리동사예요. 분리동사이면서도 지금 여기서 하려는 거는 뭐냐면 얘가 불규칙한 동사라는 거지. 이 아인이라는 분리전체를 떼고 뒤에 있는 동사에 여기 어간을 봤을 때 이 어간에 있는 모음 아가요. 어디서? 단수 2인칭, 3인칭. 얘랑 얘에서 아가 A가 된대. 아가 변모음이 된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변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변해? let가 됐고 여기도 let가 된 거지. 여기에다가 원래는요, 어간이 대나 태로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 발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여기에 st를 붙이고 여기에는 et를 붙여야 하거든. 원래는. 근데 얘는 불규칙하게 변하다 보니까 어간이 대나 태로 끝나더라도 어간 모음이 변했을 경우 그 변한 걸 표시해 주려고 인칭 변화 어미에는 모음 l을 추가하지 않는데요. 즉 여기도 에 지우고 여기도 에 지워서 렉치스트가 됐고요. 내와 태 겹쳐서 발음을 let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에를 빼더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또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낸다면 나는 이것도 많이 내거든. 여긴 봐봐. 이어일 때, 너희일 때는 어간의 모음이 변했나요? 안 변했지. 아가 그대로 아야. 이럴 때는 대로 끝났으니까 원칙대로 에테를 그대로 추가를 해주는 거죠. 원칙대로 간다.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불규칙 동사라고 하더라도 다 생판 다 불규칙이 아니라 여기랑 여기, 누일 때랑 에어즈 S일 때랑 단수 2, 3인칭에서만 불규칙이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복수인칭일 때까지 불규칙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과잉 일반화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예문을 볼게요. Ich lade heute einen Freund zum Abendessen ein. 나는 오늘 한 남자인 친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 뭐 내가 집에서 저녁 밥을 해주든 아니면 뭐 식당 가서 저녁을 사주든 내가 어쨌든 초대한다는 의미죠. Er hat mich zu einem Kaffee eingeladen. 그는 나를 커피 한 잔으로 초대했다. 즉 나한테 커피 한 잔을 사줬다. 이런 의미로 이 초대하다 의미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또 아인라덴 우리 요런 질문이 많이 나오더라고. 선생님 근데 언제는요 아인라덴 하고 추삼격을 쓰고요. 언제는 인사격을 쓰던데요. 그거 차이가 있습니다. 추로 쓸 때는요. 보통 어떤 행사나 활동, 어떤 행위 중심의 설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Ich lade dich zum Essen ein. 나는 너를 식사로 초대한다. 내가 지금 하려는 게 식사라는 그 행위에 너를 초대한다는 거고요. in 다음에는 공간이나 장소가 나옵니다. in이라는 전치사 느낌이 그렇잖아. Ich lade dich ins Restaurant ein. 나는 너를 레스토랑으로 초대한다. 여기서는 장소 중심이에요. 결국은 둘 다 내가 밥을 사겠다라는 의미이지만 위에 거 추라고 전치사를 썼을 경우에는 밥을 먹는 걸로 초대한다라는 말이고 요 아래 in이라는 전치사를 썼을 경우에는 레스토랑이라는 장소로 초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밥을 먹는 거겠지. 그렇지만 이렇게 의미 차이가 있어서 그 명사에 따라 적절한 전치사를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차이타벤 뭐 그대로 시간이 있다란 뜻이겠죠? 차이투는 추상 명사니까 셀수 없는 명사죠. 그래서 많은 시간 할 때도 feel 어미 변화하지 않고요. 적은 시간, 없는 시간 할 때도 vanish 어미 변화하지 않고요. 시간이 없을 때는 die Zeit니까 이때 keine Zeit 이렇게 사격으로 써줘야 한다는 거죠. 자, 넘어가서 vielen Dank für die Einladung이라는 표현. 뭐 요거는 뭐의 줄임말이다 했을 때 danken 동사 삼격 쓰고 für 사격 쓴다. 뭐 요런 얘기, 요 기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treffen은요 만나다라는 동사예요. Wo treffen wir uns? 우리 어디서 만날까? 이때 uns라는 제기동사를 써서 서로라고 서로라는 의미를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Sich freuen, über 사격, auf 사격 요거는 우리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는 좀 외웠죠? Sich freuen, über 사격 하면은요 뭐뭐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일이라든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 영어에 be happy about이라고 했고요. Sich freuen auf 사격은요, auf라는 전치사 자체가 좀 미래에 오는 명사랑 잘 쓰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뭐를 기쁘게 기다리는 거. 영어에 look forward to ing 이렇게 외웠던 거 그거 있거든요. 뭐 학수 고대하다 뭐 이런 뜻으로 외웠었는데 아주 기쁘게 기다리는 거는 auf 전치사를 씁니다. 그래서 전치사에 따라 이 제기 동사의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했죠. Ich freue mich auf die Sommerferien. 아웃 다음에 이렇게 사격이 오면 여름방학이 아직 안 왔어. 그래서 내가 여름방학 너무 기다려진다 하는 거고요. Ich freue mich über 사격을 쓰면요. 이미 내가 일어난 일, 나한테 일어난 일, 너의 선물, 난 이미 선물을 받은 거지. 그래서 너의 선물을 받아서 너무 기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치사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넘어가서 본문 2번도 보겠습니다. Hast du am Samstag Abend Zeit? 너 Samstag Abend니까 토요일 저녁이겠지? Samstag도 있고 Abend도 있는데 이렇게 합쳐서 하나의 명사를 만들 수 있어요. 너 토요일 저녁에 Zeit haben 하니 시간 있니? Tut mir leid. 아니, da habe ich keine Zeit. 나는요 그거 거기에 라는 뜻도 되고 그때 라는 뜻도 돼. 시간도 되고 장소도 돼요. 여기서는 Samstag Abend라는 시간이니까 그때라고 번역하시면 되겠죠. 아, 미안. 그때 나 keine Zeit. 시간 없어. Warum fragst du? 왜 물어보는데? Ich wollte mit dir essen. 아, 나 너랑 밥 먹으려고 했지. Abend니까 뭐 저녁 식사 같이 하려고 했지. Ach so, 그렇구나. Am Samstag geht es leider nicht. 아, 근데 토요일은 안 돼. 여기서 es geht이란 표현은 뭐뭐가 가능하다라고 번역을 해야겠지. Samstag이라는 그 시간, 토요일이라는 시간, 나는 불가능해란 뜻이에요. 여기서 개인을 가다라고 번역하시면 안 돼요. 가능하다.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아, 토요일은 미안하지만 안 돼. Wie wäre es dann am Sonntag? 그러면 일요일은 어때? 라는 표현이죠. 이거 우리 알아두라고 했어요. 이렇게 접속법을 써가지고 뭐뭐가 어떤지 좀 정중하게 묻는 거야. Wie wäre es? 그러면 일요일은 어떨까? 이렇게 정중하게 물어보니까요. 야? 그래? Am Sonntag habe ich Zeit. 일요일은 시간이 있지. Wann treffen wir uns? 우리 언제 만날까? So gegen 18 Uhr? So, 여기는 그냥 말하면 좀 그러니까 약간 좀 넣어주는 말, 뭐라고 할까? 이거 한, 대략, 이렇게 한, 뭐뭐쯤, 이런 식으로. 한, 18시쯤? 이렇게. 그랬더니, 야, das passt. 그거, passen 해. passen 동사 많이 나오죠? 옷이 맞는 것도 passen이지만, 여기서 이제 유래된 뜻으로, 이게 시간이 나한테 맞다. 시간이 나한테 지금 맞는 거. Wo treffen wir uns? 우리 어디에서 만날까? Bei mir zu Hause. 우리 집에서 만나자. 이 by라는 전치사는요, 지금 내가 있는 요 장소를 말해요. 장소. By mir. 내가 있는 여기서 만나자. 당연히 by mir까지만 해도 웬만하면 우리 집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좀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by mir. 근데 어디? zu Hause. 해서 여기 우리 내 집에서 만나자라는 표현이죠. By mir zu Hause. 내가 있는 여기 우리 집에서 보자. Ich koche uns etwas Leckeres. 나는 우리한테 뭐를 할 거냐면 맛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요리할게. 우리 같이 먹자라는 의미겠죠? 자, etwas 같은 거는 영어의 something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래서 맛있는 무언가 이렇게 해서요. 여기 뒤에 중성 명사화해야 돼. 좀더 정확히는요. 강변화 중성이고요. 여기서는 코헨의 목적어가 되니까.

강변화 중성 사격 어미, 강변화 중성 사격 어미에 S를 붙여서 명사화 해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얘 반드시 뭐야? 대문자로 써야 한다는 거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Mein Adresse ist, 우리 집 주소는, 이제 초대했으니까 주소 알려줘야겠죠? Schillerstraße 13. 나는, 우리 집 주소는, 실러가, 실러로 13번지야. Einverstanden. 그래, 알았어. Ich freue mich darauf. 그거가 벌써 기다려진다. 너가 요리해주는 거, 그거 너무 기다려진다. Bis dann. 그때 보자. Okay, bis Sonntag. 그래, 일요일에 보자. 이렇게 한 거죠. 초대하는 내용이었어요. 이번 단어는 이제 초대하는 거 관련된 거니까 초대하는 표현이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1번부터 표현 연구 같이 볼게요. Am Samstagabend. 아까 전에 요 Samstag이란 말이랑 Abend이란 말을 이렇게 합칠 수 있다고 했지. 독일어는 굉장히 합성 친화적이에요. 어휘를 풍부하게 하려고 막 단어를 엄청 붙여서 독일어에서 제일 긴 단어 하면 막 정말 긴 단어가 나오거든. 합성 친화적이어서 이렇게 합칠 수 있는데 합친다고 그냥 막 갖다 붙이면 안 되고 이것도 원칙이란 게 있는데요. 규칙을 한번 볼게요. 월요일 아침을 내가 만들고 싶어. 그럼 일단 월요일은 내가 Montag이죠. 아침은 내가 Morgen이야. 둘 다 이제 명사죠. 명사와 명사를 합쳐서 합성 명사를 만들 거야. 그러면 Montag Morgen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 합성 명사의 성은 어디로 오냐, 어디에서 오냐라고 했을 때 얘도 대여 Montag, 얘도 대여 Morgen이지만 요 뒤에 있는 명사가 이 성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합성 명사는 강세가 앞에 있다고 했어. 명, 앞, 부, 뒤라고 해서 합성 명사는 강세가 앞에, 합성 부사는 강세가 뒤에, 명, 앞, 부, 뒤였지? 강세가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여기에 있어서 앞에 있는 명사의 강세를 따라간다. 그래서 내가 Montag Morgen이고요. 성은 이 뒤에 있는 명사를 따른다. 이게 대어 Morgen이니까 대어라는 거지. 또 하나 더 해볼게. 토요일 밤이야. 토요일 대어 Samstag. 그치? 밤은 여성 명사지. Die Nacht 했어. 그래서 합쳐서 Samstag Nacht가 되었는데 이렇게 합쳐서 Samstag Nacht가 되었는데 성은 뒤에 오는 명사가 성을 결정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뒤에 오는 명사인 die Nacht의 성이 이렇게 되는 거죠. die Samstagnacht가 되고요. 강세는 당연히 앞에 있는 명사에 오겠지. Samstagnacht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합성 명사는 만드는 법이 이렇게 있더라. 제일 중요한 거 뒤에 오는 명사가 성을 결정하더라. 이거를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부사이자 종속 접속사인 다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 다가 저기도 되고 그때도 된다고 했어. 장소도 되고 시간도 된다고 했어요. 겐즈 다 후원에 by the postlinks. 저기 앞으로 가서 그 우체국에서 왼쪽으로 가세요예요. 저기야. 저기. 요때의 단은요. 이렇게 저기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는 저기를 말하는 거고 시간의 나는요, 그때란 뜻입니다. Da war ich noch ein Kind. 그때 나는 아직 애였어. 그때 다, 이거는 시간이다라는 거. 그리고 상황을 가리킬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요,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종속 접속사. 무슨 말이냐면 뭐뭐이기 때문에란 뜻이야. 종속 접속사는요, 뭐였어? 어디에 매달려 있는 거였어. 따라가는 거였어. 그래서 부문장이어서 주어가 여기 동사가 맨 뒤로 간다 그랬어. 그때 그때가 아니지. 뭐뭐이기 때문에지. 내가 아팠기 때문에 condition is common. 내가 올 수가 없었어. 라는 문장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는 while이라는 종속접속사랑 의미가 같다라고 보시면 돼. 내가 아팠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나가 많은 뜻이 있지만 여기서 이 세 번째 문장에서는 접속사로 쓰였다. 뭐뭐이기 때문에 while의 의미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요. 우리 제안하는 표현.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 뭔가 부드럽게 제안해야겠죠? 어떻게 제안해 볼까? Dann gehen wir ins Kino. 그러면 우리 극장 갈래? 영화관 갈래? 이렇게 제안할 수 있고요. 아니면 청유형으로 이렇게 뭔가 의문문인데 약간 청유형으로 gehen wir ins Kino. 우리 극장 갈까? 라고 제안해도 좋아요. 요 두 개는요. 되게 일상적인 표현. 이렇게 평소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Wie wäre es wenn? 요 표현은요. 접속법 이식이라고 해서 가정하는 거지, 상황을.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 어떨까? 이것도 굉장히 공손한 제안이죠. 그러니까 친한 사이에는 요 첫 번째 줄이나 두 번째 줄 정도로 제안하면 되고요. 이렇게 별로 안 친해, 아니면은 내가 예의를 좀 지키고 싶고 그럴 때는 공손하게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네 번째 표현은 정말 제안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거야. Schlage vor, vorschlagen이라는 동사죠. 제안하다. 나는 이렇게 하기를 제안해. Wir ins Kino gehen. 우리가 극장에 가기를, 영화관에 가기를 제안해. 라고 해서 굉장히 공식적인 느낌이 나요. 어쨌든 이게 다 제안을 하는 표현이고, 위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줄 정도가 굉장히 일상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더라. 라고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파센 계속 나와가지고 이것도 알아두세요. 파센의 기본적인 뜻은 아까 뭐였어? 이렇게 옷이 맞는 거, 어깨도 맞고 허리도 맞고 이런 거 있죠? 이게 파센의 기본적인 뜻, 이렇게 핏 되는 거, 영어에 핏 된다라고 했을 때그 핏이 파센입니다. Das Kleid passt mir nicht. 이 원피스는 나한테 안 맞아 할 때, 이때 이 파센이 기본적인 뜻인데, 여기서 2번 뜻도 나오고 3번 뜻도 나온 거예요. Der Glastisch passt gut zu den Möbel. 글라스티시, 그 유리 탁자는 파센, 맞는다. 근데 어디에? 추 삼격을 써서 여기에 잘 맞다. 여기에 잘 어울리다예요. 뮤벨 하면 항상 이렇게 복수로 써서 가구라는 뜻이죠. 그 유리 탁자는 이 가구들이랑 잘 어울린다라는 뜻. 그래서 맞다에서 어울리다까지 나왔다라는 거고. 또 맞다에서 적합하다, 괜찮다가 나온 거지. Am Freitag um 18:10 passt das? 금요일 8시 10분, passt das? 이거 돼? 이거 맞아? 이거 너한테 괜찮아? 라고 묻는 거죠. 요때 passen은요, 시간이 맞다, 시간이 괜찮다라는 의미예요. passen이 요런 의미가 있더라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아까 제기대명사 한번 잠깐 다뤘었는데, 주어가 복수일 때 제기대명사는 서로, 상호라는 뜻, 상호. Lieben sich, 그들은 서로 사랑한다. Wir kennen uns, 우리는 서로 안다. Sie treffen sich, 그들은 서로 만난다. 이런 식으로 주어가 지금 복수이잖아. 그랬을 때 제기대명사 지시를 쓰면 걔는 서로, 같이, 상호의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삼격 집의 전치사 by도 한번 볼게요. 오늘은 문법에서 전치사를 다룰 건데, 이 by라는 전치사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뜻들이 있대. 누구의 집에서, 누구의 근처에서, 뭐뭐 할때 이런 뜻이 있는데, 지금은 집에서의 뜻이에요. 집에서의 뜻인데, 내 집에서 할때 아까 뭐였어? By mir zu Hause라고 했어. 요, 내가 있는 이곳, 근데 어디? 내 집에서. zu Hause, 집에서. 근데 만약에 내 사무실에서 하고 싶잖아. 내가 있는 이내 사무실에서 이렇게 하고 싶으면요. 요건 책에 없는 표현인데 선생님이 써봤어. By mir im Büro 하시면 돼요. 요, 내가 있는 여기 어디? Im Büro, 내 사무실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는 내 집에서, 내가 있는 이 장소에서란 뜻이고요. 이동을 의미할 때는요. to라는 전치사를 써야 돼. to를 써서 너에게로. 근데 네가 있는 어디로? nach Hause, 너희 집으로. 아니면은 to mir. 나에게로. 근데 내가 있는 어디로? ins Büro. 내가 있는 여기 내 사무실로. 이런 식으로 by나 to를 써서요. 어떤 상태, 위치를 말할 수 있고요. to를 써서 이동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것도 했습니다. 형용사의 명사화인데요. at 바스 다음에 형용사가 이렇게 뒤에서 꾸며줘서 영어의 뭐 something new, something special 이런 것처럼 독일어도 at 바스라는 걸 비슷하게 용법을 쓰는데요. 첫 글자 대문자로 쓰는 거 중요하고 얘는 중성 강변화를 한다. Ich möchte ihr, 나는 그녀에게 at 바스 hübsches 무언가 예쁜 것을 kaufen, 사주고 싶다라고 할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뭐뭐를 사주다라고 해서 kaufen이랑 동사가 지금 삼사격 목적어를 둘다 가진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성과 동의의 표현도 알아야겠다. Ich bin dafür. 영어의 for를 생각하면 되겠지. dafür는 나 거기에 찬성해. 반대는 dagegen이라고 했어요. gegen, gegen 자체가 영어의 against처럼 뭔가 반대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동의할 때는요, Ich bin deiner Meinung. 나는 너의 의견이랑 같다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우리 맨날 관용적 익격이라고 했었어. 관용적 익격. 그냥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해서 너도 그렇게 해라라는 뜻이지. Ich bin deiner Meinung. 관용적 익격으로 너의 의견이랑 같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게 익격은 소속을 나타내잖아. 어떤 어디에 속하는 걸 나타내잖아. 내가 지금 네 의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랑 의견이 같다는 거지. 그래서 익격을, 소유격을 쓴 거고요. 반대말은 당연히 Ich bin anderer Meinung. 나는 다른 의견 안에 속해 있어. 즉, 나는 의견이 달라라는 뜻이겠죠? Das ist eine gute Idee.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 Ich bin damit einverstanden. 나는 그것에 대해서 할때이 mit 전치사 쓴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동의해. einverstanden이란 표현은 동의

찬성하는 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요것들은 지금 찬성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노란색으로 해놓은 거는 반대할 때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전치사를 한번 볼게요. 우리 오늘은요, 전치사 한다 그랬어. 그럼 전치사라는 말에 대해서 일단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죠. 전치사. 이거 한문으로 된 이제 말이잖아. 무슨 뜻일까? 전은요, 앞이란 뜻이겠죠. 앞에 치는 둔다. 앞에 두는 사. 앞에 두는 품사야. 뭐에 앞에 두겠어? 그치, 명사나 대명사. 크게 봐서 그냥 명사라고 할게. 명사에 앞에 두는 말을 우리 다 전치사라고 합니다. 전치사라는 거 우리 일단 영어를 여러분이 먼저 배웠으니까 영어 전치사 생각하면은, 전치사 뒤에 특징은 뭐였지?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요. 이렇게.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와요. 그래서 이 전치사는 명사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나타내줘요. 뭐뭐부터인지, 뭐뭐를 가지고인지, 뭐뭐로 나와서인지, 뭐 이런 식으로 뭐뭐로 가는인지, 이런 식으로 전치사는 명사와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데, 영어랑 비슷한 점은 뭐냐면, 뭐, 일단은 비슷하게 생겼어, 영어랑. 그치? 비슷하게 생겼는데, 독일어 전치사는 조금 다른 점이 있죠. 영어는요, 만약에 학교에서, 학교로부터, 이렇게 하려면, 뭐, 뭐뭐로부터, from 하면 되겠지? from 학교, the school, 이렇게 할 거야, 영어라면. 그럼 이 from에 해당하는 거 독일어의 fun이라는 전치사가 있으니까 fun을 써. 학교? Schule라는 단어가 있지. 비슷하게 생겼네. 근데 독일어는 지금 여기가 문제야. 영어는 그냥 여기 from이라는 전치사 다음에, 영어는 전치사 다음에 그냥 격이 없어. 그냥 목적어가 오면 되는데, 이 독일어는요, 전치사 다음에 격이 필요하거든. Die Schule. 얘는 fun이 삼격 집의 전치사니까, 반드시 die Schule가 내야 Schule로 바뀌어야 해.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건 뭐냐면요. 이 전치사, 독일어에 있는 전치사가 뒤에 몇격 명사를 요구하는지, 그 요구라는 개념이 바로 지배한다는 개념이었잖아요. 몇 격을 지배하는지, 지배라는 말이 좀 너무 무서우면 몇 격을 요구하는지, 몇 격이랑 잘 어울리는지를 오늘 배울 거예요. 독일어 전치사는요, 크게 요 정도가 있거든. 크게 뭐가 있냐면 이격 집의 전치사가 있고요. 삼격 집의 전치사가 있고요. 사격 집의 전치사가 있고요. 삼사격 집의 전치사가 있습니다. 이격 집의 전치사는요. 많지도 않고 자주 쓰이지도 않고 또 우리 수능에서는 그냥 그 문화 문제 같은 거풀때 나오기는 하지만 이렇게 어법으로 따로 빼서 배우지는 않아요. 이격은. 그리고 오늘 할 거는요. 삼격이 오는 것. 사격이 오는 거, 요 삼격 집의 전치사, 사격 집의 전치사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전치사가 삼격도 데리고 왔다, 사격도 데리고 왔다, 왔다 갔다 하는 전치사들이 있거든요. 그걸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격 집의 전치사, 사격 집의 전치사 요두 개를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요, 삼격 집의 전치사는 요 정도가 있대. 몇개 있지? 사실은 더 있어요. 더 많이 있지만 자주 쓰이는 거 아홉 개를 우리 여기 책을 만드신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홉 개를 칸에 넣어 놨는데요. up, out, by, mit, nach, zeit, von, zu, gegen, über. 요렇게 몇 개? 아홉 개. 요렇게 삼격 집의 전치사 아홉 개가 있습니다. 이걸 아홉 개를 외우면 좋은 게, 요거 빼면 나머지는 사격 집의 전치사겠네? 요렇게 조금 이렇게 제외시켜서 외울 수 있잖아? 그래서 삼격 집의 전치사 아홉 개가 있다. 이거 어떻게 외웠었냐면요. 제가 독일에서 어릴 때 공부했을 때는 독일 쌤이 이렇게 노래, 뭐, 기타 치시면서 독일 사람들 이렇게 노래 잘 부르시더라고. 뭐, Aus bei Mitternacht, Zeit von zu, 막 이렇게 기타 치면서 외우시기도 하셨는데, 그것도 저도 친구들한테 가르쳐 봤는데, 그것보다도 학생들이 좋아했던 건 그냥 앞 글자 따서 외우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였냐면, 아홉 개가, 좀 말하기 그런데, 개미가 있어요, 여러분. 개미가 있는데, 개미가 너무 좀 바보 같아. 그래서, 하하, 앞, 아주 바보 개미잖아. 앞, 아주 바보 개미잖아. 이렇게 외웠어요. 앞, 아주 바보 개미잖아. 이렇게 해서 아홉 개를 외웠습니다. 앞, aus bei Mitternacht, Zeit von zu gegen über. 이렇게 아홉 개. 앞, 아주 바보 개미잖아. 이렇게 해서요. 우리 앞부터 전치사 음이랑 그 예시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앞은요, 일단 여러분 책에 뭐뭐로부터라고 써 있어요. 시간을 말할 때도 쓸수 있고, 여기 선생님이 예시 하나 더 써놨는데, 장소를 말할 때도 부터라고 쓸수 있어요. 영어의 from에 해당하는 거죠. Das Kind geht am nächste Woche zur Schule. 그 아이는 다음 주부터 학교로 간다, 학교에 다닌다라는 말이야. 이때 앞은요, 뒤에 반드시 삼격이 오니까, die Woche가 next해야 Woche가 된 거지. 여기 반드시 삼격이

그리고 up이란 말이 장소 뭐뭐로 붙어있을 때도 있어서 die Fahrt kostet ab Hamburg 200 Euro. 그 여행은 함부르크에서 출발할 때 함부르크부터는 200유로이다. 함부르크에서 시작하는 여행은 200유로이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장소로 뭐뭐 붙어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분요 시간이나 장소 뭐뭐부터라는 뜻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아우스를 해볼게. 아우스는요, 영어에 이것도 영어의 from이야. 어디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 장소적인 공간적인 의미가 일단 먼저 있죠.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의 의미입니다. Wir steigen aus dem Auto aus. aussteigen 자체가 어디에서 내리는 거잖아. 근데 어디서 내려? 자동차에서 내린다라는 문장이에요. 아우스가 뭐라고? 삼격집의 전치사라고. 그래서 항상 뒤에 삼격이 와서 das Auto가요, aus dem Auto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아우스는요, 출신이나 국적 말할 때, 우리 독일어 맨 처음에 배웠을 때, 맨날 나 한국인이야, 나는 몇 살이야, 이런 거 하잖아? 그때 했던 거지. Er kommt aus Frankreich. 그는 프랑스 출신이다. 프랑스 국적이다. 즉, 프랑스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아웃을 쓸수 있고요. 3번 재료도 하나 써놓으세요. 이거는, 왜, 선생님이 추가적인 걸왜 하냐면, 이거 어법 문제 같은 거할때또 나오지만, 그 어휘 문제, 공통된 전치사 넣기, 이런 거할 때도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아셔야 하는데요. Der Tisch ist aus Holz. 그 책상은 나무로 만들어졌다. 이때 아우스는 재료를 의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아우스가 영어의 from에 해당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뜻이 있다. 독일어 전치사는 뜻이 이렇게 다양해요. 자, 그다음 by 볼게요. by는요, 일단 누구누구의 집에라는 공간적 의미가 첫 번째 뜻입니다. 영어로 치면 at 있죠? at 전치사랑 지금 가장 기본적인 뜻은 비슷해. 그래서 공간이어서요, 누구의 집에. Sie wohnt noch bei ihren Eltern. 그는 아직도 그녀는 아직도 부모님의 집에 산다예요. 그래서 바이가 항상 뒤에 삼격이 와야 해서 이어간 엘턴, 디 엘턴이니까 이어간 엘턴이 되었고요. 요거는요, 여러분 미트랑은 달라. 미트 하면 밑 이어간 엘턴 하면은 부모님과 함께 산다. 이게 동거의 개념, 같이 사는 사람의 개념을 말한 거고 바이를 썼을 때는 부모님 집에 사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 집에 이렇게 얹혀 사는 느낌으로 말할 때는 바이를 쓰는 거죠. 여러분은 뭐 대부분 학생이니까 당연히 부모님 집에 바이 이어간 엘턴 모넨 하겠죠. 그쵸? 그 다음 2번. 누구의 근처에란 뜻도 있습니다. 이때도 공간적인 개념인데요. 이 바이 뒤에는요, 건물이나 도시 명의와. 무슨 말이냐면, studiert in Marburg. 그녀는 마부르크에서 대학에 다녀라는 문장이야. 근데 마부르크가 좀 작은 도시거든. 그러니까 조금 더큰 도시에서 기센 옆에 있는, 기센 근처에 있는 마부르크에서 대학에 다녀. 이렇게 말할 때, 바이라는 전치사 쓸수 있죠. 그리고 3번. 뭐뭐 할 때란 뜻도 있습니다. 동시 동작을 말하는 거지. Ich habe, 나는 mein Putzen, Putzen 할 때, 이렇게 청소할 때, etwas gefunden, 무언가를 찾았어, 발견했어, 라는 표현인데요. 이때도요, das Putzen이기 때문에 마임이 되었지, 삼격, bei dem Putzen 해가지고요, mein Putzen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일단 미트는요 기본적으로 뭐뭐를 타고란 뜻입니다. 교통수단. 영어에서는 뭐뭐를 타고 간다 했을 때 바이 전치사 쓰거든요. 요 바이, 바이카, 바이 버스 이렇게 하는데 독일어는 뭐를 타고 갈때 미트라는 전치사를 써서 교통수단을 나타내요. 요렇게 Mein Vater fährt mit dem Fahrrad zur Arbeit. 우리 아빠는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해라는 표현이죠. 이때 밑을 누구 뭘 들고 간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영어의 바이에 해당하는 게 독일어에서는 미트이더라. 그리고 영어 위드가 그렇듯이 당연히 뭐뭐를 가지고란 뜻도 있습니다. 이건 예문이 없어 선생님이 썼어. Ich schreibe mit einem Kugelschreiber. 나는 하나의 볼펜을 가지고 쓴다. 볼펜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쓰는 거죠. 도구를 가지고. 그 다음에 당연히 뭐뭐와 함께라는 뜻 있겠지? Was machst du gern mit deinen Freunden? 너는 네 친구들이랑 뭐 하는 거 좋아해? 라고 할때쓸수 있고요. 이 4번 뜻도 알아두셔야 문화 문제 풀때 유용한데요. 몇 세에, 그러니까 몇 살에? 라는 뜻으로 씁니다. Mit 6 Jahren, 6살에, gehen die Kinder zur Schule. 애들은 학교에 간다. 애들 초등학교에 6살, 만 6살에 가잖아요. 독일에서. 그래서 이때 mit가 몇 세란 뜻이에요. 요거 봐봐. 잭스야. 다스야잖아. 복수는 디야, 레야. 근데 애니 왜 붙었어? 복수 삼격이 N으로 안 끝나서 미트가 삼격 집의 전치사니까 N 붙이는 거. 요게 N이 왜 붙었는지를 이해할 때, 아, 미시 삼격 집의 전치사구나. 요거를 알아야 할수 있는.

남성 국가명인 나라, 남성 국명, 그리고 복수 국면. 얘네들은 전치사 인이랑 같이 쓴다고 했지? 그래서 이런 나라들 빼고 중성 국가명은 나흐랑 같이 쓰더라. Wir fliegen nächste Woche nach Europa. 우리는 다음 주에 유럽으로 가라는 문장이죠. 어쨌든 요 nach 다음에 뭔가 큰 거, 도시나 국가명 같은 큰 거를 써야 하고요. 그 다음 뭐뭐 한 후에, 영어의 after처럼 뭐뭐 이후에란 뜻도 있어가지고요. Was machen Sie dann nach der Arbeit? 너는 일 끝나고 뭐 해? 라고 했을 때 뭐뭐 후라는 뜻 있습니다. Arbeit가요, die Arbeit예요. 그래서 나그 다음에 반드시 삼격을 써야 하니 대어가 된다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 책에는 없어요. 선생님이 써놨는데 여러분 너무 많이 본 문장입니다. Meine Meinung nach, 이거 진짜 많이 쓰지. 영어에 in my opinion처럼 내 의견으로는 is das falsch, 그거 틀렸어라는 문장인데요. Meine Meinung nach, 원래 nach가 삼격집의 전치사니까 nach meiner Meinung 이렇게 좀 바꿨어야 더 맞을 것 같은데. 바꿔서는 잘안 써요. 바꿔서는 되게 문어체적이어서 안 쓰고 관용적으로 meiner Meinung nach 이렇게 삼격인데 앞에다가 명사를 먼저 쓰고 뒤에 전치사 쓴이 형태로 내 의견으로는 이라고 해서 의견을 밝히기 전에 이제 시작하는 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6번 볼게요. Seit는요, 뭐딱 봐도 영어의 since에 해당하는 거 알겠지? 뭐뭐 이래로부터, 뭐뭐 이래 전부터. 그래서 ich lerne seit 2 Jahren Deutsch. 나는 2년 전부터 독일어를 배우고 있어 라고 하는 거지. 자, Seit가요, 삼격 지배라고 했지. 그래서 das Jahr, die Jahre, 복수가 N, 복수 삼격에 N으로 안 끝났네. N 추가해서 이렇게까지 만드는 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 7번은 von입니다. von도요, 여러분, 영어의 from이야. 그러니까 영어의 from 하나인 게 독일어는 또 굉장히 많이 세분화돼요. 독일어는 전치사가 이렇게 좀 꼼꼼해. 의미가 다양하고요. 자, von. 장소나 시간 뭐뭐로부터라는 뜻이 있어가지고요. Er fliegt von Berlin nach Paris. 그는 베를린에서 파리까지 비행기를 타고 간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누구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할때 von을 쓰고요. 그 나라명이나 국가명 같은 거, 도시명 같은 거할때 이렇게 nach를 쓴다고 했어요. Das Geschäft ist von 10 bis 18 Uhr geöffnet. geöffnet이란 표현은 영어의 open처럼 열린 상태다라는 걸 표현한 거고요. 그 가게는 10시부터 18시까지 연다라는 말이지. 이때도 phone이라는 말을 시간 앞에 써서 몇 시부터 이렇게 시간을 나타낼 때도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 2번 뭐뭐의라고 해서 이격 대용이다라고도 나왔죠. Das ist das Auto von meinem Vater. 이거는 자동차야. 근데 누구 자동차? 우리 아빠의 자동차야. 폰이 이렇게 항상 삼격 지배하니까요. Der Vater가 dem Vater에서 my name Vater가 되었는데, 그럼 얘가 이격 대용이라 했으니까 원래는 뭔데? 원래는 요거야. 괄호 안에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Das ist das Auto meines Vaters. 이렇게 원래는 이격 명사가 뒤에서 꾸며주는데, 요즘 이격을 잘안 쓴다고 했잖아요. 현대 독일어에서는 이격을 대신해서 이렇게 폰 삼격을 많이 쓴다라고 그동안도 많이 여러 번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뭐 중에, 요건 책에 없는데 선생님이 추가했어요. Nur eine, 오직 하나만이, 뭐 하나만이, von den drei Antworten, 그세 개의 답 중에, 대답 중에, 세 개의 answer 중에, 하나만이, ist richtig, 맞았다, 맞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뭐뭐 중에라고 할 때, 요 von도 쓸수 있습니다. von이 이렇게 뜻이 많았어요. 자, 그 다음 8번. 추는요, 영어의 투랑 또 똑같아. 아까 나흐도 투라고 했는데요. 이 추도요, 투랑 비슷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 어디로라는 방향이 있기 때문이지. 근데 얘는 누구 사람에게로 갈 때도 추를 쓸수 있고요. 장소나 건물로 갈 때도 추를 쓸수 있어. 나흐랑 차이를 좀 비교해봐. 나흐는 되게 큰 거, 도시, 국가, 이렇게 큰 거로 갈 때. 추는요, 어떤 장소, 건물, 사람, 작은 거로 갈 때는 추를 쓴다. 그래서 추나 나흐나 둘다 방향이지만 나흐는 큰 거, 추는 작은 거. Ich komme um 10 zu dir. 나는 9시 반에 너한테 갈게. 사람 다음에 쓰죠? 사람 앞에 쓰죠? Wie weit ist es vom Bahnhof zum Hotel? 이 기차역에서 호텔까지 얼마나 머니예요? 이것도 호텔까지 얼마나 머니 할때 호텔이라는 장소, 건물이기 때문에 춤을 쓴 거죠. 그 다음, 목적을 나타낼 때도 추를 씁니다. Heute gehe ich nicht zum Einkaufen. 나는 오늘 장 보러 안 가라고 했을 때요. Das Einkaufen이기 때문에 추.

0: dem einkaufen, zum einkaufen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요거랑도 헷갈리면 안 된다고 해서 이건 따로 외웠어. nach는 원래 방향이야. 어? nach Hause 집으로? 뭐 이해가 가. 근데 좀 이상하긴 하지. 왜냐면 nach는 국가 같은 거, 큰 거에 쓰랬는데 Hause는 되게 작은 거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써서 nach Hause는 집으로란 뜻이고요. 추도 원래 방향이었잖아. 하지만 이거 이때는 방향의 의미를 없애고 주하우제 하면 집에서란 뜻입니다. 이거는 거의 외우라고 했었어요. Jetzt bin ich auf dem Weg nach Hause. 나는 지금 집으로 가는 길이다. Ich werde gerne zu Hause bleiben. 나는 집에서 머물고 싶다. 이렇게 두 개는 또 다른 거야. 이때는 nach랑 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동안 배웠던 전치사 의미랑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gegenüber입니다. Gegenüber는요, 누구의 맞은편에, 영어의 opposite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Gegenüber der Post ist ein Café. 우체국, 건너편에 카페가 하나 있다라는 문장인데요. 이때는 명사 앞에 와. 뭐, 이게 특별한가요? 당연하지. 전치사니까 명사 앞에 오죠. 하지만, der Post gegenüber ist ein Café. 이렇게도 쓴다는 거야. 전치사지만 명사 뒤에 와서 이름을 왠지 후치사로 바꿔야 할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전치사도 있더라. Gegenüber는 명사 앞에 써도 되고, 뒤에 써도 된다. 근데 뒤에 쓰는 게좀더 구어체적이긴 해요. 좀더 일상에서 많이 쓰기는 해요. 그치만 둘다 의미 차이는 없고, 둘다 가능하더라. 전치사도 되고, 후치사도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Gegenüber 자체가 부사적 성격이 좀 있어서 그렇다라고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근데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온다. Sie sitzt mir gegenüber.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아있다라고 할 때, 이 mir라는 인칭 대명사가 오면 반드시 gegenüber 뒤로 가야 합니다. gegenüber mir 하는 말은 없어요. 이건 문법적으로 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요, 오늘 삼겹집의 전치사야. 아까 삼겹집의 전치사가 9개 있었다면, 삼겹집의 전치사는 6개 있습니다. 여러분, 외우고 싶은 걸로 외우세요. 아까 거 9개를 외우고, 나머지는 삼겹이네 해도 되고, 아까 거를 안 외우고, 지금 거 6개를 외우고, 나머지는 삼겹이네 해도 괜찮아요. 자, 삼겹집의 전치사는 뭐가 있냐면, bist du für gegen ohne um이라고 해서, 이것도 우리 앞글자 따가지고, be, on, 뒤, 피우게, 이렇게 외웠었어.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보통 하거든요. 너 이거 교육적이진 않지만 담배라는 걸 얘기를 해서 너 담배 언제 피우게? 아, 비온뒤 피우게. Bis ohne Dusch für umgegen. 비온뒤 피우게.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자, bis는요. 뒤에 사격이 오는 사격집의 전치사입니다. 시간이나 장소에 뭐뭐까지예요. 영어의 until에 해당하는 거지. 근데 이 특징은요, 혼자서 잘안 쓰여요. 주로 다른 전치사와 같이 사용됩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Ich habe das Zimmer bis Sonntag reserviert. 나는 그 방을 일요일까지 예약했다. 여기서는 그냥 bis 혼자 쓰였는데, 요 다음 세 개의 문장, 여러분 책에 나온 세 개의 문장들을 보면 이 bis가요, 다른 거랑 잘 결합해. bis의 특성은 뭐냐면 의미만을 가지고 있어. 뭐뭐까지. 얘가 사격 지배를 하지만 얘는 힘이 약하거든. 지배하는 힘이 약해서 뒤에 오는 전치사한테 져요. 그래서 뒤에 오는 전치사가 원하는 격을 줘야 돼. 비스는 의미만 주고 격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격이 약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추라는 전치사가 아까 삼격 지배였잖아. 아주 바보 개미잖아 해서 추잖아. 그러니까 이때 삼격이 온다라는 거지. 뒤에 오는 전치사가 힘이 더 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의미는 까지이지만 그럼 해석해 볼게. Er bleibt hier bis zum Wochenende. 그는 여기에 언제까지 머문다? 주말까지 머문다. Das Wochenende니까요. Bis zum Wochenende. 이렇게 삼격을 썼습니다. Sie ist bis zum 21.5. nicht im Büro. 그녀는 5월 21일까지는 사무실에 없습니다. 라는 문장인데, 역시나 까지라는 의미만 주고, 추 다음에 삼격이 와야 돼서, der Tag이니까, dem Tag이 돼서 춤을 썼어요. Wie weit ist es von hier bis zum See? 여기서부터 호수까지는 얼마나 멀어? 라는 문장인데요. 역시나 bis는 까지라는 의미만을 주고 이 추가 격을 지배하기 때문에 der제 호수가 지금 dem제가 된 거지. 그래서 아, bis는 의미만 주고 격은 건드리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durch는요, 영어의 through입니다. 뭐뭐를 통과하여. 우리는 공원을 이렇게 통과해서 지나서 간다. 이거는 뭐 쉽죠? für는요, 영어의 for를 생각하면 돼. 일단 기본적으로 뭐뭐를 위하여예요. Das ist ein Geschenk für dich. 이거 너를 위한 선물이야. For you 하는 것처럼 für dich 하시면 되고요. 영어처럼 뭐뭐 동안, 시간을 나타낼 때도 쓸 수 있어요. Ich brauche ein Zimmer für eine Woche. 나는 일주일 동안 방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시간을 나타내는 동안의 의미로 쓸 수 있고요. 아까도 몇 번이나 했는데 찬성할 때도 for를 쓰듯이 독일어도 für를 씁니다. Er ist dafür umzuziehen. 그는 이사 가는 거에 찬성한다 할 때 für를 쓰는 거죠. für랑 반대되는 거 영어의 against가 그러듯이 독일어는 gegen이 있습니다. 대항하는 거 이렇게 꽝 부딪히는 느낌, 대항하는 느낌을 생각해봐. Ein Auto ist gegen einen Baum gefahren. 한 자동차가 나무 하나에 대항해서 달렸어. 무슨 말이야? 나무를 갖다 박았어 라는 뜻이야. 이게 대항하는 거예요. 나무를 부딪혔다라는 말이고요. 또 gegen은요 시간이랑 쓰일 때는 뭐뭐 쯤에 정확한 시간 아니고 어떤 무렵에 몇 시 경에 라고 해서 Ich komme gegen 9. 나 한 9시쯤 갈게. 이런 의미고 3번은 계속했죠. 반대하는 거. Ich bin gegen seine Meinung. 나는 그의 의견에 반대일세. 이렇게 할 때 gegen 사격을 씁니다. 자, 그리고 on에 볼게요. on에는요, 영어의 without이겠지, without, 뭐뭐 없이예요. 이것도 뭐 뜻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Du trinkst den Kaffee ohne Zucker, oder? 너는 그 커피를 설탕 없이 먹지, 그치? 이렇게 말할 때, 추커는요, 일반적인 그냥 물질 명사를 나타내는 거니까요, 관사 없이 써. 하지만 격이 안 보이지만, 격을 따지자면 사격인 거죠. on에는 사격, 지배 전치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빛이라는 물질 명사죠. Ohne Licht ist es hier sehr dunkel. 빛 없이는 여기는 매우 어둡다라는 문장인데요. 이 ohne가 뒤에 여기 관사가 없어서 격은 안 보이지만 항상 사격 지배를 한다. 그래서 ohne 다음에 관사가 안 보여도 사격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이에요. 볼게요. 은 기본적으로 영어의 around 같은 느낌, 이렇게 뭔가 도는 느낌, 이거 생각해 도는 거야. 이렇게 코너를 돌든가 이렇게 꺾는 느낌. 그래서 장소, 뭐뭐를 돌아서란 뜻이 있습니다. Die Toilette ist um die Ecke. 화장실은 이렇게 um die Ecke. 코너를 돌면 있습니다. 모퉁이를 돌면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영어의 around예요. 그리고 아까 이런 느낌이라 했잖아. 뭐뭐 주위에란 뜻이 있어가지고요. Die Kinder laufen. 애들은 달리기를 한다. 어떻게? Um den Baum. 나무를 돌아서. 그러니까 나무를 뺑뺑 돌면서 막 달리기, 잡기 같은 걸 하는다. 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um은요, 여러분. 되게 초반에 배웠는데 시간 말할 때를 항상 쓰잖아. Der Zug kommt. 기차가 온다. 몇 시에? Um 10 Uhr. 10시에. Ankommen이니까 기차가 도착한다 하다 하겠죠? 기차는 10시에 도착한다 할 때 음을 쓰면은요 몇 시에 할 때 그 시간을 나타내는 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격 지배 전치사 6개가 있었습니다. 자, 요거 우리 전치사는 오늘 삼격이랑 사격만 했는데 사격 지배 전치사 6개 외우시든지 아니면 삼격 지배 전치사 9개를 외워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 삼격 지배 전치사 이렇게 9개였어.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 그 바보 개미가 있었잖아. 그치? 앞 저기 아주 바보 개미잖아 해서 아주 바보 개미잖아 하고 해서 9개 외우고요. 사격 지배 전치사 이렇게 6개. 너 언제 피우게? 비 온 뒤에 피우게. 비 온 뒤 피우게 해서 6개를 외워야 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삼격 지배 전치사 9개, 사격 지배 전치사 6개, 총 15개의 전치사 이렇게 같이 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삼격이랑 사격 둘 다 지배하는 전치사가 있거든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전치사여서 그거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요,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츄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7학년도 수능특강 인간발달의 계라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중년기의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는 17강이고요. 우리가 만나는 22번째 강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들은 어떤 내용일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나타내는 특성,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만은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중년기에 위기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위기를 어떻게 경험을 하면서 적응해 나가는지에 대한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파렐과 로젠버그가 제시하는 중년기 적응 유형 네 가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년기에 지금 관심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사춘기, 부모님은 갱년기, 서로 이렇게 각기 어려움에 처해 있다 보니까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도 어렵지 않나요? 그죠? 자, 어떤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이렇게 부모 자녀 관계에서 의사소통에 대한 유형도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 의사소통과 관련된 내용도 우리 꼭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가 되면 이전과 다른 성 역할 특성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달라진다는 건지 중년기의 성 역할 특성에 대해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중년기의 인지정서 발달 특성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중년기의 인지정서 발달 특징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정체성의 위기가 닥친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되고요. 극복을 하는 과정에서 적응 유형, 어떤 유형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먼저 정체성 위기와 극복에 대한 이야기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시기에는 정체성의 위기가 다시 한번 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시기에도 정체성의 위기가 왔잖아요. 아동에서 성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서 아동도 아니고 어른도 아직 아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정체성 위기가 있었다면 자, 중년기에는 이제 막 열심히 한창 이렇게 힘차게 살아왔던 나와 그 다음에 이제 기운이 빠져서 노년으로 살아가야 할 나와 그 중간 사이에서 이제 점차 노년에 익숙해져야 하는 그런 신체적인 변화, 젊음의 상실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내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에 대한 자각,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열심히 일해오던 이런 사회적 역할에서부터 내려가야 하는 사회적 역할의 변화들로 인해서 정체감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자, 중년기의 위기는 그래서 그 전까지 성년기에는 사회적인 역할을 해야 돼, 자립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역할에 매몰되어서 열심히 외부 세계로 눈을 돌리고 그리고 탐색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다면 이제 그런 외부에 쏟았던 관심을 다시 자신에게로 향해야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으로 외부 세계로 쏠렸던 관심을 가져오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봐야 하는 중년기 이후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중요한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이제 정체성의 위기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런 정체성의 위기는 40대 초중반 동안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등이 인생을 재평가하면서 스트레스 받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중년기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위기를 잘 경험하면서 자신의 앞으로의 미래에 뭐 또 다른 모습으로의 다시 정립을 해나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릭스는 중년기에 자신의 관심과 목표의 우선순위가 그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경험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융은 성인이 중년기 위기에 경험을 할수 있다라고 믿었고요. 그리고 성인기에 안정과 전환의 기간을 교대로 경험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레빈슨 같은 경우에는 중년기 혼란은 자신의 삶을 재구조하는데 필요한 갈등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중년기에 이런 전환의 시기에서 겪는 어려움을 경험을 한다, 위기를 경험을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걸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시기에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외부로 향했던 관심이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내향성이 증대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향성, 자아에 대한 관심이 안으로 향해서 증대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참여를 적게 하게 되고 이전보다 덜 경쟁적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중년기의 위기에 대해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이제 적응해 나가게 될 텐데요. 파렐과 로젠버그는 이 중년기의 위기에 대한 인식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라고 하는 두 가지의 기준을 적용을 해서 네 가지의 적응 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위기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수용하는 유형과 위기에 대해서 부정과 거부하고 있는 유형으로 우선 나눴습니다. 그리고 자, 위기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유형도 있었습니다. 위기에 대해서 부정과 거부하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네 가지의 유형으로 나눈 거죠. 그죠? 자, 위기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유형을 탁월한 생성층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탁월한 생성층 유형은 가장 바람직한 적응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장 바람직한 적응 유형은 개방적으로 위기를 수용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면하면서 아, 이 기회가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파렐과 로젠버그가 제시하는 네 가지 적응 유형 우리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파렐과 로젠버그가 제시하고 있는 중년기 적응 유형, 네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탁월한 생성층 유형 같은 경우에는 위기를 수용하는 유형이고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유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 유형은 중년기가 성취나 완수의 시기라고 보는 거예요. 이 시기에 위기가, 아, 내가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성취했고, 이제 완수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이런 시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에 대해서 만족하고요. 직업이나 결혼 관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개방적으로 수용하는 모습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인생의 주된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해결책을 발견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상태라고 믿는 유형이 탁월한 생성층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자신에 대한 과거, 현재에 대해서 모두 만족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나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나는 이런 통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믿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된 자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자기를 부정하거나 자기의 인생을 왜곡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통합된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이기는 하지만, 위기를 그리고 인식하고 있긴 하지만, 위기 증상이 거의 없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유형을 살펴볼까요? 두 번째 유형은 정체감 위기 유형이라고 합니다. 자, 정체감 위기 유형은 위기를 수용을 하는 유형입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만족은 하지 못하는 유형을 이야기해요. 자, 이 정체감 위기 유형은 극심한 지위 변동을 겪은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뭐 갑작스럽게 명

은퇴를 했다거나 실직을 했다거나 사업이 실패해서 내가 의도치 않게 접게 됐다거나 하는 이런 극심한 지위 변동을 경험한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자기 안으로 에너지가 이렇게 쏠리는 시기인데 자기 안으로만 자꾸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를 끊고 자기 중심적이고 고립되어 있는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권위적이거나 한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권위적 태도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자녀에 대한 통제도 거의 하지 않아요. 자녀에게 관심을 쏟을 여력이 없는 거죠. 자기에게만 지금 관심을 쏟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 실패 라고 하는 극심한 지위 변동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내면으로 지금 꼭꼭 숨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발달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은 억압된 우울 유형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 유형은 위기를 위기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라고 하는 유형이 억압된 우울 유형입니다. 자, 만족한다라고 하는데 위기를 위기라고 지금 애써 외면 하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만족 진짜일까요?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죠? 긴장감과 갈등을 은폐했어요. 그리고 통합하는 척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유롭게 나는 다 받아들여 만족해라고 하지만 사실 안을 들여다보면 내재화된 실망감, 초조감이 큰 유형이 억압된 우울 유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의 내면에 지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알코올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거나 뭐 우울증 증세를 나타내게 된다거나 신경성 질병 그리고 종교에 광신하는 등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 의식 이런 것들을 고집하는 특성도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처벌 권위주의적 유형 살펴볼까요? 처벌 권위주의적 유형도 위기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만족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런 유형인데요. 자, 이 유형은 노동자 중하류 계층에서 주로 나타나는 유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자아의 통합 안돼 있고요. 자아 통합 못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으니까 자신에 대한 이런 지나간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를 뭐 자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어렵겠죠. 그죠? 자아의 통합 안돼 있고요. 자,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리고 타인에게 적대감을 나타내는 거 살펴볼 수 있어요. 실망감 크고요.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불만 큽니다. 그리고 자기 혐오감도 나타내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파렐과 로젠버그는 중년기의 적응 유형을 네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이 중년기 적응 유형, 파렐과 로젠버그의 네 가지 유형, 최근 들어서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중년기의 심리발달 과업 살펴보도록 할까요? 중년기의 심리발달 과업이다. 에릭슨이 제시하고 있는 발달 과업을 이야기하겠죠? 자, 에릭슨은 중년기의 발달 과업으로 생산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생산성이라고 하는 건 뭔가를 만들어내서 산출해내는 거. 이게 생산성이잖아요. 그렇죠? 자, 뭘 만들어내는 걸까요? 다음 세대에 무엇인가 남겨주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남길 수 있을까요? 자녀를 잘 키워서 남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내가 가진 능력이나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줌으로써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녀를 잘 키워서 양육해서 사회인으로서 배출해내는 것으로도 생산성을 발휘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의 직장이 있다면 직장 내에서 위치를 잡고 그리고 다음 세대, 이 나의 아래에 들어온 그런 후배들을 양성해내는 것으로도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생산성을 발휘하고자 하는 발달 과업을 가지고 있고 생산성

발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막 이렇게 뭔가를 남겨주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되잖아요?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이런 지식이나 이런 노하우를 전수할 대상이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난 뭐하고 살아온 거지? 라고 하는 이런 침체감을 느끼게 되는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릭스는 중년기의 발달 과업으로서 생산성 대 위기로서 침체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생산성과 침체감에 대한 자세한 설명 플러스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에릭슨의 생산성 대 침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교재, 대학 교재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도 추가적으로 일기 자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선생님이 방금 전에 설명했던 생산성과 그리고 침체감에 대한 이야기를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역할 특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성역할 특성과 관련해서 융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융은 생애 발달 단계를 시간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뒤에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자, 생애 발달 단계를 시간에 비유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중년기는 인생의 정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정오에 딱 해당이 된다기보다 정오에서 시작이 되는 시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기가 인생의 정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년기가 되면 성 역할에 있어서 이전과 달라지는 특성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융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년기에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성에서 남성성이, 내재되어 있던 남성성이 더 이렇게 스물스물스물 올라와서 표출된다는 거죠. 자, 남성의 경우에는 남성성이 막 이렇게 그 성년기에 계속 그 절정에 이르렀었잖아요. 그래서 남성성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내면에 숨겨져 있던 여성성이 이제는 중년기가 되면서 스물스물스물 올라와서 표출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년기까지는 여성은 굉장히 여성답고, 남성은 남성답고, 이 자기의 성 특성에 해당하는 특성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 반대되는 성격의 특성들이 중년기가 되면 표출이 되는 거죠. 자, 중년기가 되면 이렇게 반대의 성 특성이 표출이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점점 이두성 간의 특성이 비슷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여성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남성성을 아니무스라고 했고요. 남성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여성성을 아니마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이 내용도. 그래서 점차 자신의 성에 반대되는 성 역할 특성을 이전보다 더 많이 표출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중년 여성의 경우에는 그래서 내재되어 있는 남성성 아니무스 표출해서 어떻게 되는데? 좀더 남성다워지는 그런 특성을 보이는 거예요. 남성 호르몬의 비율도 증가하고, 비율이 증가한다고 해서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남성 호르몬도 나오고 여성 호르몬도 나오는데,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고,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년이 됐어요. 그래서, 자, 남성 호르몬은 별 변동이 없는데,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비율이 이제 비슷해지는 거죠. 그렇죠? 자, 남성 호르몬의 비율이 증가하여 성격이 강해지고 활동적인 경향을 보인다. 그 다음에 중년 남성을 보도록 할까요? 자, 중년 남성은 내재되어 있는 여성성인 아니마가 표출이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성적인 특성인 온순하고 가정적인 성향을 보이는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융이 인생의 시계에 비유해서 발달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일출 6시부터 오전 9시까지가 소년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9시부터 12시까지가 성인 전기, 그다음에 정오에서부터 5세시까지가 성인 중기, 중년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5세시부터 일몰하기까지가 노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오가 언제예요? 정오가 중년기가 시작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정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말이 표현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 역할의 변화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 차이는 30대 후반에 극대화된다. 50대에 유사해지기 시작하고 50대 중반이 되면 성 역할 유사성이 점점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거 성 호르몬의 변화와도 일치한다는 거죠. 그렇죠? 성 호르몬이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극대화되면서 30대 차이가 극에 달했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각각의 성에 맞는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선생님 반대 방향으로 했네요. 그죠? 반대 방향으로 여기가 10대로 가는데. 그죠? 자, 10대까지는 남아와 여아가 비슷하다가 극대화됐다가, 그죠? 다시 줄어들면서, 자, 50대 이후에는 유사해지더라, 다시 비슷해지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자, 레빈슨의 성년 중기는 여러분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면, 레빈슨은 성인 중기를 계절로서 가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가을에 자기 내부의 두 개의 대립된 경향을 화해시키는 이런 내적 조화를 얻게 되는 경험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레빈스는 그러니까 중년의 위기를 이와 같은 두 개의 대립된 경향의 대립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떤 것들이 대립하는 거예요? 성년기의 젊음과 노년기의 늙음이 대립하고 있는 단계, 이게 중년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파괴대 창조의 대립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그 앞날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던 사람이 이제 뭐 다른 사람의 갓, 그 복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 신경 쓰는 면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젊은 때 열심히 달리는 게꼭 파괴 같지는 않은데, 근데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마구 달리는 그런 모습으로 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남성성 대 여성성의 대립에서, 이 남성은 남성답고 여성은 여성답고, 뭐 이랬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서로 같아지는 그런 대립이, 해소되는, 줄어드는 그런 특성이 나타난다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자, 사회에 굉장히 몰입되어 있던 참여에서 이제는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는 이런 변화가 충돌하는, 자, 네 가지의 이런 대립된 경향이 충돌하면서 이것들이 화해하는 단계가 중년기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년기에 사회성 발달을 우리 여러 가족 관계,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일 먼저 부부관계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중년기의 부부관계는 이제 뭐 사춘기 자녀, 와 관련해서 이 사춘기 자녀를 키우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진학 문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을 겪을 수도 있어요. 같이 그 자녀에 대한 생각 그리고 자녀를 교육하는 것 등에 인해서 좀 일치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모든 가족이 다 갈등을 경험을 하는 건 아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자녀에 대해서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지도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키우겠다라고 하는 걸 둘이 뭐잘 맞춰 나간다면 갈등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이보다는 이 시기에 중요한 변화는 이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춘기 자녀를 키워낼 거란 말이죠. 그럼 사춘기 청소년기 지나고 나면 이제 자녀는 어떻게

돼요. 성인이 돼요. 그래서 독립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중년기에 큰 변화는 뭐냐면 가족의 중심이었던 자녀들이 이제 모두 다 키워져서 나가고 이제 부부 단둘이 지내게 된다라고 하는 변화가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의 중심이 자녀에서 다시 부부 중심으로 돌아오는 시기. 중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 사이에서 열심히 아이를 키우다가 아이가 나가버리고 나면 이게 너무 허전하고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 우리 집이 텅 비어버렸구나. 우리 집이 빈 둥지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빈 둥지 증후군을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자, 뉴먼하고 뉴먼은 건강한 부부관계 유지를 위한 조건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는 이처럼 부부 중심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할수 있는 그리고 부부가 자주 대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이 이 중년기에 부부가 둘이 되었을 때 다시 부부관계를 잘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부부가 다시 한번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중년기를 다른 용어로 샌드위치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한다라고도 중년기를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중년기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샌드위치 세대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앞서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거죠. 노년이 된 부모를 봉양해야 하고요. 그리고 청소년이어서 이 사회에 독립을 시켜야 되는, 진입을 시켜야 되는 자녀를 키워야지 되는, 자, 이런 세대를 책임지고 키워나가야 하는 부담을 가진 세대라는 의미예요. 샌드위치 세대는 중간에 낀 세대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중년을 걷는 다른 말로 샌드위치 세대라고 하는 말도 사용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기 자료에 자녀와 빈 둥우리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이제 중년기가 되면 자녀는 떠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자녀가 떠나가게 되면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가 독립해 나간 빈 둥우리를 성공적으로 잘 극복을 하기도 하지만 우울감이나 부정적 정서를 경험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자, 잘 적응해서 이겨내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자녀와의 관계 부분을 함께 살펴볼까요? 자, 중년기 부모는 이제 성인으로 성장한 자녀를 대학 입학, 군대 입대, 결혼, 취업 등을 거쳐서 정신적, 경제적으로 독립을 시키는 시기입니다. 부모를 벗어나는, 부모를 탈출하는 시기예요. 탈부모기라고도 합니다. 자, 자녀가 커가면서 부모의 역할은 축소되고 그 과정에서 부모는 빈둥지 증후군 같은 심리적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모두 다 겪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잘 적응하지만 빈둥지 증후군과 같이 우울감을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 주로 이제 주 양육자였던 엄마들이 더 많이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자녀와의 관계에서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가족의 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 어떤 의사소통 방법들이 있고 무엇이 가장 좋은 의사소통 방법인지 살펴볼까요? 자, 먼저 사슬형 방법이 제시되고 있어요. 자, 사슬형은 이런 거죠. 가족은 각각이 자, 일렬로 쭉 늘어서 있네요. 그쵸? 일렬로 쭉 늘어서 있어서 이 일렬로 늘어서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만 의사소통하는 유형.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빠가 엄마한테 전달을 해요.
그럼 엄마는 아들, 딸,

아들,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자, 집에서의 약간의 위계에 따라서 전달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요. 자, 약간 군대식 같이 보이잖아요. 자, 의사소통이 막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죠? 모든 가족이 화목하게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지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양 끝에 위치한 사람은 한 사람하고만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점점 전달되다 보니까 어로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원래 내가 의도한 그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원활한 의사소통 잘안 이루어집니다. 자, Y자형 볼까요? 자, Y자형 같은 경우에는, Y자형 같은 경우에는 이 사슬형의 약간 변형된 유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어머니는 딸 둘에게 전달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를 거쳐서 아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유형이 Y자입니다. 자, 메시지가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한 사람 또는 둘 이상의 가족원에게 전달되는 방식인데요. 이것도 역시 모든 그 가족원이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 유형은 아니죠. 그래서 메시지가 왜곡돼서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유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서 봤던 Y자 유형보다 조금 더 중심이 되는 유형이에요. 한 사람이 중심이 돼서 모든 메시지가 이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현재 그림에서는 모든 가족원과의 이 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이에 끼어야지만 대화가 됩니다. 그죠? 한 사람을 거쳐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이 된다는 면에서 이것도 역시 메시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내가 말하고 싶은 걸 제대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개방형의, 완전 경로형의 이런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죠? 자, 가족 구성원들 모두 다 양방향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유형이에요. 모든 구성원들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가지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의사소통하는 방법, 개방형, 완전 경로형이라고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노부모와 중년기 자녀의 관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노부모와의 관계 살펴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노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독립적으로 살아오시던 이런 부모님들이 이제는 도움을 주던 관계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관계로 바뀐다는 거죠. 자, 선생님이 이제 부모님을 주체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쓰여 있던 것과 지금 조금 반대로 이야기가 됐는데요. 이런 거죠. 자, 도움을 받던 관계, 누구 입장에서? 중년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노인, 그 부모님이 도움을 주던 그런 관계에서. 자, 이제 부모님이 연로해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중년의 부부가 부모님을 모셔야지 되는, 보살펴야지 되는 그런 관계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보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중년의 자녀들이 노부모님을 이제 의존할 수 있게 하는, 의존이 되는, 의지가 되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야지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잘 모셔야지 되는 그런 의무가 주어진다, 중년에는. 자, 남성 자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부모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는 데 있어서 도구적 지지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요. 여성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 지지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자, 도구적 지지라는 건 뭘까요? 도구를 제공을 해주는 지지예요. 어떤 도구요? 필요한 도구요. 자, 어떤 도움들이 필요할까요? 경제적 도움, 그 다음에 시간, 노동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할 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거, 도구적 지지라고 하고, 남성 자녀는 주로 도구적 지지를 많이 한다. 자,

정서적 지지는 뭘까요? 정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받아들이는 거. 자, 이게 정서적 지지라고 할수 있겠죠? 공감을 표현을 하거나 정서 표출을 도와주는 거. 그다음에 존중, 사랑을 표현해 줌으로써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거. 그래서 심리적인 적응을 도와주는 것이 정서적 지지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정서적 지지는 주로 여성 자녀가 많이 담당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사회에서의 관계의 변화 살펴볼까요? 방금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가족 내에서의 관계를 살펴봤고요. 사회 안에서의 친구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의 관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년의 친구 관계는 이제 뭐 새롭게 맺어지는 관계보다는 오랜 시간을 함께한 이런 성숙된 관계가 많습니다. 자,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 동료들이 친구 관계를 대체적으로 대신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다양한 그런 친구 관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뭐 자기의 어려서부터의 친구 관계도 계속 유지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도 굉장히 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함께 키운 그런 아이 엄마들 있잖아요. 그런 관계들도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사소한 이야기, 고민 공유하고 서로 지지하고 정서적 유대를 나누는 그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성들보다는 좀 여자들 간의 우정이 조금 더 깊다, 그런 것들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조금 더 넓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중년기 이후에 여성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사회적인 관계를 더 많이 맺는 걸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직장에서의 관계. 중년기 직장에서는 후배를 잘 이끌어야 한다는 생산성에 대한 부담과 동시에 언제 직장으로부터 밀려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심리적 스트레스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제2의 인생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 시기는 이와 같이 인생에 있어서 변화가 요구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시기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준비,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 해야지 되는 시기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특히 우리가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지 되는 시기는 이전에는 노후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우리가 환갑 잔치를 했던 것이 환갑까지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환갑 잔치를 그렇게 크게 한 거였거든요. 60이 되면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회사에서 55세에 정년퇴직을 한다고 해봐요. 그럼 55세에 정년하고 난 다음에 그냥 한 5년 있다가 막 대부분, 평균 수명이 그랬다는 거죠. 대부분 죽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80세, 90세, 100세까지 우리가 살거든요. 그래서 점점 노후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2의 인생 설계 필요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이제는 뭐 발달 과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막 버라이어티하게 그렇게 변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의미 있게 즐겁게 활기차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노후에 대해서 과거에는 뭐 짧기도 했지만 사회 문화적으로 자녀가 당연히 부모를 봉양을 하고 모시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이었다면 요즘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노년의 노인들도 자립적으로 당연히 독립해서 살아가는 것들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립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노후에 대비한 인생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제2의 인생이라는 건 은퇴 이전까지의 삶을 제1의 인생으로 보는 이제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1의 인생과 별개로 새로운 계획을 통해서 노후의 시간을 가꾸어 가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제2의 인생 설계 영역 보면 일단 자립적인 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재무 설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은퇴한 다음에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경제적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아놓은 돈만으로 이제 그 남은 30년, 40년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노년이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일을 찾는다라는 것의 기본 전제 조건은 아프지 않고 내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건강히 살수 있는 건강 설계도 필요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플러스에 보시면 노년기에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는데요. 주택연금이라는 건 역모기지라고도 해서 고령자가 이제 자신의 재산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주택을 팔면 돈은 생기지만 살 집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주택을 담보로 이렇게 일정 금액씩을 빼서 먼저 사용을 할수 있게 만든 방법을 주택연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임금 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해요. 그러면 이 시점부터는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에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해줘서 훨씬 더 조금 더 오랫동안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를 임금 피크제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도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2번 세트 문항입니다. 다음 상담 보고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뭘 알아야 할까요? A씨의 상담 내용 분석 결과, 그 다음에 A씨가 속한 시기 알아야겠습니다. 자, 한번 상담 내용 살펴볼까요? 자, A씨. 상담 주제는 거울 속에서 마주한다인데요. 내용 요약 보면, 자녀의 취업으로 독립을 앞둔 시점에 있는 A씨. 라고 합니다. 자, 탈부모기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자, 모래놀이 활동에 참여했는데요. 자, 모래상자의 중심에는 푸른 연못과 거울이 놓였고, 그 주변에 분홍색 연꽃, 요정인형, 나무장식, 보석들이 감싸고 있었어요. 자, A씨는 연못 속의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가족들을 돌보며 살아왔는지를 떠올렸어요. 첫째 자녀가 취업으로 집을 떠나게 되자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마음 한켠이 허전하고 아쉬웠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탈부모기에 잘 적응을 물론 하겠지만 지금 아쉬움을 느끼는 빈둥지 증후군 증상을 보이고 있네요. 그쵸? 그래서 자, 이번 활동을 통해서 A씨는 엄마라는 역할에서 조금 물러난 자리에선 자신을 마주했고 탈부모기, 그쵸? 그리고 자녀가 떠난 뒤텅빈 듯한 느낌과 자신만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운 빈둥지 증후군 표현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 나와 있나요? 여러분, 탈부모기에 해당한다 나와 있고요. 빈둥지 증후군을 겪고 있다 나와 있네요. 부모 역할의 축소로 인해 심리적인 위기를 느끼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해당하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탈부모기 빈둥지 증후군 경험하는 시기 언제죠? 중년기입니다. 자, 중년기의 발달 특성 골라볼까요? 골밀도 어때요? 골밀도 감소합니다. 자, 직전 시기보다 맛에 대한 역치가 늘어나죠. 역치, 감각치예요. 그래서 늘어나야지만 감각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남성은 직전 시기보다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감소합니다. 자아통합감을 이루지 못하면 절망을 느낄 수 있다는 조금 더 뒤에 노년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직전 시기보다 암기력, 지각 능력이 향상되어 빠른 정보 처리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아요. 자, 암기력, 정보, 뭐 지각 능력 이런 것들은 성년기의 절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 시기보다 떨어지죠. 답은 1번입니다. 자, 3번 살펴볼까요? 그래프에서 할수 있는 중년기 적응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살펴볼까요? 자, A는 위기를 수용하고 있는 유형이고요.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유형.

현재, 지금,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나의 능력치도 다 만족, 통합된 자아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A유형은 내재화된 실망감과 초조감이 큰가요? 자, 요거는 억압된 우울유형에 해당하는 내용. 자, B유형은 정체감 위기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자, B유형은 자기 혐오감에 빠져있지는 않아요. 요거는 처벌 권위주의적인 유형에 해당이 돼요. 답은 기역, 디귿으로 묶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5번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5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분명히 간은 알아야 되겠어요. 근데 간은 식이래요. 자, 4번, 5번에서 우리 알아야 할 거, A씨 부부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 어떤 조언을 하면 좋을까? 우리 생각하면서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가식이 알아내면 되겠네요. 자, A씨 부부. 최근 정년을 앞두고 제2의 인생 설계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노후를 계획하고 있어요. 자, 남편 A씨는 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던 요리나 손글씨 같은 취미 활동을 시작했고요. 아내 B씨는 지역사회 활동과 발표 모임에 활발히 참여하면서 외부 활동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사회적 역할의 전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융이 이 시기에 남성은 여성성을, 여성은 남성성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 시기 언제일까요? 여러분, 가시기. 남성은 여성성, 여성은 남성성을 표출하는 시기, 중년기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A씨 부부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 어떤 거 해주면 좋을까요? 이런 중년기에 제2의 인생 준비하고 있는 두 부부였는데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운동, 식습관, 생활관리 실천하세요. 어때요? 적절한 것 같죠? 자,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준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죠? 적절하죠? 자, 은퇴 후 현금 흐름을 위해서 자가주택이 있다면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아까 주택연금, 우리 영모기지 얘기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모두 해당하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알수 있는 가식이 중년기였는데요. 중년기의 발달 특성으로 오른 것 골라볼까요? 유동성 지능이 일생 중 가장 높은 건 성년기. 융은 이 시기를 인생의 정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감각 기능이 예민하고 절정에 도달하는 시기 성년기. 부부 중심에서 자녀 중심으로 관계를 재정립하려면 아이가 태어났을 무렵이겠죠? 이것도 성년기입니다. 자, 레빈슨에 따르면 이 시기엔 젊은 시절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외모에 더욱 집착한다. 아니고요. 젊음과 늙음 사이에서 조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남은 시기는 노년기만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로 여러분 함께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있는데요. 문제 풀어 보시면서 내용과 함께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점 문제 해당하는 강의 살펴보면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22번째 시간으로 5강과 6강의 실전 문제가 되겠습니다. 5강과 6강의 그 내용은 뭐 대명사 편 주로 많이 나왔죠? 그래서 보시면서 한번 내용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5강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볼게요.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낱말은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매 강의마다 1번은 항상 이렇게 발음 문제가 나옵니다. 몇 강이든 상관없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제 ü에다가 밑줄을 그어져 있죠. 밑줄을 그어놨는데, 보시면, bien sûr라고 해서 요거는 발음이 요렇게 나는 철자이죠. 그래서 ü 발음으로 나는 것을 골라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에는 런디라고 해서 이거는 ü 발음, ü 다음에 n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모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월요일이라는 뜻이죠. 네, future라고 하죠. 이 future가 역시 요 발음이 나는 단어에 속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아, 2번이고요. 3번에 느부라고 해서 오하고 ü가 결합하면 우 발음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고, 이건 서 있는 이란 뜻이죠. 게스티용이라고 하는 건 역시 ü 발음 나지 않습니다. 이메블르 건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1번에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풀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 빈칸을 이제 두 개를 해놓고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 고르는 문제죠. 볼게요. A가 알로 마몽이라고 합니다. 여보세요, 엄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전화를 받으면서 줄리엔, 주에우, 줄리엔, 너 어디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레 빈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줄리엔이 대답을 합니다. 주스위 쉐 꺼헌땡 아벡 데자미라고 하죠. 나 엄마 친구들과 함께 꺼헌땡 집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베 헝트레 오프리 빈칸 아벤테르라고 하죠. 저 8시에 집으로 돌아갈게요라고 했어요. 근데 8시에 뭐뭐라고 하는 게 이제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딱깍 알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 뭘까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쁘게라는 뜻이죠. 조금 어색합니다. 줄리엔도 어디니? 그는 나빠. 이것도 이상하죠. 들어갈 수가 없겠죠? 뼈는 조금이란 뜻이고, 또는 일찍이에요. 너 어디니? 지금 일찍이다. 엄마, 내가 일찍 들어갈게요. 말이 된것 같지만, 오플리 또, 또는 일레 또, 지금 상황상, 8시까지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일찍이라는 단어는 적합하지 않겠죠? 4번에 따흐예요. 늦게라는 거죠. 그러면 밑줄에 넣어보면요, 일레따흐, 늦었다, 지금 시간이 늦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두 번째 주베 헝트레 오플리따흐, 그러면 늦어도 8시까지는 제가 들어갈게요라는 의미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따흐가 들어가면 적당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옹상블리는 함께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2번에는 4번이 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죠. 자, A가요, faire du sport, 운동을 하는 것은 c'est le plus important pour avoir une bonne santé 라고 합니다. bonne santé, 좋은 건강이죠.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운동하는 것이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땐 B가 뭐라고 대답을 하면서 Bien manger est aussi l'une des choses les plus importantes라고 얘기하죠.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또한 잘 먹는 것이다. 잘 먹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C가 les deux vous avez raison, 두개다 너희들 말이 맞다라고 지금 C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3번, 1번을 보시면 après-vous라고 했어요. après-vous는 이렇게 뭔가 어디 문을 통과하거나 나갈 때나 이렇게 할때 먼저 가세요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아요. À mon avis, 내 생각에는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들어가

봉자두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스무특강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저 오늘 벌써 22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수능 실전 문제 풀어보고

수가 있겠죠. A가 운동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면 B는 잘 먹는 것 역시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라고 해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죠. 2번의 정답이겠고요. 3번의 모아 논플리는 앞에가 부정일 때 나도 역시 그 부정에 동의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나도 역시 그렇지 않아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자, 4번의 파그돈의 무아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아니죠. 아둘달레어는 좀 이따 봐. 라는 뜻이죠. 그래서 3번에는 2번, 아모나비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죠. A가 Je trouve que cette chambre est trop petite pour nous 라고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이 방이 우리한테는 너무 작다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하면서 뭘 물어봤어요. 근데 B가. C'est vrai, 맞아. Si on en cherche une autre 라고 하죠. 우리 다른 방좀 찾아볼까?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Oui, pourquoi pas? 그럼 왜안 되겠니? 라고 하죠. 그럼 A의 경우에는 너무 작다라고 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B도 뭐라 그래요? 다른 거 찾아볼까라고 해서 A와 의견이 조금 일치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답을 찾아볼게요. 1번에 quoi de neuf? 새로운 게 뭐가 있냐? 새로운 소식이 있니? 아니죠? Quel âge a-t-elle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를 물어보는 표현이죠. 그녀는 몇 살이냐? 3번에 quelle est ta nationalité? 국적이 어디니? 아닙니다. 4번에 Quand est-ce que tu viens? 너는 언제 오니? 아니죠. 시간을 지금 물어보고 있지 않아요. 그때를 Qu'est-ce que tu en penses? 넌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고 있죠. 이거 들어갈 수가 있겠죠. 내 생각에는 이 방이 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니까 맞아. 우리 다른 거 찾아볼까? 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4번에는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5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입니다. 이번에 A가 C'est le dessin de ma fille. 이것은 내 딸의 그림입니다. Je pense que c'est magnifique 라고 하죠. 너무 멋지다고 전 생각해요. B가 대답을 하기를 뭐라고 하면서 Elle fait des études d'art 라고 하죠. 혹시 너의 딸이 미술 공부를 하냐 라고 물어봤어요. Elle가 non, mais elle veut vraiment. 아니, 그렇지만, 그녀는 그것을 정말 원해.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알맞지 않은 거 골라볼까요? 나는 이것이 정말 훌륭하다. 이 그림이 좋다라고 생각해.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tout à fait. 나도 정말 그 말에 동의해. 쓸수 있겠죠? 이번에 c'est exact. 정확하지. 바로 그거지. 이것도 쓸수 있겠어요? Tu as raison. 네 말이 맞아. 혹시 미술 공부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가능하겠죠? 4번에 Je pense différemment 이라고 했어요.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데, 다르게 생각한다면 조금 이 그림이 그렇게 훌륭해? 나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겠죠. 4번이 아니겠죠? 5번에 Je suis d'accord avec toi. 나도 너의 의견과 동일하다. 동감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5번도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이겠어요. 그래서 문제 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이제 그 우리가 강의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계속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네요. 애가 On va passer les vacances à la mer 라고 합니다. 우리 바다로 바캉스를 갈까? 바캉스를 바다에서 보낼까? 라고 하고 있죠. B가 대답을 합니다. Il y a plein de gens à la mer en été. 여름에 바다에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Je préfère aller à la montagne pour être tranquille 이라고 하네요. Tranquille은 조용한, 이런 뜻이죠. 조용하게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는 산으로 가는 것을 더 좋아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산이고 얘는 바다죠. 의견이 다르죠. 그렇죠? 그럼 빈칸에 들어가 있는 거 볼까요? 1번에 bien sûr, 물론이지라고 하네요. 물론이지는 A의 말에 정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표현이니까 들어갈 수 없겠죠. 싸이에는 됐어, 됐다 이런 얘기고요. exactement, 정확해 아니죠? pas de quoi는 천만에요라는 뜻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겠어요. Je suis contre,

반 반대인데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찬성과 반대를 얘기할 때 그때 우리 전치사편에서 잠깐 나왔는데요. 주식 꽁트는 반대고 나는 찬성한다라고 할 때는 주식 부후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요거를 처음에는 이렇게 딱 주식 부후로 끝나니까 뭔가 비문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렇게 많이 쓰일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이제 7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A가 c'est chaussure blanche ne sont pas mal 이라고 합니다. 하얀색 구두가 나쁘지 않아 라고 하는데요. 이 하얀색 구두라고 했을 때 우리 예전에 그 문제를 통해서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기 소슈가 여성형이고요. 블랑쉬가 이제 색깔 형용사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명사 뒤에 위치를 해야 되고 또 형용사 역시도 블랑에서 블랑쉬로 이렇게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요거 한번 실전 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신발이 나쁘지 않다. 하얀색 신발, 구두가 신발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니까 B가 뭐라고 대답을 하면서 Elles sont trop lourdes pour courir라고 합니다. 근데 뛰기에는 너무 무거운이라고 했어요. 좀 뛰기에 무겁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막 너무 좋다 이런 뉘앙스는 아닌 거죠. C'est la endroit sont plus légères라고 합니다. 저쪽에 있는 거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거,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그것이 더 가볍다. Plus légère라고 하죠. 비교급이에요. 더 가벼운이라고 하는데 지금 슈스라는 단어가 여성 복수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여성 복수로 바뀌고 악상도 살아난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도 다 철자를 조심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여기는 지시 대명사죠. 이 구두를 받는 지시 대명사죠. 여성형 복수이기 때문에 셀이 나왔고요. 저기 있는 것이라고 가리키기 위해서 뒤에 라를 써서 지금 이 셀이 이렇게 셀 라와 더불어서 같이 단독으로 쓰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이게 라가 없으면 단독으로 쓰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검정색 신발이 더 가볍다. A가 mais je n'aime pas la couleur. 근데 나그 색깔 좋아하지 않아. 검정색 좋아하지 않아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기에서 골라볼까요? 알맞은 거. 나이 검정색 신발 나쁘지 않은데? 라고 하니까 A가 je suis en bonne santé. 나는 컨디션이 좋아. 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얘기는 아니죠? 건강 상태를 묻고 있진 않았어요. B번. Je ne pense pas comme toi. 나는 너의 생각과 같지 않아. 이거는 반대하죠. 동의가 아닌 거죠. 이거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의견이 다르죠. C번. Je ne suis pas d'accord avec toi. 나는 너와 좀 동의할 수 없는데, 좀 의견 다른데, 이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D번. Tu dois faire attention aux accidents. 너는 사고에 조심해야 한다. 라고 했어요. Faire attention. 아, 어디 어디 조심하던데, 지금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7번에는 정답 3번이 되겠죠. B와 C가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하나의 대화 지문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의 사항이 좀 나왔습니다. 자, 8번 볼게요. 8번 이제 문화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에드가 드가에 관한 내용이 여기 5강에서 그때 나왔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프랑스어로 바꿔서 출제가 된 문제가 되겠어요. 자, 에드가 드가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이제 골라보겠습니다. L'un des grands peintres français, 에드가 드가 vient d'une famille riche라고 합니다. 위대한 프랑스 화가들 중에 한 명인 에드가 드가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술가, 뭐 예술가라고 해서 무조건 가난한 게 자랐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편견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할때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렇게 보기에 나오기도 합니다. 계속 볼게요. Il porte en lui trois cultures différentes라고 나오죠. 그는 세 가지의 다른 문화를 그 안에 지니고 있다. 직역을 하면 그런데요. 이제 세 가지의 문화가 이제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뒤에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Italien par son père, 그의 아버지의 영향으로 이태리 문화를, Américaine par sa mère, 그리고 어머니의 영향으로 또 미국 문화를, 그다음에 Parisienne par

레네상스 그리고 태어난 것으로 출생으로 인해서 또 파리에 관한 문화를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 Après son baccalauréat en 1853, 1853년에 바칼로레아가 이제 치르고 나서 바칼로레아를 치르고 나서 il étudie le droit pour faire plaisir à son père라고 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법을 공부했다라고 하죠. Mais il arrête ses études de droit en 1855. 하지만 그는 법을 그만두었어요. 법학 공부를. 1855년에. 그리고 나서 entre à l'école des Beaux-Arts de Paris pour suivre des cours d'art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법을 그만두고 나서요. 법학을 그만두고 나서 파리에는 보자르 학교, 유명한 예술 학교죠. 거기에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술 수업을 듣기 위해서, 미술 수업을 듣기 위해서. À partir des années 1870, 1870년대 이후부터 드가는 관심이 생겼어요. S'intéresser 아죠? 세계, 어떤 세계? De la danse, 무용의 세계, 춤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au classe de danse pour jeunes filles, 특히 어린 소녀들을 위한 그춤 수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Dans la dernière partie de sa vie, 그리고 그의 말년에는 il perd la vue. 그는 시력을 잃었습니다. Perdre는 perdre라고 하는 동사의 변화형이 되겠습니다. Il arrête alors de faire des dessins en 1912라고 하네요. 시력을 잃어서 1912년에 그림을 그래서 그만두었대요. 그말 맞지 않은 거 볼까요? 1번에 말년에 시력을 잃었다라는 것은 맞죠? 지금 여기 나왔습니다. 이번에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맞아요. 보기로 많이 잘 들어간다고 했죠, 제가. 무용 수업에 관심을 가졌다. 맞아요.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후 졸업했다라고 했는데 졸업하지 않았어요. 그만두고 에콜 데 보자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 보시면 아레트라는 동사가 나오죠.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거 4번이 되겠고요. 5번 아버지와 어머니의 배경 문화가 달랐죠. 아버지는 이탈리안 어머니는 아메리칸, 그죠? 달랐습니다. 그래서 8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9번 볼게요. 사라 베르나라고 해서 이분도 역시 특강 교재의 문화편에서 나왔던 분이죠.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이라고 했어요. Femme moderne et libre. Sarah Bernhardt est née en 1844 dans une famille pauvre à Paris. 라고 하네요. 자, 현대적이고 자유로운 여성이었던 사라 베르나르는 1844년에 태어났어요. 파리에서 가난한 집안에서. 여긴 또 가난한이라고 나오네요. L'âge de 15 ans, 15살이 됐을 때, elle commence à apprendre le théâtre, 연극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Grâce à un ami de sa mère, 그의 어머니의 친구 덕분에 연극을 배우기 시작했다. Après quelques années, 몇 해가 지난 후에 elle devient une actrice de théâtre très connue. 매우 유명한 연극 배우가 됩니다. 그리고 elle fait même des tournées dans le monde. 그리고 세계로 이제 순회 공연을 갔다는 거예요. 순회 공연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Une première pour une comédienne. 연극 배우로서는 처음으로 세계에서 순회 공연을 했다라는 거죠. Elle a bien sûr joué des rôles de femme, mais aussi d'homme라고 하네요. 여기 bien sûr를 가로로 묶어볼까요? 그는 물론 여성의 역할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mais aussi 또한 남성의 역할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d'homme가 여기 de femme에 걸리는 거죠? 요렇게. 요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알맞은 거 골라볼게요. 보기 A번을 보시면, Elle a joué seulement le rôle d'une femme라고 하는데 단지 그죠? seulement 단지 여성의 역할만 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방금 전에 남성 역할도 했다 그랬어요. B번 Son professeur de théâtre était un ami de sa mère라고 했는데요. 그녀의 연극 선생님은 어머니의 친구였다라고 했는데 어머니의 친구 덕분에 연극을 배우기 시작한 것은 맞지만 선생님이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Sibon, elle a joué des pièces de théâtre

알레탕제 외국에서 연극 공연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나오죠? 뚜는 널레 몽드라고 나왔습니다. C 정답이 되겠어요. 세계 순회 공연을 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D번 볼게요. Quand elle était jeune, sa famille n'avait pas beaucoup d'argent 이라고 하는데 그녀가 어렸을 때 그녀의 가족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죠. 이거 맞죠? C하고 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조금 낯선 분이기 때문에요. 이 분은 앞에 교재와 함께 더불어서 이 불어로 되어 있는 문장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0번 들어가 볼게요. 문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Qu'est-ce que tu as? Ça va? 너 무슨 일이니? 괜찮아? 라고 물어보니까 비가 je sais pas trop. 나잘 모르겠어. 하지만 mais j'ai très mal aux pieds. 다리가 너무 아파. A가 tu as téléphoné à ta maman?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전화했어? 라고 하니까 비 빠장깡 아직 안 했어. 그러니까 A가 Alors, je vais appeler tout de suite. 내가 지금 바로 전화를 할게. 어머니에게 전화를 할게. 라고 했습니다. appeler라고 하는 것은 전화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누구에게 전화하다이지만 appeler 동사는 간접 목적어를 취하지 않고 직접 목적어를 취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직접 목적 보호의 형태로 나와 있는 1번이나 3번을 써야 되는데 자, 어머니라고 하는 거 단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녀에게 원래는 라지만 모음과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지 맞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아플레 동사는 누구누구에게 전화하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말로 해석을 했을 때 간접 목적 보호처럼 해석이 되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를 취할 것 같지만 직접 목적 보호 대명사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나온 거예요.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1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A가 Vous n'avez pas vu une petite fille d'environ 4 ans? 라고 하죠. 대략 한 4살 정도 되는 어린 소녀를 보시지 못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Avec une robe rouge.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있어요. 라고 하죠. 그러니까 4살짜리 이제 아기가 없어진 것 같아요. 상황이. B가 Il y en avait une devant la bibliothèque. 라고 하죠. 도서관 앞에 한 명이 있었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Elle est sortie il y a un peu de temps 이라고 해요. 조금 전에 일리아는 뒤에 시간이 나오면 뭐뭐 전에죠. 조금 전에 그 아이가 도서관에서 나왔어요. 나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Merci beaucoup 감사합니다 라고 하죠. 그러면 조금 전에 도서관에서 나갔어요 라는 문장이 될때 어디 어디에서부터 나오다 라고 할 때는 sortir를 쓰죠 우리가. 그럼 소프트웨어 들라 지금 비블리오테크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드 플러스 명사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중성 대명사 뭐죠? 엉이죠. 엉으로 바꾸는데 엉 역시 대명사이기 때문에 동사 앞에 위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동사 앞에 위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 중성 대명사의 문제는 그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그 의미가 어디 어디에서 붙어인지, 어디 어디에 가는 건지를 확인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강의 마지막 문제 11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Quel âge a cette maison? 이 집은 몇 살이나 됐나요? 그러니까 몇 년이나 됐나요? 뭐 이런 의미겠죠? B가 On l'a construite dans les années 1920. 1920년대에 지었습니다. Comme elle est ancienne, il y a plusieurs histoires intéressantes à raconter sur cette maison. 굉장히 오래된 집이기 때문에 이때 꼽은 이유나 원인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오래됐기 때문에요. 많은 흥미로운, 여러 가지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이 집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est vrai. 아, 정말요? J'aimerais bien la connaître toute라고 합니다. 저 정말 그 얘기들을 모두 알고 싶네요라고 하고 있어요.

토트는 그 이야기들을 받고 있어요. 지금 앞에 일스토아를 받고 있습니다. Because you have been can 학공을 때드면 제가 내일 말씀드릴게요. 이래 되자 vingt trois heures 벌써 밤 11시네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기를 보니까 1, 2, 3, 4번을 보니까 다 뜨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제 서로 약간 좀 편안한 어투로 말을 하겠네요. 뭐 그럴게, 내가 너한테 말해줄게,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저는 뭐 존칭으로 해석을 했습니다만 보기에서 띠가 나왔기 때문에 반말 어투로 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볼까요? 내가 너한테 그것을 내일 말해줄게라는 의미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 동사 앞에 대명사가 두 개가 나와 있죠? 간접과 직접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명사가 두 개가 있을 때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 보호가 있을 때그 문장의 순서를 정하는 거죠. 1, 2인칭이 3인칭보다 먼저 나온다. 그러면 3인칭끼리는 직접이 간접보다 먼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3인칭들끼리의 싸움은 아니죠. 내가 너에게 그것을 말아준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1, 2인칭이 3인칭보다 먼저 나와야 됩니다. 볼까요? 그러면 1번에 레, 뜨는 일단 아니고요. 3인칭이 먼저 나왔죠? 2번에 뜨, 레, 이것은 너를 그들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의미상 맞지 않아요. 그리고 뜨, 레, 너에게 그것들을. 요게 정답이 되겠죠? 너에게 그 이야기를 말해주겠다. 그다음에 리, 레, 이거는 역시 3인칭들끼리 나오는 거니까 정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프레정 때 동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앞에 1, 2인칭에서 직접 목적어면 간접 목적어를 뒤로 빼는 거죠. 그래서 2번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예문이 나왔는데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1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이제 넘어가서 6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낱말 퍼즐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보시면은 어렵지 않죠? 아, 비용이죠. 비행기라는 단어죠. 그다음에 르송, 1과 2과 할때그 단원을 나타내는 거고요. 메종, 집이죠. ON이 들어가겠네요. 1번에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다시 2번 볼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vous m'attendez depuis longtemps. 오래전부터 저를 기다렸나요? 그러니까 오래 기다리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B가 non, tu arrives au 빈칸이라고 합니다. 대화가 ABC인 거 보니까 너희들 오래 기다렸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아니, 너는 어떤 시간에 왔다? 뭘까요? 오래 기다리지 않고 제 시간에 왔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얘가 Mais pourquoi vous m'avez appelé? 근데 왜 너희들 나한테 전화했니? 라고 하니까 C'est parce que tu es 빈칸 en maths. 너 수학을 뭐뭐 하잖아. On a besoin de ton aide. 우리가 너의 도움이 필요하거든. 이라고 합니다. 수학을 뭐요? 잘한 거죠. 모응이 들어가겠고요. 여기는 제때에 좋은 시간에 딱 맞는 시간에 라고 해서 봉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오봉 모멍 그다음에 에트 봉엉 과목 그러면 어느 어느 과목에서 잘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비행은 잘이라고 하는 부사, 포고는 강한이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좀 맞지 않는 거였어요. 볼리는 공손한, 모베는 나쁜이란 뜻이죠. 2번 봤고요. 3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A가요, Si on prenait une glace 라고 하죠. C절에서 반가워가 나오면 우리가 제안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까? 라고 물어보니까 B가 뭐라고 합니다. Je prends une glace au chocolat. Et toi? 나는 초코 아이스크림을 먹을게. 너는? 이라고 하죠. 그럼 B도 아이스크림을 먹겠다 라는 얘기죠. A가 moi, vin à la fraise. 나는 딸기 아이스크림 먹을게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서로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알맞지 않은 걸 고르는 거죠? 그러면 1번, d'accord, 너 아이스크림 하나 우리 아이스크림 먹을까? 라고 했을 때, 좋아. 할수 있죠? 2번, ça me plaît. 나를 기쁘게 하는 거지, 그거는. 나에게, 좀 좋다라는 그런 의미죠? 마음에 든다라는 거죠? 쓸수 있고요. 3번, 푸꾸 아빠, 왜안 되겠니? 할수 있고요. 4번은 c'est impossible.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불가능하면은 아이스크림을 B가 주문하지 않겠죠. 먹겠다고 얘기하지 않겠죠. 5번에 c'est une bonne idée. 좋은 생각이야. 맞습니다. 그래서 3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을 계속해서 볼게요. 빙탄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이라고 했어요. A가 On va acheter un pull blanc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얀색 스웨터를 사러 갈까? 살까? 라고 했어요. B가 보러 가면서 Je suis libre maintenant. 나 지금 시간 돼. 그죠? 그러면은 이제 하얀색 스웨터를 사러 갈까? 나 시간 되니까 같이 가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A가 Merci beaucoup, 고마워. B가 Mais pourquoi blanc? 근데 왜 하얀색이야? Le blanc devient sale facilement. 하얀색은 쉽게 더러워져. 라고 하네요. 볼까요? 1번에 Je ne peux pas. 나갈수 없는데. 아니죠.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뉘앙스죠? 아니고요. 이번에 Ça ne me plaît pas는 마음에 들지 않아. 역시 들어갈 수 없겠습니다. 3번, C'est mieux que rien.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나. 이게 무슨 말이죠? 갑자기? 아니죠. 4번에 Je ne fais que regarder. 나는 그냥 보기만 할 거야. 아닙니다. 5번, C'est super de me le demander라고 하죠. 나에게 그것을 물어봐줘서 아주 좋지. 뭐요? 가고 싶다. 같이 가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4번에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1, 2, 3, 4번이 특히 뭐 3번이나 4번은 조금 맥락상 전혀 답이 아니긴 하지만 이런 문장들도 여러분이 좀 낯설었다라고 하시면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5번 볼게요.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A의 제안에 해당하는 그림은이라고 했어요. A가 Qu'est-ce que tu fais ce samedi? 너 이번 주 토요일에 뭐 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B가 Je n'ai pas encore décidé.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Si on allait à la montagne 이라고 여기 제안을 하죠. 시절에서 반가가 나왔죠, 지금? 산에 갈까? 라고 했어요. Moi, ça me fait du bien quand je puis passer une bonne journée. 난 산에서 좋은 하루를 보냈을 때 정말 나한테 너무 도움이 되더라.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비가 다까 on fait comme ça. 좋아, 우리 그렇게 하자. 라고 하죠. 그럼 산으로 가는 거를 보시면 뭐가 있나요?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고 이거는 풀어보는 문제였어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6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제 계속 제안을 나타내는 대화가 많이 나오죠. 시오 날레 또 나옵니다. 시절에서 제안. 시오 날레야 안 콘서트 스 위켄드. 이번 주말에 콘서트 갈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B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다. 얘가 C'est possible un autre jour? 다른 날좀 가능할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다른 날을 얘기했다는 것은 안 된다는 의미겠죠. B가 Je suis désolé. 미안해. Je suis très occupé en ce moment. 내가 지금 너무 바빠. 얘가 C'est dommage. 안타깝다. 라고 하고 있죠. 볼게요. 우리 이번 주말에 콘서트 보러 갈까라고 했을 때 비가 반대하는 그러니까 못 간다라는 그런 의미죠. 1번 pass weekend. 이번 주말은 안 돼. 이번 주말 말고 요거 들어갈 수 있겠죠. 이번에는 bien sûr que oui라고 했어요. 물론 괜찮지. 요거는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에 ce n'est pas possible. 가능하지 않아. 4번 je suis occupé ce weekend. 나 이번 주말에 바빠. 그쵸? 5번에 C'est sympa, mais je suis déjà prise. 고맙지만 내가 선약이 있어. 라고 합니다. Être pris, 선약이 있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6번에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제안에서 이제 제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거냐, 아니면 거절을 하는 거냐, 수락을 하는 거냐, 거절을 하는 거냐, 이런 문제로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의사소통 영역에서 문제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7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하네요. A가 Saturday, d'aller au centre Pompidou après les cours 라고 하죠. 수업이 끝난 다음에 Pompidou 센터에 가는 거 어때? 라고 역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B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On se retrouve où? 우리 그러면 어디서 다시 만날까? 라고 했어요. A가 Devant la librairie Gilbert Jeune à 16h. 오후 2시에, 오후 4시죠. 세지니까. 16시에 Gilbert Jeune 서점 앞에서 만나.

봐? 괜찮아? 라고 하죠. 그러면 어디에서 다시 만날까라고 하고 약속을 최종 정하고 있죠. 그러면 수락을 하는 거죠. 그럼 볼게요. 보기 A번. Avec plaisir. 좋아. 기꺼이 가능하고요. 오긴 이래는 모르겠어.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어떤 아이디어도 없다라는 거고요. Pas question은 말도 안 돼. 라는 의미죠. 그리고 부쿠 아빠 왜안 되겠니? 그렇지. 라고 하는 거니까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A와 D 가능합니다. 그래서 7번에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문화 보도록 할게요. 빅토르 위고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이에요. 빅토르 위고 많이 들어보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Victor Hugo est un acteur, auteur français très connu. Victor Hugo는 아주 유명한 프랑스 작가입니다. Il est né en 1802, 1802년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il est mort en 1885, 1885년에 사망했습니다. Il a écrit des romans, des poèmes et des pièces de théâtre. 그는 소설도 썼고요, 시도 썼고, 그리고 희곡도 썼습니다. Son roman Les plus connus est Les Misérables라고 되어 있죠. 가장 유명한이라고 해서 이렇게 꾸미고 있고요. 호망을 가장 유명한 소설은요, 레미제라블입니다. 레미제라블이라고 한 단어처럼 알고 있지만 사실은 레 정관사하고 미제라블 이렇게 된 거죠. 레미제라블입니다. Ce livre raconte l'histoire d'un homme Jean Valjean이라고 하죠. 이 책은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발장이라고 하는 한 남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Victor Hugo a aussi écrit Notre-Dame de Paris. Victor Hugo는 역시 노트르담 드 파리라는 것도 썼습니다. Ce livre suit l'histoire de Quasimodo et d'Esmeralda. 이 책은요, 과지모도와 에스메랄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Mais Victor Hugo est aussi connu pour ses poèmes. 하지만 Victor Hugo는 시로도 또 역시 유명합니다. Il en a écrit beaucoup, 굉장히 많이 썼고요. Ses poèmes sont beaux et profonds. 그의 시는 굉장히 아름답고 심오합니다. Aujourd'hui encore, ses livres et ses poèmes continuent de plaire à beaucoup de personnes et les gens les lisent toujours avec plaisir. 오늘날 여전히 그의 책들과 그의 시들은요, 계속해서 기쁨을 주고 있대요. 누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고요. 사람들은 그 책과 시를 여전히 즐겁게 읽고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그 말맞지 않은 거. 19세기에 유명한 작가이다. 맞죠? 지금. 연극 대본을 쓰기도 했다라고 했어요. 그의 시는 아름답고 심오하다. 맞고요. 시를 극장에서 낭독하였다라고 했는데 그런 말 나와 있지 않았죠?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그의 작품은 여전히 읽히고 있죠. 마지막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9번 보겠습니다.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줄 베른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줄 베른 écrit Le Tour du Monde en 80 jours en 1873. 73죠? 예. 1873년에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책을 썼습니다. Ce livre raconte l'histoire de Phileas Fogg. 그 Phileas Fogg는 주인공 이름이에요. 언 앵글레. 영국 사람이 Phileas Fogg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Il fait un pari avec ses amis. 그는 친구들과 함께 내기를 했어요. 그 내기가 뭐냐면, faire le tour du monde en 80 jours. 80일 만에 세계 일주를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내기를 한 거죠. 과연 할수 있느냐 없느냐. Pour ce grand voyage, 이 거대한이라고 하면 뭐라도 이 대여행을 위해서 Il prend plusieurs fois le train et le bateau. 여러 번 기차와 배를 타게 됩니다. Un détective. Détective는 탐정이에요. 탐정, fix라는 탐정이요. Suit Phileas Fogg. Phileas Fogg를 빡뚜 여기저기에서 계속 쫓아다녀요. 그리고 essaie tout le temps de l'arrêter. 그를 잡으려고 막 시도를 합니다. Le dernier jour, 마지막 날에 필리어스 포그는요, croit avoir perdu le pari. 그가 내기에서 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하지만 grâce au décalage horaire. Décalage horaire는 시차거든요. 이 시차 때문에 il arrive à Londres, 런던에 도착을 했어요. En temps et en heure. 제 시간에 맞게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Gagne son pari. 내기에서 이겼어요.

Ce livre est Belle histoire de voyage. 이 이야기는요, 아름다운 여행 이야기예요. Il est facile à lire, 읽기가 쉽고요. 그리고 très amusant pour les jeunes.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재밌게 읽히는, 재밌는 책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글을 위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볼까요? 줄 베른은 탐정으로 활동하기도 했다라고 했는데, 줄 베른이 탐정이 아니고요. 그 소설 안에 나와 있는 탐정의 역할을 픽스라는 사람이 한 거죠. 아닙니다. 2번, 80일간의 세계일주의 주인공은 영국인이다라고 했는데, 영국인 맞아요. 여기 써 있죠. 80일간의 세계일주는 런던에서 최초로 발표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런 말 나와 있지 않아요? 아까 2번이 정답이었죠? 네. 4번, 80일간의 세계일주는 줄 베른의 첫 소설 작품이다라고 했는데요. 첫 소설이다. 뭐 이런 거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5번, 80일간의 세계일주는 젊은이의 여행을 그린 소설이다라고 했는데요. 그 필리어스 포그에 대한 뭐 얘기를 나눈 거지, 그 내기를 한 거를 다룬 거죠. 세계 여행을 다룬 이야기죠. 그래서 9번에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번부터 문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사 문제가 나오는데요. 밑줄진 부분에 쓰임이 옳은 것은 이라고 했죠. 라봉루 레맹이라고 합니다. 손을 씻자라고 하죠. 지금 1인칭 복수 명령형으로 나와 있죠. 그 우리가 신체 명사 앞에는 소유격 대신에 정관사를 쓰죠. 그래서 이거는 맞아요.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스는 손바 도디나떼어라고 했는데, 이거는 부정의 드를 적용을 해서 지금 대에서 드로 바뀐 건데, 부정의 드를 적용을 하려면요, 직접 목적보로 써야 되죠. 부정관사나 부분관사가. 그런데 지금 이거는 직접 목적보가 아니죠. 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그대로 대를 써준 것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3번, 다나 느 마빠 오페르 드 로라고 되어 있는데, 다나가 나에게 물을 주지 않았어요. 물을 제공하지 않았어요라고 하죠. 이거는 부정의 드의 영향을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드 로, 물을 제공하다라고 해서 직접 목적 보호로 쓰인 부분 관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는 도로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네 아포스토프 그다음에 오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네 듀뽕 본 호갸가드 앙핌이라고 했는데, 듀뽕 씨 가족은 영화를 보러 간다라고 했는데, 누구누구 가족이라고 할 때는요 정관사 복수를 쓰죠. 그래서 레로 바꿔 주셔야지 옳은 표현이에요. 5번에 c'est un des acteurs dans ce théâtre라고 했는데, 이 연극에서 이 연극에 나오는 배우들 중에 한 명이다라고 했는데, 이건 축약관사로 해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축약시켜야 되죠. 뭐뭐의 그리고 정관사 대 나오면 레가 나오면 대로 축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관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A번, 누 분홍 쥐자뽕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일본에서 왔습니다. 일본 출신입니다. 라고 했어요. 문이허트가 이제 장소나 국가가 나오게 되면은 어디 어디 출신이다 라는 거죠. 이제 좌뽕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가 남성 국가이기 때문에요. 드 하고 르 좌뽕, 르가 합쳐져 가지고 뉘로 되는 거, 축약관사 형태 요거 맞게 쓰여지고 있는 거죠. 자, 2번은 맞아요. B번, 꽁비엔드 플레어 아델 그녀는 얼마의 몇 개의 몇 송의 이의 꽃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는데, 꽁비엔드 다음에는 우리가 관사를 생략하죠. 그래서 여기 레 같은 거, 레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꽁비엔드 무관사 명사이기 때문에 맞게 쓰이고 있는 거죠. B번은 맞는 문장입니다. 자, C번. Cette bouteille est pleine d'eau라고 했는데, plein de 그러면 뭐뭐로 가득 찬이란 뜻이죠. 지금 plein de가 된 거는요, 부테이유가 여성형이기 때문에 plein de가 된 거죠. 그래서 뭐뭐로 가득 찬이라고 할때 plein de 다음에도 역시 관사가 없어지죠. 무관사 명사이기 때문에 plein d'eau라고 쓴거 맞아요. 해석은 이 병은 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맞네요. 옳은 문장이 됩니다. 그럼 D번, beaucoup de filles entrent dans l'école이라고 했어요. 많은 소녀들이 학교에 간다, 학교로 들어간다, 입학을 한다 이런 건데, 자, beaucoup de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위를 나타내잖아요. 복구두, 뭐 뿌두, 앰뿌두 이런 거 다음에는요. 무관사 명사, 관사가 없어지죠. 근데 얘는 지금 관사를 써가지고 드레 축약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드로 써야지 옳은 문장이죠. 그러니까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면요. ABC가 되겠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관사 문제는 정답이 이렇게 뭐두 개, 세 개, 혹은 어떤 경우에는 ABCD 모두가 다 정답으로 제시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조심해서 푸셔야 됩니다. 수능에서도 이 보기가 나오고 보기 전체가 다 정답으로 제시된 적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 네 개가 설마 다 정답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ABC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My family and the weekend. 나의 가족은 주말을 좋아합니다. Nous allons au restaurant. 우리는 레스토랑에 갑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passons. 그리고 거기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뜨떵성떵 때때로 Nous allons. 우리는 갑니다. 극장에 갑니다. Pour regarder. 보기 위해서. 영화를 보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요거는 뭐 축약관사, 부정관사, 부분관사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축약관사는 전치사 아하고 드가 정관사 르나 레와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 주, 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을 보시, 첫 번째 빈칸 A를 보시면요. 누살롱 오 헤스토항이죠. 레스토랑 에에서 아. 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르 결합을 해서 오로 되는 거죠. 첫 번째 오가 들어가 있는 1, 2, 3번 중에서 고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시간을 보낸다라고 할 때, 빠세 뉴덩 시간을 보내다라고 해서 부분 관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땅은 이게 S가 붙어 있지만 단수로 쓰일 수 있는, 단수로, 단수하고 복수하고 형태가 같죠. 뭐 복수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아무튼 형태가 원래 S가 붙어 있는 겁니다. 단수이지만. 뜨떵정떵 때때로 우리는 영화관에 갑니다. 극장에 갑니다라고 할 때, 어디 어디에, 역시 아. 아 똑같은 A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얘도 아 플러스 르 축약이 돼서 오. 극장에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를 봅니다라고 했을 때요. 영화를 그냥 보는 거잖아요. 얘는 직접 목적 보어죠. 그 얘는 축약관사, 뭐 부분관사 이런 거 필요가 없이 그냥 부정관사에 복수형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 쓰면 돼요. 그래서 아, 주, 그 다음에 대를 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축약관사하고 부분관사 그리고 정관사, 부정관사 이런 것들 함께 묶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간단하게 외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5강과 6강의 실전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풀어보시면서 뭐 관사나, 그다음에 대명사 편, 좀 놓친 것 같다라고 하시면 문제와 함께 더불어서 살펴보시고요. 문화 문제도 앞에는 한글이 나와 있고, 그거 그대로 옮겨서 프랑스어로 문제로 제시되어 있으니까 두개 같이 펼쳐놓고 공부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22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볼게요.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항이고요. 볼게요. 표는 현재와 비교하였을 때 X년 전과 Y년 후 지구의 공전궤도 이심률, 지구의 자전축 경사각, 그리고 우리나라 기온의 연교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발문 조건을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인 이외의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고려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 파트에서 기후변화 요인에 의한 우리나라 기온의 연교차 또는 우리나라 기온의 연교차 대신에 30도 N 뭐 이런 걸 쓸 수가 있겠죠.

같은 맥락으로 가는 겁니다.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현재 지구의 지금 공전 궤도, 그다음에 자전축 경사 방향, 이제 요걸 우리가 좀 표현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놓고요. 지금 여기에 뭘 넣으면 되냐면 태양이 여기에 위치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지구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근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햇빛이 수직으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남중고도가 90도예요. 그러니까 남반구가 여름, 북반구는 뭐? 겨울. 아, 근일점 부근에 있을 때 북반구는 겨울이구나. 그리고 남반구는 여름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원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지금 남중고도가 90도인 지점이 여기야. 거기가 북반구죠. 그러면 북반구가 원일점 부근에 있을 때 여름이구나. 그리고 남반구는 겨울이구나. 이렇게 놓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북반구의 연교차보다 남반구의 기온의 연교차가 더큰 거예요. 왜냐하면 더 뜨거운 여름이고 더 추운 겨울이 되는 거니까 남반구의 경우는. 그죠? 북반구의 경우는 덜 추운 겨울 또는 따뜻한 겨울인 거고 시원한 여름이 되는 거니까 남반구와 비교해 봤을 때 다른 걸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북반구의 기온의 연교차가 더 작다. 아셨죠? 이런 상태에서 볼게요. 일단 Y부터 볼까요? Y년 후에 지금 공전궤도 20률이 작아졌대. 공전궤도 20률이 작아졌다는 얘기는 궤도가 원에 가까워집니다. 궤도가 원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근일점 거리가 멀어지고요. 원일점 거리가 가까워져야지. 그러면 더 원에 가까워지겠지.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자전축 경사각의 변화는 없으니까. 자, 북반구 여름철이 더 가까워지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거고, 북반구 겨울철이 더 멀어지는 거니까 온도가 내려가는 거고, 그럼 북반구에서 우리나라 중위도 같은 경우 기온의 연교차가 어떻게 해야 된다? 증가해야 된다. 증가. 됐죠? 이렇게 수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X년 전은 우리나라 기온의 연교차가 감소했대. 우리나라 기온의 연교차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여름철이 시원해져요. 그 다음에 겨울철이 따뜻해지면 기온의 연교차가 감소하겠죠. 그럼 여름철이 시원해질 수 있는 요인은 여기서 얘가 시원해지려면 얘가 더 멀어지거나 얘가 더 가까워지거나 그러면 얘는 더 시원해지고 얘는 더 따뜻해지는 거니까 연교차가 감소할 수가 있겠죠. 또는 여기서 지구 자전축 기울기, 경사각이 완만해지면 기울기 값이 작아지면 남중고도가 줄어들면서 남중고도가 최대인 지점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더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울기가 작아지면 여름철이 더 시원해지면서 연교차가 작아질 수 있겠지. 아셨죠? 그런 맥락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볼게요. X년 전 지구의 공전궤도 20률이 현재와 같다면, 아, 그러면 20률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 20률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 그런 상태에서 지구의 자전축 경사각은 현재보다 작다. 자, 우리나라에서 기온의 연교차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여름철이 시원해지고 겨울철이 따뜻해지는 거야. 그럼 여기서 경사각이 완만해져야지. 다시요. 경사각도가 0도에 가까워지는, 즉 기울기가 0도에 가까워지는 또는 공전궤도면에 거의 수직으로 쓸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야지 북반구 중위도 우리나라 남중고도가 줄어들면서 여름철이 시원해진다. 맞죠? 그러니까 연교차가 감소해지려면 경사각이 감소해야 돼. 아셨죠? 그러면 경사각은 현재보다 작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경사각이 작아집니다. 경사각도가 작아지면 기온의 연교차가 줄어들어요. 경사각이 커집니다. 기온의 연교차가 커져요. 아셨죠? 자, 증가는 기역에 해당한다. 증가는 기역에 해당한다. 맞고요. Y년 후 30도 S에서 30도 S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크다라고 되는데, 그러니까 남반구 중위도를 보면 되는 거지. 지금 Y년 후에는 20률이 작아지니까 얘가 멀어지는 거야. 자, 남반구 여름인데 여름이 엄청 가까웠어요. 뜨거운 여름이었는데. 멀어지는 거야. 멀어지면 시원해지겠지. 남반구 겨울인데 멀리 있는 겨울이었어요.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는데 가까워지는 거야. 가까워지면 따뜻해지겠지. 그럼 남반구 연교차가 기온의 연교차가 줄어들겠네. 그쵸? 그러면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돼야 되겠다. 됐죠? 그러면 기역, 니은 이렇게 두 개만 맞겠네요. 자, 11번 봤고요. 이제 이어서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자, 표는 기후를 변화시키는 지구 내적 요인 가나 다를 나타낸 것이다. 내적 요인은 이제 요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보통. 자, 수륙 분포의 변화, 빙하 면적 감소. 빙하 면적 감소는 주로 지표 반사율과 관련 있죠. 지표

반사율. 반사율과 관련이 있고, 수력분포의 변화는 주로 이제 해류의 흐름 변화, 그다음에 기후대 변동 이제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고, 온실기체가 증가합니다. 그럼 얘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이제 온실효과랑 관련이 있죠. 온실효과. 됐죠? 자, 가로 인해 해류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수력분포의 변화로 인해서 해류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대륙이었어요. 근데 대륙이 분리가 돼서 이런 식으로 흩어졌다라고 한다면, 요 사이에 해류의 흐름이 생기겠지. 해류의 흐름이 생기면서 이거에 의해서 기후대가 변동이 될수 있다고. 그러면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맞는 거고요. 나는 지구 지표면의 태양 복사 에너지 반사율을 감소시킬 것이다. 빙하 면적이 감소합니다. 빙하는 햇빛을 굉장히 많이 반사시킬 수 있는 녀석이에요. 근데 빙하 면적이 감소한다? 햇빛의 반사가 줄어든다. 즉, 지표면은 햇빛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게 된다. 지표면은 뜨거워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구 지표면의 태양 복사 에너지 반사율을 감소시킬 것이다. 감소하면 더 많이 들어오게 된다. 들어오게 되면 뜨거워진다. 아셨죠? 자, 다는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온실기체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 인위적 요인 같은 경우는 주로 화석연료. 화석연료 사용을 많이 하면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메테인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인위적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자연적 요인에 의해서도 온실기체의 증가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자연적 요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산불. 자연적으로 산불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산불이 일어나면 그 과정에서 연소가 일어나면서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기체가 증가할 수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화산활동. 화산활동에 의해서도 자연적인 온실기체가 배출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맞는 거. 됐죠?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는 내용이네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봤습니다. 이제 이어서 13번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그림은 2023년 3월과 9월의 북극 주변 평균 해빙 면적을 1991년에서 2020년의 평균 해빙 면적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여기 3월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3월은 겨울이 막 끝난 시점. 그죠? 북반구 기준으로. 9월은 여름이 막 끝난 시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겨우 9월과 3월에서 북반구의 온도는 누가 더 높은 거지? 기온은 누가 더 높냐면 9월이 더 높은 거예요. 9월이 3월보다 더 높다고.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풀때 그냥 자료를 해석해서 바로 문제를 푸는 연습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어진 자료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본다고 하면, 9월은 해빙 면적이 좀 적다. 3월은 해빙 면적이 좀 넓다. 아, 겨울이 끝난 시점이니까 해빙이 좀 넓게. 여름이 끝난 시점이니까 겨울이 해빙이 좀 좁게. 그쵸? 그러니까, 아, 여기는 평균 기온을 봤을 때 얘가 평균 기온이 더 낮을 거야. 이런 것까지도 이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인 거지. 아, 북반구는 9월이 더 덥구나. 3월보다. 아셨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 자료를 보면, 1991년에서 2020년의 평균 해빙 면적이, 이렇게 해빙 면적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요 시기는 큰 차이가 없다. 그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해빙 면적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꽤나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온도가 높아졌네? 이제 이런 관점으로 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2023년의 평균 해빙 면적은 3월이 9월보다 넓다. 자료 해석이죠. 자료 해석. 3월이 9월보다 넓다. 맞네요. 맞고요. 그 다음에 1991년에서 2020년의 평균 해빙 면적과 2020년, 23년의 해빙 면적 차이는 3월이 9월보다 크다. 역시나 자료 해석. 차이를 보는 건데, 여기는 보면 점선과 지금 현재 해빙 면적 분포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긴 점선과 현재 해빙 면적의 차이가 꽤 크다. 그러니까 여기 차이가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거지. 자료에서. 그러면 지금 3월이 9월보다 크다가 아니라 9월이 면적 차이가 더 크다. 아, 너 틀렸어. 9월이 더 크다. 틀렸어. 됐죠? 그 다음에 9월의 북극 지역 평균 기온은 2023년이 1991년에서 2020년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죠. 해빙 면적이 줄어들었어. 해빙 면적이 줄어든 이유는 뭘까? 이제 과학적으로 가는 거지. 해빙 면적이 줄어들었어. 아, 온도가 높아졌구나. 온도가 높아져서 빙하의 면적이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 거야. 얼음의 면적이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아셨죠? 그러면 9월의 북극 지역 평균 기온은 2023년이 1991년에서 2020년보다 높다. 맞네요.
아셨죠? 그러니까 자료를 해서

해석하는 과정 우리가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얻어갈 수 있는 지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걸 정리해 두면 나중에 복습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까지 체크를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완벽해지겠죠. 됐죠? 기역, 디귿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13번 봤어요. 그 다음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자, 그림은 1900년에서 2020년에 석탄, 석유, 천연가스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온실기체의 인위적 배출량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배출됐다. 보면 석탄 같은 경우는 과거에 다른 것들보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했다. 사용하는 과정에서 쭉 갑니다. 최근에도 진짜 많이 배출하고 있구나. 석유 같은 경우, 천연가스 경우는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배출을 하지 못했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꽤나 많이 늘었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역시나 자료 해석 보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1900년에 석탄 사용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석유 사용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보다 많다. 자료 해석이죠. 석탄에 의한 거, 석유에 의한 거, 석탄에 의한 게더 배출량이 많다. 맞죠? 석탄 사용에 의한 것이 석유 사용에 의한 것보다 많다. 맞는 거고. 자, 니은 보겠습니다. 1900년 이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대체로 증가했을 것이다. 그렇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렇게 많으면 그 많이 배출된 이산화탄소들이 지금 대기 중에 지금 많아지고 있겠죠. 그래서 뭐로 연결되는 거야? 온실효과가 증가. 지구온난화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증가했을 것이다. 증가했을 겁니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디귿 볼게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만을 고려할 때, 자, 요것만 고려하래요. 요것만을 고려할 때, 지구 대기에 의한 온실효과는 1920년이 2000년보다 컸을 것이다. 1920년, 그 다음에 2000년. 지금 훨씬 더 많이 배출됐고요. 대기 중에 얘네들이 더 많이 있겠죠. 그럼 온실효과가 커졌을 것이고요. 지구온난화와 연결. 이렇게 시킬 수가 있겠죠. 지금 보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만 고려하라며. 그러니까 이 온실 기체 중에 이산화탄소만 고려하라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이 배출되고 훨씬 더 많을 거니까 온실 효과가 커졌을 것이다. 볼 수가 있는 거죠. 1920년이 2000년보다 컸을 것이다. 아니지. 2000년이 더클 것이다. 됐죠? 기역, 니은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14번 봤고요. 이제 15번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자, 그림은 1960년에서 2010년에 어느 해역에서 어느 해역 밑줄, 어느 해역이라고 한다면 모든 해역이 아닙니다. 그 해역에 대한 거기 때문에 자료 해석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돼. 어느가 들어가면 보통. 자, 측정한 대기 중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와 1990년에서 2010년에 이 해역에서 측정한 표층 해수의 수소 이온 농도 지수, pH를 나타낸 것이다. 아, 지금 이 해역에서 봤을 때 이산화탄소 농도는 증가하는 경향이고요. pH는 감소하는 경향. 맞죠? pH가 작으면요, 산성으로 가는 거고요. pH가 크면요, 염기성으로 가는 거죠. 보통 우리가 pH를 기준으로 보면 pH 7.0을 중성으로 보죠. 그리고 이거보다 낮으면 산성, 이거보다 크면 염기성으로 가는 건데 지금 수소 이온의 농도 지수, pH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향을 보는 겁니다. 농도 지수가 작아지고 있죠.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점점 산성화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지. 산성이 됐다가 아니라 산성화되고 있다. 점점 물성이 염기성에서 산성에 가까운 쪽으로 좀 바뀌어 가고 있다. 그죠? 아직 7.0은 안 넘어갔으니까. 됐죠?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산성화가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많은 거야. 엄청나게 많으면 이 엄청나게 많은 이산화탄소가 대기에서 더 이상 커버가 안 되고 얘가 거의 강제적으로 물에 녹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거의 강제적으로 물에 녹아 들어가면 물 속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면 탄산. 그러면서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아지는 그런 결과로 연결. 아셨죠?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pH가 줄어드는 거야. 아셨죠? 이런 과정으로 볼수 있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대기 중 평균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1960년에서 1970년이 2000년에서 2010년보다 높다. 농도는요,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잖아. 그러면 2000년에서 2010년이 더 높은 거죠. 너 틀렸어. 틀렸구나. 자, 니은 보겠습니다. 표층 해수의 pH는 2000년이 1990년보다 높다. pH가 높다는 얘기는요, 산성화가 안 되고 있는 거죠. pH가 낮아야지 산성화가 되고 있는 건데, 자료 해석입니다. 여기 지금 1990년하고 2000년을 비교해보면 이때가 pH

pH 값이 더 크네. 이때가 pH 값이 더 작네. pH 값이 작아요? 작으면 산성화 되어 가고 있는 거. 그러면 2000년이 1990년보다 높다가 아니라 이때가 더 작다. 작고 산성화 되어 있다. 이때가 더 pH 값이 크고 덜 산성화. 됐죠? 그러면 이 정도 틀렸구나. D급 봐야 되겠네요. 자, D급 보시면. 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와 표층 해수의 pH 변화는 대체로 반비례한다. 대체로란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경향만 보면 되는 겁니다. 증가 경향, 감소 경향. pH 값은 감소 경향, 이산화탄소 농도 값은 증가 경향, 대체로 반비례. 됐죠? D급만 맞는다.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15번 봤고요. 이어서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자, 선생님이 용스픽을 붙여놓은 이유는 이 그림을 좀 해석하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약간 새로운 느낌이거든요. 자, 그림은 1998년에서 2015년의 해수면 높이 변화와 해수면 높이 변화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인들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해수면 높이 변화가 이렇게 지금 되어 가고 있죠. 요만큼의 해수면 높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해수면 높이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자, 요 색깔 볼게요. 해수의 열팽창, 깊이 0m에서 2000m. 요 요인이 요만큼의 해수면 높이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 요거 볼까요? 그린란드 빙하의 융해. 요 요인이 요만큼의 해수면 높이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그 다음에 빙하의 융해가 요만큼의 해수면 높이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그래프를 보는 건요 그래프의 요 세로축에서의 요 간격이 해수면 높이 변화를 일으킨 양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얘가 해수면 높이 변화를 다른 요인에 비해서 제일 많이 일으켰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보겠습니다. 해수면 높이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깊이 0m에서 2000m 해수의 열팽창이다. 다른 요인에 비해서 얘가 해수면 높이 변화에 가장 지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깊이 0에서 2000m의 해수의 열팽창. 그러니까 또 맞는 얘기고요. 기역으로 인해 남극 대륙 주변 해역에서 해수의 침강은 약해질 것이다. 기역이 누군데? 남극 대륙 빙하의 융해. 빙하가 융해됩니다. 그 얘기는 뭐죠? 염분이 감소한다라는 얘기지. 염분이 감소해 대륙 빙하가 융해되면 담수가 바다로 유입이 되지. 바다로 유입이 되면 염분이 감소해. 그러면 밀도가 역시나 감소해. 밀도가 감소하면 침강이 약화돼. 심충선이 약화돼.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기역으로 인해 남극 대륙 주변 해역에서 해수의 침강은 약해질 것이다. 맞는 거고. 관측 기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은 상승했을 것이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을 했어야지 설명이 가능하겠죠. 빙하가 융해되는 거, 해수의 열팽창. 그죠? 대륙 빙하의 융해, 그 다음에 해수의 열팽창,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기온이 상승해야지 자연스럽게 설명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해수면 변동을 이런 자료와 함께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됐죠?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맞는 거.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점 문항은 다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3점 문항도 좀더 확인을 해볼 텐데, 역시나 문항 확인에 앞서서 용스픽부터 봐야 되겠죠? 좋은 문항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용스픽으로 몇개 가지고 왔냐면, 5번, 6번, 엘니뇨와 라니냐, 그 다음에 8번, 9번, 기후변화 요인, 12번, 16번은 기후변화 영향인데, 사실요, 5번, 6번이나 8번, 9번, 이러한 문항들이 실제로는 좀 출제가 잘될수 있다. 특히나,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능에서는 엘니뇨와 라니냐 한 문항, 그 다음에 기후변화 요인 한 문항, 이게 최근의 출제 경향. 그러니까 요 주제에서는 두 문항이나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셨죠? 기후변화 요인 같은 경우는 시간을 많이 쓸수 있는 문항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과거에 이제 숙제로 내드렸던 거 있죠? 30도 N, 30도 S에서 어떠한 요인이 변했을 때 기온의 연교차가 증가하니 감소하니 그걸 한 번에 쭉 정리해두면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기후변화 요인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아셨죠? 그거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렇게 두고 그럼 우리 이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크림 간은 어느 해역의 풍향과 풍속, 분포를, 그 다음에 나는 이 해역에서의 표층 엽록소 농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밑줄. 이 해역에서는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 용승 또는 침강이 일어났다. 용승 또는 침강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봤더니, 여기 지금 남반구 자료네. 그죠? 남반구인데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네.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네. 그죠? 남반구에서 바람이 붑니다. 그럼 이거에서 에크만 수송은 왼쪽 직각 방향,
표층의 수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지. 빠져나가면 그거에 의해서 여기 연안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용승이 일어나겠지. 됐죠? 그럼 용승이 일어난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거. 용승이 일어나고 있어요. 밑에 있는 찬해수가 올라옵니다. 근데 올라올 때뭘 가지고 온다? 올라온다. 밑에 있었던, 쫙 깔려 있었던 영양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영양염의 농도가 높아지겠지? 영양염의 농도가 높아지면 얘를 먹고 사는 식물성 플랑크톤. 식물성 플랑크톤의 농도 역시. 식물성 플랑크톤 역시 많아지겠지. 많아지겠지. 됐죠?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아진다.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 엽록소 농도가 이 지역에서, 용승해역에서는 높아질 수가 있겠구나. 됐죠? 그럼 여기서 볼 때, 이 해역은요, 지금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고 있고, 찬물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승이 일어나고 있고, 용승에 의해서 영양염이 많이 공급이 되면, 많이 공급이 되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이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엽록소 농도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A와 B를 비교해 봤을 때, A와 B를 비교해 봤을 때, 음영으로 보면, 아, 이쪽이 지금 영양염이 조금 더 많다. 영양염이 조금 더 많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식물성 플랑크톤도 많다. 식물성 플랑크톤도 많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됐죠? 문제 보겠습니다.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야지 빠져나가고 용승이 일어나면서 설명. 맞는 거고. 침강이 일어나고 있다. 용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침강이 아니에요. 자, 표층해수의 단위 부피당 식물성 플랑크톤의 양은 A 지점이 B 지점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죠. 식물성 플랑크톤의 양을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으면 그 해역의 엽록소 농도가 높죠. 그죠? 엽록소 농도가 높다.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왜 많을 수가 있어요? 영양염이 많으면 많아질 수가 있다. 아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햇빛의 양은 여기서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양염이 많아지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증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엽록소 농도 높아지는 거고, 이런 맥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와 B 중에서 B가 식물성 플랑크톤이 훨씬 더 많다. 됐죠? A 지점이 B 지점보다 많다가 아니라 B 지점이 많다. 됐죠? 기억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1번 문항 봤고요. 이어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2번. 역시나 용승과 관련된 거죠. 그림은 4일 동안 연안 용승이 일어난 우리나라 동해의 표층 질산염 농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그림에서 볼 것은 여기가 육지야. 여기가 육지가 있는 거예요. 육지. 여기가 육지가 있는 거예요. 육지. 그리고 이쪽이 동해 아닌 거예요? 동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 지금 딱 봤더니 지금 여기에서 용승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용승이 일어났더니 질산염 농도가 높아진 거야. 질산염도 높아졌어? 용승이 일어났다는 거죠. 용승. 아셨죠? 질산염도 영양염 중에 하나니까. 됐죠? 그러면 여기서 용승이 일어났어? 그러면 따뜻한 물이 지금 먼 바다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는데. 먼 바다 쪽으로 따뜻한 물, 표층수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설명하려면 어떻게? 아,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었구나. 그래서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따뜻한 표층수, 이 물이 동쪽으로 먼 바다를 향해 뻗어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찬물이 올라오는 용승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지. 됐죠? 그렇게 놓고 문제 보는 겁니다. 질산염 농도는 관측 기간 중 D 플러스 3일에 가장 높다. 자료 해석이죠. 이때와 이때와 이때와 이때를 비교해 보면, 자, 음영이 가장 짙은 색이야. 가장 어두운 색이죠? 가장 어두운 색, 농도가 높다. 맞는 거고요. 북풍 계열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었다. 지금 용승이 일어나려면 여기 있는 따뜻한 물이 동쪽으로 빠져나가야 돼. 먼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야 된다고. 먼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려면 북반구라고 했기 때문에 남풍 계열의 바람에 의해서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북풍 계열의 바람이 아니야. 남풍 계열의 바람이지. 표층 수온은 D1이 D 플러스 3일보다 높다라고 돼 있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바뀌었죠. 지금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오는 거야. 찬물이 올라오는 거, 용승이기 때문에. 찬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때가 더 수온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수온의 층상 구조, 위에가 높고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온은 내려가는 게 정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해수의 밀도는 점점 커지는 게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물이 올라옵니다.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그럼 찬물이 올라오는 거니까 용승이 일어난 해역은 수온이 낮아진다고. 그래서 얘기했었죠? 수온이 낮아진다? 그거에 의해서 대기가 냉각이 된다. 대기가 냉각이 되면 안정화가 된다. 얘기했었죠? 안개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다. 수온은 D1이 D 플러스 3일보다 높다.

이때가 낮다. 이때가 상대적으로 높다. 됐죠? 기역, 디귿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항 봤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역시나 자료를 잘 해석해야 되죠. 그림 가는 어느 해 8월 28일 12시 제주도 주변 해역의 표층 수온 분포를 어느 해 8월 28일. 그러니까 요 자료에서 8월 28일 12시. 8월 28일 12시. 아, 요 시. 요 시기의 자료. 됐죠? 자, 나는 A 해역의 시간에 따른 풍향과 풍속, 그다음에 해수면 높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제주도가 있는 거고 우리가 볼 것은 수온이 낮다. 수온이 많이 낮네. 수온이 이렇게 많이 낮은 이유는 무엇으로? 용승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된다. 왜냐면 요 시기에 됐더니 요 시기에 봅니다. 무슨 바람이 불고 있어요? 아, 지금 야, 북동풍이 불고 있는데? 북동풍이 불고 있어? 북반구에서 내큼한 수송이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그럼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여기 있는 따뜻한 표층수를 지금 북서쪽으로 이동시킵니다. 북서쪽으로 이동시키면 찬물이 올라오겠지. 찬물이 올라오겠지. 그러면 수온이 낮겠지. 즉, 용승이 지금 여기서 발생. 됐나요? 이러한 관점을 가져줄 수 있어야 된다. 됐죠? 자, 8월 28일에는 북동풍이 우세하게 불었다. 지금 자료를 보겠습니다. 28일을 보면 대체적으로 풍향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북동풍. 불어오는 쪽에 바람은 이름을 따니까 북동풍이 우세하게 불었다. 8월 28일 12시, 12시에 표층해수는 남서쪽으로 이동하였다. 요거에 의해서 에크만 수송이 이렇게 북서쪽으로 진행이 돼야지. 에크만 수송이 북서쪽으로 진행이 돼야지 찬물이 올라오면서 용승에 의한 요 수온 분포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요거에 의해서 에크만 수송, 즉 표층에서는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북서쪽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수온 분포를 설명할 수가 있다. 아셨죠? 들렸어. 자, 관측 기간 동안 용승이 일어났다. 얘가 빠져나가고 나서 밑에 있는 찬물이 올라와야지 설명을 할 수가 있다고. 아셨죠? 용승이 일어났다. 됐죠? 볼게요. 지금 이 자료에서 해수면 높이를 볼게요. 해수면 높이를 보면 이 바람에 의해서, 요 바람에 의해서 어떻게 했어요? 해수면 높이가 낮아졌다. 해수면 높이가 낮았다는 얘기는 바람에 의해서 여기 있는 해수가 빠져나갔다. 빠져나간 다음에 용승. 이제 이런 맥락으로 설명이 되어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기역, 디귿 이렇게 답을 골라줄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봤고요.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이제 엘니뇨 라니냐 문제가 나오고 있죠. 자, 그림 가는 엘니뇨 감시 해역 A를 나는 어느 해 A 해역의 평균 표층 수온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 자료 보시면 실제 중앙태평양에서 동태평양에 이르는 해역, 이 영역이 엘니뇨 감시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역의 수온이 평균보다 평상시보다 많이 높아지면 그때 그 높아진 시기가 수개월 동안 지속이 되면 그때 우리는 그 시기를 엘니뇨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다시 한번 갑니다. 엘니뇨는요, 동태평양이 뜨거워지면 엘니뇨가 오는 거야. 아셨죠? 평균보다, 평상시보다 동태평양이 차가워지면 라니냐가 오는 거야. 됐나요? 얘를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중앙태평양이 이쯤 된다라고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60도에서 150도 W 정도. 이쯤이 중앙태평양이 되는 거고, 이쪽이 이제 동태평양. 이쪽이 서태평양. 됐죠? 이렇게 놨을 때, 요 해역의 평균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진다. 어느 정도 이상? 0.5도씨 이것보다 더 이상. 아셨죠? 그 이상 높아진다. 얼마 동안? 수개월. 수개월 동안 그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를 우리가 이제 엘니뇨. 아셨죠? 그게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니뇨 감시 구역은 완전히 동태평양에 치우쳐 있는 요 시점, 요기를 보는 게 아니라 중앙태평양에서 동태평양에 이른 이 해역을 다 같이 보는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요 해역에서 수온이 평상시보다 0.5도씨 그 이상으로 올라가 수개월 동안 그러면 엘니뇨. 됐죠? 그걸 판단할 수가 있고요. 내려가 수개월 동안 라니냐. 그렇게 볼수 있는 거고. 좀 쉽게 간다면 동태평양 뜨거워지면 엘니뇨야. 또는 여기 동태평양 대신에 중앙태평양 넣어도 돼요. 중앙태평양 뜨거워지면 엘니뇨야. 동태평양 차가워지면 라니냐야. 또는 중앙태평양 차가워지면 라니냐. 이렇게 가도 상관없다. 아셨죠? 그리고 나 자료를 보면 볼게요. 지금 수온이 0.5도씨 수온 편차가

요건데, 요것보다 높은 시간, 높은 그 온도를 유지하는, 편차가 요것보다 더 큰,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 기간이 요 정도. 근데 요 정도의 기간이, 보세요. 지금 수개월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개월 됩니다. 그러면 이 기역 기간은 우리가 엘니뇨라고 판단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지. 됐죠? 엘니뇨. 그리고 나서 이제 니은 기간은 뭐죠? 니은 기간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엘니뇨 라니냐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긴 엘니뇨를 얘기할 수가 있고요. 니은은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편차를 보니까 대략적으로 용 부분이 될거 아니야. 그럼 얘는 우리가 굳이 얘를 구분한다라고 한다면 평상시라고 얘기하면 좋겠지. 얘는 엘니뇨. 수개월 이상 0.5도씩 그 이상으로 지금 요 해역에 손이 올라갔으니까. 얘는 평상시. 됐죠? 요렇게 놓고요. 선생님 뭘 얘기할 거냐? 자, 여기다가 요거 한번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평상시는요. 서태평양, 동태평양 놓고 무역풍 불죠. 무역풍에 의해서 열대태평양, 적도부근 열대태평양 따뜻한 해수가 서쪽에 집중이 됩니다. 여기에 따뜻한 물이 많아지고요. 그래서 해수면 높이를 보면 이쪽이 해수면이 높아요. 이렇게. 맞죠? 그리고 나서 보면 따뜻한 물이 서쪽에 집중. 찬 물은 여기 있고요. 동쪽에서는 용승이 일어난다. 맞나요? 여기에 상승 기류 있고요. 기압이 낮아요. 저기압. 여기 하강 기류 있고요. 고기압. 그래서 워커 순환이 이렇게 존재해. 정리. 만약에 무역풍이 약화됩니다. 그러면 따뜻한 해수가 서쪽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물이 이쪽으로 오면서 평상시와 다르게 중앙태평양, 동태평양에 이르는 해역에 따뜻한 물이 좀 많아진다고요. 그러면 해수면 경사가 완만한 수준. 완만한 수준이 되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따뜻한 찬. 여기서는요, 동쪽 태평양, 동태평양에서는 용승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평상시와 다르게 여기서 따뜻한 물이 많아지면서 여기서 상승 기류? 그쵸? 여기에 기압이 평상시보다 작아져요. 그리고 이쪽은 하강 기류? 여기에 기압이 평상시보다 많아져요. 기압이 평상시보다 커져요. 그쵸? 이게 엘니뇨. 됐죠? 만약에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더 커집니다. 더 커지면요. 얘는 무역풍 약화. 무역풍 약화. 더 커지면요. 무역풍이 커지니까. 무역풍이 세지니까. 이쪽에 더 집중. 그러면서 해수면 경사는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동태평양 쪽은 용승이 평상시보다 더 발발. 그리고 서태평양 쪽은 따뜻한 해수가 더 많이 쌓여 있으니까 여긴 상승 기류가 평상시보다 더 세요. 기압은 평상시보다 더 낮아져요. 여긴 기압이 평상시보다 더 커져요. 그래서 워커 순환이 평상시보다 더 강화돼요. 이러한 맥락 정리가 필요하죠. 아셨죠? 이거 정리하시고 이제 문제를 보면 된다. 볼게요. 자, 기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 기역 시기에 서태평양 적도부근 해역의 상승 기류는 평상시보다 강해진다라고 했죠. 기역 시기는요, 엘니뇨. 엘니뇨라고 한다면 평상시보다 동쪽, 중앙이나 동쪽으로 따뜻한 물이 많아지는 거니까 서태평양은 상승 기류가 약화돼야 되겠죠. 그래서 서태평양 기압이 높아지겠지, 평상시보다. 그죠? 그러면 상승 기류는 평상시보다 강해진다가 아니라 서쪽은 더 약해진다라고 가야 되는 거고. 자, 니은 보겠습니다. 무역풍의 평균 세기는 기역 시기가 니은 시기보다 약하다. 기역 시기는 엘니뇨. 무역풍이 약화되기 때문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따뜻한 물을 잘 운반을 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중앙이나 동쪽으로 따뜻한 물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중앙이나 동쪽에서 상승 기류 세지고 기압이 낮아지고. 그러면 무역풍의 세기는 기역 시기가 니은 시기보다 약하다가 맞네. 자, 디귿 보겠습니다. 서태평양 적도부근 해역의 해수면 높이 빼기 동태평양 적도부근 해역의 해수면 높이 값은 기역 시기가 니은 시기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쉽게 가는 방법은 얘를 묶어요. 자, 괄호를 묶습니다. 괄호를 이렇게 묶고요. 어디까지? 묶은 다음에 요 괄호의 값은 요 앞에 있는 요 녀석.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니까 요 녀석이 크면 클수록 괄호의 값은 큰 거야. 맞죠? 그러면 서태평양 적도부근 해역의 해수면 높이는 엘니뇨 시기면 엘니뇨 시기일수록 더 낮아질 거 아니야. 그럼 엘니뇨 시기에 요 괄호의 값은 작아지는 거고. 평상시는 요 괄호의 값이 좀더 크겠지. 라니냐 시기는 요 괄호의 값이 더 크겠지. 평상시보다. 맞죠? 그러면 자, 요 괄호의 값은 엘니뇨 시기가 평상시보다 작은 거니까. 지금 기역을 엘니뇨 시기라고 하고요. 얘를 평상시라고 한다면, 평상시라고 한다면, 요 괄호의 값은 기역 시기가 니은 시기보다 어떻다? 작다라고 해야 되겠지. 작다. 그러니까 넌 틀렸어. 디귿은 틀렸어. 됐죠? 물론, 엘니뇨 시기는요, 서태평양 부근의 해수면이 평상시보다 작아지고요. 낮아지고요.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수면이 평상시보다 높아져요. 그걸 가지고 따져볼 수도 있겠지. 그런데 우리가 엘니뇨 라니냐 요 단원에서는 요 괄호값이 나오면 이 괄호값에서 앞에 있는 녀석이 크면 큰 거고 앞에 있는 녀석이 작으면 작은 거고 이런 연습을 해야지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다. 아셨죠? 이런 연습 해보시기 바랍니다. 니은만 맞네요. 이렇게 우리가 답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했고요. 이제 이어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5번 문제 보면요. 자, 5번 문제도 마찬가지 엘니뇨 라니냐 문제인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용스픽을 붙여놨어요. 용스픽을 붙여놓은 이유는 이 자료가 또 굉장히 좀 신선하고요. 얘도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앞서 4번 문제는 해양의 변화를 다뤘거든요, 주로.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대기의 변화를 다룬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시기에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고도별 공기의 연직 운동 방향과 거의 밑줄. 고도별 공기의 연직 운동 방향. 그 다음에 세기의 편차를 각각 화살표 방향과 길이로 나타낸 것이다. 또 밑줄. 가와 나는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발문. 뭐냐면 가 시기와 비교할 때나 시기에 대한 설명. 즉, 나 시기에 대한 설명이래요. 나 시기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 자료에서 볼 때, 지금 고도에 따른 겁니다. 지금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압이 작아지고 있죠. 자, 고도는 위로 올라갈수록 커진다. 고도는 위로 올라갈수록 커진다. 아셨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량이 줄어듭니다. 공기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공기가 나타내는 압력도 줄어드는 거예요. 즉,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진다. 아셨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료에서 볼 때, 아, 요 아랫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요 아랫부분이 해수면 정도가 되겠구나라고 볼수 있는 거지. 위로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지니까. 맞죠? 그럼 여기서 볼 때, 자, 경도 값이 쭉 나와 있죠? 경도 값을 쭉 봤을 때, 우리가 대략적으로 160도에서 150도 W, 석영, 거기가 중앙태평양. 그러니까, 아, 이쯤이면 중앙태평양이 되겠네. 그럼 이쪽이 동태평양이 되겠네. 이쪽이 서태평양이 되겠네. 자, 이쯤이면 중앙태평양이 되겠네. 이쪽이면 동태평양이 되겠네. 이쪽이면 서태평양이 되겠네. 됐죠? 그래서 해수면에서의 동서방향까지 따져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것은 하나가 엘니뇨고 하나가 라니냐 할거 아니야? 그걸 찾는 게 중요하지. 이쪽으로 다시 갑니다. 볼게요. 자, 평상시에는요, 무역풍에 의해서 따뜻한 물이 서쪽에 쌓여. 그럼 서쪽에 상승 기류가 세. 그죠? 그럼 여긴 기압이 낮아져. 맞죠? 동쪽은 찬물 올라오고, 그 다음에 여긴 하강 기류가 세. 고기압. 맞죠? 그래서 워커순환이 이렇게 존재한다. 됐나요? 그런데 무역풍이 약화됩니다. 그럼 따뜻한 물이 중앙이나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평상시와 다르게 중앙이나 동쪽에서 상승 기류가 강화돼. 그러면 여기는 기압이 낮아져. 그리고 이쪽에 고기압. 그 시기 언제? 엘니뇨. 그러니까 엘니뇨 시기라고 한다면 중앙에서 동태평양에 평상시와 다르게 상승 기류가 강화돼야 돼. 상승 영역을 찾아내야 돼. 아셨죠? 이게 포인트인 거고. 그 다음에 갑니다. 자, 라니냐 시기가 되면 무역풍이 더센 거야. 무역풍이 더 세면 서쪽에 더 집중이 되겠지? 그럼 평상시보다도 더 서쪽은 상승 기류가 센 거고, 동쪽은 하강 기류가 센 거야. 그게 조금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의 차이라고 하더라도 평상시보다 더 상승 기류, 더 하강 기류. 그게 라니냐. 됐죠? 그럼 그거 가지고 판단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쪽에서. 가 시기는요, 동쪽을 봤더니 평상시와 다르게 상승 기류가 센 거야. 됐죠? 자, 나 시기는요, 평상시와 다르게 조금이라 하더라도 하강 기류가 센 거야. 그럼 평상시와 다르게 동쪽에 지금 상승 기류가 세? 아. 지금 따뜻한 물이 이쪽에 평상시보다 다르게 좀 많이 쌓여 있는 거구나. 너 엘니뇨구나. 됐죠? 평상시보다 지금 여기가 하강 기류? 그러면 따뜻한 물은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 쌓여 있는 거지. 여긴 더 차가운 거야? 오히려 이쪽은 뭐? 지금 여기는 오히려 평상시보다 용승이 더 활발한 거야. 됐죠? 그럼 너 언제니? 라니냐구나. 이렇게. 엘니뇨? 라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된다. 됐죠? 자, 이거 가지고 이제 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적도 부근 해역에서 서태평양 평균 해면 기압 분의 동태평양 평균 해면 기압이 작다라고 되어 있죠? 언제? 나 시기. 나 시기는 언젠데? 라니냐.

아, 라니냐. 자, 발문에서 라니냐 시기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라니냐 시기. 얘와 비교한, 엘니뇨 시기와 비교한 라니냐 시기의 특징. 보면 분수식 나와 있죠. 자, 분수식. 요 단원에서 또 분수식 많이 나오는데, 분수식에서요, 분자가 크면 분수식의 값은 큰 거야. 분모가 크면 분수식의 값은 작은 거야. 맞죠? 그러면 우리는 라니냐 시기에 평상시보다 동태평양 평균 해면 기압 커져요. 그 다음에 서태평양 평균 해면 기압 작아져요를 알죠. 그래서 그 값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해보고자 한다면, 분수식에서 분자에 집중합시다. 라니냐 시기는요, 하강 기류가 세. 찬물이 더 많아졌어. 수온이 낮아졌어. 기압이 커졌어. 그러면 동태평양 평균 해면 기압이 평상시보다 커졌어. 자, 분수식에서 분자가 커졌어. 그러면 분수식 값은 큰 거야. 됐죠? 그러니까 적대부근 해역에서 요 분수식의 값이 작다가 아니라 큰 거라고. 됐죠? 얘가 크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작아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태평양 적도부근 해역의 강수량이 적다라고 되어 있죠? 라니냐 시기입니다. 라니냐 시기라고 한다면 찬물이 많아지는 거야. 하강기류가 강화되는 거라고. 하강기류가 강화되면 구름 잘안 만들어지겠죠? 그럼 강수량이 적은 게 맞지. 그쵸? 엘니뇨 시기는 상승기류가 강화되니까 오히려 여기서 구름이 잘 만들어지면서 동쪽에서 비를 많이 내린다고. 강수량이 많아지지만 라니냐 시기는 적어지는 게 맞다. 자, 서태평양 적도 해역과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해수면 높이 차를 물어보고 있죠? 라니냐 시기에 얘는 압도적으로 해수면이 더 커지니까. 압도적으로 해수면이 낮아지니까 해수면 높이 차가 더 커지겠지. 엘니뇨 시기는 해수면 높이 차가 적다고. 그러면 서태평양과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해수면 높이 차가 라니냐 시기에 크다. 맞는 거지. 됐죠? 니은, 니긋.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습니다. 5번 문제 봤고요. 굉장히 좋은 문제. 자, 그 다음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6번 문제는 보면, 난방 진동 지수, 그 다음에 엘니뇨 라니냐를 연결할 수 있느냐, 이런 자료인데요. 그림 가는 2016년 어느 달의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기상위성으로 관측한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편차를, 거기 밑줄. 기상위성으로 관측한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편차를, 됐죠? 그 다음에 나는 난방 진동 지수를. 또 밑줄. 복사 에너지 편차가 양일 때는 구름 최상부 평균 온도가 평상시보다 높을 때. 우리가 기상위성 잘 얘기했었죠. 저 여기서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편차가 굉장히 작대. 굉장히 작된 얘기는 최상부 높이가 높다. 최상부 높이가 높다는 얘기는 구름이 잘안 만들어진 거지. 구름이 잘안 만들어진 거야. 그런데 아, 다시요. 지금 적외선 복사 에너지 편차가 마이너스죠.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다는 얘기는 최상부 높이가 높은 거지. 높아서 온도가 낮아서 에너지를 적게 방출하니까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여기는 구름 최상부 높이가 높은 거예요. 두꺼운 구름이 잘 만들어져 있는 거. 그리고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편차가 이렇게 크다는 얘기는 구름이 잘안 만들어진 상태. 구름이 잘안 만들어진 상태. 아셨죠? 구름의 높이가 낮아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구름이 잘안 만들어지면 해수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이 그대로 찍히거든. 그러면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편차가 이렇게 클 수가 있어요. 플러스로. 굉장히 작다라는 얘기는 구름이 많이 만들어졌다, 높게 잘 만들어졌다, 두껍게 잘 만들어졌다, 최상부 온도가 낮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적외선 잘안 나간다, 그래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보이는 요 밝은색 영역은 여기는 구름이 굉장히 많은 영역. 구름이 굉장히 많은 영역.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서쪽은요, 구름이 없는데, 동쪽에 구름이 많네? 그럼 여기에 따뜻한 물이, 평상시보다 지금 따뜻한 물이 이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거네. 동쪽이나 중앙에. 그럼 언제야? 엘니뇨. 이렇게 가는 거지. 됐죠? 엘니뇨. 엘니뇨 시기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나는 뭐죠? 난방진동 지수인데, 자, 남태평양 타이티의 해면기압 편차. 얘가 의미하는 건 우리 이제 중앙태평양이라고 보자고, 중앙태평양. 그 다음에 호주 북부 다인의 해면기압 편차. 얘는요, 우리가 서태평양이라고 보자고. 그러니까 난방진동 지수가 양의 값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태평양이나 중앙태평양의 기압이 커진 거예요. 기압이 커졌다, 찬물이 많아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라니냐를 얘기하는 거고, 난방진동 지수가 마이너스란 얘기는 지금 서태평양이 기압이 더 커진 거예요. 서태평양의 기압이 커졌다? 그럼 따뜻한 물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지. 그 언제야? 엘니뇨라고 보는 거지. 됐죠? 문제 보겠습니다. 2016년 중앙태평양 적도부근 해역에서 적은형 구름 양의 편차는 음의 값이다. 지금 여기 구름이 더 많아졌다고. 구름이 더 많아졌으면 음의 값이 아니라 양의 값이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0: 니은 볼게요. 자, 서태평양 적도부근 해역에서 상승 길이는 2011년과 2016년을 비교하라고 되어 있죠. 2011년 보겠습니다. 2011년은요, 라니냐네. 2016년은 엘니뇨네. 그러면 서태평양일 때는, 서태평양에서는 라니냐 시기가 구름이 더 많은 거지. 그러면 2011년이 2016년보다 강하다. 맞는 거고요. 자, 이제 디귿 보겠습니다. 자, 디귿. 동태평양 적도부근 해역에서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 동태평양 적도부근의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는 언제? 엘니뇨 시기가 더 크겠지. 2016년이 평상시보다 얇다가 아니라 두껍다. 2016년은 엘니뇨 시기인데, 엘니뇨 시기면 동쪽 중앙 쪽에 따뜻함을 많아지는 거니까. 그러면 두께는 평상시보다 더 두껍다. 됐죠? 그러면 니은만 맞는 거. 요렇게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22강 이번 시간 문제풀이 다 해봤고요. 자, 오늘 푼것 중에서 2점짜리 문제 중에서 우리가 한번더 봐야 될 거, 여러분의 실력을 쌓아줄 레벨업 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거예요. 자, 기후변화의 요인에서. 자, 지금 가시기와 나시기를 이제 비교할 건데, 어떤 측면에서? 북반구, 중위도, 그 다음에 남반구, 중위도 측면에서 낮의 길이, 기온의 연교차, 계절별 평균 기온, 그 다음에 평균 기온의 차. 그리고 또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고려할 때 지구에 유입된 태양광 에너지의 양의 차.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꼭 설명을 해봤으면 좋겠고, 기후변화가 일어난다. 얘가 이제 현재고 얘가 이제 과거 시점이 된될 텐데, 본 문제에서는요. 요렇게 바뀔 때 실제 똑같은 지점에서 보면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서 연습하는 거. 그거를 잘 정리해서 포스트잇에 남겨서 붙여놓는 겁니다. 붙여놓고 쉬는 시간에 보고, 쉬는 시간에 보고, 쉬는 시간에 보다 보면 나중에는 관련 문제가 나오면 그냥 답이 쭉 나온다고. 아셨죠? 그런 연습 해봤으면 좋겠어요. 됐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항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우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기본 수칙.
2: 선배님, 출발하셨습니까?
3: 아, 다들 한잔하나?
2: 네.
1: 음주가 예상되는 경우 약속 장소에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4: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3: 야, 너뭐 하는 거야?
1: 음주를 한 경우 기어 조작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4: 선배님, 저 진짜 괜찮은데.
3: 너 이거 몇 개야?
4: 4개?
1: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4: 걱정 마십시오. 걸리더라도 통신 뒤에 이것만 마시면.
3: 뭐라고?
1: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과음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과음을 한 경우 수면을 취하더라도 혈중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3: 선배님. 너 어제 잘 들어왔어?

안녕하세요. 수능특강 스페인어 안주희입니다.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교재 15강 같이 보는 날인데요. 우리 15강도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문법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예습을 해오셔서 아실 텐데요. 오늘 배워야 되는 내용, 학습 목표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기 동사를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기 동사, 그리고 더불어 제기 대명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스페인어를 보면서 쎄라고 생긴 그 어휘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쎄의 쓰임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 쎄의 용법, 어떠한 용법들이 있는지 한눈에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기 대명사와 제기 동사라고 했는데요.

이 제기 동사의 개념을 먼저 잡고 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기 동사라 함은 여러분들이 스페인어의 모든 동사는 동사 원형일 때 아르, 에르, 이르로 끝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쵸?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원형이 이 아르, 에르 뒤에 세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동사는 제기 동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르, 에르 뒤에 세가 붙어 있다. 원형에서. 그럼 아, 이 동사는 제기 동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 세는 뭘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세는 바로 제기 대명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기 대명사는 주어에 맞게 형태의 변화를 하게 되고요. 위치는 일반적으로 동사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제기 대명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제기 대명사의 형태입니다. 1, 2, 3인칭 단수 복수의 형태고요. me, te, se, nos, os의 형태를 가집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3인칭은 단수와 복수의 형태가 세로 동일합니다. 네,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 제기대명사의 뜻은 뭐고 역할은 뭐냐라고 했을 때이 제기대명사는 제기 동사와 함께 쓰여서 주어의 행위가 주어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뜻은 어떻게 되냐면요. 메 하면은 나 자신. 때 하면은 맞아요. 너 자신이라는 뜻을 갖고요. 세 같은 경우 단수는 그 자신, 그녀 자신, 당신 자신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자, 복수 마찬가지겠죠? 우리들 자신. 오스는 너희들 자신. 자, 3인칭 복수형 세는 그들, 그녀들, 당신들, 자신이란 뜻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제기 대명사의 형태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다음 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기 동사를 본격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자, 제기 동사는 모든 동사가 그렇지만 규칙형과 불규칙형으로 나뉩니다. 네, 형태 변화, 규칙형, 불규칙형으로 나뉘고요. 대표적인 동사 이렇게 두 개씩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원형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먼저 규칙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바르세입니다. 그죠? 선생님 말한 대로 아르 뒤에 세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기 동사 라바르세의 원형입니다. 자, 이 세가 주어에 맞게끔 이제 형태 변화를 해서 이렇게 동사 변화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라면 멜라보가 되는 거고 뚜 델라바스. 우스테드 엘 에야 세 라바. 노소트로스 노스 라바모스. 보소트로스 오스 라바이스. 우스테데스 에이오스 에이야 세 라반. 하고 이렇게 형태 변화를 하게 돼요. 라바르세는 씻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되겠습니다. 옆에 이제 베이나르세도 있는데요. 이거는 머리를 빗다라는 뜻의 제기 동사입니다. 자, 규칙형은 이렇고요. 이제 불규칙형도 두 개의 단어를 제시를 했는데 먼저 아코스타르세입니다. 아코스타르세 같은 경우는요. 어간 오, 꼬의 오가 우에로 변하는 불규칙 동사입니다. 그래서 주어에 맞게 제기대명사 앞으로, 동사 앞으로 나와서 형태 변화한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면, me acuesto, te acuestas, se acuesta, nos acostamos, os acostáis, se acuestan 하고 변화를 해요. 그래서 acostarse 하면은 잠자리에 눕히다, 아, 잠자리에 눕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옆에 despertarse가 있는데요. 이 제기 동사는 잠에서 깨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형태 변화는 이렇고요. 자, 그래서 제기 동사의 규칙형과 불규칙형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기 동사와 제기 대명사가 함께 쓰인 이 형태 머릿속에 잘 넣어.

나는 샤워한다. Muy temprano. 매우 일찍 샤워를 한다. 언제? Los lunes 하면은 월요일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는 월요일마다 매우 일찍 샤워를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Diego y Elena se casan el sábado en Sevilla 라고 했어요. 자, 이번에는 제기 동사는 se casan 해서 casarse, 결혼하다라는 뜻입니다. Diego와 Elena는 토요일에 세비야에서 결혼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은 요두 개의 예문이고요. 우리 교재에 제시된 또 다른 제기 동사들을 활용해서 규칙형 제기 동사들을 활용해서 한번 작문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라울은 자켓을 벗는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벗다, 뭐죠? 깃다르세죠. 그러면 주어는 라울입니다. 자, 라울은 벗는다. 어떻게 하면 돼요? 라울은 3인칭 단수죠. 그래서 라울 세 끼따 라 자켓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깃다르세라는 제기 동사 활용된 문장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너로 갈게요. 너는 늦게 일어난다. 토요일마다 늦게 일어난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니까 이제, 그렇죠. 때로 바뀌고요. 일어나다. 라는 뜻의 제기동사, levantarse입니다. 그래서, 때, levantas. 그다음에, 늦게, tarde. 토요일마다, los sábados. 하면 되죠. 그러면 te levantas tarde los sábados 하면은 요게 이제 바로 너는 토요일마다 늦게 일어난다가 됩니다. 자, 규칙형은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적용할 수 있으시겠죠? 네. 자, 이제 그러면 불규칙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기동사 불규칙형.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A qué hora te acuestas los fines de semana? 라고 했어요. 자, a qué hora 하면은 몇 시에 라는 뜻이죠. Los fines de semana 했으면 fin de semana 주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말마다가 되겠죠. 주말마다 몇 시에 자, acostarse입니다. acostarse 좀 전에 봤었죠. 표에서. 무슨 뜻? 잠자리에 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te acuestas니까 너는 주말마다 몇 시에 잠자리에 드니?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despertarse. 아까 표에 또 역시 나와 있었죠. Se despiertan siempre a las 6 de la mañana en punto 라고 했어요. 자, 주어는 따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일단 그들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들은 siempre니까 항상, 그들은 항상 잠에서 깬다라는 뜻이죠. 언제? 언제 깨요? En punto는 무슨 뜻이었죠? 정각이란 뜻이죠. 그래서 아침 6시 정각에 깬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교재에 또 여러 가지 불규칙형 제기 동사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sentirse를 활용해서 작문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ntirse는 어떠한 상태이다 라는 뜻인데요. 그 동사를 사용해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감을 느낀다 라는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맞아요. Me siento feliz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서는 이제 요게 제기 동사가 되고, 우리 divertirse 하면 즐기다 라는 뜻이죠. 우리는 파티에서 무척 혹은 매우 즐기고 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니까 이번에는 nos로 바뀌죠. nos. Divertimos mucho. 자, 이러면 우리는 매우 즐긴다 라는 뜻이 되죠. 어디서? 파티에서. En la fiesta.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제기 동사에 해당하는 제기 대명사 표현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제기 대명사와 제기 동사의 기본적인

틀은 잡히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와 함께 쓰일 때 제귀 대명사의 위치입니다. 자, 목적 대명사 기억나시죠? 간접 목적 대명사, 직접 목적 대명사. 자, 이 목적 대명사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사 원형 뒤에 붙여 쓰거나 아니면 동사 원형이 포함된 구의 앞으로 빼주거나 예, 동일해요. 현재 분사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분사 뒤에 붙여 쓰거나 아니면 동사구 앞으로 빼주거나 예, 제기 대명사의 위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곡에 적용된 문장을 한번 보시면 자, 데바살라바라오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제기 대명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자, 동사 원형이 포함된 구입니다. 그구 앞으로 빼줬어요. 그쵸?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너 지금 씻을 거야?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동사 원형, 여기 보이시죠? 앞으로 뺄 수도 있고, 붙여 쓸 수도 있다고 했어요. 동사 원형 뒤에 붙여 쓸 수도 있다고 하면은, 이번엔 붙여 볼까요? 자,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살 라바르 데아오라? 자, 이렇게 붙여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어요? 자, 이번에는 현재 분사와 제기 대명사 함께 쓰일 때입니다. 마찬가지죠? 현재 분사 뒤에 붙여 쓰거나 앞으로 빼주거나. 자, 먼저는 앞으로 빼줬네요. Anas está cambiando de ropa라고 했어요. 그러면 현재 분사가 포함된 여기 현재 분사 동사구의 앞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Ana는 옷을 갈아입는 중이다라는 뜻이 되죠. 자, 이번에는 현재 분사 뒤에 붙여 써 볼까요? 그러면 Ana está cambiándose de ropa.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띨 대가 이렇게 붙는다라는 것도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또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따로 작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목욕하고 목욕하는 중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이제 현재 분사, 현재 진행형이니까 현재 분사를 써야겠죠? 자, 목욕하다라는 동사, 제기 동사 뭐죠? bañarse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Estoy bañándome. 나니까. 나는 목욕하는 중이다. 자,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제기대명사가 현재 분사 뒤에 바로 붙여 쓴 상황이고요. 자, 이거 앞으로 뺄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나는 목욕하고 있는 중이다. Me estoy bañando 라고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그는 저녁을 먹기 전에 샤워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엔 동사 원형과 함께 쓰이는 겁니다. 그는 저녁을 먹기 전에 샤워할 것이다. 자, 샤워하다라는 제기 동사 ducharse입니다. 그죠? 자, 그는 자, él. 어떻게 할까요? 먼저 붙여볼까요? Él va a ducharse. 자, 붙였죠? 동사원형 뒤에. 언제? Antes de cenar. 자,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그는 저녁 먹기 전에 샤워할 것이다. 가 되는 거고. 자, 이번에는 앞으로 빼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말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él se va a duchar antes de cenar 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예, 요 정도 정리하면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요건 이해를 했고, 자,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제기대명사가 직접 목적 대명사와 함께 쓰일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경우의 순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앞에 나오는지. 자, 뭐가 앞에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기대명사가 앞에 나와요. 그리고 뒤에 직접 목적 대명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쓰인 예문 한번 보시면 Tienes que quitarte los zapatos al entrar en casa 라고 있어요. 자, 너는 뭐 해야 되냐면 quitarse니까 벗다라는 뜻이죠. 신발을 벗어야만 해. 언제? Al entrar en casa. 집에 들어갈 때. 그래서 al은

cuando의 뜻을 갖습니다. 뭐뭐 할 때란 뜻이에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비가 뭐라고 하냐면 tranquila, 안심해, 걱정 마, 뭐 이런 뜻이죠. Me los voy a quitar seguro라고 했어요. 자, 이겁니다. 여기서 me는 quitarse의 me, 제기 대명사 me지요. 자, 그리고 지금 뒤에 오는 los는 뭘 받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zapatos를 받고 있는 직접 목적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제기 대명사, 직접 목적 대명사 이렇게 오고 있는 거 확인되시죠? 걱정 마. 그걸 신발을 벗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구로니까 틀림없이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직접 목적 대명사와 제기 대명사가 함께 쓰일 때의 순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체나 목적어로 신체나 의복이 올 경우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소유 형용사를 사용할 것 같은데 느낌은 그렇지 않고 반드시 정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목적어로 신체나 의복이 올 경우에는 소유 형용사가 아닌 정관사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저 지금 문장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Me lavo las manos ahora. 그러면 lavarse, 씻다란 뜻이죠. 나는 지금 손을 씻을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혹은 뭐 손을 씻는다도 상관없고요. 자, 이렇게 정관사를 써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 되고요. 어차피 내가 내 손을 씻으니까 mis manos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유 형용사 대신 정관사를 쓰셔야 합니다. 의복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Quieres quitarte el abrigo? 하면서 abrigo 외투죠? 너 외투 벗고 싶니? 벗을 거야? 뭐 이런 뜻이죠. 이게 맞는 거예요. 정관사를 써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넌 너의 외투를 벗기를 원하니? 해서 왠지 또 abrigo 해도 될것 같은데 그렇게 쓸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출제도 많이 됐었던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기 대명사와 제기 동사에 대한 정리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다음은 제기 동사와 타동사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비교를 해 볼게요. 자, 제기 동사는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주어 행위가 주어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지요. 그래서 로시오 셀라바 하면은 로시오는 씻는다 라는 뜻이 돼요. 그쵸? 자, 그런데 얘가 이제 타동사로 쓰일 때가 있죠. 그렇다면 타동사는 뭘 필요로 해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로시오 라바 아수 에르마노 하면은 여기서 라바는 씻기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아까 라바르세는 씻다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로시오는 그녀 자신을 씻긴다. 그래서 로시오는 씻는다 라는 뜻이 되는 건데 이렇게 타동사일 경우에는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로시오는 그녀의 동생을 씻긴다 라는 뜻이 돼요. 동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레반타르세 하면은 일어나다 라는 뜻의 동사죠. 아나는 그녀 자신을 일으킨다. 직역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아나는 일어난다가 됩니다. 레반타르세. 자, 그런데 얘가 이제 타동사로 쓰인다면은 아나 레반타. 자, 아나가 일으키는 거예요. 자, 일으키는 대상,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네, 뒤에 넣어주게 됩니다. 아수 마드레. 아나는 그녀의 엄마를 일으킨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기 동사와 타동사의 차이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뭐 이건 사실 어려운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보기로 한게 바로 say 용법인데요. 예전에 비슷한 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로의 용법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페인어를 보다 보면 로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이 로가 과연 어떤 로인지 우리 한번 정리해봐요. 그래서 세 가지 로의 용법을 정리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이번에는 이제 say 용법입니다. say도 로에 못지않게 많이 나오는데 각각 어떤 용법에 해당하는지 이번 시간에 정리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읽으실 때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자, 첫 번째로 say 용법은 우리 오늘 배운 제기 대명사의 3인칭 단수,
그리고 복식

명의 세가 있습니다. 제귀의 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예문 보시면 Enrique se ducha muy temprano 해서 ducharse의 세가 되는 거죠. Enrique는 매우 일찍 샤워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네, 제귀 대명사 세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볼수 있는 세는 상호의 세입니다. 자, 상호의 세는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서로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로. 그래서 문장 안에서 뭐 서로를 서로에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수 있겠죠. 예를 들어보면, Maria y Diego se quieren mucho 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마리아와 디에고는 서로 무척 사랑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상호의 세라고 합니다. 그거를.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Carmen y Andrés se escriben frecuentemente 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Carmen과 Andrés는 여기서 se는 뭐 서로에게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서로에게 자주 편지를 쓴다가 됩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하나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들은 서로 사랑한다. 비슷한 뜻을 갖고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Ellos se aman. 자,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se는 상호의 se다라고 스스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se의 용법. 이번엔 강조입니다. 강조의 se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Se leo usted la novela de Raquel 이 돼요. 그럼 뭐예요? 당신은 읽었습니까? 읽은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뭘 읽었어요? 아, 라켈의 소설을 읽었습니까? 그래서 어떤 행위를 지금 강조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제가 예문을 또 따로 한번 들여다 볼게요. 에바가 모든 사과를 먹어버렸어. 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에바가 모든 사과를 먹어버렸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에바, 자, 강조하는 겁니다. Se, 우리가 아직 저건 안 배웠지만 과거는 안 배웠지만 Se comió라고 표시하면 돼요. 자, 모든 사과니까 모든 사과들 todas las 그렇죠, manzanas라고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강조의 Se가 됩니다. 에바가 모든 사과를 먹어버렸어, 먹어치워버렸어. 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의 세가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번엔 수동의 세입니다. 보통 세 뒤에 3인칭 단수나 복수가 와서 수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보시면 se necesita más dinero 하면은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En la plaza siempre se venden muchas flores. 광장에서는 항상 많은 꽃들이 팔린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수동의 세가 됩니다. 네, 보이시죠? 첫 번째 문장은 단수 동사가 왔고요. 여기는 3인칭 복수 동사가 왔습니다. 보이시죠? 세 3인칭 단수, 세 3인칭 복수입니다. 자, 수동의 세가 되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비인칭 구문입니다. 자, 비인칭 구문을 만들기도 하는데 보통 se 뒤에 3인칭 단수 동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se prohíbe fumar aquí. 그래서 fumar는 담배 피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담배 피는 것을 금지합니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런 용법이 있다라는 거 크게 이제 다섯 가지 용법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꼬표가 달렸는데요. 이르세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르 있죠? 이르 동사. 요거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르는 무슨 뜻이죠? 요거는 가다란 뜻을 갖죠. 그런데 이르세는 떠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뜻이 달라졌죠. 그래서 대화를 보시면 마리오 세바 데아키 자 이르세입니다. 그래서 마리오는 여기서 떠난다. 그랬더니 비가 뭐래요?
pero. 하지만 seguro que vuelve por ti 라고 했어요. seguro que 하면은 요거는 seguramente 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확실히 틀림없이 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틀림없이 돌아올 거야. por ti 너로 인해서 너 때문에 돌아올 거야 가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새 용법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공부 많이 했으니까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교재 14강에서는요, 스페인 문학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라틴 아메리카 문학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 교재에 여러 작가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앞부분에 있는 작가들은 전부 다 노벨문학상 수상자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페인에서 노벨문학 수상자를 몇 명 배출했다고 했죠? 5명 배출을 했거든요. 네, 근데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6명이 배출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소개할 이 작가는 칠레의 여류 시인인 가브리엘라 미스트랄입니다. 자, 이 시인은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인물이고요. 대표작으로는 포도 앞찾기라는 대표작이 있습니다. 자, 가브리엘라 미스트랄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역시 칠레의 시인입니다. 칠레의 민중 시인이라고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노벨문학상 수상자입니다. 역시 그렇고요. 그다음에 대표작으로는요, 20편의 사랑의 시와 한 편의 절망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번안도 되어 있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친숙한 작가일 것 같고요. 또 이 네루다를 소재로 한 영화, 예전에 일 포스티노라는 영화가 개봉되기도 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영화는 굉장히 좋은 영화니까 시간이 있으실 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블로 네루다, 칠레의 민중 시인. 자, 그 다음에 보고 계신 이 세 번째 작가는요, 콜롬비아의 소설가입니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라는 그런 소설가고요. 가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라틴 아메리카를 대표하는 문학, 그 서술 기법인 마술적 사실주의의 거장입니다. 네, 그래서 마술적 사실주의는 사실 설명하자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현실과 그리고 이제 픽션, 허구의 어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서사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과 허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작품을 읽어보면 이게 사실이었다 허구로 바뀌고 막 이런 순간들이 많거든요. 자, 그걸 이제 마술적 사실주의라고 하고 라틴 아메리카 문학을 대표하는 서술 기법인데요. 그거의 거장입니다. 대표작은 100년의 고독이 있겠습니다. 역시 노벨문학상 수상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멕시코의 시인입니다. 옥타비오 바스 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역시 노벨문학상 수상자입니다. 대표작으로는 태양의 돌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바스의 시약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심오하고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시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나중에 접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소개드린 4명은 다 노벨문학상 수상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 2명의 노벨문학 수상자들이 더 있는데요. 일단 과테말라의 미겔 앙헬 아스투리아스라는 그런 소설가가 있고요. 그리고 페루의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라는 역시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명의 라틴 문학의 거장들이 노벨문학상을 수상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면은요, 역시 유명합니다. 이사벨 아옌데라는 칠레 출신의 여류 작가인데요. 페미니즘을 대표하는 작가이기도 하고, 이 아옌데 같은 경우는 자신의 첫 소설이 굉장한 성공을 거둬서 그게 영화화 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혼의 집이라는 그런 소설이 영화화 되기도 했고요. 우리 교재엔 나와 있지 않지만 역시 멕시코의 여류 소설가인 라우라 에스키벨도 있습니다. 에스키벨의 그 작품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도 역시 멕시코의 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작가들이 라틴 아메리카에 많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교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디알로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엄마와 디에고

에 대합니다. 자, 엄마가 Diego, hijo, levántate. 자, 요번 디알로그는요, 명령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명령형을 배우지는 않았거든요. 명령형은 17강에서 나오는데, 너무 저거 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내용만, 아, 이런 내용으로 가는구나 정도로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명령형이 많이 나오지만, 패스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레반따떼 하면은 이거는, 일어나, 너 일어나, 라는 명령형입니다. 디에고, 아들, 일어나, 하고 엄마가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디에고가, 마마, por favor, 엄마, 제발요. 그러면서, déjame, dejar 하면은 뜻이 많은 동사인데, 이거는 뭐뭐하게 두다, 내버려 두다. 여기서는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내함에 하면 나좀 내버려 주세요. 도르미라니까 저좀 자게 내버려 주세요. 5 minutos más, 5분만 더 자게 내버려 주세요. 라고 이제 디에고가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no, no puede ser. 안 돼, 그럴 수 없어. 라고 얘기하죠. Ya es muy tarde. 이미 벌써 매우 늦었어. 라고 얘기를 하죠. Pero mamá, ni los sábados me dejas dormir tranquilo 라고 하죠. ni라는 부정어가 지금 문두에 위치를 하면서 no 없이 전체가 부정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요거 예전에 한번 정리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Los sábados니까 토요일마다. 그러니까 토요일에도 저를 자게 두시지 않잖아요. 편안하게 자게 두시지 않잖아요. 라면서 이제 디에고가 투정을 좀 부리죠. 자,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Tenemos que ir a recoger a tu abuelo al aeropuerto. ¿No te acuerdas? 라고 하죠. 자, 우리 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이죠. 자, recoger 하면은 픽업하다, 뭐, 마중가다, 뭐 이런 뜻으로 쓰였겠죠. 그래서, 할아버지 마중가야 되는 거 잊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aeropuerto, 공항으로 할아버지를 마중가야 해. 그러면서 acordarse, 기억하다, 라는 뜻이죠. 기억하지 않니? 기억 못해? 하면서 이제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Sí, claro. 아, 그렇네요. Pero es por la tarde, ¿no? 이러죠. 근데 그건 오후잖아요. 안 그래요? Todavía es muy temprano. 아직 너무 이르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디에고가 얘기를 하죠. 자,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뭐라고 하면, Pero qué dices, hijo? 라고 하죠.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들? Sí, ya son las dos de la tarde. 벌써 몇 시래요? 오후 2시야. 그러면서 안다. 자, 안다는 벤가와 같은 뜻이죠. 자, 뭐 이런 뜻이죠. 자, ve a lavarte y ven a comer rápido. 가서 빨리 씻고 와서 빨리 밥 먹어. 라는 뜻이죠. 이거 뭐 직역하면 이게 지금 계속 명령형이 쓰이고 있어서요. 씻기 위해 가서 또 빨리 먹기 위해 와라. 뭐 이런 뜻이니까 가서 씻고 빨리 와서 밥 먹어. 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Que las dos? 뭐라고요? 2시라고요? No puede ser. 그럴 리가요. 하면서 Que tardes? 너 늦었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이 잠꾸러기야. 하면서 Date prisa. 서둘러.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두르지 않으면 Si. 뭐뭐 한다면 Si, no. 그렇지 않는다면 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Vamos a llegar tarde al aeropuerto. 공항에 늦게 도착할 거야. 발레, 발레. 자, 발레는 오케이의 뜻입니다. 알겠어요. 야메 레반토. 이제 일어났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엄마가 더 재촉합니다. Vamos, rápido, muévete. 라고 하죠. 가자, 빨리, 움직여. 라고 엄마가 얘기를 해요. Sí, dame un segundo. Segundo는 초란 뜻이거든요. 알겠어요. 좀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디알로그는 여러분들이 명령형이 너무 많이 나와서 조금 당황하셨을 수는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제기 동사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 대화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대화문을 봤고요. 그 밖에 우리가 이번 과를 통해서 정리해야 되는 것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치사를 수반하는 제기 동사 유형의 동사들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만 몇개 지금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olvidarse de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요 구문도. 그래서 뭐뭐에 대하여 있다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siempre me olvido de comprar el pan이라고 하죠. 그러면 항상 나는 있는 거예요. 그죠? 항상 나는 이죠. 뭐를요?

행사하는 거리죠.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뭐뭐에 대하여 있다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interesarse en 혹은 뭐 interesarse por 해서 뭐뭐에 관심이 있다란 뜻입니다. 자, 적응해 봅니다. Mucha gente se interesa por la cultura coreana. 많은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다가 됩니다. 자, 세 번째 또 뭐가 있냐면 encontrarse con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뭐와 우연히 마주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거형이긴 한데 me encontré con Marta en el parque. 그러면 나는 마르타와 우연히 마주쳤어. 어디서? 공원에서. 라는 뜻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네 번째는 dedicarse a. 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다. 그죠? 예전에 배웠죠? 직업 표현했을 때 어디 어디에 종사하다. 혹은 뭐 전념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었죠. 자,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Estos días él se dedica a aprender el tango 라고 했어요. Estos días 하면은 요즘이란 뜻이죠. 그래서 요즘 그는 뭐한대요? 탱고를 배우는데 전념하고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네, 보이시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Ocuparse de 해서 이거는 뭐뭐에 대해 책임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문을 보시면 En casa, mi hermano se ocupa de la comida. 자, 집에서는 우리 오빠가 뭐를 책임지는 거예요? 음식을 책임진다 라는 뜻이 됩니다. 마지막 6번 Preocuparse por 하면은 뭐뭐에 대해 걱정하다 라는 뜻. 네, 그래서 Carlos se preocupa mucho por su futuro 하면 뭐예요? Carlos는 매우 걱정한다. 뭐에 대해서? 그의 미래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 전치사를 수반하는 제기동사 유형의 동사들 이 6가지 정도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6가지는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딴 혹은 딴또를 활용한 표현해서 크게 두 가지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를 먼저 보시면, 자, 이거는 강조를 위한 딴 혹은 딴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이제 그렇게 그렇게 많은 그렇게 많이란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딴, 첫 번째 딴을 보시면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와서 그렇게 뭐뭐한, 그렇게 뭐뭐하게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보시면 아나 노 es tan simpática 해서 아나는 그렇게 상냥하지 않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이번에는 딴또 딴따, 딴또스 딴따스가 된 걸로 보아 뒤에 뭐가 올까요? 맞아요. 명사가 오게 되겠죠. So, no necesitas tanta agua 하면은 뭐예요? 너는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많은 물이 필요하지 않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tanto. 자, 이건 이제 동사와 함께 쓰이겠죠. 그렇게 많이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Por qué estás hablando tanto hoy? 라고 하죠.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야, 오늘?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강조를 위한 이 쓰임, 첫 번째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영어의 so that 문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거와 동등 비교 그리고 딴또 A, B까지 이렇게 엮어가지고 어렵게 문법 문항이 수능 스페인어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요즘은 잘못 보고 있지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땅게가 돼서 딴 뒤에 형용사나 부사

오고 깨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뭐뭐에서 뭐뭐 하다가 되는 거고요. 요 예문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stoy tan cansada que no puedo más가 돼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면 될까요?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더할 수가 없어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에 이제 명사가 온 경우입니다. 그럼 명사에 맞춰서 역시 앞에서 형태 변화해 주죠? 딴또 딴따, 딴또스 딴따스. 그리고 깨로 연결이 됩니다. 보시면, hace tanto frío que no puedo moverme가 돼요. 그럼 무슨 뜻이 될까요? 너무 추워서 움직일 수가 없어.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와 함께 쓰여서 농사 딴또 깨. 쭉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él gasta tanto que ahora está sin dinero가 돼요. 그럼 뭐예요? 그가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돈이 없다. 라는 뜻이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요딴 혹은 딴또를 활용한 표현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교내 시험에서도 활용이 잘될수 있는 부분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와 부사구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일전에 앞과에서 전부 다 드리진 않았지만 몇 개는 소개를 해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쉽게 다시 정리가 되실 것 같은데요. 순서는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해석 한번 해보고 비슷한 말또 한번 써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siempre 하면 무슨 뜻이에요? 요거는 항상 이란 뜻을 갖죠. 그러면 casi siempre 하면요? 이거는 거의 항상 이란 뜻입니다. 가시가 거의 라는 뜻을 갖고 있죠. 자, 이제 이게 빈도수가 가장 많은 거고, 이건 가장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걸로 가면 normalmente입니다. 자, normalmente 하면 이거는 보통 이란 뜻이 됩니다. 또 비슷한 뜻으로는 일반적으로 라는 뜻을 가진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generalmente가 있죠. 이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주라는 표현 드립니다. muchas veces, a menudo, con frecuencia. 이거 전부 다 자주란 뜻입니다. veces는 이제 단수형은 mes입니다. 아시겠지만. 네. 자주란 뜻이고요. 이 con frecuencia를 한 단어로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frequentemente.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빈도입니다. Varias veces 하면 뭘까요? 이건 뭐 여러 번이란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A veces 혹은 algunas veces, de vez en cuando. 자, 이건 뭐죠? 이거는 때때로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다가 하나 더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De cuando, en cuando. 자, 요것도 역시 때때로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pocas veces입니다. pocas veces는 뭐가 될까요? 이건 이제 아주 가끔이란 뜻이 되는 거고요. casi nunca 하면 거의 이제 안 하는 거고, nunca 하면은 결코 안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와 부사구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의사소통 기본 표현입니다. 우리 수준엔 너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에 관해 묻고 답하는 거.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세 개의 대화문은 우리가 앞선 강에서 다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대화는 뭐에 대한 거예요? 뭘 물어보는 거예요? A qué se dedica니까 dedicarse 어디 어디에 종사하다. 직업 묻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희 어머님은 무슨 일에 종사하시니? 그랬더니 선생님이셔. 자, 뭘 가르치신대요? Enseña literatura española, 스페인 문학을 가르치셔. 그래서 직업을 묻고 답하는 대화문이었고요. 자, 두 번째 대화문 보겠습니다. 요거는 뭘 묻고 답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족 구성원의 수를 묻고 답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Cuántos sois? 해서 몇 명이니? 라는 뜻이에요. En casa 혹은 en tu familia. 해서 너희 가족 몇 명이야? 라고 묻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대답은

Somos cuatro. 네 명이야. 우리 부모님, 그리고 형, 그리고 나. 그래서 네 명이야.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마지막 대화문 보시면 이건 뭘 묻는 거예요? 이건 나이 묻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아버님 몇 살이셔?가 되는 거고, 48살이셔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cuántos años tiene 대신에 qué edad tiene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 배운 제기 동사로 일과를 한번 쭉 표현해 본 겁니다. 자, 가벼운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Me despierto sobre las 6:30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나는 깬다. 몇 시경에? 6시 30분 경에 잠에서 깬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나와 있고요. 제기동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Me levanto a las 7. Levantarse. 일어나다죠. 그래서 몇 시에? 7시에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siempre me ducho con agua fría. 해서 ducharse, 샤워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항상 찬물로 샤워를 한다. 자, 그 다음에 afeitarse 해서 면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매일 아침 면도를 한다. 자, 나의 일과를 쭉 지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vestirse 하면은 이거는 옷을 입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옷을 빨리 입고, 그 다음에 peinarse, 머리를 빗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 뭐예요? 집에 돌아와서, 들어와서 뭐예요? Siempre me cambio de ropa. Cambiarse, 이제 옷을 갈아입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옷을 갈아입는다. 그 다음에는 lavarse, 씻다, 손을 씻고, 그리고 가족들과 저녁을 먹는다. 그 다음에 밤에는 뭐 하는 거? 예, 여기 있죠? 목욕하다. 목욕하는 걸 매우 좋아한다.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걸 매우 좋아한다. 그리고 acostarse, 잠자리에 든다. 몇 시에? 11시에. 자, 이렇게 해서 제기동사를 활용해서 한번 일과 표현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재 15강 모든 내용 정리를 했고요. 예습을 해오셨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따라오셨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교재 14강과 15강 뒤에 있는 수능 실전 문제 풀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러분. 네, 2027 수능특강 농업 기초기술 22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농업 관련 기술 두 번째 요약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15, 16강의 식품 가공 기술 두 개죠. 그리고 19강의 농산물 유통 기술, 20강의 생명공학 기술 내용 중에서 지금까지 출제가 좀 많이 되었던 내용. 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못 풀었던 문항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게 네 개의 강에서 나오는 문항들도 실제로 출제될 때 좀 난이도가 낮게 출제가 된 그런 고마운 내용 요소들의 그런 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식품 가공 기술 보죠. 일단 식품 재료의 특징, 다른 말로 하면 대부분의 식품 재료는 농산물이에요. 농산물의 특징, 수분 함유량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패나 변질이 쉽고, 운반 및 저장이 어려워요. 무거우니까. 그리고 수분이 많으니까 잘 상할 수 있어. 그리고 최대 공급기의 특정 지역에서 생산이 집중되어 있고, 품질이 일정하지 않아요. 이건 농산물 유통기술에서 한 번 더 짚고 가죠. 식품 가공의 목적, 식품 가공을 왜 하는지, 식품 재료의 특성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하고 있죠. 자, 농산물을 가공하게 되면 저장성도 더 길어지고 안정성도 높아요.

높아지고 영양성, 기호성, 운반성 이런 것들의 능력이 전부 다 향상되는 효과죠. 설마 더안 좋게 만들기 위해서 식품을 가공하진 않죠. 그렇죠? 자, 식품 가공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크게 세 가지.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가공. 식품 가공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 추가되는지, 물리적으로 분쇄를 한다든지, 깐다든지, 아니면 뭐, 세게 교반을 한다든지, 이런 물리적 가공. 그리고 화학적. 무슨 가수분을 한다든지, 효소 처리를 한다든지, 뭐, 산분해 간장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학적 가공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미생물, 효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가공을 한다든지. 그래서 물리적 가공, 주요 가공식품 보면, 백미, 밀가루, 식용유, 뭐, 마요네즈, 잼, 이런 것들이 있죠. 화학적 가공, 엿, 당류, 치즈, 간장 등 이런 것들이 있고, 생물학적, 보통 이제 발효 많이 들어가니까, 치즈나 빵, 맥주, 포도주, 식초,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곡류 가공에서 떡이에요, 떡. 떡을 구분할 수 있는가? 가공 방법에 따라서. 무언가를 익혀서, 그러니까 찹쌀 그대로 밥을 해서 찌든, 찹쌀을 가루를 넣어서 찐 다음에 치든, 자, 찌는 떡은 말 그대로 찌는 거죠, 찌는 거. 찌는 떡, 치는 떡, 지지는 떡, 삶는 떡. 찌는 건 그냥 시루나 찜솥에 넣고 그냥 찌는 떡이에요. 파시루떡, 백설기, 증편, 두텁 등 약식 등. 근데 이 떡의 특징은 잘 갈라져요. 그냥 찌기만 하니까. 치는 떡은 일단 쪄. 밥으로 찌든, 가루로 찌든. 그 다음에 떡매나 이런 걸로 쳐서 좀 쫀득쫀득하고 잘 늘어나고요. 그런 떡들. 인절미, 가래떡, 계피떡, 절편 등이 여기 속하죠. 지지는 떡은 기름에 지지는 떡이에요. 기름에. 곡물가루를 반죽해서 모양 만들고 이걸 기름에 만들어 지지는 떡. 화전, 전병, 주악, 부꾸미 등이 여기 있습니다. 삶는 떡이에요. 곡물가루를 뜨거운 물, 따뜻한 물로 반죽해, 익반죽해서 모양을 만들어서 끓는 물에 삶아 익힌 다음 고무를 제조해서 만든, 묻혀서 제조하는 경단, 단자, 오메기 떡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떡의 제조 원리 나올 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전분의 호화와 노화. 이거 충분히 많이 들었죠. 전분의 호화는 전분에 물을 넣고 열을 가하면 얘가 평인해지고 점성이 많아지고 부피가 늘어나고 쌀에 물을 붓고 열을 가하면 밥이 되죠. 그러니까 쌀알과 밥알을 보면 같은 쌀로 밥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알갱이가 커져요. 그리고 부드러워지고. 그렇죠. 그게 호화예요, 호화. 노화는 그 따뜻했을 때잘 뭉개지던 밥알이 찬밥이 되면 잘 뭉개지지 않아. 그게 노화예요, 노화. 노화. 그래서 전분의 노화는 굳게 해요. 제품을 굳게 해. 그래서 상품의 품질의 저하가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분의 노화를 어떻게 막느냐? 수분을 좀 빼준다든지, 설탕을 넣는 것도 탈수작용이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화제죠, 유화제. 유화제 등을 첨가하면 딱딱해지는 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대로 노화가 빨리 촉진되게 하는 그런 영향. 일단 온도는 0에서 5도씨. 0에서 5도씨. 노화를 천천히 할 때는 뭐가 있었냐면, 냉동도 있어요. 마이너스 20도 냉동. 이건 노화를 천천히 하는데, 냉장은 촉진합니다, 노화를. 그리고 수분이 30에서 60%좀 많을 때, pH가 산성일 때, 그리고 전분 종류에서 보면, 아밀로스 함량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우리 맵쌀, 우리가 밥으로 먹는, 일반적으로 먹는 밥, 그 밥으로 먹는 쌀이, 아밀로스 함량이 약20% 정도. 찹쌀은 아밀로펙틴이 약 100%. 그래서, 찹쌀로 하는 떡과 맵쌀로 하는 떡. 찹쌀로 하는 떡의 대표적인 게 인절미. 맵쌀로 하는 대표적인 떡이 우리 떡국떡. 어느 게더 나도 빨리 딱딱해져요. 떡국떡이 훨씬 더 빨리 딱딱해지죠. 이 아밀로스 함량이 높을수록 훨씬 더 빨리 빨 딱딱해집니다. 자, 이제 갈변도 많이 나와요. 갈변. 효소적 갈변이냐, 비효소적 갈변이냐. 이렇게.
지금 우리 그 15강에서 설명할 때이 부분 다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이 잘 나오는데, 이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간다 싶으면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뭔가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고, 그냥 잘라나서 공기에 노출만 됐는데 색깔이 변한다. 그건 효소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발효를 한다거나 온도를 준다거나 이러면 비효소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럼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어디 뜨거운 데 구웠어. 그래서 갈변이 됐어. 그리고 탔어. 이건 무언가의 온도가 갔으니까 비효소적으로. 근데 사과나 감자를 잘라놓고 공기 중에 방치를 했더니 얘가 갈색으로 이렇게 되었어. 그러면 그럼 효소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문항 풀기가 좀 쉬울 거예요. 자, 빵과 과자의 부분 구분할 때 가장 뭐랄까요? 대표적인 게 팽창을 시키냐 안 시키냐. 빵은 팽창을 좀 많이 시키죠. 과자는 팽창을 잘안 시켜요. 그렇게. 그리고 빵은 효모가 들어가서 뭐랄까요? 그러니까 좀 부드럽고 이런 건데 과자는 좀 바삭하다는 거. 밀가루도 다릅니다. 밀가루도 빵은 강력분, 과자는 박력분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문항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15강 문항. 다음은 제과 실습 사례예요. 실습 결과의 원인이 된 실습 과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학생 A는 제과 수업 시간에 파운드 케이크 제조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습 과정에 따라 실습을 진행했어요. 1단계 보겠습니다. 계량한 버터와 유화제 설탕을 넣고, 자, 일단 크림화 잘했네요. 준비된 달걀을 한 번에 넣고, 아하, 한 번에 넣으면 안 되죠. 크림이 다 풀어져 버리죠. 조금씩 넣으면서 크림화를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이번에 좀 잘못됐고. 자, 크림화를 잘 시킨 다음에 가루 재료들을 채로 친후 저속에서 섞고요. 저속에서 혼합하면서 물 넣고 전용 팬에 반죽을 70% 넣고 다 오른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근데 유주와 물이 분리됐다 그랬죠? 분리. 뭐 때문에? 달걀을 한 번에 넣으니까 크림화된 게 다시 기름기와 물기, 그러니까 수분과 유분이 분리가 됐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단계 2가 지금 잘못된 걸알수 있습니다. 자, 파운드 케이크는 방금 나온 게 반죽형 크림법 제조원이죠. 가장 기본적인 제조법이고 설탕과 유지를 혼합해서 크림화시키고 달걀을 넣을 때 몽땅 다 넣는 게 아니고 크림화시킨 게 깨지지 않도록 수분과 유분이 분리되지 않도록 조금씩 넣으면서 계속 크림화 시키는 게, 시켜야 하죠. 네. 자, 다음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 장면에서 알수 있는 전분의 구조, 가, 나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오늘은 전분의 구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구조는 포도당이 선형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6에서 8 정도. 포도당이 한 단위로 한 번씩 회전하는 구조고, 이건 포도당의 선형 결합에 가지가 달린 복잡한 형태예요. 얘는 맵쌀에 섞여 있는 아밀로스 구조. 얘는 무슨 구조예요? 아밀로펙틴. 그러니까 맵쌀은 20%에 80%가 들어있어. 찹쌀은 아밀로펙틴이 100%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간은 맵쌀의 주요 전분 구조. 맵쌀에 들어가 있긴 하나, 주요는 아니죠. 80%를 차지하는 건 아밀로펙틴이기 때문에. 자, 나는 찹쌀의 주요 전분 구조이고, 가는, 분자량은 나가 더 크고요. 나는 가보다 맵쌀과 찹쌀, 어느 게더 찐덕찐덕 점성이 강해요? 찹쌀이 강하죠. 그러니까,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니은과 리을로 된 10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전분의 구조에서 아밀로스하고 아밀로펙틴. 네. 아밀로스, 포도당이 선형결합으로 해서 6, 8개의 포도당 단위로 한 번씩 회전하는 나선 구조를 가진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게 그대로 어디에? 우리 그 수능 특강 교재, 연계 교재 그대로 지금 나와 있네요. 아밀로펙틴은 선형결합에 가지가 달린 형태예요. 분자량이 큽니다. 찹쌀은 아밀로펙틴 100%. 맵쌀은 아밀로스 20%. 단지 20% 더 들어가 있는데 전분의 노화가 훨씬 더 빠르죠. 자, 다음 이제 16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된장의 종류예요. 된장은 두 가지. 전통식 된장과 코지 된장.
전통식 된장 매주를

소금물에 넣어서 발효시킨 거죠. 그래서 고체는 된장으로, 액체는 간장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전통적 방법은 균이 복합균제예요. 여러 가지 균을 쓰죠. 그에 비해서 계량식 된장은 단일균, 황국균만을 배양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된장에서 나오는 제조 원리, 일단 당화, 탄수화물, 이런 전분들이 분해가 되면서 단맛이 나고 알코올 발효가 되면서 독특한 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유기산 발효가 되면서 신맛이 나타나고 단백질이 분해돼요. 단백질 분해되면서 감칠맛 나겠고 소금이 녹으면서 당연히 짠맛 나오겠고 당분하고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메일러드 반응, 그래서 독특한 색깔이 된장에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갈변은 무슨 갈변이다? 비효소적 갈변이다. 자, 된장이 발효 중에 산패된, 발효가 되는 게 아니고 산패되는 경우, 어떨 때? 다른 재료에 비해서 소금의 양이 적게 들어갔을 때. 그렇죠. 소금의 양이 적게. 그리고 콩이 덜 삶아졌을 때 산패가 됩니다. 그리고 첨가된 소금이 골고루 섞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소금이 좀 일정하게 잘 섞여야 되는데, 골고루 잘 섞이지 않으면 어느 부분에는 소금의 양이 적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발효를 하다 보면 산패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과일 및 채소 가공할 때 젤리점 판정법, 스푼법, 졸여지고 있는 젤리액을 스푼으로 떠서 뚝뚝 떨궈 봐요. 떨궜을 때 떨어짐이 느려지고 죽어 끝에 일부가 남아있을 때를 젤리점이 됐구나 판단하면 되고, 컵법, 그대로 졸인액을 찬물이 담겨 있는 컵에다 넣어서 그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바닥까지 떨어지면 젤리점이 완성됐다고 판정하면 되고, 당도계로 당도를 재는 거죠. 그래서 일단 20도 정도까지 식힌 다음에 60에서 65브릭스가 되면 젤리어로 판정합니다. 대신 뜨거울 때는 한 2, 3브릭스 낮게 측정이 되겠습니다. 자, 젤리점이 넘었을 때, 그러니까 너무 졸였을 때 딱딱해져요. 설탕 결정이 생기고, 그리고 풍미한 향이 떨어지고, 캐러멜한 현상으로 색이 굉장히 갈색 빛을 띠게 됩니다. 자, 김치에서도 자주 나오는 게 일단 삼투작용. 제조 원리 나올 때, 이거 뭐 분쇄했느냐, 말렸느냐, 삼투작용 많이 나오는데, 삼투 특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왔어요. 일단 삼투는 농도의 차이로 인해서 수분이 이동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배추에 소금 절여 놓으면 배추 속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와요. 그 빠져나온 부분은 나중에 이제 양념이 들어가면서 이제 맛있는 김치가 완성이 되지요. 삼투 속도는 일단 즙액의 농도 차이가 클수록, 그러니까 소금을 많이 뿌리면 많이 뿌릴수록 삼투가 빨리 나타나요. 그리고 온도가 어떻게? 온도가 높을수록 삼투가 빨리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많이 뿌리고 고온에서 절여버리면 순이 훨씬 더 빨리 죽겠죠. 네, 삼투. 그리고 배추김치에서 연부현상. 배추가 흐물흐물해지는 거. 물론 의도적으로 연부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김장김치를 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놓고 먹으면 좀 흐물흐물해지겠죠. 근데 의도하지 않는 연부현상. 일단 배추의 생육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또는 배추를 너무 오래 절였을 때, 그리고 배추 절일 때 정제염만 사용할 때, 염분이 훨씬 높은 정제염만 사용할 때, 그리고 설탕도 마찬가지로 삼투작용을 하기 때문에 설탕을 과량 사용해도 염분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절일 때 또는 저장할 때 온도가 높을 때도 염분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축산물 가공에서 일단 우유 있어요. 우유 가공품. 그냥 우리가 시중에서 그냥 사 먹는 흰색 우유 있죠. 이걸 시유라 그랬어요. 시판 우유. 그리고 발효유, 발효균을 이용해서 요구르트 발효유, 다음 치즈, 우유에 젖산균하고 이렇게 응유효소 레닛을 넣어서 단백질과 유지방을 응고 침전시켜서 만든 치즈, 그리고 버터, 우유에서 지방 추출해서 만든 버터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육류 가공에서 햄, 말 그대로 식욕 부위에 따라서 식욕 부위, 그 고기에 염지한 후에 숙성, 건조하거나

한 개의 액체가 아주 작은 방울 상태로 안정하게 다른 액체에 분산되어 유타격을 형성하는 조작이에요. 그러니까 물 분자 속에 기름 분자가 들어가 있거나 기름 분자 속에 물 분자가 이렇게 들어가서 물과 유분과 수분이 이렇게 섞이는 거죠. 유화작용.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게 유화제. 물과 기름과 같이 섞이지 않은 두 개의 액체를 안정한 유타격으로 만드는 성질이에요. 대표적으로 레스틴, 달걀, 노른자에 많이 들어가 있는 레스틴, 그리고 글리세롤 등이 있습니다. 자, 16강 문항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배추김치 제조에 대한 대화예요. 선생님, 지난 실습 시간에 담은 배추김치가 이상해요. 배추김치에 무슨 문제가 생겼니? 그러니까 배추김치가, 아하, 물러졌네요. 염부 현상이 나타나는 염부 현상. 속상했구나. 배추김치를 어떻게 만들었니? 하니까 이렇게 만들었네요. 일단, 신선한 배추를 천일염으로 절였어요. 삼투압으로 해서 배추에 있는 수분을 좀 빼내고, 배추를 8시간 동안 절였고, 배추를 물로 세척. 그렇죠. 이제 염분을 씻어내야지 그 삼투 현상을 이제 막기 위해서 물로 세척해 물기를 제거를 했고, 미리 만들어 놓은 양념 속을 넣어줬고, 용기에 담아서 따뜻한 곳에서 3일간 발효를 했네요. 발효한 김치를 냉장고에 넣어 일주일간 숙성했어요. 그랬더니, 아, 잘못된 부분이 가에 있구나 그랬네. 배추가 물러졌으니까. 가는 배추가 물러진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9번 문항 볼까요? 위 대화에서 밑줄친 기억에 나타난 식품 가공 원리를 적용한 사례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기억에 나타난 신선한 배추를 천일염으로 절였어요. 여기서 나타난 제조 원리는 삼투작용이죠. 삼투작용. 그러면 삼투가 나타난 사례, 감귤을 착즙, 물리적 착즙. 아니죠. 오이를 소금에 절였네. 삼투. 햇빛에, 포도를 햇빛에 말려 건조네요. 매실을 설탕으로 재었네. 삼투. 그렇죠.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이 삼투작용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삼투작용. 배추에 소금 넣고 절이면 배추 속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오는 삼투작용입니다. 자, 10번 문항 보겠습니다. 위 대화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잘못된 부분. 배추가 물러졌어. 물러진 이유 보겠습니다. 천일염으로 절인 거 맞고요. 배추를 8시간 정도 절인 거 맞습니다. 배추를 물로 세척을 해서 빨리 염분을 빼내야 삼투를 막을 수 있겠죠. 이것도 맞고요. 미리 만들어 놓은 양념 속을 넣어주고 용기에 담아 처음에 따뜻한 곳에서 3일간 발효를 했네요. 온도가 높을 때 삼투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발효도 더잘 되겠죠. 그러니까 염부 현상이 나타나는 게 발효할 때 따뜻한 곳에 뒀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났네요. 자, 그러면 배추를 천일염으로 절였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고, 절인 시간 알맞았고요. 물로 세척을 해야죠. 그래야 삼투 현상이 멈추고, 이거 미리, 양념 속 미리 만들어 놓은 것도 괜찮고요. 따뜻한 곳에서 발효했기 때문에. 10번의 정답은 염부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었습니다. 10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배추김치 제조할 때 염부 현상. 배추 생육 상태가 안 좋거나 배추를 너무 오래 절일 때 염부 현상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랬고, 배추를 절때 염도가 높은 정제염 사용하면 염부 현상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제염만 사용했을 경우에 절이는 시간을 줄여도 돼요. 그럼 괜찮습니다. 설탕 과량하게 사용할 때도 염부 현상 나타나고요. 김치의 절임 온도와 발효, 저장 온도가 높을 때도 염부 현상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19강 문항 볼까요? 농산물 유통 기술. 자, 농산물 유통은 농산물이 생산지부터 소비자까지 들어가는 그 모든 걸 농산물 유통이라 그래요. 물론 여기 생산은 잘 들어가지 않고 생산한 다음부터 소비자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 모든 과정을 농산물 유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농산물 유통은 이네 가지 간

간격을 좀 줄여줍니다. 첫 번째, 장소적 간격. 농산물은 주산지가 따로 있고 소비지가 따로 있어요. 물론 주산지에서도 소비가 일어나긴 일어나죠. 근데 그 생산된 양에 비하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뭐 고랭지 배추를 키운 데다 그러면 고랭지 배추를 키운 데는 그 지역에서는 소비, 물론 소비도 되지만 그걸 다 소비는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생산에 비해 소비가 되게 적어요. 그런데 소비가 주로 되는 곳은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대도시 주변. 그렇죠? 그래서 이 장소적 간격을 그 유통이 수집, 분산, 수송으로 인해서 좀 간격을 줄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농산물은 수확기라는 게 있습니다. 수확기. 우리나라가 봄, 여름, 가을, 겨우 있는 것처럼 그 수확기에 따라서 생산할 때가 있고 소비는 거의 연중 이루어지죠. 그렇죠? 보통 쌀은, 벼는 가을에 수확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소비를 하죠. 보관이라는 기술로 그 시간적 간격을 좀 줄여줄 수 있고요. 품질적 관리. 농산물은 표준화가 굉장히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 한 과일 나무에서 나온 과일이라도, 한 사과나무 한 그루에서 나온 과일, 똑같은 사과라도 이게 품질이 같지 않아요. 색깔, 당도, 모양, 무게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걸 선별 및 등급화해서 어느 정도로 품질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수량. 소수의 사람이 대량 생산해요. 소수의 사람이. 그러니까 농업 경영인이 자기만 먹으려고 생산하지 않아요. 그렇죠? 나는 하루, 1년에 쌀을 100kg를 먹는다. 그래서 100kg만 생산하지 않아요. 막 1톤, 2톤씩 생산하죠. 그러니까 소수 대량 생산. 그리고 소량 대량 소비. 소량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고. 이걸 소분이라는 기술로 해서 이 간격을 좀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농산물 유통의 특성 보면 첫 번째, 계절적 편제성. 생산하고 수확 시기가 고정되어 있어요. 소비는 연중 발생하고.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농산물은 가치에 비해서 커요. 그리고 무거워. 그래서 운반하고 보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 수분이 많아서 부패가 잘 된다는 거. 그리고 양과 질의 불균일성. 그러니까 같은 나무에서 나온 거라도 양과 질이 좀 달라요. 생산량, 품질 다 다르고. 용도의 다양성. 같은 하나의 작물, 농산물이라도 이걸 생으로 먹을 수도 있고,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통째로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용도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비탄력성. 그렇죠? 오늘 가격이 높았다고, 오늘 쌀 가격이 높아진다고 해서 내일 당장 생산해서 가져올 수가 없어요. 오늘 쌀 가격이 낮아진다고 해서 내일 수확을 해야 될걸안할 수는 없습니다. 내일 수확해야 될걸 내년에 수확하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농규모의 영세성, 이건 우리나라의 영농규모가 좀 영사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농산물 거래. 이 부분에서 문항이 좀잘 나오죠. 자, 일단 농산물 거래는 크게 두 가지. 현물, 눈에 팔수 있는 물건이 눈앞에 있느냐, 없느냐. 현물 거래. 그리고 없는 건 선물. 현재 있는 건 현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현물 거래도 크게 세 개. 물건을 도매시장에 파느냐. 소매 시장에 파느냐, 아니면 시장 외 거래, 시장에 팔지 않아요. 그냥 소비자에게 바로 파는 시장 외 거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분류할 수 있겠죠. 이게 현물 거래는 세 가지로 나뉜다는 거. 그리고 도매 시장에서 경매. 경매. 이 문항도 심심찮게 나오다가 요 책으로 잘안 나오긴 해요. 그래도 나왔던 문항입니다. 자, 경매를 분류를 했어요. 진행 방식에 따라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사면 고정식, 물건에 따라 이동하면 이동식, 가격 형성 방법에 따라 가격이 높아지는 상향식, 낮아지는 하향식, 경매 응찰 방법에 따라 뭔가 뭐 스마트폰으로 하든 아니면 전자 응찰기로 하든 하는 전자식, 아니면 손가락으로 하는 수지식, 아니면 적어서 하는 기록식,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경매 기술적인 방법에 따라 현재 있는 물건 그대로 보이면서 하는 현물, 이걸 다 보실 수 없어요. 견본품이라는 견본, 그리고 번호라는 번호 경매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물이에요. 얘는 지금 팔고자 하는 물건이 눈앞에 없어. 앞으로 나올 거예요, 앞으로. 현재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상품을 현재의 기준으로, 현재의 가격으로 판매, 거래를 하는 거죠.
자, 선물 거래는 크게 선물과 선도로. 이 선물과 저 선물은 한자가 다릅니다. 선물 거래 밑에 선물과 선도로 나뉘는데, 선물은 거래소가 있고, 선도는 거래소가 없습니다. 선물 매도자는 거래소에서 매도를 하면 되는 거고, 선물 매입자는 거래소에서 매입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래소는, 뭐랄까요, 표준화된 방법이 있어요. 거래 방법, 계약 단위 이런 게 거래소를 통하니까 뭔가 표준화된 게 있어. 그런데 선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당사자끼리,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당사자들끼리 그냥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표준화된 방법으로 놓고 상대방의 신용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자, 현물과 선물로 나누었고, 현물에는 도매시장, 소매시장, 시장 외 산지 직거래 세 개로 나눴죠. 선물 거래에는 거래소가 있는 선물 거래, 그리고 당사자들끼리 직접 협의하는 선도 거래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아시죠? 자, 농산물 선물 거래를 활성화하려면, 이 선물 거래가 활성화가 되려면, 현재 물건이 없기 때문에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인지 이걸 지금 정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선물 거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는 이유가. 선물 거래, 그러니까 이 농산물의 가격은 그때도 이만큼 될 것이다 라고 정해져 있으면 선물 거래 할 필요 없죠. 그때 보고 물건 좋은 걸 보고 사면 되지. 그런데 농산물은 조금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런 특징. 계절적 편제성도 있고, 공급 수요의 비탄력성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농산물의 가격이 굉장히 널뛰길래요, 널뛰기. 뭐랄까, 그러니까 먹는 건 항상 그만큼 먹는데, 많이 생산되면 가격이 폭락해버리고, 적게 생산되면 폭등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가격의 안정성, 그러니까 기업으로 보면 뭔가 물건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거고, 농업 경영의 입장에서 보면 안전한 판로가 생기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약을 하려면, 언제 우리가 가져올 건데, 양은 얼마만큼, 또는 품질은 어느 정도 이상. 그러니까 이걸 정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물 거래가 활성화되려면, 일단 농산물의 표준화와 등급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품질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어야 되고, 농산물의 저장 보관 시설이 완비가 돼야 돼. 그리고 농산물 거래에 대한 홍보 및 인식이 더 좋게끔 이렇게 홍보를 해야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항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 사례에서 할수 있는 거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농산물의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 A는 농산물 거래 방법에 대한 사례를 조사한 후에 다음과 같이 발표를 했네요. 현대적 의미의 이 거래는 1848년 미국의 시카고에서 시작이 됐네요. 미국 동부 지방에 있는 시카고는 미시간 운하 계통으로 미국 중서부 곡창지대 중심인 동시에 곡물의 집산지가 되어 곡물 거래가 활발히 일어났어. 하지만 곡물 거래 물량에 비해 창고나 운송 시설이 매우 부족했네. 그래서 운하가 얼어 곡물을 수송할 수 없는 겨울에는 곡물이 굉장히 낮은 가격에, 그러니까 곡물을 딴 쪽으로 뺄수 없으면 계속 물량이 쌓이기 때문에 이때는 낮은 거래. 얼음이 녹으면 재고 부족으로 해서 매우 비싼 가격에 곡물이 거래됐어요.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상인들은 이 거래 방법을 고안했어. 농산물이 생산되기 전에, 농산물이 생산되기 전에 가격을 미리 정했네. 즉, 곡물 생산이 급격히 늘거나 줄어도 미리 가격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뒤늦게 낭패보는 사람이 줄게 되었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원료를 미리 구매해서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을 방기할 수 있고, 농부들은 미리 팔아서 수확한 다음에 물건이 팔리지 않는 손해를 보는 일이 적어졌어. 자, 현재 판매한 물건은 없어. 앞으로 생산할 물건을 판매를 했어요. 선물이네, 선물. 그러면 선물을 할수 있는 농산물 선물 거래를 적용할 수 있는 농산물의 조건. 자, 표준 규격화가 용이해야 돼. 그러니까 어느 품질까지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표준 규격화 용이해야 되고, 계절별로 가격 침표가 커야죠.
그래야지 선물을 하지.

계절별 가격이 항상 똑같으면 할 필요가 없죠. 자, 생산미수의 잠재력도 커야죠. 저장료의 품질 동질성을 유지해야 되고, 시장 가격에 대한 정부의 통제, 정부가 통제를 해버리면, 굳이 미리 사놓지 않아도, 그때 가격이 그냥 그 가격이잖아, 그 가격. 그러니까 굳이 선물을 하지 않아도 되죠,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건 선물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은 부정형 문항이네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농산물 선물 거래 활성화, 농산물 표준화 등급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되고, 저장 보관 시설이 완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10번 문항 보죠. 다음 뉴스에서 알수 있는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유형과 같은 범죄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농산물 전자상거래 유형은 B2B, B2G, B2C, C2C. 다 알고 있는 거죠. B, 비즈니스에서 기업. G, 거버먼트에서 정부. C는 컨슈머에서 소비자. 그래서 B2B는 기업과 기업. B2G는 기업과 정부, C2C는 소비자와 소비자, 뭐 일반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당근 거래 이런 게다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C2G 소비자와 정부 거래 등이 있겠습니다. 자, 지시 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 지역의 농업인들이 만든 영농조합법인이네요. 영농조합법인에서 케첩을 판매하는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설 재배로 토마토를 직접 재배해서 만든 케첩은 전량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어. 이 케첩은 사업 시작 단계부터 조합을 믿고 찾아주는 개별 소비자들에게만 판매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은 사업체라고 볼수 있어요. 사업체. 그럼 B가 되겠고. 개별 소비자니까 컨슈머. B2C네요. B2C. 그렇죠? 자, B2C 찾아봅시다. 농업인이 사육한 오리를 온라인으로 식당에 팔았네. 식당은 B로 봐야 될것 같고, 농업인을 C로 봐야 될것 같고, 농업법인이 재배한 양파를 온라인을 통해서 백화점도 사업체로 봐야겠네요. 학생이 집에서 만든 이건 C 소세지를 동호인 카페에 팔았어. 농업기계 회사 B 관공서에 파는 관공서. 관공서는 정부죠. 대형 할인 매점. 대형 할인 매점에서 소비자들에게 농산물을 팔았네. B2C. 5번이 B2C네요. 10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20강 생명공학 기술이에요. 생명공학 기술은, 우리가 나중에 수능 완성을 풀어보고, 또 기출 문제도 한번 보면 그때 보면 알겠지만 문항이 대부분 사례를 찾아라는 문항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조직 배양 기술 말 그대로 조직을 작은 조직을 배양해서 하나의 개체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자, 다세포 생물체의 조직 중 일부나 세포를 분리해서 인공적인 환경 속에서 생존하게 만드는 증식, 생존하게 하거나 증식시키는 것을 조직 배양 기술이라고 그래. 식물 조직 배양 기술은 요거. 전형 성능. 뿌리 가지고도 줄기 잎을 만들 수가 있고, 잎을 가지고도 뿌리 줄기 잎을 또 만들 수 있는. 그렇죠? 어느 영양기관 하나로 완전한 개체를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이 전형 성능을 이용해서 무균 상태에서 식물체 기관, 일부 기관이나 조직 혹은 세포를 떼서 영양분이 포함된 인공 배지에 배양해서 캘러스를 만들어내거나 식물체를 유지 분화 증식시키고 다시 완전한 식물체로 재분화시키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조직 배양 기술에는 이런 기술이 있어요. 대량 증식 기술. 그 식물 한 포기 한 포기 이렇게 심는 게 아니고 생장점 이렇게 되다가 생장점 좀 캘러스에서 생장점으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기내에서 급식으로 증식해버린 또는 인공종자, 배젓이 없는 그런 좀 미성숙 종자들을 이용해서 인공종자를 개발할 수 있다든지 무병개체 증식, 생장점을 채취를 해요. 바이러스가 없는.
그래서 그 생장점을 키워내면 병이 없는 개체를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품종 개량 기술. 씨앗에 있는, 종자에 있는 배를 배양하거나 아니면 꽃 속에 있는 꽃밥을 배양을 하거나 또는 이제 돌연변이 유도하는 이런 품종 개량 기술에 조직 배양 기술이 이용되고요. 생물 반응기. 식물에서 추출하는 뭐 특별한 성분을 식물을 키워서 가면 날씨, 그좀 일자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일종의 배양기를 만들어 버린 거죠. 배양기. 생물 배양 반응기. 네. 자, 다음은 동물의 생명공학이에요. 크게 세 개. 수정란 이식, 수정란 복제, 체세포 복제. 수정란 이식은 수정란을 채취를 해서 아니면 채취된 난자의 체외 수정을 해서 수정란을 만든 후에 그 수정란을 다른 자궁에 이식시켜주는 기술입니다. 수정란 이식 말 그대로. 수정란 복제, 체세포 복제는 복제 동물을 만들어요. 복제 동물. 근데 수정란 복제는 수정란이 세포 분열할 때 잘라버려요. 그러면 그게 다시 복제가 돼요. 그러니까 같은 동물들이 여러 개 생기는 거죠. 체세포 복제는 체세포 핵을 취하고 난세포, 그러니까 난자의 핵을 떼낸 다음에 이걸 이식시켜서 이걸 합성해서 체세포를 다시 수정란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체세포 복제는 체세포를 공여해준 가축과 같은 복제 동물이 나타나는 거고, 수정란 복제는 같은 복제된 동물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부모하고 상관없는. 수정란은 DNA를 공유해준 부모하고는 상관없는 복제 동물. 체세포 복제는 난자와 상관없이 체세포 핵을 준 가축이 복제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형질 전환 기술. 기존에 없던 형질, 새로운 형질을 가진 동물이나 식물을 만드는 기술이에요. 유전자 제조업 기술. 유용한 유전자를 찾아서 그 필요한 유전자를 넣어. 그래서 그걸 발생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능력을 넣어주어서 새로운 형질을 가진 그런 개체가 나타나는 기술, 형질 전환 기술이에요. 자, 형질 전환 기술은 유용한 유전자를 DNA 상태로 불리한 후에 목표하는 생물체에 도입해서 새로운 형질을 발현하게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아, 그러니까 유전자 제조 기술은 외부에 있는 유전자를 갖다가 놔서 새로운 형질이라 그러면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은 기존에 있던 유전자에서 외부에서 온게 아니고 필요 없는 걸 그냥 잘라내 버리는 거죠. 유전자를 편집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식물 형질 전환 방법. 그러니까 이거 제조업 방법 되고 하여튼 새로운 식물을 만드는 방법에는 아그로박테리아 유전자 총법 원형질체 융합법이 있어. 아그로박테리아하고 유전자 총법은 내가 원하는 그 유전 물질을 어떻게 심을 것인가? 그걸 전달해 주는 게 토양 속에 있는 아그로박테리아가 가서 그 내가 주고자 하는 유전 물질을 아그로박테리아가 심어주면 아그로박테리아법. 아니면 그 유전자를 금이나 텅스텐으로 도금한 후에 유전자 총으로 쏴서 도입을 시키면 유전자 총법. 그렇습니다. 원형질체 융합법은 세포 융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물 형질 전환. 동물. 역시 동물 형질 전환도 언제 시켜야 되냐면 이게 수정란 때 시켜요. 수정란 때. 수정란에다가 새로운 형질을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수정 직후에 세포 단계에서 마이크로 피펫으로 수정란 핵 안에 내가 놓고자 하는 DNA를 넣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줄기세포 이용법. 줄기세포의 특정 유전자를 전이하고 이들 중 유전자가 안정적으로 전이된 세포만을 선별해서 발생 초기에 수용체 배자에 재주입해서 형질 전환 개체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분자표지 기술. 분자표지 기술. 분자표지 기술은 무슨 기술이에요? 들고 있어요. 분자가 표지를 들고 있어. 나 누구다? 그냥 보면 몰라요. 그래서 그냥 보면 구별해낼 수 없어, 판별해낼 수 없어. 그래서 그걸 어떻게 염색체에 위치한 DNA 염기 서열을 분비를 해버려요. 그걸 감별을 해. 그래서 얘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 중에서도 많이 쓰는 게 전기 영동법. 전기 영동법. 아갈로스
계래,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을 주면 전기는 이렇게 통하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런데 전자들은 이렇게 이동됩니다. 그래서 그 전자를 타고 이동하는 게 체에 걸려서 떨어지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마커에 걸리게 됩니다. 이래서 얘는 어떤, 그러니까 어떤 DNA 염기서열이구나. 염기서열이 어떤 건지를, 그러니까 얘가 어떤 인지를 염기서열 차이로 감별해 버립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이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일단 조직배양 기술이 있었어요. 조직배양 기술. 작은 조직을 통해서 하나의 개체로 증식시킨 게 조직배양 기술이었어요. 이 조직배양 기술에는 대량 증식 기술에서 한꺼번에 많은 수를 한꺼번에 키울 수 있는 기내 급속 증식, 그리고 혹시 배젓이 없는 종자 또는 미성숙 종자를 인공 종자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있었고, 무병개체, 생장점을 취해서 그 생장점을 하나의 개체로 만들어내요. 생장점이 크는 속도는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생장점에는 바이러스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품종 개량 기술에 뭐 배배양, 꼬박배양, 돌연변이 기술, 생물 반응기, 그래서 생물 반응기를 이용한 유용 물질 생산 기술이 있어요. 조직 배양 기술, 그리고 동물 생명공학 기술에 수정란 이식, 그냥 수정란을 이식해 주는 기술, 수정란 복제, 수정란이 잘라지면서 그거와 같은 복제 동물, 체세포 복제, 체세포 핵을 떼내서 그 체세포를 공유해 준 가축하고 같은 복제동물 나오는 기술, 형질 전환 기술, 뭔가 새로운 형질을 가진 무언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새로운 형질이 아니죠. 자, 새로운 형질, 식물 형질에는 새로운 형질,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날아다니는 꽃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이마에서 꽃이 피는 사슴소, 그럼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거 만들 때 이런 새로운 유전물질을 뭘로 전달할 것인가? 아그로박테리아, 유전자 창법. 이렇게 무얼 이용할 것인가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고, 원형질체 융합법이 뭐다? 세포 융합법이다. 그리고 동물 형질 전환 방법, 미세주의법하고 줄기세포 이용법이 있다는 거. 분자 표지 기술, 분자 표시, 난 누구예요? 하고 어디서 염기서열 차이로서 감별해 버리는 거. 자, PCR은 뭔가 증폭시키는 기술인데, PCR 하면 전기용동법 생각하면 되고, 전기용동법 하면 분자 표지 기술이구나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서 산삼 배양근 생산에 활용된 생명공학 기술. 약용식물과 신약 개발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세모세모 바이오가 생물 배양기를 이용해서 지금 생명공학 기술이 나와버렸네, 바로. 이를 이용해서 산삼의 대량 생산에 성공하며 특허청의 조직 배양 원리를 이용한 산삼 배양근 대량 생산 방법 특허를 취득하는 등 성과를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삼 자체를 키운 게 아니죠, 지금. 생물을 배양하고 있는 거지. 이 세모세모 바이오가 특허를 취득한 기술은 동물 세포나 식물 세포를 연속 배양할 때 사용하는 생물 반응기를 이용한 기술이에요. 신약 개발, 백신 생산 등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산삼이 좋은 성분이 있다. 그래서 산삼을 키워서 그걸 채취하는 게 아니고 그 성분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넣어서 뭐 발효를 시킨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러니까 그 발효시킬 수 있는 생물 배양기를 생산하는 기술, 무슨 기술이에요? 바이오리액터. 그렇죠? 자, 생물 반응기를 이용한 유용물질 생산, 생장 및 대사 활동을 왕성하게 할수 있는 인공 조건을 부여합니다. 인공 조건. 부여해서 유용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발효기, 미생균주를 대량으로 연속 배양할 때 사용하는 생물 반응기, 바이오리액터, 동물 세포나 식물 세포를 대량으로 연속 배양할 때 사용하는 생물 반응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가나 다에 들어갈 줄기세포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야, 학생 A는 줄기세포 이용 기술인 배아줄기세포, 그리고 성체줄기세포, 유도 만능 줄기세포,

를 다음과 같은 흐름대로 분류해 봤어요. 자, 일단 배아줄기 세포는 우리 수정란체에서 그죠? 어떤 것으로든 다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배아줄기 세포. 이 배아줄기 세포에서 뭐로 넘어가요? 성체줄기 세포로 넘어가죠. 성체줄기 세포에서 이제 체세포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다시 역분화시키는 게 유도만능 줄기 세포죠. 자, 수정란에서 얻은 거. 자, 이게 얘네요. 수정란에서 뭘 얻어요? 배아줄기 세포를 얻어. 역분화는 유도 만능 줄기 세포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배아줄기 세포, 두 번째는 유도 만능.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번 문항까지 이제 20강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역시 지금 우리 요약하는 게 지금 두 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간까지 했던 건, 좀저 난이도에서 출제된 문항이니까 조금 부담이 덜할 겁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몸 안에 대사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이 생기죠. 하나의 대사 질환은 다른 대사 질환을 불러오는 도미노 효과가 있습니다. 몸이 계속해서 나빠지는 거죠. 그러면 아프고 운동 능력도 감소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삶의 질이 저하되기 쉽습니다. 대사 질환을 예방해야 우리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사 증후군은 여러 가지 대사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진단 기준이 있는데요. 복부 비만, 고혈압, 고혈당, 고중성 지방,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HDL 콜레스테롤의 감소.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만 해당되면 대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모여 있기 때문에 질병의 바로 전 단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대단한 증상이 없어서 방치하기 쉬운데 서서히 장기가 손상되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너무 무섭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대별 대사증후군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8년과 2022년 사이 10대, 20대에서 40에서 47%까지 증가하고 있어 젊은 사람들의 건강관리가 안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60대에서 31%, 80대에서 39%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노인의 대사증후군 관리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대사증후군은 왜

생기는 걸까요? 서구식 식습관이나 스트레스, 유전적 소인도 있지만 가장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복부 비만입니다. 내장 지방이 염증 물질과 호르몬을 분비해서 대사 이상을 일으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성인 전체의 복부 비만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중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건강하게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것중 하나가 병에 걸리는 거죠. 어디가 아프다는 건 정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렇다면 질병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약잘 챙겨 먹기? 아니면 건강검진 잘 하기?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따로 있습니다. 생활습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습관적으로 많이 움직이라고 권해드립니다. 규칙적으로 움직이면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비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만성질환과 조기 사망의 위험을 감소합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잠깐 시간을 내어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굳이 시간을 내서 어딜 가지 않아도 제자리에서 충분히 효과적인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디서든 쉽게 할수 있는 제자리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리에서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상태에서 발 뒤꿈치로 엉덩이를 찬다 생각하시고 뒤로 이렇게 가볍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주의하실 점은 발을 찰 때 엉덩이가 구부러지는 동작은 잘못된 동작입니다. 네, 반대쪽도. 네. 두 번째는 발을 들어 올릴 때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는 동작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숙여지게 되면 다리 운동이 되지 않고 몸을 구부리기 때문에 좋은 동작이 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확한 동작은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자, 뒤꿈치로 왕복 20번 엉덩이를 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그렇죠. 둘. 자, 이때 호흡은 뱉어주시면서 몸을 곧게 펴주셔야 상체가 고정이 되고 정확히 허벅지 뒤쪽 운동이 됩니다. 가슴은 완전히 펴주시고 시선은 아래쪽을 조금 바라봐 주시고요. 속도는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빠르게 증가시켜 갑니다. 만약에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지 않는다면 닿으려고 조금씩 노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뒤꿈치를 살짝 든 상태에서 앞으로 걷기입니다. 무릎을 앞으로 들어 올리면서 배꼽 높이까지 올려서 20번 정도 걸어보겠습니다. 이때도 주의하실 점은 몸통이 앞으로 구부러지지 않게 곧게 펴는 것이 필요하고요. 상체가 앞으로 구부러지거나 또는 몸통이 옆으로 네, 이렇게 회전하는 동작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로 선 상태에서 무릎 들어 올려 보실게요. 하나, 그렇죠. 둘, 좋습니다. 이때 팔을 앞뒤로 흔들면서 호흡과 함께 무릎을 배꼽까지 들어 올려 주시면 되고요.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빨라지셔야 하는데 위치는 원래 처음에 시작했던 위치에서 계속 해줄 때 운동의 효과가 높아집니다. 자, 이렇게 엉덩이 차기와 무릎 들어 올리기가 끝났다면 이제는 달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꿈치로 엉덩이를 차는 동작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제자리에서 준비 시작. 하나, 둘. 발은 앞쪽으로 착지를 해주시고요. 몸통을 세워준 상태에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올려주시면 되고 상체 고정해 주시고요. 그대로 다섯 번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 다음 동작은 제자리에서 달리기인데요. 무릎은 배꼽까지 들어 올리면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네, 발끝 살짝 들어주시고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네. 주의하셔야 될 점은 몸통을 완전히 세우고 지금 소리 들리시죠? 호흡을 일정하게 뱉어주면서 무릎의 높이를 배꼽까지 올려주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그렇게 호흡하시고 뒤꿈치는 대지 않고 발끝으로 뛰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기로 결심하셨다면 다음으로

수면 습관과 식습관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사증후군의 주된 원인이 잘못된 생활 습관과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루에 7시간 정도 푹 주무신다면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충분히 잠을 자야 피로도 풀리고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안정화됩니다. 그런데 푹 자는 게 참 쉽지 않죠. 아마 중년 이후에 나이 드신 분들은 수면에 대한 두려움, 부담이 있으실 겁니다. 수면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면 만성 통증 때문에 어디가 아파서 못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다가 아프면 아픈 것 때문에 잠을 깨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신다거나 핸드폰을 보느라 못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스트레스나 과도한 생각, 잡생각들이 많을 때도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혹시 큰 이유가 없는데 숙면을 취하기 어렵다면 근력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수면의 질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 두세 시간 전에 운동을 마무리하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호흡 운동으로 텐션을 떨어뜨려 주시면 푹 주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 3대 영양소 다 잘 알고 계시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혹시 식사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시나요? 대략 탄수화물을 50에서 60%, 지방을 30%, 단백질을 15에서 20%로 알고 계실 텐데요. 탄수화물과 설탕류의 과다 섭취는 대사질환을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탄수화물 비율을 20에서 30%까지 낮추어야 대사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야 좋다는 건 알지만 맛이 있어서 줄이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탄수화물을 줄이기 어려운 분들은 식사 순서의 습관을 바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식사의 순서를 섬유질과 지방을 먼저 드시고 그리고 단백질을 두 번째로 드시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음식을 먹더라도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식사를 할 때 음식을 가리지 않고 하는데요. 섬유질과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대로 먹습니다. 저랑 처음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밥을 안 먹는다고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섬유질, 지방, 단백질을 식사의 초반부에 하기 때문에 마지막엔 밥과 국, 김치 정도가 남게 되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섭취하게 되면 혈당을 관리할 수도 있고 우리 몸의 염증을 관리할 수 있어서 저는 작은 습관이지만 추천드립니다. 대사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으로는 숨이 찰 때까지 걷거나 달리는 유산소 운동이 주 2회 이상 필요하며 가벼운 근육통이 생길 정도의 근력 운동 역시 주 2회 이상 필요합니다. 만약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저에게 배운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주 1회씩 가볍게 시작하고 빈도와 강도를 무리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늘려주는 것이 대사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식후 혈당을 낮추는 집에서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리에서 팔꿈치로 무릎을 터치하는 동작입니다. 허리가 강화되고 유산소 운동으로 아주 좋은 동작입니다. 자, 양쪽 손을 머리 뒤에 깍지를 껴주시고요. 오른쪽 팔꿈치로 무릎을 살짝 닿아주세요. 그렇죠, 제자리. 반대로. 네, 좋습니다. 이때 팔꿈치에 무릎이 닿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오른쪽 한번. 그렇죠, 왼쪽. 네, 다시 오른쪽. 자, 이 상태로 왕복 20번. 네, 상체 비틀어주면서 몸통이 꼬이고 다리가 올라오기 때문에 코어 운동과 전신 유산소 운동이 됩니다.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혹시라도 팔꿈치가 무릎이 닿지 않는다면 범위를 조금 줄여서 닿지 않는 상태에서 네, 운동을 해도 괜찮습니다. 더, 다섯 번만 더 할게요. 하나,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안 닿으면 안 닿는 위치에서 조금 조금씩 닿으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유연성과 근력, 심폐지구력까지 향상되게 됩니다. 더, 하나, 둘, 네, 좋습니다. 다음 동작은 조금 더 어려운 동작인데요.
측면으로

구부려서 팔꿈치와 무릎을 닿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손을 머리 뒤로 그리고 측면으로 네, 무릎을 닿아주시고요. 그렇죠. 네, 균형을 잘 잡는 게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팔꿈치가 무릎에 닿지 않는다면 닿으려고 하는 연습만 해주셔도 충분히 운동이 됩니다. 자, 그 상태로 10번만 더 해보실게요. 조금 빠르게 갑니다. 하나, 더, 둘, 그렇죠. 네, 호흡을 뱉어주셔야 코어가 작동하면서 코어가 더 강력하게 운동이 됩니다. 더 호흡, 둘, 하나, 둘. 이렇게 팔꿈치를 대각선 방향으로 터치하고 측면으로 터치하는 동작을 1분에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늘려서 3분까지 확대하시면 코어, 균형, 심폐지구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홈 트레이닝이 됩니다. 만약에 질환을 가지고 계시다면 질환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 운동은 유산소 운동을 중심으로 하고요. 보조로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유산소 운동으로는 걷기, 가볍게 달리기, 산책이 좋습니다. 하지만 물에서 하는 수영은 고혈압 환자에게는 많이 추천하진 않습니다. 근력 운동의 경우 운동의 강도가 높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당뇨의 운동은 근력 운동을 중심으로 하시고 유산소 운동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력 운동은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 엉덩이, 큰 근육을 사용할 수 있는 런지, 스쿼트 이런 동작들이 도움이 됩니다. 균형과 스트레칭 운동으로 혈당 변동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질환에 따른 운동을 적절하게 선택해야 질환을 예방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운동하려면 운동 처방의 원리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동의 계획은 빈도, 강도, 형태, 시간을 고려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빈도는 주간 몇 번의 운동을 할 것인지, 강도는 몇 퍼센트의 운동 강도로 할 것인지, 운동의 형태는 근력,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 균형 운동 등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10분에서 90분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할 것인지 등이 고려되어야 건강하게 운동이 계획됩니다. 어렵다면 주변의 건강운동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운동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하죠. 운동 기본 원칙을 알면 운동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부하의 원리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양보다 조금 더 반복하거나 무게를 조금 더 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점진성의 원리인데요. 한 번에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게라 하면 2.5kg, 5kg 반복 횟수라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를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개별성의 원리는요. 나와 옆 사람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에게는 유연성 운동이 필요할 수 있으나 옆에 사람에게는 근력 운동이 필요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유산소 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이성의 원리는 그 사람의 질환이나 문제에 있는 것을 반영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성의 원리는요. 아마도 가장 힘든 것일 텐데요. 우리 몸이 좋아지는데 3개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꾸준하게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처럼 한번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역성의 원리인데요. 우리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휴식을 취하면 어느 시점에 운동을 하지 않은 처음의 상태로 복귀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죠. 자, 지금부터 스태미너를 높이고 체력을 향상할 수 있는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스쿼트에서 발을 벌리는 동작입니다. 골반 넓이 정도에서 스쿼트를 해주시고요. 일어나면서 발을 벌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자리로 그러고 다시 내려오시고 다시 벌리고 다시 내려오고 이때 무릎이 앞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엉덩이가 살짝 뒤쪽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무릎이 만약에 앞쪽으로 나가게 되면 무릎의 통증과 부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동작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제자리로 네 무릎이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뒤쪽

앞으로 오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점프, 다시 앉고, 네, 그리고 다시 점프. 마찬가지로 앉을 때 몸통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한번 구부려 보실게요. 네, 이렇게 구부러지면 엉덩이와 허벅지에 운동이 안 되고 허리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일어나시고요. 자, 그러면 좋은 동작으로 20번만 자, 반복해 보실게요. 경쾌하게 시작. 하나, 그렇죠. 다시 하나, 조금씩 속도를 내서 빠르게 하면 좋습니다. 하나, 벌리고, 자, 속도 하나. 상체 세워서 시선은 앞에 고정해 주시고요. 몸통 단단하게, 그리고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엉덩이를 살짝 뒤쪽으로 하면 허벅지 엉덩이가 불타는 느낌이 들을 것입니다. 다음 동작은 스쿼트 동작에 팔 운동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반 넓이에서 밑으로 내려가 주시고요. 팔은 앞으로 나란히입니다. 점프를 하면서 좌우로 나란히 해주시고요. 다시 모아서 스쿼트를 합니다. 다시 벌리시고요. 다시 모아줍니다. 하체 동작은 이전에 설명했던 것과 동일하고요. 양쪽 팔은 가능하면 빠르고 단단하게 움직입니다. 이 팔이 앞뒤로 움직이면서 가슴의 앞쪽 근육과 뒤쪽 근육이 만들어지는데요. 힘을 뺀 상태로 다시 한번 움직여 보실까요? 네,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어깨가 전혀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벌리고 최대한 빠른 시간 모아줍니다. 네, 다시 벌리고 네, 다시 모으고 이렇게 하면 가슴 근육과 등 근육이 발달되면서 전신 운동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슴의 앞쪽, 그 다음에 등의 뒤쪽이 운동이 되면 좋고요. 대신에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승모근의 위쪽이 많이 사용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가슴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모아주고 다시 네, 앞으로 나란히 해주시면 됩니다. 뒤로 모으고 앞으로 네, 그렇죠. 자, 이 상태로 저희 20개를 할 텐데요. 처음엔 가볍게 시작했다가 점차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운동을 끊어서 하는 느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자, 시작. 하나. 그렇죠. 멈추고, 앞에서 멈추고. 그렇죠. 운동은 대체적으로 강하게 멈출 때 근육의 작용이 커집니다. 그래서 헐렁이처럼 움직이는 건 근육의 작동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자, 조금씩 빠르게 하나, 빠르게 완전히 탁 멈춰주세요. 멈추고 앞에서 멈추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상체 완전하게 꼿꼿하게 세운 상태에서 등을 뒤쪽에서 조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앞에서 모으고 조이고 모으고 조이고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허벅지, 엉덩이, 그리고 가슴 앞쪽, 호흡을 통해서 코어 운동까지 전신 운동을 집에서 할 수 있고요. 스태미너를 높이고 대사질환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운동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무분별한 운동은 하지 않으니만 못합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면 부상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관절의 유연성을 발달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건의 발달을 위한 운동인데요.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은 빠르게 성장하고 건은 느리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의 성장에 맞춰서 운동을 하면 건, 힘줄이라는 것이 손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 강도는 천천히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척추근의 발달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코어를 먼저 발달시키고 사지의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코어의 망가짐으로 사지의 근력을 쓸 수 없거나 척추가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고정근의 발달인데요. 말이 어렵죠. 고정근은 내 팔을 고정시키는 어깨이고요. 밑에서 보면 내 다리를 시키는 고관절입니다. 어깨와 고관절이 단단해야 사지의 운동으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각각의 운동이 아닌 움직임의 동작을 운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두박근이라는 운동만 이렇게 하게 되면 운동이 딱 요 알통이라고 하는 이두박근만 운동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두박근 운동에 만세를 하게 되면 어깨 운동까지 같이 되죠. 이런 운동들이 건강해지는 운동이고요. 또 하나는 운동을 할 때 양팔과 양다리를 동시에 움직이게 되면 몸통은 계속 굳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양쪽 팔을 움직이거나 양쪽 팔을 동시에 움직이면 몸통이 계속 굳어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흉추, 척추뼈가 굳어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가능하면 양팔을 동시에 하기보다는 한 팔, 한쪽 다리씩 따로따로 하다 보면 오른팔과 왼팔의 차이를 우리가 느끼면서 운동을 할 수 있고 척추가 회전을 하면서 유연성을 가지면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기억하고 운동을 하시면 아마도 평생 건강하게 운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염증을 생기게 하면서 노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적절한 운동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과운동의 징후를 피할 수 있도록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과운동은 첫 번째, 운동 수행력이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유산소 운동을 한다면 뛰는 거리가 줄어들거나 시간이 줄어듭니다. 근력 운동을 한다면 내가 반복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을 잘하고 식사를 잘하는데도 체중이 감소합니다. 몸의 염증 반응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는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감염 횟수가 증가합니다. 감기에 걸린다든지 어디가 조금 조금씩 아파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꾸 감기나 여타 가벼운 염증 반응들이 생긴다면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만성 피로인데요. 뭐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만성적으로 피로가 생긴다면 이거 역시도 과훈련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운동 중에 심박수나 혈압이 높아지게 되고요. 여섯 번째로는 심리적 상실감이 생깁니다. 운동은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줄인다고 했는데요. 과훈련을 하면 반대가 된다는 것이죠.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피로 현상이기 때문에 운동의 양과 강도, 빈도를 확인하면서 하셔야 합니다. 제가 프로야구팀에서 근무를 할 때 캠프를 가면 아주 이색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예를 들면 캠프를 가게 되면 호주나 괌, 사이판 엄청 따뜻한 곳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선수들이 일주일 안에 모두 감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훈련 둘째 날부터 트레이너실을 찾아서 감기약을 찾고 계속해서 감기약을 복용합니다. 제가 루키일 땐 몰랐었는데요. 조금씩 베테랑이 되면서 알게 된 건 과훈련에 의한 감염 증상이었습니다.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이라든지 저체력자가 운동을 할 땐 괜찮았는데 운동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 감기 기운이 있다는 것은 그 훈련의 강도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훈련을 확인하는 것은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건강한 운동을 위해서는 주간 운동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어야 합니다. 저와 함께 어떻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급자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근육통의 경험이 없었던 분들이나 또는 유산소 운동을 해도 숨차지 않았던 분들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은 매일 자주 운동을 해주시고요. 운동의 강도는 30에서 40% 정도로 운동의 시간은 5분에서 10분 이내로 자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운동의 종류는 스트레칭 한두 개, 유산소 운동 살짝, 근력 운동 한두 개 정도로 가볍게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중급자 정도라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하지만 월간 3, 4회로 빈도수는 좀 부족합니다. 이런 분들은 주당 2회에서 3회를 계획하시고요. 운동의 강도는 50에서 60%를 해주시면 좋고요. 운동의 시간은 20에서 40분 정도 계획하시면 좋습니다. 운동의 종류로는 스트레칭을 한 3개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유산소 운동과 걷기 플러스 슬로우 조깅을 5에서 30분 정도 해주면 좋습니다. 근력 운동은 코어 운동과 상체 근력, 하체 근력 운동을 해주시면 좋고요. 주 3회 정도 계획해서 해주면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상급자라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계시고 주 2, 3회 꾸준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빈도를 4회에서 5회까지 주간 늘려가시고요. 운동의 강도는 대략 60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립니다. 운동의 시간은 30분에서 60분까지 끌어올려주시고 운동의 종류는 스트레칭

하체의 유연성, 근력, 평형성을 향상시키는 운동입니다. 자, 양손을 가슴에 모아주시고요. 오른발을 뒤쪽으로 빼면서 네. 몸통을 꼬아주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제자리로 차렷 일어나주시고요. 다시 뒤로 네, 천천히 뒷무릎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오시고요. 발은 가능하면 측면으로 조금 멀리 가면 운동이 훨씬 더 잘 됩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쭉 멀리요. 네. 이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내려갈 때 몸통이 풀려버리게 되면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일어나시고 자, 내려가면서 네, 몸통이 반대로 돌아가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네, 코어에 꼬임이 없기 때문에 운동이 안 됩니다. 다음은 내려갈 때 몸통 자체가 구부러지는 동작입니다. 네, 이렇게 구부러지면 엉덩이와 허벅지로 가야 할 로드가 분산되면서 올바른 동작으로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동작을 좀 주의하시고요. 발은 가능하면 옆으로 멀리 가주시고 몸통이 꼬이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10개만 천천히 내려가실게요. 천천히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면 몸통은 왼쪽으로 돌고 다리도 반대쪽으로 돌면서 꼬임 현상이 나타나고요. 꼬인 상태에서 다시 풀어주면서 제자리로 일어서면 되겠습니다. 일어나고 그렇죠. 내려가는 속도는 천천히 내려가고 일어나는 속도는 빠르게 일어납니다. 상체는 전방을 주시해 주시고 그렇죠. 하체는 뒤쪽으로 쭉.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유연성, 근력, 평형성이 동시에 만들어지면서 스태미너를 향상시켜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상체 운동하면 팔굽혀펴기를 생각하실 텐데요. 팔굽혀펴기보다 3배 이상 힘든 팔굽혀펴기를 오늘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네, 엎드려 주시고요. 자, 우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린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는 코를 양손의 가운데에다가 댄다고 생각하고 내려가시고요. 내려가서 그대로 앞으로 천천히 전진을 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천천히 제자리로 와서 일어나서 이렇게 네발기기 상태를 만들어주시고요.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서 코를 땅에 닿는다 생각하고 앞으로 쭉. 네, 그리고 천천히 제자리로 올라옵니다. 자, 10개만 하실게요. 이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만약에 힘이 없다면 바닥까지 안 내려가셔도 되고요. 조금만 내려갔다가 앞으로 진행하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있는 정도 갔다가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대의 운동 강도는 내 코가 바닥에 닿을랑 말랑 갔다가 최대한 앞으로 갔다가 제자리로 오게 되면 가슴의 전면부, 중앙, 후면부까지 발달할 수 있어서 아마 운동 강도가 일반 팔굽혀펴기의 3배에서 5배 이상 되는 동작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팔굽혀펴기가 조금 쉽다면 그러면 그 다음 좀 더 강도 있는 팔굽혀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무릎을 편 상태에서요. 네, 발은 조금 벌려주시고 발을 조금 더 앞으로 당겨주실게요. 엉덩이를 조금 높인 상태에서 방법은 동일합니다. 코를 지면에 양손 사이에 대고 그대로 앞으로 갔다가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10번만 해보실게요. 코가 땅으로 들어갔다가 앞으로 가고 다시 뒤로 옵니다. 무릎 꿇는 것도 그렇고 이 무릎을 펴는 동작에서도 조금 조심하셔야 될 점은 내 가슴이 발달되고 가슴이 자극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등이나 위쪽으로 자극을 받으면 동작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 가슴의 위, 중앙, 하면부 이 세 군데가 자극을 받으면 동작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견딜 수 있는 정도까지 갔다 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트레이너처럼 완전한 자세를 만들면 건강한 상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부상 없이 정확하게 운동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 각자의 몸에 딱 맞는 운동법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오늘을 만들고 활기찬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0: 미아는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국민건강 가이드 김병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흡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 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행동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3: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2: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3: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2: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3: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2: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3: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3: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재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3: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2: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3: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의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2: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3: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천 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2: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3: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2: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3: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

0: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0: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주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 왔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지구관측 연구를 하고 있는 김현옥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따라왔습니다. 우주경제의 빅뱅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뉴스페이스 시대의 지구관측은 어떻게 지능형 공간정보 산업으로 진화하는가? 인류가 당면한 기후위기는 어떤 모습이고 전 세계는 어떻게 협력하는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질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한국은 일찍 우주 개발에 뛰어든 나라는 아닙니다. 미국과 소련이 치열한 우주 경쟁을 벌이던 1950년대 한국은 전쟁의 상처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과학기술이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조문이 있을 정도로 과학기술에 진심인 나라입니다. 덕분에 우리나라의 우주개발도 후발국으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성과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 프로그램의 시작은 1992년 발사된 우리별 1호였습니다. 우리별 위성의 첫 시도가 성공을 하자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이 세워지고 예산을 마련해서 체계적인 개발에 착수합니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났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다양한 위성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지궤도 위성에는 천리안 위성이 있습니다. 기상과 해양 대기를 관측하는 센서가 달려있는데요. 매일 일기예보에 쓰이는 구름 이미지, 태풍의 이동 경로, 한반도 주변 바다의 수온 변화 같은 정보가 이 위성에서 나옵니다. 지구 저궤도에는 고해상도 지구 관측을 담당하는 다목적 실용위성, 흔히 아리랑 위성이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0cm급의 높은 공간의 상도로 지구 곳곳을 촬영해서 도로 변화나 건설 현장, 재난 피해 지역 같은 정보를 파악하는 데 요긴하게 활용됩니다. 이 위성은 해외에도 판매되어져서 다양하게 활용되기도 합니다. 또 정부 부

부처별로 수요에 맞게 개발되는 차세대 중형위성도 있습니다. 국토 관측을 담당하는 국토위성은 1호가 현재 운영 중이고 곧 2호가 발사될 예정입니다. 군집위성 개발 사업도 별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위성 프로그램에 더해서 우리나라는 2022년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면서 발사 기술력까지 갖게 됐습니다. 위성을 만들고 직접 발사해서 운영하고 또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전 주기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세계에서 7번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22년에 발사된 달 궤도선 다누리는 지구 궤도를 넘어서 달까지 갔고 지금도 달 주변을 돌면서 탐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우리도 엄연한 세계 우주 강국이구나 하는 자부심이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번쯤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는 위성을 만들고 쏘아 올려서 운영할 수 있는 나라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위성 데이터를 산업과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인가? 저는 앞으로 K-스페이스의 성공 여부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에서 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주산업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발사 서비스를 떠올립니다. 당연하죠. 해외여행을 가려면 항공권을 먼저 끊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여행의 본질은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니라 도착지에서의 경험입니다. 마찬가지로 로켓은 우주로 가는 교통수단이고 진짜 가치는 인공위성과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서비스에 있습니다.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 우주청에서 2025년 우주경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서비스와 활용을 포함하는 다운스트림 시장이 약 4,080억 유로, 우리 돈으로 710조 원 규모입니다. 반면 위성과 발사체를 제조하는 업스트림 시장은 약 6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10조 정도가 됩니다. 활용 부문이 제조 부문의 거의 7배 규모가 됩니다. 스페이스X가 주식시장에 상장을 할 계획인데 그 규모가 역대급이 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페이스X조차도 실제로 돈이 되는 사업은 발사 서비스가 아니라 스타링크, 즉 위성통신 서비스라고 합니다. 결국 위성에서 얻은 데이터를 현실의 문제 해결로 연결하지 못한다면 우주 개발은 어쩌면 그냥 멋진 장면으로만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기회는 어디 있을까요? 저는 한국이 의외로 공간정보 활용 측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의 면적은 크지 않지만 도시화율이 높습니다. 인구와 산업이 밀집해 있고 재난 대응, 국토관리 수요가 큽니다. 통신과 디지털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이 말은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가 실제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데 테스트하고 검증하기에 최적의 환경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는 매년 산불과 집중호우가 반복됩니다. 국토 면적은 작지만 인구 밀도가 높고 토지 이용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피해 지역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해법이 필요합니다. 도시 안에서도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는 곳을 예측하고 또 도시 열섬 현상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수요가 꾸준합니다. 예기치 않은 극한 기상에 대비해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정밀농업 수요가 있고 연안 양식장의 수온과 적조 변화도 실시간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 관측 위성과 다양한 지도, 현장 데이터들을 융합해서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우리 국토 안에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성은 우리나라만 보지 않습니다. 지구 상공에서 전 세계를 봅니다. 그러니 국내 활용에만 국한하지 말고 세계 시장으로 눈을 돌려볼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성 영상 활용 기술은 주로 미국이나 유럽이 만들어 왔는데요. 아시아는 도시 구조가 다르고 삶의 패턴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기술, 다른 알고리즘, 다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는 비슷한 구조를 가진 아시아와 개발도상국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과정에서 독자적인 경험을 쌓고 그것이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참고 사례가 됐던 것처럼 위성 데이터 활용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획을 통해 추진된 가장 대표적인 우주개발 프로그램이라면 단연 유럽의 코페르니쿠스를 꼽습니다. 이름이 익숙하실 텐데요. 지동설을 주장했던 천문학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지구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와 유럽우주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구관측 프로그램입니다.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자연재해, 안보처럼

나라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이 힘을 합쳐 만든 체계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센티넬이라는 위성군에 있습니다. 센티넬 1호부터 6호까지 각각 다른 임무를 띄고 있는데요. 센티넬 1호는 레이더 센서를 탑재해서 구름이 끼어도 밤이어도 지표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홍수로 침수된 지역이나 집안 침하, 빙하 이동을 추적하는 데 씁니다. 센티넬 2호는 우리가 흔히 아는 광학 경상을 촬영하는 위성입니다. 농업이나 산림, 도시변화 모니터링 등등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센티넬 3호는 해양과 육지의 온도, 식생, 해수면의 색깔을 관측해서 기후 연구와 해양 감시에 씁니다. 센티넬 5호는 대기오염 물질, 특히 이산화탄소와 메탄, 오존 같은 성분을 전 지구 단위로 매일 추적합니다. 그런데 이 위성들이 매일 쏟아내는 데이터가 하루에 무려 16TB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지구 관측 프로그램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유럽은 센티널 데이터를 전 세계의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합니다. 공공 목적이든 연구 개발이든 상용 서비스든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럽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위성이니까 거기서 획득된 데이터도 모두에게 공개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상 데이터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데이터 분석, 서비스 개발 중심의 다운스트림 산업을 키우는 기반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덕분에 지속적인 경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업은 비싼 원천 데이터를 사지 않고도 서비스 개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용이 창출되고 기업은 사업을 통해서 이윤을 얻습니다. 이는 다시 국가에 대한 세금으로 돌아오고 또 다음 위성 개발에 투자되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럽은 센티넬 데이터를 공공재로 개방함으로써 위성 개발 비용을 뛰어넘는 디지털 공간 정보 산업 전체를 성장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도 그대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시사점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소개드렸습니다. 데이터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 활용의 문턱을 낮추는 것, 그리고 그 위에서 민간이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판을 깔아주는 것이 유럽의 전략이었습니다. 공공이 데이터 인프라를 열어주면 민간이 거기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산업이 되고 산업이 쌓이면 생태계가 됩니다. 이 방식이 유럽식 뉴스페이스 시대의 지구 관측이라고 하겠습니다. 뉴스페이스를 표방한 국가 위성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네온셋이라고 하는데요. 영어 약자에 뉴스페이스 시대의 지구관측 위성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지만 원자번호 10번인 네온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위성 10기가 군집으로 운영이 되면서 지구를 밝힌다는 뜻이죠. 네온셋은 100kg급의 작은 위성에 미터급 고해상도 광학 카메라를 실었습니다. 군집으로 운영하면서 한반도를 집중 관측하는 미션입니다. 2024년 4월에 시제기가 발사됐고요. 2025년 12월에 검증기가 발사됐습니다. 2027년까지 10기를 추가로 발사해서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위성들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면서 찍은 영상은 제주 국가위성센터에서 바로 수신을 하기 때문에 재난재해 같은 국가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온셋은 우리나라 첫 국가 군집위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민간의 우주개발 역량을 키운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산학연 협력체계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위성 본체와 카메라는 민간기업 세트레가이가 담당합니다. 관제와 운영, 활용을 위한 지상시스템 개발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하고요. 전체 사업 관리는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가 맡았습니다. 무엇보다 네온셋 군집위성 데이터를 국내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에 적극 개방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공개형 활용 시스템을 개발해서 촬영된 영상을 빠르게 수신 처리해서 현업에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에요. 아직은 개발 단계에 있지만 사업이 완성되어 실제 운영에 들어가면 네온셋은 기존 국가위성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가 위성을 개발하는 나라에서 위성 정보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의 도전도 눈에 띕니다. 위성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출발한 한컴 인스페이스는 지금은 지구 관측 위성 세종 시리즈를 중심으로 위성 운영과 데이터 서비스를 확장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50기 규모의 군집 위성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히고 있고요. 드론이랑 기타 다른 현장 데이터와 연계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농업

건설, 안전, 물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성에 실리는 카메라 센서 개발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텔레픽스도 주목할 만합니다. 블루카본 모니터링 위성인 블루본을 직접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독자 개발한 위성용 AI 프로세스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블루카본 모니터링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블루카본은 갯벌이나 염습지, 해초밭, 맹그로브 숲처럼 바다와 해안 생태계가 흡수하고 저장하는 탄소를 말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탄소 배출권 시장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탄소 감축 의무를 이행할 때 직접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탄소를 흡수하는 생태계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크레딧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갯벌이 실제로 탄소를 이만큼 흡수했다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바다 위에 넓게 퍼져 있는 해초류 군락이나 갯벌을 일일이 배로 나가서 측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위성 영상이 효과적인 관측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나라 스페이스의 창업 스토리도 흥미롭습니다. 대학 시절 큐브 위성 활동을 하던 젊은 인재들이 모여서 회사를 세웠는데요. 2015년 회사 설립 당시에는 대학 동아리 팀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위성 설계와 제작, 운용, 데이터 분석까지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경기도가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을 위해서 추진한 경기셋이 있는데요. 나라 스페이스의 위성 플랫폼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뉴 스페이스의 중심에 아폴로의 달 착륙을 보며 우주를 꿈꾸던 아폴로 키즈가 있었다면 한국에는 나로호를 보면서 자란 나로호 키즈 세대가 민간 우주 산업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가는 한국의 뉴 스페이스는 단순히 위성을 더 많이 쏘는 이야기가 아니라 위성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실제 우리의 삶과 산업 그리고 지구의 문제로 연결하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아르테미스 2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54년 만에 다시 달 궤도에 도착한 우주인들은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가 그저 아름다운 행성을 넘어서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풍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무한한 우주에서 지구라는 행성에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작은 별은 어쩌면 신이 인간에게 선사한 무대이며 연극의 결말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요. 멀리 떠나봐야 집의 소중함을 안다고 하죠. 아이러니하게도 지구를 벗어나기 위해 발전시켜온 우주기술은 다시 지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잘 지키는 대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도 분명해집니다. 우주기술을 어떻게 지구 환경과 사회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연결할 것인가? 그 질문의 가장 중심에 바로 지구관측이 있습니다. 이번 제 강의가 K-우주시대를 향한 여정에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보는 첫 번째 나침반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발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우리 AI 빈톡과 함께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쓱쓱쓱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 볼까요?
1: There are so many fruits. I love fruit. Can I have some plums?
2: How many plums do you want?
1: I want 6 plums.
2: How about some pineapples? They're very sweet.
1: Yes, please. I want a melon too.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대화 속에 숨어 있는 중요한 단어들도 눈여겨봤죠? There are fruit, plums, pineapples, melon. 이렇게 함께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there are이에요. 요건 두 단어가 합쳐진 표현인데요. there 자체는 저기에, 저쪽에 이런 뜻이지만 there are 하고 문장이 시작하면 저기에, 저쪽에 이런 뜻은 없어요. 그냥 뭐뭐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there 다음에 are, 이 are는요, 보통 여러 개일 때 요 말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 무엇들이 있다, 누구누구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려면 there are 이라고 시작하면 돼요. 요건 우리 대화 속에서 다시 한번 친구들 확인해 봐요. fruit, fruit. fruit는 과일이죠. 이 fruit은 과일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과일이 여러 개 있다고 해서 fruits라고 S 붙이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여러 가지 종류의 과일들이 있다. 뭐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과일의 종류가 많다라고 강조하고 싶을 때는 S를 붙일 수도 있어요. S가 없어도 fruit만으로도 여러 개의 과일이 되지만 종류가 여럿인 걸 강조하려면 S 붙인다. 요거 기억하고요. plum, plum이에요. plum은 자두, 과일 이름이죠. 보랏빛 나는 자두를 plum이라고 하고요. pineapple, pineapple. 우리말로도 pineapple인데요. 우리말은 pineapple, 네 박자지만 영어는 pineapple, 세 박자예요. pineapple, 한 번 더. pineapple. 좋아요. pineapple, pineapple. melon, melon. 메론을 영어로 발음할 때는 melon 이렇게 발음해줘요. melon. 자, 그럼 대화 볼게요. 우리 처음에 봤었던 there are로 시작을 했죠. 무엇 무엇들이 있다. there are so many fruits 라고 했어요. 와, 과일 종류가 진짜 많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There are so many fruits. I love fruit. 나는 과일 정말 좋아하거든. 이때는 과일류를 얘기한 거니까 S 붙이지 않아도 돼요. I love fruit. Can I have some plums? 이제 과일을

0: 본격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Can I have some plums? Can I? 제가 해도 될까요? Have, 가져도 될까요? 우리 물건 살 때 뭐뭐 주세요 라는 말을 이렇게 예의 바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Can I have some plums? 자두 좀 살게요. 자두 좀 주시겠어요? How many plums do you want? 하시는 분이 How many, 몇 개나 plums, 자두를 do you want? 당신은 원하시나요? 즉, 자두 몇 개 드릴까요? I want 6 plums. 몇 개? 여섯 개 주세요. How about some pineapples? 이제 권하시는 거예요. 과일 파는 아저씨가. How about some pineapples? 파인애플은 어떠세요? They're very sweet. 정말 정말 달콤하거든요. Yes, please. 네, 주세요. Yes 보다는 yes, please 붙이는 게 더 예의 바르죠. I want a melon too. 멜론도 하나 살게요. 자, 이렇게 우리 단어와 대화도 살펴봤어요. 이제는 앱을 켜고 체크 함께 해볼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도 앱을 켜고 95 눌러주세요. 알죠, 친구들? 순서대로 맞춰본다. 듣고.
1: How many bananas?
0: How many bananas? How many가 몇 개? 이런 뜻이죠? How many bananas? 바나나 몇 개인가요?
1: I see 4 bananas.
0: I see, 보이네요. 4 bananas, 바나나 4개 보이네요.
1: Okay. I see 6 mangoes.
0: 들으니까 쉽죠? I see 6 mangoes. 들리는 순서대로.
1: Can you count?
0: 한번 더.
1: Can you count?
0: Can you count? 셀 수 있나요? 물어보는 말.
1: How many do you want?
0: 제일 길었어. 한 번 더.
1: How many do you want?
0: How many do you want? 친구들도 이렇게 말하면서 클릭하면 쉬워요. 당신은 몇 개를 원하나요?
1: I want 4 carrots.
0: I want 4 carrots. 당근 4개를 원해요. 이렇게 하면 완성. 잘했어요, 친구들. 이제는 펭수와 대화하기 위해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이것은 망고예요. 이것은 바나나예요. 이것은 파인애플이에요. 자, 친구들 Let's Talk을 켜고 함께 시작해 볼게요. 펭수와의 대화.
2: Let's guess the name of the tropical fruit.
0: Okay.
2: What's this?
0: 과일 이름 맞히기예요. What's this? 이것은 망고예요. 망고 발음 mango 알고 있죠? This is a mango.
2: 히히히. That's correct.
0: I know.
2: What's this?
0: 이번에는 뭐죠? 바나나. 그런데 이건 강조를 banana라고 해야 돼요. This is a banana. 그래야지 정확하게 알아들 수 있다.
2: That's correct.
0: 마지막 문제.
2: What's this?
0: 이건 뭐죠? 그렇지. 파인애플. 이것도 pineapple. This is a pineapple. 쉽네.
2: That's correct.
0: 다 맞았어.
2: See you.
0: See you. Excellent, 친구들. 이렇게 펭수와의 대화도 성공. 자, 이제는요. AI 니콜에게 질문해 볼 시간이에요. 선생님은 이거 오늘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까 fruit처럼 뭔가 S가 붙어있지 않은데도 여럿을 뜻하는 말 같이 물어볼게요. Hi, AI Nicole. S가 없어도 여럿을 나타내는 말 알려줄래? 끝에 S 없이도 여럿을 뜻하는 단어들. Fruit, 과일. Fish, 물고기. Family, 가족. Class, 반. 아, 친구들 단어들을 보니까 그렇죠. 이 fruit 같은 경우에는 말한 것처럼 과일을 류들을 모아서 과일. 물론 S 붙이면 여러 종류라 그랬어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One fish, two fish, three fish, four fish. 아무리 많아도 fish라고 해요. 하지만 물고기의 종류가 여럿이면 fishes라고 할 수 있어요. family. 가족도요. 우리 가족은 뭐 세 식구, 네 식구, 다섯 식구. 사람이 여러 명일 순 있지만 그냥 family고요. 한 가족, 두 가족, 세 가족. 가족 단위가 많으면 IES 붙여서 families 이렇게 표현하고요. 마지막 class. 우리 친구들이 모여있는 반. 반도 사람은 여럿이지만 이 반은 class. S 없이 표현. 한 반, 두 반, 세 반, 네 반. 많으면 ES 붙여서 여럿 나타낼 수 있다. 친구들 꼭 기억해요. 오늘은 과일을 주제로 단어와 대화 배워봤어요. 지금 당장 앱을 켜고 다시 한번 펭수와 복습하기.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베트남어 1강입니다. 오늘은 22강이에요. 우리 교재 18강 이동을 주제로 학습을 하겠습니다. 뭐 지금이야 다 휴대폰, 스마트폰이 있고 하니까 길을 묻는 것이 그렇게 보편적이지 않죠. 그렇죠? 어디를 가려고 해도 다 스마트폰으로 보고. 근데 이제 제가 베트남에 가서 살 때, 그때는 많이 물어봤어요. 어디를 이제 가야 될지. 지도를 이제 보고 가지만 또 외국인이니까 잘 모르니까 물어보고 한참을 한 1년 정도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베트남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디를 길 가는데 그래서 야 내가 현지인이 됐구나 그렇게 깨달은 적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막 한국에서 오시는 한국 분들이 저를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한국 사람인지 베트남 사람인지 상태가 이렇게 제가 점점 그렇게 되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이동을 하니까 한번 이동을 주제로 학습을 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오늘 학습 목표 한번 볼게요. 거리, 이동수단 및 소요시간을 묶고 답할 수 있다. 멀어요? 가까워요?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뭐 이런 거예요. 얼마나 걸려요? 자, 여기 지금 깔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요번 이동을 할 때는 이 까이기라고 하는 것이 주요 어휘예요. 자, 이 까이기 여기에서부터 얼마가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얼마 몇 킬로 정도, 몇 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할때 사용되는 거예요. 자, 헷은 우리 다 하고 뭐 남지 않는다 이런 말, 우리 앞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방은 뭐뭐로서. 뭐 오토바이로 간다, 뭐 이동할 때 그런 의미로 쓰인 거고. 자, 볼게요. 느엉이 나왔네요. 이 느엉은 길이란 뜻이에요. 길 어디부터 어디가 이동하는 길. 자, 또 앞에 우리 음식할 때 느엉이 어떤 의미로도 한번 나왔는데 저거 다의어거든. 그러니까 길 말고 음식 중에 설탕, 설탕. 은행, 은행 한자어에서 왔어요. 발음도 비슷하죠. 은행, 리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리는 알아요. 가다, 가다. 이 탕은 곧다란 뜻이에요. 뭐가 이렇게 휘어지지 않고 굽지 않고 곧은 것이 탕이야. 그래서 리탕 하면은 직진하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야. 뭐 좌회전, 우회전 하지 말고 똑바로 쭉 가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제에는 돌다, 회전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쓰였나? 자, 여기 보세요. 짜이가 나오죠? 짜이가 왼쪽이란 뜻이야. 자, 반대말. 오른쪽은 파이야. 파이. 우리 맞다, 옳다. 그런 말 있었지. 또 파이 다음에 동사 나오면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도 있었어. 파이가. 이 파이는 오른쪽이란 뜻이야. 자, 그러니까 제 짜이 하면요. 왼쪽으로 도는 거야. 좌회전하는 거. 제 파이 하면은요 오른쪽으로 우회전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제가 나왔어. 나뜨 나왔지. 자, 나 기억나요? 바로 이 성조 이름도 나라고 그랬지.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넘어지다, 우당탕 넘어지다. 넘어지는 게 나야. 자, 그런데 여기선 그렇게 쓰인 게 아니라 다음에 요런 단어들이 나와가지고. 몇 걸, 우리 삼거리, 사거리, 오거리 할때 그걸 의미해요. 자, 이 뜨는 우리 1, 하나, 둘, 셋.

셋, 넷 할 때는 못, 하이, 바, 본 이렇게 나갔지. 그런데 우리말도 하나, 둘, 셋, 넷도 있고 1, 2, 3, 4가 있잖아. 그것처럼 베트남어도 하나, 둘, 셋, 넷도 있지만 1, 2, 3, 4도 있다고 해서 그때 4가 뜨였어. 그치? 자, 그래서 이게 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거리. 자, 그러면 삼거리는 뭘까? 우리 나머지는 하나, 둘, 셋할때 쓰는 거야. 나바. 그렇지? 못, 하이바. 하나, 둘, 셋할 때, 셋을 쓰는 거야. 이게 삼거리. 오거리도 있을 수 있잖아. 다섯. 못, 하이바, 본, 남. 할 때, 이때, 나남 하면 오거리가 되는 거죠. 자, 사거리만 뜨를 쓰더라. 자이는 왼쪽, 파인은 오른쪽. 싸 하면은 멀다, 거리가 멀다, 위치가 멀다 이런 뜻. 반대말은 뭐예요? 가까운 거. 건. 건. 그렇지? 그리고 까익 나왔네. 자, 이 까익은 뭐뭐로부터 얼마 얼마의 거리가 떨어지다 또는 시간적으로도 얼마만큼 떨어지다라는 뜻이 있어. 까익이라고 하는 것이.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위치는 B로부터 A, 까익, B 이렇게 나온다고. B로부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거리가 나와. 여기에 1km 떨어져 있다. 이렇게. 그러면 A는 B로부터 1km가 떨어져 있다는 뜻이야.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렇게. 자, 또 자세히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아, 참 그림을 잘 그렸어요. 길 물어보는 거야, 이게. 자, 실로 있지. 자, 이 사람이 이 여성에게 얘기하는 거지. 아, 실례합니다. 누나. 이런 거예요. 자, 이 실로이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뜻도 있고, 실례하다란 뜻도 있어. 한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야. 쪼. 사람, 동사. 사람으로 하여금, 대상으로 하여금 동사하게 하다. 사역동사였었지? 허이. 질문하다. 저로 하여금 질문하게 해주세요. 제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좀 여쭤볼게요. 뭘 물어봐요? 느엉을, 길을. 근데 어떤 길이야? 어디에 이르는 길. 어디에 이르러? 은행에. A, B 은행에 이르는 길. 딱딱 의미상 맞아떨어져. 베트남어의 특징이라고 그랬어. 의미에 맞게 어순이 단순하기 때문에 나열하면 된다고 그랬죠? A, B 은행에 이르는 길을 좀 묻게 해주세요. 직역하면. 좀 여쭤볼게요. 그랬더니 이 누나가 뭐라고 하느냐? M, 예, 너, 니탕, 직진해. 똑바로 가. 좌회전, 우회전 하는 게 아니라, 느엉나이, 이 길을. 자, 그리고 zoe가 나왔어. 우린 지금까지 zoe하고 점, 이 마침표 찍는 거,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완료형으로만 알고 있었어. 그렇지? 뭐뭐 했다. 완료했어. 그런데 여기선 그게 아니고, a, zoe, b 하고 이어져. 그럼 무슨 뜻이 되느냐? A 하고 나서 B 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A 하고 나서 B 하다. 시간의 전후를 구분해 주는 거야.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해. 이런 뜻이에요. 자, 이 길을 쭉 가고, 그리고 나서 Z-Phi. 우회전 하는 거죠? 우회전. 어디에서? 어디에서? 나트 사거리에서. 근데 사거리가 지금 트하이지? 자, 이 트는 몇 번째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어. 서수. 그렇지? 두 번째 사거리야.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이제 있는 거야. 여기 이렇게. 길이 여기 이렇게 이어져 있지. 이렇게. 자, 여기 지금 길이 이렇게 있어. 여기 지금 길을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여기 첫 번째 사거리지. 여기 말고 이두 번째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라는 거야. 우회전. 그렇지? 자, 두 번째 이 트는 몇 번째? 그래서 우리 요일 기억나나요? 일주일 중에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했을 때 바로 이렇게 썼잖아. 우리 트하이 일주일의 두 번째 날이 무슨 요일이었어요? 월요일이었지? 그럼 첫 번째 날은 일요일. 근데 첫 번째 날이라고 표현 안 했어. 주니엇, 주일 이렇게 표현했지. 그리고 일요일 날 주일이고 월요일 날부터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이렇게 쭉한 거야. 그게 바로 트하이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사거리가 된 거야. 두 번째 사거리. 그 후에 그리고 나서 너는 니 템, 우리 동사와 템이 함께 쓰였지? 템은 원래 추가하다란 뜻인데, 동사와 함께 쓰여서 동사를 더, 추가로 더하다. 즉, 더 간다라는 거야. 못줏 조금 더 추가로 간다는 거야. 여기서 우회전해서 조금 더 가. 그러면, 그런 조건이면,

왼쪽 편이. 자, 걸어가. 그런데 왼쪽 편이니까 이쪽이 되겠지. 그렇지? 조금 더 가, 우회전해서 조금 더 가다 보면 왼쪽 편에 은행이 보일 거야.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그랬더니 뜨 A 랜 비지요. A가 지금 더이 여기야. 여기에서부터 거기지. 거기까지가 꼭컴 의문문으로 물어봤네. 싸해요? 멀어요? 그런 거죠. 그랬더니 정중하게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네. 부정이야. AB 은행은 깔끔하게 나왔네요. 자, A지 그리고 깔 B지. 근데 B가 어디야? 여기야, 여기. 은행은 여기에서부터 약 이것만큼 떨어져 있어. 자, 근데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 200 몇이 미터야. 미터. 자, 미터에서 왔는데 외국어 미터에서 왔는데 그걸 베트남 사람들이 자기들 발음으로 몇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T로 끝났지? C, CH, P, T로 끝나면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그랬지? 그 중에 이게 들어가는 거야. 아, 이게 들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토이는 뭐예요? 뭐뭐뿐. 상관없고 중에서 G, 뭐뭐 토이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단지 뭐뭐일 뿐. 그러니까 200m, 약 200m만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여기서부터 AB 은행은 약 200m 정도일 뿐이야. 그 정도만 떨어져 있어. 그랬더니 네, 정중하게 말을 받아요. 그 다음에 역시 손 아랫 사람이 인사할 때 이걸 넣어줬어요. 더 정중하고 친밀하게. 예, 동생이 누나에게 인사, 감사하게 여깁니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이런 표현들이에요. 이런 표현들. 직진하다가 몇 번째 사거리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해.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면 왼편이나 오른편 쪽에서 뭐가 보일 거야. 이렇게 보통 나와요. 자, 이제 문법 표현. 여기 A, 소위 B가 나왔지? A하고 나서 B하다. 시간의 전후를 얘기하는 거야. 자, 건 자녀 너, 람 바이 떡. 숙제를 하다라는 거지? 자, 썸은 끝마치다란 뜻이야. 동사와 함께 쓰여서 동사를 끝마치다. 하고 나서 니 저희 놀러 가라는 거죠. 자, 뭐 해? 멍반. 아, 탁구를 치러 가다라는 거죠. 탁구를 치러 가. 응? 이런 얘기. 숙제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중따 우리 안찌어. 자, 찌어 기억나요? 정오. 낮 12시 그때를 찌어라고 그랬어. 그래서 안찌어 하면 점심 먹는다는 뜻이죠. 점심을 먹고 나서 니 샘핌 영화를 보러 가자. 응? 이런 얘기죠. 뭐뭐 하고 나서 뭐뭐 하다 할때 로이 쓴다는 거. 자, 이제 거리가 멀고 가까운 정도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고, 컴 의문문에다가 싸 또는 건 넣어서 고, 싸, 컴 하면 멀어요. 고, 건, 컴 하면 가까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자, 너의 집에서부터, 동생의 집에서부터 하노이 역까지. 가가 여기야. 하노이 역까지. 멀어요? 멀어? 이런 얘기지. 아니요, 매우 가까워요. 자, 여기서부터 위엔 병원이지? 병원. 우리 질병할 때 병자라고 그랬어. 병원까지 가까워요? 그랬더니 아니요, 여기서부터 거기까지는 가사 꽤 멀어요. 자, 가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수식해. 예외적으로 우리 앞에서 수식하는 것이 있었어요. 예외적으로 zut. 그렇지? 가 이런 거. 이건 앞에서 한다. 또 우리 허이라고 하는 것도 허이 약간이란 뜻이지. 이 허이도 앞에서 수식하더라. 이런 예외적인 게 있었어. 깔이 나왔네요. 자, 이 깔은 장소나 시간과 함께 쓰여서 공간이나 시간의 간격, 얼마나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거야. 자, A가 B로부터 이러이러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거 하는 거야. 어순이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해당 거리를 알면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모르면 A는 B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할때 이렇게 쓴다는 거야. 의문사를 써서. 마오사 얼마나 멀리. 우리 로우 오래지요. 오랫동안. 마올로우 얼마나 오래. 그렇지? 똑같아. 싸도 얼마나 멀. 얼마나 멀리. 얼마나 오래. 그렇지?
자.

예문 한번 보세요. 아, 예문 뒤에 있고, 자, 이거 한번 하나 더 설명할게. 까이크 더이 이렇게 나와 있지. 자, 그럼 더이는 여기인데 B에 더이를 넣은 거야. A가 여기로부터 얼마, 여기 역시 거리가 나오겠지? 얼마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다라고 한 뜻이 됐다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시간의 개념이 하나 더 나왔어요. 지금까지 우리 공간, 위치상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시간상으로는 여기에 시간의 개념이 나온단 말이야. 여기서 1km, 2km 이런 거리 개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1년, 한 달,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무슨 뜻이 되느냐? 어떠한 일이 있어 발생한 것이 이 더위가 여기, 위치상으로는 여기잖아. 그러면 시간상으로는 뭐가 되겠어? 기준이 되는. 지금. 현재로부터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너희가 위치상으로는 여기야, 시간상으로는 지금,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거야. 시간상으로는 미래가 아니라 전, 과거, 얼마 얼마의 기간 전에라고 하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워낙에 전에. 자, 그러면 예문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동생 집이 여기가 A지. A가 지금 B야. A가 B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다. 근데 몰라. 그래서 마우사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의문사가 있는 건 아주 쉽다고 했죠.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자리에다가만 단어를 넣어주면 그대로 어순은 똑같다고 그랬어. 자, 저의 집에서 학교까지 약 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요번엔 이게 A야. We and 책 집이지. 자, 책이야. 책집.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서점. 서점이 깔 B가 너희가 온 거야. 여기를 기준이 된 거야. 여기로부터 얼마나 멀어? 여기에서 얼마나 멀어? 그랬을 때, 자, We and 서점은 여기에서부터 약 3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자. 이제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내가 너희 방 라이스에 한 것이, 이건 몰라도 돼. 그렇지?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야. 지금으로부터 시간, 이게 지금 위치적인 개념이 아니잖아. 그렇지?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의 일이라는 거야.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내가 이거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자, 너희라고 하는 거야. 너희라고 하는 거. 근데 얼마나 머냐? 지금으로부터, 아, 여기로부터 얼마나 머냐, 이 장소가. 자, 내가 이거 했던 일이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과 시간적으로 그 간격을 다 표현하는데, 시간상에 있었을 때는 미래가 아니라 전에,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이걸 볼게요. 방 라이세라고 돼 있지? 우리 이 방이 여기 다의어인데 뭐뭐만큼 하는 동급 비교가 있었어요. 또 주어가 예를 들어서 어디를 이동하는데 방 뭐뭐로서 수단 그렇지? 방 오토바이 오토바이로서 뭐뭐 한다 이동한다라고 할때 그렇게도 쓰였고 또이 방이 명사로서 어떤 증명서라는 뜻이 있어. 증명서. 자, 그럼 이거 보세요. 라이가 운전하다라는 뜻이거든. 차를 운전하는 증명서. 운전면허증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너희가 취하다, 취득하다지, 여기서는. 그것을 따다. 운전면허증을 딴 것이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왜가 나왔네? 이것은 표, 티켓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햇은 햇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이 명사가 남지 않고 다 소진됐다, 다 떨어졌다 이런 뜻이 됐다고 그랬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햇 왜라고 하면요, 표가 남아 있지 않고 다 매진됐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주엔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에서 왔는데 이런 거예요. 뭐 이제 공항에 가면 뭐 무슨 무슨 항공 뭐0789 편이 이런 말 있지. 그때 그 편이 바로 주엔이야. 아, 그게.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쓴 거야.

이동이나 여행할 때 무슨 편이라고 되어 있죠? 본문에 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다시 한번 봐요. 망, 뭐뭐로서 수단, 방법을 얘기하는 거지. 마이바이, 비행기야. 기계, 엔진, 나르는 기계, 비행기. 그러니까 방, 마이바이 하면 뭐야? 비행기로서 어디 어딜 가는데 비행기로 가다 하고 할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멋, 우리 원래 잃어버리다 라는 뜻이 있는데 멋 다음에 사물이 아니라 사물이 나오면 잃어버린다는 건데 사물을 시간이 나오면 그 시간을 잃어버린다. 그 시간만큼 걸린다.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의미가 된다고 했어. 자, 이 정도 하고 본문을 볼게요. 자, 여기 베트남에어라고 돼 있네. 표를 아마 사려고 하는 것 같아. 자, 짜오 아잉. 자, 안녕하세요. 아잉 당신이 지금 여기 꼬컴 의문문으로 물어본 거야. 꺼는 남다 그런 뜻이에요. 왜가 남았나요? 이런 거야. 자, 왜는 티켓이죠. 근데 어떤 티켓이에요? 후에에 가는 표. 자, 후에 이제 우리 이 정도면 알수 있어. 베트남 중부 지역이야. 베트남 중부 지역.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가 응우엔 왕조라고 있다고 했지? 그 응우엔 왕조의 도읍지가 바로 후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경주를 간다, 부여를 간다. 그러면 옛 왕조 신라나 백제의 그런 유적들이 남아 있죠. 왕릉이라든지 이런 것들 볼수 있어. 그런 것처럼 이 후에에도 이 응우엔 왕조의 그 유적, 왕릉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자, 후에 가는 표가 있나요? 남아 있나요? 근데 몇 시에? 9시에. 근데 언제야? 오전, 아침. 그리고 요일까지 나왔어요. 일주일에 다섯 번째 날 목요일이었죠. 그래서 목요일 오전 9시 후에 가는 표가 남아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뚜어나이지 이번 주, 2주. 이번 주 목요일 오전 9시. 그걸 지금 물어본 거야. 이 꼬컴 의문문으로. 그랬더니 B가 실로이라고 하네요. 아마 없나 봐. 실로 있지. 손님. 자, 여성이지. 그런데 고객님, 손님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이렇게 호칭을 쓴다는 거야. 이렇게. 자, 아이 죄송합니다, 손님. 그러면서 목요일 오전이면 자, T가 나왔지. T는 뭔데요? 조건이라고 그랬어. Now ATV 만약 A이면 그 거기서 나온 거. 조건이 여기서 왜 나오나? 조건이 여기서 왜 나오나? 표가 날짜별로 시간별로 여러 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조건 내에서의 표를 얘기하기 때문이야. 자, 목요일 오전에는, 오전이라면, had where 소리야. 표가 남아있지 않고 다 소진됐어요. 완료형이야, 완료형. 그러면서 주엔이 여기서 나오네요. 자, 2시 편인 거야. 2시 편. 자, 비행기 편인데, 오후 2시 편이면, 그런 조건이 바뀌는 거야. 오전 편은 다 지금 매진됐는데, 오후 2시 것은, 오후 2시 편이면, 그래서 T가 나온 거예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강조해 주는 거.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뭐뭐하다. 건이 나와서 남아 있다. 이 건이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A가 그걸 듣고 그렇다면 오전 건다 매진됐고 오후 2시 것이 있다면 왜? 그렇다면 쪼 대상 그다음에 뭐예요? 동사예요, 명사예요? 명사지. 우리 음식 주문했을 때처럼 나에게 뭐뭐 커피 한잔 주세요. 뭐, 새우구이 한 접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요번에는 뭘 달라는 거야? 한 표를 주세요. 무슨 티켓? 2시 거, 오후 2시 거 하나 주세요. 이렇게 된 거야. 이때 쪼는 주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추가로 물어봅니다. 니, 가요, 뭐뭐로서, 마이바이로서, 비행기로서 간다는 거야. 어디까지? 후에까지. 후에, 까지 비행기로 가는데 멋 걸려요. 만약에 1시간 걸린다. 그럼 여기 쓰면 돼. 1시간. 근데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걸려요? 라고 의문사를 넣어줘서 의문문을 만든 거야. 그랬더니 여기에서부터 후에까지 멋 걸려요. 약 1시간. 자, 우리 띠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소리란 뜻이었어. 소리. 그래서 나라 이름이 그 다음에 나오면 그 나라의 소리, 그 나라 언어를 얘기했지. 그런데 시간상으로 우리 1시간, 2시간 할때 띠엥이었어. 자, 그래서 여기 지금 1시간이 소요됩니다. 걸립니다. 1시간을 잃어버립니다. 사실을 직역하면 정중하게.

자, 이제 문법 표현 정리할게요. 했다음에 명사가 나왔을 때 뭐가 다 떨어지다, 소진되다, 남아있지 않은 거야. 자, 알로 하면 여보세요죠? 전화 통화인 것 같아. 나는 무언 원해요. That from 방을 예약하기를 원해요. 자, 어느 때에 들어서 이번 주 말에, 이번 주 말에. 그랬더니 아, 여기도 역시 죄송하다고 하네요. 자, 이번 주말은 head firm. 아까 우리는 head where였지? 표가 다 남아있지 않은, 방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야. 방이 남아있지 않아서. 완료형. 아잉어이, 형, 오빠, ticket이 남아있나요?를 물어본 거야. 역시 꼭컴 의문문. 그런데 이번엔 ticket이 어떤 ticket이야? 보는 ticket이야. 뭘 볼까요? 영화를. 그렇지? 영화를 보는 표가 남아있나요? 정중하게. 그랬더니 아, 역시 슬로이네요. 지금은 had where서의 지금 다 매진됐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이런 표현들, 영화를 보는 티켓, 또 앞에 나와 있는 거요. 여기 when대 후에 가는. 근데 몇 시에? 오전 9시. 또 목요일 이번 주. 이것은 어순이 명확하죠. 어순이 명확해. 이런 것들은 어순 문항으로도 나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어순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도 되고 저렇게 말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미에 따라서 정확하게 배열을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봤고, 이제 방 볼게요. 방 다음에 수단이나 재료, 도구. 그래서 뭐뭐로서. 뭐뭐로 만든다. 수단, 재료. 또, 뭐뭐로 간다. 이동할 때 수단. 이렇게. 또, 뭐뭐만큼이라고 하는, 동급 비교. 그리고 증명서라는 뜻이 있다. 명사로. 자, 형은, 오빠는 보통 니람, 일하러 간다. 출근한다. 뭐뭐로서. 오토바이로서. 넌 라는, 자, 이게 뭘까? 느글람 만들다. 그런데 만들어지는 거지. 이게 상품이기 때문에, 사물이기 때문에 만들어져. 뭐로써? 여기 지금 재료가 되겠지. 라로써. 라는 뭐냐? 나뭇잎을 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논이 모자인데, 베트남 전통 모자, 우리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동그랗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 크게 덮어주는 거. 그게 바로 논이야. 그것을 논 라라고도 해. 왜냐? 라로 만들기 때문에. 나뭇잎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베트남에 이 여행 가는 사람들이 보통 그거 기념품으로도 많이 사기도 하죠. 베트남이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이 논을 많이 쓰고 농사를 짓는 일들이 있었어요. 농사를 짓는데 모내기하고 씨 뿌리고 할때두 손을 사용해야 되는데 해가 뜨겁게 비치고 또는 비가 오고 할때 이것을 크게 가벼우면서도 면적이 넓기 때문에 가려주더라는 거야. 그럼 두 손은 자유롭고, 그래서 그것이 여러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부채질을 하기도 해요. 워낙 가볍고 크기 때문에. 논라가 라로서 만들어진다. 자, 나의 M자에는, 자, 동생이죠? 동생인데 사내, 남자야. 그래서 남동생이 되는 거죠. 까오, 사람에게 쓰이면 까오, 까오가 키가 크다라는 말이 되죠? 그런데 이게 방, 동급 비교지? 나만큼. 나만큼 키가 크다. 이런 얘기. 밍, 친구 사이에 하는 말이지. 나는 녀, 녀는 기억하다란 뜻이야. 근데 커미 붙었네. 기억을 못해. 자, 뭘요? 네 라고 하는 것은 원래 뭘 놓다라고 했어. 방, 또띵이앱이 나왔네. 자, 이거 몰라도 돼. 이것을 어도우가 어디죠? 어디에? 네, 놓았는지, 나는 이미 과거니까, 놓았는지, 녀, 기억을 못한다라는 거야. 자, 여기 뭔가, 또띵이앱이 한 단어인데, 졸업이에요, 졸업. 자, 보세요. 한자어에서 왔어. 티로 끝났지. 리을 받침. 예외가 없어. 자, 피로 끝났어. 밑에 점 찍는 성조야. 그래서 졸업 증명서야. 졸업장. 졸업장을. 이렇게 됐지. 자, 여기까지 이 방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멋 볼게. 멋은 원래

뭘 잃다, 분실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시간이 걸리다.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지 소요되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고 했어. 모르면 마을로 얼마나 걸리느냐,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띠행이 우리 시간이었지. 몇 시간? 뭐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이게 쓸게 되지만 몰라. 그래서 몇 시간? 자, 머이를 쓸 수도 있고 마우니에를 쓸 수도 있어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를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을 하는데 야, 너몇 시간 할 거냐? 그럼 뭐 운동할 때 보통 1시간, 2시간, 3시간이지. 길게 해봐야. 그치? 그러면 머이 띵 이렇게 쓸거 아니야. 왜? 머이가 보통 한 자릿수를 물어보니까. 나이 물어볼 때도 어린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너 숙제하는데 몇 분이나 걸리냐? 이렇게 하면 보통 한 7, 8분 걸려. 그러면 머이 풋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 머이 풋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어?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 30분, 40분, 50분 걸릴 수 있잖아. 그렇게 때는 마우니의 훗이라고 물어보겠지. 그러니까 대체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야. 머이를 쓸 건지 마우니를 쓸 건지. 우리가 나이 물어볼 때그 묻는 상대의 나이를 고려해서 물어보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 얘기야. 자, 띵은 시간이고 훗은 분이지. 그래서 몇 시간, 몇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마우니를 써서 몇 분, 몇 시간을 쓸 수도 있어요. 자, 예문에 보면은 잘 나와 있어. 볼게요. 한국에서부터 베트남까지 비행기로서 간다는 거야. 비행기로 간다. 그랬을 때 그런 조건이면 한국에서부터 베트남까지 비행기로 가는 그런 조건이면 멋 바울로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랬을 때 자, 그렇게 지금 물어볼다면 물어볼 때 실제로 베트남에 간 우리 학생들은 얼마나 걸렸어요? 4시간? 4시간 반. 그런 정도, 그 정도 걸리지.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시간으로 한번 물어보자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걸로. 그러면 뭐 다음에 요거 말고 몇 시간 걸려요 할때 머이 띠엥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아니면 마오니우 띠엥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여기 물어볼 때. 우리가 한국에서부터 베트남까지 갈때 10시간 넘게 걸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머이띠엥으로 물어본다는 거야. 아, 머이띠엥. 예를 들어서 몇십 시간 걸린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자, 두 번째. 자, 동생 너는 이 숙제를 하는데 몇 시간 걸려? 이것도 역시 몇십 시간 걸린다고는 여기지 않기 때문에 머이띠엥으로 물어본 거야.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선바이, 우리 나르는 마당, 공항이라고 그랬지? 공항에까지 세부잇. 자, 이게 버스예요. 버스에서 온 거야. 세부잇이 버스로 간다면 그런 조건이라면 멋 바우니의 훗 몇십 분 걸리느냐 이런 얘기야. 얼마 몇분 걸려요? 근데 이 바우니라고 하는 것이 7, 8분 걸리진 않을 것 같아. 그렇지? 여기서 공항까지 가는데 말하는 사람도 몰라서 물어보지만 그랬을 때 마우니의 훗이라고 물어보는 거다 이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서 머이 훗이라고 물어봤다. 그럼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기껏해야 한 7, 8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문항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역시 이건 18강 이동에서는 12문항 중에서 1번, 2번, 12번 세 문항은 수능 따라잡기와 관련이 있어서 거기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오늘은 나머지 9문항을 풀어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자, 찌, 언니는, 누나는 여기에 왔어. 무엇으로? 무엇을 수단으로 여기 왔어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아, 누나는, 언니는, 그럼 뭘 타고 왔어? 뭐로 왔어? 이런 말이 되겠지? 자, 까오. 키가 커요. 방 엠, 너만큼. 그럼 그 얘기 아니야? 방을 쓰긴 썼지만 지금 그 방이 아니지? 꼬, 방 라이세. 자, 이때 방은 무슨 뜻이에요? 증명서지? 차를 운전하는 증서. 운전면허증이 있다. 역시 그걸 물어본 게 아니야.
Then 왔어요. 뭐로써? 오토바이로써 왔어요.

그렇지? 바로 이렇게 뭘 타고 뭐로써 여기 왔어요? 오토바이로써 왔어. 무언 원해요? 낸 카익산. 자, 카익산이 한 단어예요. 호텔이란 뜻이야. 호텔. 자, 이 카익이 손님 객자거든. 객실할 때그 손님. 그리고 카익산 이게 객잔이에요. 객잔. 호텔이란 뜻이야. 호텔에 가고 싶다 이런 얘기. 트엉 보통 안껌 밥을 먹어요. 루어 젓가락이거든. 젓가락으로 젓가락을 수단으로 해서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다. 지금 그걸 물어본 게 아니야.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2BN이 도서관이지 서원이야 한자어로 도서관까지 VN 서점까지 저 도서관까지 뭔가요? 그랬을 때 자, 그 도서관은 이제 뭐 여기서 얼마 얼마 떨어져 있어. 뭐 이런 말이 나올 거야. 자, 이거 보세요. 그치? 어순문항이에요. 어순문항. 보세요. 깔끔하게가 나왔네요. 여기에서부터 얼마 떨어져 있다. 이제 떨어진 그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약 200m만 떨어져 있다. 그렇지? 1번 정답이네. 자, 그 도서관이 A가 되겠지. 그리고 B가 바로 너희야.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 거리가 떨어져 있을 뿐이다. 요만큼만. 5번. 자, 쪼, 대상, 명사가 나왔지? 그러니까, 나에게 하노이 가는 표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여기서, 아, 실로이네, 실로이, 아잉, 손님 죄송합니다. 지금은 뭐뭐예요? 왜 죄송하다고 했겠어요? 아, 표가 그게 없는 거야, 지금 이게. 자, 햇도 해소이 나왔네요. 티켓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지? 매진됐어. 1번 유력한데? 자, 2번은 여전히 한 표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거지. 자, 많은 자리가 남아있습니다. 아니고. 자, 손님은 니 가다, 응아이는 즉시, 그리고 동사 다음에 르기 나왔지. 할수 있다는 거지. 즉시 가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아니지. 겉에 뭐뭐 할수 있다는 거죠. 만팔수 있다. 왜를. 티켓을 팔수 있습니다. 아니, 그 말이 맞지 않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매진됐다. 이제 6번. 자, 실례합니다. 지. 언니. 자, 여기서부터 뷰리엔 에이삐 에이삐 뷰리엔. 이 뷰리엔은 우체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자어야 우전이야. 우전. 우전국을 설치하다. 우리 그런 거 들어봤죠? 한국 사회에서도 근대사 읽어 보면 그게 우전국, 우체국이야. 에이삐 우체국까지 뭐라고 지금 물어봤어? 정중하게. 그랬더니 AB 우체국은 깔너이 나왔네요. 여기에서부터 A는 B로부터 여기로부터 단지 100m만 떨어져 있어. 아, 얼마나 멀어요? 뭔가요? 뭐 그런 말이 있겠지? 자, 여기 들어갈 걸로 알맞은 거. 니 가요? 누구와 함께?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뭘 하기 위하여 가요? 물어보지 않고 뭔가요? 그렇지? 유력한데 3번. 그러니까 100m 정도 떨어져 있어. 그럴 뿐이야. 여기 지금 이 럼은 사람이 많다는 거, 붐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응어이도 나왔죠? 사람이 많은가요? 그걸 물어본 게 아니지. 자, 다른 어떤 길이 있나요를 물어본 게 아니야.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우체국까지 다른 길이 있나요? 그걸 물어본 게 아니야. 지금 거리를 물어본 거야.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자, 이제 7번.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예요. 자, 자오찌. 안녕하세요, 언니.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오전 9시에 후에 가는 표가 있나요? 그랬더니, 아이, 죄송합니다. 목요일 오전이면 햇회 매진됐어요. 자, 오후 2시께 남아있어요. 자, 그러면 나에게, 오후 2시 걸 주세요. 자, 그리고 비행기로 가면 얼마나 걸려요? 그랬을 때약 1시간 걸려요. 자, 그런 내용. 자, A가 셀 르어는 교통수단 중에서 기차예요, 기차.
기차역에 왔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표를 로이 바꾸기 위해, 교환하기 위해서. 지금 그 얘기가 아니지? 자, B는 후에 여행을 간 것이 두번 있다. 두번 여행을 갔다. 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B는 후에 가는, 여기 후엉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자어예요. 방편이란 뜻이에요. 수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수단, 방편. 방편, 수단을 바꾸고 싶다. 아니고, 자, A는 오후 2시 편 표를 샀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오후 2시 거 주세요. 그렇지? 아, 근데 여기 보세요. 왜 티켓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 본문에서 이제 이걸 하나 추가를 했어. 아, 티켓 여기요. 그러면서 후회까지 1시간 걸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상기 확실하지? 자, 4번 이렇게 알맞은 거. A와 B는 노이 주엔 대화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 어디서? 길에서. 아니지? 그거 아니야.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8번. 이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자, 두개 골라봐요. 자, 여기서부터 냐짱까지 세부잇 버스로서 가면 그런 조건이면 뭐 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다 대답이 약 20분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걸려요? 약 20분. 그랬더니 아, 그러면 컴살람. 자, 싸는 멀단데 매우. 그런데 이것이 부정과 함께 붙이면, 함께 쓰이면 약한 부정이 된다고 그랬지. 그리 머무하지는 않다. 아, 그리 멀지는 않네요. 독백형으로 얘기하는 거지. 자, 멋 바울로 얼마나 오래 걸려요? 약 20분. 이렇게 어느 길로 가나요? 아니고 몇분 걸려요? 그렇지. 아, 여기 지금 바우니의 풋을 썼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10분, 20분, 30분? 그랬을 때몇분 걸려요? 약 20분. 자, 이것도 이렇게. 자, 이제는 멋디엔 돈을 분실하다지? 멋담에 사물이 나왔어. 돈을 분실해서 안 좋은 거 당한 거야. 근데 러우는 오래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돈을 잃어버린 지, 돈을 분실한 지 오래되었어? 라고 하는 거죠. 전혀 이게 아니죠. 자, 그러면 AC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AC 2번. 자, 이제 약도가 나왔어요. 자, 이제 길묻기 하는 거야. A가 지금 여기서 출발해. 자, 실례합니다. 그리고 람어는 아주 정중하게 질문할 때지, 직역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뭐뭐 좀 해주세요. 이래. 쪼, 대상, 동사야. 저로 하여금 질문하도록 그렇게 좀 허락해 주세요. 자, 뭘 질문해? 길을요. 어디 가는 길? 병원에, ABC 병원에 가는 길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 당신이 니탕, 직진하세요? 이 길을 따라서. 자, 이 길을 따라서 직진하는 거야. 직진. 넨 어디에 이르러? 나한테 사거리인데 몇 번째? 두 번째 사거리.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사거리에 이르면, 그런 조건이면, 제파이. 아, 우회전하는 거야. 우회전. 그 다음에 당신이 니템 추가로 더 가는 거죠? 조금 더 가면, 그런 조건이면, 세터이 볼 거야. 보여서 볼 거야. ABC 병원을. 자, 누군 어딘가에 있어. 근데 어느 쪽에? 왼쪽에 있다는 거예요. 왼쪽 가다 보면 왼쪽 편에 보인다는 거예요. 왼쪽 편에. 한 번은 오른쪽으로 우회전했어. 우회전하고 한 편은 또한 번, 그다음에는 왼쪽에 있다는 거야. 예, 감사합니다. 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표현들. 직진하고 사거리. 몇 번째 사거리? 좌회전, 우회전. 그렇지? 그러면 왼쪽,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B가 정답이 되겠지? 2번 정답. 자, 10번. 이 밑줄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이제 이런 문항 빈칸에 들어갈 거. 이런 밑줄친 이거. 이것은 사실 이것만 보면 돼. 한번 이거 안 보고 이것만 한번 볼게요.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잖아. 그렇지?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이 시간 개념이 나왔으니까. 2년 전. 자, 한번 볼게. 자, 형은 한국에 갔어요. 키나오는 언제지? 언제 한국에 갔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지금부터 2년 전이야. 2년 전에 갔어. 이게 무슨, 여기 지금 이것과 가까운 뜻이 뭐냐 이거야.
자, 2년 더 있다가 2년 후라는 말이 되겠죠. 또

2년 뒤, 후. 허는 뭐야? 보다 더지? 그러니까 2년보다 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야. 2년 더 넘게. 점은요, 뭐뭐 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 자, 5번 보세요. 2년 지역이니까 앞에, 전에 이런 뜻이지. 싸우는 뒤고 반대야. 2년 뒤에, 2년 전에. 바로 5번이 되겠죠. 5번. 5번. 자, 이제 11번 볼게요. 여기까지 이제 오늘 문항을 풀어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걸 보게 찾아서 순서대로. 자, 실례합니다. 찌.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B가 이거 하고 나서 뭐뭐 하세요?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길을 알려주는 거지? 아, 길을 물어보는 거구나. 그래서 아, 실례합니다. 이런 말을 했구나. 자, 볼까요? 여기 쪼 대상 동사지? 그럼 대상으로 하여금 동사 하게 하다, 묻게 하다. 자, 뭘 물어봐요? 능, 길, 어디에 이르는 길? A, B, 은행에 이르는 길을 한번 제가 여쭤보게 해주세요. 그렇지? 사역 동사지? C, 이렇게. 그러면 A죠. 자, 얘, 너이 길을 직진해. 직진하고서, 그리고 나서 우회전해. 자, A. 어디서요? 두 번째 사거리에서. 두 번째 사거리에서. 자, 그 다음에, M, 너, 추가로 더가, 조금 더. 그러면, 세터이 보여서 보일 거야. A, B, 은행을. 자, 어디에서요? 왼쪽 편에. 아까랑 똑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A가 뭐라고 물어봤어? 거기에 대한 대답이 아니야. 뭐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야. A, B 은행은 여기로부터, 자, 여기 A고 B야. A는 B로부터 약 200m만 떨어져 있어. 먼가요? 그렇겠죠. 아니, 가까워. 자, 볼까요? 여기서부터 거기까지가, 먼가요? 나왔네. 그렇지? 그래서 아니가 나온 거예요. 예, 제가 감사드려요.찌. 이렇게 나왔지? 역시 손 아랫사람이니까. 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CAB네, CAB. 자, CAB, 4번이 정답이 되겠죠. 4번. 이런 문항은 16개의 의사소통 중에서 반드시 하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1강부터 20강까지 나왔는데 1강은 뭐 발음 철자, 성조 문항이었으니까 이런 자체의 형식이 없고 매 강에서 12 그 실전 문항 중에 꼭한 문항씩 꼭 나온 거야. 선생님들이 이거 집필하는 선생님들이 반드시 내는 거야.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했어요.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보통 그런 것이 나오니까. 그리고 최근 기출을 보면 아주 짧게 나와요. 이것이. 그래서 총 다섯 문장, 다섯 줄.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고 빈칸, 빈칸, 빈칸, 맨 끝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아주 짧게, 짧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 형식은 어려워 보이지만. 자, 여기까지 문항을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18강까지 이동까지 했고요. 그 다음 강이 19강이에요. 19강은 이제 우체국 은행입니다. 아, 우체국 은행에서 사용하는 표현들. 자, 미리 한번 보시고 오시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념은 성, 지구과학의 성인입니다. 자, 이번 시간 14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용승과 침강, 그리고 엘니뇨와 남방진동에 대한 개념들 쭉 정리해봤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문제들 같이 풀면서 배웠던 내용들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개념 체크부터 같이 좀 확인하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네, 이 부분은 문제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먼저 답을 모두 채운 다음에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빈칸 완성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심층의 차가운 해수가 표층으로 올라오는 현상이라고 했어요. 심층이라는 거는 깊을 심자죠. 그래서 깊은 곳에 아래쪽에 있는 물이 표층까지, 표는 이제 겉표자입니다. 그래서 위층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현상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용승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열대태평양을 따라 서쪽으로 부는, 여러분 이 바람의 방향을 얘기를 할 때는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표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서쪽으로 부는 서쪽이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그런데 이런 바람을 우리는 사실 동풍이라고 불러요. 바람의 이름을 붙일 때는. 근데 여기는 어쨌든 서쪽으로 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동태평양의 따뜻한 표층 해수를 서태평양으로 운반한다. 네, 운반한다라는 표현을 썼네요. 바람이 물을 이동시켜준다. 이거 무슨 바람이죠? 네, 열대태평양 무역풍입니다. 무역풍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동서방향으로 나타나는 대기의 순환이라고 했어요. 대기의 순환. 그러니까 해수 얘기가 아니고요. 그 바다와 맞닿아 있는 대기에서의 큰 순환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서태평양 쪽은 저기압, 상승기류, 그 다음에 동태평양 쪽은 고기압, 하강기류.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고요. 그 다음에 상층에서는 이런 공기 이동이 나타나면서 하나의 거대한 고리, 순환 구조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워커 순환이라고 합니다. 워커 순환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표층 수온이, 자, 기준이 동태평양이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0.5도씨 이상 높은 상태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 이거 뭐라고 했지? 높은 상태, 표층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진 거, 엘니뇨죠. 엘니뇨. 그래서 물고기가 잘 안 잡힌 시기,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어요. 그게 엘니뇨 시기다. 그래서 4번에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요. 5번, 무슨 시기에는 적도 부근 서태평양, 서태평양의 기압은 평상시보다 낮다라고 했어요. 평상시에 서태평양은 어떤 기압분포를 가지고 있죠? 평상시에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많이 모이니까 상승기류에 의해서 평상시에 원래 저기압이야. 그치? 동태평양은 고기압이고. 그런데 이게 평상시보다 또 낮대요. 원래도 저기압인데 이거보다 더 낮아진다? 그럼 차이가 더 커진다라는 얘기고, 그 시기는 어느 시기죠? 라니냐 시기죠. 평상시보다 더 차이가 심해지는 시기, 라니냐입니다.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의 열대태평양의 동서기압은 시소처럼 진동한다. 그치? 한쪽이 높아지면 한쪽이 낮아지고, 낮아지면 높아지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진동한다. 왔다 갔다. 남방진동. 남방진동이라고 한다. 요렇게 빈칸 채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개념들 많이 나왔고요. 이번에는 둘 중에 고르기 풀어볼게요. 대륙의 연안에서 바람의 영향으로 표층의 해수가 먼 바다로 이동을 하게 되면, 연안 지역 입장에서 표층의 해수가 자꾸 먼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아래쪽에 물이 올라오죠? 네, 용승이 일어난다. 적도 부근에서는 무역풍에 의해서 표층의 해수가 북반구에서는, 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적도 부근이에요. 무역풍이 북반구는 이렇게 불고 남반구는 이렇게 불죠. 그러면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직각 방향, 남반구에서는 왼쪽 직각 방향이기 때문에 북반구에서는 남북 방향으로 따져준다면 북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남반구에서는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여기가 지금 발산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비어있게 되고, 그러면 여기를 채우기 위해서 용승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적도 근처를 따라 표층 해수의 발산이 일어난다. 그래서 용승이 나타난다. 이게 뭐였어요? 적도 용승이었죠.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9번. 평상시 적도 부근의 태평양에서는 혼합층의 두께는 우리 교재에서는 혼합층의 두께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거는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와 거의 같은 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서태평양이 동태평양보다 어떻고, 그 다음에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는 어떻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선뜻 바로 떠오르지 않으면 여러분 단면 구조 그려놓고 따져주면 됩니다. 단면을 그려놓고 평상시에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많이 이동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면강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입니다. 그런데 혼합층의 두께라는 거는 요 지금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비교하는 거예요. 서태평양이 동태평양보다 두껍죠. 왜? 따뜻한 해수가 많이 오니까. 그 다음에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는 서태평양에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고 동태평양에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 따뜻한 해수와 찬 해수의 경계가 수온약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등수온선이 막 밀집되어 있는 그 부분이 수온약층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서태평양이 좀 더 깊게 나타나죠. 요거는 여러분 그림이랑 연결시켜가지고 따져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엘니뇨 시기의 적도 부근 서태평양의 표층 수온은 평상시보다 자 여기 함정이 있었는데 보통은 우리가 동태평양 기준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서태평양이야. 서태평양. 그러니까 서태평양 입장에서는 원래 표층 수온이 따뜻했어요. 온도 높았거든. 근데 엘니뇨 시기에는 조금 낮아지지. 차이가 완화되는 방향이니까. 그리고 기압은 원래 저기압이었어. 근데 엘니뇨 시기에는 조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적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엘니뇨 시기입니다. 그래서 서태평양, 이 주어를 잘 봐야 돼요. 서태평양을 물어보는지 동태평양을 물어보는지 거기서 이제 여러분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11번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에서의 용승은 엘니뇨 시기가 라니냐 시기보다 어떻다? 용승이 약해지죠. 그러면서 표층수온이 높아지는 게 엘니뇨였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고르기 이렇게 정답 체크하면 되겠고요. OX 퀴즈 보겠습니다. 침강이 일어나는 해역은 수온이 낮고 산소가 풍부하며 심층에 영양염이 공급되어 플랑크톤이 번성이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자, 이거 어떤 현상의 특징이지? 침강이 아니고 용승에 대한 얘기죠. 침강이 아닙니다. 용승에 의해서 수온이 낮아지고 찬물이 올라오니까. 그리고 여러분 차가운 물에는 산소가 많이 녹아 있어요. 왜? 기체는 차가운 물에 잘 녹습니다. 우리가 시원한 탄산음료 좋아하잖아요. 그쵸? 미지근한 탄산음료 안 먹죠? 왜? 시원할수록 이산화탄소 잘 녹기 때문에. 그러니까 찬물에 잘 녹아요. 그러다 보니 산소도 풍부합니다. 차가운 물에. 그리고 심층의 영양염도 가라앉아 있는 게 위로 끌어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하는 경우는 용승이 있는 지역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건 틀렸고 평상시 적도 부근 태평양의 표층 수온은 서태평양이 동태평양보다 어떻다? 평상시 서태평양이 더 높죠.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많이 가니까. 그지? 서쪽이 높은 상태, 이게 평상시 상태고요. 라니냐 시기에는 무역풍의 세기가 평소보다 강해지는 시기죠. 요거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무역풍이 평소보다 약화되는 시기가 엘니뇨고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정답을 무조건 반대로 고를 수밖에 없거든요. 강화되는 시기가 라니냐입니다. 요거는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 헷갈리는 친구들은 여기 앞에 이응 붙었잖아. 그리고 엘니뇨에도 이응 붙었잖아. 요렇게 연결시켜주세요. 약화되는 게 엘니뇨다. 요렇게 꼭 기억해주세요. 반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강해지는 시기가 라니냐 시기다. 무역풍의 세기가 평상시보다 약해지면 그러니까 엘니뇨 시기에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표층 수온이 높아진다. 맞아요. 이게 엘니뇨죠. 그 다음 5번 라니냐 시기에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해수면 높이는 평상시보다 어떻게 됐나? 라니냐 시기에는 동쪽에 있는 해수가 서쪽으로 많이 이동할 거잖아. 그럼 해수면 높이는 평상시보다 더 낮아지겠지. 이게 틀렸네. 낮아질 것이다. 더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쵸? 그래서 용승도 더 강해질 거고요. 5번에는 X. 자, 단답형 문제 6번. 엘니뇨는 해양의 수온 변화 현상이고 남방진동은 대기의 기압 분포 현상인데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해양과 대기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므로 이를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엘니뇨, 남방진동. 그냥 이렇게 붙여서 쓰고요.
여기 이제 앞글자 따가지고 남방지도, 그러니까 영어 앞글자를 딴 거죠. 그래서 엔소라고 부릅니다. 요게 그걸 나타내는 용어고요. 그다음 7번. 엘니뇨 시기에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기압이 평상시보다 높아지면, 그러니까 원래는 저기압이었는데 엘니뇨 시기 좀 높아지죠. 그럼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기압은 평상시와 비교할 때 어떻게 돼요? 이쪽이 높아지면 동태평양은 낮아져야지. 그치? 낮아질 것이다. 시소현상이라고 했잖아요. 얘가 올라가면 얘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낮아진다라고 쓰면 되겠네. 그쵸? 그래서 서쪽과 동쪽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압 변화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바르게 연결.

오락가락이. 이거 너무 쉬운데? 자, 엘니뇨는 무슨 현상을 뜻하는 거죠? 해양에서 일어나는 일을 엘니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해양의 수온 변화. 좀더 명확하게는 표층 수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온 변화 현상. 그래서 동태평양에서 평상시보다 0.5도씨 이상 높은 상태로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요거지. 그 다음에 난방진동, 이건 대기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래서 워커 순환과 관련이 되어 있고, 기압 분포가 어떻게 변하는지,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런 걸 설명하는 게 난방진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현상을 묶어가지고, 뭐, 엔소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개념 체크는 요 정도로 하면 충분할 것 같고요. 우리 이제 내신 기초 문제 들어갈 건데요. 우리 내신 기초 문제는 거의 제시된 자료는 없고, 그냥, 좀 단순한 그런 개념을 묻는 문항들 위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일단 요거를 다 풀어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자료를 다양하게 살펴보고, 선생님이 좀 추가적인 자료 해가지고, 그렇게 보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초 문제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해수의 연직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했고요. 해수면 위로 일정하게 계속 바람이 불면 표층 해수가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 해수를 보충하기 위해서 심층의 차가운 해수가 표층으로 올라온다. 심층에서 표층으로 올라온다. 라고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네, 용승. 여기 들어갈 거. 용승이고요. 반대로, 표층 해수가 심층으로 가라앉는 거. 이거는 뭐라고 해요? 이거는 침강이라고 한다. 이건 너무 쉬운데? 이건 그냥 개념 확인 문제네요. 그래서 용승, 침강,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연한 용승과 연한 침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고요. 먼 바다의 해수가 대륙의 연안으로 이동하면 연안 침강이 일어난다. 그래서 대륙과 해양의 경계가 있을 때먼 바다 쪽에서 대륙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온대요. 해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오면 이 연안 입장에서는 물이 쌓이는 거지. 물이 쌓이니까 무거워져서 가라앉겠죠. 침강이 일어난다. 이거 맞는 설명이고요. 대륙의 연안에서 표층 해수가 먼 바다로 이동하면 이번에는 반대네. 반대 방향으로 물이 이쪽으로 빠져나간대요. 그러면 계속 빠져나가니까 이 연안 입장에서는 물이 부족해. 빠져나갔네. 용승이 나타나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면 연안의 표층 수온이 용승에 의해서 낮아지겠죠. 낮아진다. 용승이 나타나니까 이런 경우는 그쵸? 그 다음 디귿 연한 용승은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에 해당한다. 이 얘기가 사실 제일 포인트였네. 용승 얘기 왜 해요? 바람에 의해 해수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잖아.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맞습니다. 정답은 기역 디귿 이렇게 고르면 되겠어요. 답은 그래서 3번. 그래서 연한 용승 현상에서는 대기라는 거는 바람을 의미하고요. 대기에서 나타나는 바람이라는 요 현상이 해양, 해수의 이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요렇게 상호작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 문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3번 가보겠습니다. 적도 부근에서의 해수의 운동에 대한 거 보겠습니다. 자, 북반구에서는 무역풍에 의해서 표층 해수가 남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어요. 자, 적도 부근이지. 자, 적도 부근이야. 그리고 적도 부근에 어떤 바람이 불어요? 무역풍, 북동 무역풍 불고요. 남반구에서는 남동 무역풍 붑니다.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무역풍이 이렇게 부니까 표층 해수가 어디로 이동해요? 오른쪽 직각 방향. 에크만 수송 방향 떠올려야 돼요. 오른쪽 직각 방향. 남반구는 왼쪽 직각 방향. 이렇게 가니까 표층 해수는 남쪽이 아니고 북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해야겠지. 기억 틀렸고요. 적도 해역에서는 표층 해수의 수렴이 일어난다? 퍼져 나가는 거잖아. 그럼 적도 해역 입장에서는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 발산이지, 발산. 표층 해수의 발산. 수렴이 아닙니다. 수렴은 모여드는 거. 모여드는 거 반대말이죠. 적도 해역에서는 해수의 용승이 침강보다 활발하다. 발산이 있으면 용승이 활발히 나타날 수 있겠죠. 그빈 곳을 메꾸기 위해서 심층의 물이 올라오게 됩니다. 용승이 더 활발하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뭔가 적도 지역이니까 용승 차가운 물? 뭐 요게 약간 연결이 안될 수도 있어요. 적도니까 따뜻한 해수가 많을 것만 같고.

용승이 좀 매치가 안 되는데 뭔가 어색한데 라는 느낌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냥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 여러분 파악하셔야 돼요. 요 그대로. 바람에 의해 이렇게 에크만 소생이 나타나고 발산에 의해 심층에 물이 올라오는 이 용승 현상이 적도 부근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 적도 부근의 해수의 온도 당연히 높겠지만 용승 효과 때문에 조금 그게 완화될 수도 있다. 요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3번 문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정답은 디귿만 정답 되겠고요. 답은 3번 고르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4번 문제. 용승이 일어나는 해역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용승이 일어나는 해역은 침강이 일어나는 해역보다 표층 수온이 어떻죠? 차가운 물이 올라오는 거니까 위층까지 좀 차가워지겠지. 그러니까 수온이 상대적으로 낮을 거예요. 그쵸? 수온은 낮고. 그리고 용존 산소량은 어떨까? 차가운 물에 산소가 잘 녹잖아요. 그러니까 용존 산소량이 많다라고 볼수 있고요. 많으며 영양염은 어때요? 좀더 풍부할 거예요. 왜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영양염이 위까지 올라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영양염도 많을 것이다. 많다. 이렇게 따져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용승이 나타나는 지역은 차가운 신선한 물이 올라오다 보니 산소도 많고 영양염도 많고 물고기들, 플랑크톤 많이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고르면요. 낮고 많다, 많다 하니까 5번. 요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용승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지역이 그 남미의 앞바다 거기랑 그다음에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 연안 지역에 이런 용승으로 인한 그 어장이 많이 풍부하게 형성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부로 유명한 곳이 있고요. 그런 특징이랑 같이 여러분들이 연결시킬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승의 특징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5번. 자, 이 5번 문제는 적도 부근 태평양의 수온 분포와 대기의 순환에 대한 설명이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고요. 틀린 거, 옳지 않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무역풍은 동태평양의 표층 해수를 서태평양으로 운반한다. 자, 적도 부근에, 적도 부근에. 북반구는 북동 무역풍, 남반구는 남동 무역풍. 요 표현이 낯설 수 있으니까 한번 앞에 방향도 같이 적어볼게요. 얘는 북동 무역풍, 얘는 남동 무역풍이라고 하고요. 요런 방위를 붙일 때는요, 그 바람이 시작 때는 곳의 위치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동서남북 이렇게 얘기하잖아. 요 방향이니까 북동쪽에서 부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부는 거니까 남동쪽에서 부는 거야. 그래서 앞에 요런 표현을 붙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요두 무역풍이 동쪽에 있는 해수를 서태평양, 서쪽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죠. 맞는 얘기입니다. 표층수온은 동태평양이 서태평양보다 높다. 그래요? 그래서 해수가 일로 많이 이동을 하니까 여기 비어있는 곳을 메꾸려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용승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동태평양의 표층선이 더 낮지. 높다라고 했네. 2번이 틀렸네요. 더 낮을 것이다. 왜? 용승에 의해서. 3번. 혼합층의 두께는 동태평양의 서태평양보다 얇다라고 했어요. 자, 혼합층의 두께라고 표현했는데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와 같은 말입니다. 두께는 어떨까? 요 단면을 보면은 동쪽과 서쪽에서의 해수의 해수의 모습을 좀 보면은 요렇게 되잖아요. 그쵸? 요 혼합층의 두께, 그러니까 바람의 영향을 받는 층 정도로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쪽이 당연히 좀더 두껍고요. 그 다음에 동쪽이 좀 얇게 나타나요. 동태평양이 서태평양보다 얇다. 맞고요.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 여기죠. 여기죠. 비교해보면 동태평양이 서태평양보다 얕 깊이니까. 얕다, 깊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설명. 동태평양은 하강기류, 그 다음에 서태평양은 상승기류가 잘 발달한다. 여기 따뜻한 해수가 모여 있으니까, 공기도 따뜻하게 데워지고, 공기가 위로 상승하는 상승기류로 이제 저기압대가 형성이 되고요. 저기압 지역이 형성이 되고요. 반대로 이 지역은 동태평양 같은 경우는 차가운 공기에서 하강기류. 그래서 고기압이 발달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하강기류. 여기는 상승기류. 그래서 하나의 뭐 워커 순환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맞네. 그 정답은 2번만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 엘니뇨 문제에서는 이런 거 물어보는 게 다예요. 그냥 요 5가지 내에서 이제 선지 3개, 기역, 니은, 디귿이

높은 상태로 용승이 약해졌으니까 높아진 거죠.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 엘니뇨라고 한다. 이거는 빈칸에 네, 엘니뇨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해지는 거, 바람이 약해지는 게 엘니뇨였어요. 그리고 바람이 강해지면 라니냐? 그래서 왜냐하면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무역풍이 더 강해질 때는 평상시에 그 동쪽과 서쪽의 차이가 더 극심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해수면 경사도 더 심해지고, 응? 그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나고, 엘니뇨 시기에는 그 동쪽과 서쪽 간의 차이가 완만해지는 그런 결과가 주로 나타난다.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 6번 문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7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적도 부근 태평양의 해수면 높이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게 지금 주어만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해수면 높이. 평상시에는 동태평양이 서태평양보다 높다. 맞아요? 아니지. 평상시에 어떻게 돼? 해수면 높이. 이 그림을 계속 그리게 되네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물이 이동하니까. 해수면 이쪽이 좀 높지. 서쪽이. 그죠? 이렇게 가니까. 동태평양의 해수면 높이와 서태평양의 해수면 높이를 비교하면 동태평양이 서태평양보다 낮다라고 해야 되죠? 틀렸고. 서태평양의 해수면 높이는 평상시가 라니냐 시기보다 낮다라고 했는데, 라니냐 시기에는 요 경사가 어떻게 될까? 바람이 더 강해지니까 경사가 더 심해지겠죠? 좀 과장되게 그리면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너무 과장됐나? 이게 라니냐 시기. 그러니까 서태평양에서는, 해수면 높이가 평상시보다 높아질 거예요. 라니냐 시기는. 그래서 평상시가 라니냐 시기보다 낮다. 그치, 요게 라니냐니까 평상시가 더 낮다. 이거 맞네. 님 맞고요. 동태평양의 해수면 높이는 엘니뇨 시기가 평상시보다 낮다. 그럼 엘니뇨 시기에는 어떤 모습일까? 요 차이가 좀 완만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좀 완만해질 거야. 그래서 해수면 높이는 평상시보다 높아져야지. 엘니뇨 시기가 평상시보다 높아진다. 왜? 가던 애들이 덜 가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정답 되겠습니다. 답은 2번. 그래서 이 단면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그 해수면의 개형을 한 번씩 그려보는 연습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8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적도부근 태평양은 똑같은데 여기만 바뀌었네. 표층 수온에 대한 설명. 표층 수온. 평상시에는 동태평양이 서태평양보다 낮다. 그쵸? 왜? 용승 때문에. 평상시에는 물이 서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니까. 동태평양 입장에서는 용승에 의해서 표층선이 좀 낮게 나타난다. 이거 맞습니다. 동태평양의 표층선은 평상시가 엘니뇨 시기보다 높다. 그래요? 아니지. 평상시에는 낮다며. 근데 엘니뇨 시기에는 용승이 약해지면서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지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평상시가 더 높다고 했으니까 틀린 설명이에요. 니은 반대로 설명했고요. 서태평양의 표층수온은 평상시가 라니냐 시기보다 높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선지 구성이 어떻게 된것 같아? 동쪽을 물어볼 때도 있고 서쪽을 물어볼 때도 있고 평상시를 물어볼 때도 있고 평상시와 엘니뇨를 비교하기도 하고 평상시와 라니냐를 비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합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합을 어떻게 시키냐에 따라서 실수만 안 하면 사실 다 맞출 수 있어요. 이 엘니뇨 파트의 문제는 개념이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그냥 순간 실수해서 반대로 판단하면 그냥 틀리는 대부분이 실수예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 틀리는 친구들. 그래서 좀 문제를 풀때좀 천천히 꼼꼼하게 그렇게 푸는 연습을 하면 좋겠고 이번에는 서태평양의 표층선을 비교했고요. 평상시와 라니냐 시기 비교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어때요? 따뜻한 해수가 오니까 매우 매우 따뜻해요. 근데 라니냐 시기는 이게 더 심해지는 거잖아. 그럼 손이 더 높아지는 거지. 라니냐 시기는. 근데 이때가 이때보다 높다? 이것도 틀렸네.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정답.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말을 강조하는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문제의 조합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선지의 조합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어려운 개념은 없다. 사실. 실질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문제를 풀다 보면 저절로 머릿속에 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익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번 문제 이렇게 풀어봤고 이번에는 계속 비슷한데 기압에 대한 설명. 이번에는 기압, 기압 분포. 이 해수에서의 변화가 공기, 기압 분포도 변화시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기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동태평양이 서태평양보다

생각보다 높다? 맞아요. 동태평양이 표층성이 좀 낮고, 그래서 기온은 좀 떨어지고, 기온은 좀 낮고, 그러다 보니 하강 기류가 발달해서 동태평양 지역이 고기압이고, 서태평양 지역이 저기압인 상태.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또 부는. 그쵸? 요게 이제 평상시에, 대기의 상태고요. 동태평양이 서태평양보다 높다. 그렇지. 고기압이잖아. 여긴 저기압이고. 그러니까 기압을 비교하자면 동태평양이 더 높다. 맞고요. 동태평양의 기압은 평상시가 엘니뇨 시기보다 낮다라고 했어요. 자, 엘니뇨랑 비교해야 되는데, 엘니뇨 시기에는 이 고기압과 저기압의 차이가 좀 완만해지는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기압은 조금 기압이 높아질 거고, 고기압인 지역은 기압이 좀 낮아질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평상시가 엘니뇨 시기보다 어때야 돼요? 엘니뇨 시기보다 높다가 맞지. 이거 이제 판단할 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적어 놓고 여러분 판단했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서태평양이에요. 서태평양의 기압은 평상시가 라니냐 시기보다. 라니냐 시기에는 기압 분포가 어떻게 돼요? 더 차이가 심해진다고. 그러니까 저기압인 지역은 더 낮아지고 고기압인 지역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더 심해지는 게 라니냐 시기예요. 그러면 서태평양의 기압을 비교하래. 평상시랑 라니냐 시기랑. 라니냐 시기보다 평상시가 더 높다. 그렇지. 라니냐 시기에 더 내려가니까. 이거는 맞는 설명이에요. 기역 티귿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10번 가볼게요. 라니냐 시기가 평상시보다 큰 값을 갖는 것만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평상시보다 더큰 값. 라니냐 시기에는 무역풍의 세기가 더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그쵸? 강해지니까 이것은 더 커진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의 상승 기류는 원래도 상승 기류가 있었는데 이게 더 강력해지는 거잖아. 이것도 강해지지. 워커 순환의 색이 서쪽에서의 상승 기류 강해지고 동쪽에서의 하강 기류 더 강해지면서 요 순환의 색이도 더 강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의 용승. 아, 그러나 라니냐 시기에는 원래 그러니까 무역풍에 의해서 이렇게 가던 애들이 더 강력해지는 거니까 동태평양 입장에서도 물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용승이 더 강화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강해지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뭐 물고기 잘 잡히고 좋았는데 너무 강해지니까 오히려 뭐 식물이 얼어버리는 냉해 현상이라던가 뭐 그런 피해가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강해지는 거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에 나와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요. 전부 다 라니냐 시기에 더큰 값을 가지는 그런 것들이 지금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네개다 고르면 돼요. 그래서 라니냐 시기에는 바람도 세지고 서쪽에서의 상승 기류, 동쪽에서의 하강 기류 더 강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이 워커 순환도 더 강하게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 동태평양 입장에서는 용승도 더 강하게 나타나서 표층선이 평상시보다 더 낮아진다. 그로 인한 뭐 여러 가지 피해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은 네, 라니냐에 대한 얘기였고요. 11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엘니뇨 남방 진동에 대한 설명이고요. 엘니뇨는 해양의 수온 변화로 인한 현상이다. 그쵸? 해양에서의 수온 변화를 의미하는 게 엘니뇨 현상이고요. 남방 진동은 대기에서의 기압 분포 변화 현상 맞습니다. 이거는 대기에서 일어나는 기압 분포의 변화를 뜻하고요. 그래서 이 엘니뇨와 남방 진동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적인 현상이다? 이거 맞아요? 독립적인 현상이 따로따로 생각해야 돼요? 아니죠. 이거 같은 현상이죠. 얘가 이런 변화가 나타나서 얘도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거고 연쇄적인 현상이죠.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호작용 현상의 예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틀린 설명이지. 기역, 니은, 정답. 요렇게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엘니뇨 남방 진동의 정의에 대한 얘기였고요. 네, 11번 문제 쉬웠던 것 같고 12번 보겠습니다.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에 열대태평양의 동서 기압은 시소처럼 한쪽에서 상승하면 다른 쪽에서는 하강하는 이쪽이 올라가면 저쪽은 내려가고 요런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기압 변화를 뭐라고 한다고요? 방금 했는데 남방 진동. 진동이라는 게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걸 이제 진동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남태평양 지역에서의 그 기압 분포, 그런 자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개념을 알아냈기 때문에 남방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난방 진동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신 기초 문제 모두 끝났어요. 그래서 자료가 거의 제시되어 있지 않은 그냥 단순하게 물어본 그런 개념 확인 문항들 같이 풀어본 거고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실제 시험에 나올 만한 그런 유형의 문제들도 풀어봐야겠죠? 조금 더 난이도 올려서 실력 향상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문제 유형이 실제 수능 유형과 유사하고 여러분은 이제 내신 준비를 하겠지만 내신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들도 그 평가원의 문제 유형에 준하게끔 출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런 유형에 사실 더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구과학에서는 특히나 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림 자료, 그래프 자료 그런 것들 잘 해석해보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그래도 좀 친절한 자료가 나온 것 같은데, 그냥 북반구 해역에서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줬습니다. 뭔가 자료가 복잡하거나 꼬아져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줬고요. 북반구 어느 해역에서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을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은 문제 어디에 체크해야 되냐면, 북반구에 체크하셔야 돼요. 여기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이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북반구냐, 제시된 조건이, 남반구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거든요. 북반구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불면 에크만 수송의 방향이 오른쪽 직각 방향이죠. 오른쪽 직각 방향. 그러면 해수의 이동 한번 따져볼까요? 가에서는 오른쪽 직각 방향이면 바람이 지금 이렇게 불어요. 이거 남풍이에요. 남풍. 남쪽에서 부는 거지. 여기 방위 표시 보이시죠? 남쪽에서 보니까 남풍이 불 때.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해수의 이동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빠져나가는 거야. 연안 지역 입장에서는. 그럼 심층에 물이 올라오겠네. 그러면 가그림은 용승이 나타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나그림은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이거는 북풍이라고 불러요. 북풍. 북쪽에서 부는 바람.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해수의 이동이 나타납니다. 그럼 연안 지역에 물이 쌓이겠네. 침강이 나타날 수 있겠네. 요거는 침강이 나타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게 볼게요. 가에서 표층 해수는 먼 바다 쪽으로 이동한다. 그치? 먼 바다라는 표현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람이 이쪽에 있는 거, 연안 지역에 여기 사람이 있는 거고, 멀리 바라보면, 먼 바다, 바다, 저기 큰 바다 쪽으로 나가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안 지역이 아닌 먼 바다 쪽으로 이동한다. 이 방향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도 바꿨을 수 있어요. 표층 해수는 먼 바다 쪽으로 이동한다. 맞고요. 나에서는 연안 침강이 일어난다. 그치? 여기 지금 물이 쌓이니까 가라앉는 침강이 나타나는 상황 보여주고 있고요. 가에서는 연안에 가까워질수록 표층 수온이 대체로 높아진다. 연안에 가까워질수록 용승에 의해서 찬물이 올라오니까 표층 수온은 좀 낮아지겠죠. 대체로 낮아진다라고 해야겠지. 용승으로 찬물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 연직 수온 분포 그래프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어렵게 그렇게 출제될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그냥 요 정도 해석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요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요것과 좀 유사한 형태인데 조금 자료만 다르게 해서 제시된 문제도 한번 같이 볼게요. 선생님이 요 문제랑 붙여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 기출 문제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 같이 보면 좋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승 침강에 대한 문항인데요. 실제 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가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 동해 A 지역에서 측정한 자료고요. 여기서 3일간의 표층 수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시기에 24일, 25일, 26일, 27일까지 해가지고 며칠 동안 관측을 했더니 요 A 지역에서의 표층 수온이 한 20도 부근 요렇게 있다가 여기 보세요. 수온이 좀뚝 떨어졌네.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연안 용승에 의해서 수온이 떨어진 걸로. 문제 이미 알려주긴 했어요. 연안 용승이 일어난, 발생한 해역의 그 수온 변화다라고 했고요. 이때 좀 용승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보게 볼게요. 연안 용승은 24일보다 26일에 활발하였다라고 했어요. 상대적으로 24일의 표층 수온은 그냥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거든요. 26일에는 수온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죠. 수온이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용승이 일어났으니까 떨어졌겠지. 그러니까 24일에 비해서는 26일에 더 활발하였다.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기역보기 맞고요. 연안 용승이 일어나는 기간에는 북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였다. 이제 바람 방향을 찾는 거예요. 거꾸로.

동생이 일어났다는 결과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바람 방향을 찾는 거예요. 우리 방금 봤던 문제는 뭐였어요? 바람 방향을 주고 이게 용승인지 침강인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논리를 따라서 이제 거꾸로 판단하면 되는데 여기서 용승이 일어나려면 표층 해수가 먼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게 빠져나가려면 여긴 지금 북반구입니다. 우리나라니까. 북반구.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방향이 얘가 되려면 바람은 어떻게 불어야 돼?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야겠네. 그치?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야 오른쪽 직각 방향 이쪽으로 해수가 빠져나가고 A 지역에 용승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니은 보기. 북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였다? 아니지. 남풍 계열. 문제에서요, 북반구 이런 표현 안 줬어요. 그냥 우리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북반구에 있다는 거는 당연히 알아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니은은 틀렸다. 디귿. 표층해수의 용존산소량은 24일보다 26일에 대체로 높았을 것이다. 26일이 대체로 표층선이 좀 낮잖아요. 그러니까 수온이 낮을수록 용존산소량은 어떻다? 많다. 차가운 물일수록 산소 잘 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설탕물 생각해가지고 설탕가루는 따뜻한 물에 더잘 녹지, 찬물보다. 그러니까 고체는 그래요. 설탕 고체는. 근데 기체는 좀 성질이 달라요. 기체는 차가운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차가운 해수일수록 용존산소량은 더 높다. 이렇게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26일에 대체로 높았다. 맞아요. 정답 기역디귿. 답은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안 용승과 관련된 추가 문제까지 네,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2번 보겠습니다. 이 자료 선생님도 좀 보여주고 싶던 자료인데 전 세계의 용승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역들이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태평양의 주요 용승해역 A, B, C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지금 B는 어디예요? 적도. 그치. 그래서 이게 그 적도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을 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A 지역은 지금 미국 서부 쪽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연안으로 볼수 있겠고요. C 지역은 이게 지금 남미 대륙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페루, 칠레 뭐 이런 국가들이 있는 고 연안이라고 볼수 있고 여기가 이제 용승으로 인한 이제 좋은 어장이 형성되기로 유명한 곳들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 기억 보겠습니다. A와 C에서는 연안 용승이 일어난다. 대륙과 바다가 붙어 있는 연안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안 용승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근데 B는 좀 다르기는 해요. 얘는 연안 용승이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여기 다 바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적도 용승이라는 다른 용어를 써가지고 표현을 하게 돼요. B에서는 표층에서 수렴이 일어난다. 무역풍 불잖아요. 그쵸? 이렇게 무역풍 불고, 표층해수가 이렇게 발산하면서 여기서 용승이 나타나는 거거든. 수렴이 아니고 표층해수의 발산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한자어가 좀 많이 나와서 낯설 수는 있는데요. 발산이 흩어지는 거, 수렴은 모이는 거라는 뜻이에요. 틀렸고. B에서는 용승이 활발할수록 표층선이 높아진다. 용승이 활발하다는 얘기는 차가운 물이 많이 올라온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표층선은 어떨까? 당연히 낮아지겠지. 높아지는 게 아니고. 이거 틀렸지. 정답은 기억만 정답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 이렇게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약간 좀 플러스 알파로 선생님 설명 좀 하자면 우리 태풍 공부할 때 앞에서 태풍이 발생하는 해역 얘기할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위도 5도에서 25도 사이에 따뜻한 바다 열대 해상에서 태풍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때 여기 지금 남태평양 쪽에 요 지역은 태풍이 또잘 발생 안 했었거든요. 여기 빼고였어. 그래서 여기, 여기, 뭐 이쪽이 좀 주로 많이 나타나는 지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왜 그럴까? 용승에 의해서 여기는 표층선이 좀 낮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태풍이 발생하는 조건이 수온이 27도씨 이상인 열대 해상인데 그게 잘안 만들어지다 보니 여기서는 태풍과 같은 열대 저기압이 만들어지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거랑 또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 그런 지점까지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승이 있는 곳은 수온이 좀 낮다. 표층선이 좀 낮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번 문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 3번 가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어떤 자료가 나와 있냐면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 중 어느 한 시기에 태평양 적도 부근 해양의 표층 수온 분포와 대기의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네, 둘다 자료에서 줬네. 여기 지금 온도 분포, 수온 분포도 줬고, 그 다음에 대기에서의 기압 분포도 지금 준 상황이고요. 여기 남아메리카 대륙, 남미 대륙이랑 여기 지금 호주, 그러니까 동태평양, 서태평양, 그리고 따뜻한 해수가 지금 여기까지 확장되어 있네. 평상시에는 서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동쪽으로 많이 확장되어 있고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위치도 여기 있던 게이 동쪽으로 많이 이동했어요. 그러면 이거 어느 시기의 자료지? 엘니뇨죠. 엘니뇨 또는 라니냐 시기의 자료이다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고 어느 시기인지부터 일단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아, 이거 구름대가 많이 일로 왔네. 중앙 쪽으로 이렇게 넘어왔네. 이거 엘니뇨 시기구나라고 찾으시면 돼요. 기억 맞고요.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표층 수온은 평상시보다 그럼 어떨까? 엘니뇨 시기는 가던 애들이 많이 안 가. 그러면 용승이 약해져. 용승이 약해지니까 표층 수온은 평상시보다 높아져. 동태평양 입장에서는. 그쵸? 니은 맞고요.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기압은 원래는 서태평양이 상승 기류가 활발해서 저기압이었는데 그 저기압대가 일로 좀 이동을 했잖아요. 그럼 평상시보다는 기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지. 맞네. 디귿도 맞네. 정답?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정답. 어때요? 풀만하죠, 여러분? 그래서 요 정도 자료 나왔을 때 이게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 구분하는 거. 라니냐였다면 구름대가 완전히 호주 쪽으로 치우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기압, 저기압이 딱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되어 보이는 그런 형태가 라니냐 시기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림 자료를 보고 시기 판단하는 거 매우 매우 중요해요.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편차에 대한 자료가 나오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는 좀 기본적인 좀 난이도 중하 정도의 난이도의 문항이었다고 본다면 실제 엘니뇨 문제가 나올 때 조금 중상 정도의 난이도까지 얘기를 하자면 이러한 편차에 대한 자료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금 난이도를 높이면 여기 지금 자료가요. 표층 수온 편차 자료라고 했어요. 자, 편차라는 건 선생님이 어떻게 정의한다고 했지? 관측 값에서 평년 값을 뺀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수온 편차 값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이게 플러스라는 얘기는 평소보다 수온이 높아졌다는 거고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평소보다 수온이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숫자가 여기는 지금 플러스네. 지금 이쪽 호주 보이시죠? 이쪽이 서태평양 쪽이고, 이쪽이 지금 동태평양 쪽이고, 약간 일부러 지도를 살짝 준 거예요. 동태평양, 서태평양 파악하라고. 물론 여러분들이 뭐 경도를 안다면 그것도 판단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약간의 힌트를 줘서 지금 자료를 주고 있는 거고, 이 평소보다 수온이 높아진 지점이 여기 지금 동쪽에 자리 잡고 있죠. 이쪽이 지금 평상시보다 수온이 높아진 상황이야. 플러스 부호예요, 플러스. 그럼 이거 무슨 자료일까? 엘니뇨 또는 라니냐라고 했거든요. 평상시보다 수온이 동태평양 쪽이 높아졌어요? 엘니뇨지. 선생님, 이게 동태평양이에요? 더 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앙부터 동쪽에 걸쳐서 이 넓은 해역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범위를. 엘니뇨 감시해역의 위치 자체가 거의 여기 태평양 중앙을 다 포함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쪽이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진 거야. 동쪽부터 중앙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거는 엘니뇨에 대한 자료예요. 엘니뇨. 그렇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무역풍의 세기는 평상시보다 약하고요.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기압은 평상시보다 원래 고기압이었는데 엘니뇨 시기에는 그 차이가 좀 작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엘니뇨 시기는 평상시보다 낮아지는 거 맞고요. 이 시기는 엘니뇨 시기 맞고요. 니은 디귿. 답은 그래서 5번. 이렇게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편차 자료가 나왔을 때 어떤 시기인지 판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편차 자료 나오는 문제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어떤 편차 자료를 가져와 봤냐면 굉장히 다양한 기출 문항들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해수면 편차 자료예요. 해수면의 높이 편차 자료.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높이가 평소보다 높아지면 플러스, 낮아지면 마이너스야. 근데 이게 어떤 자료냐면 동태평양의 자료입니다. 그러면 동태평양의 해수면 높이 편차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대요.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 A 시기 같은 경우는 평상시보다 해수면 높이가 낮아졌대. 그러면 물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동태평양 입장에서는. 그럼 많이 갔다 바람이 셌구나. 무역풍이 세기가 강했던 시기. 이게 지금 라니냐 시기구나. 평소보다 해수면 높이가 높아졌다? 물이 많이 안 빠져나갔네? 그럼 바람이 약했나 보다. 이때가 엘니뇨 시기.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은 여러분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용승은 A 시기, 라니냐 시기가 B 시, 엘니뇨 시기보다 약하다. 아니지, 라니냐 시기에 더 강합니다. 기억 틀렸고요. 그 다음 니은.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의 A의 강수량 편차는, 자, 이번엔 강수량 편차. 이것 봐. 이게 선지로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라니냐 시기의 강수량 편차는 평소보다 비가 더 많이 올 테니까, 라니냐 시기니까 플러스 값이다. 이거 맞네. 적도 부근 해역에서 동태평양 해면 기압 편차. 자, 선지에 지금 다 편차 나오고 있죠. 기압 편차. 그 다음에 또 기압 편차. 요 차이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요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라니냐 시기에는 동태평양의 기압 편차가 라니냐 시기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기압인데 더 기압이 높아져. 그러면 플러스. 서태평양은 더 낮아져.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뺍니다. 그러면 라니냐 시기가 이 값이 더 크겠지. 빼기 빼기니까 값이 더 크게 나타날 거예요.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보다.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보다. 그죠? 그럼 라니냐 시기 이 값이 더 커야 돼요. A가 B보다 크다. 맞아요. 정답 니은티근. 니은티근. 그래서 답은 5번. 요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문제까지 봤는데, 선생님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 교재에는 지금 표층 수온 편차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다양한 편차에 대한 그런 물리량들이 있다는 거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지고 선생님이 이런 다양한 자료들 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균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평장 중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침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시고

자,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2027 내신 만점 수능 특강 5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수학 실력자로 가는 길에 함께하는 배주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한테는 새해가 두 번 있는 거 아시죠? 언제죠? 진짜 1월 1일이랑 네, 개학 때, 3월 때. 특히 학생들이나 선생님들한테는 진짜 이제 두 번 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월에 딱 새해 되고 네, 제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러고 열심히 막 삽니다. 근데 한 2월 말쯤 되면 좀 풀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3월에 진짜 마치 새해처럼 다시 또 의욕을 다져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뭔가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의미부여인데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3월이 아니더라도 뭐 한 달에 한 번, 매월 1일 아니면 뭐 분기별로라도 이렇게 뭔가 의미부여를 해가지고 좀 지칠 때쯤에 다시 한번 목표를 세워서 다시 시작해보는 그런 시기를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지난 시간에 이제 1강부터 3강까지 해당하는 레벨 3 문제 5문제 풀고 나서 오늘부터는 이제 사인이랑 코사인 법칙 이 5강에서 한번 잘 끝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개념 공부 잘 되어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볼 건데 그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서 일단 사인 법칙이 나왔어요. 사인 법칙이 뭐였는가 우리 머릿속으로 떠올려보면은 제가 옆에다 한번 그 적어볼게요. 일단 삼각형이 하나 나옵니다. 이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전부 다 그 삼각형이 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A의 대변을 small a라고 하고 B의 대변을 small b, C의 대변을 small c 이렇게 한번 표현해볼게요. 자, 그러면 사인 법칙은 또 뭐가 나오냐면은 외접원이 등장을 합니다. 아, 근데 이제 원을 먼저 그리고 삼각형을 그려야 예쁘게 그릴 수 있는데 제가 삼각형을 먼저 그리고 원을 그리다 보니까 이제 좀 예쁘게 그릴 수 없다라는 점은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삼각형의 밖에서 접하는 외접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라지 R이라고 했을 때 이제 사인 법칙이 뭐였냐라고 하면은 사인 A분의 스몰 a 요거랑 사인 B분의 스몰 b 그다음에 사인 C분의 스몰 c 요게 전부 다 뭐랑 같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 즉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법칙은 되게 독특하다. 외접원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 이거 사인 법칙 쓰는 건가? 라는 거를 이제 의심해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등호가 3개나 있어요. 그럼 이 등호를 다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번 요걸 한번 봅시다. 얘네 둘이 같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C랑 각 C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이 셋 중에 두 개만 알면 나머지 하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대신에 대응변과 대응각이어야겠죠? 대응변, 대응각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이 중에 두 개만 알면 나머지 하나를 알 수 있는 게 이제 사인 법칙입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겠죠? 얘네 둘이 같다라는 걸 이용하면 이 네 가지 정보 중에 세 가지만 알면 나머지 하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등식을 활용해서. 즉 무슨 말이냐. 변 두 개의 길이, 그다음에 각 하나. 근데 일단 이 각 하나는 이 두 변의 대응각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도 이제 나머지 하나의 정보를 알 수 있고요. 또는 변의 길이 하나, 각의 크기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의 변의 길이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이 각 두 개는요. 굳이 대응각일 필요는 없어요. A, B, C 중에 아무거나 각 두 개만 알면 나머지 하나도 알 수 있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 즉 파이니까 요거 우리 또 하나 더 알고 있기 때문에 요 중에 두 개만 알면 나머지 하나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각 하나는 이 두 변의 대응각 중에 하나여야 되지만 여기에서 각 두 개는 아무거나 두 개만 알면 요걸 이용해서 나머지 하나도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런 식으로 사인 법칙을 활용할 수 있다. 체크해 주세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은 뭐였지? 코사인 법칙? 자, 동일하게 이 상황에서 코사인 법칙은 여기다 한번 적어보면 이제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요게 이제 코사인 법칙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만 적어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변형된 공식이 뭐냐면 코사인 C는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정도는 기억을 해주자. 요게 코사인 법칙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뭐를 알면 나머지 하나의 정보를 알 수 있냐? 변 세 개, 그다음에 각 하나. 요 중에 세 개의 정보만 알면, 요 중에 세 개의 정보만 알면 나머지 하나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코사인 법칙이에요. 그쵸? 지금 모르는 게 네 개가 있잖아요. 요 중에 세 개만 알면 나머지 하나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코사인 법칙입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각형의 모양, 요거는 뭐냐? 요거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뭔가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찾아가지고 삼각형의 모양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 문제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그래서 삼각형의 모양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특이한 삼각형 뭐가 있냐면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이건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한 걸 보여야겠죠? 그다음에 정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같은 거, 그다음에 이등변 삼각형, 두 변의 길이 같은 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세 개가 좀 특별한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알아내서 삼각형의 모양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마지막 삼각형의 넓이는 뭐였지? 이거는 이제 삼각형 이런 식으로 있을 때 그냥 굳이 세로 안 그리고 요 삼각형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요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S 구하는 방법은 2분의 1 AB 사인 C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변 두 개랑 끼인 각 요 두 변 사이의 끼인 각을 알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자리가 없어서 요거 지우고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이제 비슷하게 사각형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 우리가 요런 사각형 있죠? 요상하게 생긴 사각형. 뭔가 좀 잘 그린 것 같은데? 요런 요상하게 생긴 사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두 대각선의 길이랑 요 길이를 P, 요 길이를 Q라고 해보면 요 두 대각선의 길이랑 그 두 각선에 두 대각선에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를 알면 요 사각형의 넓이 S는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 PQ 사인 세타입니다. 요렇게도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괜찮죠? 여기서는 요 정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두고 문제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풀어보셨다면 첫 번째 문제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 자, 문제 1번입니다. 지금 레벨 1의 12번인데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오! 자, 삼각형이 있는데 지금 이 삼각형이 반지름의 길이. 아, 또 삼각형을 먼저 그려버렸습니다. 오! 자, 지금 반지름 길이가 3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원이 지금 어떤 원이냐? 삼각형의 외접원인 거죠, 외접원. 이거 사인 법칙인가?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CA의 길이가 5라고 지금 알려줬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정보를 알려줬냐면 사인 A 더하기 코사인 B가 0이다. 사인 A 더하기 코사인 B가 0이다 라는 걸 알려줬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변의 길이 하나 알고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알면 이 변의 대응각의 크기를 알 수 있겠다. 그게 사인 법칙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 B의 정보를 알 수 있겠구나. 어떻게 알 수 있냐? 사인 B분의 B의 대응변의 길이 5는 두 배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요게 사인 법칙. 자, 그러면 사인 B가 얼마죠? 사인 B가 6분의 5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코사인 B가 궁금해. 그쵸? 코사인 B가. 자, 그럼 코사인 B는 사인을 알면 코사인도 알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 직각삼각형 한번 그려봤을 때 여기가 6, 여기가 5라고 하면 피타고라스에서 요 길이가 얼만가요? 루트 11이 됩니다. 이렇게 길이를 일단 찾아놓고 코사인 B는 그럼 뭐가 가능하냐? 풀마 6분의 루트 11이 가능하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직 모릅니다.

근데 지금 사인 A 더하기 코사인 B가 0이래요. 그 말은 사인 A는 마이너스 코사인 B란 소리인데, 자, 생각해 보세요. 사인 A는 A가 지금 삼각형의 내각이잖아요? 그러면 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럼 그 범위에서 사인은 양수죠, 양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B가 양수여야 되니까 코사인은 음수여야 돼. 그러니까 뿔마 중에서 이 마이너스였던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사인 A가 6분의 루트 11이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와. 자,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BC 길이를 구하래요. BC 길이. 요 길이 어떻게 구하지? 우리가 A에 대한 정보를 찾았으니까 사인 법칙 이용하면 이 대응변의 길이를 알수 있겠구나. 요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인 A분의 BC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2배라는 거고, 이제 BC의 길이 구하고 싶으면 6배의 사인 A 하면 되니까 루트 11이 되겠다. 요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사인 법칙, 그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나왔고, 뭔가 각이랑 변 중에 하나의 정보가 나오면 나머지 하나의 정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요렇게 사인 법칙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에선 사인 법칙 활용하는 방법 같이 알아봤고요.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은 뭘까? BC 길이가 6인 지금 삼각형 ABC가 있는데 코사인 ABC, ABC가 어디지? 여기. 여기가 지금 코사인 값이 4분의 3이래요. 그 다음에 사인 CAB 대 사인 BCA가 3대 5입니다. CAB가 어디지? 여기. 사인 요거 대 사인 요거. 이게 지금 3대 5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지금 사인 법칙을 우리가 한번 활용해 보면 사인 요각 각 CAB 사인 요거 분의 이각의 대응변의 길이 지금 BC가 6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한번 그냥 BC라고 적어 볼게요. 요거랑 뭐가 동일하냐? 사인 요각 BCA 분의 요각의 대응변의 길이 AB 사인 법칙에 의해서 요게 똑같죠? 요게 똑같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비율로 따지면 사인 각 CAB 대 사인 각 BCA 요게 BC 대 AB랑 똑같다. 요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율 관계가 똑같다. 괜찮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요 비율이 3대 5라고 알려준 상황이고요. BC 길이는 정확히 6이라고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 AB 길이 정확히 찾을 수 있겠죠? 얼마여야 3대 5가 될까요? 10이어야. 아, 그래서 AB 길이 여기가 정확히 10이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제 각에 대한 사인 값의 비를 알려주면 이걸 변의 길이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변의 길이의 비, 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CA 길이를 구하래요. CA 길이. 여기는 어떻게 구하지? 우리가 아직 활용하지 않은 거, 요각에 대한 코사인 정보를 아직 활용 안 했어. 그럼 뭐 하면 돼요?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여기 찾을 수 있겠네. 그래서 코사인 법칙 해보면 X제곱은 10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6 곱하기 10 곱하기 코사인 ABC. 자, 요걸 계산해주면 X제곱이 나온다. 계산해볼까요? 136에다가 90을 빼주면 된다. 따라서 46이 됩니다. 그러면 AC의 길이는, 즉 CA의 길이는 루트 46이다라는 결론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인 CAB 대 사인 BCA를 보고 이제 변의 길이로 생각을 해서 정확한 변의 길이 찾아내는 거 사인 법칙으로, 그 다음에 여기 찾아내는 거는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모두 활용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괜찮죠? 자, 이렇게 문제 2번을 풀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다음에 변형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제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여기만 바뀌었어요. 여기만. 제가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이제 B 더하기 C. B 더하기 C라고 나왔는데, 이제 저게 사실은 간단히 바꿔보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ABC의 합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니까 파이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를 활용하면 지급은 사실 복잡해 보이지만 B 플러스 C가 사실은 파이 빼기 A랑 똑같거든요. 그쵸? 그러면 사인 B 플러스 C는 사인 파이 빼기 A랑 똑같을 거고 요거 각변환 이용하면 사인 A랑 똑같아. 그쵸? 그러니까 요만큼이 사실은 사인 A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해보면 요 값은 사인 C랑 똑같아요. 그래서 사인 A 대 사인 C가 3대 5라는 거니까 바로 앞에 상황이랑 똑같아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루트 46이라는 똑같이 풀어서 같은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요 삼각형 내각의 합이 파이라는 걸 활용해서 두 개의 정보를 알더라도 나머지 하나의 정보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문제 2번의 변형 문제까지 잘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문제. AB 길이가 3, DA가 4, 요각이 60도, D가 90도인 사각형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BC랑 BD랑 똑같대요. 그럼 일단 그림에 표시하고 넘어가 줘야겠죠? 근데 우리가 BCD의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 외접원, 사인 법칙. 그러면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 찾으려면은 변 하나, 대응변 하나, 대응각 하나를 찾아야겠구나. 요 생각을 일단 하고 그걸 찾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 가셔야 됩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할수 있는 게 뭘까? 요 BD의 길이를 찾을 수 있겠죠. 어떻게?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그쵸? 자, 그럼 코사인 법칙 해보자. X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3 곱하기 4. 24 코사인 3분의 파이. 자, 요거 계산해 보시면 여러분들 25 빼기 12가 돼서 13이 되니까 X가 루트 13이 되거든요. 루트 13? 그럼 요 길이가 루트 13이란 소리. 그러면 길이 같다 했으니까 요 길이도 루트 13이란 소리. 변의 길이는 뭔가 찾았어. 근데 우리 각에 대한 정보를 하나 찾아야지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를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각에 대한 정보. 여기가 90도라는 걸 뭔가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가 90도니까 요각을 알면 요각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요각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또 찾을 수 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세변의 길이를 아니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요각의 크기에 대한 정보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럼 요각은 어차피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일 거니까 요 정보도 찾아낼 수 있겠다라는 거야. 머릿속에 이 과정들이 딱 떠오르면 이제 확신을 가지고 풀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법칙 한번 활용해 볼게요. 그러면 3의 제곱은 즉 9는 요거 제곱 13 더하기 4의 제곱 빼기 2배의 4 곱하기 루트 13 코사인 세타라는 거죠. 따라오고 있죠. 그다음에 8루트 13 코사인 세타는 20이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8루트 13분의 20이 되는 거고 살짝만 간단히 해주면 2루트 13분의 5가 돼버려요. 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에서 사인 법칙을 활용해 보면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분의 루트 13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면 이 r이랑 똑같다라는 것을 사인 법칙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고요. 요게 얼마지? 코사인 세타잖아요. 코사인 세타분의 루트 13이 이 r이라는 소리.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구해놓은 요거 2루트 13분의 5분의 1분의 루트 13. 자, 요거 계산해주면 5분의 26이죠? 이게 바로 두 배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란 소리입니다. 근데 문제를 또잘 읽으셔야 돼요.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는 요렇게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 r이 얼마냐 물어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5분의 26이다. 요렇게 답을 이야기해주시면 될 겁니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세타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봤는데요. 여기에서 세타에 대한 정보 얻어낼 때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풀어봤는데 이제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이 각도 정확히 알고
이 대응변

대응변의 길이도 알고 세타 그리고 이 세타에 대한 대응변의 길이 3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이용해도 그 세타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사인 3분의 파이분의 요 대응변의 길이 루트 13. 요거는 사인 세타분의 요 대응변의 길이 3이랑 똑같다. 요거 풀면 사인 세타에 대한 정보 얻어낼 수 있겠죠. 요렇게 해서 사인 세타의 정보 얻어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풀이 방식으로도 여러분들 각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정보를 우리가 꽤 많이 찾았기 때문에 이제 코사인 법칙으로도 할수 있고 사인 법칙으로도 할수 있었던 거예요. 괜찮죠? 이렇게 풀어가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럼 우리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4번. 자, 이번에는 삼각형 ABC에서 선분 BC 위에 점 D가 저걸 만족시킨대요. 자, 그럼 지금 그림이 안 나와 있으니까 문제의 상황을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 주셔야 될 거고, ABC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BC 위에 점 D가 있는데 뭐를 만족하냐? B, A, D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D, D, A, C가 똑같대요. 아, A의 각의 이등분선, 여기가 만나는 이 점이 D였구나. 요 길이와 요, 아, 요 각과 요 각의 크기가 지금 똑같은 상황이구나. 그림으로 표현해 볼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B 길이가 3, AB 길이가 3, AD 길이가 4. 여기가 4. 그 다음에 코사인 BAD, BAD, 여기 세타라고 제가 간단히 표현해 볼게요. 그럼 여기도 세타죠? 코사인 세타가 6분의 5래요. 근데 BC의 길이를 구하래. 자, 우리 뭐를 할수 있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요두 변의 길이를 알고 각에 대한 코사인 정보를 알아. 그러면 요 길이 찾을 수 있겠죠. 뭐를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그래서 요 길이를 제가 X라고 해보면 X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빼기 두 배의 3 곱하기 4 코사인 세타. 요걸 만족하니까. 요거 풀어보면 25에서 20뺀 거예요. 따라서 x는 루트 5가 나옵니다. bd 길이가 루트 5라는 걸 찾았어. 근데 우리는 bc 길이를 알아야 되니까 여기도 찾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뭘 해야 되냐? 이 두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정보를 아직 활용을 안 했어. 그걸 활용하셔야겠죠. 어떻게 활용할까? 각의 이등분선에서 성질을 떠올려보면 요 길이 대요 길이가 요 길이 대요 길이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길이를 이제 분수꼴로 나타내기 싫어서 제가 3K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3대 3K니까 간단히 하면 1대 K죠. 그럼 여기도 1대 K여야 돼. 그럼 여기는 실제 길이가 루트 5니까 여기 실제 길이는 루트 5K가 되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오고 있어요. 1대 K는 1대 K다. 자, 그럼 여기서 뭘할수 있냐? 또한번 코사인 법칙을 쓸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삼각형 ADC에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더 활용할 수 있겠다. 자, 그럼 활용해보면, OK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3K의 제곱, 즉 9K의 제곱이겠죠? 빼기 2배의 4 곱하기 13K. 곱하기 코사인 세타 바로 적을게요. 6분의 5. 요게 된다. 자, 그럼 이거 오른쪽으로 넘겨서 간단히 해보면 4K제곱 마이너스 20K 플러스 16은 0이 되니까 4로 나눠봅시다.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4는 0이 돼요. 자, 그러면 K는 1 또는 4겠죠? 두 개가 나와버렸어.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봐야 돼요. K가 1일 때는 어떤 상황일까? 자, 아까 전에 저 그림에서 K가 1일 때 상황 한번 그려보면 A, B, C가 있을 때요 길이가 3이었잖아요? 근데 K가 1이면 여기도 3이야, 그쵸? 근데 D는 뭐였냐면 A에서 각의 이등분선 해가지고 만나는 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각의 이등분선 하면 수직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여기가 루트 5였고요. 여기가 4였거든요. 문제점이 보이시나요? 빗변의 길이가 3인데 여기가 4야. 말이 안 되죠. 피타고라스 정리가 지금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K가 1일 때는 뭔가 모순이 생긴다.

따라서 K가 4가 맞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로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대략 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A, B, C가 있으면 여기가 지금 3, 여기가 12. 그래서 이제 여기 이등분선 그렸을 때 여기가 지금 4고 여기가 루트 5고 여기가 4 루트 5.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요거 가능하겠죠? 그래서 K가 4일 때 BC의 길이가 얼마죠? 5 루트 5다라는 결론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과 코사인 법칙을 두번 이용해서 길이를 찾아내 가는 거. 요렇게 우리 문제 4번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 2, 3, 4번에서는 언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 있고 언제 사인 법칙을 찾아낼 수 있지라는 거를 주어진 정보를 통해서 이세 개의 정보가 주어지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또는 이두 개가 주어지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찾아내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자, 좋습니다. 우리 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5번은 그림과 같이 이렇게 그림이 지금 있거든요. 근데 그림을 제가 여기다가 한번 따라서 그려볼게요. 지금 그림이 A, B, C고 D가 한 요쯤에 있대요. 다음에 CD 길이가 1이래요. 다음에 오사인B랑 사사인C랑 똑같대. 자, 지금 오사인B랑 사사인C가 똑같대. 저거 우리 한적 있지 않아요, 저거? 제가 앞에 몇번 문제였죠? 몇번 문제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 문제 2번에서 사인에 대한 비율을 통해서 변의 길이의 비로 바꿔서 생각하는 거 우리 했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사인 B, 사인 C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지만, 저거를 변의 길이로 바꿔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인 법칙에 의하면, 사인 B는 2r분의 b랑 똑같고, 사인 c는 2r분의 c랑 똑같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꿔서 한번 넣어주면, 5 곱하기 2r분의 b는 4 곱하기 2r분의 c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2r 날려버리면, ob가 4c라는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B 대 C가 4대 5라는 소리랑 똑같아. 그래서 제가 이 B의 대응변의 길이 여기 있죠? 여기를 제가 4K라고 만약에 표현을 해버리면 C는 5K가 되니까 C의 대응변의 길이 여기가 5K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쵸?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는데 CD 길이가 1이래요. 그다음에 AB 길이랑 BD 길이랑 똑같아. 지금 AB 길이랑 안 같아 보이지만 요 BD 길이가 똑같다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지금 요 길이가 OK란 소리예요. 여기도 OK. 자, 그 다음에 사인 DAB랑 사사인 CAD가 똑같대요. 그건 어디지? 사인 DAP. 요 사인 값이랑 사사인 CAD. 사사인 CAD가 똑같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간단하게 표현하려고 제가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사인 알파랑 사 사인 베타가 지금 똑같다라고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여기가 알파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눈에 보이니까 표시를 미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그 알고 있는 정보는 그림에 최대한 많이 표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어. 근데 이번에 또 사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거든요. 근데 우리 아까 전에는 이제 이큰 삼각형 ABC로 보면 각두 개에 대한 사인의 정보를 변의 길이의 비로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그쵸?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이것도 사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는데, 관계를 알려줬는데, 이번엔 알파와 베타가 다른 삼각형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길이 비로 찾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 가져온 거거든요. 다른 삼각형에 있는 사인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똑같아요. 같은 삼각형에 있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면 아까처럼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활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뭐냐?

똑같다. 근데 놀랍게도 sin 파이 빼기 알파는 sin 알파랑 동일해요. 그쵸? 그래서 sin 알파분의 4k가 sin 베타분의 1이랑 동일하다. 자, 근데 우리 요 정보 활용해보면 sin 알파가 4sin 베타니까 k가 얼마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요 두 정보를 활용해보면 k가 1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sin 알파 대신에 4sin 베타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따라서 k는 1이다. 자, 그럼 우리가 변의 길이도 이제 정확히 알아낸 상황이 돼버립니다. 오, 우리 상당히 많은 걸 지금 찾아냈어요. 자, 근데 지금 요 문제에서 최종적으로는 삼각형 ABD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할, 외접원의 넓이. 아, 외접원의 넓이를 또 구하려면 사인 법칙이 떠오르는데, 사인 법칙 활용하려면은, 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구하려면은, 그 변의 길이랑 대응 각의 크기를 하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변의 길이는 여기 뭔가 찾았어. 근데 각에 대한 정보를 지금 하나도 몰라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사인 알파든 아니면 사인 요각이든 정보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인 알파를 구하기는 지금 쉽지 않아 보여.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요각을 세타라고 두고 나면 세타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요 큰 삼각형. 변의 길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요 큰 삼각형을 활용하면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큰 삼각형을 보는 겁니다. 왜냐면 그게 우리가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써보자. 그럼 4의 제곱은 5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빼기 2배의 5 곱하기 6이니까 60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되느냐? 4분의 3이 나옵니다. 오, 코사인에 대한 정보 찾았어. 근데 사인 법칙 쓰려면, 사인 법칙 써서 외접원 구하려면 이 각의 대응변의 길이 여기를 또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 그럼 여기를 또다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구하고 싶으면 여기서 또 코사인 법칙 써주셔야겠죠. 아, 쓰면 되겠다. 그래서 x제곱은 5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5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세타. 요거 하시면 4분의 50이니까 2분의 25가 나와버립니다. 이렇게 x를 구하실 수가 있어요. 루트 2분의 5니까 2분의 5 루트 2. 거의 다 했죠. 그럼 우리 사인 세타만 구하면 돼. 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뭔데? 사인 세타는 여기가 지금 루트 7이니까 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7이겠다. 자, 그래서 사인 세타분의 요 2분의 5 루트 2. 근데 지금 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7이죠? 요게 지금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면 2r이겠다. 근데 이거 지금 계산을 먼저 해볼게요. 계산을 먼저 하면 요렇게 약분해서 2가 되니까 루트 7분의 10 루트 2가 됩니다. 이게 지금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2배가 되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7분의 5 루트 2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따라서 지금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반지름 제곱 파이죠? 그래서 7분의 50 파이가 이 문제의 답이 될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요렇게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여러 번 적용해서 이제 변의 길이 그리고 각의 길이도 구하실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우리 문제 5번을 한번 풀어봤는데요. 이제 저는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이제 찾아봤지만 사실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제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은 여기가 딱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수직으로 떨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 5코사인 알파가 돼요. 이거 지금 직각삼각형이니까 5코사인 알파가 되죠. 그러면 요 전체 AD 길이는 그거의 두 배일 거니까 이 분홍색 길이가 지금 10코사인 알파가 돼. 그쵸? 그러면 이제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면 4의 제곱에 대한 코사인 법칙 써주면 이제 코사인 알파에 대한 정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코사인 알파에 대한 정보 찾으면 사인 알파에 대한 정보도 찾을 수 있을 거고, 그럼 사인 알파랑 이 5를 활용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두 번째 풀이 방식으로는 여러분 한번 각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문제에서는 이제 진짜 여러 가지 풀이 방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풀이 방식으로 풀었다면 꼭 이제 강의 듣고 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꼭 한번 맞췄더라도 풀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이 추가 문제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으로 갑니다. 6번. 자, 6번 보시면 EAC랑 BC랑 똑같은 삼각형 ABC에서 이번에도 문제에서 정보를 알려주자마자 이제 그림의 표현을 해주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제 BC의 EAC가 BC라고 했으니까 AC 요 길이를 K라고 하면 BC 요 길이가 2K인 거죠? 이렇게 일단 표현을 해주자. 그 다음에 지금 이 관계를 만족한다라고 나왔는데 지금 너무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그쵸? 그러면 각 변환을 이용해서 이걸 좀 간단히 정리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정리해주면 이 사인 A, 코사인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빼기 사인 C에다가 요만큼은 마이너스 코사인 A여서 플러스 코사인 A. 요렇게 일단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삼각형의 모양 찾을 때 제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활용해서 이제 변의 길이의 관계로 찾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개념에서. 그걸 활용해주면 돼. 그래서 사인 A 대신에는, ER분의 A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코사인 C는 E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그럼 사인 C는 ER분의 C, 코사인 A는 E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요게 두 배의 ER분의 B랑 동일하다.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약분을 다 해주면 일단 ER은 다 없앨 수 있겠다. 그쵸? 양변에 ER을 곱하면. 그 다음에 약분 최대한 해주면 요렇게 지금 최대한 약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분모에 뭐가 있으면 보기 싫으니까 양변에 EB를 곱해볼게요. EB를. 그러면 EA제곱 더하기 EB제곱 빼기 EC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4B제곱이 돼서 요거 간단히 정리해보면은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요렇게 정리해줄 수가 있어요. 이거 뭐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한다. 어디가 90도인 거예요? 각 A가 90도. 자,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주면 요 길이가 루트 3K라는 거 찾아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코사인 B의 값은 요 길이분의 요 길이니까 2분의 루트 3이다라는 결론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인과 코사인 요렇게 표현됐을 때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로 다 바꾸는 거. 그렇게 해서 삼각형의 모양이 어떤 건지 변의 길이의 관계로 찾아내는 거. 그거 우리 이 문제에서 한번 연습해 보려고 문제 6번을 데려온 거예요.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6번 삼각형의 모양을 찾아내 나가시면 된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7번 문제. 그림과 같이 AC 길이가 2루트 3이다. 그리고 코사인 ABC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삼각형 ABC의 외접원에 대해서 AC의 수직이 등분선이 전 B를 포함하지 않은 후 AC와 만나는 점을 D라 하자. ACD의 넓이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 그림으로 넘어가서 지금 이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알려줬냐면요. 지금 문제가 앞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코사인 ABC 여기 있죠, 여기. 여기를 제가 세타라고 표현하면 문제에서 알려준 정보가 코사인 세타.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괜찮죠? 그 다음에 지금 AC의 수직 이등분선을 지금 그린 거예요. 그게 원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이 나왔을 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으면 여기가 세타면 이 각과 마주 보는 요각. 요각은 파이 빼기 세타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마주 보는 두 각의 크기 합은 180도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LCD 넓이거든요. 요 넓이가 궁금해. 그러면 우리 삼각형의 넓이 할때두 변과 끼인 각에 대한 사인값 알면 이제 넓이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두 변의 길이를 먼저 찾아보자라는 거죠. 여기.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똑같을 거야. 그렇죠? 수직 이등분선에서 그리면 요 점으로부터 두 꼭지점 사이의 거리, 양 끝각까지의 양끝 점까지의 거리는 똑같을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x 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 봅시다. 2루트 3의 제곱, 즉 12는 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뭐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2분의 5, 아니죠, 는 2x제곱 플러스,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x제곱에다가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4분의 1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제곱이니까 2분의 3x제곱이 될 거고요. 따라서 요 값이 10이니까 x제곱이 8이 돼버려요. 아, x가 2루트이구나 라는 거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삼각형 ACD 넓이 구하고 싶으면요, 2분의 1 곱하기 x제곱 곱하기 사인 파이 빼기 세타 요거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2분의 1 곱하기 x제곱이 8이었으니까 여기다가 사인 세타만 곱해주면 될 거고, 사인 세타는 뭐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여기가 루트 15죠? 그럼 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15가 될 거야. 양수니까. 그래서 결국엔 답이 루트 15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찾아내는 거, 이제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에 대한 사인 값을 알면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자, 좋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8번인데요. 자, 그림과 같이 중심이 O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부채꼴 OAB가 있는데 AB가 6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부채꼴 OAB의 호 AB 위의 점 C에 대해서, 자, 그림으로 넘어가서 볼까요? 지금 AB의 길이가 6인데 부채꼴 OAB의 호 AB 위의 점 C에 대해서 AB와 OC가 만나는 요 점을 D라고 한대요. 근데 지금 요 문제에서 AOB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즉,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래요. 외접원이 나왔어. 사인 법칙을 떠올려야겠죠? 지금 요 그림엔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래요. 자, 사인 법칙을 활용해보자. 변의 길이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사인 요각의 크기, 요각을 뭐라고 하지? 세타라고 해볼게요. 사인 세타분의 이 대응변의 길이, R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두 배다. 요게 사인 법칙이죠. 자, 그럼 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2분의 1이다. 그럼 세타는 얼마일까? 6분의 파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예각이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요각과 요각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90도보단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6분의 파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30도란 소리. 그럼 여기도 30도죠? 자, 그 말은 여기가 얼마? 여기가 120도라는 소리.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알려줬냐면요, 코사인 BDO가 13분의 루트 13이래요. 코사인 BDO가 어디야? BDO. 여기. 여기를 제가 알파라고 해볼게요. 코사인 알파가 13분의 루트 13이래요. 요걸 또 알려줬어.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OBD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럼 뭔가 길이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겠는데? 요런 생각을 할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게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있냐? 저는 이렇게 쪼개고 싶어요. 이렇게. 이렇게 쪼개고 싶어. 이등변 삼각형 꼭지점에서 밑변에 수선해발 내리면
2등분하죠. 그러니까 2등분하니까 요만큼이 지금 길이가 3이 돼버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우리 요 삼각형을 한번 봐보자. 아, 그리고 요 길이도 알수 있죠, 요 길이? 요 길이 얼마예요?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루트 3일 거고요. 요 길이는 2루트 3이네. 그러니까 즉, r이 2루트 3이었네요. 그쵸? 다음에 이제 요 삼각형을 봐보면 직각 삼각형이면서 코사인에 대한 정보를 아니까 나머지 길이도 다 찾을 수가 있을 거야. 왜냐하면 이제 코사인 알파가 13분의 루트 13이란 소리는 여기를 알파라고 했을 때 길이의 비가 13 루트 13이면 비로만 간단하게 따지면 여기가 루트 13대 여기가 1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거는 루트 13분의 1이랑 똑같으니까. 여기 길이는 그럼 얼마가 될까? 2루트 3이 될 거야. 길이비가 이렇게 생겼다. 근데 여기 실제 길이가 루트 3이라면, 여기에 실제 길이가 루트 3이란 소리니까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실제 길이가 2분의 1이 돼야겠죠. 절반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요 길이가 지금 2분의 1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 그럼 삼각형 BDO 넓이? 구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요 길이 밑변의 길이가 2분의 6이고요. 2분의 6이고요. 높이가 루트 3인 삼각형 넓이. 이게 답이 돼버리는 거죠. 아, 2분의 7이네요. 밑변의 길이가 2분의 7. 그래서 답이 4분의 7 루트 3이 된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요번에는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수원해발을 내려서 구해봤는데 사실은 요 방법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알파에 대한 코사인 정보 알고 있고 이제 대응변의 길이 알고 있고 여기가 30도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사인 법칙을 활용하면 이 OD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OD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이제 또 코사인 법칙을 잘 활용하면 BD의 길이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요 길이도 알고, 요 길이도 알고, 요 길이도 알고, 각에 대한 정보도 아니까 삼각형의 넓이 두 변과 끼인 각에 대한 사인값 활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요렇게 두 번째 풀이 방법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반지름 구하는 거 2대 1대 루트 3 이용해서 요 길이가 3이라는 거 찾았으니까 2루트 3이다. 이런 식으로 구해봤는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생각해가지고 이 ABO의 외접원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면 외접원의 중심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중심이랑 이 원위의 점들 이렇게 이어보면 여기가 R, 여기가 R인 거여서 이게 지금 정삼각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가 60도, 60도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정삼각형이 될 거니까 여기가 60도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찬가지 2대 1대 루트 3 활용해서 라지 R의 길이가 2루트 3이다라는 거를 또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세 번째 풀이 방식까지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한 개로만 해봤다면 이제 다음 강의 듣기 전까지 이 나머지 방식으로도 각자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내용 잘 정리해 보시고요. 저랑은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복습 잘 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자, 반갑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특강 물리학도 장희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 10강입니다. 벌써 이제 3분의 2까지 왔고요. 여기까지 이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라는 학생들은 상당히 내신의 만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친구들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아마 여러분들 소개의 성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말 그 귀한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나름대로 내용 정리하고 또 복습하고 여러분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정말 정말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텐데, 그래도 잘 하고 계시고요. 끝까지 완강하시면서 내신 만점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10강에서는 축전기 공부를 할 겁니다. 축전기는 물리학 2에만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공식들 많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를 우리가 좀 공식 같은 걸로 정리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고, 여러분께 좀 꼭 암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들까지 설명드릴 테니까 잘 체크하시면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맨 먼저 우리 핵심 정리 가겠습니다. 일단 축전기가 나왔으니까 축전기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정리를 좀 해봐야겠죠. 축전기는 말 그대로 전기를 저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살다가 내 월급이나 어떤 것들을 돈을 저축해서 나중에 필요할 때 그 돈을 빼서 필요한 거에 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전기가 있으면 그 전기를 잘 모아요. 모은 다음에 우리가 필요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축자는 쌓을 축 자 또는 저장한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일단 전기라는 것은 에너지의 형태로 저장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있는 요 짝대기 두 개 있는 요게 바로 축전기인데, 이 축전기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한 후에 우리가 필요할 때 쓰려고 이런 식으로 기기를 만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또 하나, 지금 여기 있는 요 선이 보이는데, 이 선은 그냥 선이 아니라 원래는 이런 판이에요. 판. 판을 여러분 옆에서 이렇게 보면 선처럼 보이겠죠? 결국에는 지금 여기 있는 축전기는 이렇게 두 개의 금속판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자. 그 얘기는 물을 담을 때는 어떤 통이 필요하고 또 그릇에 다양한 것들을 담을 수 있는데, 전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얇은 금속판 두 개를 서로 마주보게 하면 여기에 전기가 담기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게 이렇게 판인데, 우리는 회로에선 편의상 이렇게 직선으로 두 개를 그리게 되죠. 하나의 선이 길고 짧으면 이런 식으로 전지예요. 전지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근데 이렇게 길이가 같다, 아 이건 축전기구나, 전기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쓰는 것이구나 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이제 충전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 요거 많이 듣던 표현이다. 우리가 스마트 기기 같은 걸 사용할 때 전기를 충전해야 사용할 수 있잖아요. 방전되고 나면 못 쓰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충전이란 말이 나오고, 이제 그 에너지를 쓰는 걸 우린 방전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충전하기 전이래요. 충전 전이면 여러분 뭐예요? 한 개도 전기가 모여있지 않은 경우죠. 왜냐하면 스위치가 열려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지가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A급판과 B급판에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스위치를 닫을 겁니다. 스위치를 닫게 되면 회로가 구성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A판과 B판이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전류가 이렇게는 흐를 수 없다는 뜻인데, 여러분 위에 있는 A판은요, 판이에요. 판. 판에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물론 그 개수가 처음에는 같아서 전기적으로 중성이겠죠. 여기는 A는 마찬가지, 여기는 B도 마찬가지. 그런데 스위치를 딱 닫는 순간 위에 있는 A급판에는 왼쪽에 있는 전지의 플러스극이 연결됩니다. 플러스극이 연결됐다는 얘기는 이 판에 있던 마이너스가 플러스 쪽으로 끌려가요. 저기 플러스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전자의 이동이라고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해놨는데, 이쪽에 있는 전지의 플러스가 A급판에 있는 마이너스를 가져간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때는 전류가 흐릅니다. 처음에 충전 전에는 이 A급판은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같은 개수만큼 있었는데 마이너스가 저쪽으로
빠져나가면 이번에는 누가 많아요? 그쵸? 플러스가 많게 되니까 A급판은 플러스로 충전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서는 전자가 이렇게 가게 돼가지고 이쪽에 B쪽에 더 많이 쌓여요. 처음에는 원래 B에도 플러스와 마이너스 개수가 같아서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는데 이쪽에서 넘어온 마이너스가 더 많아지니까 이번에 B판은 마이너스로 충전됩니다. 계속 충전이 되죠? 여러분, 전자의 이동 방향의 어느 쪽이, 그지? 반대쪽이 전류의 방향이고요. 충전 중에는 아직까지 전자가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 중에 완전히 충전된 다음의 문제들 속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걸 생각하지 않지만 충전하고 있는 중에는 아직도 전자가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라는 걸좀 이해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는 요 방향으로 전류 흐르는 거고, 이때는 전자 움직임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이죠. 언제? 충전이 되는 중간에는. 자, 이제 충전이 다 됐습니다. 우린 그걸 뭐라면 완전히 충전되었다라고 얘기해서 더 이상 A에는 더 이상 이제 전하가 오지 않아요. 마이너스가 빠져나가지 않아요. 언제? 바로 왼쪽에 전위차, 전압의 그 전지의 전위차가 V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전위차도 똑같이 V가 될 때까지만 충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V가 되면 이젠 스탑 하면서 완전히 충전되었다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죠. 자, 그때 충전이 된 다음에 스위치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여러분, 스위치를 닫았을 때 충전이 되니까 스위치를 열고 나면 이제 방전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전기적인 인력이 있어요. 딱 끌어당긴단 말이야. 서로서로 못 가게. 결국에는 충전되고 난 다음에도 이쪽에 있던 충전되었던 전하들은 도망가지 않고 지금처럼 그대로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언제 도망가요? 그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제 전원을 켜서 쓸 때. 전기 에너지를 소비할 때에는 여기 있던 이 전하들이 또 다시 회로에 움직이면서 이제 에너지를 공급하니까 그때는 방전이 되겠죠. 근데 이 상태로 이런 식으로 충전이 되고 스위치를 열어도 충전 후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기적 인력 때문에 도망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위에는 보면 A판에는 플러스가 전하가 뭐였죠? 우리 그때 모인 전하를 플러스 Q라고 합시다. 전하량이에요. B에는 마이너스 극이니까 마이너스 Q만큼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축전기에 충전된 전하량은 얼마냐? 그렇게 하면 Q라고 써야 합니다. 지금 여기도 Q고요? 여기도 Q인데 EQ 아닌가요? 아니면 여기 플러스 Q고 여기 마이너스 Q니까 0 아닌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가 이렇게 충전되었을 때 우리는 이 축전기에 충전된 전하량이 Q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도 우리 약속이니까 같이 함께 좀 이해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전하들의 움직임으로 아, 축전기가 저런 식으로 충전되는구나라는 것을 익혔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그래? 축전기는 전기를 저축하는 거야? 그런데 얼마나 저축하지? 그 축전기를 좀더 전기를 많이 담거나 적게 담거나 할 수는 없을까? 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에요. 여러분 많이 보던 표현 있죠? 용량. 우리 생수병을 사게 되면 아주 작은 거막 200ml짜리도 있고 큰 거는 막 1리터, 2리터 이렇게 용량이 다르죠. 그러면 통이 다르면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도 달라지듯이 전기 용량에 따라서 축전기에 충전되는 전하량도 달라지는 것이다. 우린 그걸 전기 용량이라는데 이 전기 용량은 축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서 반드시 나올 거고요. 아주 다양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수능에서는 축전기 문제가 한 문제 나와요. 하지만 내신 문제에서는 축전기가 시험 범위라면 상당히 여러 개의 다양한 개념들을 묻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과 선생님이 지금 안내해드린 내용들을 잘 접목해서 함께 한번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림이 있어요. 왼쪽에는 전지, 전압이 V구나.
전압이 V란 얘기는 이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급판은 O 플러스랑 연결됐네. 플러스 급판이 된다는 얘기고요. 마이너스 전지에 연결되어 있는 급판은 마이너스로 충전됩니다. 그리고 이때 플러스 Q, 마이너스 Q니까, 아, 이 충전기에는 충전되는 전하량이 Q만큼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전기의 양은 사실은 이쪽에 있는 전지의 전압이 결정해요. 좀더 쉽게 말하면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물통과 물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자, 물통이 있었어요. 물을 부을 거예요. 물을 붓게 되면 점점 물이 꽉 차면서 수위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물을 붓게 되면 이렇게 높이가 생기게 됩니다. 물을 많이 부으면 더 높을 것이고, 물을 적게 부으면 요보다 낮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부어준 물의 양을 우리는 전기에서는 전하량으로 비유할 수 있고요. 또이 물의 높이는 전위차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부으면 부을수록 높이가 높아지듯이 여기 있는 Q하고 여기 있는 V하고는 서로 비례합니다. 자, 개념 잘 잡읍시다. 물을 많이 부으면 부을수록 V, 물의 높이가 높아지겠지. 그래서 전하량과 전위차는 서로 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해서 기억하면 조금 기억이 오래 가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좀 쉬워요. 근데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비례 표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는으로 바꿉니다. 그럼 뭐가 들어가지? 그죠? 바로 비례 상수가 들어갑니다. 그 비례 상수를 바로 C라고 쓰고, 저 C는 똑바로 세워서 쓰면 단위인 쿨롱이에요. 쿨롱인데 눕혀 썼거든. 바로 전기용량의 물리량입니다. 콘덴서 들어본 적 있죠, 그죠? 그래서 이 C를 우리는 전기용량의 C라고 해서 이렇게 비례 상수를 씁니다. 이 C는 물통에 있는 이 밑넓이 있죠? 이 밑넓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축전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통에 비유하게 되고, 그러면 좀더 직관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기에 좀 쉽겠구나라는 것이고요. 바로 요 식이 매우 중요한 식입니다. Q는 CV, 전하량, 전기용량, 전위차 또는 전압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전하량은 단위가 쿨롱이고, 여기 있는 전위차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똑바로 세워 쓴 부위, 바로 볼트가 되죠. 그렇게 쓰고, 이번에는 새로 나온 요거 전기용량 C의 단위입니다. 바로 똑바로 세워 쓰는 F입니다. 우리가 눕혀 쓰는 F는 FMA에서 힘 F예요, 그죠? 근데 이건 단위의 F야.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쓸 때는 페럿이라고 쓰지만 페러데이, 여러분 전자기 유도에서 배웠던 페러데이 아시죠? 그 페러데이를 줄여서 페럿이라고 부릅니다. 페럿. 근데 이 페럿이라는 단위는 굉장히 큰 단위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보다 좀더 작은 마이크로 페럿, 이걸 많이 씁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입니다. 그래서 이쪽 걸더 많이 써요. 물론 이제 그보다 더 작은 거 피코페럿 이런 것도 많이 쓰는데, 이런 식으로 아, 페럿이라는 단위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것도 처음 나온 개념과 용어니까 잘좀 정리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첫 번째 축전기와 연관된 공식이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축전기의 구조와 관련된 식입니다. 일명 축전기 구조식이라고 부르는데, 축전기는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전기를 저장할 때는 물 담을 때 이렇게 통을 쓰지만, 전기를 저장할 때는 이런 판을 쓴단 말이죠. 여러분, 판의 면적을 S라고 했습니다. 두판 사이의 간격을 D라고 합니다. 그때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용량, 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다음과 같이 판의 면적에 비례해요. 당연하죠. 면적이 작으면 조금밖에 저장을 못해. 면적이 크면 더 많은 전하를 저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면적과 전기용량은 서로 비례 관계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요. D는 판과 판 사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서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당기는 전기적인 인력이 작아집니다. 전기적인 인력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모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따라서 D가 이렇게 분모로 내려 그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C와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반사의 간격이 크면 클수록 C는 오히려 줄어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조식 같은 것들을 암기할 때에는 먼저 각각의 물리량 용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전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를 생각한 후에 나중에 이제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암기를 해두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비례 표시는 는으로 바꿔서 상수를 집어넣게 되는데, 자, 모양도 약간 이상하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쓰고요. 바로 입실론이라고 있습니다. 숫자 3을 거꾸로 이렇게 대칭되게 뒤집은 겁니다. 그리스어고요. 입실론이라 부르는데 이건 우리말로는 유전율이라고 해요. 유전율. 유전율은 뭐냐면 이 판과 판 사이에 무언가를 집어넣어요. 뭔가를 집어넣어서 더 많은 전하가 모일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요 C랑 입실론은 비례 관계죠, 그죠? 그래서 모든 그런 어떤 물질들은 요게 1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집어넣게 되면 C 값이 원래보다 커집니다. 그런 관계들 잘 봐두시고, 아마 학교에서 이 유전율을 좀더 깊숙이 다룬 친구들은 유전율은 카파의 진공 유전율. 이렇게 10까지 정리했을 겁니다. 요거는 지금 진공일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진공일 때의 유전율이고요. 여기 있는 건 K가 아니고 그리스어, 카파라고 있는데, 요게 바로 이제 유전 상수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저 사이에 종이를 넣을래? 세라믹을 넣을래? 뭘 넣을래? 그 넣는 물질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입니다. 그래도 여기 있는 카파도 여기 있는 C랑 비례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집어넣게 되면 1보다 큰 값을 갖고 있는 카파 때문에 여기 있는 전기용량이 유전체를 집어넣게 되면 더큰 전기용량으로 변한다라는 내용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Q는 CV식은 좀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런데 아래에 있는 이 구조식은 상당히 생소하고 많이 어려운 그런 기호들이 많이 나와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좀 이해하고 암기를 해둬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정리해드렸으니까 잘 한번 여러분 것이 될수 있게끔 반복하셔야죠. 선생님, 만약에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이라면 여기서만 벌써 몇 문제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물리2에서 처음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학교 시험에도 그대로 많이 출제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다음에 정리를 좀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전체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유전체, 요거, 요거, 입실론, 유전체. 근데 이 유전체는 다시 쓰면 입실론은 카파의 입실론 제로다라는 요 내용까지 좀 알아두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유전 상수, 요건 진공, 이렇게 진공일 때의 유전율 입실론 제로라고 읽고요. 입실론 제로에 카파를 넣은 유전체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는 유전체를 넣지 않았을 경우, 여기는 유전체를 넣었을 경우, 딱 이렇게 그림을 주면 우리 학생들이 아, 왼쪽은 유전체가 없어, 오른쪽은 유전체가 있어, 거기에 초점을 둡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문제의 초점은 여기가 아니에요. 물론 유전체가 없고 있고의 차이도 있지. 그런데 정말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바로 전지가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축전기에서 전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지? 이 전지의 전위차가 예를 들면 V라고 할게. V면 왼쪽에 있는 이 급판의 전위차가 V가 될 때까지 전하가 충전되는 거예요. 처음에 가만히 중성이었어. 근데 위에는 플러스판이 돼야 돼. 그러면 높아지죠. 전위가. 여기는 마이너스판이에요. 그러면 전위가 낮아지죠. 점점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야. 근데 하염없이 쫙 벌어지는 거 아니야? 얼만큼? 여기는 전지의 전위차만큼만 딱 벌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V라면 여기도 요 차이가 V만큼 벌어지게 전하가 쫙 모이면 돼요. 그죠? 근데 오른쪽에 똑같은 전지가 있네. V가. 그러면 여기에도 유전체를 넣든 말든 상관없이 요 급판 사이의 전위차도 얼마입니까? 바로 V가 된다.

이게 이 상황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공식이 막 나오잖아요. 공식이 막 나올 때, 뭐, 예를 들면 F는 MA. 문자가 3개 있습니다. 문자가 3개 있을 때, 그래? 질량이 일정해. 그러면 우리는 힘과 가속도의 관계를 알수 있죠. 아니면 힘이 일정해. 그러면, 질량과 가속도가 반비례하는구나. 라는 관계를 알수 있듯이,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서 유전체가 없고 있고는 변화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걸 찾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나머지 물리량들의 관계를 알수 있거든요.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처음에 여기는 전압이 V예요. 그 다음에 이때 모인 전하량을 Q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기용량을 C라고 합시다. 그런데 오른쪽에는 전지가 전압이 V죠. 그럼 V가 일정합니다. 그러면 이때 충전된 전하량을 Q'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C는 그냥 식을 그냥 원래대로 쓸게요. Q는 CV, 우리 좀 전에 배웠던 식이잖아. 왼쪽과 오른쪽에서 변하지 않는 건 바로 여기 있는 전압이에요. 전압이 일정하고, 바로 Q하고 C는 이렇게 있으면 무슨 관계? 비례 관계입니다. 유전체가 없을 때보다 유전체를 쓱 집어넣게 되면 여기 있는 전기용량이 증가하거든요. 전기용량이 증가했어. 그러면 Q도 증가하니까 여러분 보이나요? 왼쪽에는 4개, 4개, 여기는 8개, 8개. Q가 증가한 걸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을 적용하는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 꼭 놓치지 말고 잘 정리를 해둘 수 있어야 하고요. 자, 또 하나. 지금 이쪽에 있는 오른쪽 상황에서 전기장 세기의 변화를 봅시다. 여러분, 전기장 세기는요, 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Q분의 F가 있고요. D분의 V라는 식이 있어요. 아, 굉장히 어려운 식이죠. 물 1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물 2에서만 배웠고, 이제 수능으로 물 2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수능으로 물 2를 준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복습이 부족하고 많이 좀 암기해야 될 공식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미 우리 앞에서 이걸 배웠단 말이야. 전기장의 세기를 구할 때 어떤 단위 전하가 있을 때는 왼쪽에 있는 식을 쓰지만 지금처럼 축전기와 같은 이런 평행판이 나올 때에는 오른쪽 식 D분의 V를 이용해서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게 되고, 여기에다가 그 D분의 V를 적용을 하게 되면, 자, V. 왼쪽의 경우나 오른쪽 경우나 변하지 않죠. 일정합니다. D. 판사의 간격입니다. 판사의 간격 D, 판사의 간격 D. 일정합니다. 전압이 일정하고 판사의 간격도 일정해? 그러면 그 일정한 부분들로 되어 있는 이 전기장도 어때요? 이것도 일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플러스가 많아지고 마이너스가 많아지니까 뭔가 전기장이 세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하지만 이때 전기장의 세기는 왼쪽의 경우나 오른쪽의 경우나 같더라라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면 정말 많이 실수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물리적인 공식으로 물리량들의 변화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식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 식을 잘 활용하려면 일단 식을 잘 외워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식을 외우려면 이 식들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 지금과 같은 상황 또는 문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목표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꼭 넘어야 할 산이니까 충분히 여러분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 10강까지 쌤하고 같이 얼굴을 마주보고 있다는 건 여러분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 놓치지 말고 자꾸 반복해 주세요. 우리가 좀 모르는 건좀 암기가 부족했거나 반복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우리가 막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니니까. 지금 또 쉽게 설명을 잘 해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놓치지 말고 꼭 복습을 통해서 시험 문제 풀수 있을 그런 실력만큼을 좀 완비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갑시다. 이번에는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입니다. 축전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예요. 왜? 우리가 은행에 돈을 저축해 놓은 다음에 필요할 때 쓰려고. 좀 이따 이제 우리가 이걸 어디에 쓰는지도 활용 방법을 배우겠지만, 아, 축전기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주요한 임무야. 그러려면 우리가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나 걸리는 전압과 전압 사이에 어떤 관계식도 알수 있어야 하고, 또 축전기의 급판이 얼마나 넓은지 또는 급판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걸 가지고도 전기 용량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사이에 유전체를 집어넣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확대해서 정리한단 말이죠. 따라서 결론입니다. 축전기의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는 얼만큼일까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Y축은 누구냐면 전기차 V축이고요. X축은 전화량 축입니다. 한번 기억해 볼까? 공식은 Q는 CV예요. 그죠? 근데 지금 Y축이 전기차 V축이고요. 그 다음에 X축이 전화량 축입니다. 그럼 우리가 Y는 뭐 X 하면 여기 있는 C가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Y는 뭐 X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쓸수 있죠. 이게 Y축, X축이니까. 근데 여기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이네. 기울기가 일정해. 아, 요거 10분의 1이 기울기구나. 아, 요 기울기는 전기 용량의 역수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두면 됩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능에서는 지금처럼 전위차와 전화량인 VQ 그래프뿐만 아니라, 왼쪽에 한번 그려볼게요. Y축을 Q로, X축을 V로 두고 이렇게 된 그림도 수능에서 기출되었었죠. 이건 쉬워. 왜? 그냥 Y는 뭐 X니까 이때는 기울기 자체가 전기용량 똑바로 쓰면 쿨롱이니까 눕혔어야죠. 전기용량 C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기울기는 전기용량 역수. 이렇게 큐브일 때는 전기용량이 기울기. 그두 가지도 구별을 해줘야 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참잘 나오는 부분이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도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서 쓰는 방법. 자,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그래프의 넓이로 봅시다. 그래프의 밑넓이예요. 그래프의 밑넓이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그리고 V와 Q로 곱한 2분의 1 QV라고 쓸수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 스위치가 열려있을 때는 아무런 그런 일이 없잖아요. 전하가 충전되지 않는다고요. 전기 에너지 빵! 그런데 스위치를 닫게 되면 전류가 흐르면서 충전이 되고, 여기 있는 축전기에 전기 에너지가 저장된다. 그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Q하고 어차피 V는 비례하니까 이렇게 기울기 일정한 직선이 나오게 되고, 이 아래 넓이가 바로 전기 에너지가 되는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QV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 에너지 U는 2분의 1 QV가 되거든요. 스님, 전기 에너지면 여기를 에너지니까 W라고 쓸 수는 없나요? 그래도 되죠. 그런데 W보다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U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U라고 쓰고 에너지라고 해석합니다. 그다음 Q 자리에는 CV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쓰게 되면 V가 두번 있네. 2분의 1 CV 제곱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요 V 자리에 C분의 Q를 집어넣어서 제곱하게 되면 20분의 Q 제곱. 이런 식으로 정말 긴 식이 나오는데, 이 식이 바로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구하는 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 필요한 것몇개 있어요. 요거요.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요거요.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요거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따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 U는 2분의 1 QV. 또 2분의 1 CV 제곱. 또 20분의 Q 제곱. 너무 어렵다. 그죠? 하지만 우리 학교 시험에서 그 축전기의 가장 마지막이라고 할수 있는 전기 에너지까지를 정리해 놔야 여러분이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게 어려운 이유가

똑같은 식이 이퀄 무려 몇 개예요? 세 개입니다. 같은 식이 세 개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구심력이나 구심가속도 이제 공부할 때 봤던 것처럼 셋 중에 하나를 써야 되거든. 셋다 쓰면 안 돼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떤 걸 쓰지? 라는 걸 골라내는 게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니까 전교용량 C가 없고요. 여기에는 Q가 없고 여기에는 V가 없죠. 그래서 그 각각의 식마다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잘 살려서 정리를 해둬야 하고 우리 일단 이제 문제를 확인할 때도 그런 부분들 여러분 잘 정리하면서 점검해두면 되겠습니다. 축전기는 저렇게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까지 여러분이 잘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이 축전기가 회로 속에 이렇게 혼자 있는 것보다 두 개, 세 개, 그렇게 연결되는 그 축전기의 연결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흔한 연결, 바로 직렬 연결이죠. 직렬 연결은 축전기 두 개를 연달아 연결시킨 거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축전기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연결시킨 것입니다. 축전기는 기호를 쓸때 우리가 C라고 쓰는데, C가 두 개야? 그럼 넌 C1 해, 넌 C2라고 쓸게. 그리고 여기 있는 전지는 전압이 V라고 하죠. 자, 왼쪽에 축전기 하나, 오른쪽에 축전기가 이렇게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럼 여기에는 전기가 모였네? Q1. 여기에는 Q2만큼의 전기가 모였다고 하자. 그 다음, 여기 있는 C1에는 전압이 걸리는데, V1만큼 걸렸다 하고요. 여기는 V2만큼 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왼쪽은 다 111, 오른쪽은 222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그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만 있을 때에는 전지가 플러스 마이너스였으면 여기가 플러스 급판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급판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지금 그 사이에 있는 급판도 금속. 요 연결되어 있는 도선도 금속이기 때문에 정전기 유도 현상이 생기고 이쪽에는 마이너스, 여기에는 플러스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쪽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 있는 급판에만 딱 전지가 연결됐지만 그 사이사이에도 이런 식으로 다 전하가 충전되어서 C1에도 전하가, C2에도 전하가 충전되는데 왼쪽에 있는 C1과 오른쪽 C2에는 같은 전하가 충전된다라는 것이 바로 직렬 연결의 핵심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정전 유도로 왼쪽과 오른쪽 급판의 같은 전하량만큼 부호는 반대지만 있다면 요 사이에도 똑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과 이쪽은 전하량이 같아야 돼. 충전된 전하량이 같아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Q는 CV예요. CV니까 이렇게 Q를 CV라고 쓰면 여긴 C1, V1. 그 다음에 여기도 C1, V1.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Q니까 전압으로 먼저 봅시다. 자, Q는 같지만 전압의 경우에는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왼쪽에 걸린 전압 V1과 오른쪽에 걸린 전압 V2를 다 더한 것이 전체 전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리량은 다 같지만 어떤 물리량은 또 그렇지 않은 관계가 있고 그두 가지를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잘 이해하면서 정리를 해두면 되죠. Q는 CV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V는 C분의 Q가 되고요. V1은 C1분의 Q1, 그 다음에 V2는 C2분의 Q2가 되는데 Q는 모두 같다며? 그러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이 뭐만 남는다? C분의 1은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 이런 식으로 쓰고 우린 요걸 합성 전기용량이라고 불러서 두개 이상의 축전기가 나올 때 하나로 합체하는 효과를 얻는다? 바로 합성 전기용량. 역수를 썼네요? 여러분 역수를 썼다는 얘기 무슨 말입니까? 우리 전기저항에서 공부했죠? 원래 값보다 더 작아지는구나. 당연하죠, 여러분. 왼쪽에 있는 C1과 오른쪽에 있는 C2를 합체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서 원래 있던 요 급판 사이의 간격보다 급판 사이의 간격이 더 멀어집니다. 급판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면 전기용량은 작아져야죠. 그렇게 작아

빠지게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역수를 취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최종 얻어야 되는 값은 바로 여기 있는 합성 전용량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이 역수로 되어 있을 때에는 그 전용량 구할 때 둘을 더하기 분의 곱하기의 형태로 딱 암기해서 문제를 풀때 합성 전용량을 좀더 편리하고 간편하게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직렬 연결의 경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병렬 연결입니다. 병렬 연결의 경우에는 회로가 다음과 같이 하나, 또두 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연결을 우리는 병렬 연결이 할수 있고, 왼쪽 건 C1, 오른쪽 건 C2, 여기 있는 건 전위차 V의 전압이라고 합시다. 저항과 똑같이 위에 있는 축전기는 나만 연결되어 있나 봐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전압이 똑같이 V가 걸려요. 그 다음 여기 있는 C2는요, 나만 연결됐나 봐 라고 착각하면서 여기에도 이렇게 V가 걸립니다. 항상 병렬 연결일 때는 여기에 있는 이 전압이 여기에 있는 이 전압과 어때요? 다 같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지금처럼 전압을 V1 플러스 V2 해야 V라고 하니까 VV, EV. 근데 병렬일 땐 아니다라는 거 명쾌하게 잘 이해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V구나. 이렇게 쓸수 있고, 지금 이쪽에 전하량 Q1만큼 충전됐다고요? 여기는 Q2만큼 충전됐다고 합시다. 이때는 전체 전압이 V1에 걸린 전압과 V2에 걸린 전압이 같고, 대신에 전체 충전된 전하량은 Q1과 Q2를 더해야만, 여기 충전된 거, 여기 충전된 거 더하면 전체 전하량이 되는데, Q는 CV야. C1 V1이야. C2 V2야. 근데 V가 같다고 했죠. V가 지워지게 되면 남는 것이 다음과 같이 C는 C1 플러스 C2 요 부분만 남게 되고, 요게 바로 병렬로 연결된 축전기의 전체 합성 전기 용량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그냥 더하는 거네요? 그러면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더 커지잖아요, 그죠? 당연하지. 지금 이쪽에 있는 축전기와 여기 있는 축전기를 합체해보자. 합체하면 길이가 더 어때요? 길어지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 판의 면적이 커진 효과가 있죠. 그 판의 면적이 커졌어? 아, 전기 용량이 증가하는구나. 전기용량이 증가하게 하는 방법은 그냥 두 개를 더하면 되는구나. 1 더하기 2는 3 하면 둘 중에 큰 것보다 더 커지는 효과가 있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병렬 연결의 합성 전기용량까지 구해낼 수 있다. 물론 시험 문제에서는 진짜 많이 나오는 것은 직렬과 병렬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직렬과 병렬이 혼합되어 있는 부분은 선생님이 문제로 준비해 왔으니까 선생님하고 그냥 간단하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고,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잘안 풀리는 경우에는 그 코드 입력하고 가서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근데 보면 저항의 연결과 거의 유사한 것도 있고, 또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도 있어서 저항의 연결이 잘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면 축전기의 연결도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풀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복습을 해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축전기를 활용하는 몇 가지 사례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 사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축전기를 연결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카메라 내부의 축전기예요. 아, 카메라 내부에는 이렇게 생긴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축전기가 있어서 전기를 쫙 저장하는구나. 특히 여러분, 카메라 DSLR 같은 경우에 플래시가 있죠, 그죠? 여기 있는 이 플래시 같은 경우에 축전기로 굉장히 많은 전하를 한꺼번에 막 저장해놨다가 셔터를 탁 누를 때 번쩍 하면서 빛을 탁 냅니다. 방전되는 거죠, 방전. 그런 다음에 다시 전하를 쭉 충전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DSLR에 있는 그런 카메라 플래시 같은 경우에 한번 셔터를 누른 다음에 다시 그 플래시를 쓰려면 조금 시간이 걸려요. 왜? 전하가 충전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요게 나와 있지 않지만 자동 재세동기 일명 AED라고 해서

그래서 세동 아주 미세하게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박동을 하는 거야. 원래 심장은 뚱뚱 뚱뚱 뚱뚱 해줘야 되는데 두두두두두두 하게 되면 피가 온몸을 가지 못해요.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뇌졸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겠죠. 심장마비 걸리거나. 그걸 제거해주는 장치입니다. 그 자동 제세동기를 보면 거기에 굉장히 대용량의 축전기가 있어서 심장 위에 패드를 하나 붙이고 심장 반대쪽에 이렇게 패드를 하나 붙여서 여기에 전류가 굉장히 큰 전류가 흘러가게 만들어서 심장을 리셋시키는 거야. 우리 컴퓨터를 막 쓰다가 먹통되면 파워를 그냥 띠리리링 껐다가 켜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심장을 리셋하는 장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위에 있는 카메라 내부의 축전기나 아래에 있는 자동 제세동기에는 굉장히 많은 전하를 충전한 다음에 한꺼번에 방전을 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나와 있는 활용법. 바로 키보드 자판입니다. 여러분, 키보드 자판을 보면 지금 기역 자판인데요. 우리가 이걸 딱 눌러요. 누르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죠. 그죠? 이제 스프링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아래쪽에는 여기, 요 아래쪽에는 요 판은 고정판이에요.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위에 있는 판은 요 글자판하고 같이 누르면 얘도 움직여요. 얘가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하나는 고정되어 있고 하나가 움직이면 이렇게 간단 얘기예요. 그죠? 그럼 뭐가 변합니까, 여러분? 그지? 급판 사이에 간격이 변합니다. 급판 사이에 간격이 변하면 전용량 C가 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화량 Q가 변하면서, 우리 주인님이 글자판 기역을 누르셨네? 모니터에 기역이 딱 나오게끔 만든 장치입니다. 따라서 모든 자판들이 다 이와 같이 축전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누르면 급판 사이의 간격이 미세하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전류의 변화를 만들고 기역을 쳤네, 니은이네. 그래서 화면에 모니터 이렇게 표시가 되게끔 만든 거. 이것도 축전기구나라는 거고요. 자, 요거는 뭐냐면 콘덴서 마이크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마이크 중에 조금 가격이 있는 그런 마이크인데 여기도 보면 고정되어 있는 전극판이 있고요. 진동하는 판이 있습니다. 아까 키보드 자판과 똑같아요. 하나는 고정돼 있고 하나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급판 사이에 간격이 변화되겠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리를 아 하고 내면 소리 에너지가 전파되면서 여기 있는 진동판을 떨게 만듭니다. 떨게 만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고정판 위에 있는 진동판이 막 떠는 거지. 그러면서 간격이 변해요. 간격이 변하면 그 간격이 변한 만큼 전기용량이 변하고, 전기용량이 변한 만큼 Q값이 변하기 때문에 전류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 아주 미세한 전류의 변화까지 잡아서 아주 그런 품질 좋은 그런 소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콘덴서 마이크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까 있던 두 가지는 한꺼번에 많은 양의 전하를 충전해놨다가 방전시키는 그런 방식이지만, 뭐, 키보드라든가, 아니면 지금 같은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급한 사이에 간격을 조절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류의 변화를 만들고 그걸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마 그런 내용들을 서술형 평가로 분명히 서술형 평가로 쭉 쓰게끔 만드실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축전기의 원리에 있는 전기용량 또는 전하량, 전지의 전압, 판 사이의 간격, 막 이런 것들을 용어를 써가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죠. 그런 부분들만 좀 체크를 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은 여기까지 하면 우리 핵심 정리 끝났고요. 이제 문제를 몇개 가져왔는데 간편하게 한번 살펴보고,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우리 115 쪽에 있는 3점 테스트 5번인데요. 보니까, 요렇게 연결되면 축전기가 직렬 연결이죠? 밑으로 이렇게 연결되어도 직렬 연결입니다. 스위치를 모두 다 닫게 되면 여기도 닫히고 여기도 닫히면 여기 있는 건 하나 있지만 이렇게 병렬이잖아요? 그리고 이 병렬과 이건 직렬. 아, 직병렬 혼합이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축전기의 가장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스위치를 두개준 다음에 S1만 닫아서 AB가 직렬되게, AC, 요
S2를 닫아서 AC가 직렬되게, 아니면 S1과 S2 모두 닫아서 직렬과 병렬.

전원들이 혼합되게 만들어서 그때 각각의 왼쪽에 있는 A에 충전되는 전하량 얼마고 전기 에너지 얼마인지도 우리 나와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식이 무려 세 가지가 있는데 그세 가지 중에서 어떤 물리량들을 활용해야 이 값을 얻을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생각하면서 보기를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문제는 3점 테스트 6번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그림이 있죠. 그 복잡한 그림의 순서와 단계만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 돼요. 맨 왼쪽에 가을 봅시다. 스위치가 두개 있는데, 가운데 있는 S2는 열렸네. 요게 열렸다는 얘기는 이 축전기는 여기선 생각하지 말라라는 뜻이고요. 여기 있는 전지랑 이렇게 A만 연결돼 있고, 요 전지에 있는 전기차 V만큼이 여기에 충전되기 때문에 전하가 여기에 전기 에너지로 저장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스위치를 열어요. 스위치를 열었지만 아까 충전되어 있던 전하는 도망가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 있는 스위치를 열게 되면 이 전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축전기에 여기 아래쪽에 있는 B가 다음과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쪽이 플러스예요.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끌려갑니다. 여기도 플러스가 되고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가 넘어오면서 이쪽에 마이너스 급판이 되니 플러스와 플러스가 서로 마주보고 있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마주보고 있다. 아, 이건 병렬 연결이야. 매우 중요합니다. 병렬 연결. 이렇게. 요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합니다. 병렬 연결을. 그죠? 직렬 연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직렬이지?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면 지금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급판이 다른 부호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이건 직렬이야. 근데 얘는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있다. 이건 병렬 연결이다라는 것이고, 여기는 전하가 없지만, 여기는 전하가 있었으니까 이 전하를 여기에 나눠주게 됩니다. 그 나눠주는 것은 전기 용량에 따라서 그 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연구를 좀 해둬야겠죠. 자, 마지막 가를 보면 S1과 S2 다 연결됐죠, 그죠? 모두 다 연결되었으니까 여기 있는 전압이 여기에도 걸리고 여기에도 걸리는 그런 케이스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 각각의 물리량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가지고 보기를 구하는 그런 부분인데 상당히 많이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인 만큼 정리를 좀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한번 좀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준비한 문제는 요거거든요. 우리 7번 문제인데 되게 복잡한 회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쪽엔 스위치가 열려 있어요. 스위치가 오른쪽엔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엔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요렇게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케이스이죠. 이번에는 여기를 열었어요. 열게 되면 이거 의미 없고 이거 의미 없고 요렇게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아, 직렬 연결이구나. 요건 병렬 연결이구나.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아래에 있는 보기를 물음을 답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풀어보되 아마 처음에는 되게 어려울 겁니다.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지만 그래도 신중하게 그리고 깊숙하게 공부하면서 답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림퍼스 유형편 미적분 1의 심주석입니다. 제가 수업을 하면서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계산할 때도 좀 이런 모습도 보여드리고 저런 모습도 보여드리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맞는 방식을 찾아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저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정적분을 좀 복잡하지 않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도 정적분 계산을 해보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늘 우리는 익숙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계속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해.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볼게요. 가령 14 곱하기 16이라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계산을 해야 될 때가 나오기도 하겠죠. 그러면 학생들은 이렇게도 생각을 할 거야. 이렇게도. 곱하기. 그래서 먼저 1의 자리. 6, 4, 2, 14. 2 올라갔고. 6, 1은 6에다가 2에서 8. 1, 4는 4. 1, 1은 1. 그래서 더하면 224야. 뭐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 그렇게 계산했는데. 혹시 다른 계산 방법을 쓴 사람이 있어요? 다른 계산 방법?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건데, 이 초등학교 때 세로 곱셈이라는 거를 배우고 나서 이거에 익숙하니까 그냥 이것만 하는 거야. 그런데 얘를 갖다가 14에다가 10 플러스 6으로 이렇게 쪼개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4를 16번 더하는 거니까 16을 곱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10번 더한 다음에 6번 더해도 되잖아. 그럼 이렇게 해주면 140이 될 거고, 이렇게 하면 84니까 더해서 224가 된다라는 계산도 할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암산이 돼버리는 거지, 암산. 아, 14 곱하기 16이니까 14 10개 140, 14 6개 84, 140에 84 더해서 224. 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지. 예. 네. 근데 이런 것만 있었는 줄 아세요? 수의 특징이 보였어. 그래서 14라는 건 15에서 1뺀 거고, 16이라는 건 15에다 1 더한 거야.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에서 A-B, A+B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래서 너의 제곱 225에서 1 빼줘서 224. 이렇게도 계산을 해.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이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건데 이해는 다 되실 겁니다. 분명히. 아, 맞아. 저런 거 배웠었어. 그런데 막상 시험에 이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구사하고 있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나한테 익숙한 이거에 머문대도요. 이런 연습을 정말 많이 해봐. 그러면 이런 계산 안 해. 누가 이런 계산해? 제가 약간 극단적인 예를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게 우리가 수학에서 고쳐야 될 점이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시험 문제라는 거를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요. 그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 풀 때, 내가 알고 있는 익숙한 방법으로만 문제를 풀었을 때, 시간이 넘쳐버릴 수가 있다고. 그건 어떻게 여러분들이 커버를 할 건데. 아, 수학 문제는, 수능 문제는 30문제가 아니고 27문제만 있는 거야? 어려운 세 문제는 그냥 버리고, 나의 100점은 88점,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미적분이라는 거를 처음 배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방법이 처음에는 어색할 거야. 하지만 자꾸 생각하고 그쪽으로 계산하려고 여러분들을 특화시켜 나가는 거지. 그러면 훨씬,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훨씬 빠르대도 이제.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와, 저 선생님 봐. 저렇게 계산해? 이럴 수 있죠. 근데 조금 여러분들이 특화돼 봐. 저보다 훨씬 빨라. 에이, 선생님. 그걸 누가 촌스럽게 지금 정적분하고 있어요. 이거 평행이동 해가지고 딱 하면 그냥 보이네. 이렇게 된대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써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오프닝이 아니고 약간 일장 연설을 한것 같습니다. 자, 71번부터 봐볼게요. 우리 유형 18번째인데. 자, 똑같은 fx를 정적분하는 거야. 그러면 나너 0부터 a까지로 하면 마이너스 나갈 거고 너가 넘어가면 플러스고 그게 36이 된다는 뜻이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건데,

FX를 적분할 건데,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한 너가 36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 근데 FX가 지금 뭐였어? 6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었다라는 거야. 네. 그래서 그냥 적분하면 돼. A 넣어준 거에서 마이너스 A 넣어준 거 빼줘도 얼마든지 답은 구해. 그런데 어떤 학생은, 아, 너는 적분 안 할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야. 이거 원점 대칭인 거잖아, 얘가. 근데 적분 구간 대칭이면 원점 대칭, 정적분해버리면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잖아. 이거는 y축 대칭인 거잖아. 그러니까 0부터 a까지 6x제곱 플러스 1을 정적분한 거에다 몇 배? 두배 해준 게 36이 될 거니까 2로 약분해버리면 너가 18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 적분해주니까 2x3제곱 플러스 x가 될 거고 A 넣어준 거에서 0은 넣어봤자 0이니까 그럼 너가 A 그게 18이다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A 값을 찾아달란 얘기 아닙니까? A 값 얼마? 제가 한번 앞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어. 이런 거 대입해 보면 된다고 그랬잖아. 대입해 보면 그죠? 얘가 지금 지금 이 식이 여기가 잘못된 거였죠. 얘가 1로 넘어갔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36이지. 그럼 마이너스 18이 돼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18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8, 2 곱한 마이너스 16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8. 제가 얘를 갖다가 지금 넘긴 거지. 잘못한 거죠. 얘가 넘어간 거니까 는 되는 거고, 마이너스 36이 되는 거였죠. 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다 이거지. 객관식 봐도 마찬가지잖아. 그런 거 넣었을 때이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었을 때 너를 만족시키는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죠? 보통은 이제 인수분해하지. 0, 예, 그 다음에 1, 넘어오면 18. 예. 그래서 여기다 넣어줄 거니까 양수 넣진 않겠지?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8. 9, 마이너스 8.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보면 2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9, 이퀄 0가 되는데,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 a는 없죠. 판별식 써버리면, 이거 4 마이너스 18. 이게 허근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능한 a 값은 바로, 마이너스 2. 이게 이제 해설지 방식으로 우리가 풀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정식에서 어떤 값 찾는 거, 방정식의 실근 찾는 거는 그냥 대입해서 만족하면 실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풀려다 보니까 이런 거 실수도 하네요. 예. 자, 그다음 7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함수를 보니까 이게 똑같은 함수야. 똑같은 함수. 근데 2부터 0까지 뭔가 어색하잖아. 0부터 2까지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나가서 플러스가 되겠지. 그럼 똑같은 함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0부터 2까지니까, 아, 이거에 대해서 x3제곱 플러스 6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에 대해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적분하는 값을 찾아라 이거네. 근데 나는 원점 대칭인 너랑 원점 대칭인 너는 적분하지 않겠다고. 얘를 적분하면 4분의 1 x4제곱인데, 여기다 2를 넣어준 거에서 마이너스 2 넣어준 거 빼면 0이야. 그리고 결국은 그러면 너만 적분하고, 그 0부터 2까지 적분한 다음에 두배 해버리겠다 이거지. 그래서 너를 보니까, 이거 적분하면 2x3제곱 플러스 x. 여기에다가 2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고 곱하기 2를 할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여기다 넣어주면 8이 16에 2, 18? 예. 0은 넣어봤자 0이니까. 그래서 36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정적분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적분 구간이 이렇게 대칭이면 의심하시라고. 근데 이렇게 전개했을 때 이거 원점 대칭이니까 너안할 거고.

요렇게 전개했을 때 AX 제곱은 해야 되고, 요렇게 전개하면 X니까 원점 대칭 안할 거고, 요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X 제곱 해야 되고, 마이너스 AX 안할 거고, 요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1. 얘를 정적분해 준 값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정적분한 값이 12다. 요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 0부터 3까지의 두 배가 10이니까 너가 6이다.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를 찾는 건데, 일단 이렇게 가볼게요. 그러면 3분의 A, X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X. 여기다 3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겠다. 3 넣어주면 3 하나 약분, 9A. 9A. 3 넣어주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0은 넣어봤자 0. 그게 6이다. 그럼 9A라는 거는 얘 12가 넘어가니까 18. 따라서 A 값은 얼마다? 2다.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죠. 근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요 적분하는 함수가 지금 0부터 3까지 예를 들어서 A-1의 X제곱 마이너스 1. 너를 적분하는 문제였죠? 얘가 6이다. 예. 그럼 너 적분하면 3분의 A-1 X세제곱인 거야. 마이너스 X 이렇게. 이렇게 쓰실 수 있을까? 너 미분하면 너잖아. 이렇게 보이세요? 예. 그냥 얘가 상수잖아. 예.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이런 계산이 더 편하다. 3 넣어주면, 9배에 9, 여기 A-1에, A-1에 9배, 마이너스 3이 6이다. 그럼 넘어가면 9가 될 거고, 그 약분하면 1이니까, A가, 이 마이너스 1 넘어가니까 A는 얼마? 2.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런 계산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 봤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좀 이것도 엮여 있는 게 맞나요? 0부터 마이너스 1? 그냥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 이렇게 해준다면 마이너스 나갔고, 그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이쪽으로 오면 플러스가 될 거고, 그거에다, 너에다 너를 생각해준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A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0부터 A까지니까, 너를 해주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가 돼버리는 거잖아. 마이너스 A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부터 0, 물려서 가잖아. 0부터 A까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게 얼마다? 10, 마이너스 18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적분 구간이 대칭이니까, 너 적분 안 하고, 너 적분 안 하겠다라는 얘기지. 그럼 나머지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2 X세제곱 플러스 AX가 돼버리는 거고, 여기에다가 A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를 하면, 그리고 곱하기 두 배를 한게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는 거죠. 그 2로 나눠버리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죠. A를 넣어줘서 이쪽으로 올까요? 0은 넣어봤자 0이니까. A를 넣어줘서 넘겨버리면 3분의 2 A 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9 이퀄 제로 아니면 이퀄 9 이렇게 되겠지. 이쪽으로 넘겼고 너가 넘어갔고 이렇게 되겠죠. 그게 만족하는 A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A. A3 한번 해봐. A3. 그럼 3의 세제곱에서 3 하나면 9이 18에서 9 빼면 9. 끝난 거 아닙니까? A3. 그래서 F3의 값을 구해라. 그래서 27, 9이 18 빼고, 플러스 9 해주고, A3을 더해주고. 그럼 마이너스 9니까 18에다가 3 더해주면 21.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예.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이 문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 주셔야 되는데,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너를 만족시킨다? 그럼 F 프라임 X라는 함수가 무슨 함수라는 거야? Y축 대칭이라는 뜻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거

해석해야 됩니다. Y축 대칭이다. F'X가 Y축 대칭이야. 예. 그러면 얘는 전개 보면 3F'X고 마이너스 2X의 F'X가 되는 거야. 예. Y축 대칭인 함수에다 3배 하더라도 너 Y축 대칭 함수입니다. 근데 Y축 대칭인 함수에다가 2X 곱해버렸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원점 대칭이거든. 에다가 Y축 대칭 이걸 곱한다고? 그러면 이 결과가 뭐가 나올까? 이게 원점 대칭인 함수가 돼버려. 원점 대칭. 이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적분 구간이 이렇게 대칭이니까 너는 적분하지 않아. 아, 너만 적분하면 돼. 그럼 인테그랄 3의 f'x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의 2배 이렇게 될 거고 3 나가니까 6배 이렇게 돼버릴 것이다. 그래, 너 여기만 보면 적분해버리면 fx가 되는 거죠? 그래서 2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니까 2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는 거죠. 근데 F2가 3이고 너가 3이고 너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4가 될 거고 그래서 6에다가 4를 곱하니까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24가 된다라는 결론을 얻어내 주실 수 있게 되겠다. 자, 그래서 이런 용어를 잘 쓰진 않는데 우리가 원점 대칭을 기함수라고 그러고 Y축 대칭을 우함수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우함수에다가 우함수를 곱하면 이거 우함수예요. 우함수에다가 기함수 곱하잖아요. 이거 기함수예요. 기함수에다가 우함수를 곱해도 이거 기함수예요. 기함수에다가 기함수를 곱해버리면요. 이거 우함수가 됩니다. 아, 이거 선생님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우함수 대표적인 x제곱. 기함수 x3제곱 해봐. x제곱에다 x제곱 곱하면 x4제곱이니까 x짝수제곱 우함수. x제곱에 x3제곱 x5제곱이니까 기함수. x3제곱 x3제곱 x제곱 하면 x5제곱이니까 x3제곱 x3제곱 곱하면 x6제곱 x짝수제곱이니까 우함수. 그래서 요런 거를 알고 있으면 요런 게 좀 빠르겠죠. 이런 해석이 좀 빠르겠죠. 그래서 요런 것도 잘 좀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걸 묻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근데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우함수, 기함수, 이런 말 안 쓴다고요. 예. 원점 대칭, Y축 대칭,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냥 하나 정도, 예. 기억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76번 가보겠습니다. 76번. FX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거기다 x-1을 곱한 다음에 fx. 그리고 이렇게 정적분했을 때 0이 나오고. 예. 근데 x제곱 마이너스 x를 곱해줘서 정적분해도 또 0이 나와. 이 의미를 한번 보라는 얘기야. 그럼 먼저 x-1에다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곱한 거를 정적분하겠다. 그런데 너를 보면, 전개해보면 이렇게 x3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x제곱 a-1의 x제곱 이렇게 bx-x b-a의 x-b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와지나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적분구간 대칭일 때 너 적분 안 하고 너 적분 안 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적분해주면 3분의 a-1x3제곱 마이너스 bx 여기에다가 1 넣어준 거에서 마이너스 1 넣어준 건데 0 넣어준 거에다가 2배를 해 그게 0이다라는 얘기지. 그럼 어차피 너가 0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1 넣어줘. 3분의 a-1 마이너스 b가 0이 된다라는 얘기. 이런 식이 하나 나옵니다. 예, 이런 식. 그런데 얘를 보면 또 fx에다 x제곱 마이너스 x 곱하지 말고 x에 x 마이너스 1 fx 이거니까 우리가 계산한 게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거기에다가 다시 x를 곱해줘.
그럼 네 제곱, 여기 세 제곱, 여기 제곱, 여기 x. 그래서 요번엔 너를 계산 안 하고 너를 계산 안 하는 거지. 그럼 똑같아요. 이거 적분하면 5분의 1x, 5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b 마이너스 a, x 3제곱. 여기에다가 1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그리고 2를 곱해줬더니 정적분값이 0이 나온다. 너의 정적분값이 0이다. 예. 그래서 5분의 1 플러스 3분의 b 마이너스 a가 0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 A값, B값 구해지는 겁니다. A값, B값. 식 만들어서 3 곱해버릴까요? 그럼 A, 마이너스 3B, 3을 곱해버리라고요. 그리고 얘 넘겨, equal 1. 예. 15를 곱해버릴까? 예. 또 귀찮은지는, 3만 곱해버릴까요? 3? 3 곱해버리면, 얘 3 곱해버리면,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b. 3 곱한 걸 넘겨 마이너스 5분의 3. 그래, 얘 연립해버리겠다. 더해버려. 더해버려. 마이너스 2b 더하니까 5분의 2. 따라서 b가 얼마? 마이너스 5분의 1. b가 마이너스 5분의 1. 그러면 a값 여기다가 마이너스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3. 넘어가서 빼면 5분의 2. a는 5분의 2. 이렇게. 그럼 지금 F1이라는 거는 계수의 합이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B 아닙니까? 네. 그럼 A 더하기 B가 얼마야? 5분의 1. 그럼 1 더하기 5분의 1에다가 얼마를 곱해라? 60을 곱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60에다가 5, 12니까 72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다. 이렇게. 아니면 또 5분의 6. 12 곱하기 6이니까 72.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죠? 예. 네. 어려운 거 아니죠? 계산을, 이거를 없애지 않고 전부 한 다음에 계산을 해. 뭐, 그래도 돼.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이 저자분이 연습시키고 싶어 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거지. 쓸데없는 거 적분하지 말고, 최적화된 적분으로 한번 해볼래? 이런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18번째 유형 마무리 지어봤고요. 19번째 유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째 유형.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의미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아, 얘가 계속 이 간격으로 반복되어진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 주기가 2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fx를 정적분해주면 6이래. 마이너스 3부터 9까지 정적분해보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어떤 함수가 뭐, 근데 여기 간격을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었다고 해봐.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모양이 이렇게 있었다면 다시 그게 반복돼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야. 어차피 얘가 이게 fx 플러스 2가 fx가 된다라는 게 이런 의미라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한 게 3이었고 너도 3이란 뜻이야. 네. 근데 이게 계속 간다라는 거잖아. 또 이렇게 한 번 더 갔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어. 그럼 넌 3이고 또 갔어. 그러면 5고 또 갔어. 그러면 7이고 또 갔어. 그러면 9잖아. 지금 문제는 마이너스 3부터 9까지를 정적분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3이라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있다. 그래서 18이라는 정답을 그냥 만들어내 주시면 되는 거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네. 제가 그냥 형태만 보여드린 것 뿐이에요. 예. 그래서 요런 문제가 있는 거고. 요건 기본형이야. 예. 그 다음 거, 요것도 기본형이야. 요렇게 돼 있는 게 기본형이에요. 보통 보면. 이건 주기가 3을 얘기해 주는 거죠. 주기 3. 근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fx가 5고, 2부터 5까지 fx가 3이야. 예.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9기는 3이야. 마이너스 1부터 6까지를 보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봐. 그럼 마이너스 1부터 간격이 3이면 여기가 2가 될 거야. 분명히. 이렇게 될 거예요. 2. 그런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의 정적분을 주고 있거든. 그리고 2부터 또 여기에 해주면 여기가 5가 되겠지. 5. 근데 2부터 5까지는 주고 있어. 그럼 여기에 정적분 값이 예를 들어서 3이었다라고 해봐. 3.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정적분 값도 3이 될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보면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정적분한 게 5니까 얘가 2다란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아,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fx dx는 2야. 2야. 이런 얘기가 된다고. 이거 여러분들 가능하실까? 이런 생각하는 거? 물론 이거는 식의 변형 가지고도 해설치처럼 갈수 있지만 좀 그림으로 이해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5부터 시작해서 8까지도 마찬가지로 정적분 생기고 얘가 3이 될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에서 뭐래? 마이너스 1부터 얼마까지? 6까지를 잡아내 주고 있어. 그러면 3이 왔어, 3 왔어. 3 더하기 3한 다음에 5부터 6까지 이 부분은 이 부분하고 같은 거잖아. 2. 그래서 얼마? 8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떻겠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2부터 3까지가 2니까 얘를 갖다가 3만큼 올려. 그래서 5부터 6까지 fx dx도 얼마야? 얘도 2야. 왜? 이성질에 의해서. 이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를 보는 거야. 예. 뭐, 계산을 해내겠지, 여러분들이. 그 2부터 5까지, 2부터 5까지 대신 3 빼주면 마이너스 1, 3 빼주면 2까지, fx, dx, 얘가 얼마야? 얘가 3이야. 그러니까 너랑 같은 게 너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인테그랄 2부터 5까지 fx, dx도 얼마야? 너가 3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6까지는 너에다가 너를 더하고, 너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3 더하기 3 더하기 2 해가지고 8. 이게 해설치야. 그런데, 이렇게 보는 건 어떠냐, 이거지. 투박하지만,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네. 자, 7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2까지 fx가 이거야. 그 0부터 2까지 보면 얘가 0이고 얘가 2면 위로 볼록인 그래프인데 요런 그래프가 돼. 2차 함수의 요 윗부분만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x에다가 예를 들어서 2를 넣어봐. f2는 f0과 같고. 점점 커져봐. 얘가 2보다 커져. 그럼 여기 있는 값들이 여기서 나타나지는 거니까, 아, 이것도 주기에 의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예. 네. 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고, 6.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8. 이렇게 가고, 10. 이렇게 되고 있는 거지.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얘를 적분하면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 x세제곱 플러스 x제곱에, 여기에다가, 0, 아, 2, 0 넣어주면, 2 넣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4. 0은 넣어봤자 0이니까 3분의 4다. 뭐, 이렇게 알아내겠지만, 이거 넓이 공식 써버리면 어떻게 돼? 6분의, 최고차이 계수 1, 곱하기 2에서 0, 2의 세제곱 해주면, 3분의 4 아니에요? 똑같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런 3분의 4인 게몇개 있나 봐. 하나, 둘, 셋. 4개까지 왔고, 플러스, 아, 9까지? 그럼 3분의 4의 반이잖아, 2차 함수니까. 3분의 2. 그래서 3분의 16에다가, 3분의 2니까, 18? 그래서 얼마? 6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가 되는 거죠. 납득되시죠?

제가 가급적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굳이 대수적으로 다 어떤 식을 쓰는 게 오히려 더 귀찮을 수 있습니다, 이걸. 자, 20번째 유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뭔가를 설명하는 건데, 제가 개념 설명에서 이 파트에 대한 안내는 안 드렸었을 거야. 자, fx가 있는데, 3x제곱 플러스 x에다가, 요렇게 정적분한 값을 곱하겠다 이거야. 자, 이 값은 상수입니다. 얘를 적분한 다음에 2 넣어준 값에서 마이너스 3 넣어준 값을 빼? x 입장에서 바라볼 때 상수야. 그러니까 저는 얘를 갖다가 k라고 놔볼게, k라고. 그러면 fx가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3x제곱 플러스 kx야.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식 하나 만들었잖아, 이거. 예. K라는 거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ft dt, fx dx랑 같은 거지. 3x제곱 플러스 kx dx.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K에 관한 식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 K값 구해지는 거고, K값 구해지니까 fx 끝난 거고, f1의 값, 계수들의 합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적분하면 x3제곱, 2분의 kx제곱, 여기다 2 넣어준 거에서 마이너스 3 넣어준 거 뺀다. 2 넣어주면 8. 마이너스 3 넣어주면 마이너스 27. 그걸 빼. 8 플러스 27이니까 35. 플러스 2분의 K가 있는 거고, 여기다 2 넣어주면 4. 마이너스 3 넣어주면 9. 4에서 9 빼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분의 5K. 그 값이 얼마다? K다. 그 넘어가니까 2분의 7K가 35. 약분해버리면 5, K는 따라서 얼마? 10. 이렇게 나와버린다라는 거지. K가 10. 끝났잖아요. K가 10. F1의 값 얼마라고? 3 더하기 10이니까 13이라는 최종적인 정답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가능한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가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아, 요거를 우리는 상수라고 놓고, 그래서 요렇게 식, 요 식을 다시 fx가 있으니까 그 fx를 적분해 주면 k가 나온다며! 그래서 식을 풀면 되는 거다. 요거는 좀 별표해 놓고, 선생님 개념에서 이것까지 설명을 한 적은 없으니까, 이거는 문제지. 그래서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개념을 더 설명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미분의, 그 다음에 걔를 적분해. 적분하면 fx잖아. ft. 거기다 2 넣어준 거에 마이너스 1 넣어준 거 빼? 그래봤자 너는 상수야. 그래서 너를 k라고 놓겠다고. k라고. 그러면 fx가 뭐가 되는 거예요? x3제곱 플러스 kx가 되는 거잖아. 그럼 k라는 거는? 너를 적분하면 FT가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2 넣어준 거에서 마이너스 1 넣어준 거를 빼겠다? 그러면 F2에서 F-1. 그 값이 K다라는 얘기잖아. 2 넣어줘. 8 플러스 2K. 마이너스 1 넣어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그걸 뺄 거니까 플러스 플러스. 그게 K가 된다. 예. 그럼 KK 없어지죠? 따라서 2K가 마이너스 9,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9. K가 마이너스 2분의 9. 그럼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K. 예. 근데 얘가 마이너스 2분의 9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8 플러스 9니까 정답 얼마? 1이라는 정답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푸는 방법 똑같죠? 예. 이제 그 다음 문제가 그 계산을 늘린 것밖에 없어. 계산을. 좀 복잡해지죠? 너도 상수야. 너도 상수야. 어차피 적분한 다음에 1 넣어준 거에서 마이너스 1 넣어준 거 빼? 1 넣어준 거에 마이너스 1 넣어준 거 빼? 상수야. 값이 다르지? 이거를 A, 이거를 B라고 놔.

B라고. 그러면 FX는 3X제곱 AX 플러스 B야. 이렇게 될 거야. 근데 관계식 먼저 얘부터 A인데 너를 적분구간 대칭. 너는 적분 안 할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 적분에 X3제곱 플러스 BX 거기다 1 넣어준 거에서 마이너스 1 넣어준 걸 빼 0 넣어준 거를 뺀 다음에 2배 하겠다. 이래도 되는 거잖아. 2배. 그러니까 여기서 A는 2배에 1 플러스 B. 다시 한번 정리하면 A-2B는 2. 이런 식 하나. AB에 대한 식 하나. 자, TFT나 그걸 T에 대해 적분하나. XFX를 DX에 X에 대해 적분하나. 똑같은 거니까 여기다 X를 곱해. 그럼 3X3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를 적분 구간 대칭. 그러니까 너 적분 안 해. 너만 적분해. 그게 B야. 3분의 A, X3제곱, 여기다 1 넣어준 거에서 마이너스 1, 0 넣어준 거, 그리고 몇 배? 2배. 그럼 1 넣어줄 거니까 0은 넣어봤자 0. 그럼 3분의 A, 2배, 3분의 2 A가 B다라는 이런 식이 또 하나 나와. 그래서 너하고 너를 연립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네. 가능할까요? 네. 그래서, 뭐, A, B 대신에 이거 넣어. 3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2하면 마이너스 3분의 A가 2가 될 거니까 A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올 거고요. 네.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6 넣어보면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 거고. 따라서 FX라는 것은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 이렇게 된 거고. 이 FX의 최소값 구해라 아래로 볼록인 거고 최소값 구하라는 얘기는 극소값 구하라는 얘기고. 그럼 미분에서 0 되는 X값은 1이고. 이거 미분에서 0 되는 값. 대칭축 찾아버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1 넣어주니까 3-6-4에서 마이너스 7이라는 값이 최소값이다. 이렇게 결정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산수만 늘어난 거지. 뭐, 개념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뭐, 이런 단계는 아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83번. 이제 21번째 유형. 이제 부정적분과 정적분 이 유형은 두 개 남았습니다. 21번 유형, 22 유형. 예. 네. 요거예요. FX가 정적분으로 정의됐는데 극대값이 2일 때 극소값 찾아볼래? 이거잖아. 그러면 여기 양변을 미분을 해버리면 F'X가 얘 미분하면 X 넣어주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잖아요. 이런 보이잖아. X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네. 그러면 0과 2에서 아래로 볼록인 이런 함수고 원함수의 그래프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할 건데 극대값이 2라는 얘기는 0,2라는 점을 지나는 거고 너는 2, 극소값 너가 얼마니 이거 찾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너를 적분해버리니까 적분해버리면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c인데 0 넣어줬을 때 2 나와야 되니까 너가 2가 될 거고 그럼 너에다가 2를 넣어준 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2 넣어주면 3분의 8 마이너스 4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3분의 2라는 극소값을 찾아내 줄 수가 있는 거겠죠.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똑같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예. 자, 그 다음 봅시다. 예. 자, fx가 이렇게 주어졌어.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갖고 그 다음에 두 개의 극소값이 모두 b일 때 a-b의 값을 구해봐라. 그럼 쟤를 미분해 봅시다. 미분하니까 4x3제곱 플러스 12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a가 되네. 그런데 너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어차피 미분한 게 3차면 fx는 4차야.
그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간다. 미분계수가 0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이너스 1,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넣어줘. 마이너스 4, 플러스 12, 마이너스 8, 플러스 a가 0 나오려면 a는 0이네. a는 0이네요. 그죠? 예, 0. 아, 너 없는 거지. 그럼 너는 4x로 묶어버리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x 플러스 1, x 플러스 2가 되겠네. 도함수가. 예.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에서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원함수의 그래프는 이 간격이 같으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그리고 감소할 때 여기 극소값이 같게끔 감소하고 있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잖아. 극소값, 두 개의 극소값이 모두 같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었는데. 그냥 극소값이 B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 이해돼요? 근데 극대값 너가 얼마래? 마이너스 1, 극대값이 얼만지도 얘기 안 했다. 그죠? 극대값이 지금 얼마라는 얘기 안 하고 있잖아. A가 0이라는 것만 우리가 알아낸 거지 극대값이 얼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 적분해버릴까요? 적분해봐. F, X는 X 4제곱, 4X 3제곱, 4X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놔도 될까? 예. 근데 또 하나 조건이 있지 않아? F 마이너스 3이 얼마야? 여기다 마이너스 3,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3까지 정적분하면 0이니까 너가 0이잖아. 마이너스 3일 때. 그래서 이 C값을 찾을 수가 있겠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의 4제곱, 81,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이너스 3의 3제곱, 마이너스 3의 3제곱,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 플러스 4니까 1 곱하나 마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제곱 9, 9, 4, 36. 플러스 C를 해준 게 0. 따라서 C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fx 다 완성됐잖아. 극소값 0일 때 찾는 게 좋겠네. 이거 마이너스 9잖아. 0 넣어주면 마이너스 9잖아. 이게 B네. 이게 B. 그리고 또 A값. A값은 얼마라고 아까 나왔죠? A값. A값 0 나왔죠? A값 0. 여기서. 그래서 A-B를 하라고 했으니까 0-9를 해주면 9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다. 예, 얼마든지. 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있으면 아, 아래 끝 넣어주면 F-3은 0이고 양변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극대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이런 조건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 이용하면 적분상수 구해낼 수 있고 그리고 극소값 굳이 마이너스 2일 때의 값을 구할 필요는 없지 0일 때의 값이나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이나 같은 함수값이니까 이렇게 처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이렇게 주어져?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x에다 0 넣어버리면 얼마야? 0. 그리고 미분해버리면 f'x가 3x제곱 마이너스 3k제곱 아니야? t에다가만 x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t에다가만. 그래서 f'x가 이렇게 되고 있고 그런데 요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돼야 된다. 그 얘기는 fx 이 방정식이라는 거는 fx 이퀄 마이너스 16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여야 된다 이거잖아. 근데 얘 3으로 묶어내면 x-k, x 플러스 k가 될 거니까 우리는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있을 거야. 그런데 문제는 모든 실수 K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K라는 게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게 바뀌는 상황도 펼쳐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0이 되는 값이 X equal K 또는 X equal 마이너스 K가 되는 건데 K가 양수면 얘가 양수, 얘가 음수.

양수고 K가 음수면 너가 양수, 너가 음수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각각의 케이스로 나눠놓고 생각한다라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그냥 저는 일단 K가 양수일 때를 봐봐. 그럼 마이너스 K, 여기가 K가 될 거고 아래로 볼록이 이게 도함수의 그래프야. 그럼 원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여기까지 뭐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할 거야. 이게 fx야. 그럼 우리 fx라는 것도 일단 찾아줬을 때 x세제곱 마이너스 3k제곱 x 플러스 c가 될 건데 문제에서 f0이 0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0 넣어줬을 때 0 나오려면 너야. 이렇게 나와. 지금 저는 k가 양수일 때를 얘기해 준다고 그랬어. 양수일 때.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봐봐. 지금 요 방정식을 푼다는 건 fx가 있었을 때 너가 이렇게 되거나 또는 너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지. 네. 그럼 너가 마이너스 16이거나 너가 y는 마이너스 16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이 값을 봐볼까? 이가? k를 넣어줘봐. 그럼 마이너스 2k 세제곱이 되겠지. k 세제곱, 마이너스 3k 세제곱, 마이너스 2k 세제곱. 너가 마이너스 16이 된다 그러면 k 세제곱이 8이 되는 거야. 따라서 k는 2라는 값 양수 나와. 양수 나와. 그런데 너를 한번 봅시다. 여기 마이너스 k를 넣어봐. 마이너스 k 세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k 세제곱. 그러면 2k 세제곱. 그게 마이너스 16이다. 그러면 K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 되는 거고, K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아니잖아. 근데 이게 매우 귀찮은 거긴 하지만, 이제 또 부호를 바꿔서 생각해 보라고. K가 음수라고 해봐. K가 음수면 여기가 K고, 여기가 마이너스 K일 때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그러면 여기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걸렸다라고 이야기하면 요 K를 넣어주면 이 값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나올 텐데 K가 음수가 아니니까 안 되는 거고. 그럼 얘를 넣어준다라고 이야기하면 얘가 바로 얼마야? 2K 세제곱이 돼버리는 거고 그게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 이렇게 걸려버리는 거죠. 그럼 K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 되는 거고 K는 마이너스 2 음수 나온다 이거지. 이게 귀찮아. 그런데 어차피 바뀌어봤자 똑같은 상황으로 펼쳐질 거니까. 그래서 원하는 거는 이런 경우에 좀 이런 게 조금 귀찮습니다. 하지만 구해낼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한 K는 양수일 때 2, 음수일 때 마이너스 2. 당연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실근 두 개, 교점 두 개다. 이 의미라는 것도 아실 거고. 따라서 최종적인 거두 개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4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형 22부터 해서 최대한 여러분들과 부정적분과 정적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유형편 확률과 통계 김현준입니다. 오늘 43강이죠.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몇 문제를 맞췄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공부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과정이잖아요. 내가 어떤 개념에서 약했는지,

너무나 중요하죠. 자, 네 명의 학생한테 남김없이 나누어 줄 때, 자, AB가 각각 두건 이상의 공책을 받도록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 이런 조건이 있을 때는 바로 중복 조합을 적용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뭐두 건을 이미 나눠줬다고 치고 추가로 나눠주는 개수를 생각하면 중복 조합을 생각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10권이 있는데, 자, 학생이 A, B, CD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학생이 받는 공책의 개수를 A, B, C, D를 할게요. 그러면 공책을 받은 수의 합이 뭐가 된다? 10이 되겠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A, B는 각각 두건 이상을 받으니까 A, B는 2 이상의 자연수가 되고요. CD 같은 경우는 괜찮네. 자, 다음처럼 적어볼까? A, B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고 C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어떻게 하면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있을까? 일단 AB한테 두 권씩 미리 나눠줬다고 치자. 그럼 A'은 A한테 배부하는 추가적인 공책의 개수야. B'은 B한테 주는 추가적인 개수죠. 그러니까 A' 플러스 2가 진짜 A가 되고요. B' 플러스 2가 진짜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A'과 B'은 어때요? 0이 돼도 괜찮잖아. 이미 두 권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A', B', C와 D 모두 의미 아닌 정수가 돼서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근데 10이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추가로 나눠주는 공책의 개수인데요. 이미 두 권씩 나눠줬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나눠주는 친구들의 합은 10이 아니라 6개가 되는 거죠. 이해됐죠? 일단 다 의미 아닌 정수니까 4개, 6개. 따라서 4A치육을 적용할 수 있네. 자, 조합으로 바꿨을 때 9C6. 자, 9C6은 9C3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9C3은 9 곱하기 8 곱하기 7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눌 수가 있으니까 잘 구해보면 84. 답은 84가 된다. 중복조합에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그런 문제가 25번 정도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부터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중복조합으로 넘어갑니다. 자, 27번 볼게요. 자, 그림처럼 같은 종류의 책 8권. 자, 같은 종류 8권이니까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죠. 자, 각각 최대 5권, 5권, 8권. 그러니까 최대 개수를 지금 1개를 정해둔 거잖아요. 사실 8권은 1개라고 보기 어려운 게총 책의 개수가 8권인데 여기에 있는 1개가 8권이니까 그냥 세 번째 칸은 한 개가 없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여덟 건다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이때 세 칸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때 각각의 칸에다가 이제 A개, B개, C개를 집어넣을 수 있다고 치자. 그러니까 지금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남김없이 나누어 주니까 총 책의 개수인 8이 되어야겠죠. 하지만 조심할 것은 A란 친구는 최대 5건만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 A가. 그리고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조건이 없을 때 비로소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조건 때문에 적용할 수가 현재로서는 없다. 자, B도 마찬가지죠. 자, 집어넣을 수 있는 최대 개수가 이때도 5건이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C 같은 경우는 최대 1개가 있지만 책의 총 개수가 8개니까 사실상 제한이 없다고 생각해도 괜찮죠. 이렇게. 이거 어떻게 풀 거야? AB가 뭐 3권 이상, 4권 이상 이런 조건이 있을 때는 미리 나눠줬다고 치고서 추가로 몇 개를 줄지를 고민하면 중복조합으로 풀수 있는데 이렇게 상한선이 있을 때는 어떻게 풀면 좋을까? 6건으로 풀면 좋아요. 잘 봐. 지금 여기는 조건이 없다고 쳤을 때 모든 경우에서 그러니까 자 빼면 되죠. 5건보다 작거나 같다. 그것의 여사건이 뭐예요? 6건보다 많거나 같다죠. 여기 있는 친구도 여사건을 적용해 보면 B가 6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도 빼줘야죠. 하지만 조심할 것은 중복해서 뺄 수도 있잖아요. A가 6건 이상이면서 B도 6건 이상인 케이스를 두번뺄수 있기 때문에 더해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잘 생각해 봐. 총 책의 개수가 8개야. 근데 여기다 6건 이상 넣으면서 동시에 여기도 6건 넣을 수가 있을까? 6건 이상, 6건 이상 하면 여기만 12권 이상이 들어가는데

경우는 발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중첩되는 경우를 한번더 해주는 것이 맞지만 이 문제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포인트. 자, 그리고 또 나아가서 지금 A가 6 이상일 때, B가 6 이상일 때는 구조적으로 어때요? 대칭 또는 대등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가 똑같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경우만 구해서 빼주면 돼요. 자, 가볼게. 일단 처음에는 모든 경우. 1번. 자, 모든 경우의 수라는 것은 이와 같은 상한선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때 A, B, C는 둘, 셋다0 이상이니까 곧바로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있잖아요. 바로 가면 되겠네, 뭐 여기다가. 3, H, 8. 8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명한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뺄 건데, A가 6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첫 번째. A가 크거나 같다, 6보다 이렇게. 사실 이때는 좀 우리에게 익숙하죠. 최소 몇 건은 나눠줘 이럴 때는 이미 나눠줬다고 치고서 추가적인 개수만 따지면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A 플러스, B 플러스 이렇게 C가 8일 때야. 자, 이때는 B의 조건을 집어넣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지금 B와 C는 0 이상인 상태라고요. 이게 하나의 세트예요, 이렇게. A는 최소한 6건은 집어넣어 이런 얘기죠. A에다가 6건 집어넣었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A 프라임 게 집어넣을 거야, A에다가. 이렇게. 8건 중에서 이미 6건을 첫 번째 칸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채워야 될 건수는 2건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A 프라임은 이제 0이어도 괜찮죠? 이미 6개 집어넣었으니까. 그래서 A 프라임, 그리고 B, C 모두 0이어도 괜찮다. 0 이상의 자연수다. 여기는 이제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있네. 3개 2개니까 뭐가 돼요? 3H2예요. 이건 3H2야. 그리고 두 친구는 구조적으로 대등하기 때문에 얘도 3H2인 것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중복조합을 조합으로 바꿔서 풀면 되잖아요. 자, 3 플러스 8, 11이니까 1 빼고요. 10, 18, 10, C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똑같으니까 두배 하면 되잖아, 이렇게. 3H2는 4, C2가 되겠다. 10C는 뭐예요? 이거는 45가 되고요. 4C는 6이니까 2랑 곱하면 12가 돼서 답은 33. 답은 33이 되겠다. 정리할게요. 일단 세 칸이 있는데 특징은 뭐예요? 상한선이 있다.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은 최대 5건만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까다로워. 몇건 이상이라고 하면 이제 추가적으로 몇 개를 넣지라고 바꿔서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있지만 상한선이 있을 때는 좀 특별하다. 그래서 이번에 여사건을 쓰기로 좀 생각을 했었죠. A가 6건 이상일 때, B가 6건 이상일 때는 사건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잖아. 그래서 6건 이상일 때를 빼는데 이두 사건은 동시에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경우는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 근데 두 친구는 구조적으로 대등하니까 한 녀석만 구해서 나머지를 쓰면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6건 이상일 때는 6건을 이미 첫 번째 칸에 넣었다고 치고 추가적으로 몇 건을 넣을까를 생각하면 되죠. 얘는 충분히 0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있고요. 조심할 것은 이미 8건 중에서 6건을 첫 번째 칸에 넣었기 때문에 남은 총 개수는 2건인 것을 쓰는 것이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풀어봤고요. 그러니까 중복조합에서 두 가지를 잘 기억하면 돼. 최소 몇개 이상일 때, 그리고 상한선이 있어서 몇개 이하일 때, 두 개를 자유자재로 쓸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학력평가 27번 문제예요. 자, 이제 27번 문제 이어서 할 거고요. 자, 이 문제는 비교적 무난한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A, B, C, D의 개수가 D만 유독 큰 3이 있잖아요. 가장 개수가 큰 친구를 이제 기준으로 잡아서 뭐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되고요. 실제로 D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생각보다 몇개 없잖아. 왜냐면, 봐봐. 지금 D는 어떤 수예요? 자연수야. 1부터 출발하죠? 1일 때. 그리고 2일 때. 3일 때. 3까지는 괜찮죠. 요수가 9가 되니까. 하지만 4가 되는 순간 어때요? 10이니까 10을 초과해서 4는 안 돼요. 사건은 총 3개를 분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사실 D가 3일 때는 안 돼요. 자, 왜안 되는지는 좀 이따 설명하고. 자, 사건을 한번 나눠보자. 첫 번째, D가 1일 때. 자, D에 1을 더했을 때 3이고요. 넘기면 결국 A 플러스 B 플러스 C 합이 뭐예요? 7 이렇게. 하지만 그대로 중복조합을 적용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지금 A, B, C는 자연수니까, A, B, C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니까, 현재로서는 곧바로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없다. 세 명의 친구한테 지금, 똑같은 연필 7개를 나눠줄 건데, 각각 적어도 한 개씩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한 개씩 이미 나눠줬다 치자. 한 개씩 나눠줬다 치고요. A 프라임을, 첫 번째 친구, B 프라임을 두 번째 친구, C 프라임을 세 번째 친구한테 추가적으로 주는 연필의 개수라고 하자. 이미 하나씩 줬기 때문에 7개 중에서 4개만 추가적으로 주면 되고요. 이때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은 0이어도 괜찮죠? 이제는 비로소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있겠다. 3개, 4개니까 이때는 3H4. 이게 바로 경우의 수다. 첫 번째. 됐죠? 자, 두 번째로 갈게요. 자, 두 번째는 D가 2일 때. 자, D에 2를 대입해 봐. 자, D에 2를 대입했을 때 3D는 6이 되잖아요. 6을 넘겼을 때 마이너스 6. 결과적으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합은 뭐다? 하나, 둘, 셋, 4. 됐죠? 하지만 이때도 A, B, C는 어때? 자연수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말은 3명의 친구한테 똑같은 연필 4개를 줄 건데 각각 최소한 하나씩은 나눠줘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씩 나눠줬다 치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는 연필의 개수를 A', B', C' 할게요. 4개 중에 이미 3개가 나갔어. 남는 것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때는 사실 뭐 중복조합을 적용할 필요도 없죠. 얘한테 하나 줄 때, 얘한테 하나 줄 때, 얘한테 하나 줄 때. 세 가지인데. 굳이 뭐 써보면. A', B', C' 다 0이어도 괜찮네. 그러니까 3H1. 이렇게. 자, D는 3일 때 볼까요? 자, 마지막 케이스. 이때는 안 돼. 왜냐면, D에 3을 넣어봐. 그러면 3D가 뭐예요? 9잖아요. 넘기면, 마이너스 9. 10과 만났을 때 1. 그 말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뭐예요? 1인데, 지금 A, B, C는 어때요? 각각 최소값 1이죠? 자연수잖아. 그러니까 A, B, C 합의 최소값은 3이 되죠? 3보다 1이 크네? 발생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세 번째는 탈락이야. 자, 그래서 가능한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고요. 첫 번째, 3H4. 두 번째, 3H1. 갖고 와볼까? 3H4가 뭐예요? 6C3대 6C로 바꿀 수가 있고요. 얘는 3C1이죠? 3C1. 그럼 얘는 뭐야? 15 플러스 3은 18. 답은 이렇게 18이 되겠죠. 됐어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1차 방정식이 있을 때는, 문자가 두개 이상인 1차 방정식이 있을 때는, 개수가 가장 큰 친구를 기준으로 삼아서, 0일 때, 1일 때, 2일 때로 나눠서 생각하면 되고요. 이때는 뭐 경우가 세 가지였지만 세 번째는 성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가지로 해결이 됐다. 그리고 뭐 직전에선 그런 문제 있었잖아요. 뭐 상한선이 있을 때, 여기는 하한선이 있을 때인데 그럴 때는 미리 나눠줬다 치고 추가적으로 몇 개를 줄지로 바꾸면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로 바꿀 수 있다. 자, 이제 26번. 자, 이때 연필은 같은 종류예요. 자, 주목. 같은 종류 연필 6자루, 같은 종류 지우개 5개, 이러면 좀 수월하죠. 뭐 연필은 같은 종류인데, 뭐 지우개는 다른 종류이면 약간 머리가 아프지만, 이 정도면 뭐, 어렵지 않다. 자, 3명의 학생을 지금 ABC라 할까? ABC. 3명한테 나눠줄 거예요. 자, 적어도 한 자루의 연필을 받도록. 자, 연필은 적어도 한 자루 받지만, 지우개는 적어도 하나씩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있네. 지우개를 받지 못해도 괜찮아, 이렇게. 그럼 지금 여기 A, B, C가 있는데, 연필을 나눠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지우개도 나눠줄 거야. 자, 연필을 지금 A개, B개, C개 나눠줬다 치자. 총 개수는 몇 개예요? 6개잖아요. 자, 지우개를 X개, Y개, G개 나눠줬다 칠까? 총 개수는 5개가 되겠네. 하지만 두 사건은 엄연히 다른 게 지금 연필은 어때요? 하나씩 나눠줘야 돼, 최소한. 그래서 A, B, C는 1보다 크거나 같지만, 자, X, Y, G는 0이어도 괜찮다. 그래서 두 번째 사건은 곧바로 중복조합을 적용해도 괜찮지만, 첫 번째는 추가적으로 뭔가를 해줘야 된다. 좋다. 그럼 연필을 이미 하나씩 줬다고 치자. 미리 하나씩 나눠줘. 그리고 A 프라임은 추가로 주는 연필의 개수. 자, B'은 B한테 주는 추가적인 연필의 개수. C'도 추가적인 연필의 개수.
자, 여섯 개 중에서

이미 하나씩 나갔잖아요. 남은 건총몇 개예요? 세 개가 되잖아요. 자, 됐지? 그 다음 XYZ는 너무 예뻐서 모양이 건드릴 필요가 없다. 뭐예요? 5가 되죠. 그럼 이제는 이제 말할 수 있다. ABC가 아니라 프라임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자, 기존의 XYZ는 뭐 0보다 원래부터 크거나 같았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풀어보면 뭐야? 3H 3이 되고요. 얘는 3H5가 되죠? 자, 3H3이 뭐야? 조합으로 바꿨을 때 5C3인데 5C로 바꿔도 괜찮고요. 자, 조합으로 바꾸면 7C5인데 7C가 더 간단하죠? 그래서 10개, 얘는 16에 42, 21개 곱하면 되죠. 이렇게 곱했을 때 답은 뭐다? 210까지. 답은 210까지. 자, 뭐 어려울 것도 없고 우리가 고민할 것도 없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였다. 하지만 좀 치사한 것은 한 문제를 가장한 두 문제다. 이런 게좀 치사하지. 쉽게 풀었지? 혹시나 못 풀었다면 이 중복조합에 대한 개념이 좀 흔들려 있으니까 개념 공부 다시 했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고 이제 27번. 자, 이 문제 별표. 이 문제 중요한 이유는 중복조합에 대한 개념이 함수로 녹아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도 있기 때문에 아주 복합적인 문제여서 잘 많은 걸 얻어갔으면 좋겠다. 자, 가볼게요. 자, 집합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일단 가조건을 보면 X에다 1 넣어봐. F1보다 F2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X에 1을 넣어봐. F2가 F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등호가 있기 때문에 중복을 허용하죠. 자, 등호가 있기 때문에 중복을 허용하고요. 대소관계가 있기 때문에 순서를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중복을 허용하면서 순서가 없다. 조합이죠. 중복조합 문제죠. 자, 그리고 나번 볼게요. X가 3의 배수이면 합성함수의 함수값은 자기 자신이다. 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fx 자체가 x일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x가 어디로 가요? f에 의해서 x로 가요. 그럼 x는 또 f에 의해서 어디로 가요? 앞에 걸 비추어보면 또 x로 가잖아요. 이건 지금 합성함수의 함수값이잖아. f.f 이렇게. 그러니까 fx에 의해서 자기 자신으로 가면 합성함수도 자기 자신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요. 이런 첫 번째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도 있어. 자기 자신으로 안갈 때. 그러니까 합성함수가 아니라 fx가 자기 자신이 아닌 곳으로 보낼 때가 있잖아요. 그럼 봐봐. x는 지금 f에 의해서 y로 갔어. 자, 헷갈리면 안 돼. 합성함수에 의해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지 꼭 fx의 함수값이 자신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번또 f에 의해서 어디로 가냐고. 이게 지금 합성함수죠? 이렇게. 합성함수에 의해서는 지금 x로 가야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x가 y로 가면 y도 x로 가야 돼.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여기 x가 있고요. 여기 y가 있어요. x가 있고요. y가 있어. x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값으로 가면 y도 어디로 가야 돼? x로 가야 돼. 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2번 안 돼. 1번밖에 안 돼. 왜? 가조건 때문에. 네, 보여줄게. 자, 만약에 F3을 예로 들어볼까? F3이 아니라 뭐 사러 갔다고 치자. 그럼 지금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잖아. 자기 자신이 아닌 값으로 갔을 때. 그럼 fx가 y로 가면 fy는 x로 가야죠. 그럼 요것에 의해서 F4는 어디로 가야 돼? F4는 어디로 가야 돼? 3으로 가야지, 이렇게. 그럼 봐봐. 3이 커요? 4가 커요? 4가 크잖아. F4보다 F3이 어때요? 크잖아요. 그런데 가조건에 의하면 어때야 돼요? 3보다 4가 크기 때문에 원래 얘가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가조건에 위배되잖아요. 따라서 반드시 fx는 자기 자신으로 가야 돼. 가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자기 자신으로 가야 돼. 오해하면 안 돼. 합성함수가 자기 자신으로 갈 때는 fx가 자기 자신으로 갈 때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값으로 보낼 때가 있는데 원래는 둘다 돼. 나 조건에 의하면. 근데 가 조건도 있기 때문에 가 조건 때문에 두 번째가 안된 거라고. 그걸 알고 쓰라고요. 그다음부터 문제가 술술 풀린다. 1학년 때 개념이 들어있는데 그게 좀 어렵지. 그다음부터 쉬워요. 자, 정의역의 원소 1, 2, 3, 4, 5, 6까지.
자, 공역은 1, 2, 3, 4, 5, 6. 똑같다. 이미 정해졌잖아. 3과 6의 함수값은 정해졌죠. 어디로 가야 돼? 3의 배수니까 자기 자신으로 가잖아요. 이건 정해진 거예요. 이제 나머지 두 친구들의 경우의 수를 따지면 되고요. 각각의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니까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되죠. 자, 1, 2, 3은 어디로 갈수 있어요? 1, 2, 3은 자, 정정. 1, 2는 어디로 갈수 있다? 1, 2, 3으로 갈수 있죠. 왜? 내가 보여줄게. 지금 F1은 어때야 돼요? F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가족권에 의해서. 그리고 F2는 F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F3 값이 정해져 있잖아. 이거 3이라고, 3.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역의 최소값 1이니까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보여? F1과 F2는 1과 3 사이에서 결정돼야 돼. 1, 2, 3, 세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함수 값을 결정하는 거잖아. 이거 뭐예요? 세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를 결정하는 거잖아. 중복조합. 내가 얘기했었지. 지금 등호가 있기 때문에 중복을 허용하고요. 부등호가 있기 때문에 순서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조합이잖아. 그래서 중복조합이야. 그런데 선택지가 몇 개다? 1부터 3까지 세 개라고요. 세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면 되잖아. 3H2. 조합으로 말해봐. 뭐야, 이거? 4, C2니까 이거는 6이잖아요. 그러니까 1, 2의 함수 값을 결정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6개야. 자, 이제 4, 5의 함수 값을 결정하는 사건을 가볼까? 이제는 뭐 그림만 봐도 알수 있죠? 4, 5는 선택지가 몇 개예요? 4, 5는 선택지가 이렇게 4개인 거예요? 3을 가져도 괜찮아. 6을 가져도 괜찮아요. 내가 보여줄게. 자, F4와 F5의 순서는 이와 같고요. 당연히 F4는 정정, F5는 F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게 6이잖아요. 그리고 F4는 F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게 3이잖아요. 그러니까 3부터 6까지가 선택지라고. 총몇 개예요? 4개잖아, 4개. 4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한다? 두 개를 선택하잖아. 당연히 중복을 허용해서. 자, 그래서 선택지는 4개인데 4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두 개를 선택하자. 조합으로 바꿀까? O, C, E지. 뭐예요? 10가지잖아. 그러니까 1, 2의 함수 값을 결정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6가지고요. 4, 5의 함수 값을 결정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10가지고요. 자, 두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죠? 잇따라 발생하죠? 곱의 법칙을 써서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경우의 수몇 가지예요? 60가지 이렇게. 답은 60가지. 깔끔하죠, 문제? 정리할게요. 자, 나 조건만 고려했을 때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하지만 가족권에 의해서 두 번째는 탈락이고요. fx는 x라는 결론을 얻죠. 근데 모든 x가 그런 게 아니고 3의 배수인 3, 6에 대해서만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3, 6의 함수값만 자기 자신으로 결정됐잖아요. 그럼 1, 2와 4, 5의 함수값을 결정할 건데 1, 2는 선택지가 몇 개다? 1부터 3까지 3개다. 그중에 두 개를 선택한다. F4와 F5는 선택지가 총 4개가 있고요. 그중에 중복을 허락하고요.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두 개를 선택하니까 4H2가 돼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곱한 것이 답이다. 문제 괜찮아요? 이 문제.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좀 어렵거나 개념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학습 결손이 누적돼서 나의 발목을 잡아. 그러니까 나 조건 같은 경우도 1학년 때 열심히 했다면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1학년 때좀 어렵다고 그냥 넘어갔으면 힘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괜찮아. 지금부터 알면 돼. 그렇다고 뭐 1학년 수학을 지금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현재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이제 문제 풀다가 1학년 거좀 어려운 게 나타나면 그때 보면 돼요. 그리고 뭐 방학 같은 데 짧게 한 3, 4일 정도 잡아서 뭐 그날 안에 1학년 중요한 개념만 쭉 훑거나 그렇게 하면 되죠. 자, 이 수능이야, 드디어. 수능 28번. 수능이니까 좀 놀랐고요. 28번이니까 약간 겁은 나지만, 자,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가볼게요. X의 원소가 6개가 있고요. 그리고 정의역과 공역이 일치한대. 가능한 함수의 개수, 그러니까 각각의 원소에 대응하는 방법의 수를 고민하면 되겠죠. 자, F1과 F6을 곱했을 때 값이 6의 약수이다. 곱했을 때 1, 2, 3, 6이 후보가 된다.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 F1과 F6의 값이 결정되면 여기다가 배치하면 되죠. 그 범위 안에서 이 하나, 둘, 셋, 넷, 네 명을 이제 결정하면 되겠죠.
자, 등호가 있기 때문에 중복이고요. 부등호가 있기 때문에 조합이어서

그래서 중복 조합이야. 결국 F1과 F6의 값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잘 봐. 이두 개를 고려했을 때 일단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야? F1보다는 크거나 같다. 누가? F6가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 곱했을 때 6의 약수야. 그 6의 약수에 1이 있잖아요. 곱했을 때 1이 되려면 둘다 1, 1 이렇게. 자, 곱했을 때 2가 되려면 1, 2. 자, 2는 안 되잖아요. 지금 부동호가 있기 때문에. 자, 3. 3은 1, 3. 자, 6은 어때요? 1, 6도 있고요. 그리고 2, 3도 있어. 이땐 케이스가 총 5가지가 있네. 자, 그래서 지금 1, 1을 대입하는 거야. 1, 1을 대입해봐.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대입해보면 2보다 크거나 같고요. 2보다 작거나 같아. 그 안에 있는 녀석들 써줄게. F2. F3. 자, 발음 좋죠? F4. 그리고 F5. 자, 마지막은 2보다 작거나 같다. 느낌 와요? 2부터 2까지니까 선택지가 몇 개야? 하나밖에 없잖아. 한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를 결정한다? 네 개를 결정하는데 이거 누가 중복 조합으로 풀어? 그냥 다 2, 2, 2, 2 하나밖에 없지. 자, 그다음부터는 가운데는 좀 비워둘게요. 1, 2를 대입해봐. 두 배 하면 2보다 크거나 같고요. 여기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선택지는 몇 개야? 2부터 4까지니까 3개고요. 3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할 거야. 이렇게. 중복을 허용해서. 자, 그 다음 1, 3을 대입하면 2배 하면 2부터 여기는 6까지. 이렇게. 자, 1, 6을 대입하면 2배. 2부터 12까지. 그런데 뭔가 느낌이 쎄하죠? 12? 야, 이거 투머치한데? 어차피 선택은 6까지밖에 못해. 그러니까 그냥 6으로 쓰자. 자,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 2배 하면 4보다 크거나 같고요. 자, 마지막은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럼 봐봐, 지금. 2부터 2까지죠? 한개 중에서, 자, 지금 개수는 4개잖아.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이건 어때요? 2부터 4까지잖아. 3개잖아. 3개 중에서 여전히 4개를 선택하죠. 2부터 6까지야? 5개죠? 5개 중에서 4개. 얘도 2부터 6까지죠. 약간 억울하지? 원래 10인데. 공역의 원소가 6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얘도 OH4예요, 이렇게. 얘는 4부터 6까지야. 그러니까 선택지가 몇 개야? 3개잖아요. 3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면 되죠, 이렇게. 자, 화살표 다 해줄게. 자, 그래서 가보면. 얘는 조합으로 바꿨을 때 4, C, 4, 1. 조합으로 바꾸면 6C4. 6C로 푸는 것이 더 깔끔하다. 15가 되고요. 얘는 8C4야? 8C4. 자, 계산해 왔어. 70이에요. 얘도 8C4. 70이 되겠다. 자, 라스트. 얘는 6C4. 6C로 바꿀까? 15. 자, 더하면 30, 140, 170. 아, 합이 뭐예요? 171. 깔끔하죠? 자, 문제 정리할게요. 자, 지금 나 조건을 보면 F1과 F6의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잖아요. 만약 이게 없었다면 1, 2일 때, 2, 1일 때, 1, 3일 때, 3, 1일 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걸 빨리 파악해서 경우는 총 5개로 나눠들 수가 있겠다. 자, 곰처럼 너무 우직하게 여기 있는 요 필기를 여기다 다 적을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아, 이렇게. 비록 뭐 서술형 평가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제 채점자들 다요 정도 융통성은 발휘할 거야. 그래서 최대한 좀 시간과 계산량을 줄이는 게 중요했고요. 중복조합 문제였다. 어때요? 수능 문제 28번인데, 우리의 수업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지. 수업 열심히 들어.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조금 더 쉬울까, 어려울까? 자, 한번 가볼게요. 26번. 자, 갑자기 난이도가 팍 낮아졌네. 자, 6월 모의평가고요. 22학년도. 자, 옛날 예적 문제죠. 자, 빨간색 카드가 4장 있어요. 자, 파란색 카드가 2장 있고요. 노란색 카드가 1장 있어요. 일단 추상적인 조건은 좀 구체적인 그림이나 뭐 수식으로 좀 바꿔볼게요. 레드 카드 4장 있고요. 자, 블루 카드는 2장, 그리고 옐로우 카드는 1장이 있는 이런 바구니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세 명의 학생한테 남김없이 나눠준대요. 세 명의 학생을 뭐 ABC라 할까? 어? 세 가지 색의 카드를 각각 한장 이상 받는 학생이 있도록. 그한 명이 특별하네. 그러니까 세명중한 명을 뽑아서 세명중한 명을 뽑아서 일단 걔한테 한 장씩 다 나눠줘. 그 다음에 이제 남는 녀석들을 추가적으로 나눠주는 것을 고려하면 되겠다. 자, 일단 세명 중에서 한 명을 정해보자. ABC 중에서 한 명을 딱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선택된 친구는 한 장씩 다 나눠줘. 한 장씩 다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어? 레드 카드는 세 장으로 줄어 있고요. 블루 카드는 한 장만 남고요. 옐로우 카드는 어디론가 사라졌겠지. 뭐 A를 선택했다 칠까? ABC 중에서 A를 선택했다 치자. 얘한테 다 나눠준 거야. 그래서 이제 나머지 얘를 이제 배부할 거야. 누구한테? BC한테만? 아니지. A란 친구는 한장 이상씩 받는 거지. 한 장만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는 녀석들을 이제 ABC한테 이렇게 나눠줄 거라고요. 이해 돼? 자, 그래서 어떻게 나눠줄 거냐면, 이 문제는 그 빨간색 카드가 동일한 거잖아요. 파란색 카드도 동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카드가 아니라 각각 동일한 카드니까 각각의 학생한테 몇 개씩 줬는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조합이다? 중복 조합이다. 자, 그래서 지금 ABC한테 나눠줄 건데, A, BC한테 나눠줄 건데, 자, 처음에는 레드 카드 3개, 블루 카드 하나예요. 자, A한테 A개만큼, B개만큼, C개만큼 나눠줬을 때총 합이 몇 개예요? 3개죠. 이때는 ABC가 0이어도 괜찮죠? 추가적으로 주는 거니까 0이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곧바로 중복 조합을 적용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ABC한테 주어지는 블루 카드의 개수를 XYZ를 하자. 사실 블루 카드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중복 조합을 쓰는 것이 민망하지만, 그래도 해볼게요. 이렇게 예쁜 표를 만들 수 있겠네? 오케이. 잘 그었지? 이때 ABC, A, B, C, X, Y, Z는 의미하는 정수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3C를 잊지 마. 처음에 3C를 잊지 마요. 자, 일단 3, 3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3H, 3이 되고요. 여기는 3H1이잖아, 3H1. 그리고 3명의 학생 중에서 아까 한 친구를 선정해서 한 장씩 나눠줬잖아요. 이걸 다 곱하면 돼요. 3C는 뭐예요? 3. 3H3. OC3. OC라고 쓸게요. 3H1. 이거 3C1이에요. 곱해. 그렇다면 3 곱하기 10 곱하기 3. 답은 뭐다? 90. 답은 90이다. 어때요? 깔끔하죠? 일단 추상적인 조건은 이렇게 수식이나 그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냈을 때 실수도 없고요. 다시 한번 문제를 읽는 그런 시간 낭비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잘 쓰길 좀 추천해요. 레드 카드 R, 블루 카드 B. 근데 또 이렇게 문제가 블랙 카드가 있으면 또 BB가 겹치죠. 그럴 땐 융통성 있게 다른 문자를 써서 표현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포인트는 한개 이상 나눠줄 때는 이미 나눠줬다 치고서 이제 추가적으로 몇 개를 줄까를 고민하면 이렇게 0이어도 괜찮기 때문에 0이 소중하죠.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니까 이렇게 바꿔서 푸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요. 요거 빼먹으면 안 돼요. 이거. 3명 중 1명을 정해서 한 장씩 나눠주자.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장 이상 받는 거지 한장 줬다고 해서 이제 너안 줘. 이러면 안 돼. 이미 한 장씩 줬지만 추가적으로 몇 개를 줄지를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BC라는 것은 이제 순수하게 BC 학생이 받는 카드의 개수고, A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한 장을 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받는 카드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주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 무난한 26번을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어떤 문제일까? 잘 만났다. 이거. 2025학년도, 자, 불과 2년 전이죠? 1년 전인가? 작년에 나왔었던 10월 학력평가 27번. 27번이니까 넘사벽은 아니다. 자,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자연수. 아, 자연수니까 좀 슬프죠? 자연수가 아니었다면 0부터 출발해서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안 되나? 아니면 중복조합 문제가 아닌가? 아직은 좀 아리까리하지만 계속 읽어볼게요. 자, 지금 ABC의 곱이 144. 144는 좀 특별한

녀석이죠? 12의 제곱이고. 자, A는 짝수이다. 잘 만났다.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요? A를 이렇게 2A 프라임이라고 보고서 A 프라임을 자연수라고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A만 특별대화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2A 프라임이라고 하고 A 프라임을 자연수로 바꾸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 2A 프라임 대입해봐. 그럼 어떻게 돼요? 2 A 프라임 곱하기 B 곱하기 C가 144. 자, 양변을 2로 나눴을 때 A 프라임 곱하기 B 곱하기 C는 뭐가 돼요? 72예요. 이럴 땐 당연히 70을 어떻게 해야 돼? 소인수분해 해야 되죠. 8 곱하기 9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자, 여기까지는 잘했니? 그 당연히 A 프라임 BC는 어떤 수야? 2와 3의 거듭제곱으로만 구성돼야겠네? 그럼 이렇게 써보자. A 프라임을 2의 알파 곱하기 3의 베타라고 하자. 알파는 0이어도 괜찮지? 0제곱 1이니까. 자, 그 다음 B를 볼까? B는 어때? 2의 알파 프라임. 알파가 구분하기 위해서 곱하기 3의 베타 프라임. 자, 마지막으로 C를 볼까요? C는 어때요? 2의 알파 2 프라임. 3의 베타 2 프라임. 이렇게 보자고요. 그럼 지금 알파 프라임 BC를 곱했을 때 어떻게 돼? 지금 여기 있는 세 층을 곱해봐. 이거랑 이걸 곱한 게 뭐가 돼야 돼? 2의 세제곱. 3의 베타 제곱, 3의 베타 프라임. 3의 베타 2 프라임 제곱을 곱했을 때 뭐가 돼야 돼? 3의 제곱이 돼야겠다. 그러니까 알파와 알파 프라임, 알파 2 프라임 더해봐. 알파 더하기, 알파 프라임, 알파 2 프라임. 이게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돼. 자, 이렇게 곱하면 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법칙에 의해서 베타 프라임, 베타 2 프라임 합이 뭐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돼. 그러면서 좀 많은데 알파 프라임, 알파 2 프라임은 0에서 출발. 베타 프라임, 베타 2 프라임도 0에도 괜찮아. 완벽히 중복 조합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세개중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3H 3이 되고요. 세개중두 개니까 3H 2가 돼서 곱하자. 왜냐면 두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으로 볼수 있으니까 곱의 법칙 적용해야죠. 자, 잘하고 있어. 3H 3은 뭐예요? 이거는 5C 3인데 5C로 바꿔. 얘는 4C. 4C. 5C는 뭐예요? 10. 4C는 6이잖아. 곱하면 답은 뭐예요? 60. 답은 60이 되죠. 정리할게요. 일단 짝수면 이 A'이라고 바꾸는 것이 기본 전략이에요. 이런 문제 많아. 혹시나 이런 문제 처음 봤다면 지금부터 알면 돼. 그리고 A'을 자연수로 두면 짝수이면서 144를 완전 72로 다운그레이드 할수 있잖아. 너무 편하죠? 그리고 망설이지 마. 당연히 소인수분해 해야겠죠. 2와 3의 거듭제곱으로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A', BC도 2와 3의 거듭제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지수는 몰라. 그래서 알파, 베타, 프라임, 프라임, 2 프라임으로 표현했어요. 그다음 3개 곱한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2의 거듭제곱만 곱하면 이게 돼야 되니까 지수의 합이 3이에요. 지수의 합이 2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중복조합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0이어도 괜찮으니까 모양이 예뻐서 곧바로 이렇게 풀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출제됐던 27번 어때요? 할 만하죠?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좀 재구성할 수 있어야 돼. 어디에도 알파와 베타는 없잖아.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문자를 도입할 수 있어야 돼. 자, 29번 볼게요. 자, 문제가 점점 생각보다 쉬워. 29번 같진 않아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두 번째인가? 그 풀었던 넘사명 문제보다 더 쉬워. 그때가 28번이었는데. 다음을 만족시킨 자연수. 아, 자연수가 좀 아쉽다. 0도 포함했으면 좋겠는데.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죠. 자, 가 조건을 보고 나 조건을 보니까 일단 나 조건이 눈에 띄죠. 자, 곱했을 때 0이 됐다는 얘기는 둘 중에 적어도 한 친구가 0이다. 그러니까 이거지 뭐. A와 B가 같거나 또는, 자, 접속어 중요하죠. 그리고 올 필요가 전혀 없어요.

또는 B는 C인 거죠. 딱 이거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어? 합집합. 그러니까 A와 B가 같은 경우의 수 플러스, 그리고 B와 C가 같은 경우의 수. 하지만 중복돼서 카운팅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 그러니까 A와 B와 C가 모두 같은 경우는 두번 셌잖아요. 그래서 한번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의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서 집어넣으면 돼요. 자, 가볼까? 넘버원. A는 B일 때. 자, 지금 A와 B가 같은 상황이에요. 자, 그걸 반영해서 가조건을 써보면 A와 B가 같고요. 자, B보다 C가 크거나 같고요. 8이 제일 크네. 사실 B가 결정되면 A는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그냥 이걸 풀면 돼요. 이렇게. 이해돼요? 자, 밑에다 적어보면 B보다 C가 크거나 같고 8이 대빵인데 기본적으로 B는 어때요? 자연수니까 1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지금 B와 C는 등호가 있기 때문에 중복이죠. 부등호가 있기 때문에 조합이죠. 중복조합이야. 근데 선택지는 몇 개예요? 1부터 8까지. 선택지 8개니까 8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두 개를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조합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9C. 이거 뭐야? 36가지예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에는 B와 C가 같을 때. 자, 지금 여기 가조건에 보면 B와 C가 같은 거라고 이렇게. 그대로 써보면 A보다 크거나 같다. B와 C가 같고, 그리고 8이 가장 크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B와 C 하나가 결정되면 나머지가 따라오니까 그냥 B, C 하나만 선택해. 이렇게. 이거 풀면 돼. 이렇게. 그리고 A도 자연수니까 기본적으로 1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8개 중에서 2개 선택하는 거야. 구조적으로 똑같네. 따라서 이때도 8H2고요. 앞에 계산한 거 그대로 갖고 오면 되잖아요. 자, 분명히 1번과 2번은 중복돼서 더블 카운팅 한게 있어. 그게 뭐예요? A와 B가 같으면서 동시에 B와 C가 같은 세 개가 다 똑같은 건두번 셌기 때문에 빼줄 거야. A는 B는 C일 때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가조건을 좀 바꿔 써보면 A와 B와 C가 똑같고 8이 제일 크다. 같거나. 이세개 중에 하나가 결정되면 나머지 싹다 그냥 특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C만 갖고 와도 돼. 이렇게. 1보다 크거나 같죠? 이게 뭐야? 굳이 뭐 중복조합을 적용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8개죠? 1부터 8까지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니까. 굳이 써보면 8H1. 쓰기도 민망하다. 조합으로 8C1이니까 이렇게 8.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36까지. 자, 두 번째는 36까지. 세 번째는 8까지고요. 답은 어떻게 구할 거야? 1번 케이스에서 2번 케이스 더하고, 그 다음 3번 케이스 빼줄 거라고. 1번 케이스는 36가지. 2번은 36가지고요. 여기는 8가지. 더하고 빼봐. 뭐가 돼요? 64. 답은 64. 됐죠? 자, 2023학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죠. 그때 10월에 나왔었던 29번인데, 솔직히 말해서 29번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게, 선생님. 그러니까 항상 문제 넘버에 따라서 난이도가 완벽히 결정되진 않아요. 때로는 더 쉬울 수도 있고, 때로는 더 어려울 수도 있고. 하지만, 총합은 똑같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2022학년도 수능 25번. 자,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자연수 A, B, C, D, E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일단 A, B, C, D, E의 합은 10이다. 이것만 보면 경우의 수 무지 많을 것 같지만 나에서 몇 가지 안 되게 잡혀버려요. 자, 자연수를 제곱해서 뺐을 때 차가 5가 되는 케이스는 사실 몇개 없어. 제곱하면 1, 4, 그리고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인데 점점 차이가 벌어지죠. 3일 때, 5일 때, 7일 때. 차이가 5인 경우는 이거밖에 없어요. 4와 9. 차이가 이렇게 5가 되잖아. AB의 제곱한 게 4와 9니까 케이스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A가 2면 B는 3이고요. A가 3이면 B는 2가 되죠. 케이스는 딱두 가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따라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하면 돼. 자, 가보자. 첫 번째. A가 2이고 B가 3일 때.

0: 여기다가 2와 3을 넣어봐. 2와 3을 넣어봐. 5죠? 넘겨봐. 그러면 C 플러스 D 플러스 2는, 자, 5가 마이너스로 넘어갔으니까 7이 되죠? 근데 아직은 C, D, E가 귀염둥이가 아니잖아요.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현재로선 중복 조합을 적용할 수 없잖아. 3명의 학생한테 지금 지우개 7개를 주는 거야. 적어도 하나씩 주래. 하나씩 줬다고 치자. 응? 이제 추가적으로 주는 거는 몇 개가 될까요? 7개 중에서 3개가 나갔으니까 4개가 남았고요. 여기 있는 C 프라임, D 프라임, E 프라임은 0이어도 괜찮죠? 응? 따라서 3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니까 뭐가 돼요? 3H4가 되죠. 이해 되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경우하고 다를까? 이번엔 A가 3이고 B가 2인 경우죠. 이번에도 3과 1을 대입해봐. 2와 3을 더할 때랑 합은 똑같잖아. 넘기면 여전히 7이야. 그래서 보면 C 플러스 D 플러스 2는 뭐가 돼요? 7이 되죠. 7. 하지만 이번에도 자연수니까 C와 D와 2는 1 이상이어서 현재로선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가 없다. 사실 뭐 3H4인 거 이미 뻔하지.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설명하려고. 자, 3명의 학생한테 지우개 한 개씩 나눠줬다 치자. 그럼 추가로 줄 것은 몇 개예요? 4개가 되죠. 그리고 여기는 C 프라임, D 프라임, E 프라임은 0이어도 괜찮잖아요. 3개 중 4개. 3H4. 근데 두 사건은 사실 뭐 최종 결과는 똑같지만 다른 사건이죠. A가 2고 B가 3인 거잖아. A가 3이고 B가 2인 거잖아. 두 개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구하면 되지 뭐. 3H4를 두번더 했으니까 곱하기 1을 하면 되고요. 조합으로 바꿔봐요. 6C4, 6C2잖아요. 6C는 잘 풀어보면 15가 되고요. 2랑 곱하면 답은 뭐다? 30. 답은 30이 되죠. 자, 어때요? 우리 마지막 문제가 좀 쉬워서 좀 힘이 빠지는데, 그래도 기분은 좋죠? 깔끔하게 끝나니까. 자, 이렇게 해서 43번째까지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비로소 44번째 강의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온 여러분 너무나 성실하다고 칭찬해주고 싶고요. 선생님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질 좋은 강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Thank you.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딩비수열, 등차수열, 등비수열의 일반항과 합에 대한 내용으로 서술형 완성하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 볼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일단 조건이 그냥 한 박스에 한 문장으로 들어가 있는데 K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모든 수들의 합이 335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제일 처음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그러한 수들은 어떤 수들이 있나를 한번 나열을 해보는 겁니다.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수 대표적인 자연수 제일 작은 게 2가 있겠죠. 그죠? 2는 7로 나누었을 때 몫은 0이고 나머지가 2니까요. 또 있죠? 뭐가 있을까요? 네, 9가 있겠죠? 그 다음은 16, 그 다음은 23 이런 식으로 있을 겁니다. 네. 이 숫자들 모두 공통적으로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수들이고요. 얘네들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차이가 7로 일정한 무슨 수열? 네, 등차 수열입니다. 그래서 그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써서 그 값이 335가 되게끔 하는 항이라고 했을 때 이 맨 마지막 번째에 오는 항이 무엇일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공차가 7이니까 7n 하고 얘를 표기를 해줄 수 있을 거고요. 1 대입했을 때 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5라고 작성해주면은 여기에 숫자를 1, 2, 3 하나씩 늘렸을 때마다 2, 9, 16, 23 이런 수들의 나열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것들의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 등차수열의 합공식 알아야 되죠? 개념, 등차수열의 합.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것은 2분의 그것의 항의 개수와 첫 번째 항과 마지막 번째 항의 합입니다. 라는 내용. 요거 이용해가지고 이 335 맨 마지막에 오는 숫자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2분의 쓴 다음에 항의 개수는 지금 현재 뭔지 모르죠. n개. 첫 번째 항은 2. 마지막 번째 항은 7n-5라고 두면은 얘는 7n-3이 될 겁니다. 그 값이 얼마? 335이다 라고 해서 이걸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양쪽에 2를 곱할게요. 그러면 n의 7n-3은 네, 570이 되겠죠? 670이 되겠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 쭉 전개를 해보면 7n-3n-670은 0입니다 라는 식이 나와요. 그러면 얘는 n에 대한 몇차 방정식인가요? 네, n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그러면 요 n에 대한 2차 방정식 인수 분해를 해주면은 얘는 7n 그리고 n 하나씩 나눠 들어가고 670이니까 한쪽에 10 주고 네, 하나는 67을 줘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67n과 마이너스 70n 하니까 마이너스 3n 맞춰지죠?는 0. 네, 근데 n은 여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n번째, 네, 자연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수 n에 대해서 7n 더하기 67은 0이 될 수 없으니 n-10이 0 되는 케이스, 요거 하나밖에 없겠네요. 따라서 n의 값은 얼마다? 네, 10이다. 그래서 n번째에 오는 값, 즉 10번째에 오는 값은 얼마가 되냐면 70-5 해서 65가 돼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65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모든 수의 합이 뭐가 되는 겁니까? 네, 335가 되는 거예요. 즉, K의 최소값이 되는 거죠. 아, 이 값이 K의 최소값.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은 이 자연수 K의 뭐를 찾아야 되냐면 최대값을 구해줘야 돼요. 그럼 최대값을 찾으려면은 이 숫자들보다 더 커져도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66 어떻습니까? 네,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것은 65까지 오니까 얘는 나머지가 3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66 이하다 해도 65를 포함하게 돼서 얘는 성립하죠. 마찬가지로 67도 되고 68도 되고 69도 되고 70도 되고 71 하는 순간 여기까지도 가능해요. 왜냐?
얘는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 수인가요? 얘는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고, 얘는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니까,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가 되는 수가 마지막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뒤에 K가 72가 되는 순간, 얘는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가 돼버려요. 그럼 여기 이하라고 한 순간 이 숫자가 추가가 되고, 그 경우에는 이제 합이 335에다가 72까지 추가되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겠죠. 따라서 K의 최댓값은 얼마가 된다? 네, 7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71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오는 숫자를 구해주고요. 거기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돼요? 여기에 6을 더해준 숫자가

자연수 K의 최댓값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서술형 완성하기 1번 문제 같이 한번 봤고요. 이제 서술형 완성하기 2번을 보도록 할게요. 요두 번째 문항은 이제 친구들이 좀 싫어하는 부분들이 또 등장하죠. 네, 절댓값이 등장했습니다. 절댓값은요, 절댓값 속이 0 이상이면 그냥 그대로 갖다 꺼내 쓰면 되고요. 음수로 되어 있다. 그럼 걔를 양수 처리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처음 시작은 어떻게 할 거다? 네. 이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 AN의 부호를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부호 확인. 요것만 잘 해두시면은 그냥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럼 한번 봅시다. 얘가 무슨 수열이라고 했냐면 등차 수열이라고 했습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 항식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등차 수열의 일반 항식 개념으로 써드리면 일반 항은 첫째 항 플러스 n-1의 d다 라는 거. 이게 등차 수열이죠. 이때 d는 공차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얘도 a4가 17, a8이 5라고 했으니까, 물론 여기에 첨자 차이가 4칸만큼 났으니까 공차 4d가 마이너스 12입니다. 바로 푸는 게 훨씬 더 빠르긴 하죠. 그래서 하나 더 써둘게요. 등차 수열의 특징은요, 첨자 차이만큼 공차가 존재한다. 네, 요거는 여기다 m 대입하고 여기 n 대입한 거 두식을 빼보면 구할 수 있는 식입니다. 그럼 이걸 활용하게 되면은 A8에서 A4를 뺀 것은 4D가 될 거고요. 그것은 5에다가 17을 뺀 마이너스 12가 돼서 공차의 값이 나와요. 공차는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우리 일반 항식 유도해낼 수 있죠? 자, 이 등차수열에서 이 일반 항의 식은요,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오는데, 공차를 개수로 갖는 1차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an은 마이너스 3n 하고 출발을 할 거고요. 이 4를 대입했을 때 17이 나와줘야 되니까 뒤에다가 얼마를 추가해주면 되냐면 29를 추가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4 대입하면은 17 나오고요. 8 대입하면은 5 나오는 거 지금 확인하고 계시죠? 네, 이렇게 식이 정리됩니다. 그럼 이제 얘 뭐를 체크하자고요? 네, 부호를 체크해 주셔야 되니까. 그래, 얘가 언제까지 양수일 거냐 하고 봤더니, 여기에다 물론 부등식을 써서 해도 되지만, 여러분 계산 잘 하시잖아요? 네. A하고 9를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27 더하기 29에서 얘는, 네, 양수입니다. 2니까. 근데, A 10을 하는 순간, 10 대입하면 마이너스 30에다 29니까, 마이너스 1이 돼서 음수가 돼요. 얘가 1, 2, 3, 4, 5, 6, 7, 8, 9까지는 양수고요. 10부터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더 더해주기 때문에 A 열 번째 항은 음수. 그럼 그 다음 이후의 항들은 전부 다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럼 끝났네요. 아, 첫 번째 항부터 아홉 번째 항까지는 양수니까 절댓값 속을 그대로 꺼내어서 쓰면 되겠구나. 그 다음 이열 번째 항부터 이제 절댓값이 들어가니까 음수네. 음수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튀어나와야 되지 해서 열 번째 항부터 쭉 마지막 번째 항에 해당하는 A20까지는 전부 다다 뭐가 붙어서 나온다? 네, 마이너스가 붙어서 튀어나온다. 네, 이 부호를 확인해서 절댓값 정리해 준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만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이너스 붙은 것들은 마이너스 1을 끄집어내서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항 플러스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도 무슨 등차수열의 합? 얘도 뭐예요? 네, 등차수열의 합이 되죠? 아, 등차수열의 합 공식을 몇 번? 두번 적용하면 되겠다. 그럼 두번 적용해 봅시다. 2분의 항의 개수는 총 9개. 첫 번째 더항, 마지막 번째 항의 합. A1 더하기 A9. 이렇게 써주면 되고, 얘는 마이너스가 있고, 2분의 항의 개수는 11개. 첫 번째 항이 A10, 마지막 번째 항이 20번째. 네, A2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산만 간단하게 해주면 되겠네요. A1이하고 뭔가 하고 봤더니, 여기다 1 대입하면 되죠. 여기에 1 대입하면은 이 값은 26. A9가 뭔가 하고 봤더니 여기다 9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27 해서 계산해 놨잖아요. 이거 2. 10은요? 10은 마이너스 1이었죠. 20은요? 여기다가 20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60에다가 플러스 29니까, 아, 마이너스 31이 되겠구나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에서? 그럼 요거 14로 묶어내면 되잖아요. 14로 묶어내면 9 더하기 11에다가 곱하기 14 하고 더하기 22를 해주면 되는데, 9 더하기 11이라는 것은 20이잖아요. 20에다가 14 곱하는 건좀 식을 간단히 구할 수 있죠. 끝자리 0으로 끝날 테니까 얘는 280 거기다가 22를 추가를 해줄 거니까, 아, 302가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302. 그래서 이두 번째 문제에 대한 정답은요, 302가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AN의 부호만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 부호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요 일반항식을 유도해낼 수 있어야 된다. 요것만 잘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얘는 다섯 번째 항에 대한 항의 값을 알려줬고요.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이 SN이 식이 이렇게 구성이 됐을 때 SN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얘는 n에 대한 몇 차식으로 나와 있냐면, 네, 2차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2차식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는 위로 블록인 2차 함수에서 네, 꼭지점의 값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표현 때문에 최대값? 그래? 그럼 k는 음수겠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요 k의 값을 모르면은 이 문제를 사실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 얘는 지금 현재 k의 값은 뭔지 모르는데 어차피 sn이 나와 있으니까 요 sn이 대체 뭔지를 파악해 보자 해서 개념 sn에서 sn-1을 빼면 n번째 항에서 n-1번째 항을 뺐기 때문에 n번째 항이 남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주의사항 n은 2 이상 그리고 첫 번째 항은 S1으로 따로 구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은 S1과 같다. 그래서 지금 쓴요 개념을 활용해서 AN이 뭔지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내가 봐야 되는 거는 사실 AN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A5 값을 문제 조건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A5는 뭐랑 같냐면 S5에다가 S4를 뺀 것과 같잖아요. 얘를 이용해가지고 K 값을 찾아내 보려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5를 대입합시다. 그러면 25K. 그죠? 25K에다가 5를 대입하면은 여기에다가 5를 대입하면 20K 더하기 45가 되죠? 그래서 20K 더하기 45. 이게 SO예요. 그 다음, 마이너스. S4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다 4를 대입하면 44, 16K. 여기는 4 대입하면 44, 16K. 에다가 49, 36. 네, 식이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 두 식을 한번 빼볼게요. 25K에다가 16K를 빼면은 어차피 9K. 거기에다가 20K에다가 16K 빼면 4K. 그래서 남는 게 13K에다가, 네, 13K에다가 45에다가 36을 뺀 값은 얼마다? 네, 9가 되겠네요. 플러스 9. 근데 이게 A5잖아요. A5의 값이 얼마라고 했다고요? 4분의 23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4분의 23이에요 라고 식을 쓰는 순간 K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양쪽에 4를 곱할게요. 양변에 4를 곱하면은 52K 플러스 36은 23이 되고요. 그러면 36 양쪽에 빼주게 되면은 오른쪽에 우변은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에 우변은 36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13이 되겠네요. 그러면 52로 나누게 되면 K는 마이너스 52분의 13인데 이 13이 나누어지면서 K의 값이 나옵니다. K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럼 K를 구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요 SN식을 구체적으로 잡아낼 수가 있어요. SN은 마이너스 4분의 1의 N제곱. 여기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대입하면 플러스 얼마? 8N이 나옵니다. 그래서 SN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뒀어요. 그럼 SN식 정리한 다음에 이것에 대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로 해서 계산을 할수 있는데 그렇게도 풀수 있지만 또 다르게도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도 풀수 있냐면 지금 우리가 요 SN 빼기 SN-1이 AN이라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럼 SN식에서 우리 SN-식을 구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의 N-1의 제곱 플러스 8에 n-1이 돼요.

두식을 빼면 AN식을 유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일단 마이너스 4분의 1n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n 제곱 사라질 거고, 8n, 8n 사라질 건데, 여기서 중간항이 나와요. 마이너스 2n하고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한 플러스 2n, 2분의 1n이 나오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두식을 빼면 an이 나오는데, 플러스 2분의 1n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로 붙여서 꺼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n. 마이너스 2분의 1n. 네. 이유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2n 곱하기 해서 플러스 2분의 1이 나오는데, 뺄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n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상수항은 여기에 상수항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상수항만 비교해주면 되는데, 1하고 마이너스 4분의 1. 다시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4분의 1.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8인데 또다시 마이너스 만날 거니까 플러스 8. 그래서 우리가 AN식을 구해놨습니다. AN이 무슨 수열인가요? 얘는 N에 대한 1차식, 그리고 N의 개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면 등차 수열에서는 우리가 공차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열의 합에서는요, 양수를 더하면 SN의 값이 증증점 증가하는데, 음수를 곱하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얘가 음수가 바로 되기 직전까지만 따져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언제 음수가 되냐? 얘가 음수가 되는 순간을 따져보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양변에 뭐 2를 곱하고 시작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16이 0보다 작다. 그러면 n이 2분의 1 더하기 16보다는 크다가 되는 거니까, 아, n이 16번째 항이 될 때는 양수, 그리고 17번째 항이 될 때는 음수가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최대값은 당연히 n이 얼마일 때? 16번째까지지. 왜? 16을 대입했을 때는 양수고, 그다음부터는 음수가 되니까, 17번째 항부터는 음수를 추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 S 16일 때다.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얼마만 대입하면 돼요? 16만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에 곱하기 16 곱하기 16 제곱이니까, 플러스 8 곱하기 16. 얘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나누어서 들어가면 4고요. 16으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4랑 플러스 8이랑 더해서 4 곱하기 16. 그렇게 해서 얘 계산해주면은 6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N의 최대값은 S16이고 S16의 값은 64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쌤, 어차피 얘가 N에 대한 2차식이 나왔으니까 얘를 정리해서도 구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텐데, 맞아요. 얘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리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4분의 1로 묶어내면 N제곱 마이너스 32N 이렇게 되겠죠. 저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N에 대한 몇차 함수니까? 2차 함수니까. 그러면 우리 이거 완전제곱식으로 바꿀 때 요거를 반으로 나누면 되죠. N-16의 제곱. 그러면 16의 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1 생겼으니까 플러스 4분의 1에다가 곱하기 16의 제곱. 그러면 우리 n이 얼마일 때? 16일 때 최대값 얼마? 4분의 1 곱하기 16의 제곱이 돼서 요걸 계산을 해주시면 똑같이 64 이렇게도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편한 방식을 쓰시면 돼요. 아니 왜다 구해놓고 또 하냐? 네, 또할 필요 없어요. 이 상태에서 사실 최대값으로 구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요, 모든 항이 양수라는 조건도 되게 중요한 조건이죠. 양수다. 그 다음, 등기수열이다. 라고 했어요. A3이 125고 A5가 4분의 125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첨자의 차이가 얼마만큼 났냐면 두 칸만큼 차이 났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아, 첨자 차이가 두칸 났어? 그럼 R 제곱에 해당하는 게 125에다가 4분의 125로 간 거니까 4분의 1만큼 곱한 거구나. 그래서 공비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왜? 모든 항이 양수이려면 공비도 양수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비가 양수여야지만 모든 항이 양수가 되기 때문에 공비의 값은 2분의 1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 마지막 문장이 중요하죠? 얘네들을 수열을 계속 나열해가지고 얘네들 곱할 거예요. 그 곱하는 값이 어떻게 되도록? 최대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래요.

근데 우리가 이 등기 수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같은 값을 계속해서 곱하는 거예요. 공비를. 그러면 숫자를 계속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곱하다 보면은 숫자가 네, 1보다 커지는 상황도 있지만 1보다 어느 순간 줄어들겠죠. 근데 우리가 1보다 작은 값을 곱하게 되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것보다 어때요? 그 값이 네, 줄어들죠. 그래서 최대가 되도록 하는 순간은요, 이 AN의 마지막 끝에 항이 반드시 1보다 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항부터는 1보다 작아야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아, 얘가 1 이상, 그리고 얘가 1보다 작게 되는 순간일 때 N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니까. 등기수열을 계속해서 곱할 때 얘의 값이 최대가 되려면 네, 이맨 마지막에 와 있는 녀석이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 번째 항은 1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끝났네요. 우리 이제 식 구할 수 있어요. 공비 알았어. 근데 A3은 A1 곱하기 R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1. 그게 얼마다? 125. 그러면 A1 값 나왔다. A1은 500이네. 그럼 등기수열의 일반항씩 유도할 수 있죠. 등기수열의 일반항 AN은 첫째 항 500에 공비 2분의 1에 n-1제곱. 우리는 얘가 뭐 되는 순간을 찾자고요? 1보다 작아지는 순간이 언젠지를 볼 거예요. 1보다 작아지는 순간 언제일까? 네. 그러면 양쪽에다가 저는 그냥 2의 n제곱을 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500 곱하기 2분의 1에 n제곱 곱하기 얘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거든요. 네, 이거 좀 풀어서 쓸게요. 그리고 나서 2에 n제곱을 곱하면 식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1000보다는 2에 n제곱이 커지게 되면 그때 일반항의 값은 1보다 작아지게 될 거예요. 그럼 언제일까요? 눈에 보이죠? 네, n이 구면은 510이니까 n이 얼마가 될 때? 10이 될때그 순간에 얘가 1000보다 커지게 되겠죠. 그 얘기는 뭐다? 요게 10일 때 1보다 작아요. 그러면 9일 때1 이상이니까 최대가 되는 순간은 얼마다? 9일 때구나 해서 9라고 바로 답을 내려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4번의 경우는요. 아이디어만 잘 갖고 계시면 일반항 찾아서 1보다 작은 순간, 1보다 큰 순간 그 기준점을 따져서 문제를 풀면 간단하게 풀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비가 3인 등기수열 AN에 대해서 얘의 첫째 항이 2고 여섯 번째 항부터 14번째 항까지의 합이 이 숫자가 등장했을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포인트들을 하나하나씩 조건들을 짚어보면은 일단 얘는 공비가 3이다라는 조건, 그리고 공비란 표현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등비수열일 거고요. 새롭게 만들어진 수열은 무슨 수열인지 아직은 몰라요. 근데 이 수열에 첫째 항이 2고요. 여섯 번째부터 14번째까지 항의 합이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시작할 거다? 얘를 하나의 새로운 수열로 두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새로운 수열로 놨으니까 B1은 네, B1은 5, A 하고 여기다 1 대입할 거죠. 1, 마이너스 A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가 첫째 항이 2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2가 되는 건데 A1은 그냥 A1으로 써주고 A2는 등비수열인데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니까 마이너스 3 A1 2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AA1이 2니까 아 A1은 1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A1이 1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등기수열 일반항식을 유도해낼 수가 있어요. AN은 첫째 항 어차피 1이고 공비 3의 n-1제곱이다. 그럼 우리 이 BN이 정체가 뭔지 정리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BN은요, 그래서 5 곱하기 3의 n-1 빼기 얘는 n자리에 n 플러스 1을 대신 대입했으니까 아, 3의 n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3의 n제곱은요, 다시 어떻게 한번더 식을 계산 정리할 수 있냐면 3 곱하기 3의 n-1제곱으로 쓸수 있잖아요. 지수법칙에서. 그러면 3의 n-1로 묶어내면은 5-3이 남고, 그러면 2 곱하기 3의 n-1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즉, 수열 BN의 정체가 드러났네요. 아, 얘도 등비 수열이구나. 공비가 얼마

얼마인? 3인. 첫째 항은 얼마인? 2인.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B6부터 B17까지의 합인데, B6, B7, 네, B7 아니고 B7 플러스 B14까지의 합인데, 얘가 등비수열이니까 우리 뭐쓸 거예요? 네,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쓸 겁니다. 여기에서 뭐 적용하자? 등비수열의 합공식 적용하자. 등비수열 합공식 우리 어떻게 쓴다고 했었죠? 네, R-1분의 아래 항의 개수. 항이 총몇개 있나요? 6부터 14까지니까 몇 개? 9개가 있겠네요. 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첫째 항으로 분류된 게 얘가 첫 번째 항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B6이 여기서는 첫 번째 항이다. 그러면 B6에 해당하는 거 계산해주면 2 곱하기 3의 5제곱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등비수열 합공식 적용한 겁니다. 그럼 분모가 2인데 요거 2, 2 사라지니까 쇽쇽 소거가 되고, 그리고 분배 법칙을 적용을 할 거니까 여기에다가 3의 14제곱 마이너스 3의 5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3의 5제곱은요, 예, 243이에요. 그럼 K에 해당하는 게 얼마구나? 14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4다. 끝. 예. 그래서 이 문제도 등비수열의 일반항과 합공식만 알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예. 자, 이번엔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얘도 표현이 쭉 나와 있는데요. 모든 항이 서로 다른. 이 표현도 이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서로 다 달라야 된대. 그럼 서로 다르려면은 공비는 절대 1이 되면 안 되겠죠. 심지어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없어요. 만약에 마이너스 1을 넣잖아요? 그러면 첫째 항 A1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A1. 거기다가 다시 마이너스 1 곱하면 A1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서로 다르다라는 표현 때문에 공비는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고, 심지어 네, 0도 될 수가 없겠죠. 저러한 등비수열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 얘의 값이 이렇게 정리가 됐을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하면은 우린 여기에다가 등비수열의 합공식만 쓰면 돼요. 너무 쉽죠. 그래서 등비수열 합공식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수 있게끔 식 한번 정리해 볼게요. 등비수열의 합은요. R-1, 공비 마이너스 1분의 공비에다가 항의 개수만큼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1 하고 첫 번째 항을 앞에다가 곱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그거 이용해가지고 얘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요첫 번째 조건식. 앞에 2가 붙어 있는 거는 첫째 항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2가 곱해져 있는 숫자고요. 그 다음 똑같이 요 공식 그대로 쓸 건데 30개의 항이 있으니까 얘만 30으로 바꿔주면 돼요. 공비를 R로 놨을 때 A1 곱하기 아래 30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은요, 얘는 A1의 아래 3분, 31제곱이 되겠죠? A1의 아래 31제곱, 얘는 A1의 R, 등비수열의 일반항식을 이용해서 식 정리했고요. 여기에다가 A1, A1 지워주면, 여기 있는 요 식은요, R로 묶어냈을 때, R 30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하나 나와요. 그럼 요거 우리가 R이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0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이렇게 나누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변에 R-1을 곱하게 되면은 2는 R제곱 마이너스 R이 될 거고요. 얘도 한쪽으로 이 항에서 정리하면은 R제곱 마이너스 R에 마이너스 2는 0 나옵니다. 인수분해 가능하죠? R-2, R 플러스 1은 0. 근데 R은 마이너스 1 아니기 때문에 뭐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비가 2다. 그럼 공비 2 찾아내고 나서, 그럼 일반 항식은 이제 쉽게 유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AN에 해당하는 것은 A1의 R에 n-1제곱인데 R은 2니까 2에 n-1제곱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얘는 2에 n-1제곱.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일반 항식을 쓰지 않고서라도 어차피 A11에다가 공비 2를 곱한 게 A12. 다시 A13은 A12에다가 공비 2를 곱한 게 A13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얘를 기준으로 해서 풀려고요. 첫째 항이 아니라. 왜냐? 마지막에 발문에도 여기 기준이 있으니까 A11을 기준으로 해서 풀려고 합니다. 그럼 A11에다가 네, A11에다가

얘는 공비가 2니까 마이너스하고 2a11. 얘가 다 다시 2를 곱하고 플러스로 갈 거죠? 2의 제곱에 a11.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나 한번 봐야 되니까 처음에는 마이너스 2 곱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마이너스 1을 곱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고 이런 형식으로 지금 식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럼 17번째 항일 때에는요 여기에 첨자가 6개만큼 차이 났기 때문에 뚜뚜뚜뚜 가다가 플러스하고 아 2의 6제곱 a11로 끝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끝. 그래서 식을 쫙다 정리하고 나니까 a11이 어차피 양쪽이 똑같기 때문에 다 소거가 돼요. 네,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만 x만 뽑아내면 이제 어떤 식이 남는 거냐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플러스 땡땡땡땡 플러스 2의 6제곱이 k입니다라는 식이 나와요. 얘가 이미 무슨 수열입니까? 등비 수열의 합이죠. 아, 얘가 결과적으로 등비 수열의 합이구나. 등비 합이라고 쓸게요. 그런데 공비가 얼마인? 네, 마이너스 2인.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의 개수를 따져야 되는데 항의 개수 몇 개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총 일곱 개. 그게 누구랑 같다? K랑 같다. 요 식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얘 조심해야 될 게, 얘도 첫째 항이 있어요. 첫째 항 누구죠? 앞에 마이너스 2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앞에 곱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얘식 한번 정리를 했을 때, 얘가 어떻게 되냐? 여기가 플러스 3이 되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에다가 홀수 제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의 7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어서, 마이너스 2의 7제곱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 128이 나오네요. 마이너스 128. 그럼 요식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가지고 뭐가 되냐면 네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129.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129 나누기 3한개 K의 값이 되는데 요게 3으로 나누어지면은 얼마? 네 43이 될 거고요. K에 해당하는 값은 얼마가 되죠? 아 요게 지금 첫째 항이 네, 마이너스 2가 아니고 1이네요. 지워져서 착각했습니다. 여기가 등비합에서 여기 1이고요. 첫째 항 어차피 1이었고요. 네,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가 아니라 이걸 안 곱해주면은 K의 값은 43. 따라서 K는 얼마? 정답 43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첫째 항은 1입니다, 여러분. 나눠서 1. 자, 이렇게 서술형 완성하기 6번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제일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파트인데요. 어디냐? 내신수는 고난도 도전 문제입니다. 총 3문제가 있는데요. 3문제 중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첫 번째 문제가 아이디어가 조금 까다롭고 어려운 문항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씩 볼게요. 모든 항이 정수래요. 그럼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더한 것도 정수가 돼야 되는데 우리 정수에다가 뭘 더해야 정수로 나오죠? 네, 정수를 더해야 돼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 공차도 정수다. 네. 그 다음, 나에 대한 조건은요, 두 번째 항이 152구나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에서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최대값은 27이다라고 했으니까, 만족한다고 했기 때문에 27번째 항이 100보다는 커란 뜻이에요. 그러면 28번째 항은요, 이게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100보다 크다가 아니라, 10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을 만족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걸 토대로 해서 얘 모든 등차수열이 나와서 그 다음 A1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공차가 정수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항이 커지면서 숫자가 100보다 컸던 게 100보다 작거나 같은 것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다하 조건 때문에 공차 D가 음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기준점 공차는 음의 정수 그래서 얘를 음의 정수로 분류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D가 음의 정수니까 마이너스 1인 걸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나 조건에서는요, 나 조건을 풀어서 쓰면 A1 더하기 D니까 마이너스 1이 152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와요. 그럼 결과적으로 A1은 153보다는 작다라는 식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다 조건에서 제가 이렇게 풀어서 썼죠? 그래서 다 조건에서 정리를 해보면 A20

17은 A1에다가 D가 26개 더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26. 걔가 100보다 크다.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식은 A1은 126보다는 크다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 A28에 해당하는 것은 A1에다가 여기다 마이너스 27을 추가해 주는 거잖아요. 얘가 100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와서, 아, A1이 127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럼 요세 개를 다 만족을 하게끔 하는 부등식을 찾아보면은 A1은 126보다는 크고 127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구나. 근데 A1 정수여야 되니까 가능한 것은 뭐밖에 없죠? 126보다 완전히 크고 예, 27, 127밖에 없겠네요. 127 하나 있다라는 거. 예. 그리고 이 127은 153보다 작다라고 하니까 나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D가 마이너스 2일 때를 볼게요. 그럼 나 조건 똑같이 쓸게요. 그러면 A1에다가 공차 D만큼 더한 거, 그게 152보다 작다. 그러면 A1은 154보다 작을 거고요. 다 조건에서 A1에다가 얘가 총 26개를 더해줘야 돼요, 공차를. 그러니까 마이너스 54 추가. 얘가 100보다 커야 하니까 A1은 154보다는 크다라는 게 나와요. A1은 154보다는 크다. 26개니까 맞죠? 52죠? 죄송합니다. 52. 네. 152보다는 크다. 자, 그 다음에 A1에다가 여기 공차 하나 더 추가해서 써주면은 마이너스 54가 되고요. 얘는 100 이하가 된다. 그래서 A1이 154 이하가 된다. 그럼 세개다 만족을 해줘야 되잖아요. 세개다 만족하게끔 식을 정리해주면은 A1은 152보다는 크고 154보다는 작아야 돼요. 따라서 A1은 가능한 값이 153 하나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D가 마이너스 3일 때를 보도록 할게요. 그럼 똑같은 논리로 나 조건에서 A1 마이너스 3이 152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A1은 155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똑같은 논리로 A27에 해당하는 것은 A1에다가 여기 26개만큼 D를 더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6개만큼 더해줬다. 그럼 마이너스 78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78. 이게 100보다 크다. 그러면 A1은 178보다는 큽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공차 마이너스 3만큼 추가해주면 A1에다가 마이너스 31이 100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오고요. 그럼 A1은 13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와요. 그럼 155보다 작고 178보다 크면서 131보다 작거나 같아질 수가 있나? 예, 요 구역에서는요, 지금 보시면 A1이 131보다는 크거나, 아, 178보다는 크고, 그죠? 131보다는 작거나 같아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다. 그러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고 크게 벌려짐으로 인해서 이두 개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이 없으니까 얘를 따지나 마나겠죠. 따라서 공차가 마이너스 2인 구역에서 끊기게 되고요. 얘네 두 개를 합친 것을 문제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280이 되겠네요. 끝. 그래서 공차가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은 정수에서는요.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A와 A1이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수열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요거 지나가고 나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등차 수열에 대해서 첫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 Tn이라고 하자. 네, 얘는 그냥 일반 항식이랑 합공식만 쓰면 그냥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예요. 얘의 공차를 D라고 하고, 얘의 공차를 D 다시라고 한 다음에 계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식은 A1 더하기 2D가 B1 더하기 4D 다시랑 같아요. 일반 항식 활용한 거죠. 그러면 A1, ED, B1, 4D 다시 뭔지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두시고요. 두 번째 조건식을 보시면은 얘네들을 좀 이동시켜가지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얘를 어떻게 바꿔시킬 거냐? B7 마이너스 B4, B는 B끼리, A8 마이너스 A5, A는 A끼리. 그러면 얘네들은 공차 3개만큼, 얘도 이 녀석의 공차에 3개만큼 차이가 나요. 즉, 이 식에서 유도할 수 있는 것은요, 3D